비잔티움 제국을 공격해서 함락시켰던, 예, 그래서 콘스탄티노폴리스를 점령한 다음에 라틴 제국을 수립했던 것이 4차 십자군, 가장 변질된 십자군이었습니다. 요 4차 십자군 1204년에 있었습니다. 요거 기억해 두시고요. 그리고 요 카노사의 굴욕이 연결되는 게 바로 이 보름스 협약입니다. 자, 당시에 교황권, 왕권 내지는 황제권과 교황이 왜 싸웠다고 그랬죠? 성직자 서임권을 놓고 싸웠었는데, 드디어 성직자 서임권을 누가 차지하게 되었던 사건입니까? 바로 교황이 차지했던 것이 바로 보름스 협약이에요. 이거 외우기도 쉽죠? 1122. 1122년에, 1122년에, 당시에 교회 권력의 정점이었던 교황, 그 교황이 꿈에 그리던 성직자 서임권을 차지했던 사건이 바로 이 보름스 협약이 되겠습니다. 자, 요게 십자군 전쟁의 전개도인데요. 이 중에서 가장 기억해둬야 되는 건 맞습니다. 1차와 4차입니다. 1차와 4차 기억해 두시고요. 1차 십자군은 여기 예루살렘. 예루살렘 왕국 성립했습니다. 1099년도에. 그리고 뭐 2차, 3차 있지만 수능 문제 풀땐 모르셔도 큰 문제 없어요. 그러다가 4차 십자군 기억해 두셔야 된다. 1202년부터 1204년까지 있었는데, 1204년에 어디를 점령했다? 콘스탄티노폴리스 점령한 다음에 라틴 제국 성립시켰던 것이 바로 몇차 십자군? 4차 십자군. 가장 변질되었던 십자군의 대명사가 저이 4차 십자군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13세기 오면서 영국에서는 존 왕이라는 왕이 있었는데요. 그존 왕이 정치적으로 막 실수를 많이 했어요. 그건 뭐존 왕의 실정 뭐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데요. 그렇게 되면서 귀족들의 특권을 인정해 주었던 문서에 서명을 하게 됩니다. 우린 걸 마그나 카르타 대헌장이라고 하죠. 1215년. 그리고 영국에서는 뭐 시몽드 몽포르 의회 등도 등장했었고, 모범 의회 등도 있었는데, 이거 자체가 시험 문제 그렇게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삼부회의 소집이 있었고요. 이 삼부회의 소집은 이 성직자의 과세 문제가 이제 문제가 되면서 주로 이제 뭐 프랑스나 이 일대에서 많이 있었고, 이러한 이 삼부회의 소집, 특히 성직자 과세권을 두고 다툼을 벌이다가 역시 또 누구와 왕권과 교황권이 한번더 붙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그 전에 있었던 1077년도에 있었던 카노사의 굴욕에선 누가 이겼죠? 교황권이 이겼죠. 그러다가 요 사이, 한 200여 년 정도 시간이 지나서 봤더니 그 사이에 뭐가 있었어요? 십자군 전쟁이 있었는데, 그 십자군 전쟁은 실패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자 누구 세력이 떨어지게 돼요? 교황 세력이 힘을 잃게 돼요. 그렇게 되면서 누가 이겼던 것이? 바로 세속 권력이었던 왕권이 이겼던 사건이 바로 이 아비뇽 유수가 되겠습니다. 아비뇽 유수는 뭐죠? 원래 여러분 교황은 어디 있어야 되냐면 로마에 있어야 돼요. 로마 교황청에 있어야 되는데, 당시에 프랑스의 왕이 당신 거기 됐고, 지금 나 마음에 안 드니까 우리 프랑스 남부에 저 아비뇽이라는 도시에 있어요. 거기 좀 있으시오라고 해서 약 70여 년 가까이 머무르게 되었던 것이 아비뇽 유수예요. 이것은 누구? 세속 권력이었던 왕권이 교황권을 압도했던 사건이 바로 요 아비뇽 유수입니다. 아비뇽 유수는요, 1309년부터 1377년, 즉 70년이 조금 안 되는, 근 70여 년 다다르는 그 시간이 바로 요 아비뇽 유수였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유언절이 13세기쯤에 독일 지역에서 있었던 시대를 대공의 시대라는 시대도 있었습니다. 황제가 없었던 시대. 그 다음에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 대전이 요 1272년인데, 요 연도까지는 모르셔도 돼요. 아, 13세기 언저리쯤에 이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역시 이 당시 서양 사람들한테 동양을 알려주었던 가장 유명한 책이 바로 이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문록이거든요. 이것도 역시 13세기 끝머리쯤에 등장했었다라는 거 체크해 두시고요. 더 중요한 건이 아비뇽 유수의 기간.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기억해 두시고요. 그리고 이 14세기를 얘기할 때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이 백년 전쟁입니다. 백년 전쟁은 전체 별표.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언제부터 언제? 1337년부터 1453년까지. 여러분은 모르시겠지만 예전에 막 응원하면 막 이런 박수가 있었어요. 요게 이제 337 박수라고. 337 박수라고. 요거를

하셨다? 역시 상당히 아재 감성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적어도 이제 한 40대 언저리 정도는 돼야지 요 이제 박수를 이해할 수 있는데, 어쨌든 세번 치고 세번 치고 일곱 번 치는 요런 337 박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왜 뜬금없이 갑자기 337 박수를 얘기하냐? 1, 3, 3, 7이잖아. 그래서 1337년부터 1453년까지. 요 100년 전쟁은 기본적으로 누구랑 누구랑 싸운 것이죠? 영국과 프랑스가 싸운 것입니다. 프랑스의 왕위 계승권에다가, 그리고 플랑드르, 그 프랑스 북쪽에 있는 그 플랑드르 지방에 대한 주도권을 누가 가져갈지를 영국과 프랑스가 부딪혀서 싸웠던 사건이 바로 이 100년 전쟁이었고요. 100년 전쟁을 물어볼 때 요게 종종 연표 문제로 많이 나왔었거든요. 두 사건이 많이 나옵니다. 자크리에난은 1358년도에 프랑스에서 있었던, 파리 근교에서 있었던 난이 자크리의 난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와트 타일러의 난. 와트 타일러의 난은 영국 런던 주변에서 있었던 사건이 와트 타일러의 난입니다. 100년 전쟁 중에 있었던 사건으로 많이 나왔던 게 자크리의 난, 와트 타일러의 난. 요게 이제 사건으로는 요렇고요. 요 기간이 워낙에 100년이 넘게 펼쳐져 있는 기간이다 보니까 요 기간 안에 뭐도 들어갑니까? 맞아요. 아비뇽 뉴스도 들어가죠. 요렇게 물어보기도 했었다라는 거꼭 같이 기억해 주세요. 선생님, 아비뇽 뉴스가 먼저 있잖아요. 아비뇽 뉴스도 기간이 있잖아요. 그럼 보세요, 여러분. 1360몇 년이야. 그러면 아비뇽 뉴스 기간이긴 하지만 100년 전쟁 기간 안에 들어가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요게 겹치는 부분이 있었다라는 것도 꼭꼭꼭 체크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이 100년 전쟁 중에 흑사병은 사실은 여러 식이 있었지만 그중에서도 유럽에서 가장 잔인했던 흑사병이 1347년부터 51년까지예요. 이건 연도는 모르셔도 되는데 100년 전쟁 중에 있었다. 100년 전쟁 초기쯤에 유럽 역사상 가장 아주 너무나 대유행했던.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할 때 흑사병으로 뭐 유럽의 인구가 3분의 1이 뭐 이제 사라졌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하잖아요. 그 흑사병이 요 흑사병이에요. 예. 1347년부터 51년, 약한 5년 전후에 있었던 흑사병이 가장 심각했었대요. 근데 그 흑사병의 대유행 기간이 어디 안에 또 들어갑니까? 100년 전쟁 기간 안에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예, 그 황금 문서. 황금 문서는 지금의 독일 지역 일대에서 7명의 제후들이 이제 황제를 돌아가면서 이제 그들끼리 선출한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자, 거기에다가 교회 대분열이라는 게 있습니다. 선생님, 교회 대분열이란 건 뭐예요? 이런 게 있어요. 아비뇽에서 1377년에 로마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아비뇽 사람 입장에서는, 물론 아비뇽 유수라는 것 자체가 과거의 교황 세력보다는 조금 심해를 많이 잃은 것은 분명해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유럽은 기본적인 베이스가 크리스트교 문화권의 베이스인데, 교황이라는 교회 권력의 절대적인 사람이 그 자리에, 그 장소에 있는 것과 없는 것은 너무나 큰 차이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비뇽에서 로마로 돌아갔는데 아비뇽 주변에서요 그냥 또 교황을 하나 선출해 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원래 교황은 무조건 한 명이어야 되는데 교황이 두 명, 뭐 특정 시기에 세명 있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 교황이 두 명, 아비뇽에도 있고 로마에도 있는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요게 1377년부터 1417년인데, 요 1417년이 무슨 사건이냐면 콘스탄츠 공의회. 이 콘스탄츠 공의회에서 로마 교회에 있는 교황의 정통성을 인정해 주었던 사건이 바로 이 콘스탄츠 공의회예요. 콘스탄츠 공의회는 1414년부터 1418년까지 있었던 공의회인데, 이 공의회에서 교회의 대분열을 종식시켰다. 요거 우리가 다음 강에 되면 요 콘스탄트 공의회가 나올 텐데요. 예, 고요 앞에 있었던 교회의 대분열을 종식시켰던 게 뭐다? 콘스탄트 공의회라는 거, 요것도 반드시 반드시 꼭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00년 전쟁을 얘기할 때 요렇게 얘기를 합니다. 100년 전쟁을 얘기할 때 어디에 있었던 누구랑? 영국과 프랑스가 붙었던 전쟁이 100년 전쟁이고요. 그 전쟁 중에 있었던 사건이 와트 타일러의 난, 런던 주변의 와트 타일러의 난, 파리 근교에서 자크리의 난이 있었다. 그리고 또
이 백년 전쟁 초기에는 뭐랑 겹치기도 하고요? 아비뇽 유수랑 겹치기도 한다라는 거. 그리고 백년 전쟁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인물을 한 명만 꼽자면 프랑스의 바로 잔 다르크가 있었다라는 것도 꼭꼭꼭꼭 체크. 그래서 요 크리스트교 관련된 걸 총 정리를 한번 해드리자면, 우리 지난 시간, 그니까 요거는 제 그냥 유성원의 마법 필기노트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밀라노 칙령 313년. 그리고 니케아 공의. 요거까지는 누구죠? 콘스탄티누스가 했던 것입니다. 로마 제국 내에서 크리스트교를 인정해 주었던 사건, 공인했던 사건. 그 다음에 지하에만 있던 이들이 이 다시 그 세상으로 나오게 되자 교리가 너무 달라갖고 좀 혼동이 있었는데요. 그것을 정리했던 게 니케아 공의. 그리고 크리스트교를 국교화했던 건 우리 데오도시우스 황제 때고요. 성상숭배 금지령 내지는 성상 파괴령이라고 하는데 이건 누구? 레오 3세인데 이 레오 3세는 교황 레오 3세가 아니라 맞습니다. 비잔티움 제국의 황제 레오 3세입니다. 이걸로 인해서 300여 년 정도 싸우다가 결과적으로는 동서교회가 1054년도에 완전히 분리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카노사의 굴욕. 카노사의 굴욕은 교황 그레고리우스 7세가 당시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하인리 4세를 압도했던 사건이고요. 그 다음에 클레르몽 공의회. 클레르몽 공의회를 했던 인물은요, 우르바누스 2세라는 당시 교황이 이제는 신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다. 성지를 회복하라고 나갑시다. 이렇게 이제 했던 것이 클레르몽 공의회. 사실은 거기에 속내는 뭐가 있죠? 교황의 이 교황, 나의 힘을 조금 더 키우고 싶어. 나 클레 좀 더 크고 싶어. 클레르몽 기억해 두시고요. 보름스 협약 1122년에 이것은 성직자 서임권을 이제 드디어 누가 차지하게 되었던 것입니까? 교황이 차지하게 되었던 것이고요. 아비뇽 유수. 당시에 이 아비뇽 유수는요. 보니파키우스 이 그 교황대 당시 필리프 4세의 프랑스의 왕간의 대립이 있었고 그 결과적인 그 대립에서 누가 이겼던 사건입니까? 황제권 내지는 왕권. 엄밀하게 따지면 왕이죠. 프랑스의 당시 왕이었으니까. 예, 거기에서 왕권 즉 세속권력이 이겼던 세력인 것이 바로 이 아비뇽 유수가 되겠습니다. 이 아비뇽 유수가 끝나게 되면서 로마 교황 아비뇽에 있었던 교황이 로마로 돌아갔지만 다시 한번 교황이 두 명이 있었던 시대. 그래서 이 아비뇽 유수와 콘스탄티 공의회 사이에 있었던 사건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교회에 대해 분열이라고 하고요. 그 교회에 대해 분열을 종식시켰던 인물이 사건이 바로 콘스탄티 공의회입니다. 로마 교황의 정통성을 인정해 주었었다라는 거.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다음 강 가면 뭐 아우크스부르크 화이 뭐 트리엔트 공의회, 낭트 칙령 이런 거 나올 텐데 요건 제가 다음 강의에 다시 한번 자세히 다뤄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젠 우리 동양사로 한번 가봅시다. 907년이 되었습니다. 10세기 초죠? 예, 이때 당나라가 멸망해요. 당나라 멸망할 때 우리 인물 한 명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누구 있죠? 주전충. 자, 당나라 하면 상징적인 난이 한 3개 정도가 있었습니다. 뭐가 있었죠? 안사의 난, 그 다음에 황소의 난, 그 다음에 최종 마지막으로는 주전충의 난 등이 있었던 것이 바로 이 당나라였었고요. 최종적으로는 주전충에 의해서 당나라가 멸망했습니다. 자, 그러한 와중에 당시에 중국은 5대 10국이라는 혼란의 시기였었는데 그 혼란의 시기에 거란족이 세운 나라가 요 나라입니다. 요거. 거란족이 요 나라를 세웠죠. 요거. 예, 요 나라를 세운 건 누구다? 거란족이다. 그리고 이 거란족은요, 916년에 나라를 건국했는데, 정확히 10년 뒤인 926년에 발해를 멸망시켰습니다. 우리 입장에선 좀 별 기분이 안 좋죠. 발해는 우리나라니까. 자, 그런 상태에서 960년에 조광윤이라는 인물이 송나라를 건국했습니다. 이제 5대 10국 시대를 종식시켰던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있었던 송과 요가 한판 붙어요. 특히 이 요나라는 이 5대 10국의 이 혼란의 시기에 어떤 것을 차지했었냐면 연운 16주라고
중국에서 아주 노른자위 땅이거든요. 지금의 중국의 수도가 베이징이죠. 베이징 그 주변 땅을 연운 16주라고 하는데 이 연운 16주를 요 나라가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되자 송나라가 야,

이제 우리 건국 이제 우리 다시 한족이 나라 세우고 했으니까 그거 가와 이랬더니 하! 야, 싸우면 자신 있으면 뺏어 가보든가 해서 붙어요. 근데 이때 누가 이깁니까? 요 나라가 이깁니다. 예, 그렇게 되자 송나라가 아이 더 이상 때리지 마. 나 정기적으로 너네한테 비단도 주고 차도 주고 이렇게 잘할 테니까 나 때리지 마. 진짜? 야, 정기적으로 비단도 주고 차도 주고 뭐 은도 주고 한다고? 와, 너네 완전 천사네, 엔젤이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 전연의 맥락을 몇 년도에 맺었다? 1004년도. 1004년도. 제가 뭐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렸지만 이게 대략의 시기가 됩니다. 그러면 요 나라는 10세기에서 11세기에 꽤잘 나갔던 나라입니다. 그렇게 기억해 두시고요. 그러고 나서 11세기 1038년도에 서하가 건국이 되었고요. 서하는 누가 세웠죠? 예, 탕구투족이 세웠습니다. 그래서 요거 11세기쯤엔 아까 말씀드렸던 연운 16주가 요기예요. 딱 봐도 좋아 보이죠? 땅이. 예, 그래서 요와 송이 부딪혀서 있었던 사건을 전연의 맥락. 전연의 맥락 조금 이후에 탕구투족이 이쪽에 서하를 세웠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서하의 수도는 흥경, 그 다음에 요의 수도는 상경이었습니다. 송나라의 수도는 카이펑, 요건 이제 북송의, 송나라 초기의 시대를 북송시대라고 하죠. 그래서 요걸 카이펑이라고 하고, 그러다가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임안, 항저우로 수도를 천도하게 되죠. 그 임안을 수도로 하는 데를 우리는 남송시대, 뭐, 요렇게도 분류해서 얘기를 합니다.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렇게 되자, 이제 11세기에, 아니, 그 이민족들한테 그냥 계속 세패를 지급하고 있으니까 돈이 안될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어떡합니까? 그것을 개혁하기 위한, 송나라가 처한 재정적인 위기 혹은 구조적인 위기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여줬던 인물이 바로 왕안석이라는 인물입니다. 신법에 있었고요. 그리고 12세기가 되면서 여진족이 금나라를 건국했습니다. 1115년의 일이고, 그렇게 되자 여기에 있었던 금나라와 송나라가 연합을 해서 요 나라를 멸망시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연합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송나라의 전투력이 완전히 알려지게 된 거예요. 그래도 금나라 입장에서는, 아, 그래도 야, 이제 저렇게 큰 나라가 어느 정도 전투력은 있겠지 했는데, 힘을 합쳐서 요 나라를 때리는데 거의 금나라가 혼자 거의 요 나라를 멸망시키다시피 했거든요. 그러니까, 야, 송나라, 너 너무 약한 것 같은데,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일로 와봐 하면서 밀어버려요. 우리는 그것을 정강의 변이라고 하고요. 그러면서 북송을 멸망시킵니다. 북송을 멸망시킵니다. 그게, 그러면서 남송으로. 북송의 수도가 어디라고요? 카이펑. 남성의 수도는 임안, 이쪽으로 이동하게 되는 그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거, 12세기가 되면서 요 모습이 보여지게 되죠. 그래서 원래 카이펑에 있었던 수도가 여기 임안, 지금의 항저우입니다. 여기로 남성의 수도가 이동하게 되고요. 베이징은요, 수도를 중도로 했습니다. 이 중도가 어디예요? 베이징이에요. 지금의 베이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베이징을 수도로 할때 중도라는 단어도 있고 대도라는 단어도 있거든요. 중도를 수도로 하는 것은 금나라고요. 대도를 수도로 하는 것은 몽골족이 세운 원나라입니다. 둘다 베이징이에요. 그래서 요 단어를 통해서도 충분히 알수 있다라는 거 체크해 두시고, 역시 12세기까지 서하는 있었다. 서하는 13세기 초에 멸망하거든요. 그래서 그거까지 봐 주시고요. 자, 이제 13세기는 사실은 몽골의 시대 아닙니까? 누가 등장합니까? 징기스칸이 등장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서하 정복하고요. 그리고 금나라. 금나라를 멸망시킬 땐 1, 2, 3, 4년이에요. 1234년. 예, 그리고 1271년도에는 원을 건국합니다. 원은 몽골이 세운, 몽골이 중국, 이 땅에 세웠던 나라를 원나라라고 하고요. 최종적으로는 남송까지, 1279년도에 남송까지 멸망시켰다라는 것도 체크. 그리고 나선 13세기는 누구의 시대입니까? 몽골의 시대죠. 예, 몽골의 시대죠. 이 몽골을 얘기할 때 몽골의 수도는 카라코룸. 원래의 초기의 수도는 카라코룸이었다가 어디로 천도를 합니까? 여기 대도. 대도. 대도도 지금의 베이징입니다. 그래서 중도라는 단어 나오면 금나라, 대도라는 단어가 나오면 원나라라는 거. 꼭꼭꼭 체크해 두셨으면 좋겠고, 그 외에도 주치 울루스, 오고타이 울루스, 차가타이 울루스, 훌라구 울루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이슬람의 주요 왕조, 뭐 우마이야, 아바스, 후 우마이야는 전부 다 순위파 왕조예요. 그에 비해서 파티마 왕조는 시아파를 중심으로 하는 시아파 이슬람 왕조가 바로 이 파티마 왕조였다라는 거 꼭 체크해 두시고요. 또 하나, 파티마 왕조가 있을 때 여러분 아바스 왕조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이슬람에서의 최고의 통치자를 누구라고 하죠? 칼리프라고 하죠? 칼리프도 무조건 한 명이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아바스 왕조의 칼리프를 파티마 왕조는 부정해요. 인정하지 않아요. 네가 짱이야? 내가 짱이야. 우리 시아파야. 너네 순위파지? 우리 너네 인정하지 않아. 라고 하면서 요 파티마 왕조도 뭘 선언합니까? 칼리프를 선언해요. 칼리프를 선언했다라는 거. 요게 포인트입니다. 여기도 칼리프가 있었고, 여기도 칼리프가 있었어요. 그리고 사실은 요 시기 때쯤에는요, 칼리프가 한명더 있어요. 저쪽에, 이베리아 반도에 있었던 후 우마이야 왕조에서도 역시 칼리프를 선언해요. 그랬기 때문에 10세기를 전후해서는 칼리프가 총 3명이었었다라는 것도 체크해 두시고요. 그다음에 1037년도엔 셀주크 튀르크가 건국했습니다. 이 셀주크 튀르크는요, 중앙아시아 젠드라는 지역에서 세력을 확장해서 쭉 밑으로 내려오게 되는데, 이때 셀주크 튀르크도 이슬람교를 이제 믿게 되거든요. 자, 그렇게 되면서 셀주크 튀르크가 바그다디에 입성을 해요. 선생님, 바그다디 입성하면 바그다디를 수도로 하는 데가 어디죠? 1055년에 바그다디를 입성하는데? 이 아바스 왕조의 수도가 바그다드 아닙니까? 그럼 아바스 왕조가 정복당한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이슬람 내에서도 우리 수능 세계사에서는 그렇게 자세하게 나오진 않지만 엄청나게 많은 세력과 많은 왕조들이 있었거든요. 당시에 아바스 왕조를 가장 괴롭혔던 게 부아이 왕조라는 왕조가 있었어요. 그 부아이 왕조가 아바스 왕조를 막 괴롭히고 있었는데 아바스 왕조가 이러다간 자기가 정복당할 것 같으니까 셀주크 튀르크한테 SOS를 쳐요. 야, 우리 좀 도와줘. 라고 해요. 아, 그래요? 그러자 이 투그릴 베그라는 인물이 당시에 셀주크 튀르크의 1인자였었는데 그가 아, 그런가? 일로 와, 부하 일로 와, 임마! 하면서 부하이를 처리해 버리고 바그다디에 입성하게 돼요. 그러니까 요게 있었던 아바스 왕조가 원래 이 칼리프라는 건 이슬람 세계 내에서의 정치적 지도자이면서 종교적 지도자거든요. 그러니까 정교 일치 사회가 이슬람 사회인데 앞으로 이슬람 너네가 딱 보니까 싸움은 좀 하네. 그러니까 앞으로 이슬람 세계 내에서의 정치적인 지도자는 너야 라고 하면서 그걸 선언해요. 그 단어를 우리는 술탄이라고 합니다. 이슬람 사회 내에서의 정치적인 지도자를 술탄이라고 하는데 그 술탄이란 칭호를 받았던 게 셀주크 튀르크예요. 투그릴 베그라는 인물이 받았었다라는 거 체크해 두시고요. 근데 셀주크 튀르크는 더 나아가 바그다드까지 입성한 다음에 그 전까지는 예루살렘이라는 땅이요. 그 크리스티교의 성지이기도 하지만 이슬람의 성지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약간 익스큐즈가 돼요. 그래서 너 좋아 이슬람? 난 크리스티교? 오케이. 서로 약간 주고받고 서로 좀 약간 공존하는 그런 분위기가 되는데 셀주크 튀르크가 예루살렘을 점령하면서부터 엄청나게 강경하게 대합니다. 그렇게 되자 비잔티움 제국의 황제가 서유럽의 교황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고요. 즉 1077년도에 셀주크 튀르크가 예루살렘을 점령하게 되고 그 이후 비잔티움 제국과의 마찰이 있었고 그 셀주크 튀르크와 비잔티움 제국의 마찰을 비잔티움 제국이 SOS 지원을 요청했던 게 교황이었던 것이죠. 그렇게 되면서 교황이 이 사건 이후 약한 20여 년 뒤에 클레르몽 공의회를 열고요. 그리고 십자군 전쟁을 선포했었다라는 것도 체크. 자, 이슬람 제국의 발전, 요거 기억해 두세요. 최근에 이 파티마 왕조가 실제 시험 문제에 나왔었습니다. 체크해 두시고요. 정통 칼리프, 우마이야 왕조, 아바스 왕조. 우마이야 왕조의 수도는 다마스쿠스, 우마이야 다마스쿠스, 아바스 바그다드 이렇게 있었죠. 아바스 왕조는 8세기부터 13세기까지 갔었는데 이들의 왕조를 부정하면서 8세기부터 11세기까지 있었던 왕조가 후 우마이야 왕조, 그 다음에 10세기에서 12세기까지 있었던 왕조가 파티마 왕조인데 이들은 다 각각 칼리프를 선언했었다. 그래서 한때 이슬람의 정교회의 지도자였던 칼리프가 3명이었던 시대도 있었다라는 거 꼭꼭 체크. 자, 셀주크 튀르크는 어디서 출발했다고요? 젠드라는 중앙아시아 지역에 있던 지역에서 출발해서 쭉 치고 내려와요. 어디까지 정복했다? 바그다드.

바그다드까지 입성했었고요. 더 나아가서 예루살렘을 점령하게 되면서 비잔티움 제국과의 마찰이 있었고 이것은 결과적으로 십자군 전쟁으로 이어지게 되었다라는 거. 자, 13세기에는 몽골이 어디를 함락합니까? 바그다드를 함락했다. 이 바그다드를 함락했다라는 건 아바스 왕조를 정복했다라는 뜻입니다. 1258년도에요. 그리고 나서 오스만 제국이 건국됩니다. 자, 이 오스만 제국은 1299년도에 건국돼서요. 20세기까지 가요.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오스만 제국이 이제 없어지니까, 예, 그때까지 상당히 긴 기간 동안. 이 오스만 제국의 전성기는 16세기입니다. 그거까지 체크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는 요 14세기에는 티무르가 건국됐다. 최근에 티무르는 시험 문제 되게 많이 나오고 있죠. 14세기에서 14, 15세기가 전성기였었고, 요게 1500년이라는 얘기도 있고요. 몇몇 책에는 1506년, 뭐 1507년, 뭐 이렇게도 나오더라고요. 아마 그 건국됐던 것은 그 기준점을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뭐 그런 디테일한 연도는 나오지 않을 겁니다. 보통 이 티무르는 언제? 14에서 15세기에 주로 활동했었다라는 거, 요거 체크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오스만 제국의 최전성기, 이게 몇 세기 지도입니까? 16세기 지도죠. 그래서 오스만 제국은 초기에는 여기 뭐 아나톨리아 요 지역에서 출발했지만 16세기에는 동지중해 전체적인 권한을 다 가져갔었고요. 지금의 이란 지역에 있었던 사파비 왕조는 몇 세기에서 몇 세기? 16에서 18세기. 그래서 이러한 지도를 지문으로 풀면서 나오는 게 최근엔 너무 많이 나오고 있죠. 요거 꼭 체크해 두시고요.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특히 요 오스만 제국 하면 여기 트리폴리. 요게 뭐 시험 문제 엄청 많이 나왔었죠. 요건 다음 강 문제 풀 때, 한번 제대로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티무르. 예, 티무르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정말로 컸던 나라입니다. 티무르의 수도는 티무르 사마르칸트. 티무르 사마르칸트. 한때 이 사마르칸트는 동방의 로마라고 불릴 정도로 엄청나게 번성했던 도시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 앙카라 전투라는 전투가 있어요. 요거는 15세기 초다 보니까 우리 필기노트에는 안 나오고 이제 다음 강에 요 앙카라 전투가 나올 텐데 앙카라 전투는 누구랑 누구랑 붙었던 것이냐면 요쪽에 있었던 오스만과 티무르가 붙어서 누가 이긴 전투입니까? 티무르가 이기고 오스만이 졌던 전투예요. 이때 티무르가 조금 더 욕심부려서 더 갔잖아요. 그럼 오스만이 멸망했을지도 몰라. 예, 그런데 이때 티무르는 여기 앙카라 전투에서 승리한 이후, 아, 우린 그래도 같은 범이슬람권이니까 여긴 그렇고, 야, 미지의 세계 아시아로 가자. 그래서 명나라를 치려고 가던 중에 티무르가 이동 중에 병사하게 되고요. 예, 그렇게 되면서 이렇게 컸었던 티무르 제국이 이제 그 이후로는 쇠락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각국사 파트에서는 12세기 전반에 앙코르와트가 만들어집니다. 앙코르와트는 지금의 어디요? 캄보디아. 캄보디아에 만들어졌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12세기에는 가마쿠라 마프. 이게 뭐죠? 미나미토노 요리토모가 가미. 우리 그 음식 만들 때 MSG 같은 거잘 가미하면 더 맛있겠죠. 가마쿠라 마프는 미나미토노 요리토모가 예, 세웠고요. 그리고 13세기, 13에서 16세기 인도에서는 델리 술탄 왕조가 있었습니다. 아, 델리 술탄 왕조. 누가 세웠죠? 아이바크가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14세기에는 아시카가 나가 우지가, 예, 이 무로마치 막부를 세웠죠. 그러면 가마쿠라 막부는 몇 세기에서 몇 세기? 12에서 14세기까지가 있었던 게 가마쿠라 막부가 되겠고요. 예, 무로마츠 막부는 14세기에 등장하게 되었다. 특히 가마쿠라 막부를 얘기할 때요 시기 12에서 14라고 그랬죠? 그럼 13세기는 몽골의 시대니까 몽골의 공격을 받았던 건 여기 있는 가마쿠라 막부입니다. 이것이 바로 몽골의 일본 침략하면서 여기 뭐요 연도들 나오는데 연도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아, 13세기 말에 여몽연합군이 어디를 침략했다? 일본을 침략할 때 마침 태풍이 불어가지고 이게 성공하지는 못했었다. 예, 요 정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거 앙코르와트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 캄보디아에 있다라는 거 체크해 두시고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보로부두르 사원은 어디에 있었다? 인도네시아 자와섬 내지는 자바섬.

같은 표현이거든요. 에 있었던 것이 보로부두르 인도네시아에 있었고요. 캄보디아에는 앙코르 와트가 있었다라는 것도 체크. 요게 보로부두르 인도네시아 자바섬에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앙코르 와트. 아, 저도 아직 앙코르 와트를 못 가봐서 조금 송구스러운 마음으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까지 같이 체크.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공부했습니까? 위쪽에 유럽. 특히 교황권과 황제권의 대립, 요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 사이에 있었던 가장 대표적인 사건, 백년 전쟁 같이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 아시아권에서 있었던 당나라 멸망하고 송나라 등장하고 요, 금, 원, 요거 등장했던 과정들. 그 다음에 파티마 왕조. 최근에 파티마 왕조 시험 문제 나왔고, 이따가 문제도 우리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시아에서는 앙코르와트. 그 다음에 인도에서는 델리 술탄 왕조가 13세기에 등장했고요. 12세기에 가마쿠라 막부, 14세기에 무로마츠 막부가 등장했다라는 것도 꼭꼭꼭 체크. 문제 풀면서 우리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2020년 수능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자, 밑줄 친 기역 시기에 발생한 사실로 옳은 걸 찾으랍니다. 그레고리우스 교황 성화 하면서 쭉쭉쭉 얘기하고 있어요. 봤더니, 보니파키우스 8세가 능멸당한 이래로 지난 70여 년 동안 우역으로 점철된 세월, 이거 언제입니까? 1309년부터 1377년 아니겠습니까? 콘스탄치 공의회. 콘스탄치 공의회는 1414년부터 1418년까지 있었던 것이거든요. 겹치지 않죠. 신성 로마 제국의 하인리 4세가 서임권 문제로 파문당했다. 파문당했던 건 1076년이고요. 이 파문당했던 사건으로 인해서 카노사의 굴욕은 1077년이었습니다. 어쨌든 요건 11세기니까 요 14세기에 해당되는 요 내용과는 관련이 없겠죠. 황제와 교황 사이의 타협이 이루어져 보름스 협약. 보름스 협약은 1122년, 1122년에 있었죠. 해당 없고요. 십자군이 콘스탄티노폴리스를 점령하고 라틴 제국을 수립했다. 라틴 제국 1204년, 4차 십자군 가장 변질된 십자군. 여기에 해당되지 않고요. 플랑드르, 프랑스 내 영국령 등의 지배권을 둘러싼 전쟁. 이 전쟁이 뭐죠? 백년 전쟁입니다. 백년 전쟁은 언제 있었다고요? 1337년부터 1453년. 요 기간 안에 여기가 포함되는 기간이 있네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5번이다. 그래서 전형적인 이 중세시대 연표 문제가 나온다면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겠고요. 하나 더 들어가 볼게요. 23년 9월 모평 문제입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거 찾으래요. 이 자료는 갑옷을 입고 말을 탄 영웅이 왕세자 샤르를 만나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래요. 이 영웅은 적에게 봉쇄되어 있던 오를레앙의 포위를 뚫었고 왕세자가 랭스에서 왕으로 즉위할 수 있도록 도왔대요. 결국 샤르는 왕위 계승권과 플랑드르 지방에 대한 지배권을 둘러싸고 약한 세기 동안 지속된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고요. 이 전쟁 있는 기간 동안 유럽 찾으란 거 아닙니까? 이게 언제죠? 1337년부터 1453년이죠. 요거 봐주시면 좋겠고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앙리 4세가 낭트 칙령을 반포했다. 요건 우리가 아직 안 배운 것인데 요거 1598년도에 있었던 낭트 칙령입니다. 교황과 황제가 보름스 협약을 맺었다. 1122년 해당 없죠. 로마와 아비뇽에서 교황이 각각 선출되었습니다. 각각 선출되었던 걸 우린 교회에 대해 분열식이라고 하고요. 교회 대분열은 언제부터? 1377년까지가 아비뇽 유수였으면 78년부터. 요거 언제? 1417년까지를 우리는 교회에 대해 분열식이라고 하거든요. 요 기간이 여기에 들어가네요. 예, 정답 그래서 3번입니다. 라틴 제국이 콘스탄티노폴리스에 수립되었던 건 1204년. 해당 없죠? 교황 우르바누스 2세가 클레르몽 공의회를 개최했던 게 1095년. 그쵸? 해당 없습니다. 그래서 요 기간. 그래서 지난 요 문제에서는 2000년 수능에서는 아비뇽 유수를 물어보고 백년 전쟁이랑 겹치는 거 요거 찾는 문제였었고 23년 9월 모평에서는 여기서는 뭘로? 백년 전쟁을 물어봐 놓고 이 아비뇽 유수 이후에 있었던 교회 대분열과의 그런 걸 찾는 문제가 전형적인 문제로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최근 문제들 두 문제 좀 풀어보고 마치겠습니다. 25년 육모 한번 같이 가볼게요. 가 왕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랍니다. 가는 아나톨리아가 지금의 튀르키예가 있는 그 지역을 아나톨리아 지역이라고 합니다. 아나톨리아 동부에 근거지를 두었던
누군가를 격파하고 시리아의 맘루크를 물리친 후 서북 쪽으로 진격하여 튀르크 세력과 앙카라 평원에서 맞부딪혔대요. 이거 무슨 전투입니까? 앙카라 전투. 앙카라 전투 누구랑 누구? 오스만과 티무르가 붙었던 전투가 되겠습니다. 가예 군주는 이 전투에서 큰 부상을 입었지만 술탄, 여기서 말하는 술탄이 오스만 제국의 술탄이겠죠. 바예즈드 1세를 생포하는 전과를 거두고 수도, 여기가 핵심 단어죠. 수도 사마르칸트로 귀환했대요. 그러면 티무르 사마르칸트 아닙니까? 그러면 요거는 티무르에 대한 설명이 되겠죠. 바부르가 건국했던 것은 무굴 제국. 파르티아를 무너뜨렸다. 파르티아는 기원전 3세기에서 기원후 3세기까지 있었던 거 아닙니까? 기원후 3세기에 사산왕조 페르시아가 파르티아를 무너뜨렸고요. 몽골 제국의 재건을 내세웠던 게 바로 이 티무르죠. 정답 3번. 발칸반도 대부분을 차지했던 건 여기에 있는 오스만입니다. 시아파 이슬람교를 국교로 정했던 건 사파비 왕조. 사파비 왕조에서는 시아파 이슬람교를 국교로 정했다. 이 표현도 사파비 물어볼 때 많이 나오니까 꼭 체크해 두시고요. 25년 용모에서 이 문제가 나왔다라고 하면 구모에서는 이 문제가 나와서 아 이게 참 저 역시도 재밌게 풀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가 왕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곳은 25년 구모 문제고요. 이곳은 알 아즈하르 모스크래요. 이 모스크가 건립된 무려 바그다드의 칼리프는 정책 실권이 약화되어 있었대요. 바그다드의 칼리프라면 하니까 이 바그다드를 중심으로 하는 왕조 어디죠? 맞습니다. 아바스 왕조입니다. 아바스 왕조의 칼리프는 정책 실권이 잃은 상태였고 가는 자신들만이 무함마드의 진정한 계승자라고 주장하며 칼리프 칭호를 사용했대요. 이 가도 칼리프를 사용했군요. 또한 코르도바에 누구도 칼리프 칭호를 사용했대요. 칼리프가 3명이었던 시대. 요건 누구? 아바스도 있었고요. 후 우마이야 왕조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파티마 왕조도 있었습니다. 그럼 보세요. 여기서 보면 여기 바그다드의 칼리프니까 요건 아바스 왕조를 뜻하고 코르도바에 또 있는 누구도 칼리프를 치겠다니까 이건 후 우마이야 왕조를 뜻하고 그러면 여기에 있는 가 왕조는 맞습니다. 파티마 왕조를 뜻하네요. 가보도록 할까요? 밀레트 제도를 운영했던 건 오스만 제국, 사마르칸트를 수도로 삼았던 것은 티무르, 이스마일 1세에 의해 수립되었던 건 사파비 왕조가 되겠습니다. 이베리아 반도까지 영토를 확장했던 건 우마이야 왕조, 그리고 카이로를 비롯한 북아프리카 지역을 차지했던 게 파티마. 파티마는 지금의 카이로를 비롯한 북아프리카 일대를 차지했던 게 파티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제가 요거는 상당히 그냥 수업하면서도 이건 되게 디테일한 내용인데요 라고 하고 수업했던 내용이 실제 작년 구모에서 이렇게 본격적인 문제에 나와서 올해도 올해 구모나 혹은 올해 수능에 요 비슷한 유의 문제가 한 번 더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감히 예상해 봅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오늘 약점 공략 3강 잘 마무리했고요. 이번 강이 10에서 14세기였다면 우리 다음 강은 15, 16세기니까 그것도 기대해 주시고요. 다음에 더 좋은 모습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리고 마칠게요. 역사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안녕하세요. 1등급까지 박재창입니다. 자, 약정공략 빈칸 3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강의에서는 똑같이 정답의 얼굴을 들여다볼 건데요. 정답이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 두 개로 나눠서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 2강에서는 뭐 하고 있었죠? 재진술을 배웠거든요. 아, 이제는 왜 빈칸의 정답이 위에 지문에 똑같은 단어가 없어도 정답인지 알겠다. 왜 재진술 되니까. 오늘은 또 뭘 배울 거냐면 재진술보다 살짝 더 어려운 상위 진술을 배울 거거든요. 자, 상위 진술이 뭔지 한번 가봅시다. 일단 개념부터 갈게요. 상위 진술 개념 갑니다. 이거 본적 있잖아, 선생님이랑. 그치? 빈칸의 정답은 지문의 핵심 내용을 바꿔 말한 것이다. 그러니까 오히려 여러분이 주의하셔야 될 거는 분명히 이제 저게 지문에 있었는데 저 단어가 에 이끌려 가시면 오히려 또 안 돼요. 그러니까

물론 그게 정답이 될 수도 있어. 지문에 있는 단어가 활용돼서 나올 수도 있지만 오답으로 활용되기도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오답의 함정으로 정말 많이 나오는 게 위에 있는 단어 그대로 교묘하게 쓴 거. 근데 읽어봤는데 오답이야. 이런 것들도 이제 주의하셔야 됩니다. 빈칸은 핵심 내용을 바꿔 말한 것으로 나오고 있고, 의미적 거리라는 개념을 선생님 알려드렸어요. 그래서 얼마나 많이 바꿔 말했는가. 재진술 같은 경우는 같은 뜻인데 다른 말로 그냥 옆 칸으로 한칸 이동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상위 진술이 오늘 배우는 개념입니다. 한 단계 윗 개념이야. 모아서 한 단계 위 상위 티어로 올리는 겁니다. 자, 한번 그림으로 다시 볼게요. 재진술은요, 1대1. 그냥 대응이에요. 그래서 지문 표현을 그냥 다른 말로 바꿔놓은 것뿐이었어. 근데 상위 진술은요, and일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여러 개를 모아야 돼. 여러 개를 모아서 올려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로. 그래서 상위 티어로 올려주는 거, 한 단계 위에 말로 그 한마디로 올려주는 게 되는 겁니다. 여러 개를 모아서 하나로 올려주는 거야. 그림으로 보시면 여러 구체적인 근거들이 있을 겁니다. 이 근거들을 모아서 이거를 설명해 줄수 있는, 다 포괄할 수 있는 상위어로 올려주는 겁니다. 굉장히 선생님 중요한 말 하고 있어요, 지금. 포괄해 줄수 있는 상위어로 올려주는 게 상위 진술이에요. 그래서 생각해 봐. 재진술보단 상위 진술이 조금 더 여러분이 추론해야 되는 부분이 많고 좀더 이제 어려울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한번 가볼게요. 여러 개를 한 개념으로 묶어서 올리는 거. 오늘 상위 진술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개념은 처음일 것 같아. 재진술은 많이 들어서 알겠는데 상위 진술이라는 개념도 정말 정말 중요하거든요. 오늘 네 문제로 선생님이랑 잘 한번 체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칸부터 잡아보자. 봐봐. 이런 문장이 있어. He checks his phone every minute. 그는요, 그 핸드폰을 매 분, 그러니까 계속 확인하고, 그다음에 feels anxious without it. 이 핸드폰 없이는 막 걱정, 막 불안해해. 그리고 ignores, 무시합니다. Everyone around him.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무시한 채 폰만 본다는 뜻이야. 그럼 봐봐, 우리가 얻은 거는 그의 특징이 뭐냐면 폰만 계속 확인하고, 이거 없이 불안해하고, 그다음에 그 다른 모든 것들은 무시해. So these, 이것들은요, are clear signs. 그래서 이것은 명확한 어떤 신호가 된다. 뭐의 신호야? 자, 1번 interest, 관심의 신호. 2번 habit, 습관의 신호. 3번 addiction, 중독의 신호. 4번 boredom, 지루함의 신호. 아예 안 되는 거 걸러볼래? 안 되지. 그럼 선생님, 2번과 3번으로 나뉘는데요. 이렇게 고민을 하게 한다니까? 그치? 그러면 봐봐. 매일매일 뭔가 매분 하는 게 습관이 될수 있지 않나요? 라고 한다면 이거는 매분 체크하는 게 그래 습관이 될수 있지만 이거는 가능하겠어. 근데 막 불안해하고 다른 사람들을 다 무시할 정도로 얘만 집중하는 것은, 이것은 중독의 개념이지. 자, 아까 선생님이 포괄을 왜 중요하게 강조했냐면 중독이란 말은 이 모든 걸 포괄할 수 있어. 근데 습관이란 말은 다른 모든 것들을 무시하고 이거 없이 불안한다는 말을 포괄할 수는 없습니다. 요게 굉장히 중요한 상위 개념의 상위 진술의 개념이거든요. 포괄어를 골라야 된다. 근데 봐봐, 이 addiction이라는 단어가 위에 아무데도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이 근거를 모아서 위로 올려준 거야. 중독이라는 개념으로 올려준 겁니다. 이해 가셨습니까? 자, 두 번째 한번 감 잡아볼게요. 그녀의 비디오는요, 뭐 수백만의 뷰를 달성했고, 그치?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봤다는 뜻이겠죠? 팬들은요, 몇 시간이나 기다립니다, 그녀를 보려고. 그 다음에 그녀의 네임은 모든 곳에 다 깔려 있습니다. 엄청 유명한 사람이네. 그럼 봐봐. 그녀의 그 비디오가 수백만 뷰를 얻었고, 그 다음에 팬들이 막 기다리고, 그 다음에 이름이 어디나 있는 거. 이런 것들을 모아서 그녀는 전 세계적인 이거를 누리고 있다. 고르셔야 되거든요. 1번 silence, 이거는 완전 반대말이지. 조용한 게 아니고 그녀에 대한 어떤 얘기로 가득 찬 그런 상황입니다. 조용한 관련이 없죠. fame, 명성, 어때? 이세 가지를 모아서 명성으로 이어줄 수 있겠니? 맞겠지. 이거 명성이라는 개념이겠죠. 유명하고 명예 있고. 정답 2번 trust, 이거 신뢰의 개념이야. 개념 자체가 범주가 틀렸습니다. 이거 sympathy, 이게 공감의 개념입니까? 아니요. 동정이나 공감 아니죠. 정답 2번. 이런 식으로. 그래서 명성이란 게 위에 없더라도 근거를 모아서 명성이란 개념으로 올려준 게 이게 바로 상위 진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어? 구체적인 걸 모아서 위로 다 포괄하는 단어로 올려주는 요 느낌의 문제. 요 개념을 꼭 알고 정답의 모습을 보셔야 됩니다. 한번 풀어볼게요, 문제로. 자, 실전 문제 가겠습니다. 상위 진술 기출 적용 갈게요. 자, 2026학년도 고3 6월 31번 문제입니다. 자, 일단 타겟 한번 잡아볼게요. 내가 뭘 찾아야 되는지. Teaching implies a level of. 그래서 이 가르친다는 것은요, 그러면 가르치는 게, 이게 teaching이라는 게

소재고요. 어떤 걸 함의하냐면 어느 수준의 빈칸을 함의한다. 그러면 특성이네. 선생님 이렇게 나눠서 생각하는 거 보여? 이게 진짜 중요한 독해법이야. 자, 봐봐. 티칭이라는 게 주인공입니다. 가르친다는 것은 뭘 내포하고 함의하냐면 이 빈칸, 어느 수준의 빈칸을 함의한다. 됐죠? 이걸 찾는 거고요. 자, on the part of. 근데 누구의 입장이냐면 on the part of the model. model은 지금 여기서는 누구야? 얘 본보기잖아. 그러니까 본보기라는 것은 가르치는 그 입장 아니겠어? 이렇게 생각해야지. 가르치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것을 함의해야 되고요. 근데 그것은요, 제기 어렵습니다. 동물한테선 제기 어려운 특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내가 찾는 것은 봐봐. 가르침이라는 거. 어떤 것을 함의하게 되는가? 또는 내포하게 되는가? 자, 함의 내포 어렵지만 이렇게 생각하면 돼. 어떤 걸 안에 담고 있다 정도. 담다 정도로 해석하시면 편합니다. 됐죠? 항상 쉬운 해석을 하시려고 시도하시면서 이해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사전에서 계속 함의, 뭐 내포 이런 거 외워도 이해가 안 되면 안 되는 거야. 그걸 담고 있다는 뜻이 안에. 오케이? 자, 가봅니다. 자, 인간 심리학과 그다음에 교육계는요. SOS 근데 뭐뿐만 아니고 some animal researchers 해서 그 동물 연구가 마저도 have been. 자, 여기가 동사겠네. 그쵸? 앞에 부분 다 주어고요. 자, 이게 뭐 해왔냐? against. 자, be against가 뭐냐면 반대하다란 뜻입니다. 여기 have, pp가 합쳐졌으니 반대해 왔다 이렇게 이거 시제만 추가해 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치? 그래서 과거부터 현재까지 쭉 반대해 왔다는 뜻입니다. 그럼 이거의 반대말은 뭘까? be against의 반대말은 뭐냐면 써놓으세요. be for. 이게 찬성입니다. 찬성하다. 됐어? 그래서 I'm against, I'm for. 이게 반대거든요. 나는 반대해, 나는 찬성해. 오케이? 그래서 반대 왔습니다. referring to teaching에서 teaching이라고 부르기를 반대했대. 뭘 얘기할 때, 뭘 논의할 때냐면, 설명할 때, social learning in animal. animal. 그러니까 동물들한테, 이제 동물들에 있어서 사회적인 배움이 있을 거 아닙니까? 동물들도. 지들끼리 살아가려고 하니까. 근데 걔네한테 teaching이란 말을 쓰기를 거부한 겁니다. mainly because, 뭐 때문이냐면, 이제 여기가 빈칸이었네. 이 teaching이라는 것이 이것을 함의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반대한 이유는, teaching에 들어가는 이것이 동물한테는 재기에 어려우니까 반대했겠네. 이해됐습니까? 뒤에 있듯이. 그럼 도대체 티칭이라는 게뭘 함의하길래 동물한테는 없다고 지금 한 걸까? 뒤에 보시면. 근데 여기서 이제 글이 또 꺾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움직임이 있어 왔습니다. 어떤 움직이냐면 within the animal cognition community에서 그 이제 동물 인지의 집단, 동물 인지를 연구하는 그 집단에서 움직임이 있어 왔대. 어떤 움직임이냐면 to say that 이렇게 말하려고 한다라고 합니다. 자, 동물들도 can in fact 실제로 뭐할수 있다? 서로를 가르칠 수 있다라고 말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왔대. 그럼 봐봐. 결국에는 우리가 찾는 거는 가르침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를 찾으려고 하는데 동물들도 서로를 가르칠 수 있다라는 움직임이 있어 왔대. 그러면 일단 그 뒤에 동물들이 서로 가르치는 때뭘 하는지, 뭘 하기 때문에 가르친다라고 말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는지만 보면 되겠네. 됐죠? 이 사람들의 의견이 바뀌었을 뿐이지만 우리가 찾는 건 뭐야? 가르침이라는 건 어떤 걸 함의하는지만 찾으시면 됩니다. 근데 움직임이 있었대. 이제 동물도 서로를 가르칠 수 있다. 그래서 예시로 내가 보여줄게 한 다음에 바로 올리시면 되겠죠. 아, 이거 나중에 선생님이랑 로직에서 배우겠지만 예시에 일반화해주는 문제였겠네. 예시 읽으신 다음에 동물들이 뭘 하길래 서로를 가르친다라고 말할 수 있는지만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예를 들어서 이 숙련된 개미 얘기가 나옵니다. 개미는요, 뭐에 뭘 하게 되냐면 어떤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것도 뭐라고 불리냐면 텐덤 러닝이라고 불립니다. 텐덤 뭐냐면 원래 2인용 자전거거든요. 2인용 자전거 어떻게 타? 앞뒤로 이렇게 타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요거를 이제 비유를 한것 같아요. 선생님 생각했을 때는. 그래서 머릿속으로 개미 두 마리가 붙어서 이렇게 가는 걸 생각해 봐. 그치? 불리는 행동을 하는데 인위치는 뭐냐면 그거를 앞에다가 앞에 있는 걸 그냥 넣어주시면 돼요. 그 다음, 인과 같이 가시면 된다 그랬죠? 그 텐덤 러닝에서는 하고 쭉 가시면 돼요. 됐죠? 그에서는, they touch. 그들은요, 그들의 이제 몸을 서로 터치합니다. to the body of a novice에서, 아, 누구의 몸에다 터치를 하는 거냐면, 여기 novice는 뭐야? 초보자잖아. 그치. 초보 개미의 몸에다가 그 숙련된 개미가 자기의 몸을 터치를 하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같이 가는 거겠죠? 자, 그러면서 여기서 끊어주시고. As they land, 뭐할 때, as they lay down chemical trails, 해서 그들이 뭘 놓을 때, 화학적인 그 자취를 놓습니다. 그들의 몸에서 화학적인 어떤 자취가 나오겠죠? 그걸 이제, 그 땅에다가 새기면서 같이 간다는 의미겠지. 자, presumably, 아마도 추측상 뭐 하기 위해서, to assist. 자, 돕기 위해서입니다. 새로운 나비스. 지금, 뉴커머랑 나비스랑 같은 말이겠지. 그, 초보 개미를 돕기 위해서 뭘 돕는 거냐? With root learning에서 길을

이제 익히는데 그걸 배우게 하기 위해서 도와주기 위해서 같이 이렇게 몸을 붙이면서 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봐봐. 개미의 예시가 일단 나왔거든요. 개미가 뭐 한대? 얘네가 탠덤 러닝이라는 것을 하는데 목적이 있었네? 도와주기 위한 목적으로 탠덤 러닝을 하고 있네. 요거 하나 발견했거든요. 자, 이걸 설명해 주기 위해서 일단 개미 얘기가 나왔습니다. 개미가 지금 러닝이라는 걸 탠덤 생략하고 그냥 러닝만 쓸게요. 러닝을 하는데 뭐 하기 위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길찾기를 가르치기 위해서. 이거 나왔거든요. 오케이. 자, 뒤로 가보면. 자, 킬러 웨일. 이제는 봐봐. 예시가 바뀌었네. 그럼 이거 예시의 나열이었네. 그럼 봐봐. 저 이거 킬러 웨일 보자마자 개미의 1번 넘버링 해주시면 조금 더 글을 잘 읽게 됩니다. 그러면 킬러 웨일은 두 번째 예시였겠네. 아, 예시의 나열로 공통점 보여주려는 거구나. 그 공통점을 일반화시키면 정답입니다. 자, 범고래 나왔습니다. 범고래는 또한 반복한다고 합니다. 똑같은 씰은 이제 그 바다 표범이거든요. 바다 표범을 사냥하는 테크닉을 반복합니다. 누구 앞에서? 그들이 이제 애기들 자손 앞에서. 그러니까 얘네들도 아직 그 사냥 기술을 익히지 못한 초보겠지. 아까 개미 초보처럼. 그래서 반복해 주는데 sometimes 가끔은 without even killing the seal. 근데 그 바다 표범을 죽이지도 않고 계속 그냥 이걸 알려준다고 해, 테크닉을. 자, leading researchers. 근데 그것이 컴마 ing니까 분사구문입니다. 뭐뭐하면서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자, 이끌면서. 연구자들이 질문하게 이끕니다. ask. 어떤 걸 궁금해하는 거야? 왜 도대체 얘네가 repeatedly, 반복적으로 catch and release, 잡고 놓아주는 거지? 바다 표범을. 만약에 걔네가 이것을 이제 뭐 계획하지 않았어. to eat it. 먹을 계획도 없으면서 도대체 왜 이걸 반복하는 거야? 잡고 놓아주고 반복하는 거. 그럼 봐보세요. 지금 킬러 웨일은 반복합니다. 이 사냥 헌팅 테크닉을. 그다음에 반복합니다. 캐치 앤 릴리즈를 반복하는. 계속 같은 말입니다. 됐죠? 이걸 세개 앞에서 해주는 건데. 자, 뭘 고려해보면, the amount of energy에서, 이 에너지의 양을 고려해보면, 근데 그들이 they would have to expend. expend는 소비하다란 뜻이죠. 그들이 써야 하는 에너지의 양을 생각해보면, there would need to be a good reason에서, 아마도 좋은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And that reason might be teaching. 여기서 엄청나게 세게 근거를 줘버리네. 우리가 찾을 거는 teaching이 주인공인데, 그 이유가 바로 가르침이래. 이유가 있었을 거래. 이거 봐봐. 지금 개미도 가르치기 위해서라는 거 이거 이유 아니야? 그리고 범고래도 계속 사냥 테크닉을 반복하거든요. 그리고 좋은 이유가 있었을 거래. 그럼 결국에는 중요한 건 이유가 있으면 그게 바로 뭐다? 티칭이다. 이렇게 올려줘야지. 이게 바로 일반화입니다. 미리 보는 일반화예요. 세미나 나중에 할 거지만. 그럼 결국에는 이거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거를 그냥 올려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상위 진술 한번 가볼게요. 그럼 빈칸에는 뭐가 들어가야 돼? 이유가 있겠거니. 아, 티칭이라는 거는 이유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 이유라는 것은 제기 어려웠지만 지금 보니 뭐 개미도 범고래도 이유가 있는 행동을 하더라. 그러니까 이제 무브먼트가 발생했겠죠. 아, 얘네도 티칭을 하는구나라는 움직임이 있었다. 여기는 이유랑 가장 비슷한 말을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보세요. comfort, 편안함, 관련이 없습니다. 용기, 관련 없고. frustration, 뭐야? 좌절, 관련이 없습니다. 자, inventiveness가 뭐냐면, 발명하고 뭔가 창의적인 거거든요? 내가 아는 걸 계속 반복해서 알려주는 건데, 이게 새로 만든 거야? 아니야. 창의적이고, 새로 만든 게 아닙니다. intentionality, 뭐야? 이거? intention이 의도란 뜻이잖아. 의도성입니다. 잘 보세요. 의도성이란 말은 단한 번도 지문에 나온 적이 없어, 얘들아. 우리 같이 읽었잖아, 그치? 뭐만 나왔냐면, 개미가 탠덤 러닝하는 거 가르치기 위해서일 거야. 범고래가 사냥 반복하는 거 이유가 있었을 거야. 이걸 종합해서 조금 더 상위적인 개념을 올리는 게 의도성이란 말로 올라간 거야. 됐어? 조금 더 상위적인 개념으로. 이유가 있을 걸, 의도성이 있을 거라고 올려준 것뿐입니다. 됐습니까? 정답 5번. 오케이. 자, 한번 가볼게요. 자, 핵심은요. 우리 계속 이렇게 하고 있어. 동물의 가르침이 핵심 소재였습니다. 특성은요.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가르치려는 의도와 이유가 있다. 자, 상위 진술은 선생님이 이렇게 도식화해 봤거든요. 개미는 초보를 돕기 위해서 1번 예시,
to assist 나왔어. 다음 범고래는 2번 예시.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 A good reason. 이것을 모아서 올려주니까 의도성이라는 상위적인 개념으로 우리가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단한 번도 지문에 없었지만 이게 정답이었잖아. 이렇게 정답의 모습은 말을 바꿔서 한다. 여기서 상위 진술.

의도성이라는 단어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출적용 2번 가보겠습니다. 지금 감 잡았을 거예요. 아, 결국 빈칸 추론은 지문차를 읽고 아는 걸로부터 모르는 걸 추론하는 거구나. 정답에는 두 가지 모습이 있구나. 재진술, 상해 진술. 자, 가봅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글을 잘 읽어야 되는구나. 어떻게? 소재와 특성으로. 자, 그 다음에 수능 문제입니다. 2번. literature, 문학 나오네. 문학이라는 건 도움을 준대요. 플러스네. 자, in the language learning. 아, 이 언어를 배울 때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프로세스까지 갈게요. 언어, 그 배우는 과정에. 뭐 때문이냐면, 이것 때문입니다. 한 다음에 여기서 괄호를 쳐줘야 돼. 구문 잘 보세요. It fosters in readers에서 이것이 독자들한테 foster 해주는 건 뭐야? 뭔가 촉진시켜주는 거잖아. 이시 가리키는 게 뭐야? 이런 것들 대명사를 놓치시면 그때부터 독해가 무너지는 거거든요. 계속 습관을 들여야 돼. 선생님이 독해에서는 이렇게 빗금치는 걸 대명사에 가리키는 명사로 연결될 때 치거든요. 이시 가리키는 건 우리의 소재인 literature였습니다. 아, 그러면 봐봐. 문학이란 건 도움을 줘. 언어를 배우는 과정에서. 뭐 때문이냐면 이 문학이 독자들한테 촉진하는 이것 덕분에 도움을 주는 거야. 그럼 우리는 뭘 찾는 거야? 문학이 무엇을 촉진하는가? 찾으시면 끝나는 거겠지.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문학이 촉진하는 것을 찾겠습니다. 그럼 소재는 누구야? 문학입니다. 타겟 잡는 거야. 그 다음에 무엇을 촉진하길래 도움이 될까? 반드시 시험장에서 똑같은 사고방식으로 가셔야 돼. 무엇을 촉진할까?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 문장이었고요. Core language teaching materials에서 핵심 언어, 지금 우리 언어 배우는 맥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그런 거지. 뭐 여러분 어렸을 때 지금 수능 문제를 풀고 있고 좀 어렵지만 어렸을 때뭐 예를 들어 소설을 읽거나 해리포터를 읽거나 이렇게 영어를 좀 접하신 분들도 있잖아. 그치? 그런 느낌입니다. 그렇게 언어를 배우는 건데. 자, 핵심 언어 그 가르치는 자료들은요. 반드시 뭐에 집중을 해야 되냐면 어떻게 언어가 operate 작동하는지 집중해야 됩니다. 근데 둘다 뭐로써? rule based 시스템에서 rule based라는 것은 마치 문법처럼 그치? 규칙 기반의 시스템과 또는 뭐로써? both A and P네. 이거로써 저거로써입니다. 또는 사회 의미론적인 시스템으로서 말이 어렵다. 아무튼 간에 두 가지 룰과 사회 의미론적인 그 시스템 둘 다로 이제 언어라는 것은 그 집중을 해야 된다. 그렇죠? 언어 자료는 가르치는 자료는 집중을 해야 되는데 자 아주 자주 the process of learning 그 언어를 배운다는 것은요 본질적으로 analytic 분석하려고 하고 그 다음 piecemeal이 뭐냐면 이거 단편적이라는 뜻이거든요. 알아두세요. 왜냐면 piece가 조각이니까 조각조각 나있다는 뜻이야. 단편적인. 그 다음에 그리고 at the level of the personality 인간적인 인간성의 면에서는 그치 인격적인 면에서는 꽤나 superficial하다 뭐야 좀 이렇게 피상적이라는 뜻이잖아. 그러니까 피상적이라는 건 깊게 못 들어간다. 그럼 봐봐 인간적인 면에서는 인간한테 깊이 있게 못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봐봐 언어를 배울 때 인간에 있어서는 깊이 있게 못 들어가고 뭔가 추상 이 지금 표면적으로 남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지금 마이너스적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분석하고 깊게 못 배우고 그다음에 인간적인 면에서도 깊게 못 들어가고 추상 이 표면적인 얘기다. 이게 바로 랭귀지 티칭이 지금 이렇게 돼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배우는 것도 그렇죠? 자, 배우는 게 그렇게 되고 있는데 참여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리처처 얘기 나오잖아. 엄청 집중했어야 돼. 우리의 주인공입니다. 문학의 상상을 갖고 참여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 문학 작품 읽으면은 그 내용이 막 상상이 되면서 머릿속에 그려지잖아. 그치? 그래서 이것들이 enables 가능하게 합니다. learner 이 배우는 사람한테 그러니까 언어를 배운 사람이 뭘 가능하게 하냐면 to shift 전환시키는 겁니다. 그들의 주목에 어떤 그들이 주의를 하고 있는 그 집중하고 있는 포인트가 있을 거 아니야. 그것을 전환하게 합니다. 자, shift랑 beyond랑 같이 갑시다. 뭘 넘어서 갈수 있냐면 the more mechanical aspects에서 더 기계적인 측면 뭐의 측면이야? foreign language 우리 언어 배우고 있잖아 외국어 시스템의 기계적인 측면을 넘어서 이동시킨대 전환시킨대 뭐를 우리의 주의 집중을 그러면 결국 이거 아니야? literature는 전환시킵니다 우리의 주의 집중을 뭘 넘어가게 하는 거야 어떤 걸 넘어가게? 더 기계적인 것을 넘어가게. 우리 기계적으로 분석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남는다 했어? 되게 표면적으로 깊게 못 들어간다 그랬잖아. 그것들을 넘어서게 한다고 합니다. 자, 뒤에 가시면. 그래서 이제 어떤 소설이라든지 희곡이 있고, 그 다음에 단편 소설이 있다고 해보세요. 그게 탐구가 되었습니다. Over a period of time에서 어떤 특

특정한 기간 동안에 탐구됐다는 것은 막 이제 진짜 이걸 독자로서 읽는 거겠지. 읽었을 때. 그러면 이것들은 다뭘 상징하는 거야? 뭐의 예시야? 우리가 지금 주인공으로 치고 있는 문학의 예시겠지. 이 문학 작품을 경험했을 때그 결과는 뭐가 되냐면요. 이 독자가 begins to inhabit. 여기서 지금 inhabit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따옴표로 주면서 가고 있습니다. inhabit은 살다란 뜻이잖아. 그래서 살다라, 거주하다란 뜻이거든요. 그 텍스트에 거주하게 하면서, 그치? 그 텍스트에 거주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그 텍스트 안에서 그냥 산다는 뜻이야. 아까 superficial, 표면적이면 우리가 거기서 산다라고 말할 수 있어? 없어. 깊게 들어간다는 의미겠지. 여기서 엄청나게 핵심 단어가 inhabitious. 그 따옴표는 언제 찍으냐면, 진짜 그 얘기는 아니고, 자, 그 살다라는 우리가 산다라고 하면은 어느 장소에 진짜 집 짓고 산다 막 이런 의미가 되는 거잖아. 그 의미가 아니고 비유적으로 거주한다는 뜻으로 지금 요거 붙여놓은 거예요. 자, he or she, 그 또는 그녀니까 독자는요, drawn into, 자, drawn은 이끌다라는 뜻이거든요. be drawn into는 이끌려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뭐랑 똑같은 말이야? 거주하다랑 같은 말이 이렇게 재진술된 것뿐입니다. 어디로? 그 문학책 속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그럼 결국에는 문학은 우리한테 뭐 하게 하냐면 문학을 읽다 보니까 작품 속에 거주하네? 난 빨려 들어가네. 이거랑 완전 반대되는 개념이 피상적인 거였네. 분석만 하려고 하니까 피상적으로. 내가 인간으로서 피상적으로만 감상하다가 문학 작품으로 들어가니까 작품에 막 진짜로 빨려 들어가서 사는 느낌이 드네. 내가 주인공이 돼보는 것 같고. 막 진짜 같이 막 기뻐하고 슬퍼하고. 그치? 그 작품 안에서 사는 겁니다. 그러면서 핀 포인팅 하라네. 핀 포인팅 여러분 이미지로 알아두세요. 핀. 뾰족한 걸로 포인트 딱 찍는 거 정확하게 찝어낸다는 뜻입니다. 정확하게 뭘 찝어내는 거냐면 what individual words 어떤 그 개별적인 단어라든지 어떤 구가 있어. 그치? 프레이즈, 어떤 문장들이 있어. 이게 무슨, 뭘 의미하냐? 라고 찝어내는 것은요. 그 다음에 동사가 becomes입니다. 됐죠? 동명사 주어예요. 무엇을 의미하냐? 뭐가? 이 개별적인 단어들이나 문장들이 뭘 의미하냐? 이런 것들을 찝어내는 것은요. becomes less important than. 선생님 이거 강조했거든요. less important than 이런 거 하면은 사실 그 뒤가 중요하다는 뜻이잖아. 이건 안 중요하고 이 뒤가 더 중요하다 여기에 포인트를 줬어야 돼. 됐죠? 그래서 덜 중요합니다. 뭐보단 덜 중요하냐면 그 뒤에 게 중요하다는 뜻이야. 됐어? 그래서 뭐가 더 중요하냐면 pursuing the development of the story. 그 이야기의 전개. 오케이? 그 이야기의 전개를 따라가는 것보다 덜 중요하다. 그러면 그 전개를 따라가는 게 중요하다는 뜻이야. 따라갈 때 어떻게 따라갈까? 문학 작품 속에서 살면서 빨려 들어가면서 따라가는 거겠지. 됐어? 이걸 따라가는 거. 연결 반드시 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독자는요, 이걸 좀뭐 하고 싶냐? Find out, 발견하고 싶습니다. 무엇이 일어날지, 뭐 하면서, 뭐 함에 따라 as가 접속사예요. Events unfold. Unfold는 얘들아, fold가 접다란 뜻이잖아. on이 들어갔으니까 반대말, 펼쳐지다란 뜻이겠죠. 오케이? 그 사건이 펼쳐지면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너무너무 알고 싶어 하는 거야. 푹 빠진 모습 보이십니까? 이걸 투 자체가 푹 빠진 모습입니다. 그 작품 속에 빨려 들어가는 모습. 그러면서 그 또는 그녀는 feels close to a certain character. 어떤 캐릭터에 이제 가깝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들과 감정적인 반응을 나누기도 합니다. 걔가 울면은 나도 그 안에 살고 있으니까 같이 따라 울고 기뻐하면 따라 기쁘고 완전 몰입한 거 보이시죠? 그러면서 자, language become 그때 이제 우리 언어 내용이었어. 다시 한번. 그때 이제 언어라는 것은 뭐가 되냐면 투명해진다. 투명해진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언어가 방해가 안 된다는 뜻이야. 그 작품 속에 살면서 그 언어를 읽으면서 작품을 감상할 거 아니야. 그 언어가 투명하게 보이면서 작품 그 자체에 집중할 수 있게. 그러면 언어는 어떻게 되겠어? 자연스럽게 같이 얻어지는 거겠지. 더 이상 장애물이 아니고, superficial하게 나를 작품으로 못 들어가게 막는 방해물이 아니고, 작품을 읽을 수 있게 언어는 투명해지면서 나한테 자연스럽게 다가오게 된다. 아, 그러니까 언어를 배우는 게 훨씬 더 수월해지겠죠. 자, 뒤에 보시면. 그러면서 the fiction. 이 작품은 이렇게 찍어주고요. 그 작품이라는 것은요, draws the whole person. 다시 한번 강조하네. 그 사람 전체를 이끕니다. 어디로? into its own world. 그 작품 세계로 이끈다. 마지막까지 사람 자체를 이끈다. 아까 personality 측면에서는 엄청 피상적이라고 했는데, 문학 작품으로 가면은 사람 자체가 빨려 들어가겠네?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정답 골라볼게요. 우리 이제 조준해야지.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돼?

어떤 거를 여기에 둬야 돼? 지금 문학 작품의 특성을 보였어? 작품에서 살게 하는 거지. 빨려 들어간다. 요거랑 가장 비슷한 말을 골라야지. 조준을 먼저 하시고 선지로 가시는 걸 선생님이 강력하게 말씀드렸어요. 자, 링귀스틱 인사이트 완전 반대말 아니야? 우리 지금 언어 배우려고 할때 언어적 인사이트 계속 분석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살다, 진짜 작품 안에 살고 빨려 들어가는 게 중요한 거지. 아닙니다. 자, artistic imagination, 우리 예술가적인 이 상상력이랑 안에 산다라는 거랑 같은 말이, 아니, 빨려 들어가는 거랑 같은 말이 아닙니다. 상상력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자, literary sensibility, 이거 속은 사람 많을 것 같아요. 자, 문학적인 감수성이라는 것은 뭔가 감수성이라는 게 무슨 말일까? 감정을 같이 느껴주고 뭔가 좋은 걸 봤을 때 안목이 있고 이런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감수성이라는 거 아까 감정을 같이 공유한다는 거 나왔어. 근데 그한번 감정이 나왔을 뿐이고 작품 안에 빨려 들어가서 진짜 작품의 전개도 막 알려고 하고 따라가려고 하고 작품 안에 산다라는 내용을 다 포괄하기엔 부족하거든요. 일단 살짝 남겨둡시다. 4번, alternative perspective. 이게 아예 아니지. 대안적인 관점은 관련이 없어. 작품 안에 산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내가 다른 생각을 한번 해볼까가 아니고 작품이 펼쳐지는 대로 같이 따라가는 겁니다. 대안적인 생각 아니고요. personal involvement 어때? 내가 진짜 개인적으로 내 개인 모두가 여기에 몰입하는 거야. 몰입하고 참여하는 겁니다. 아, 이게 살고 빨려 들어가는 거를 가장 잘 표현해 주는 거 아니야? 정답은 5번입니다. 그쵸? 이 문학적인 감수성이란 말로는 부족해요. 안에 들어가서 진짜 살면서 내가 몰입하면서 전개가 어떻게 될지 생각하고 감정 교류하고 같이 웃고 울고 모든 걸 표현할 수 있는 건 내가 몰입한다라는 이 상의어로 바꿔주는 겁니다. 근데 involvement라는 말이 위에 한 번도 없었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상의 진술입니다.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핵심은요. 문학이 학습에, 언어 학습에 주는 도움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특성은 독자가 이야기에 빨려 들어가면서 인물한테 공감하는 거야. 그 안에 살아야 돼. 그러면서 우리가 본게 텍스트에 거주한다, 책 속에 빨려 들어가서 이끌린다, 인물과 감정을 공유한다,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올려주는 게 개인적 몰입인 거지. 오케이? 내 개인이 진짜 그 작품 안에 빨려 들어가는 건 몰입으로 설명하는 거지. 됐습니까? 이게 바로 상위 진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그 요소들, 근거가 되는 요소들을 모아서 포괄하는 말로 올려주는 걸 상위 진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살짝 어렵잖아. 이게 조금 어려운 문제로 나오는 특징입니다. 상위 진술을 여러분한테 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강점 충전 갑니다. 여러분, 그막 플래너 쓰고, 다 그렇잖아. 플래너 쓰고, 막 계획 세우고, 근데 이제 아침에 플래너 막 아침 자습 시간에 일단 써놓고 그거를 이제 뭐 오후쯤 펴보거나 저녁에 펴보면 엄청 쓰면서도 되게 내가 이거 지킬 수 있을까? 막 압도당하고 이런 경험 많으실 거예요. 선생님도 플래너 뭐 썼지만 지금도 내가 해야 될 거는 다 표시를 해놓고 살고 있거든요. 그거에 압도당할 때도 있단 말이야. 아, 이거 언제 하지? 진짜 그냥 오늘 자버릴까? 이럴 때 선생님이 팁을 주자면 많이 해야지가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러면 안 하게 되거든요. 왜냐면 내가 스스로 진짜 압도당해. 그냥 딱 5분만 시작해볼까? 이 마인드가 진짜 진짜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책상 앞으로 가는 거리가 가장 먼 거리야. 내가 봤을 때. 그러니까 침대에서 책상까지의 거리가 무슨 서울에서 광주까지 거리보다 더 멀게 선생님 느껴지거든요. 약간 이런 느낌이야. 그래서 딱 5분만 하자라는 그 마인드셋이 진짜 중요해. 왜냐하면 시작이 어렵고 5분 앉아있으면 5분만 하겠니? 말 그대로 진짜 방금 봤듯이 우리가 involvement 하는 거야. 몰입하면서 계속 이어가는 그 리듬이 생기거든요. 그 리듬을 처음에 세팅하는 것은 첫 5분입니다. 그래서 많이 해야지가 중요하지 않고 내가 시작이 진짜 너무 힘들다. 5분만 하자. 선생님 이 마인드로 정말 정말 많이 강의 준비도 하거든요. 5분만 하자. 5분 하겠어? 5시간도 해. 이 5분의 첫 스타트가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부담 갖지 말고 일단 5분만 앉아보기를 강력하게 추천한다. 내가 해야 될 일에 압도당할 때는 진짜 딱 5분만 해볼까? 하면서 집중을 쭉쭉 이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한번 공부 같이 해볼게요. 자, 3번 갑니다. 이번에는 별이 3개네. 정말 정말 많이 틀렸던 문제거든요. 그래서 한번 가볼게요. 자, 바오의 새라는 새의 종류가 나오는데 바워셋은요, utilize는 활용하다, 사용하다라는 뜻이에요. use랑 비슷합니다. 더 쉬운 단어로 바꾸면 사용한다. 타겟 딱 잡아볼게. 뭘 사용하는지. in the mating domain에서 도메인은 영역인데 메이팅은 뭐 하는 거야? 짝짓기거든요. 짝짓기 영역에서 이걸 사용한다. 그러면 짝짓기 하려면 어떤 걸 활용하는지를 찾는 겁니다. 주인공 누구야? 바워셋. 뭐 greater 바워셋가 되겠죠? 이 바워셋가 뭘 활용하는지, 뭐할 때? 짝짓기를 할 때. 소재와 특성 나눠서 생각해라. 자, 갑니다. 우리는 압니다. Animals have evolved 해서 동물들이 발전시켰다는 것을 뭘 진화시켜 왔냐면

다양한 패턴을 진화시켰습니다. 어떤 패턴이냐? To manipulate. 조종하려고. 어떤 걸 조종하는 거냐면, perception of their predators. 그래서 predator는 포식자잖아. 나를 잡아먹는 애들의 인식을 조종하려고 많은 패턴을 발달시켰대. 예를 들어서 자신의 몸의 색깔을 바꾼다든지. 그치? 그러면서 인식을 조종하는 거 아니겠어? 막 풀숲에 숨으면서 풀숲과 같은 모양, 색깔로 그 캐모플라주라고 하잖아. 그치? 막 변장을 한다든지. 그래서 이제 인식의 어떤 인식을 조종하고요. 뭐 해주면서 afford는 주다야, 여러분. 쉽게 말하면 give로 바꾸시면 돼요. 그들 스스로한테 약간 소량의 어떤 안정감을 주려고. 안전함을 주려고. 그러니까 내가 살아남으려고. 그치? 소량의 안전을 주려고 내가 포식자를 조금 눈속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게, 그러면서 이제 예시로 가는 거지? 이 power verse가 아까 읽은 겁니다. 이걸 사용하더라. 근데 이거 첫 번째 문장 괜히 나왔겠어? 첫 번째 문장까지도 같이 발췌를 해가지고 내신 거잖아. 시험에. 그러면 이첫 번째 문장도 반드시 여기랑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이따가 해결되겠지만, 그래서 이거 약간 좀 예고를 드립니다. 자, 뒤에 가시면, 이 male, 그러니까 이 바워벌즈의 수컷 얘기가 나오네. 수컷은요, 뭘 짓냐면, 바워라는 걸 지으니까 바워새라고 부른대. 바워가 뭔데요? 아, 뒤에 설명해. 그래서 설명해 줍니다. 즉, 이건 뭐냐면, 이것의 기능이 뭐가 되는 거냐면, is to provide, 제공합니다. arena, 이건 무대가 되죠. 무대나 장이 되는데, 어떤 무대가 되냐면, 이니셜 어떻게 처리해야 돼? 위치에다가 arena 넣고, 인과 함께 쭉 가면 된다 그랬죠. 그 무대에서 나오고 쭉 가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그 무대에서는요, 이 수컷이라는 게 디스플레이, 뭔가 과시하고 막 보여주는 거야. To females에서 이 암컷한테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암컷은 서 있습니다. 어디 서 있냐면, 이런 avenue, 길목에 서 있어요. 근데 그 길목은요, lead up to 어디로 이어지는 거냐면, 바로 그 바워에 이어지는 겁니다. 그럼 이런 거 아니야? 바워라는 이런 무대가 있어. 뭐 이렇게 생기지 않았겠지만, 무대처럼 그냥 그려볼게요. 아우, 그림을 너무 못 그린다. 자, 요렇게 그려볼게요. 똑같나? 이게 만약에 바워라고 해봐. 한글로 쓰면 또 웃기니까. 자, 이렇게 바오라고 써보겠습니다. 이 무대가 있어. 근데 이제 이 무대로 통하는 길이 있겠지? 근데 이 무대에서는 수컷 아이가, 미안합니다. 수컷 아이가 이렇게 이제 디스플레이를 하고 있어. 오케이? 이제 메이팅을 하려고. 그다음 여기 이제 암컷 아이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입이 이렇게 있고 위에서 이렇게 본 거예요. 얘는 앞에서 보고 얘는 위에서 보고 이상하네. 그래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길목으로 가면 바오가 이렇게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인 겁니다. 자, 뒤에 가시면 그림을 그릴 때마다 항상 선생님은 좀그 민망하더라고. 분명히 연습을 해왔거든요. 안 돼. 칠판 앞에서는 꼭 그림이 안 나와. 자, the males에서 그 수컷은요, decorate. 요 단어 때문에 여러분이 또 많이 힘들었어. 꿈입니다. 이 길을 꿈인데, 아주 다양한 오브젝트로, 너무 귀여워, 이 새가. 다양한 물체들로 꾸미는데, 자, 예를 들어서 돌이나 아니면 뭐 조개 껍데기로 꾸밉니다. 그러나, they do not do so. do so는 그렇게 하다란 뜻이거든요. 뭘 받아? decorate를 요렇게 받는 거야. do so를 반드시 연결 지으실 수 있어야 돼. 그렇게 한다라는 것은 앞에서 받아오는 거야. 그들은 그렇게 decorate를 하지 않아. 어떻게? in a chaotic manner. chaotic은 이제 혼란스러운이라는 뜻이잖아. 아무 무질서한, 아무 질서가 없는 무질서한 manner, 방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패턴이 있다는 뜻이야. 됐어? 어떤 패턴을 가지냐면, the larger objects are placed closer to the bower. 여기까지. 자, 더큰 물체는요, 어디에 놓이냐면, bower의 근처에 놓이는 거야. 아, 나도 이게 너무 똑똑해. 선생님, 이거 볼 때마다, 이 지문 볼 때마다 너무 이 새가 귀여워 죽겠어. 그 바워 근처에 큰 물체를 놓고요. 작은 물체는 더 멀리 놓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 아니야? 자, 큰 물체는 바워의 근처에 이렇게 놔. 이렇게. 그다음에 이렇게 가면 갈수록 이렇게 작아지는 겁니다. 말 그대로. 이렇게. 큰 물체가 이제 바워의 근처에 이렇게 놓이게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지금 물체를 놓는다는 뜻이겠지. 이걸 왜 하나? 이건 분명히 패턴이 있는 거거든요? 그냥 이렇게 꾸미는 게 아닙니다. 뒤에 보시면 왜 하냐면, 이것은 강요된 원근감을 만든다. 근데, 아, 선생님, 강요된 원근감 이거 불편해요. 몰라요. 아, 모르겠지. 그래서 뒤에 또 설명해. 오케이? 그래서 반드시 뒤에서 설명이 나오거든요. 이게 뭐냐면, 설명합니다. The opposite of the Cinderella Castle. 신데렐라 성과는 반대 개념이래. 우리 신데렐라 성 생각해보면, 원근감이라는 걸 살짝 생각해보면, 신데렐라 성이 이렇게 이제, 있다고 해봐. 위로 올라갈수록 막 창문이 쬐끔쬐끔해지면서, 와, 진짜 저렇게 높아. 뭔가 진짜 위용 있고 아득하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신데렐라 캐슬 같은 경우는 진짜 막 엄청 크게 보이거든요. 이거의 반대래. 뒤에 보시면. 자, 즉,
이 세미콜론이 직이라고 해석될 때가 있거든요.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이 first perspective를 설명해 줄 거야. 이 강요된 원근감,

억지로 만든 원근감이 뭐냐면 이 마워가 더 작아 보이며 than it actually is. 이것이 실제보다 작아 보인다. 자, appears가 별표입니다. 뭐뭐처럼 보이다란 뜻이야. 그럼 뭔진 몰라도 이 원리가 자세히 설명 안 됐어도 돌을 이렇게 놓으면서 얘가 작아 보여. 뭐가? 이 무대가 작아 보인다는 거야. 됐어? 그 다음 뒤에 가시면. 무대를 왜 작게 만들었을까? 작아 보이게 만들까? 야, 눈속임을 한다는 거지. 그래서 앤들러와 그 다음에 그의 이 동료들은요, 어떤 걸 이제 제안하게 됐냐면, The male courting in the bower. 여기까지가 지금 대절의 주어겠죠? 이 수컷인데, courting은 구애하는 겁니다. 이 bower에서 구애하는 이 수컷인 now appears. 자, appear 또 나왔지. 이제는 뭐처럼 보이냐면, 얘가 커 보이냐, 누가 커 보인다고? 이 수컷 있지. 수컷은 커 보이는 거야. 뭐 하는 거야? 바오라는 무대는 작아 보이는데 상대적으로 수컷은 커 보이는 거야. 뭔가 이 안에도 그 어떤 메커니즘이 있겠지, 원리가 있겠지. 근데 자세히 설명 안 하는데 뭐만 설명했어? 크기가 달라 보인다는 걸 설명한 거야. 결국에는 지금 얘가 의도한 거는 내가 커 보인다는 목적지까지 간 겁니다. 바오를 작게 함으로써. 뒤에 가시면 그래서 thus 그럼으로써 more attractive 더커 보이니까 더뭐 하게 보이는 거야?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누구한테? 암컷한테. 결국에는 몸이 더 자기가 커 보이게 하면서 암컷한테 매력을 뽐내는 겁니다. 아무튼간 뭔진 몰라도 돌을 이렇게 놓으면서 무대가 작아 보이고 자기는 커 보이는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뒤에 가시면. 자, data on male mating success collected in the wild supports. 그럼 여기까지 갈까? 자, 어떤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 수컷의 메이팅 석세스에 대한, 그러니까 이게 짝짓기 성공에 대한 데이터가 있을 거야. 근데 모아진 겁니다. 야생에서. 이게 서포츠가 이제 동사가 되겠죠? 뭘 지지해 주냐면, their hypothesis. 그들의 뭘 지지해 주는 거야? 가설을 지지해 줍니다. 그럼 그 가설을 세웠고, 진짜로 돌을 이렇게 놓고 자기가 더커 보이는 애가 메이팅 성공을 더 했구나라는 가설도 입증이 됐다고 합니다. 자, 그럼 우리 얘가 뭘 사용했는지 골라볼까? 얘뭘 사용한 거야? 착시 아니야? 결국에는? 아니, 착시 효과잖아. 자기가 커 보이는 거잖아. 돌을 이렇게 놔가지고. 아무튼간에 수단은 돌을, 큰 돌을 더이 바오 가까이 놓는 거고, 목적 뭐였어? 자기가 더커 보이는 착시를 지금 우리한테 물어본 거죠. 그럼 착시 효과를 사용했다는 가장 비슷한 말 골라볼게요. 자, 1번 갑니다. 이거 유전자의 내용이 아니죠? 유전자 내용이 전혀 아닙니다. 관련이 없고요. 자, perceptual biases. perceptual이 뭐야? 인지적인 편향입니다. bias는. 편향이라는 거는 왜곡이야. 왜곡이라는 거는 있는 그대로 못 보는 거야. 착시가 있는 그대로 못 보는 거 아니야? 인지적 왜곡? 인지적인 편향 어때? 괜찮지? 잘 보세요. Vocal attractiveness. 목소리가 아름다워. 목소리 있지도 않아서 소설. 자, 4번. 여기서. Decorating skill. 잘 꾸며서. 돌을 너무 잘 꾸며서. 돌로 막 이렇게 예쁘게 예쁘게 꾸며서, 길을 예쁘게 꾸며서, 이 데코레이팅 스킬이 중요한 거여서, 결국에는 우리한테는 데코레이팅을 더 넘어서 자기가 커 보이는 게 중요한 거 아니야. 착시 효과가 가장 여기서는 핵심적인 목표였던 거지. 이 데코레이트한 거 수단이었을 뿐이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꾸민 거를 잘해서 자기가 메이팅이 성공한 게 아니고 자기가 커 보였기 때문에 성공한 거지. 이거는 매력적인 오답이고, 심지어는 이거 50% 이상이 이거 찍었다? 이거 진짜 역대급 문제야. 그래서 봐봐, 데코레이트라는 단어가 위에 있었잖아. 위에 있는 걸 그대로 쓴 선택지를 반드시 의심하셔야 돼. 됐죠? 왜 정답이 2번인지 알겠죠? 그래서 2번 정답이고 4번 틀렸습니다. 잘 꾸며서가 아니고 자기가 커 보여서야. 착시 현상. 5번, locational advantage에서 이게 뭐 위치적인 이점, 위치에 뭐 어떤 위치에서 했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가 커 보이는 게 중요했습니다. 정답 2번. 역대급 50번으로 다 몰려간, 아니 그러니까 50% 이상이 몰려간 선택지였다. 자, 핵심. 소재는요, 바워의 수컷의 짝짓기 전략이고요. 특성은 물체 배치로 실제와 다르게 보이게 만든다. 물체를 잘 데코레이팅 해가지고 자기가 커 보이는 게 여기선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상위 준수를 잘 보세요. 둥지가 작아 보이고, 수컷이 커 보이고, 강제 원근 효과가 있고, 이세 가지를 모아서 지각의 편향으로 가지. 이세 가지를 모아서 이게 꾸미는 기술이야? 이건 아닌 거지. 세 가지를 모아서, 뭐처럼 보이는 거? 사실 실제 그렇지 않다는 거잖아. 그럼 이것은 지각의 편향. 어렵게 표현했지만 왜곡이 발생한다. 있는 그대로 안 보인다라는 거. 이게 바로 상위 진술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어렵잖아, 그치? 상위적으로 진술하려면 제 진술보다 조금 더 어려운 여러분이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되게 재밌는 문제였고, 난 진짜 이그 바워스에 너무 천재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똑똑해. 어떻게 구애를 그렇게

That people need other people.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은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것은 대절이 주어가 될수 있다? 것은 그리고 이거 어법 기출에도 나왔다. 이 대절, 대절이 주어가 될수 있다는 거 반드시 알아두세요. 자,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은 그럼 명사절 이끄는 대절이네. 접속사 대시, 그치? Is hardly news 별표. 자, hardly 선생님이랑 배웠다. Little rarely도 뭐였어? 부정어지. 할들리도 부정어입니다. 거의 뭐뭐 않다. 그러면 거의 새로운 것도 아니다. 그러면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라는 뜻이겠지. 내가 다른 사람 혼자 사는 게 아니고 남이 필요하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고 뭐 새로운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루소한테는요. 그쵸? 우리 윤리 하시는 분들 루소 열심히 또 공부하지. 제 루소한테는 이러한 그 dependence. 이 dependence가 뭘 의미하는 거야? 아니, 남들이 필요하다는 거를 의미하는 거지. 연결성 잡으면서 좋게 하셔야지. 그치? 남들이 필요하다는 것은요, extended. 확장됩니다. far beyond. 저 너머까지 확장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는 뜻이야. 그래서 뭐, 동료애라든지 사랑에서 넘어서서 어디까지 꽂힌다? into. 이게 중요한 거야. far beyond에서 into까지 꽂혀야 돼. 이걸 넘어서 여기까지 간다라는 의미입니다. 됐죠? 그래서 그냥 동료나 사랑이 아니라, 그니까 이걸 넘어서 어디까지 가냐면 the very process 선생님 very 강조했죠? 명사 앞에 있으면 형용사로 바로라는 강조법이야. 바로 그 어떤 과정까지 갑니다. 인간이 되는 과정까지 간대. 그러면 중요한 거 나네. 봐봐. 남들한테 의존하는 거. 남들한테 의존하는 거. 이거 인간이 된다는 뜻이네. 됐어? 남들한테 의존하는 것은 인간이 된다는 특성을 띠네. 됐죠? 다음 뒤에 가시면 루소는요 믿었습니다. 뭘 믿었냐면 사람들은요 not born but made. 사람이라는 건 만들어진다. 이거 똑같은 거 아니야? becoming human이랑 이 becoming이라는 단어랑 made랑 같은 말이네. 사람은 만들어지는 것이다. 다음 뒤에 가시면 근데 모든 개인은요 어떤 묶음이 되는 거냐면 potential 그 가능성의 묶음입니다. 근데 그 가능성의 자 후스가 나오면 앞에 있는 걸 넣어주면서 뭐뭐의라고 하면 돼. Realization은 실현이죠. 그 가능성의 실현 자체가 뭘 요구합니까? The active involvement에서 그 어떤 적극적인 관여, 참여, 몰입 이런 뜻이 되는 거잖아. 관여를 요구합니다. Of other people. 반복되는 거 뭐야? 다른 사람이 있어야 되는구나. 다른 사람이 핵심이구나. 타인의 관여가 핵심입니다. 됐죠? 그럼 봐봐. 인간이 된다는 거. 타인의 관여가 필요해. 이걸 이제 소재를 인간이 된다는 것으로 잡으시고 특성을 타인의 관여가 필요하다고 잡으셔도 돼요. 또는 타인을 소재로 잡는다면 타인은 인간이 된다는 것에 필요하다. 이거를 특성으로 잡으셔도 됩니다. 두 가지를 아무튼 나눠서 생각하시는 게 가장 좋다. 자, 뒤로 한번 가볼게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한다. 자기발전은 사회적 과정이다. 이제 진짜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야. 사회라는 것은 이 사회적이라는 단어가 수능에 나오잖아. 반드시 나와 남의 관계를 생각하시면 돼. 아, 그러면 내가 발전하는 거야. 내가 발전하는 거 인간됨 아니야? 이거는 남이 필요하다. 그렇죠? 그러면서 자족, 나 스스로 충분한 거는 이거는 불가능한 판타지다. 그러면 혼자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계속 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진짜로 인간이 된다는 거, 타인의 관여가 필요하다라는 거. 그치? 그러면서 많은 시간 루소는요 바랬습니다. 아주 열정적으로 바랬대. 뭘 바랬냐면 이것이 아니길 바랬대. 남이 필요 없길 바랬대. 그러니까 나 혼자서도 자급자족 하기를 바랬다고 합니다. 그쵸? 이 말이잖아. 아니길 바랬다는 건 앞에 걸 부정해야지. 이게 임파서블하지 않길 바랬대. 혼자서 잘 먹고 잘 살길 바랬는데 뒤에 보시면 심지어 로빈슨 크루소가 그가 가장 좋아하는 책이었대. 로빈슨 크루소 내용이 뭐야? 무인도에 떨어져가지고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막 이렇게 살아나가는 내용 아니야? 그만큼 혼자서도 정말 잘해나가는 책을 좋아했는데, 보시면 그리고 그는 여인은 주어져 있는 단어인데 뭔가 열망했다는 뜻이거든요. 뭘 열망했냐면 to be free from 이제 자유롭고 싶었습니다. 고통과 uncertainty 어떤 불확실성에서 자유롭고 싶었어. social life에서 사회적인 삶. 그러니까 여러분도 친구랑 지내다가 정말 그 친구와의 관계가 친했다고도 멀어지고 불확실한 거야. 나 너무 고통스럽고 연애도 고통스럽고 사랑도 하지만 고통스럽고 그렇잖아. 벗어나고 싶었대. 그러나가 이제 여기 나온다. 그 봐봐. 벗어나고 싶었으나 그치 아니길 바랬으나 그러나 그는 뭘 서술했냐면 그의 글에 뭘 담고 있었냐면 아주 명확하게도 그럼 여기 뭐 들어가야 돼? 벗어나고 싶었으나 어쩔 수 없이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걸 담고 있어야지. 그게 이제 벗의 기능입니다. 오케이, 다시. 아니길 바랬어. 혼자서도 잘 살아나길 바랬어. 로빈스 크루소처럼. 그리고 정말 그 사람들로부터 오는 고통 벗어나길 바랬는데.

0: 그러나 그래도 그는 명확하게 사람이 되려면 다른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기록했다. 이거 그대로 메인 아이디어 들어가야겠죠. 좋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가장 달콤한 존재는요, 상대적이고 집단적이다. 그게 뭐야? 남이 필요하다는 거잖아. 절대적이 아니고 상대적이라는 것은 남이 있어야 상대방이 생기고 상대적인 개념인 거잖아. 그치? 나와 남의 관계는. 그러면서 집단적이고요. 같은 말. 나 우리의 진짜 자아는요, 완전하게 우리 안에 있는 게 아니다. 그 말은 남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계속 반복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갑자기 이제 다른 얘기 하나 더 추가되거든요. 친절입니다. 한 다음에 여기 괄호 한번 살짝 쳐볼까? That 보여? 이거 사실 이때 강조문입니다. 체크. 바로 친절입니다. 뎁도 볼게. is the key. 에서 뭐가 이제 친절이냐면, 바로 핵심이 친절입니다. 뭐에 대해서? 우리의 그, collective existence는 뭐야? 집단적인 존재. 남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에서 친절도 중요하다. 친절까지 추가합니다. 오케이? 이거 이때 강조문이니까 얘도 핵심적인 키워드였어. 근데 그것을 로쏘는 뭐라고 이제 분석했냐면, 어떤 항목에서, PT 항목에서 분석했는데 이것을 뭐라고 이제 우리는, 번역할 수 있냐면, 우리가 하는 그 연민. 근데 뭐에 더 가깝냐면, 이 휴미나 스미스라는 분이 이것을 이제 정의 내리기를 sympathy, 공감, 오케이? 공감에 더 가깝대. 친절과 공감까지 필요하다. 이게 반드시 우리 함께 사랑하는 거에 필요하다까지 나오고 끝났습니다. 한번 골라볼게요. 그럼 여기 뭐가 들어가야 돼? 남과 함께 사는데 친절을 베풀면서. 제 1번, necessity of philosophical study to understand human nature. 인간의 본성을 이해하려는 공부를 하자, 연구를 하자? 말안 되고요. 자, 어떤 거의 발전이냐면, self-sufficiency through. 이게 가능하다 했어? 자족의 발전을 가능하다 해서 불가능하다 했습니다. 그치? 그래서 가능하기를 바랬지만, but 그러나 안 됩니다. 자, 뒤에 보시면요. 인간을 형성하는 거, 인간이 된다는 거죠. by his emotional attachment 어때? 감정적인 애착, 이게 뭡니까? 남한테 친절과 공감을 베풀면서. 감정적인 애착은 누구한테 애착 부리는 거야? 남한테, 타인까지도 포함된 상위 진술입니다. 인간이 된다는 거, 정답 3번. 자, 그 다음에, 자, 자신을, 자신한테만 의존하는 사람을 만든다? 말이 안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뭐의 어려움이냐면, 남들을 믿는 어려움을 썼다? 아니, 남들을 믿기 어렵고, 뭐, 고통스럽고 한다고 했지만, 결국에는 주제의식은 요거였죠. 인간이 된다는 것은 남이 필요하다. 자, 마지막 마무리. 루소가 본 인간은 특성은요, 홀로가 아니라 타인과 감정적 유대 속에서 만들어진다. 상위 진술은 인간이 된다. 타인의 관여, 공감을 합쳐서 감정적 유대에 대한 개인의 형성.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요게 바로 상위 진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없었지만, 요렇게 지금 말을 바꿔서 한 겁니다. 됐죠? 자, 오늘 핵심 정리는요, 상위 진술은 핵심 것들을 한 단계 윗 개념으로 묶는 것이다. 그리고 지문 속 내용을 모두 아우르는 포괄적 개념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단어 manipulate collective inhabit 요거 적어주시면서 단어 복습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 3강에서 정답의 모습까지 확인했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오답의 모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4강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고생 많았습니다. 안녕.
1: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저
4: 그렇다니까.
2: 분위기? 따라간다면?
5: 이분 위기.
1: 뭐야 이거?
5: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6: 이게 뭐야?
5: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새로 안녕하세요. 수학이 말랑말랑해질 지니 전 여러분과 함께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정유빈입니다. 네, 지니예요. 그렇죠? 새삼 항상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모니터로 옆눈으로 볼 때도 깜짝깜짝 놀라지만 저 맞은편에 약간 이렇게 유리가 있어요. 그래서 유리에도 내가 비친단 말이에요. 여기저기 사방팔방에 내가 이제 비춰지는 상황인 건데 깜짝깜짝 놀래요. 나도 내 모습을 24번째 보고 있어도 깜짝깜짝 놀랍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겠죠, 그죠? 게다가 심지어 얘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근데 이 거울이가 뭐 유리 같은데 이렇게 비치면 약간 각도가 다르게 비춰지잖아요. 얜지 모르겠는데 하나가 내 목에 비춰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램프가 내가 보는 저 유리창으로는 여기 있고 뭐 여기 있고 여기 있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깜짝깜짝 놀랍니다. 네, 아직까지도 적응이 되면 안 되지, 여러분.

적응이 되면 안 되지. 이모생이 적응되면 또 이상한 거야, 여러분. 아무튼 그런 상태입니다. 아, 그 근황을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이제 다 이번 오는 주에 그 가족들에게 이끌려 마라톤을 나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5km를 뛰어야 되는데, 그 제가 어제 인생 최초로 5km를 뛰어봤어요. 5.3km를 뛰었네요. 어떠냐? 오늘 아침에 나의 컨디션은 어디가 아픈지 모르겠는데, 아무도 모르게 여기저기 이렇게 콩콩콩콩콩콩 맞은 것 같아, 몸이. 약간 여러분. 달리기가 몸에 이롭다고 했는데, 나한테 이로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운동 부족인 저를 이제 가족들이 운동을 해라 이러면서 제가 이끌어가는 것 같기도 한데, 어제도 뛰어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 한 2km를 뛰니까. 왜 뛰어야 하지? 되게 근본적인 질문이 들더라고요. 왜 달려야 하지? 달리기 싫은데? 계속 그 생각을 하면서 4km까지, 2km까지 뛴 다음에 2에서 4km까지는 왜 뛰어야 하지? 달리기 싫은데 이 생각을 2km를 하고 4km 되니까 기왕 된거 1km만 더 뛸까? 아직도 1km가 안 됐나? 된거 같은데? 왜안 됐지? 이 생각을 하면서 뛰었어요. 대체 이게 어떤 면에서 정신건강에 도움이 됐는지 잘 모르겠지만, 끝나고 나니까 약간 그 뿌듯함은 있더라고요. 뿌듯함과 갓 태어난 노루? 갓 태어난 기린처럼 걸어 다녔어요, 여기저기 이렇게. 아무튼 근데 오늘 아침에 생각보다는 상태가 괜찮은 것도 같고, 몸에 좋은 것도 같고, 나쁜 것도 같고, 여러 가지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들. 알았죠? 그런 상태라는 거. 아무튼 그렇고요. 자, 오늘도 마음이 말랑말랑해지는 이야기를 좀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면만 보고 좋은 일만 생각하도록 해. 그럼 아무것도 무섭지 않아. 나쁜 일이 일어나면 그때 가서 생각하면 돼. 제가 생각하는 그 철칙 중에 하나예요. 좋은 면 보고 좋은 일만 생각하고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도 좋은 면을 먼저 보려고 하면 훨씬 좋아요. 그러니까 혹시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잘 없거든요. 근데 친구를 소개할 때내 친구를 소개해주면서 뭐얘 되게 뭐뭐 잘하는 애야. 얘내 친구인데 되게 뭐 예쁘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친구가 혹시 있었나요? 나 학교 다닐 때 그런 친구가 있었는데 그걸 보면서 남을 칭찬하고 남의 좋은 면만을 봐주는 그 친구가 너무 멋있어 보였어. 그래서 아, 얘 그냥 뭐 우리 반 애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얘 우리 반에서 뭐 달리기 제일 잘하는 애야. 완전 멋있지. 뭐 이렇게 소개를 하는 사람? 난 저렇게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했던 것 같고 좋은 면을 보려고 많이 하시고요. 그런 부분에서 되게 와닿았던 이야기고 나쁜 일이 일어나면 그때 생각하면 되는 나이를 먹어가면서 나중에 느끼게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미리 알면 되게 좋겠는 게, 걱정을 한다고 해서 그러니까 내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걱정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거 진짜 없거든요. 그죠? 나쁜 일은요, 그때 가서 생각하셔도 어차피 나쁜 일이 발생했을 때는 그것에 대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 전에 미리 고민하고 미리 걱정할 필요는 정말 없는 것 같더라고요. 최대한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좋은 면만 보도록 하세요. 그게 어렵지만 맞는 말이더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좋은 면만. 내가 이 뒤가 더 어렵다는데 어떡하지? 이런 게 아니고, 와, 나 지금 이런 좌우대칭인 종 모양을 알았어. 이런 것만 해도 대단한 거잖아.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공부도 하셔야지 좀더 편안할 수가 있습니다. 알았죠? 이걸 빼면 항상 이렇게 머리가 부풀어오르더라고요, 여러분들. 자, 오늘도 즐겁게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아, 달리기에 좋은 점 하나 있어요. 어제 5km를 딱 뛰고 나서 얼굴을 봤는데 볼살이 많이 없어지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붓기가 빡 빠져요. 다시 찌지. 다시 올라와요, 붓기는. 근데 그 순간 하나 좋은 점은 있었어. 뿌듯하다. 왜 뛰어야 하는지 모르겠다. 중간중간 그 생각이 계속 들지만 어쨌든 간에 그랬다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뛰어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어제 러닝화를 구매하였지. 저의 달리기 얘기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봅시다, 여러분들. X는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시그마인 정규분포를 따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항상 이렇게 X가 무엇을 따른다라고 하면 여러분 가나 나를 그냥 읽는 게 아니고 뭐부터 하라 그랬죠? 그려보세요. 봐봐요. 확률 밀도 함수가 뜨면 제가 밀도 함수. 방금 글씨 이거 쓰는데 되게 약간 어른 글씨체의 느낌이 낫지 않니? 아무튼 확률 밀도 함수가 뜨면 뭐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려라라고 했어요. 그걸 왜 정규분포 때 말하냐고요? 정규분포를 따른다는 것

또 연속 확률 변수고요. 연속 확률 변수는 기필코 확률 밀도 함수가 같이 뜹니다. 그러니까 그래프 모양이 어떻게 생겼겠어? 대충 그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려라의 포인트는 잘 그려라가 아니었어요. 대충 그려내면 됩니다. 상상을 위해서요. 무슨 이야기냐면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시그마니까 나는 어느 정도로 뭐 평균 주변에 몰렸는지를 모릅니다만 그냥 좌우대칭인 종 모양이라는 건 알아요. 이렇게 그려놓으라는 거예요. 평균과 표준 편차에 대한 정보 전혀 없지만 정규분포라는 저말 하나로 여러분들이 그려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거부터 해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읽어보셔야 가나 나에서 하는 말들을 쉽게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가가 하는 말은 뭐라고 했냐면 20부터 30까지의 넓이, 확률인데 제가 넓이라고 읽었어요. 50부터 60까지의 넓이가 서로 같대요. 그럼 어떻게 될까? 자, 정규분포에서는 무조건 뭐? 대칭을 활용하는 거예요. 그죠? 20, 30, 50, 60의 정확한 위치가 어딘지는 모르지만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건 20이 더 왼쪽에 있을 거. 근데 나 너무 못 그렸으니까 다시 한 번만 그릴까? 적당히 해야지, 적당히. 그지? 밑에다가 그려볼까? 밑에 그림이 좀 나을 수도 있잖아. 평균의 기준으로 좌우대칭인 종 모양. 아까보다 나은 것 같지 않아요? 아무튼, 자, 그렇게 그려보고. 자, 그러면 20부터 30까지가 어쨌든 M을 기준으로 왼쪽에 그릴게요. 왜? 나는 20, 30, 50, 60 그려야 되니까. 20, 30을 이쪽으로 그려버리면 봐봐. 만약에 20이 여기 있는데, 여러분, 30이 여기 있잖아요? 50, 60 전혀 같아질 리가 없잖아. 딱 봐도 뭐예요? 대칭을 활용해야 되니까 응. 여기가 20, 30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확하게 30과 같은 위치에 50이 오고 정확하게 20과 같은 위치에 60이 오는 형태로 그려지겠다는 게 보여? 나 너무 옹졸하게 썼으니까 좀 크게 써볼게요. 다시 20, 30, 50 60. 그래서 보시면 20부터 30까지의 넓이와 정확히 좌우대칭되게 50부터 60까지의 넓이가 서로 같아야 돼. 이렇게. 그럼 여러분 보세요. 30과 50의 한 가운데에 누가 있어야만 합니까? 평균이 있어야만 합니다. 20과 60의 한 가운데에 누가 있어야 되죠? 평균이 있어야 됩니다. 즉, 이 둘의 가운데에 누가 있죠? 40. 20과 60 가운데에 누가 있죠? 40, yes, 그게 뭐예요? 평균이요. 계산했나요? 전혀 안 했고요. 대칭성이라는 그 그래프의 특징만 활용을 하는 거예요. 정규분포를 따른 다음 확률밀도 함수 일단 그리세요. 좌우대칭인 종 모양으로. 그리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나는 뭐예요? 내가 평균을 알았어. 평균을 알았어. 여기다가 40을 딱 쓰는 거지. 40으로부터 얼마 뺀? 이거 정확하게 모르지만 이걸 별이라고 해봅시다. 별. 별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의 넓이와 45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의 넓이가 서로 같아야 됩니다. 여기다가 그려도 되지만 한번더 그릴게요. 왜냐하면 다시 덮어쓰기로 하면 좀 지저분할 수 있으니까. 똑같은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평균 40이라고 했으니까 이번엔 40으로 써보자. 45의 위치가 어딨냐면 여기라고 할게요. 45보다 뭐래요? 크거나 같은 확률, 즉 넓이랑 누가 같겠어요, 여러분? 정확하게. 다섯 칸 차이 나죠? 다섯 칸 차이 나게 와볼까요? 누구예요? 35겠죠? 35보다 뭐라고? 작거나 같은 부분의 넓이. 그러면 35니까, 별에 해당하는 게 35니까, 표준편차 시그마가 얼마가 되어주는 거예요? 5요, 5. 그래서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했습니다. 자, 마무리해볼게요. 여기 있는 말들을 그대로 적어봅시다. 평균은 얼마? 40. 표준편차 얼마? 5. 그러니까 여기 써보면 P. 8부터 50까지의 넓이와 이제 요거 지울게. 30부터 X까지의 넓이가 서로 같다입니다. 자, 8부터 50까지가 무엇을 의미하냐면 평균 40인데 이렇게 그려보자면 8이 한 이쯤 있다라고 해볼게요. 8부터 50까지면 이렇게 되는 것이야. 그지? 이 넓이랑 정확히 같아지는 건 언제밖에 없어? 대칭시켜봐요. 누구? 50 대신에 누구로 바꿀까요? 40으로부터 10칸 차이가 나면 되니까 30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갈까? 8과 정확히 같은 위치에 오도록 하는 이것만 알면 되잖아. 이게 K인 거죠? 응? 그게 누구겠어? 그렇지. 그러니까 어렵지 않게 생각하시면

얘네 둘 가운데에 40이 있겠죠. 8과 K 가운데에도 40이 있겠죠. 그럼 누구겠어? 8 더하기 K 하신 것을 2로 나누었더니 40이 되어준다는 거잖아요. K는 얼마예요? 72가 되어주겠죠. 오로지 완벽하게 뭐만 활용했어요? 대칭성만. 그래서 K 값은 얼마다? 72다. 요렇게 넘어가는 문제가 됩니다. 자, 계산하는 과정이 있었던 거 전혀 없어요. 그리고 자세히 살펴보시면 진짜 확률 딱 구하세요 이런 건 없었어. 그런 거못 구해. 왜? 오늘 방금 이 시간까지는요, 정규분포 그래프의 특징은 알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그냥 좌우 대칭이다라는 것 말고는 뭐 없고, 실질적으로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넓이 이런 건 우린 못 구했어요. 못 구했다는 거, 그것만 생각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대칭성만 활용해서 같은 확률만 찾아낼 수가 있었던 거지. 자, 근데 우리는 뭘 하러 가야 되죠? 확률을 찾으러 떠나야 되잖아. 그치? 표준 정규 분포라는 것을 지금부터 배울 건데 왜 필요한지는 알고 계셔야 돼. 그래서 오늘도 착착노트 있잖아요. 복습하실 때 정규 분포의 특징은 다 써보세요. 좌우대칭인 종모양 뭐 이런 것들 있죠.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 오늘 쓰고 그 다음에 오늘 배우는 표준 정규 분포까지 같이 정리해 두시는 게 가장 좋아요. 알겠죠? 얘 사실 별거 없어. 근데 이제 왜 배우는지, 이게 왜 필요한지에 대한 거는 적어도 생각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넘어오시면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표준 정규 분포라고 해놓고 제가 바로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놨어요. 자, 표준 정규 분포란 무엇이냐? 이런 거예요. 흐름을 잘 생각해봐. F인데 이렇게 식이 쓰여 있어. 자자자자자. 원래 정규 분포를 따라. X가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해볼게요.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시그마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러한 확률 밀도 함수를 그려낼 수가 있어요. 요렇게. 맞지? 이것을 뭐라고? X의 확률 밀도 함수라고 써보겠어. 뭐 fx 이렇게는 안 쓸게. 그냥 이렇게만 써놓을게요. 그죠? 자, 이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런 넓이를 구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뭐 예를 들어서 뭐 a부터 시작해서 x가 b까지의 확률 이런 걸 구해야 되는데 뭐 여기가 a부터 b 못 구합니다. 그죠? 구할 수가 없었어요. 자,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이번에는 하필이면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평균이 정확히 0이고 표준편차가 정확히 1인 형태의 확률 변수, 연속 확률 변수를 가지고 올게요. 특수한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 확률 변수는 이름을 붙일 때 Z라고 붙이겠습니다. 연속 확률 변수일 뿐인데 왜 Z냐고요? 특수하잖아. 그죠? 특수하잖아. 그래서 얘는 Z라고 붙일 거예요. 그러면 이 Z는 연속 확률 변수인데 확률 밀도 함수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더래요. 내가 알아야 될까? 절대 몰라도 돼요. 알려고도 하지 마요. 알려고도 하지 마. 왜 밑줄도 안 긋고. 이렇게, 그래서 교재에 이렇게 써놨어. 지워버렸어요. 하필 이런데 내가 그래프를 그려봤더니 요렇게 평균이 0이고, 그러니까 원점을 이렇게 대칭을 이용하는 거죠. 그렇죠?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이어서 요 정도로 흩어진 정도로 나타낸대요. 이런 그래프가 어떻게 되겠어? 딱 픽스되는 형태로 나타나겠지. 그지? 자, 이랬을 때 재밌는 일이 있어요. 여기서 내가 이걸 왜 필요로 하냐면 표준 정규 분포 표라는 걸줄 거예요. 얘는 재밌는 게 뭐냐? 나한테. 우리 교재엔 제가 안 넣어놨지만 여러분들이 확률과 통계에 관련된 모든 교과서 교재를 보시면 맨 뒤쪽에 표준 정규 분포 표라는 게 존재를 하고요. 실제 우리가 문제를 풀 때에는 표준 정규 분포 표 중에 일부만 줄 건데요. 이렇게 쓰여 있어요. 봐봐. 소문자 Z야. 0부터 시작해서 연속 확률 변수가 스몰 z까지 올 동안의 넓이를 미리 계산을 다 해둔 거야. 마치 우리 로그 계산할 때 상용 로그 값들 갖다 쓸수 있었던 것처럼 미리 계산한, 그래서 얘가 이름이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표준 정규 분포라고 하는 게. 표준 정규 분포에서는 미리 넓이를 계산을 해놨대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여기가 뭐 0.5일 때, 즉 0부터 0.5일 때의 넓이, 1일 때, 0부터 1까지의 넓이, 이런 식으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0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의 확률을 미리 계산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한 표가 있어요. 표준 정규 분포 표라고.
실제 우리 문제 풀 때에도요, 표준 정규 분포 표를 이용하여 이런 말을 쓸 거야. 표준 정규 분포 표라는 게 있어. 그래서 이렇게 미리 계산해 놓은 거야. 뭐 0부터 1까지는 나도 알거든. 0.3413 이런 식으로. 뭐 1.5까지가 있고 2까지는 뭐 0.4772 이런 식으로 넓이를 계산을 해 놨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어때요? 0부터 1까지는 내가 먼저 넓이를 이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지. 이것을 뭐라고?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파트가 있어요.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나의 목표는 이 넓이를 못 구하는 게 나의 목표였는데, Z는 내가 넓이를 구할 수 있어 하는 거잖아. 마치 그, 너희 집에 감자 없지? 약간 이 느낌이잖아요.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내가 뭔가 배울 때 얘가 왜 필요한지, 나의 필요한 부분을 어떤 식으로 좀 만족시켜주는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구할 수 있다. 자, 그럼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연결고리예요. 자, 이렇게 따르는 X 부분을 내가 어떻게 하면 Z처럼 모양을 바꿀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이 가장 궁금해지는 거예요. 이해돼? 그건 이쪽으로 올게요. 그러니까 마치 뭐냐면, 이런 것들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들, 왜, 함수에서요, 2차 함수와 1차 함수의 관계 이런 거할 때, 두 그래프가 이루는 부분의 넓이 이런 거 찾아요. 미적분 1할 때, 여러분들. 그치? 그러면 요 넓이 대신에 내가 어떤 식으로 바꾸냐면, 이게 fx고 y는 fx. 이게 예를 들어 y는 gx잖아? 그러면 우리는 새로운 함수인 fx 빼기 gx라는 걸 만들어대요. 그래서 새로운 함수에서 근과 근 사이의 넓이로 바꾸어 주거든. 사실상 같은 넓이를 내가 계산하기 좋은 형태로 바꾸어 주는 역할을 해요. 그런 일을 하는 게 수학에서 하는 작업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여기 A부터 B까지의 넓이를 못 구하는 거잖아요. 그 대신에 얘를 Z로 바꾸기 위한 노력을 오른쪽으로 가면서 해보도록 할게요. 자, 잘 봐봐. 여기서 새로운 게 하나 등장해요. 중요한 식이 있어.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 교재에 쓰여 있는. 이거를 표준화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표준화. 무슨 이야기냐? 자, 일단 X가 정규분포를 따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서 변수를 변환시킬 건데요. 요렇게 변수를 한번 변환을 시켜볼게.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얘가 왜 Z가 되는가? 인 거잖아. 그죠? 기다려봐봐. 요렇게 변수를 한번 변환시켜봅시다. 그러면, 변환시킨 변수에서 평균이 얼마인지, 변환시킨 변수에서 분산이 얼마인지를 여러 번 따져봐요. 어떻게 해? 이걸 뭐 어떻게 해? 우리는 변수의 변환이라는 거 알아요, 여러분. 그죠? 뭐? 기억나? 이러면 어떻게 해요? AEX 플러스 B라고 쓰는 그거예요. 그건데 모양이 이상해? 다시 바꿔볼까? 이렇게 하자. 제가 그 교재 뒷장에도 쓰여 있어요. 시그마 분의 1X, 시그마 분의 M, 요렇게 되죠? 여기는 시그마 분의 1X, 빼기 시그마 분의 m으로 정리가 됩니다. 자, 그러면 평균은 어떻게 바뀌겠어요? 시그마 분의 1, 2x, 빼기 시그마 분의 m이죠? x의 평균이 얼마라고 그랬지? 저기 있잖아. m! 그러니까 평균이 얼마가 돼요? 0이 됩니다. 그리고요, 여기도 시그마 분의 1의 제곱만큼의 영향을 끼치겠죠. 어차피 빼는 것은 흩어진 정도의 영향이 없고 얘를 제곱한 만큼의 영향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거기에 vx예요. vx가 얼마인데? 표준 편차가 시그마예요. 이 자체가 시그마 제곱이죠. 그러니까 얼마가 됩니까? 1이 됩니다. 표준 편차 1이겠죠. 즉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분산이 1이니까 루트 씌워도 1이잖아. 표준 편차가 1인 형태로 바뀌어 주는 겁니다. 즉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Z로 바꿀 수 있다 그랬죠. 이런 것은. 왜? Z는 정규분포 따르는데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이니까요. 변수를 변환시켜서 우리가 원하는 Z로 바꾸어 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둘다 정규분포 따르는 형태로 바꾸어 줄 수가 있어지는 거죠. 이거야. 그래서 재밌는 건 뭐냐면 지금 얘는 못 구했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제 Z로 바꿀 거야. 그럼 어떻게 되느냐면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은 원래 우리가 아까 그렸던 그 확률 밀도 함수를 그렸어요.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 되겠어? 잘 봐요. X가 Z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평균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눌 거예요. 그럼 그거 그대로 해볼게. 놀랄 거 없이 부등식이잖아. 똑같이 평균 빼요. 그지? 부등호 방향 바뀔 거 없잖아. 똑같이 표준 편차로 나누어 볼게요. 양수니까 부등호 방향 안 바뀌죠? 요렇게 바꿨어요. 그죠?
그랬더니 어떻게 돼? 이건 더 이상 이렇게 쓸 필요 없죠? 뭐라고 쓰면 돼요? Z라고 쓰면 됩니다.

즉, Z 안에서 시그마분의 A빼기 N부터 시그마분의 B빼기 N까지의 넓이라고 바뀌는 거야. 그걸 여기다가 적용해 볼까요? 예를 들어 한 이쯤이 시그마분의 A빼기 M, 여기가 시그마분의 B빼기 M이라고 하면 요 넓이와 노란 부분의 넓이가 서로 어떻다? 같다로 바꾸는 거예요. 같다로 바꿔서 우리는 무엇을 이용해서? 표준 정규 분포 표를 이용해서 넓이를 구할 수가 있어지는 겁니다. 자, 과정은 대단한데 문제를 풀어보잖아요. 사실 막 별거 없어요. 그래서 문제는 그냥 막 술술술 풀리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를 모르고 푸는 경우가 진짜 많거든. 그러면 절대로 안 되고. 자, 하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제. 오케이, 그러면 X, 정규분포를 따르는 X에 대해서는 우리가 표준화 작업을 거쳐서 이렇게 표준 정규분포를 이용해서 넓이를 구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표준 정규분포 표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0부터 어디까지의 넓이만 계산을 해놨다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아까 전에만 해도 어떻게 생겼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런 식인데, 그치, 그치. 그래서 우리 뒷장에 보시면 111쪽까지 쭉갈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무엇을? 표준 정규분포 표와 대칭성만 있으면 어디든 갈수 있어집니다. 무슨 이야기야? 자, 방금 구하고자 했던 넓이라면 여기서부터, 어? 같은 선을 긋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놀랍게도. 선을 이렇게 삐뚤게 그렸지만 같은 선을 어떤 선이 여기다 얹어 보고 싶었던 거야.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어? 요 부분은 어때요? 표로 바로 해석이 가능할 거야. 요거 딱 잡아가지고 0부터 어디까지 찾으면 돼.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해요? 대칭을 활용을 해야 되는 거겠죠. 대칭을 활용을 그걸 이용을 하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 제가 교재에도 적어놨는데 요런 거 한번 적어보자. 대칭성을 이용하여 확률 구하기 첫 번째. Z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넓이가 얼마겠어요? 0보다 작거나 같다, 0보다 크거나 같다, 다 얼마야? 그냥 절반이니까 0.5지 뭐, 그치. 이런 거는 얼마든지 활용이 가능해요. 그럼 두 번째로 있던 그런 부분들 봐봐. 두 번째 뭘 써놨냐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부터 예를 들어 Z가 0까지 이런 넓이 구한대.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아까 이야기했지만, 마이너스 쪽으로는 우리는 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0부터 마이너스 a까지의 넓이는 뭐랑 같겠어? 0부터 a까지의 넓이와 같을 테니까 대칭성을 활용해서 0부터 a까지의 넓이로 바꾸어 주시면 우리는 0부터 어쩌고까지의 넓이는 표가 있다라고 했어요. 그쵸? 그거 이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요런 식으로 바꾸어 준다는 거야. 그러면 여전히 제가 양수인 a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게. 양수도 좀 헷갈릴 수 있잖아. 그치? 예를 들어, 그럼 이번엔 이렇게 하자. z가 A보다 작거나 같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아까와 같게 또 한번 그려보면 여기가 A라고 합시다. 이 넓이 어떻게 해? 그렇지. 0.5에다가 어떻게 하면 돼? 그렇지. 얘를 더해주면 되겠죠. 아,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전혀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이번엔 이런 것도 해볼까? Z가 마이너스 A보다 작다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야? 그려봐. 마이너스 A가 여기 있단 말이에요. 이 넓이 찾고 싶은 거거든? 허, 그럼 어떻게 해요? 자, 별표 친 부분의 넓이는 얘랑 같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쭉 0.5인데 거기서 별만 빼면 되는 거지? 얘는 어떻게? 0.5에서 별을 빼주면 됩니다. 이별 넓이를. 그거야. 그래서 표에 주어지는 것들 하나하나를 이용하셔가지고 여러분들 나머지는 충분히 뭐를 이용해서 대칭성을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어지는 겁니다. 덕분에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모든 확률을 다 구할 수가 있어지고요. 표는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문제 보시면 여러분들 그냥 알아서 우리가 필요한 부분의 일부가 등장을 할 거야. 거기서 내가 필요한 것들을 뽑아다 쓰면 되는 거고요. 여기가 있잖아. 어색한 개념이에요. 진짜로 문제는 쉽거든. 근데 문제 풀면서 제가 천천히 다시 한번 더 설명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표까지 제가 그냥 한꺼번에 그려놨고요. 요거 지금 나와 있는 것도 되게 외계어처럼 보이는데 지금 보면 이제 보일걸? 뭘 생각해야 돼? 계속 우리는. 그렇지, 이거야. 계속 똑같아. 0보다 작거나 같아, 0보다 크거나 같아, 0.5야. 마이너스 A가 여기에 있다면 여기에 A가 있겠지? 그래가지고 대칭성만 충분히 활용을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다 보여요. 마이너스 A부터 0까지의 넓이가 뭐랑 같겠어?

0부터 A까지의 넓이랑 같아.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부족한 부분들 빼줄 거, 채워줄 거, 정리하는 거 어렵지 않게 해결이 되는 거겠죠, 그렇죠? 오늘도 잠시 쉬는 시간을 갖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원을 말하라고 하면, 이런 얘기를 하죠. 제가 선생님이 되어서 가장 놀랐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그 중학생 친구들이었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솔로 크리스마스를 보내게 되었다. 그들에게 저는 솔크라는 단어를 처음 배웠었어요. 20대였던 나도 솔크라는 말을 그때 처음 배웠던 것 같아. 아무튼 간에 깜짝 놀랐었는데. 솔직하게 말하면 어른들에게 여러분 물어보면 거의 대부분 그럴 거예요. 다 부질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시죠? 너무 맞는 말이에요. 아, 그쵸. 그 공부를 해나가는 데 있어서 이성 친구가 사실 걔막 엄청 도움이 되진 않아요. 솔직하게. 아, 나도 뭐 어쩔 수 없이. 그건 난 지나왔으니까 너무 알잖아. 그 힘든 마음을 서로 나눌 수 있잖아요. 그러는데, 그거는 친구랑. 친구도 별로고, 오히려 가족들이랑. 그래요. 왜냐하면, 그, 이성 친구를 사귀게 되잖아요. 성적이 떨어져도 서로의 탓이 돼요. 어쨌든 간에. 서로 탓하는 게 아니어도요, 주변에서도, 너거 봐라. 이성 친구 사귀니까 그렇지? 이렇게 말을 듣게 돼요. 그걸 이겨내고 공부를 되게 열심히 잘 해내야 되는데, 안 그래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공부하는 과정이라는 게참 쉽지 않은데, 그죠? 힘들어. 그래서 막 싸우게 되고, 싸우면 또 마음이 상해서 공부에 방해가 되고, 이건 분명히 맞거든요. 그러면 공부에 방해가 되니까 또 서로가 좀 미워질 수 있고, 이거는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성 친구를 안 사귀고 있다면, 그게 진짜 훨씬 좋아요.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짝꿍은 다른 곳에 있을 거예요. 다른 곳에, 여러분들. 분명히 그럴 것이야. 그러니까 그 주변에서 벌써 찾고 있지 않으셔도 되고요. 지금 이성 친구가 있다 하더라도 공부를 위해서는 사실 스트레스가 될수 있기 때문에 그 공부를 위한 시간을 많이 만들어 놔야 돼요. 마음의 시간, 마음의 여유를. 그러니까 누가 그러더라고. 공부라는 건 엄청 스스로만을 위한 것이고 연애라는 것은 상대방을 위하는 거래. 그래서 내가 나의 시간을 할애하고 나의 마음을 할애하여 그렇게 해서 사귀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공부는 진짜 나를 위한 거거든. 시간을 쪼개 쪼개 나를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쪼개 쪼개 나만을 위해서 써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힘들 수밖에 없는 것이라서. 아, 이런 마음이 들어요. 저 소원은 들어주고 싶지가 않습니다. 네. 확실해요, 여러분들. 집에 돌아왔을 때, 고등학교 때부터 뭐 연애를 해서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많지 않아요. 많지 않고, 그 성공 사례가 흔치 않아요. 스탑을 걸어두셨다가 만나도 충분하니까요. 지금은 나를 위한 시간에 많이 보내도록 하세요. 외로울 새가 어딨어요. 공부하느라 바쁜데. 알죠? 그럴 시간에 누구를 더 만나라? 나를 더 만나라. 알죠? 그냥. 나를 만나서 수학과의 시간을. 여러분의 그 연애 상대는 누구예요? 수학이에요. 정말 최악인가요? 여러분, 아니야. 여러분의 이성 친구 누구 다 수학이다. 누가 물어보면 그렇게 얘기를 해보도록 하세요. 그 아이돌들이 그렇잖아요? 팬 여러분입니다. 저의 여자친구, 남자친구는 팬 여러분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그 남자친구, 여자친구 누구라고요? 아, 네, 수학이에요. 예스. 괜찮은 것 같지 않아? 진짜 최악일 것 같은데? 아니야, 괜찮은 거야. 나 지금 그렇게 말을 해보도록 하세요. 이 소원은 안 들어주고 싶어요. 아니, 지니의 거부권도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절대 안 돼요. 나는 결사 반대한다. 알았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아이가 이게 뭐왜 어른들은 하지 말라는 것만 많아요 이러는데 그게 지나오고 나면 아는 것 같아요. 진짜 방해도 많이 된다는 것도 여러분 조금 지나오잖아? 그럼 확실히 느껴요. 여러분이 이제 어른이 되면 여러분 똑같이 얘기할 거예요. 사실이야. 자, 요게 가장 대표적인 정규분포 문제고요. 가장 쉬운 유형이고요. 저는 이런 유형의 문제를 보통 파프리카 문제라고 많이 말을 하거든요. 여러분이 수능 볼 때까지 저랑 확통하면서 제가 파프리카 문제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게 얘예요, 얘. 딱 얘인데 왜 파프리카 문제냐? 이게 이제 수능 기출 문제거든. 그게 진짜 파프리카로 나왔어. 그래서 이 문제 이후로 나는 이 유형을 그냥 파프리카라고 불렀던 것 같다. 진짜로 요 파프리카가 뭐 바나나로 바뀌고 바나나가 사과 수확량으로 바뀌고 그게 뭐 수면 시간으로 바뀌고 이런 식으로밖에 안 바뀌어요. 말과 숫자만 바뀌는 거지 하는 방법 똑같거든요. 근데 어떻게 제가 공부하는지를 잘 봐두도록 하세요. 요렇게 정규분포에서 표준 정규분포표를 이용하여로 마무리가 되는

범죄 유형이 여러분 여기서부터 통계 끝날 때까지 계속 등장을 할 거예요. 그러면 어떤 문제는 파프리카고 어떤 문제는 파프리카 이전의 단계가 뭐예요? 여러 단계가 있고 이렇거든요. 그런 것들을 잘 해결을 하시려면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처음부터 잘 봐두셔야 돼요. 알았죠? 제 기억에 딱 여기서부터 문제를 풀었는데 왜 답이 맞았고 저 문제는 왜 틀렸는지를 모르는 순간이 왔었어요, 저는. 그 기억나거든요. 이 문제는 풀었어. 똑같이 풀었는데 얘는 맞았고 얘는 틀렸는데 얘는 왜 맞았는지를 모르겠고 얘는 왜 틀렸는지를 내가 모르겠는 거야. 그건 그냥 근간이 흔들려 버렸다는 거거든요. 그냥 기계가 된 거야. 풀이 기계가. 근데 설명하라고 하면 할 수가 없어. 답만 찾아내는 기계가 된 거지 수학 공부는 1도 안 하고 있었던 상태를 제가 경험을 해봐서 아는데 왜 그렇게 푸는지를 여러분이 알고 능동적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잘 보세요. 자, 수확하는 파프리카 한 개의 무게는 평균이 180, 뭐, 표준표준화 20의 정규부 따른다. 이 농장에서 수확한 파프리카 중에서 어쩌고저쩌고 해서 끝까지 읽잖아요. 그럼 머릿속에 파프리카라는 네 글자만 남아요. 파프리카가 중요한 건 아니잖아, 그치? 자, 여기 이상 그냥 읽고 계시면 절대로 안 되고요. 자, 평균 표준편차가 얼마인 정규분포를 따르는 그 X를 잡아볼까요? 확률 변수? 그게 먼저야. 그래서 파프리카 한 개의 무게는 하니까 그걸 X라고 할게요. 이렇게 우리 보통 뭐라고 해? 연속 확률 변수 X를 띄운 다음에 그 X가 정규분포 따른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이렇게 표현해 줄수 있도록 해야 돼요. 이 물결 따른다예요. 그죠? 그러니까 평균이 얼마? 180. 표준 편차가 얼마? 20. 그럼 X가 뭐라고? 파프리카 한 개의 무게라고. 변수의 이름을 꿀팁입니다, 여러분. 표를 붙여주세요. 이거야. 이런 게 이제 문제를 풀면서 여러분들이 개념적으로 얻어내는 거거든. 변수의 이름표를 붙여두세요. 그냥 정규분포 따른데 하지 말고 그 X가 누구야? 파프리카 한 개의 무게 알고 좀 쓰도록 하세요. 자, 그러면 이 농장에서 수확한 파프리카 중에서 임의로 선택한 파프리카 한 개의 무게가 뭐라고? 파프리카 한 개의 무게가 하면 X가잖아. X가 190 이상 210 이하의 확률입니다. 이 표현. 기호로 바꿔봐요. X가 뭐라고? 190 이상 210 이하 1 확률. 끝. 자, 이제는요. 요두 가지와 표만 있으면 됩니다. 저는 줄글로 되어 있는 것들 중에는 궁금한 게 전혀 없어요. 끝났어요. 맞죠? 자, 그러면 이제 보세요. 이렇게 두 가지만 가지고 내가 확률, 즉 넓이를 직접 구해야 됩니다. 평균이 180이고 표준 편차가 20이면 으아, 넓게 이렇게 그려볼까요? 그랬을 때 190부터 210까지 넓이 구할 수 있으세요, 여러분? 못 구합니다. 뭐로 바꿔야 될까요? 표준 정규 분포를 이용해야죠. 그러면 Z로 바꾸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Z로 바뀐다 그랬죠? 평균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누어 주세요. 평균 빼고 한글로 기억하면 돼. 표준 편차로 나누세요. 평균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누세요. 뭐 하려면 Z로 바꾸기. 오케이. 자, 평균 뺄 거야. 그러니까 평균, 누구 평균? X가 Z로 바뀔 거면 X의 평균 빼면 돼요. 그 변수의 평균을 빼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왜 그런 말이에요? 나중에 되면 변수 여러 개 나와요. 그러니까 그러는 거야. 자, 평균 뺄 거예요. 그러면 부등호니까, 부등식이니까 균등하게 가는 거지. 평균 빼, 누구야? 180. 그러면 210에서도 평균 빼, 180을. 표준 편차 나눠 뭐예요? 20. 여기도 20으로 나눠. 여기도 20으로 나눠. 그럼 얘가 뭐가 되었다고? Z가 되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냥 X가 가운데가 Z가 된다라고 저는 이렇게 쓸 거고요. 대신에 그러기 위해서 평균 빼, 평균 빼, 표준 편차 나눠, 나눠 이렇게 할 거예요. 됐죠? 자, 그럼 여기 얼마야? 220분의 10이니까? 이렇게 하면 돼요. 여기는. 30이니까 1.5. 즉, 뭐예요? 0.5부터 1.5까지의 넓이를 구하시오입니다. 자, 제가 그래프를 또 그릴게요. 평균이 0이니까 Y축처럼 그냥 그대로 그려주면 돼. 요렇게. 그러면

0.5부터 어디까지? 1.5까지예요. 요 넓이 어떻게 구할까? 우리는 무조건 어디부터? 0부터 시작해서만 가능해요. 0부터 1.5까지가, 즉, 색칠은 안 할게 봐요. 흰색 부분 여기서 시작해서, 우와, 여기까지가 0.433이인 거잖아? 어디를 날려보내고 싶어요? 0부터 어디까지? 0.5까지를 날려보내면 되죠. 0부터 0.5까지가 어디 있어? 1915. 그럼 뭐라고 하면 될까요? 우리는 0.4332에서 1915를 빼주면 됩니다.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괜찮아? 직접 계산을 해야 돼, 직접. 0.2417, 맞지? 이거예요, 여러분. 괜찮아? 소수점 아래 네 번째 자리까지 계산을 하기는 하는데 보통 객관식이기 때문에요. 제가 나중에 여러분들 기출문제를 풀거나 할때 꿀팁을 하나 알려드리자면 소수점 아래 네 번째만 먼저 찾아. 2에서 5 뺐잖아. 7이겠지, 7? 소수점 아래가 7로 끝나는 게 객관식 보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그 정답으로 쓰면 돼요. 좋은 거 가르쳐 주죠? 계산은 중요한 게 아니지. 계산은 우리 다 잘하니까. 빨리 계산하는 방법. 자, 요거예요. 사실 되게 간단한 문제의 유형이고요. 이 유형에서 낼수 있는 문제가 수백만 가지, 수천만 가지가 될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파프리카 대신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것저것으로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게다가 이제 변수가 막 여러 개 추가되거나 하면 더 복잡해진단 말이야. 변수에 이름표를 딱딱 붙여가지고 풀어주셔야 됩니다. 또 해볼게요. 이것도 봐봐. 파프리카가 뭐로 바뀌었어요? 시험 점수로 바뀌었어요. 자, 수학시험에 응시한 수험생의 시험 점수는 하고 나오니까 여기까지 딱 끊고 X라고 이름표를 먼저 붙이세요. 그럼 X가 뭐라고?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평균이 얼마라고? 68. 표준편차가 얼마라고? 10. 이렇게 딱 써놓고 시작해. 그 다음 봐봐. 선수 임의로 한 명을 선택했는데 시험 점수가 X가 55점 이상이고 78점 이하일 확률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55점 이상이고 X가 78점 이하일 이렇게 하면 끝나. 어때요? 똑같은 문제예요. 완벽하게. 파프리카가 시험 점수로 바뀌었고 어쩌고저쩌고 아까 그 무게가 190에서 210이었던 게 55에서 78로 바뀌었을 뿐이야. 풀이법은요? 완벽하게 똑같아요. 완벽하게. 그죠? 이것도 9월 모평이에요. 평가원이 출제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자, 쉬운 문제는 이렇게 쉽게 나와요. 몇 점짜리겠어? 무조건 3점짜리예요. 이 정도 가지고 4점이 될 수가 없죠. 솔직하게 말하면 이두 가지 가지고 여러분 문제 푸는데 실제 나의 노력은 2.5점짜리예요. 3점도 안 되는 문제야, 그치? 갑니다. 어떻게 해야 돼? 넓이 못 구해. 표 이용. 여기 표준 정규 분포 표를 이용하라고까지 했는데 이용 안 하고 풀진 않아요. 수학은 치사한 과목 아니에요. 표준 정규 분포 표를 이용하라 라고 해놓고 이용 안할 거지. 이렇게는 안 나와. 절대 그렇지 않아. 이용하래잖아요. 이용합시다. 그럼 어떻게 해요? Z로 바꿔요. 자, 이제 속도를 조금만 높여볼게요. 평균을 빼고 표준편차로 나누면 Z가 될 거라고 했습니다. 똑같이 균등하게 전부 다 그래야 되겠죠. 평균을 빼고 표준편차로 똑같이 나누어 줄 거예요. 그러면 X가 뭐로 Z로 바로 바뀌었습니다. 라고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됐지. 그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얘는 얼마예요? 7. 그러니까 5, 5 이렇게 되면 13막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은 1.3이잖아. 당황하지 말아요. 1.3으로 나온 거예요. 왜 당황하지 말라고 했냐면 거의 대부분 표가 아까 봤던 것처럼 점오 단계로 그 간격으로 많이 등장을 하다가 내가 계산을 했는데 1.3이 나왔어. 그럼 되게 막 동공지진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다 있어요. 걱정하지 말고 가시고 최근에는 특히나 0.5, 1, 1.5, 2, 뭐 2, 2.5 얘네로만 등장하지 않고 이렇게 좀 다채로운 값으로 꽤 주더라고. 알았지? 나의 스스로의 계산을 좀 믿고 가도록 하시고. 요건 좀 쉽잖아. 얼마예요? 1이겠지? 55에 마이너스를 안 써서 그래. 응, 이렇게. 됐어요. 마이너스 1.3부터 1까지인 거잖아. 이건 어떻게 해? 그려요, 무조건. 무조건 Z 그리세요. 익숙해지더라도, 머릿속으로 상상이 되더라도, 일단은 먼저 그려봐. 그럼 진짜 쉬워요. 자, 0부터 1까지는 여기 그대로 있잖아. 얘가 0.43413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는요. 마이너스로는 없잖아. 대신에 대칭성 이용해야지. 1.3까지, 0부터 1.3까지랑 넓이가 같을 거 아니에요. 0부터 1.3까지나, 0부터 마이너스 1.3까지나 똑같잖아요.

그게 뭐라고? 여기 있잖아. 얘가 누구예요? 0.4032. 이 둘을 어떻게 더해 주시면 되겠죠. 은근 생소한 값이 나왔을 때는 이렇게 새로우샘에 채비를 좀 해놓고 0.7445가 됩니다라고 결론을 내시면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아, 그렇죠? 이렇게 나왔었어요. 딱 똑같은 문제인 거야. 딱 똑같은 문제. 다만 이제 막1.3 같은 마이너스 1.3이지만 어쨌든 대칭성 이용하는 거니까 이런 값들이 나오기도 한다. 얼마든지 바뀔 수 있겠죠? 자, 지금까지 1번, 2번의 형태랑 3번은 다릅니다. 자, 3번은 뭐가 다를까요? 1, 2번과 3번의 차이를 한번 말해봐요, 여러분 스스로가. 아, 읽지도 않았는데요? 아이, 바로 보여. 1번과 2번, 3번의 차이. 네, 표가 없어요. 예스. 표준 정규 분포 표가 없습니다. 표준 정규 분포 표를 이용하여라는 말이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자. Z로 바꿔야 하는 이유가 있을 때 우리는 Z로 바꿀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 모든 X를 Z로 바꿔서 표준 정규 분포에서 뭔가 처리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정규 분포를 따르는 X라면 충분히 이것의 대칭성을 활용해서 푸는 문제들도 많이 있었단 말이지. 여기도 정규 분포 따르는 거거든? 근데 Z로 바꿔야 되는 이유의 첫 번째는 뭐였어요? 표가 등장할 때. 표준 정규분포 표를 이용하라잖아. 표를 이용하라는데 Z로 안 바꿀 리는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모양이 다른 정규분포 비교. 비교할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이야기냐? 요거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알수 있어. 자, 인스턴트 커피 제조회사에서 생산한 A 제품의 중량은 어쩌고저쩌고고 B 제품의 중량은 이러한 걸 정규분포 따른다라고 합니다. 그냥 읽는 건 의미가 절대로 없죠? 제가 무조건 표시하라 그랬죠? 그럼 어떻게 할까? 봐봐요. A 제품 한 개의 중량을 내가 A라고 할게요. X여야 하지 않냐고요? A면 A가 좋잖아, 그렇지? 자, 그러면 A라고 할게요. 그것은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평균이 얼마? 9. 표준 편차가 얼마? 0.4예요. 자, 갑니다. 저기 B 제품 한 개의 중량은 당연히 B라고 하겠죠? 그죠? 그러면 B 또한 정규분포를 따릅니다. 평균이 이번엔 20, 표준 편차가 1이에요. 자, 이두 개의 정규분포 따르는 형태의 확률 밀도 함수를 내가 그리게 되면 어떤 형태가 되느냐? 평균도 다르지만 중요한 파트, 표준 편차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프의 뭐? 모양이 달라요. 그죠? 그래프의 모양이 다르다고. 근데 뭐라고 했냐면 A가 중량이잖아, 그치? A가 8.9 이상 9.4 이하의 확률과 8.9 이상 A가 9.4 이상의 확률과 B에서 뭐라고요? 19 이상. B 한 개의 무게가 19 이상 K 이하의 확률이 서로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지금 문제에 있는 내용을 식으로만 펼쳐서 썼을 뿐이에요. 대단한 일을 한건 없어요. 그죠? 자, 이랬을 때 우리가 K를 구해야 되거든요. 이게 바로 2번이에요.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그 둘에서 어디부터 어디까지의 넓이, 확률을 직접 구하는 건 아니지만 그냥 대칭성을 활용할 방법은 없어요. 두 그래프가 만약에 표준 편차가 같다면 모양이 같기 때문에 대칭성만을 활용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표준 편차가 달라요. 표준 편차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적어놔요. 모양이 다르다. 그럼 이건 100% 뭐로 가야 돼? Z로 바꿔서 비교를 합시다. 확률 변수 Z로 바꿔서 비교를 할게요. 둘다 Z로 바꿔봅시다. 어차피 이제 같은 그래프에서 할 거니까 둘다 Z라고만 쓸게요. 굳이 Z1, Z2로 안 나누고. 그래도 괜찮죠, 그죠? 자, A가 Z로 표준화 작업을 거쳐서 표준 정규 분포에다 갖다 놓기 위해서는 A의 평균 빼고 A의 표준 편차로 나누어야 되는 거예요. 8.9에서 A의 평균인 9를 빼고 A의 표준 편차인 0.4로 나눌 거야, 오케이? 그러면 A가 Z로 바뀌겠지. Z 안에다가 갖다 놓을 수가 있는 거겠지. 마찬가지로 갑니다. 9.4에서 A의 평균 빼고 A의 표준 편차로 나누어 볼게요. 여기도 Z로 바꿔주기 위해서는 이번에는 B의 평균 빼고 B의 표준 편차로 나눕니다. 즉, 19에서 B의 평균인 20 빼고 B의 표준 편차로 나누어주고. 그러면 B도 Z에다 갖다 놓을 수가 있겠죠. 똑같이 평균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눕니다. 이 둘이 서로 같대. 자, 이걸 위에다가 써볼게요. 허리 아파. 그러면
쟤는 뭐가 됐냐면 0, 마이너스 0.1, 즉 마이너스 4분의 1부터 1까지. 와, 이번에는 마이너스 1부터, 아이고, K-20까지입니다. 에이, 잠깐만. 똑같이 쓰면 어떡하냐고. 됐지? 이렇게 서로 같대요. 보여? 나는 보이지. 보세요. 얘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마이너스 4분의 1부터 1까지라고 했는데, 얘네가 의미하는 건 뭐예요? 마이너스 1부터 어디까지겠어, 그러면? 4분의 1까지겠지. 평균이 0이잖아요. 아까 대칭성 찾았잖아. 1과 마이너스 1 한가운데에 0이 있을 거고요. 마이너스 4분의 1과 4분의 1 한가운데에 0이 있겠죠. 즉, 4분의 1보다는 이번에 0.25로 쓸까요? 그럼 K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20.25가 되어 줍니다. 표준정규분포표가 없는데에도 여전히 여기서는 표준화 작업을 하셨어야만 합니다. 이유가 뭐라고요? 모양이 서로 다른 정규분포 2를 비교하고 있잖아요. 이럴 때에는 한 가지 똑같은 그래프에다가 옮겨놓고 비교를 해야 되다 보니까 변수를 Z로 바꿔주기 위한 노력을 하면서 문제를 풀어주게 된 겁니다. 되어요? 그죠? 4번은 2, 5학년도 수능이고 따끈따끈한데다가 난이도가 조금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음 시간에 이거 풀고 넘어가도록 할 거예요. 알았죠? 자, 오늘 배운 내용 다시 한번 쭉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준정규분포란 평균이 0이고 표준편차가 1인 형태의 딱 고정된 픽스된 정규분포 형태인 거예요. 얘의 좋은 점이 뭐냐면 표준정규분포표가 있기 때문에 0부터 어디까지의 확률, 즉 넓이를 미리 계산을 해놨다는 거잖아. 표준정규분포를 마음껏 이용하기 위해서 정규분포를 따르는 x가 표준정규분포를 따르는 z로 변신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 변수를 변신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 여기 있어요. 평균 빼고 표준편차로 나누어주면 됩니다. 그럼 z로 바뀌면서 가는 것이고, 넓이는 1이다. 이건 뭐예요? 전체 넓이 1. 확률 밀도 함수라면 무조건하고 전체 넓이가 1이 되는 겁니다. 그거 얼마든지 이용하고 대칭성을 활용하시니까 꼭 표준정규분포표에 있는 형태처럼 0부터 시작하지 않아도 전부 다 넓이를 대칭성을 이용하면 구할 수 있다는 아주 좋은 점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확률을 직접 구하게 된 거예요. 알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저랑은 다음 시간에 또 열심히 나가도록 할 테니까요. 복습 잘하고 오시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

안녕하세요. 1등급까지 박재창입니다. 자, 실전 모의고사 3회 빈칸 추론으로 왔습니다. 문제 다 풀어오셨죠? 지금 틀려도 어려워도 괜찮다고 했습니다. 우리 함께 고쳐나가면 되는 거예요. 자, 오늘의 포스트잇부터 확인하시면서 오늘 중요한 사항 먼저 체크하고 갈게요. 자, 첫 번째입니다. 추론, 우리 지금 빈칸 추론하고 있는데 추론이란 말이 뭔지 한 번쯤 생각해봐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우리 조금 더 본질적인 얘기부터 합시다. 빈칸 추론이라고 해서 이 추론, 이 오피셜한 빈칸 추론이라는 유형의 이름에서 되게 본질적인 얘기가 숨어있거든요. 사실 추론이라는 것은 이미 아는 걸로부터 아직 모르는 것을 이끌어낸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빈칸을 생각했을 때 여기서 이제 아직 모르는 것이 어떤 걸 가리키는 말일까? 바로 빈칸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아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야? 빈칸 이외의 나머지 지문의 부분이란 뜻입니다. 아, 그 말은 이 말 자체에서 우리 빈칸의 정답은 어디 있다? 그 주변에 이미 있으니까 너가 발견만 하면 된다라는 의미였어. 요거 한 번 더 착안해서 오늘도 빈칸의 근거를 명확하게 발견하고 갈 거예요. 자, 두 번째 갑니다. 두 번째는요. 필자의 강조 신호가 곧 정답의 신호다. 우리 강조 신호가 몇 가지 선생님한테 배운 거 있잖아요. 이탈릭 조 배우고 그 다음에 이리스 때 강조문도 배웠는데, 자, 우리가 강약 조절한다고 했을 때

그 생각 있잖아. 이 생각이 주어고요. 이것은요, is widely accepted에서 이게 널리 받아들여진다고 합니다. Among 누구 사이에서 받아들여지냐면, 자, anthropologist는 누구야? 인류학자라는 중요한 단어죠. 인류학자들과 그다음에 인지 과학자들한테 널리 널리 받아진다고 합니다. 어떤 아이디어가 이 과학과, 그러니까 자연과 그리고 문화가 관련이 있다는 거. 그리고 이걸 뭐라 그러냐면, it is almost a commonplace. commonplace는 뭐 당연한, 흔한 개념, 뭔가 진부한 개념, 이건 이미 흔하다라는 뜻입니다. 됐죠? 자, 그런 다음에 what makes us special? 우리를 특별하게 만드는 것, 또는 or the key to our success. 우리 인간, 자, 우리라고 말하면 지금 인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성공의 핵심은 뭐냐면요, is not 나왔네. 자, 지금 뭐라고 하냐면 what절 이렇게 나오면서 우리를 스페셜하게 만드는 거 지금 오형식 나왔기 때문에 makes 뒤에는 목적어와 보호가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우리를 스페셜하게 만드는 것 또는, 자, 그러면 것이 여기가 지금 주어가 되겠죠. 됐죠? 왓절 주어고요. 또는 또 뭐가 있냐면 우리 성공의 핵심 키. 이것은 아무튼간에 우리가 성공한 것은요, 뭐 때문이 아니라 not what is inside us. 다시 한번 왓을 또 쳐주면서 왓은 것이라고 해석하면 편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은 우리가 성공한 거는 우리 인간 안에 있는 게 아니야 라고 부정하면서, so to speak, 말하자면 in our brains, 그래서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뭐라고 말하자면, 뒤에 보시면 우리의 뇌에 성공의 어떤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but rather, 자, 나대의 법비 구조네. 그러나 오히려, 자, rather는 오히려란 뜻이죠. 어디에 있냐면이라고 지금 우리의 성공의 근원을 밝히는 글이네. 자, 어디 있냐면 방식이 있습니다. 어떤 방식이야? 우리가 배워온 방식입니다. to 이것 하는 거. 그럼 우리 핀칸 딱딱하게 딱 잡을 수 있겠네. 우리가 성공한 것은 어디 있다? 우리의 안에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것 배운 방식에 있다. 이걸 찾는 거네. 자, 한번 가볼게요. 타겟 바로 나옵니다. 지금 인류의 성공 있죠? 이것을 바로 나디 법비로 쳐주는 부분이 빈칸이었습니다. 그래서 뭐가 아니고 우리의 안에, 우리의 뇌에 있는 게 아니라, 그치? 뭐에 있다고 하냐면 여기가 지금 빈칸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배운 방식이래. 타겟 명확하게 설정했습니다. 이것을 배운 방식에 뭐가 있다? 인류의 성공이 지금 있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뒤에 콤마 나오거든요. 콤마는 무슨 기능이 있다 했어? 동격의 기능이 있거든. 콤마. 지금 빈칸을 설명해 주려고 뒤에 콤마, 동격의 콤마가 왔으니까 이 뒷부분은 당연히 핵심이었어. 아주 세게 읽어줬어야 돼. 어떤 전략들이냐면 distributed intelligence. 이게 뭐야? 분산 지능이잖아. 분산된 지능. 그 말은 어느 한 개인의 뇌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지능을 분산했더라. 즉, 여러 가지, 여러 인간의 개체들이 분산된 지능의 어떤 전략을 부리면서 뭐 했더라? 성공해 왔더라. 그럼 일단 이미 여기에 뒤에 분산 지능이란 힌트 하나 있었고요. 정확하게 잡아줬어야 돼, 키워드란 걸. 그 다음에 뒤에 보시면, that we have mastered. 우리가 마스터한 분산지능에도 있었고, 또 뭐에도 있었냐면, our tools and technologies. 해서 우리의 도구와 그리고 기술들에도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도구와 기술들, 그리고 분산지능이 가리키는 바가 뭔지 조금 더 뒤에서 구체화해 볼게요. 자, 뒤에 갑니다. 우린 뭐 찾고 있었어? 정확하게 타겟 잡았습니다. 인간은 어떻게 성공했는가? 자, on its own, 혼자서는이란 뜻이죠. 혼자서는, 인간 개인은요, is a naked ape에서 뭐와 같다? 벌거벗은 유인원과 같다라고 합니다. 뒤에 가시면 who, 근데 그들은요, who do probably not fare. fare는 살아가다란 뜻이죠. 살아가지 못합니다. much better than a baby에서 그냥 그저 아이 한 명보다 더잘 살아가진 못하는 존재예요. 만약에 어디로 떨어지면 쿵 떨어졌어. 어디에? 사막이라든지 아니면 정글에 떨어지잖아? 살아가지도 못하는 존재야. 어떻게? 혼자서는. 아, 그러면 혼자서는 돼안 돼?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네. 이게 뭐랑 연결돼야 돼? 분산된 지능이랑 이제 연결되지 않아? 나 혼자서는 해결되는 게 아니고 우리 지능도 분산해서 같이 가져가야 되란 말 여기서 하고 있는 거야. 자, 뒤에 가시면요. But dressed. 그러나 옷을 입고 그다음에 장비를 갖추고 훈련을 받고 armed with는 무슨 뜻이야? 뭔가 내가 진짜 장비를 갖추고 뭐 하는 겁니까? 무장한 상태입니다. 무장한 상태입니다. 뭐로? 구전 지식으로. 어떤 지식이냐면 of a community. 여기서 이제 또 핵심어 나오고 있네. community란 말 핵심어. 이거 집단이지. 반드시 잡아줬어.
집단으로 만약에 집단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그 지식으로 내가 무장을 하잖아? 그러면 그리고 또 누구와 동반을 하는 거냐면 others

잡아줬어야지. 다른 타인과 동반을 하면 그때 인간은 뭐할수 있어? 굴복시킬 수도 없고 아주 불굴의 존재가 된다. 혼자서는 어떻게 된다? 아무것도 못해. 잘 살아가지 못해. 누구만큼 더잘 살아가지 못해? 아이 하나만큼도 더잘 살아내지 못하는데, 그러니까 아이보다 더 나은 점이 없다는 거지. 그렇지만 집단으로 함께 모이면은 불굴의 존재가 된다. 불러스치. 그럼 결국엔 분산지능. 또뭐 모았습니까? 집단. 그리고 타인. 이런 존재들 우리를 성공시키는 요인이 된다라고 뒤에서 계속 말을 하고 있죠. 반복하고 있지. 자, 그러면서 우리는 가장 똑똑한 종이야, 존재하는. 그러나, 뭐 때문이 아니라고 그러냐면, 너와 내가 그냥 그저 똑똑해서가 아니란 말은 아까 뭐가 부정되어 있었어? 우리의 뇌에 있는 게 아니라. 그치?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지. It is the work of the we라고 해서 지금 이때 강조 구문까지 줬네? 여기 별표. 자, 이때 강조 구문인데요. 이때 강조 구문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그 사이가 강조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심지어는 위라는 거에 글씨체가 기울어져 있죠. 이탈릭체까지 나왔네. 선생님, 이탈릭체. 뭐라고 해서 강조의 방법이라 했죠? 우리라는 게 강조되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일인 거야, 뭐가? The explains. 해서 설명해 주는 겁니다. 인간의 이 적응적인 성공을. 그럼 우리 계속 소재. 어떤 게 지금 소재였어? 인간이 성공한 거야. 어떻게 적응적으로 성공한 거야? 근데 그게 뭐 때문이라고? 그게 우리가 함께해서이기 때문이라고. 오케이? 마지막까지 위. 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해줍니다. 우리가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공할 수 있었어. 라는 거. 그치.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좀 중요한 거는, adaptive라는 단어가 정말 많이 나오는 단어거든요. 이거의 개념 한번 선생님이 설명해주고 넘어갈게요. adaptive 하면은 적응적인. 이렇게만 외우면 약간 좀 초보고요. 이렇게 인간의 어떤 진화적인 성공, 어떤 생명체의 성공, 진화적으로 이런 걸 얘기할 때 적응적인은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생존해서 잘 번식했다의 개념이 적응적인 거예요. 됐죠? 그래서 인간이 생존하고 잘 번식에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가 함께해서 다까지 가주셔야 이 글은 명확하게 읽어낼 수 있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럼 정답 찾아볼게요. 정답의 근거는 다 나왔네. 우리가 함께해서야 함께를 가장 잘 나타내는 말을 고르는 거야. 오케이? 자, 한 단어 빈칸이네. 한 단어 빈칸은 가장 압축을 잘한 거지. 자, 우리가 함께여서. 함께라는 거를 가장 어떻게 해야 돼? 압축하고 있어야 돼. 오케이. 자, 일단 첫 번째, innovate 뭐 하는 거야? 이거 혁신하는 거지. 혁신하는 거랑 함께 한다는 거랑은 거리가 멉니다. 자, 2번 compete, 경쟁하는 거. 경쟁이니까 함께라니까. 그치? 이거는 방향성이 다르죠. prioritize는 뭐 하는 거야? 이건 우선순위를 지정하는 거지. 함께라는 말이 아니고요, 전혀. 자, 그다음에 4번 cooperate 무슨 뜻입니까? 이게 위 아니겠어? 우리가 함께 한다는 거. 그 사실 정답 4번 확실하게. 자, investigate는 조사하고 탐구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이죠. 함께 한다는 거 가장 이걸 잘 담고 있는 압축어는 cooperate. 좋습니다. 자, 이제 좀 보세요. 소재와 특성으로 계속 우리 CGV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우리 코어 한번 분석할게요. 소재는 인간의 적응적인 성공이었고, 특성은 이 글은 어떤 거를 지금 쫓아가는 글이었어? 도대체 우리가 왜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는가? 그것은 개인의 뇌가 아니라 우리의 협력 때문이다. 즉, 분산된 지능. 혼자만 지능을 독점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함께 지능을 같이 가졌기 때문이다. 또 도구도 우리 혼자서 만든 게 아니고, 같이 만들었다는 그런 의미였겠죠. 도구랑 기술도. 자, 로직 보십시오. 자, 인간의 적응적 성공은 나대의 법비 구조가 굉장히 또렷했거든요. 이게 아니라 저거야. 에서 법 부분에 지금 빈칸을 넣어놓은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아니라 대조 잘 보세요. 우리가 함께한 협력에 있었다라는 게 여기서 정답의 포인트였다는 거. 나대의 법비가 어떤 구조? 대조 구조였습니다. 그 대조에서 지금 벗을 버티를 찾으라는 그런 질문이었죠. 자, 인간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개인의 뇌가 아니라 우리가 터득한 협력의 전략과 도구이며, 인간의 적응적 성공을 설명하는 것은 우리의 작업이다라는 거 끝까지 정리했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때 강조문 한번 볼게요. 이때 강조문은 진짜 진짜 세게 읽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갑자기 우리가 이 수능 지문도 논문에서 발췌하거나 도서에서 발췌한 거잖아. 근데 논문을 썼는데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해서 그 논문을 쓰신 저자분이 갑자기 여기 별표 이렇게 할수 있을까? 그럼 너무너무 유치해지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때 강조 구문이 무슨 역할이냐면 별표를 그 사이에 쳐주는 역할이라고 이해하시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그럼 이때 강조가 나오면 그 사이를 아주아주 아주 강하게 읽어주면서 반드시 정답과 매칭을 시켜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강조되는 것이다. 이과 대 사이를 바로 이것으로

강조해 읽는 게 중요합니다. 바로 우리의 작업이었어. 우리가 지금 성공할 수 있는 그 성공을 설명해 주는 것은. 오케이? 좋습니다. 자, 32번 가겠습니다. 3점짜리 문제였죠. 132쪽. There is extensive evidence. 첫 번째부터 지금 빈칸이 있거든요. 주의하셔야겠죠. 주목하셔야겠죠. 아주 광범위한, 그쵸? 많은 증거가 있습니다. 어떤 증거가 있냐면, 증거를 설명하는 동격이 되시겠죠. 자, 뒤에 보시면, non-human animals에서 인간이 아닌 동물들도 이것을 이해한대. 어디서? In the groups that they live in. 그들이 살고 있는 그룹 안에서 얘네가 얘를 이것을 이해한대. 그럼 자, 보세요. 우리한테 지금 코어를 딱 던졌잖아. 코어 딱 잡아야지. 뭐였어? 소재는 인간이 아닌 동물들이야. 됐어? 얘네 특징을 뭐라고 해? 특성을? 이해한대, 빈칸을. 이걸 특성으로 잡고 쭉 달렸어야지. 이해됐어? 그러면 분명히 얘를 설명해주기 위해서 봐봐. Example를 주고 있잖아. Example 읽으신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올려야지. 이게 뭐야? 예시의 일반화였죠. 그러면 예시 잘 읽고 일반화 해주면 되는 문제구나라고 바로 생각했어야 돼. 너무너무 많이 나오거든요. 빈칸 던진 다음에 예시로 설명해주고 네가 빈칸 채워봐. 예시 보면서 일반화를 너가 해봐라 라는 문제라 생각하시면 돼요. 자, 갑니다. 타겟 바로 잡을게. 선생님이 빈칸을 푸는 전략에서 내 목표물을 명확하게 설정하는 거 정말 중요하다고 했어. 혼자서 하실 때도 명확하게 설정하시고 출발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빈칸 문장을 먼저 읽든 나중에 읽든 본질은 똑같아. 내가 찾아야 될걸 명확하게 찾는 거야. 자, 타깃은 뭐냐면 지금 동물이 이게 집단 내에서 얘를 이해한대. 이 이해하는 어떤 대상을 잡는 겁니다. 자, 뒤에 가시면요. 이렇게 이 도로시란 분과 로버트란 분, 그분들의 이제 연구를 설명합니다. 이 선구적인 이 필드 연구, 그쵸? 필드 실험, 그러니까 이그 현장에서의 실험을 한 겁니다. 근데 baboons가 뭐냐면 개코 원숭이입니다. 개코 원숭이를 데리고 실험을 했어. 그러면 이게 개코 원숭이가 요렇게 구체화된 거잖아. 인간이 한 동물들 중에 하나의 구체화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개코 원숭이를 어떻게 했냐면요. use playback experiment에서 아, 요 분들이 지금 어떻게 한 거냐면 experiment가 지금 주어고, 그다음 experiment를 요렇게 지금 꾸며주고 있죠? 요렇게. 그러면서 개코원숭이와 함께하는 그 실험은요, 사용했습니다. 요렇게. 그러면서 playback은 재생입니다. 그래서 재생이라는 것은 어떤 녹음된 걸 틀어주고 나서 그 반응을 보는 실험이겠죠. 그래서 재생 실험을 했습니다. 뭘 하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자, 어떤 걸 보여주기 위한 거냐면 여기서부터 엄청나게 핵심 아니었어. 왜냐면 이것을 보여주기 위한 실험이었으니까 사실 여기는 실험의 결과를 먼저 줬다라고 생각을 했어야 돼. 이 부분이. 자, 개코원숭이는요, 뭘 추적할 수 있냐면, 관계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뭐 사이에서? 동종 사이에서. 우리가 뭐 찾기로 했지? 집단 내에서 어떤 걸 이해하는지 찾기로 했더니만, 바로 뒤에 힌트를 정말 세게 줬거든요? 이 실험의 목적 자체가 뭘 보여주려고 한 거야? 이 결과를 보여주려고 한 거래. 그 결과가 뭐냐면, 얘네가 관계를 이해할 수 있대. 핵심이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힌트 하나 얻었습니다. 여기 힌트는 관계. 자, 여기 갈게요. 오케이? 동종 내에서 관계를 이해하는 걸 보여주는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좀더 가볼게요. 자, in other words, 재진술 나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원숭이들은요, 뭘 이해할 수 있냐면 잘 보세요. 이해하고 있다는 거가 우리한테는 뭘 이해하냐를 물어봤는데 너무 중요한 단어가 understand였고 그 뒤가 아주 핵심적인 힌트였겠지. 여기를 굉장히 강하게 읽었어야 됩니다. 자, 누가 여기서 의문사 누가죠? 누가 dominant 뭐한 거야? 지배적이고 누가 종속된 존재인가? 누구한테?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위고 누가 아래인지를 안다는 거 아니야? 쟤가 조금 더 리더이고 힘이 세고 얘가 좀 낮은 애 네, 이걸 알수 있다는 거야. 자, 그다음에 누구한테 related는 여기서는 그저 관련된이란 뜻만 있는 게 아니고 친족의라는 뜻이 있습니다. 친척의라는 뜻이 있어요. related 자체. 그래서 우리 친척이 영어로 relative잖아. 그치? 친족이. 그쵸? 그래서 누가 누구의 친척인지, 그러면 이것도 관계 문제 아니야. 잘 보세요. 누가 힘이 센지 약한지, 누가 누구와 친족인지, 그 다음에 어떤 개체들이 are likely to help one another 해서 서로서로란 뜻이죠. 서로서로를 도울 가능성이 있는지, 만약에 어떻게 된다면, 어떤 갈등이 일어났을 때. 그럼 봐봐. 누가 누구를 도울지. 그러면 서로 간에 약간 사이가 좋은 애들은 누구일까? 갈등이 발생했을 때 약간 서로 간에 아군은 누구일까? 이거 다 통틀어서 뭐야? 이거 관계성 아니겠어? 정답의 근거가 여기서 확실히 나와버렸지. 이 타이밍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럼 봐봐. 이 관계를 조금 더 명시하고 구체적으로 한게 뭐였냐면 지배관계, 그 다음에 친척관계,

그리고 도움 관계. 아, 이거 다 뭐겠어? 관계잖아. 여기서 정답이 나왔다라는 포인트를 읽어냈으면 너무너무 잘하고 있는 거야. 포인트 다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조금 더 구체화할게요. 자, 원숭이들은요, demonstrated. 그걸 입증했습니다. 드러냈습니다. 어떤 그러한 지식을, 그러한 지식이라 하는 게 뭐야? 방금 했던 요 지식들. 그치? 요 위에 것들 가리키겠죠. 관계성에 대한 지식을 드러냈는데 어떻게 드러냈냐면요. 어떤 또 다른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뭘 통해서? clear reaction. 어떤 걸 통해서 드러냈냐면 명확한 리액션을 보여줬대. surprise. 놀람의 리액션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언제 놀랬냐면, 잘 보세요. 자, 뭘 들었는데 다양한 타입의 vocalization 발성이죠. 그러니까 목소리를 들었다는 거야. 근데 어떤 목소리냐면 they break expectations에서 기대감을 깨버렸대. 그러니까 자기들이 기대하는 게 있었을 텐데 그 기대감을 깨는 목소리를 들었을 때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근데 그 기대감은 뭐와 또 관련된 거냐면 계속 붙여주는 거야. 잘 보세요. 이 붙여주는 정보를 붙여주는 게 중요한 거야. 어차피 수식어일 뿐이잖아, 그치? 그래서 뭐 that 관계대명사, related to 이 분사 그냥 붙여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기대감을 깨버렸냐고 그 기대감 뭐랑 관련이 있어? 최근에 어떤 standing, 어떤 입지랑 관련이 있대. 어떤 입지입니까? relationships between individuals in the group. 그 집단 내에서 개체들 사이에서의 어떤 관계성이 있을 것이지. 그 관계의 입지랑 관련된 어떤 기대감이 있었을 거야. 예를 들어서, 좀 A라는 애가 더 위고, B라는 애가 더 아래야. 그러면 여기서의 기대감 뭘까? A가 B한테 고분고분이 아니라, B가 A한테 고분고분 하면서, 막 이렇게 친절하게 하고, 뭔가 잘해주고, 공손하게 하는 그런 자기들만의 목소리를 내는 거. 요걸 기대했겠지. 근데 그게 깨졌을 때, 깜짝 놀랐대. 그러면은 이건 뭘 함의하는 거야? 이 관계를 안다는 걸 함의하는 거야. 그러고 있는 같은 말이었습니다. 자, 뒤에 한번 가볼까? 자. 하나의 example 한번 들자면, telling은 여기서 말해준다라는 거에서 확장돼가지고 조금 더 뭔가 극명하게 보여주는 결정적인 이런 뜻이 있어. 결정적인. 단적으로 말해주는. 단적으로 말해주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적으로 말해주는 대표적인 예시를 한번 보여주자면, 이 원숭이들이요, react more strongly, 훨씬 더 강하게 반응을 했다고 합니다. 그들은요, 더 사인을 많이 보여줬대. 그 깜짝 놀랐다라는 그 신호를 많이 보여주고, 심지어는 고통의 신호까지 보여줬다고 합니다. 어디에다가 보여줬냐면, to rank reversal. 이거 봐봐. 지금 이게 뭐야? 이게 서열, 역전이자. 지금 말했듯이 분명히 A가 더 위에 사람인 거그 관계를 알고 있었는데 B가 갑자기 A한테 대드는 소리를 들었어. 그때 깜짝 놀란다고. 그 말은 서열 역전을 안다는 것은 이게 뭘 한다는 거야? 사이의 관계를 알고 있다는 거야. 관계를 알고 있다는 거야. 그 관계에 대한 이해를 한다는 거야. 그렇지? 자, between kin groups than within kin groups. 자, between과 within은 지금 이탈릭체에 있죠? 생각을 해봐. 아니, 여러분 가족 안에서 엄마랑 뭐, 여러분이랑 좀 다툴 수 있는 거, 엄마, 아빠랑 여러분이랑 다투는 거는 그냥 뭐, 그렇다 쳐. 근데, 갑자기 집단끼리 다투는 거, 집단끼리 서열이 바뀌는 거 엄청나게 큰일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 집단 내에서보다는 집단끼리 엄청나게 그큰 싸움에는, 이 전세 역전하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된다? 깜짝 놀라더라. 그 말은 그 집단 간의 관계성을 알고 있다는 뜻이었어. 자, 뒤에 보시면 이것은 뒤에 나옵니다. This makes sense. 해서 이것은 이해가 됩니다. 말이 된다. Given that은 뭐뭐를 고려하면 정말 자주 나와요. 이 대절의 상황이 주어진다면 이렇게 해석하면 돼. 뭘 고려하면? Rank reversals between. 아까 말했던 이 between이 더 충격적인 이유. 봐봐. 이 친족 집단. 키는 친족이란 뜻입니다. 근데 집단 간의 싸움. 이 집단 간의 서열 역전이 뭐하다? Have more potential. 더 많은 뭘 가진다? Potential. 그러니까 어떤 가능성을 가지는 거죠. 어떤 가능성을 가지냐면 disrupt. 뭔가 분열시키는 거죠. 분열. 사회 조직을 더 분열시키고, 그 다음에 dominance hierarchy. 너무 중요한 말이죠. dominance는 지배하는 거, hierarchy는 위계 질서잖아. 지배의 위계를 어디서? 이 원숭이의 집단에서 더 분열시킬 가능성이 누구보다 있는 거야? 그냥 거기 너네 안에 싸우는 거는 그렇다 치는데, 진짜 집단 간에 싸우는 것은 일이 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관계를 알고 있으니까 깜짝 놀란다는 뜻이야. 고통까지 호소한다고 하잖아. 그치? 관계를 알고 있다라는 거였구나. 좋습니다. 자, 갑니다. 그러면 여기엔 뭐가 들어가야 돼? 지금 서열 관계 또는 어떤 관계성이 들어가지. 반드시. 관계란 말이 들어가야 됩니다. 자, 1번 보세요. How hierarchy emerges.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굉장히 잘 걸리는 함정이란 말이야. hierarchy가 분명히 방금 읽었기 때문에 머릿속에 묻어 있거든요. 그러면서 여기로 달려가고 싶지만 잘 읽어봐야 돼. 어떻게 위계가 발생하는지. 자, 발생하는 거거든요.

위계 발생의 기원에 대한 얘기가 있었어. 아니야, 그걸 이해한 게 아니야. 위계의 상태를 이해하는 거지. 어떻게 발생했냐? 이 발생에 대한 내용이 아닙니다. 이런 걸잘 짚어야 돼, 오케이? 그래서 묻어있는 단어를 그대로 가져가시면 안 돼요, 정답으로. 자, 그 다음에 어떻게 social relationships work? 잘 보세요. 사회적 관계가 작동하는지. 사회적 관계 작동하는 거 어떻습니까? 어떻게 작동하는 거? 우리 관계성. 그대로 지금 핵심어 가져가면서 누가 누구한테 지배관계인가? 누구랑 누구랑 친척이야? 누가 누가 도울 수 있겠어? 이게 작동하는 방식 아니겠어? 정답 확실하게 2번입니다. 자, 3번 보세요. Why conflicts occur unexpectedly에서 왜 도대체 갈등이 예기치 않게 일어나는가, 갈등이 왜 일어나는가에 대한 걸 이해한다는 거안 나왔고요. 자, 어떤 What emotions other animals feel에서 다른 동물들이 어떤 뭘 느끼는가, 감정을 느끼는가, 다른 동물들의 감정 없습니다. 자기 동종 내부라 그랬어. 오케이? 이런 포인트. 그다음에 5번. Why vocalization differs among species? 왜 종마다의 발성이 다른가? 발성이 다른 얘기하고 있어? 아니란 말이야, 종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이 선지를 구성할 때도 여러분이 수능 시험장 가서도 지금 선지에 나온 이런 vocalization, 그다음에 뭐 conflict, relationship, hierarchy 이런 것들이 다 지문에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단어에 끌리지 않고 결국에는 정말로 우리가 찾은 근거랑 매칭을 짓는 연습이 중요합니다. 어차피 위에 있는 지문은 선지를 구성할 때 오답이어도 쓰인단 말이야. 그치? 이걸 꼭 기억하시면서. 자, 소재는요, 인간이 아닌 동물이었지. 개코원숭이였습니다. 그러면서 특성은 집단 내 사회적 관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겠다. 관계에 대한 일을 하는구나. 그니까 기대감을 갖고 나서 그 기대가 깨졌을 때 깜짝 놀라는구나. 얘가 얘한테 덤빈다고? 이거에 깜짝 놀라려면 얘와 얘의 관계, 상관관계를 알고 있어야 된다는 뜻이었어. 자, 일반과 구체였지. 왜였어? 쌤이 일반화시킨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결국에는 구체적인 예시를 보여주면서 일반화시키는 일반 구체의 로직이었습니다. 쌤한테 배운 6 로직을 계속 쌤이 보여주고 있는 거야. 로직이라는 것은 이 소재와 특성, 즉 우리가 찾고 있는 미시적인 독해서 키워드를 어떻게 선으로 연결시켜 주는가가 로직이었어. 오케이? 거시적으로 보는 거야. 자, 일반 진술은요, 인간이 아닌 동물이 집단 내 사회적 관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한다는 친구가 많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는 개코원숭이 실험을 했죠. 동종간 관계를 추적하고 기대를 깨는 소리의 놀람. 기대가 있다라는 자체가 그 이해를 하고 있다는 뜻이었어. 친족 집단 간의 서열 역전에 더 강하게 반응하더라. 개코원숭이 실험이 보여주듯 인간이 아닌 동물도 자신이 사는 집단 내에서 사회적 관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얘네도 다 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인간만이 아니고 이그 동물들도 다 알고 있다는 뜻이야. 자기들 사이에 서열 관계. 자, 이탈릭체 강조 한번 봅니다. 우리 오늘 진짜 강약 조정 선생님 알려드린다 했잖아. 아까 처음에는 이리스텍 강조 구문, 그리고 이탈릭체 강조도 선생님이 따로 뺐습니다. 이탈릭체 강조라는 거, 필자가 기울어진 글씨를 쓴 것은 이게 뭐 작품의 제목이나 도서명, 뭐 영화 제목 이게 아니고서는 여기 힘줘서 읽어야 된다 반드시 이런 강조의 메시지야.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여기는 강하게 읽어주셔야 되고 반드시 정리가 돼야 됩니다. 이 지문을 읽었을 때 여러분이 정리하는 키워드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우리가 많은 워드 중에 키워드를 뽑는 훈련을 코어에서 하고 있어, CGV에서. 그 CGV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됐죠? 좋아요. 자, 33번 갑니다. 3점이네요. 자, 처음에 지금 빈칸이 있으니까 탈때 바로 잡아볼게요. 자, each of us, 우리 각각은요, possesses, 어떤 걸 소유하냐면, a diversity of skills, 다양한 기술을, 그치, 보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뭐일 수도 있고, 인지적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걸 수도 있어. 이거는 조금 더 추가적으로 부연한 거예요. 아무튼 간에 우리는 다양한 스킬을 보유하는데, 자, 그러나 어떤 집합이 있습니다. 클러스터, 집합, 모여있는 이미지 생각하세요. 자, 이러한 스킬을 그대로 내려주면서, 다양한 스킬들의 집합은요, 근데 we consider, 묶어줘야지. 봐봐. 앞에 어떤, 지금 주어를 말하는데 갑자기 주어 동사가 또 나오는 것 같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묶어주면서 이거 어차피 관계사 처리일 거야. 됐어? 자, 보시면 우리가 생각하는데 뭐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constituent, 구성 요소란 뜻이에요. constitute가 구성하다니까 여기서 명사형 구성 요소란 뜻이거든요. 반드시 알아야 되는 단어입니다. 자, 구성 요소인데 우리가 지능이라든지 어떤 천재성의 구성 요소라고 생각하는 스킬들은 이거 합니다. 그럼 동사 안 나왔으니까 여기가 동사 자리였을 거야. 이해됐어? 그래서 지금 선지 보시면 지금 동사로 선지가 돼 있거든요. 우리 그 주어에 대한 동사 부분 찾으라는 서술어 부분을 여러분이 지금 넣어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한테 지금 뭘 물어봤냐면 우리 기술의 집합, 인간이 소유하고 있는 기술의 집합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 이걸 찾으라는 거야.
오케이 됐어? 자, 여기서 이 we consider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면 돼? 원래는 consider라는 게 대표적인 오형식 동사죠? consider A to B야. 그럼 여기에 목적어가 앞으로 빠져나간 게이 기술의 집합이었습니다. 여기서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된 목적격 관계대명사 절이었겠네. 이거 really against 다시 선생님이 딱 보여주게 다를 딱 보이게 다뤄드릴게요. 자, 그럼 타겟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내가 찾아야 할건 뭐냐면 우리 인간이 부여한 인간의 기술 집합 있지. 코어 딱 잡아주는 거야. 그러니까 진짜 흔들리면 안 돼요. 코어를 잡고 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인간의 기술 집합이 지금 어떤 특성을 갖고 있냐 이걸 물어본 거야. 얘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냐? 그 특성을 우리한테 물어본 겁니다. 얘를 찾아가 볼게요. 됐죠? 자, 갑니다. 자, 그러면서 이 이누이트와 그리고 많은 돌아다니는 모브, 돌아다닌다는 뜻이죠. 이동하는 작은 스케일의 사회에서는요. 그렇죠? 가장 이 지능이 높은 존재는 뭐였냐면 가장 지능이 높은 사람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더 플러스 형용사입니다. 뭐 많은 사람들 정도로 해석하면 돼요. 가장 지능이 높은 사람들은요, 뭘 가지고 있었다? Great spatial ability에서 좋은 훌륭한 뭘 가지고 있었어? 공간 지능을 갖고 있었대. 그러면 지금 기술의 집합 중에 하나의 예시를 들어주고 있네. 공간 지능을 갖고 있었고, 자 어떤 걸 기억하기 위해서 How to get to different geographic locations에서 어떻게 내가 도달할 것인가? 이렇게 다른 또는 다양한 지리적인 위치 들에 어떻게 갈 것인가? 왜? 이 사람들 돌아다니는 사람이잖아. 그럼 장소를 이동할 때뭐 우리처럼 지금 스마트폰 들고 다닐 것도 아니고, 그치? 그 당시에는 뭐가 중요했다? 이 지리적인 기억력이 중요했다라는 겁니다. 자, 예시 들어볼까? 지금 뭐라고 하고 있냐면 예시로 바로 가고 있네. 이것도 사실 for example은 없어도 예시가 나오고 있는 거 보니까 예시를 뭐 해주는 거야? 일반화 해주는 거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정말 정말 중요했습니다. 이누이트 예시부터 나왔잖아, 그치? 또는 이동하는 요런 사람들한테는 어떤 게 중요한 거야? 지금 공간 능력 이게 중요한 거잖아, 그치? 공간을 기억하고 어디로 이동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자 기독교 세계 초기 기독교 세계와 그 다음에 이슬람의 엠파이어 이거 뭡니까? 이슬람 제국이잖아. 여기서는 그러면 뭔가 이누이트랑 바뀌었네? 그치. 시대가 바뀌면서 대상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은요, 누구였냐면, were thus, 후가 꾸며주면서, 그 memorize holy books에서 성서를 외울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성서에 대한 뭐가 중요한 거야? 이 암기력이 중요했네. 그럼 봐봐. 기독교 세계. 그 다음에 이슬람. 이제 종교가 이렇게 지배적인 어떤 이념일 때는 뭐가 된다? 지금 성서를 뭐 하는 거야? 이 기억하는 거, 그치? 암기하는 거. 이 능력이 중요했다. 벌써부터 좀 감이 오셨니? 시대가 변하면 기술적인 집합, 기술의 집합도 좀 중요한 게 변하구나. 이 말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좀더 가볼게요. 자, 르네상스에서는요, 이 was, 여기 이 시가 가리킨 건 누굴 가리킬까? 이 지금 가장 똑똑한 지능을 가진 사람들을 말하겠죠. 이것은 뭐였냐면 학자와 그 다음에 아티스트였다. 그럼 봐봐. 르네상스에서는 학자. 그 다음에 예술가. 그러면 학자의 능력과 예술가의 능력, 예술적 능력이 중요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서 20세기에서는 또 뭐였냐면 이것은요, 단일한 기술을 가진 artisans, 뭐야? artisans는 뭐 장인. 이란 뜻이죠. artisans. and mathematical genius에서 누굽니까? 이 수학적인 어떤 천재를, geniuses, 천재를 말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서 우리의 지금 삶에서도, 삶마저에서, 자,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라는 건 지금 현대시대를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지금 이렇게 다 시대를 거쳐오면서 능력이 변화했지.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능력이 변화했지. 그치? 그러면서, 자, 우리의 시대는요, instant accessibility of knowledge through 뭘 통해서 the internet 여기까지. 그러면 즉각적인 어떤 지식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단 말이야. 이 접근이라는 것이 뭘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가능한 것이 has reduced 여기가 동사겠죠. 뭘 줄였냐면 the value of simply memorizing large quantities of information 여기까지. 자, 어떤 가치를 줄였냐면 그저 그냥 이거 우리 외워봤자 필요 없어. 어차피 그냥 클릭하면 다 나오는 거야. 그치. Memorizing 아주 많은 양의 정보를 외우는 거, 이거 중요성을 감소시켰고, 어떤 걸 늘렸냐면, 오히려 잘 보세요. The value of sorting. 여기서 sorting 부분, 여기서부터 뒤에 보시면, and로 이어진 여기까지가 value 다음에 of의 목적으로서 병렬 구조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됐어? 그래서 어떤 가치를 더 상승시켰냐면, 현대 시대에는 분류하는 거야.
시그널, 진짜 중요한 신호만 놓이시는 모습.

뭡니까? 이 소음. 그러니까 너무너무 정보가 많기 때문에 그 정보의 바닷속에서 진짜 중요한 걸 뽑아내는 능력. 나머지는 다 필요 없는 소음이고, 뽑아내는 능력과 분류하는 거. 뭘 찾는 거냐면, 방금 말했듯이 어떤 나한테 적절한 정보를 찾는 능력, 그다음에 해석하는 능력, 그렇게 많은 데이터의 양을 해석하는 능력이고, 그다음에 and 마지막으로 being까지가 지금 of에 걸리는 목적어입니다. 뭐 하는 능력이냐면 being able to focus, 집중하는 능력입니다. 어디서? 그렇게나 distracting world, distracting 뭐 하는 거야? 산만한 거지. 이 산만한 세상에서 왜 정보가 너무 넘치잖아. 우리 진짜 지금도 공부하면서 뭐 이런 전략, 저런 전략, 어떤 공부 방법 너무 많을 거야. 그치. 그러면서 여기에 어떤 집중하기 너무 힘들 텐데, 그 어떤 나한테 가장 중요한 정보를 찾아가 집중하는 능력 자체가 현대사회에서 능력인 거야. 봐보세요. 현대사회에서는 인터넷이 발달했지. 그래서 이게 뭐 하는 거야? 지금 어떤 정보를 분류하고 집중하는 능력이 급부상한 거야. 아, 시대가 변하면서 능력도 변하는구나. 다 나왔습니다. 인간의 기술집합은 여기 뭐 들어가야 돼? 시대가 변하면서 능력도 변해왔구나. 시대에 따라 변한다. 그대로 들어가지. 읽은 거 그대로. 오케이. 자, 뒤로 갑니다. 그러면서 many lament. lament는 무슨 뜻이냐면 한탄하다는 뜻이죠. 많은 사람이 슬퍼해. 자, 기술을 상실하는 걸 슬퍼합니다. 암산. 그러니까 mental mass는 머릿속으로 계산하는 거니까 암산이라든지 기억력이 너무 상실됐어. 왜? 뭐 계산기가 다 해주고 알아서, 그치? 그럼 기억 안 해도 뭐 지도로 길찾기 하면 다 나오고. 이게 이제 많은 현대인들이 한탄하지만 그러나 이거를 좀 뒤집어 줍니다. 각각의 generations focus 자체도 엄청난 힌트였다. 각각의 어떤 시대 또는 세대에 집중하는 사항들이, 그러면 각각의 세대가 집중하는 어떤 기술들이, 이게 뭔 말이야? 각각의 세대가 집중하는 기술들이 달랐다는 것 자체가 여기 포함되어 있는 말이야. 각각의 세대의 어떤 집중 사항들, 오케이? 그 기술들이 has led to 어떤 걸 유발했냐면, deficit 뭡니까? 이거는 결함이죠. 어떤 거의 결점이야? 다른 분야에서 결점을 유발할 수밖에 없어. 그 말은 어떤 거에서 뛰어나면 어떤 거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굳이 한탄할 건 아니다. 오케이? 너네는 다른 것도 잘하고 있잖아. 지금 암산 말고 뭐 기억 말고 다른 솔티한 능력, 집중한 능력이 있으니까 굳이 이거 한탄할 만한 건 아니다라는 것을 벗으로 지금 뒤집어주고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어떤 지금 시대에 따라서 어떤 거에 집중하냐에 따라서 다른 것들은 조금 줄어들기 마련이니까 굳이 한탄할 건 아니다라고 벗으로 지금 말해주는 겁니다. 오케이? 자, 갑니다. 그럼 여기서 뭐 해야 돼? 시대에 따라, 읽은 거 그대로야. 시대에 따라서 기술, 역량, 중요한 것이 변화한다. 오케이? 자, 갑니다. remains fixed. 이미 끝났어. 자, fixed 한다는 거 고정돼 있다는 것이지. 말도 안 되지. 우리한테는 기술이 지금 주어거든요. 기술이 고정돼 있다고 말안 됩니다. 뭐와 관련 없이? 문화적인 맥락과 관련 없이. 아니, 이 문화적인 맥락, 시대의 맥락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다 틀렸습니다. 완전 모순이지. 오케이? 특성 오류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difference in different society. 어때? 너무 괜찮죠? 기술이 달라집니다. 서로 다른 사회에서, 그리고 다른 시대에서 달라진다. 정답 확실하게 2번입니다. 자, 3번 보세요. has declined significantly에서 이 기술이 줄어든단 말을 하면 돼, 안 돼? 아니, 포커스가 달라지는 거지. 기술이 현저하게 쇠퇴합니다. 안 되죠. 뭐 때문에? modern technology. 이것 때문에 걸리면 안 돼. 지금 맨 마지막에 지금 언급됐다고 해서 지금 여러분이 걸리시면 안 되고, modern technology 때문에 줄어드는 거는 뭐 있어서, 뭐 암산 능력 이런 거 줄어든다. 맨 마지막에 그것 가지고 지금 온 거란 말이야. 거기에 속으면 안 돼. 전체적인 내용은 뭐였어? 시대에 따라서 중요한 기술이 달라진다. 이 내용이었지? 절대 안 되고요. 자, 가장 잘 최고로 표현됩니다. 뭐에 의해서? 이게 수학적 능력과 언어 능력에 의해서 표현된다. 아니, 시대에 따라 달라진다는 게 핵심이었지. 자, 한번 보세요. requires. 어떤 걸 요구하냐면 둘 다를 요구합니다. 기억력과 그 다음에 creative, 창의적인 문제 해결력? 기억력과 창의적인 문제 해결력이 주인공이 아니라 시대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오케이. 어떨 때는 뭐 성수함기, 어떨 때는 공간 능력 이런 것들을 다 포괄할 수 있는 것은 시대에 따라 달라진다밖에 없습니다. 괜찮죠? 자, 지능, 천재성을 구성한다고 여겨지는 기술. 이거 사회와 시대마다 다르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일반, 아, 구체였죠. 이것도 일반화를 시켜준다는 부분에서 너무 중요했고, for example이라는 신호, 명백한 시그널이 없어도 그렇게 이해해야 된다는 게 정말 고수의 독해입니다. 자, 일반. 우리 각자는 다양한 기술을 지니지만, 지능 천재성을 구성하는 기술의 문금, 클러스터는 시대마다 다르다. 그러면서, 그게 이누이트부터 해가지고 쭉쭉쭉. 각각 뭐가 중요한지를 선생님이 괄호에 넣어놨습니다. 이거를 다 묶어서 올려주면 시대마다 다르다라는 일반화된 말이 나오겠죠. 자, 우리 각자는 다양한 기술을 지니지만 지능이나 천재성을 구성한다고 여겨지는 기술은 사회마다 그리고 시대마다 다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real reading 볼게요. Consider 목적어 to be, 목적격 보. to be는 가끔 생략이 되기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 지문에서는 to be가 있었을 뿐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어디 있었어? 원래 이거였어. We consider the cluster of skills. 여기가 목적어. To be constituents of intelligence or genius. 여기가 목적격 보호야. 근데 이게 지금 앞으로 빠져나간 부분이었습니다. 주어로 나가면서 constitute가 여기가 비어있고 그다음 to be가 바로 나온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여기 한번 구문도 한번 보시고요. 자, 그러면서 consider를 절대로 문장의 본동사로 착각하면 안 돼요. 바로 갑자기 주어동사가 나오면은 아 앞에다가 이어줘야겠구나.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됐구나라는 그 인식도 중요합니다. 자, 다음 34번 마지막 문제 가겠습니다. 133쪽. 자, 나는 생각한다. 자, suspect는 의심한다라는 말 말고 생각하다, 추측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뭐라고 생각하냐면 대부분의 과학자들이 do agree with 누구한테 지금 동의할까요? agree with Robert Boyle. 보일에 동의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내용에 동의할 거냐면 one of the virtues of the experimental philosophy에서 실험 철학의 어떤 덕목들 중에 하나가 근데 그게 뭐냐면 지금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지금 대절의 원이 지금 주어고요. 그다음에 is가 동사입니다. 그럼 실험 철학 중에 덕목 중에 하나를 얘기하고 있어. 그게 뭘 거냐면 is a sheer pleasure. 순전한 어떤 즐거움일 겁니다. 어떤 즐거움이야? making physical discovery. 여기서 physical은 물리적이라는 뜻도 되지만 어떤 자연과학적인이라는 뜻도 되는 거거든요. 자연과학적인 발견을 하는 즐거움일 것이다. 아, 그러니까 뭔가 실험을 하면서 실험 철학의 어떤 즐거움을 발견을 하는 게 즐거움이겠지라고 생각을 한대. 그치? 이게 보일의 주장이었을 것이고 사람들이 이제 동의를 할 것인데. 그러나 이 보일이라는 사람은요, 경고를 던집니다. 뭐라고 경고를 던지 볼게. 자, 주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야? himself, 그 스스로한테 holy, 전체를 다 준대. to this approach. 여기까지. 이러한 어떤 접근 방식에 자신을 다 내어주는 사람이야. 됐어? 이러한 접근 방식이 가리키는 게 뭐야? 요 발견. 발견하면 진짜 이게 나의 기쁨이다. 라는 거 있잖아. 이 접근 방식에 나의 모든 걸 내어주는 그런 과학자들은요, should also expect 뭘 지금 기대할 거냐면, to be provoked, 자극받을 것이고, 또는 심지어 고통을 받을 것이래. 끝없는 어떤 호기심에. 그러니까 봐봐. 이런 말이잖아. 내가 발견하는 게 너무 좋은 사람이야. 근데 이것만을 생각하고 맨날 자신의 모든 것을 이 발견에 다 쏟는 사람들은 궁금한 게 너무 많아. 항상 발견해야 돼. 그러니까 괴롭다 이거야. 이거에 주의를 던지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서 뭐뭐 할 때마다 each time은 뭐뭐 할 때마다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엿보는 거죠. 우리가 뭘 엿볼 때마다. 자, a little more of nature's system of order. 여기서 order는 질서란 뜻이죠. 자, 우리가 자연의 어떤 질서 체계를 조금 더 들여다보잖아? 그럼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뭐할 수밖에 없냐면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러나 이제 어디서? Yet other circumstances. 자, 여기 보시면 yet이 가리키는 건 yet은 그러나가 아니고 other이랑 같이 나오거나 another이랑 같이 나오잖아? 그럼 얘를 강조하는 거야. 그래서 또 다른이란 뜻이야. 됐어? 그러면 또 다른 어떤 상황에서는 얘가 어떻게 작동할지 궁금할 거래. 그러면 계속 말하는 거는 궁금증. Curiosity나 wonder 이 말이 계속 나오거든요. 잘 보세요. 지금 우리 어떤 실험 철학 보고 있거든? 여기서 미덕을 뭐라고 하고 있냐면 과학은 발견인데 이 발견을 하는 거 있잖아. 이것은 계속 우리한테 호기심을 자극하는 거야. 그치? 막 궁금증이 일어나. 그러면서 각각의 지금 이 발견 이걸 계속 말하고 있는 거 보이죠? 각각의 우리가 하는 발견, 과학적 발견은요, raises more question, 더 많은 어떤 이 의문을 자아내고, 봐봐, 호기심, 의문을 자아내. 그치? 그러면서 그 발견은 항상 뭐 하냐면 always accompanied by 계속 뭐와 함께 하는 거죠. 그치? 뭐가 동반되는 거냐면 both anxious doubts에서 뭔가 두려움 있는 의심과 함께 disquieting 이거 뭐야? quieting 하지 않은 거니까 나를 불안하게 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고요하지 않은 마음이 고요하지 않은 거 불안한 겁니다. 불안한 curiosity 계속 나왔네. 불안하기만 한 호기심을 자극한다. 계속 호기심을 자극한다. 라는 내용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 this is precisely because 이건 정확하게 뭐 때문이냐면 자, 이유를 말해줍니다. 자연이라는 것은 뭐의 집합이 아니냐면 결국에는 자연 발견 뗄래야 뗄수 없는 거죠. 자연의 어떤 현상을 발견하는 게 과학이니까 자연이라는 것은 뭐가 아니냐면 집합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 따로 떨어진 분열된 그치? 분리된 팩트 어떤 사실에
모음이 아니라 자 나데이 법이네 이게 아니라 a system of broad general principles에서 더 광범위한 일반적인 원리의 시스템이다 말이 어렵지 않아 잘 보세요 자 팩트가 다 조각조각 나 있는 건 자연이 아니래 이게 다 어떤 자연의 원리 속에 있는 거래 자연이라는 것은 오케이 자 이 말을 하고 있거든 자 여기서 조금 더 자연이라는 건 뭐가 아니고 무엇이냐면 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뭔가 단절된 사실의 모음이 아니야. 이게 아니라 더 일반 원리의 하에 있어. 자연을 지배하는 원리가 있을 것이고 그 아래에 있는 것이 자연이다 라고 하면서 여기 좀 어려웠을 겁니다. 갑자기 her 하면 누굴까? 라고 생각하지만 여기서 그녀라는 것은 자연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을 의인화할 때는 영어에서는 여성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Mother Nature라고 하는 게 그 이유입니다. 그래서 자연의 행동, 자연이 보여주는 이 행동은요. 어떤 한 곳에서의 행동은 implication은 함의라는 뜻이죠. 함이라는 것은 직접 말하지 않고 그 안에 뜻을 품고 있다는 뜻이야. 오케이? 그 뜻이 있다. 안에 품고 있는 뜻이 있다. For that, 그 대시 가리킨 거는 여기 앞에 있는 행동입니다. 그 자연이 보여준 행동에 대한 뜻이 있다. In others에서 여기서 other는 다른 장소를 뜻하는 거지. 아, 그 말은 뭘 말하고 있는 거야? 여기 부분이 진짜 중요했거든요. 자연의 작동을 여기서 봤어. 근데 이 작동이 함의하는 것이 다른 데서도 어떤 함의가 있을 거래. 다른 데서도 뜻이 있을 거래. 그럼 이게 무슨 말이야? 다 조각조각 분열되어 있는 게 아니고 연결돼 있단 말을 하는 겁니다. 오케이? 자, 이거는 연결돼 있다는 뜻이야. 그 아까 뭘 부정한 거랑 같은 말이야? 여기가 봐봐. 여기 뭐라 그랬어? 지금 disconnected fact가 아니라면 이게 연결돼 있단 말 요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아니란 말.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래서 자연이라는 것은 다 떨어진 팩트가 아니고 여기서 뭔가 자연의 행동이 있었으면 다른 데서는 어떤 함의를 가질 것인가 라는 함의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은 이것은 자연은 다 연결되어 있다는 뜻을 하는 겁니다. 뜻을 말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뒤에 가시면 그래서 이제 빈칸 나옵니다. In that respect. 그러한 점에서. 그러면 여기서는 이 그러한 점에서만 봐도 앞을 반드시 받아야 돼. 지금까지 얘기한 거 자연은 연결되어 있다. 오케이? 일반 원리 하에 있으면서 연결되어 있다. 단절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다. 반드시 이거랑 관련이 있어야 됩니다. 자, 보일이 말하길 Science differs from 자, 과학은 다릅니다. 뭐랑 다르냐면 이 아트, 예술과 그리고 literature, 문학과는 다릅니다. 근데 그것들은요, 그가 보기에 그러면 봐봐. 여기서 중요한 건 위치가 가리키는 게 뭔지를 반드시 파악해서 해야 되거든요. 여기서 이제 진짜 핵심 나옵니다. 잘 보세요. 만약에 위치를 과학으로 본 친구들은 이게 과학이 주인공이고 코어니까 그럼 나는 과학 설명 골라야지 했는데 아니 1번도 과학 설명이고 그 다음에 뭐 2번도 과학 설명이고 4번도 과학 설명 같아 이게 진짜 어렸을 거거든요 잘 봐 지금 선택지에서 다 보시면 수의일치를 어디다 한 거야? 지금 관계절 안에 있는 수의일치는 뭐에 하는 거야? 선행사에 하는 거지 지금 복수 형태의 수의일치를 했기 때문에 동사가 이런 형태인 거 아니야? 그럼 복수 형태는 어디야? 단수, 사이언스에 맞춘 게 아니고 Art and Literature가 이게 위치가 가리키는 선행사였던 거야. 그럼 우리한테는 뭘 물어본 거냐면 여기서 뭘 찾으라는 거야? 지금 과학과 다른 예술 그리고 문학의 특성을 말하라는 거야. 그럼 이제 여러분이 또 궁금할 수 있지. 선생님, 예술과 문학은 단 한 번도 다뤄지지 않는데 어떻게 합니까? 우리한테 뭘 줬어? 과학을 줬잖아. 그러면서 과학과 다른 특성 찾으려잖아. 그럼 내가 찾은 과학의 특성은 이거 아니야? 과학이 다루는 이 자연? 이거에 반대를 빈칸으로 넣어주면 그게 예술 문학의 특성이겠지. 왜? 다르다라는 거니까. 다른 거. 여기서 이렇게 풀었어야지. 오케이? 그래서 중요한 거 두 가지. 첫 번째는 위치가 받는 선행사가 무엇인가가 너무너무 중요했습니다. 선행사를 잘못 잡으면 답이 안 나와. 됐죠? 다음 두 번째, difference, 다르다라는 말에서 내가 지금까지 파악한 과학, 과학적 발견, 과학이 다루는 자연의 특성과 반대되는 특성을 여기에 넣어줘야겠구나. 왜? 예술과 문학 특성은 지금 다뤄지지 않았으니까 뭐로만 찾을 수 있어? 과학과 다르다는 말로 찾는 겁니다. 자, 가봅니다. Do more than simply present unconnected facts. 이것은 과학의 특성 아니야? 이건 과학의 특성이니까 절대 안 됩니다. 그치? 그래서 연결되지 않은 팩트를 드러내는 거 그 이상을 한다? 이거는 연결된다라는 말이니까 과학의 특성. 인바디 구체화하는 거죠. 어떤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는 거냐면 자, based on universal principle 이거는 일반적인 보편적인 원리 아니에요. 이건 과학 얘기입니다. 안 돼요. 과학과 다른 걸 찾아야 돼. 자, 3번 present self-contained 자족적인 자기 스스로도 충분한
내러티브 서사. 자족적인 서사가 뭐냐면 그 안에 다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뒤에 설명을 하죠. That do not interact. 이게 핵심이었지. 상호작용하지 않는다는 뜻은 이게 뭔 말이야? 단절이지. 아까 단절 아니라며. 그러면 과학과 지금 과학에 반대되는 이 말이 단절됐다라는 do not interact랑 같으니까 3번입니다. 됐죠? 오케이. 과학의 반대를 골라야 된다. 자, 4번. Reveal mysteries에서 어떤 신비함을 보여줍니다. 아주 깊고 그다음에 지속되는 큐리오시티를 자극하는 거는 뭡니까? 이거는 과학의 어떤 특성이었죠. 그다음에 뭘 제공하는 거야? 이노베이티브 메소드는 아예 주어져 있지 않았죠. 그래서 어떤 혁신적인 방식을 제공합니다. 어떤 방법이야? Understanding the world. 세상을 이해하는 혁신적인 방법은 아예 주어지지 않았고. 여기서는 이게 중요했어. 과학과는 반대를 넣어야 된다. 좋습니다. 자, 소재는요. 자연과학적 발견의 특성이었고요. 그리고 그거의 특성은 뭐였어? 서로 연결된 일반 원리의 체계였다. 자, 로직은요. 과학과 예술 문학을 대조로 가져가고 있지. 자, 자연은 단절된 사실이 아니고 연결된 일반 원리의 체계이다. 한 곳의 작용이 다른 곳에 함의를 가진다는 그말 자체가 연결돼 있다는 뜻이었어. 여기서 우리한테 예술 문학을 물어봤으니까 얘를 안 다뤘어도 얘 반대말을 넣어주는 게 중요했다. 상호작용하지 않는 자족적인 서사. 그 말은 말이 어렵지만 혼자 그 안에 모든 걸다 담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오케이? 상호작용하지 않아도. 과학은 자연을 서로 연결된 일반 원리의 체계로 보아서 한 곳의 발견이 다른 곳에 함의를 지니는 연결되어 있는 반면에 예술 문학은 자기 혼자 알아서 자족적인 서사를 제시한다.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관계절 동사의 수일치. 이게 이제 내신으로도 주목하셔야겠죠. 여기서는 뭐 일치시키는 게 중요하겠어? 여기서는 앞에 있는 Art and Literature에 일치시키는 게 중요하겠죠. 이걸 읽으면 또 내신으로도 내실 수 있겠죠. 충분히. 관계대명사절 안에 동사의 수일치는 정확한 해석을 통해서 성행사를 찾아 일치시킨다. 좋습니다. 자, 소강호기 단어장 해주시고요. Real Reading. 이탈릭체에 쓴 것은 여기 힘줘 읽어라는 땡땡의 메시지이다까지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네 문제 알차게 풀었거든요. 너무너무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순서 삽입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어요. 안녕.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7 수능 완성 세계사 박세훈입니다. 자, 우리 문제풀이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자, 이제 유럽의 고대를 거쳐서 이제 중세의 또 중요한 특징들 하나둘씩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우리 자료 탐구부터 해가지고 어떤 내용들이 대표적으로 이제 포진이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비잔티움이 나왔어요. 즉 동로마를 뜻하는 것이고, 우리가 중세의 기점이라고 할 때, 로마, 특히 서로마가 무너진 그 이후 시점을 우리가 보통 중세가 시작되었다라고 봅니다. 자, 그런데 사실, 서로마는 무너졌지만, 어떻게 돼? 동로마는 그 이후로도 1000년을 더욱더 지속이 되니, 그러면서, 유럽 문화의 어떤 수호자가 되었고, 특히 뭐, 여러 이민족들, 특히 이슬람이 침공을 해올 때는 또 방파제로서 그 문화를 보존을 시켜냈고, 이 나라가 최종적으로 무너질 때는 그들이 가지고 있던 문화 유산이 다시 서유럽으로 재수출이 되면서 르네상스가 꼽히게 되는 그런 자극제가 되기도 했던 비잔티움 제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세의 중요한 하나의 축이 될 텐데 그 비잔티움 문제 풀어보도록 할 거고요. 보시다시피 2026학년도도 수능, 단독 문제로 한 문제 꼭또 자리 잡고 있는 게 바로 이 비잔티움 제국이 되겠습니다. 로마 교황의 대리인으로서 모든 가톨릭 신자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로마 교황은 과거에 성상을 두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 예수님을 비롯해서 여러 성인들을 정말로 인간의 형태로 이렇게 동상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석상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거기에다 대고 기도를 하는 행위. 자, 그런 것들을 두고 로마 교황 쪽은 필요하다. 왜냐면은 문맹률이 높았던 이 게르만에 대해서 포교 활동에 있어서 꼭 필요했기 때문에. 자, 그런데 그런 로마 교황과 대립하고 있던 이 나라 쪽에서는 그것을 금지시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둘이 동서교회가 대립을 했다. 자, 가해 수도에 우리를 사절로 파견했다. 그러니까 로마 교황 쪽과 성상을 두고 갈등했던 나라가 가야. 그래서 이 가는 비잔티움일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고, 자, 그 수도는 뭐 당연히 우리 콘스탄티노폴리스라는 거. 교황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가해 총대주교는 성직매매를 일삼고 있으며 좀 타락하기도 했다. 우리 교회가 누룩이 없는 빵을 성찬 내에 사용한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자, 그는 회개하기를 거부하며 이단 행위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로마 교황의 권위로 엄중히 총대주교와 그의 모든 추종자들을 파문하면서 서로 갈등을 하고 있는 나라. 비잔티움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비잔티움을 운을 띄울 수가 있다는 것이고, 우리 자료를 보면 알수 있겠지만, 여기 보면 비잔티움의 황제 레오 3세 잘 나오거든요. 바로 726년에 성상 파괴령을 반포하면서 로마 교황은 그런 것들을 거부했고 대립하다가 결국에는 11세기 1054년에 동서교회가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서쪽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로마 교황 중심의 로마 가톨릭, 그 다음에 이제 동쪽이 바로 이제 비잔티움이 중심이 되는 그리스 정교회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토리가 언급이 되었다. 그래서 여기서 오늘 이러한 주제로 비잔티움에 대해서 가려놓고 나머지 선지들은 비잔티움의 또 다른 교과서에 나온 다른 파트, 예를 들면 군관구제, 둔전병제를 실시했다. 이런 걸로 또 가지고 와서 많이 매칭되는 그런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유형 연습하겠습니다. 가 제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반달족과 동고트족의 국가들을 차례로 격파했다. 요것도 뭐 우리 비잔티움 제국의 그 최대 영역 이런 것들을 볼때또 언급이 될수 있는 지도를 통해서도 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하고요. 자, 아프리카와 이탈리아를 재편입했다. 그래서 이탈리아 쪽을 또 이렇게 동고트족을 제압을 하면서 이탈리아를 이렇게 다시 영역으로 재편입을 했다. 요런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수능 쪽 대비가 이제 어느 정도 됐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이첫줄 가지고도 아, 이거 비잔티움이겠다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순수한 친구들은 여기 이베리아란 반도, 이베리아 반도 진출 요거 하나에 또 완전히 꽂히셔가지고 이베리아 반도 진출하면 무조건 우마이야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절대 그러면 안 된다. 더 확실한 것들이 있을 때는 그 키워드에 우위를 좀 주셔야 됩니다. 그런 눈을 가지는 게 개념을 계속 반복했을 때 생긴다. 가해 사사랑조 페르시아와 아바르족, 아바르 몰라. 그리고 아랍인의 위협이 이어졌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아랍인이라고 또 이렇게 표현이 나왔기 때문에 더더욱 우마이야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우마이야 그들이 아랍인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특히 또이 비잔티움 제국을 요즘 최근 몇년 동안 이 비잔티움을 물어볼 때 가장 많이 활용되는 게 뭐예요? 동시대에 이 사사랑조하고 대립을 치열하게 대립했다. 요거 정말 많이 언급이 되는 패턴이잖아요. 그쵸? 자, 그러나 시민들은 용병을 유지할 세금과 위험한 이웃들을 잠재울 조공을 감당하려고 안 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군사권과 행정권이 결합된 방어체제. 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제도들을 풀어 써주신 거고요. 각지는 테마라는 군사구역으로 나왔다. 요렇게 테마제도라고 부르거든요. 요러한 제도를. 자, 근데 요거를 우리가 교과적으로 좀더 친숙한 용어가 뭐냐? 군관구제. 유스티니아누스 사후 군관구제, 둔전병제 등을 실시를 했다. 요렇게 언급이 되죠. 군부대의 이름이 그대로 테마의 이름이 되었다. 그래서 테마제, 테마제 여기서 언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잔티움 제국을 앞에서 우리가 문항에서 봤던 것처럼 이렇게 뭐 레오 3세 성상 파괴령 주면서 가리고 정답에서 군관구제 둔전병제 찾게 하는 이런 패턴이 지금까지 굉장히 많았고 그 다음에 본문에서 그렇게 주지 않을 걸 않았을 때 가장 많이 준 패턴이 뭐다? 사사랑조 페르시아랑 엮어서 가장 많이 나오는 패턴이다. 자, 비잔티움 제국입니다. 1번. 코르도바를 수도로 삼았다. 우리 오늘날 에스파냐 쪽입니다. 이거 후우마이야고요. 제 4차 십자군의 공격을 받았다. 아하, 요렇게도 엮일 수 있구나. 자, 4차 십자군이, 그러니까 십자군이라는 것은 성지 회복을 위해서 저기 중동 쪽, 예루살렘,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는데, 웬걸? 같은 크리스티교 국가인 비잔티움으로 쳐들어간 거야. 아군을 때려버리는 거예요. 자, 왜 그러느냐? 다돈 문제 때문에 그랬습니다. 콘스탄티노폴리스 약탈하러 간 거거든요. 그래서 라틴 제국 세우고 막 그랬잖아. 그래서 비잔티움이 십자군의 공격을 받았죠. 그래, 정답은 2번이고요. 사사랑조 페르시아랑 대립했다고 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멸망시킨 것은 이슬람의, 그쵸? 정통 칼리프 시대 이슬람 때에 무너뜨렸습니다. 자, 그 다음. 북방 전쟁을 통해서 발트해로 진출했다. 스웨덴이랑 전쟁한 거죠? 요거는 러시아고요. 표트르 대제 때.

군사적 봉건제인 티마르제를 실시를 했다. 요건 오스만 제국의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자, 비잔티움 제국이고, 한 문제 나올 거다. 이렇게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보실 수능 때요. 자, 그 다음 6월 모평 작년 거 한번 가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절대왕정 파트입니다. 요것도 절대왕정 파트도 거의 뭐 나오는데, 요즘 트렌드를 따라가면은요, 이 절대왕정에서 운을 띄우고, 자, 쌤이 운을 띄운다라고 말하는 것은 지문에서 띄우고 나라를 가린다. 국가를 가린다. 그래서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선지가 이제 또 배열이 될 텐데, 그 선지는 꼭 절대왕정 파트가 아닐 수도 있다. 이게 그냥 요즘 가장 세계사에서 많이 보이는 그런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나라에 대한 다른 내용. 꼭 절대왕정. 여기 보면은 루이 14세를 자료로 제시를 했잖아. 그러면 교과서에서 루이 14세의 업적에서 나온 그런 선지가 아니라 다른 프랑스로 그냥 가린 다음에 프랑스 쪽의 내용.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어떻게 대비를 하나요? 역시 그냥 개념 많이 반복하면 그냥 될 일이긴 한데, 조금 더 효율성을 조금만 더 올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제 9월 모평 정도까지 됐을 때 다시 한번 자료를 정리해서 자료실을 통해서 또 도구를 좀 이렇게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그러운 용서를 청하며 열정과 충심을 담아 감히 말씀을 올립니다. 폐하께서는 전장의 눈부신 성과를 이루지 못하셨으나, 건물만큼 군주의 위엄과 권위를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 없음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요. 굉장히 용감한 발언인 것 같은데, 그쵸? 성과를 이루지 못하셨지만, 건물은 또할수 있다. 자, 거울의 방까지 갖춘 베르사유. 굉장히 역사적으로 중요한 일들이 많이 일어난 그런 공간이죠. 뭐, 독일 제국 선포도 있었고,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베르사유 조약 체결의 장소이기도 한 그런 곳입니다. 아름답고 웅장한 건물이 됐다. 그래서 베르사유가 나와서, 아, 루이 14세,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뭐, 루브르도 이렇게 참고적으로 언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루이 14세. 루이 14세가 항상 따라다니는 친구가 있어요. 바로, 중상주의를 상징하는 콜베르가 같이 따라다닌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유형 연습. 가 국왕의 재위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 새로운 선교사들이 가의 명령으로 왕국 전역에 파견됐다. 이단자들을 로마 가톨릭,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서 가톨릭으로 되돌리려고 한다. 가톨릭으로. 자, 가의 종교 정책을 풍자하는 그림인데, 어떻게 했냐면, 위그노를 약탈, 학살, 탄압했다. 위그노가 뭐예요? 칼뱅파 신교도입니다. 종교개혁 이후 생겨난 유럽에 많이 확산된 칼뱅파 신교도인데, 어디에? 프랑스의 칼뱅파 신교도죠. 위그노가. 그래서 이 칼뱅파 신교도가 영국에서는 청교도, 그다음 네덜란드의 고이센 이런 식으로 프랑스에서는 위그노. 근데 프랑스는 보시는 바와 같이 가톨릭이 강했거든. 근데 위그노가 만만치 않게 많이 확산이 돼서 굉장히 탄압을 많이 당했어요. 자, 그런데 앙리 사세라는 부르봉 왕조를 열었던 이 관용의 상징인 군주가 어떻게 했습니까? 칙령을 내렸었거든. 자, 이 앙리 사세의 칙령이 뭐예요? 1598년 아주 잘 나오는 낭트 칙령입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위그노들에게 신앙의 자유를 부분적으로 허용을 해줘. 그러니까 이 위그노들이 좀 숨통이 트인 거지, 프랑스 내에서. 자, 그런데 그것을 뭐 했다? 폐지한 군주다. 그러면서 위그노들을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탄압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뭐야? 낭트 칙령을 루이 14세가 폐지시켰다. 1685년에 루이 14세의 낭트 칙령 폐지입니다. 근데 이 위그노들이 대체로 뭐 수공업자들, 상공업자들이 많았거든. 이 부를 또 쥐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다 보니까 이때 탄압당하면서 또 주변 나라들로 많이 떠날 수밖에 없고, 그 나라들이 뭐 스위스나 네덜란드, 그러니까 나중에 뭐 수공업이나 상업에 엄청난 강자가 되는 그런 나라들이 또 이런 역사적 배경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루이 14세 낭트 칙령 폐지로 루이 14세를 드러냈고요. 자, 선지를 가면은 대륙 공세령 나폴레옹 1세 1806년 테르미도르 반동, 이거는 루이 16세 시기의 그 프랑스 대혁명이죠. 물론 이때는 루이 16세가 처형당한 이후 시점을 말하는 거고요. 콜베르의 중상주의에서 영혼의 파트너 콜베르. 다음, 메르센 조약을 통해 영토가 분할됐다. 요거는 프랑크 왕국이 이제 카를로스 대제 사후에 분할되는 걸 말하는 거고요. 5번은 프랑스 대혁명 시기죠. 그래서 입법의회 때 선전포고하고 혁명 전쟁이 전개된다. 그래서 루이 14세와 콜베르. 자, 그러면 이제 2점 테스트 한번 가보도록 하죠.

여기 거기 가서 일해줘야 돼.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또 바칠 것도 많아요. 공납의 의무. 그래서 뭐 밀, 포도주, 계란, 가금류, 가축 등을 또 바쳐야 됐어. 아, 힘들어. 살아가기 힘들어. 그 다음에 정해진 도량 단위로 납부했는데 정확하지 않은 자연 단위를 도량 단위로 사용했다. 한 줌, 앞치마 한 가득, 팔 길이만큼. 그러니까 막 정확하게 일률적으로 또 적용되지도 않다 보니까 여기에서 여러 가지 좀 불합리한 모습들이 충분히 나타났겠죠? 인두세도 내야 돼. 그 다음에 영주가 먹고 사는데, 식솔들이 먹고 사는데 필요한 노동력, 도구들. 이거는, 그러니까 농민인데 노예적 속성을 띠고 있단 말이야. 그쵸? 그래서 농노들, 이 유럽 중세의 영주의 장원에서 생활하고 있는 농노들을 가리키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 힘들었지. 근데 이 농노들은 자유민적인 그런 특징도 있고 노예적 특징도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약간 노예적 특징들이 나왔어요.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다랄지 뭐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자, 그런데 자유민적 특징은 어떤 것들이 있었느냐? 가정을 꾸릴 수도 있고 결혼할 수도 있었습니다. 자기 재산도 일부는 가질 수 있었어요. 물론 결혼할 때 여러 가지도 불합리한 일들을 많이 겪기도 했습니다. 영주의 허락이랄지 뭐 이런 것들. 그다음 주군과 서로 쌍무적 계약 관계를 맺었고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는 계약이 또 이렇게 해지가 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중국의 봉건제와는 좀 다른데 이러한 것은 농노한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주군 밑에 봉신들, 쉽게 말해서 기사들 이런 사람들하고 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디귿 영주의 시설물, 뭐 대장간, 뭐 재분소 이런 것들 이용해 줘야 돼, 돈 내면서. 힘들 거지.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길드를 조직해서 생산 활동을 통제했다. 뭐 수공업이나 수공업자나 뭐 상인들의 그런 조합이죠. 중세의 대표적인 조합이다. 자, 이거는 아 우리 서양 중세사, 그러니까 이제 프랑크 왕국 공부하고 노르만족 이동 오고 서양의 여러 가지 이제 중세 봉건 국가들 발전하고 그때 약간 이론적인 파트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주군과 계약을 맺은 이 봉신들이 또 자기의 영지 안에서는 뭐 불이권을 가지고 있었다랄지 뭐 이런 정도 내용으로 이론적으로 한번 톡 짚고 넘어가면 될것 같은 그런 파트입니다. 자, 다음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2번 한번 가보죠. 레오 3세는 자, 우리 세계사에서 레오 3세가 두 명이 언급됩니다. 한 명은 교황이고요. 한 명은 황제입니다. 황제는 비잔티움의 황제예요. 바로 이 성상 파괴령을 내렸던 비잔티움 제국의 황제고요. 한 명은 교황인데 우리 프랑크 왕국에서 카를로스 대제한테 이렇게 대관을 해줬던 그런 교황 레오 3세가 있어요.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자, 여기는 누굴까? 교황 그레고리우스 2세에게 명해서 성인이건 순교자건 천사건 어떠한 성상도 교회에 두지 말자. 그럼 이것은 비잔티움의 황제 레오 3세를 말하고 성상 파괴령, 726년의 성상 파괴령을 말하고 있다. 자, 그러나 그레고리우스 2세는 이에 굴하지 않고 크리스트교 세계를 향해 레오 3세를 비판하면서 모든 크리스트교도가 분열이 일어나서 불경한 레오 3세와 맞서 싸울 것. 그러니까 동서교회가 분열하고 어차피 갈라질 거야. 이렇게 생각을 서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당시 레오 3세 대리자로서 라벤나 지방 지배하고 있던 총독 파울루스에게 저주를 내렸다. 네, 좋습니다. 하여튼 가열차게 싸우고 있는 거지. 자, 동서교회의 갈등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네요. 자, 1번. 아비뇽 유수 시기에 일어났다. 아비뇽 유수는 여러분 연도 무조건 알아야 되는 중요한 사건이죠. 프랑스의 필립 4세와 보니파키우스 8세가 대립을 했죠. 바로 이 과세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프랑스의 그 왕이 교황청 자체를 프랑스의 영향 하에 이렇게 두게 되는 거죠. 아비뇽으로 이전하면서. 77까지. 그러니까 전혀 이거랑은 상관이 없고요. 동서교회의 대립을 격화시켰고, 어떻게 됩니까? 결국엔 1054년에 분리가 되었다. 3번. 백년 전쟁이 발발하는 배경이 되었다. 프랑스하고 영국하고 대립하죠. 명분은 프랑스의 왕위 계승이었지만 여러 가지 뭐 플랑드르에 대한 경제적 이권, 그 다음에 프랑스 내에 있던 영국력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복합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백년 전쟁이다. 4번. 베스트팔렌 조약 체결로 종결됐다. 30년 전쟁. 자, 연도는 1648. 클리니스도원의 교회 개혁, 뭐 10세기를 중심으로 해서 성직자들의 타락한 그런 모습들을 개혁하기 위한 정화 운동을 이끌었고, 이 클리니스도원 출신의 뭐 그레고리우스 7세랄지, 뭐 우르바노스랄지 유명한 교황들이 많이 배출이 된 그런 수도원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번 풀었고요. 3번 가보자고. 가 황제의 제위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자, 후광이 비치고 있다. 예,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가의 흉상이 보이는 인장이다. 다 이렇게 찍은 거죠. 주로 성상에 사용하는 후광인데 황제의 머리를 둘러싸고 있으니까 거의 신성화됐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콘스탄티노폴리스, 오늘날의 이스탄불이죠. 건설된 성소피아 성당. 자, 여기까지 오면 느낌이 오지. 6세기에 콘스탄티노폴리스에 만들어진 대표적인 이제 성당이 되겠습니다. 모자이크화에서도 성모와 더불어 황제에게 후광이 묘사된 것을 볼수 있어. 이 사람 치세 때 성인의 반열에 오를 정도로 권력이 강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대요. 자, 바로 6세기에 비잔티움의 황제고요. 자, 그럼 누구 떠올리면 된다? 유스티니아누스. 유스티니아누스. 자, 그의 업적으로 연관되는 것은 여기 있는 성소피아 성당 건축, 그 다음에 법전. 그래서 뭐 로마법 집대성 이런 식으로 표현되기도 하고, 뭐 반발왕국 정복한 거뭐 이런 것들. 그래서 아프리카 쪽 진출도 있고요. 굉장히 많은 업적을 가지고 있는 게 유스티니아누스가 되겠습니다. 1번, 크로메리 호국경에 취임했다. 자, 시기는 지금 6세기예요. 자, 크로멜의 호국경은 영국 청교도 혁명 때 나오는 이야기고 17세기 이야기지. 1653. 카보우르가 재상으로 활동했다. 이거 19세기 이탈리아 통일 때 나오는 키워드야. 유스티니아누스 법전이 편찬되었다. 우리 이전 테스트답게 이게 누군지만 알면 정답은 바로 보이게 됩니다. 그라쿠스 형제의 개혁이 실시됐다. 로마 공화정, 기원전 2세기 때, 뭐, 농지법, 곡물법, 그런 이야기죠. 카를로스 마르텔이 이슬람군을 격퇴했다. 투르와 푸아티의 전투고, 732년이고, 우마이야 군을, 이베리아 반도를 막 휩쓸고 넘어오고 있는 우마이야 군을 이제 격퇴를 했던 프랑크 왕국의 궁제였던 카를로스 마르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번 풀었고요. 자, 4번 공의회, 종교회의 시리즈 나왔거든요. 자, 밑줄 친 공의회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요거는 발문에서 그냥 아예 공의회라고 했기 때문에 복습 차원에서 정리 한번 해보고 가죠. 우리 세계사에서 4개의 공의회가 나온다. 그치? 4개의 공의회. 325년에 하나가 있었고, 두 번째 1095에 또 하나가 있었고, 세 번째 1414에서 1418까지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15, 그 다음에 45에서 16세기죠. 63까지. 요렇게 4개의 공의회가 언급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또 공의회 명칭 한번 잡아보자. 다 알겠죠, 여러분? 자, 4세기에 니케아 공의회. 니케아. 그 다음에 1095. 자, 이거 클레르몽. 프랑스의. 클레르몽 공의회. 클레르몽. 그 다음에 요거 콘스탄츠. 독일의 호수의 도시, 콘스탄츠. 자, 그 다음에 트리엔트가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요렇게요. 자, 그러면 자, 어떤 화두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종교회의였는가? 요것도 바로 생각해보죠. 자, 니케아 공의회 뭐가 되겠습니까? 콘스탄티누스,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크리스트교를 공인했던 그 황제 때 개최가 됐잖아. 자, 크리스트교가 가진 박해를 받다가 자, 이제 공인이 됐잖아. 어떤 현상들이 발생해요? 막 분파가 생기고, 이야기 해석 논쟁이 생기고, 이렇게 문제가 생겼잖아. 그래서 그런 것들 중에서 어떤 것이 정통인가? 이런 것들을 가리게 되는 것이 니케아인데, 핵심이 뭡니까? 아타나시우스파, 아타까지만 쓸게요. 그리고 그들의 바로 삼위일체설이 정통으로 인정을 받는다. 예수의 신성을 강조하는. 자, 요런 게 대표적인 키워드가 되겠지. 자, 클레르몽 공의회. 언급이 가장 많이 되는 공의회가 아닐까 생각해요. 자, 이 클레르몽 공의회에서 가자! 이 사람마저도 언급이 많이 됩니다. 교황 우르바누스 2세에 의해서 재창됐다. 무엇이? 1차 십자군 전쟁이. 그래서 다음에, 이듬해인 1096부터 십자군 출발하죠. 자, 십자군 전쟁. 자, 콘스탄츠 공의회는 뭐였습니까? 교회의 대분열을 지금 겪어온 시기인데. 그렇죠? 로마 교황이냐? 프랑스 쪽의 아비뇽의 교황이냐? 대분열을 겪고 있는데, 그 대분열을 종식시킨 거죠. 로마 쪽으로. 그러나 그 시기 때 교회의 거진에 도전했던 영국의 위클리프랄지, 그 다음에 보헤미아의 후스랄지, 이런 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판결을 내렸죠. 이단이야. 그래서 위클리프는 시체를 훼손했고 이미 죽어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후스는 화형을 시켰던 바로 그 종교회의가 되겠습니다. 자, 트리엔트 종교회는 뭘까요? 루터에서부터 시작된 종교개혁의 여파를, 이제 이 가톨릭 내부에서 이제 수습하는 거죠. 그러면서

내부의 여러 가지 뭐 교리를 정립하고 질서를 다시 다잡고 그러니까 가톨릭 쪽의 그런 움직임 다시 이렇게 다잡게 되는 그런 것들이 트리엔트 공의에서 나타나는 키워드나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좋아요. 자, 그럼 어떤 종교회일지 한번 보겠습니다. 위클리프 그냥 나왔다. 영국의 이제 종교 개혁가 위클리프가 나왔습니다. 성서가 중요한 것이야. 성서 중심주의와 예정론적 교회론이 자리 잡고 있다. 동시에 계급적 교회 구조와 교회 의사결정에 대한 비판이 담겨 있었다. 교회에 대한 비판을 한 거죠. 바로 대분열 시기에 이러한 비판을 했던 겁니다. 자, 그러자 이 공회는 위클리프에 대해서 너 이단. 이단은 뭐야? 화형이거든요. 또 누구야? 자, 시신을 파헤쳤다. 위클리프는 이미 죽어 있었거든. 자, 그래서 죽은 이단에게는 죽은 후에도 휴식을 허락할 수 없음을 보여줬어요. 다음, 보헤미아의 후스, 그러니까 오늘날의 체코 쪽을 말합니다. 후스에게도 그대로 적용됐는데 후스는 어떻게 된다? 예, 화형을 시키게 된다. 해서 맨 마지막 줄에 화형이 쳐졌다. 자, 그러면 이세개 중에 지금 어떤 공의회를 가리키고 있는 거야? 대분열을 종식했지만 교회에 대해서 비판하고 권위에 도전했던 위클리프와 후스에 대해서 이단 판결을 내린 콘스탄츠 공의회를 물어보고 있는 거지. 자, 1번. 교황 우르바누스 2세의 호소로 소집됐다. 십자군 가자! 이거 클레르몽. 카노사의 굴욕 사건이 일어나는 계기가 되었다. 요거는 종교회의가 아니라 그레고리오스 7세와 신성 로마 제국 황제 하일리 4세의 대립이죠. 서임권 문제로 대립했고요. 위그노에게 신앙의 자유를 부분적 허용. 이거 우리 앙리 4세 앞에서 좀 말씀드렸습니다. 낭트 칙령. 아타나시우스파의 주장을 정통으로 이게 325년 니케아 공의회. 새 교황을 선출하고 로마 교황의 정통성을 인정했다. 대분열을 종식시키는 거죠. 이게 바로 콘스탄치 공의회. 정답은 5번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종교 공의회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공의회를 총정리를 해보는 그런 시간이었고요. 5번 가봅니다. 가와 나 시기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보겠습니다. 프랑스의 공주 이사벨의 아들이자 필립 4세 미남왕입니다. 우리 보니파키우스 8세와 대립했던 그 아비뇽 유수의 주인공 필립 4세. 그 손자인 에드워드 3세가 자, 그러니까 이게 유럽은요, 여러분들 굉장히 복잡한데 왕실끼리 뭐 영국, 프랑스, 뭐 에스파냐 다 엮여 있습니다. 혼인을 하면서 통혼 관계로 해서 막 이렇게 누구라도 나도 계승권이 있어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상황이 왕왕 등장하는 게 유럽의 역사인데. 자, 에드워드 3세는 이제 영국 쪽이거든요. 그는 필립 6세, 즉 필립 3세의 손자인 필립 드 발루아에게는 샤를 4세, 이거 되게 복잡하고 어렵죠? 자, 그래서 보면은 아, 이제 프랑스인데 지금 영국 쪽에서 야, 얘는 아니야. 오히려 내가 더 계승할 수 있는 이런 명분이 있어. 이런 주장을 하는 사태가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양모 무역을 위해서 플랑드르 지방의 지배권 문제를 중시하였던 의회도 자발적으로 전쟁 비용 지출을 가결했다가 싸우자를 했다라는 거야, 프랑스와. 플랑드르, 바로 양모 산업의 핵심지고 양모 산업하면 여러분 영국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영국과 아주 밀접했거든요, 플랑드르 지방이. 그런데 프랑스 입장에서도 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이 플랑드르 지방의 경제적 이권 가져와야지. 그래서 그 부분도 있었고, 그다음에 프랑스 지금의 땅과는 다릅니다. 프랑스 내부에 영국이 또 소유하고 있는 땅들이 이렇게 있었단 말이야. 그런 것들도 이참에 다시 프랑스 걸로 색칠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얽혀 있었다. 자, 이게 뭐다? 이게 바로 14에서 15세기까지 전개가 됐던 바로 백년 전쟁입니다. 근데 요거는 시작점이겠네요. 그렇죠? 백년 전쟁이 이제 발발하려고 하는 그 시작점이기 때문에 1337 이렇게 잡으시면 되겠고, 끝나는 것은 1453인데, 시작점이 지금 현재로서는 중요하니까, 이렇게 표시만 해놓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아가 보죠. 헨리 7세가 된 랭커스터 가문의 헨리 튜더는, 아하, 새롭게 왕으로 올라가면서 왕조가 교체가 된다. 튜더 왕조가 됩니다. 자, 근데 이 튜더 왕조가 생길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지금 보시면은 백년 전쟁이 끝났죠. 근데 영국에서는 이 왕위 계승을 놓고 또 귀족 내부에서 내부전이 일어나게 돼요. 그게 랭카스터 가문과 요크 가문의 내전이었는데.

네, 결과적으로 이 헨리 튜더가 올라가면 헨리 7세가 되면서 튜더 왕조가 새롭게 이제 개창이 됩니다. 이 튜더 왕조가 여러분들이 알 만한 왕들이 가장 유명한 왕들이 이 튜더 왕조에 많이 있어요. 뭐 헨리 8세 뭐 엄청난 사람이었죠. 뭐 강력한 그런 군주이기도 했고 또 여자 문제 굉장히 유명했던 드라마도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너무너무 유명한 엘리자베스가 있는 바로 그 튜더 왕조가 되겠는데 이 랭카스터와 요크 가문이 둘다 장미 문양을 가문의 문장으로 썼어요. 그런데 새로운 튜더 왕조가 그 문양을 다 합쳤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장미 전쟁이 언급이 돼요. 자, 그래서 사건을 더 하나 이제 한 걸음을 더 가지를 치면은 튜더 왕조가 어떻게 생기게 되느냐? 100년 전쟁 후에 장미 전쟁을 영국 내부에서 또 겪었다라는 거죠. 랭카스터와 요크 가문이 둘다 장미 문양을 썼기 때문이야. 자, 요 시기는요. 그러니까 이제 100년 전쟁이 끝난 후에 얼마 안 있다가 바로 생깁니다. 1455에서부터 1485까지 치열하게 싸웠어. 자,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자, 가는 전쟁의 시작점이죠. 자, 근데 나 같은 경우는 끝난 거죠, 이거는. 이제 새로운 튜더 왕조 전쟁 끝나고. 그렇죠? 그러니까 끝지점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무리가 없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튜더 왕조. 자, 그러면 시기상 한번 보도록 할게요. 1번. 권리 청원이 제출이 됐다. 1628. 안 되죠. 더 이후로 가고 17세기 이제 청교도 혁명 때 찰스 1세 때 이야기가 되는 권리 청원입니다. 라틴 제국 수립 1204 십자군 전쟁이죠. 가보다도 이전이고. 와트 타일러의 난. 자, 요거 문제 풀때 결국에는 이렇게 연도를 안 써도 되는 주제로 정답이 나왔습니다. 왜냐면 이 100년 전쟁 시기에 결국에는 이 전비 부담을 농민들이 지게 되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농민들이 너무 힘들었고 시대적 흐름은 뭐 흑사병도 있어서 인구도 팍 감소했고 노동력이 귀중해지면서 농노들의 처우가 개선되고 나중에는 해방이 되고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그런 시대적 흐름이었는데 영국과 프랑스가 이렇게 전쟁을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일부 지역에서 영주의 속박이 강화된 겁니다. 자, 그러자 프랑스에서는 자크리의 난이 벌어지고 자, 100년 전쟁기에 프랑스에서는 자크리의 봉기드가 있었죠. 1358에 있었고 그다음에 영국에서는 와트 타일러의 난이 있었다. 1381에. 그러니까 이거는 연도도 물론 뭐 중요하다라면 중요할 수 있겠지만 연도 이전에 뭐가 있다? 주제상 이러한 봉기가 왜 일어났다? 100년 전쟁의 그 시기에 전비 부담을 지고 있는 농민들의 힘들었던 삶. 이런 것들이 엮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100년 전쟁이 전개되고 있던 이 시기에 지금 보시면은 이거 시작점이었으니까 그 이후에 충분히 사이에 드러날 수 있는 일이다. 그래서 프랑스는 자크리, 영국은 와트 타일러. 1381이었습니다. 들어갈 수 있다. 3번 정답이고. 클레르몽 공의회는 1095. 십자군 전쟁 1차 시작점에 있는 그런 공의회고요. 5번. 교황과 황제가 보름세배. 1122. 아까 카노사의 굴욕 이후에 서인권 문제를 정리를 한 그런 협약이 되겠습니다. 자, 6번 가볼게요. 가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는 아람브라 궁전, 뭐 굉장히 옛날에 뭐 드라마도 좀 나온 적이 있나? 에스파냐에 있는 또 이제 이슬람 그런 궁전이 되겠습니다. 아람브라 궁전 인근 산타페에 세워진 국왕 야영지에서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유럽 군주들로부터 지원을 거절, 뭔가를 이렇게 제안을 계속 하고 다녔던 사람인가 봐. 근데 자신의 뭔가 꿈이 있어. 원대한 계획을 포기하지 않았대. 가해 공동 통치자. 여기서 나오죠? 공동 통치자인데 결혼하면서 새로운 나라가 통합으로 생겼거든. 페르난도와 이사벨라. 그리고 또 이슬람의 최후 근거지였던 그라나다. 이런 도시들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이었어. 그런데 여왕은 최후 공격이 끝나면 답을 주기로 했다.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면요. 이슬람이 지배하고 있는 이베리아 반도에서 그들을 끊임없이 내쫓고 있다. 크리스티교 세력의 재정복 운동이 지금 전개되고 있는 그런 과정인데 그 이슬람 최후의 근거지가 이 그라나다라는 그런 도시가 되겠습니다. 자, 그걸 끝냈어. 그래서 이슬람의 통치를 끝냈다. 700년 넘게 반도에서 이베리아 반도. 에스파냐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파냐가 만들어질 때 아라곤과 카스티아의 두 미혼 남녀가 국왕이 결혼하면서 만들어진 거지. 페르난도와 이사벨라가 결혼하면서 통합 에스파냐 왕국이 만들어진 거야. 이 남자 누굽니까? 자신의 원대한 계획 계속 이제 제안했던 사람. 서인도 제도 같잖아. 근데 오리지널 인도가 아니잖아. 그치? 바로 콜럼버스까지 깨알같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신항로 개척 문제랑 자 1392, 1392가 아니라 1492죠. 콜럼버스 문제랑 그러니까 신항로 개척 문제랑 에스파냐 뭐 에스파냐까지도 같이 엮어서 언급이 되는 그런 문제겠습니다. 상수시 궁전을 건립했다. 프로이센의 프리드리히세. 물라카 등의 무역 거점 마련했다. 포르투갈이죠. 포르투갈. 자, 포르투갈은 항상 이거 네개 같이 와야 돼. 호, 고, 물, 마. 포르투갈. 호르무즈, 고아, 물라카, 마카오. 계속 이런 무역 거점 나왔을 때네개 로테이션입니다. 자, 레판토 해전에서 오스만 제국을 격파했다. 펠리페이세. 오케이. 그래서 절대왕정 파트랑 엮인다라는 것이죠. 요렇게. 정답 3번이었고. 러시아 프로이센과 함께 폴란드 분할을 했다. 오스트리아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스웨이즈나 관리권 장악하고 이집트를 보호국으로 삼았다. 영국 되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7번. 가제국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몹테수마가 우리를 기습 공격하려고 수도 테노치티틀란. 그러면 아메리카 문명의 아스텍 문명이죠. 아스테카. 근데 여기를 누가 무너뜨렸어요? 에스파냐의 코르테스가 무너뜨렸단 말이야. 오케이? 여기 코르테스도 나왔잖아. 자, 대응책이 필요해. 가와 적대 관계에 있는 트라스칼라 사람들을 이용해야지라고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에스파냐의 코르테스를 물어보자는 것은 아니고 아스테카를 물어보는 것이죠, 지금. 자, 그래서 아스테카 1번. 함무라비 법전 편찬했다. 메소포타미아, 바빌로니아 왕국이죠. 마추픽추, 자, 요 마추픽추, 뭐 쿠스코 이런 거 나오면은 잉카 쪽이죠. 요거는 잉카야. 그래서 아메리카 문명이 나왔습니다. 근데 쌤 생각에는 높은 확률로 아메리카 문명이 나올 때는 역으로 코르테스나 피사로 주면서 에스파냐에 대한 무언가를 물어볼 확률이 높아요. 자, 3번. 피라미드식 신전을 건설했다. 그렇죠. 아메리카 문명에서 잘볼수 있는 이제 특징이 되겠습니다. 정답 3번이고. 이산들와나 전투는 남아프리카의 줄루왕국이야. 영국이랑 싸운 것이고요. 모헨조다로 등의 계획 도시는 우리 문명 단계에서 우리 인더스 문명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8번 갈게요. 가인물의 제위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1913년에 출간된 로마노프 왕조. 자, 이걸 러시아라는 거 바로 파악할 수 있고 서유럽식 군복을 입고 자신이 새로운 도시를 건설했다. 온 나라에 그냥 물자를 쏟아부어가지고 만들었습니다. 러시아죠. 뭐 상트페테르부르크 나왔으니까. 자, 그 다음에 스웨덴 꼈고 발트의 진출. 러시아고 표트르 대제네요. 그쵸? 표트르. 세 글자. 깔끔하게 세 글자. 표트르는. 이렇게. 자, 1번. 크림 전쟁 때는 니콜라이 시기고요. 1세. 노르망디 공국이 세워졌다. 뭐 이거는 뭐 10세기 정도 있었던 특징인데 이거랑은 상관이 없고. 표트르 대제는 주로 17세기 잡으시면 됩니다. 왜냐면, 우리 청나라와 네르친스크 조약, 요거를 연도 하나 생각하고 있으면 도움이 될 겁니다. 신성 로마 제국 해체 나폴레옹, 피에르 루이 사건, 니콜라이 2세 시기고요. 1905년. 네르친스크 조약이 체결됐다. 이거는 연도 시기 필요 없이 그냥 표트르 대제 때 있었던 일이고, 청나라 때는 강의제 때 이야기고, 주로 강의제 때 많이 나오기는 하죠.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점 테스트는 다 했고요. 3점 테스트 갑니다. 가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파비아의 본거지를 둔 반도 북부의 롬바르드 왕국은 중부와 남부에 있는 스폴레토와 베네벤토 공국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고 교황은 로마와 그 인근 로마 공국을 지배하고 있었다. 자, 한편 콘스탄티노폴리스의 황제는 중북부 지역 라벤나에 총독을 파견해서 통치권을 행사하고 있었다. 자, 롬바르드 왕국을 리우프란트 왕이 즉위한 이후, 잠깐 점점 좁혀지는 것 같은데 어려운 이름들도 많이 나오고, 일단은 그냥 더 읽으세요. 라벤나 총독령과 로마 공국까지 위협했다. 자, 이러한 대외 정책을 계승한 아이스투플 왕이 라벤나까지 정복하자 교황은 위기에. 자, 여기서부터 이제 중반 이후부터 조금씩 그림이 그려집니다. 교황이 위기야, 지금. 크리스트교 세계의 정신적 지배자, 교황이 위기야. 자, 콘스탄티노폴리스의 황제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었지만, 자, 여기서 여러분, 콘스탄티노폴리스의 황제는 누구냐? 사람을 찾으라는 게 아니라 비잔티움의 황제야. 콘스탄티노폴리스에 있는 것은. 근데 사이가 안 좋아. 왜? 성상 파괴령 때문에 사이가 좋지 않다. 근데 성상 파괴령이 레오 3세의 조치였잖아. 726년이었고 그게 한 25년 전이라고 했으니까 자, 더하기를 해 보면 700 아, 이거 쌤이 이거에 약한데요. 자, 51년 정도 됩니다. 자, 요 정도 된 시기쯤이 되겠고, 결국 교황은 가를 지지하면서

아하, 이 시기 750년대 초에 세왕조가 열린 이쪽을 오히려 더 손을 잡기를 원했다라는 거지. 그러자 마침 세왕조를 개척했던 이 사람 역시 교황으로부터의 어떤 인정, 이게 필요했던 그런 부분이었거든. 그래서 그가 대가, 보상을 해주면서 무엇을 해줍니까? 자신이 빼앗은 중부 지역을 교황한테 주면서 교황령의 기원이 되었다. 엄청 길게 이렇게 나왔는데, 자, 이게 뭡니까? 프랑크 왕국의 우리 네 명, 클카피카 아니겠습니까? 클카 피카 중에서 이 기증 쪽으로는 누구다? 카롤루스 왕조를 열었던 피핀 이야기를 이렇게 풀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좋습니다. 뭐 굉장히 문장은 긴데 여기 하단부만 집중해서 읽을 수 있었다면 또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새로운 왕조, 카롤루스 왕조. 카롤루스 왕조. 자, 피핀입니다. 베르덴 조약은 카롤루스 대제 사후에 벌어진 일이고요. 프랑크 왕국의 분열이죠. 메로베우스 왕조는 이제 누가? 클로비스 때 열린 거야. 피핀은 카롤루스를 연 것이고. 자, 궁제로서 투르푸아티의 전투. 이거는 카롤루스 마르텔이죠. 피핀 아빠. 궁정학교를 세워서 고전 연구. 요거는 피핀 아들. 피핀의 아들. 요거는 카롤루스 대제. 그럼 뭐야? 마르텔. 그러니까 궁제 마르텔의 뒤를 이어서 실권을 장악했다. 피핀. 요렇게 가는 프랑크 왕국의 클카피카가 선지로도 다 들어가 있는 그런 문제였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2번 갈게. 밑줄 친 사태에 대한 탐구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 자, 이곳은 성 베드로 성당에 있는 몇안 되는 여성 묘소 중 하나로 그 주인공은 마틸데입니다. 카노사 성의 성주자에서 카노사 성 나왔습니다. 이탈리아의 카노사 성이고요. 하일리 4세 나왔습니다. 자, 누구랑 대립했다? 교황이었던 그레고리우스 7세와 대립했어요. 뭐 가지고? 성직자 임명권, 서임권 가지고 대립했습니다. 그런데 서로 처음에는 이제 신교류기를 좀 했죠. 서로가 서로를 부정했죠. 그런데 교황이 하인리 4세에 내렸던 파문이 훨씬 더 파급력이 컸던 거야. 교회에서의 파문이라는 것은 사회적인 그냥 사형 선고나 다름이 없었다라는 거죠. 마침 이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하인리 4세의 좀 반대측에 있던 제후들 역시도 이 기회를 노리고 견제할 수가 있게 됐기 때문에 하인리 4세가 큰 위기에 놓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교황한테 사과하러 간 거죠. 그 추운 겨울날에 카노사성에 머무르고 있는 교황에게 사과를 하러 갔다. 그래서 이 사건이 뭐야, 지금? 1077년에 카노사의 굴욕이라는 사건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교황의 발에 키스하는 황제의 모습. 그러니까 이 황제 입장에서는 굉장한 당시 굴욕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탐구 주제 1번. 카롤레스 대제의 서로마 황제 대관 800년이죠. 클카피카 카롤레스 대제 800년. 이거랑 상관없고. 그리스 정교회와 로마 가톨릭교회 분열. 이거 성상파괴력 뭐 이런 쪽에서 언급됐던 거죠. 종교 전쟁, 뭐 30년 전쟁 이런 것들이 대표적이겠죠? 이거랑은 상관없다. 서인권 문제를 둘러싼 교황과 황제의 대립. 요게 정답. 성직자 과세 문제로 교황과 프랑스. 이게 필립 4세거든. 아까 우리 좀 보았던 부분입니다. 4세. 그리고 나중에 아비뇽 유수로 이어지게 되는 그런 스토리죠. 자, 그래서 3점 테스트 2번 문제는 4번이 정답이었습니다. 자, 이제 다음 가보도록 할게요. 자, 3번. 다음 자료를 활용한 탐구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우리의 솟구치는 눈물은 피와 뒤섞여 있다. 이슬람 신도들이여, 그대들 뒤편에는 뭐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전쟁 속에 메디나의 무덤에 묻혀있던 자, 이게 무하마드, 이슬람의 창시자. 큰 소리로 하심갓 사람들, 하심갓은 또 보니까 여기서는 아바스를 뜻한다. 자, 아바스 등장했고요. 로마군은, 근데 이때 로마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로마가 아니라 통상 아랍인들이 서쪽의 크리스티교 전사를 일컫는 명칭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이렇게 로마군이라고 할 수도 있고 프랑크인들이라고 표현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클카피카의 프랑크 왕국으로 좁혀서 봐라 그런 게 아니라 통상 이런 유럽 애들을 갖다가 프랑크인 이렇게 부를 때도 있습니다. 아바스가 나왔는데 크리스티교 전사들을 지켜보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알 무다파르 알 아비와 르디가 지었다고 알려진 시일부인데, 아하, 여기가 핵심이네요. 크리스티 교도들에게 예루살렘을 뺏겼다. 이거 뭡니까? 11에서 13세기까지 전교됐고, 그중에서 1차 십자군 때뭐 했습니까? 예루살렘을 빼앗았죠. 크리스티 교 세력이 바로 십자군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쵸? 십자군 때 이제 예루살렘을 자신들이 탈환을 하고, 1099에 예루살렘 왕국을 수립하기도 했었죠.

0: 자, 그래서 요거는 십자군이니까 클레르몽 공의회 이렇게 연결하면 되겠네요. 30년 전쟁의 결과 베스트팔렌 조약 체결돼서 칼뱅파 인정받고 뭐 개인 신앙의 자유 일부 제한적이지만 좀 인정된 부분도 있겠고 스위스와 뭐 네덜란드 독립 공인받고 프랑스가 알자스와 로렌 차지하게 되고 그런 내용들. 1, 2차 3두 정치 로마 공화 정식이 전혀 상관없고 칼뱅파가 확산되는 양식 종교개혁 때 나와야겠지. 그쵸? 나나크 인도사네요. 시크교. 시크교. 4번 갑니다. 교사 질문에 대한 학생 답변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연도가 뭐 이거 매우 작은 글씨로 그냥 막 이렇게 나왔어요. 볼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보시면 돼요. 그냥 이것은 1300년의 농축산물 가격과 농민 임금. 15세기 후반까지 변화를 보여주는데 지금 14세기 지금 중후반 넘어갔죠? 1370년 이후에 두 지수가 반대 방향으로. 그러면 보세요. 농민 임금이 요거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야. 14세기에. 농민 임금이 올라가고 있는 거야. 이건 왜 그런가요? 우리 경제 원리상 희소해지면서 올라가잖아. 농민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그래. 그것도 엄청나게 단기간에 많이 많이. 왜 그랬습니까? 흑사병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농축산물에 대해서 구매할 수 있는 구매자들도 많이 죽은 거잖아. 지금 구매자들도 없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농축산물 가격은 또 떨어지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보인다. 흑사병 때문이겠죠. 자, 그러면 이 시기 이런 움직임이 일어난 배경은 3번 흑사병의 유행과 관련이 있겠다. 그렇죠? 어렵지 않은 부분이었고 농민들에 대한 처우가 개선되면서 점차 이제 농노가 해방이 되게 되는 그런 흐름 시대적 흐름으로 가게 된다는 거야. 의회의 국물법 폐지, 영국 19세기 자유주의 개혁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삼포제 경제, 너무나 오랜만에 등장한 선진데 여러분 수능에서 볼 확률은 매우 좀 적다라고 보여집니다. 춘경지, 추경지, 휴경지로 나눠서 지력 회복을 위해서 좀 돌아가면서 농사를 짓는다. 중세의 농법. 티베리우스 그라쿠스, 그러니까 로마 공화 정식이 그라쿠스 경제의 개혁, 뭐 라티푼디움, 포에니 전쟁 이후 라티푼디움 성행 이런 키워드가 연관돼 있지. 노동자 계층이 차티스트 운동, 19세기 영국의 노동자들의 참정권 운동. 자, 5번 갑니다. 밑줄 친, 이 전쟁 중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불우군우 공작 귀화. 흔히 처녀로 알려진 포로를 영국이네요. 헨리 6세 폐하께 인도에서 교회에 넘겨 재판을 받게 하세요. 그녀는 어쩌고저쩌고 쭉 이해하고 있는데 포로로 영국이 지금 잡아갔어.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어떻게 하냐 보니까 재판도 할 거고요. 결국에는 화형을 했는데 이름이 나와버렸네? 잔다르크였어요. 잔다르크. 그러면은 100년 전쟁이구나. 프랑스. 1337에서 1453이고 참고로 이 연도는 오스만에 의해서 비잔티움이 멸망한 연도와도 같습니다. 낭트 칙령 1598년 앙리 4세 위그노들에게 신앙의 자유를 좀 일부러 허용해 주는 거죠. 아니야. 자크리에난 아까 우리 공식이죠. 1358의 프랑스 농민들 영주의 속박이 강화되는 거야. 100년 전쟁 시기에 전비 부담 때문에. 그다음에 와트타일의 난도 같이 정답으로 쓰일 수가 있다. 트리엔트 공의회는 종교개혁기입니다. 자, 여러분, 16세기 종교개혁기고요. 그 다음, 랭카스터와 요크가가 내전, 영국에서 100년 전쟁 이후에 벌어지는 거야. 1455년부터 85년까지. 콜럼버스의 서인도 제도, 1492년. 알겠죠? 그러니까 이 이후에 벌어지는 일이다. 6번 갑니다. 밑줄 친 당시에 볼수 있는 모습. 오늘, 교황의 장례미세가 성베드로 성당에서 거행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뭐 교황의 길 이야기가 쭉 나오고 있는데 핵심은 안 나와. 안 나오다가 미켈란젤로 데카메론의 보카치오. 우리 뭐 아담의 창조 순간 유명하잖아요. 시스티나 성당, 뭐 예배당, 뭐 다비드상, 피에타, 보티첼리, 비너스의 탄생,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렇죠? 이런 유명한 화가들, 역사적인 화가들. 그다음에 마키아벨리. 그다음에 에라스미스. 북유럽 이제 알프스 이북으로 가면서 토마스 모어. 바로 르네상스. 14에서 16세기 정도의 정점을 찍었던 르네상스가 이렇게 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백과전서 18세기 디드로와 달랑베르 이후입니다. 계몽사상. 스파르타쿠스. 이건 완전 기원전 로마 공화 정식이. 자, 베르사유 궁전. 요거는 이제 루이 14세 17세기 바로크 양식의 대표적인 궁전. 그리스와 로마 고전. 자, 이 르네상스가 뭡니까? 인문주의, 휴머니즘. 그래서 부흥, 부활 이런 뜻을 띠고 있죠. 그리스와 로마의 고전 문화의 화려한 부활을 뜻합니다. 르네상스 주제로 나왔고요. 성소피아 성당 유스티니아누스 6세기 비잔티움의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7번. 밑줄 친 이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저는 이분의 장례식에 설교를 하러 왔으나 눈물 때문에 한마디도 못한데 누구? 후스가 죽은 지 100여 년 만에 이분을 자, 콘스탄츠 공의회 때 사망합니다. 1414에서 18까지인데 15년인가 사망합니다. 화형당했고요. 그로부터 100여 년이 지났어. 자, 이 사람이 지금 뭐 했습니까? 이번 95개조 반박문을 작성해서 바로 종교개혁의 시작점이 됐죠. 바로 마르틴 루터, 독일의 종교개혁을 시작을 했던 마르틴 루터가 되겠습니다. 자, 이 사람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 1번, 성서에 근거한 신앙을 강조했다. 그렇죠. 그래서 종교개혁의 시작이 되겠습니다. 자, 2번, 토마스 모어. 그 다음 3번, 칼뱅. 4번, 후스와 위클리프죠. 5번, 이거는 뭐 10세기 프랑스의 클리니 수도원 이후에 교회의 정화 운동. 마지막, 밑줄 친 기억. 자, 기억을 보니까 필리핀 총독부로 어떤 사람이 발령을 받아서 필리핀의 마닐라에서 에스파냐의 무역이죠. 이 갈레오 무역. 그래서 멕시코의 그러한 뭐 은광 이런 곳과 이제 중국 그리고 그 사이에 필리핀을 무역 거점으로 두면서 이루어지던 갈레온선을 통한 무역을 우리가 에스파냐의 갈레온 무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뭐 중국 상인이 가져온 뭐 비단, 도자기 이런 것들 취급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그냥 바로 에스파냐의 갈레온 무역이다. 19세기 미국 대통령 멀로 선언 영향받다. 라틴 아메리카의 독립과 관련. 그 다음에 이건 대공황 때 뉴딜 정책. 한자 동맹은 북유럽 교역이죠. 중세의 교역, 북독일 도시들 중심이었고요. 자, 보스턴 차 사건, 미국 혁명의 시작점. 5번, 은을 매개로 한 교역막 형성. 요게 바로 에스파냐의 갈레온 무역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8문제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다음 강의에서 계속해서 문제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4: 이분 위기.
5: 뭐야 이거?
4: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6: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직업탐구 사업견제 선생님 문혜진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8회, 벌써 8회죠. 이제 앞으로 선생님이랑 풀어볼 회차가 8, 9, 10, 3회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늘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25분이라는 시간을 재놓고 진짜 실전처럼 푸는 연습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이제 우리 직업탐구를 이제 준비하는 친구들은 다 알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좋은 문제로 이렇게 매년 새로운 문제로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딱 실전처럼 공부해 볼 수 있는 연습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특히 수능 완성 10회분을 정말 잘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꼭 시간 재보고 진짜 실전처럼 연습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당연히 채점해 보시고 해설도 읽어 보시고 그 다음에 선생님 강의 들어야 정말 200% 효율을 여러분 낼 수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이번에 8회에서는 선생님이 이제 문제 풀면서 얘기하겠지만 해설이 조금 이제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중간중간 얘기하면서 같이 풀이해 주려고 합니다. 이번 8회 난도는 전체적으로 괜찮은 편이라고 선생님 느껴졌는데요. 약간 여러분이 기출에서 만나지 않은 생소한 내용 영역 파트가 조금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파트에서는 여러분이 실수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괜찮고요. 그 다음에 금융이나 무역, 원래 늘 그렇듯이 금융이나 무역이 좀 어렵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 파트에서도 8회차에서도 그런 파트에서 좀 난도를 조절하는 어려운 문제들이 좀 눈에 보였습니다. 근데 오늘 선생님이랑 풀어볼 1회부터 1번부터 10번까지는 뒷부분 문제에 비해서는 조금 평이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좀 천천히 여러분이랑 복습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고 매회 얘기하고 있지만 선생님이 회차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라 그런지 여러분이랑 마지막으로 이제 풀어보는 내용 영역들의 문제들이 8회에 특히 많더라고요. 이제 90회 되면 더 많겠죠. 이제 거의 다 마지막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상업의 객체 우리 계속 연습하고 있던 뭐 산업재산권 파트라던가 사회적 책임, 사회적 책임도 사실 많이 풀어보진 않았거든요. 뭐 사회적 책임, 그다음에 뭐 새로 나오는 경영 환경, 뭐 전자상거래, 물류정보 시스템, 국제수지, 경제통합 거의 다 오늘 하는 문제들이 거의 다 마지막 문제예요. 선생님이랑 같이 풀어보는. 그래서 선생님 마음 같아서는 다 복습하고 싶지만 또 시간 관계상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진짜 중요한 부분만 또 구조화하면서 복습해보고 풀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제 같이 가봐야겠죠? 8회 1번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실전 모의고사 8회 1번입니다. 자, 다음에 나타난 국제환경협약으로 적절한 것은 나왔어요. 국제환경협약 선생님이랑 진짜 많이 연습했죠. 10회

번더 마지막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이 선생님이랑 진짜 몇 번째죠? 벌써 한 다섯, 여섯 번째 되는 것 같아요. 많이 연습했기 때문에 이제 바로 답은 찾았을 거고요. 이제 10회 되면은 더 빠르게 답을 찾을 수 있겠죠? 이제 선생님 바람 사항이지만. 이거 사실 제시문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키워드가 너무 명확하게 나와 있죠. 그래서 같이 한번 볼게요. 1997년 7월 28일, 대한민국은 101번째로 이 협약에 가입을 했대요. 협약 가입 때한곳 이상의 습지를 등재하도록. 습지. 그리고 우리나라는 강원도 인제군 대암산 용누피 첫 번째 습지로, 경남 창녕군 우포누피 두 번째로 등재되었다. 습지를 등재했다. 이런 게 나옵니다. 키워드는 뭐다? 습지다. 자, 습지 보전, 습지를 보호한대요. 그래서 이런 노력의 일환으로 겨울철 조류 동시 모니터링, 야생조수치료센터 운영, 생물다양성관리계약 운영, 방문자센터 건립, 생태공원 조성, 굉장히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네요. 그쵸? 어쨌든 첫 번째 문단, 두 번째 문단 계속 강조하는 게 뭐다? 습지, 습지를 보호하기 위한 거다. 그럼 우린 바로 생각나야죠. 어떤 거? 람사르 협약, 바로 생각나야죠? 람사르 협약이 4번,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사실 람사르 협약, 산업경제 이제 공부하고 가르치면서 여러분이랑 공부하면서 많이 이제 접했던 사실 협약 내용인데, 선생님 남동생이 러닝을 엄청 좋아하거든요. 러닝을 하는데 메달을 갖고 왔는데 그 메달에 람사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니까 습지 보호를 위해서 그런 러닝 활동도 다 같이 모여 사람들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 되게 좀 신기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최근의 일인데. 다른 것도 한번 볼게요. 자, 1번 빈 협약입니다. 빈 협약도 선생님이랑 종종 봤었죠. 어떤 거와 관련된 거죠? 오존층 보호죠. 오존층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자외선을 약간 차단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자외선 되게 심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존층을 파괴하는 그런 물질들이 있어요. 그런 걸 배출하는 걸 억제하자, 그런 목적이 있는 게빈 협약. 런던 협약, 바젤 협약, 선생님 계속 얘기하고 있는, 여러분이 많이 헷갈려하는 파트. 런던 협약은 말 그대로 해양을 보호하는 거죠. 우리가 뭐 선박이나 이제 항공기에서 이런 폐기물 쓰레기들이 내려올 수 있잖아요.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 해양 투기하는 거 금지하자. 해양 오염을 금지하자. 잘 방지해보자. 라고 하는 게 런던 협약. 바젤 협약은 우리가 폐기물, 유해 폐기물 같은 거를 국가 간 이제 불법 이동을 금지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바로 바젤 협약입니다. 람사르 협약 선생님이랑 같이 찾아봤고요. 습지 보호. 생물다양성 보존 협약, 보존하기 위한 목적. 그래서 우리가 생물을 뭔가 이제 개조해서 그걸 이용해서 뭔가 이익을 나면 그걸 서로 공유하자, 그런 차원의 그런 내용도 담고 있죠. 그래서 1번 국제환경 협약 살펴봤습니다. 선생님이랑 나중에 나올 때한번더 마지막으로 또 복습해 보도록 할게요. 1번 국제환경 협약. 자, 2번은요, 기업의 부문별 활동인데요. 기업의 부문별 활동도 선생님이 여러 번 얘기했듯이 경영 혁신, 뭐 유통정보 시스템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빠르게 풀고 넘어가야 하는 문제. 내용 영역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또이 기업의 부문별 활동이 의외로 수능 완성에서 많이 여러분이 접해하지는 못했더라고요. 이번이 두 번째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9회에 한번 나오긴 하는데 의외로 많이 못 만나봤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기회에 나올 때마다 계속 잘 복습을 해서 어떤 문제가 나와도 빠르게 여러분 풀수 있도록 잘 정리를 해주셔야겠습니다. 부문별 영역, 부문별 활동. 총몇 가지가 있을까요? 다섯 가지가 있어요. 여기 선지에는 네 가지만 나왔는데 이따 하나는 무엇인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그라미 동그라미 기업은 모발에 영양을 공급하는 새로운 샴푸 제품을 출시하기 위해 연구개발에 많은 비용을 투자했대요. 지금까지 시장에 없던 완전히 새로운 제품을 개발했대요. 여기까지는 그냥 뭔가 연구개발에 필요한 비용을 투자했다 이런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중요한 건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제품을 개발했다고 나옵니다. 개발, 제품을 새롭게 개발. 그후 2050 세대 남녀를 대상으로 실시한 모발에 샴푸를 테스트했는데 그 결과를 바탕으로 광고를 했대요. 그리고 신제품의 효과를 알리고 있고 결과적으로 굉장히 반응이 좋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선생님이 지금 밑줄 친 파트가 이미 중요한 키워드 힌트를 주고 있어요. 첫 번째, 새로운 제품을 개발했다. 새로운 제품을 개발했다. 이건 뭐와 관련된 걸까요? 맞아요. 생산 관리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두 번째, 내가 신제품을 열심히 홍보하기 위해서 비용을 내서 광고를 했다. 우리 광고라는 것은 마케팅에서 많이 만나죠. 마케팅 파트에서도 촉진 활동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 지난 그 모의고사에서도 우리가 뉴스랑 비교해서 나왔었고요. 그래서 얘는 뭐와 관련된 거다? 마케팅 활동과 관련된 거다. 우리가 두 개의 키워드를 뽑아냈기 때문에 답으로 바로 찾을 수 있겠죠. 첫 번째 생산 관리 활동, 그리고 두 번째 마케팅 관리 활동. 자, 생산 관리 활동은 이제 여러분이 조금 애매하다고 느낄 수도 있겠지만, 이제 제품이나 서비스를 우리가 새롭게 만드는데 중요한 건 원가를 절감하고 효율적으로 만들어서, 그런데 목적이 있는 게 생산 관리 활동이잖아요. 마케팅 관리 활동, 고객 중심적인 활동입니다. 우리가

제품 서비스를 잘 전달해야 돼요. 효과적으로 고객한테, 소비자한테. 그래서 그런 모든 일련의 활동들, 마케팅 관리고, 우리가 사실 여기서 기업의 부문별 활동으로 지금 배우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기출이나 문제에서 만날 때는 이제 3C 분석, SWOT 분석, STP 전략, 포피믹스까지 전체적인 내용을 다 물어보죠. 다 들어가는 마케팅 관리. 세 번째가 인적 자원 관리 활동이에요. 자, 인적 자원 관리 활동은 다알 거예요. 사람을 다루는 거죠. 사람 인자. 그러니까 우리가 회사에서 사람 없이는 우리가 돌아갈 수 없어요. 지금 로봇이 많이 막 뉴스에서 맨날 나오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람이 일을 하고 사람을 통해서 경영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뽑아야 돼요. 그걸 뭐라 그러죠? 확보라고 하죠. 사람을 확보하고 그들을 교육도 시키고 훈련도 시켜서 그 사람들이 잘 다닐 수 있도록 유지할 수 있도록 성과급도 주고 보상도 해줍니다. 이런 모든 활동들을 우리는 인적 자원 관리 활동이라고 한다. 근데 제시문에는 나와 있지 않죠. 자, 그다음에 회계 정보 관리. 회계 정보 관리 뭘까요? 여러분이 배우는 회계 많이 배웠을 거예요. 아마 상업계 다니는 친구들은 이미 회계를 많이 배웠을 텐데 기본적으로 뭔가 거래가 나타난다. 거래가 일어난다. 그럼 그거를 화폐 단위로 잘 기록하고 측정해서 우리가 원하는 정보를 만들어내는 거죠. 뭐 경영 성과를 한다면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뭐 이런 것들로 우리가 배웠잖아요. 열심히 회계 처리하는 방법들. 그런 게 바로 회계 정보 관리입니다. 이제 얘랑 많이 헷갈려 하는 거 여기 안 나온 마지막 다섯 번째 뭘까요? 맞아요. 재무 관리 활동 이에요. 재무관리 활동. 자, 재무관리 활동 많이 헷갈려 하는데 회계는 우리가 발생한 거래를 뭔가 이제 기록하고 측정하고 이런 거라면 재무관리는 조금 더큰 범위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돈을 어떻게 조달할까? 자본을 어떻게 조달할까? 뭐 채권을 발행할까? 아니면 주식을 발행할까? 이런 개념. 아니면 우리가 이걸 해서 어떻게 투자할까? 어떻게 배당을 얻을까? 이자를 얻을까? 이런 식으로 조금 더큰 개념의 돈을 다루는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의외로 많이 헷갈려 하더라고요. 회계랑 재무관리를. 총 다섯 가지의 기업의 부문별 활동이고요. 나중에 9회 10회 중에 한번더풀 기회 있으니까 그때 또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볼게요. 사회적 책임 문제죠. 이제 다음 기사에 세모세모 타이어 주가 이행한 사회적 책임 유형으로 적절한 것은 캐롤이 분류한 사회적 책임 유형에 근거한다라고 했고요. 사회적 책임도 정말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기출에서 많이 만나볼 수 있는 내용 영역이에요. 그런데 또 의외로 많이 풀어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많이 만나지 못했죠. 그래서 사실 두 번째예요. 두 번밖에 못 풀어봤고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사회적 책임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자, 기업의 사회적 책임 너무 중요하죠. 요즘도 굉장히 강조가 되고 있고. 크게 우리가 아츠캐롤에 대해서는 네 가지로 구분합니다. 제일 첫 번째가 기본적인 게 뭘까요? 가장 첫 번째, 제일 밑에 있는 삼각형으로 배웠습니다. 제일 첫 번째 있는 게 경제적 책임입니다. 경제적. 왜 경제적 책임이 가장 중요하냐면요. 기업은 그냥 기부 활동만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이윤 창출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단원에서 이제 기업 경제 활동의 뭐 객체, 주체 이런 걸 배울 때 기업 배우잖아요. 기업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이윤의 극대화라고 배웠어요. 돈을 벌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자리도 만들어야 되고요. 그런 것들이 경제적 책임. 그다음에 두 번째가요. 반드시 지켜야 되는 법률적 책임이에요. 법률적 책임. 이건 뭐냐면 무조건 법적으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걸 안 지키면은 뭔가 법적인 제재가 가해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까 선생님 얘기했던 뭐 회계 같은 거할때 분식회계를 한다던가 법적으로 정해진 불법이잖아요. 그런 거 하면 안 되죠. 그리고 뭐 예를 들어 법인세를 납부해야 되는데 성실하게 납부하지 않는다던가 탈세를 한다던가 그런 것들은 법적인 제재가 가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게 바로 법률적 책임입니다. 이것보다 한 단계 더 올라간 게 뭘까요? 얘가 바로 윤리적 책임이죠. 윤리적 책임, 약간 도덕적인 책임 같은 느낌이 들어요. 얘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이 정도 책임은 져야지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가전제품을 만들 때 에너지 효율 등급을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아무렇게나 만든다. 이거는 사실 좀 문제가 될수 있잖아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왜냐면 환경을 보호해야 되는 책임이 있으니까. 뭔가 제품을 안전하게 만들거나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주거나 아니면 친환경적인 제품을 만들거나 이런 것들이 바로 윤리적 책임에 들어갑니다. 그럼 마지막, 제일 상위에 있는 게 뭘까요? 삼각형 가장 위에 있는 게 바로 우리가 가장 많이 만나볼 수 있는 자선적 책임입니다. 자선적 책임은 우리가 기출이나 이제 뭐 수능 완성이나 등등에서 되게 많이 접할 수 있죠? 이게 사랑이 많고 선한 마음이란 뜻이에요. 자선적 책임.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법적으로 반드시 정해놓은 건 아니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윤 창출 같은 걸 하잖아요? 그럼 그걸 바탕으로 사회에 환원을 하는 거예요. 공헌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해외에 나가서 좀 어려운 개발도상국 가서 집을 지어준다던가 아니면은 우리나라에서도 뭐 기부 활동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사회 그 기업 안에 이런 봉사 단체 같은 걸 만들어서 같이 봉사를 간다던가 이런 내용들이 다 자선적 책임입니다. 근데 요즘은 사실 기업들한테 모든 걸다 요구하고 있긴 하지만 이 자선적 책임을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중요하게 보고 이제 기업 이미지랑도

큰 연관이 있고, 그게 또 매출이랑도 연관이 되고, 그래서 되게 중요한 이런 CSR 개념은 여러분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게시문 접근해서 어디에 해당하는지 볼게요. 세모세모 타이어 주는 헌혈 캠페인에도 꾸준하게 참여하고 있대요. 그래서 양산 공장, 뭐 창녕 공장, 중앙연구소 등 각장 사업장에서 정기적으로 단체 헌혈을 하고 있대요. 이 헌혈도 되게 많이 하죠. 지난해 모인 헌혈증은 한국 백혈병 어린이 재단을 통해서 소아암 어린이들에게 전달이 됐고, 그다음에 이러한 공로들을 인정받아서 대한적십자회부터 혈액 사업 유공 포창도 받았대요. 이 밖에 이 타이어 주는 연탄 나눔, 농산물 기부 되게 많이 하고 있네요. 이런 기부, 난지도내 뭐숲 조성 이런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을 병행하고 있다. 사회 공헌한다, 기부한다. 그리고 어쨌든 헌혈도 해서 기부하고요. 전체적인 내용의 키워드가 다 어디를 얘기하고 있죠? 자선적 책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선적 책임 이렇게 3번 찾아낼 수 있었을 것 같아요. 환경적 책임은 아치케로의 4단계에는 일단 해당하지 않고 이 4가지 위주로 방금 선생님이 얘기했던 그 예시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잘 기억해 놓으시면 여러분 잘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법률적과 윤리적 책임 많이 헷갈려 하는데 선생님이 얘기했던 거 바탕으로 수능 특강에 나와 있는 예시 중심으로만 잘 알아둬도 여러분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네 번째 문제 볼까요? 자, 다음은 사용자의 질문에 대한 생성형 인공지능 AI의 답변 내용이다. 가에 들어갈 보조상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요즘 진짜 AI로 많이 하죠. 선생님 수업 시간에 이제는 수행평가에 뭔가 AI를 효과적으로 뭐 활용하는 이런 뭔가 내용 영역, 이런 평가 요소를 넣지 않으면 안될 정도로 애들이 굉장히 많이 활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효과적으로 활용 굉장히 중요한데 실제로 이런 식으로 뭐에 대해서 알려줘 해서 답변해서 그런 걸로 막 회계 처리 복습해서 시험 문제 되게 잘 본, 잘 풀어낸 학생 선생님 실제로 봤어요. 그래서 좀 신기하더라고요. 진짜 본인에게 맞는 그런 내용 많이 문제들을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내용을 담은 문제죠. 그래서 보조상인 가에 대해서 알려줘라고 얘기합니다. 자, 중요한 키워드 여기도 이 문두에서 보조상인이라고 했지만 여기서도 이제 보조상인이라는 거를 힌트를 줬어요. 이게 안에 네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가에 대해서 알려줘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타인 간의 거래나 협상을 원할 때 매개를 돕는 것을 영업으로 한대요. 매개를 돕는다, 뭔가 연결해 준다, 도와준다 이런 느낌이 들죠. 역할을 보니까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거래를 원하는 공급자랑 수요자를 연결한대요. 그래서 이거 보는 순간 여러분 어떤 그 보조상인이 떠오르죠? 맞아요. 중개인입니다. 하나 더 읽어볼게요. 거래 당사자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하고 적절한 거래 상대방을 찾아준다. 어쨌든 여기서 말한 것처럼 공급자와 수요자 어떻게 한다. 잘 연결시켜준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가는 뭐다? 중개인이다. 중개인. 우리가 상업의 주체가 오늘 선생님 풀어보는 게 마지막 문제입니다. 그래서 선생님 마지막으로 한번 보려고, 나중에 있긴 한데, 이렇게 중개인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배우는 건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은 다시 한번 쭉 보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앞부분에서 1, 2, 3, 4회에서는 뭐 상업의 기능, 그 다음에 뭐 경제활동의 주체, 객체, 이런 거 배웠잖아요. 기회비용 이런 거 했거든요. 뒷부분에는 그 부분이 아예 없기 때문에 선생님 계속 저번 시간에도 강조했지만 지금은 상업의 주체, 객체 배우지만 앞에서 배웠던 경제활동의 주체, 객체, 상업의 기능 6가지 이런 거 여러분 복습하셔야 됩니다. 흐름이 좀 끊길 수가 있어요. 일단 오늘은 상업의 주체, 크게 몇 가지가 있을까요? 크게는 원래는 보조상인 포함해서는 3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자영상인. 두 번째는 지금 우리가 배우는 어떤 상인? 보조상인. 보조상인 안에 이제 우리가 중개인을 다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상업 사용인이 있습니다. 상업 사용인. 이게 상업의 주체. 크게 세 가지죠. 워낙에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각 특징을 잘 정리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일단 자영상인은요, 내가 내 명의로 상업 활동을 하고 내가 다 책임지죠. 모든 권한이 나한테 있지만 그거에 대한 책임도 다 누구 거다? 다내 거다. 그게 바로 자영상인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보조상인은요, 이게 자영상인과 어떤 관계죠? 대등한 관계다라는 걸잘 조심해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대등한 관계예요. 누가 아래 속해 있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영업활동, 상업활동을 보조하는 상인들을 우리가 보조상인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총 종류가 몇 개였냐면요. 네 가지의 종류가 있었어요. 상법상. 네 가지. 첫 번째는 대리상. 두 번째 우리가 방금 한 중개인.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매매를 위탁하는, 위탁받아서 하는 위탁 매매인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운송을 주선하는 운송 주선인이 있어요. 이렇게 있죠. 대리상 같은 경우는 특정 상인에게 뭔가 이제 계약을 해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본인을 위해서 영업 활동을 하는 거.
그다음에 중개인은 아까 말했지만

하지만 예를 들어서 부동산 중개인처럼 뭐 공급하는 사람과 수요자를 연결하고 양쪽으로부터 쌍방 수수료를 받죠. 부동산 중개인 대표적으로 우리 많이 예시로 들었었고, 그다음 위탁 매매는 말 그대로 이 매매를 위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탁 받아서 대신 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면 뭐 증권회사에서 주식을 주문하면 그 주식을 매매를 도와주고 수수료 받잖아요. 증권회사가 대표적인 예시였고 우리 관련된 문제 풀어봤었죠 최근에. 운송 주선이 말 그대로 운송을 주선하는 거예요. 우리가 화주로부터, 화물의 주인으로부터 어떤 뭐 화물을 받아요? 운송에 대한 어떤 조건들을 보면 그거에 맞는 운송업자를 찾아서 우리가 운임의 차액을 목적으로 보수를 받는 운송 주선인이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매번 얘기하지만 시간 여유가 있으면 뭐 거래 기간 아니면 누구한테 보수를 받는지 보수 형태는 뭔지 다 하면 좋겠지만 선생님이 거기까지 안 되기 때문에 시간이 안 돼서 여러분이 반드시 맨날 강조하듯이 잘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표로 정리 잘 되어 있죠? 수능 특강에. 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상업 사용인은요, 얘는 보조 상인은 대등한 관계였다면, 얘는 특정 상인에게 종속이 됩니다. 종속이 돼서 계속적으로 영업 활동을 이제 도와주는 건데, 중요한 건 보수 형태로 받죠. 보수 형태로 보수를 받는다, 급여를 받는다. 그것도 특징이 있었습니다. 상업 사용인. 그러면 선지로 가볼게요. 그 나머지 필요한 건 같이 보면서 보겠습니다. 자, 1번. 자기 명의로 거래한다. 이 명의가 빠질 수가 없어요. 이 보조상인을 얘기할 때 누구 명의로 일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이제 키워드 특징이죠. 구분할 수 있는 특징. 중개인은요, 내 명의로 일하지 않습니다. 타인 명의로 일해요. 그래서 부동산 중개인도 마찬가지로 계약서 쓸때그 부동산 중개인의 명의로 하는 게 아니라 각각의 명의로 이제 계약하게 도와주고 수수료를 받잖아요. 그래서 얘는 자기 명의가 아니라 뭐다? 타인 명의다. 그래서 적절하지 않죠. 옳은 설명이 아니고 자기 명의로 일하는 상업의 주체는 여기 있는 위탁 매매인이랑 운송 주선인에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자, 경업금지 의무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계속 나오고 있어요. 상업 주체를 여러 문제 풀어봤는데 거의 한 매회 나왔었거든요. 우리 풀 때마다. 경쟁이 되는 업을 하지 말아라. 우리가 비슷한 업무를 할 때, 영업 활동을 할 때, 동종 업계에서 경쟁이 될 만한 걸 하지 말아라. 좀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경업금지 의무는 원래는 보조상인에서는 대리상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보조상인은 아니지만, 문제에선 보조상인을 물어보고 있지만, 이제 조금 더 확장하게 되면, 상업사용인도 사실 경업금지 의무가 있죠. 상업사용인은 이제 뭐 영업주의 허락 없이 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대리상 같은 경우는 본인, 이제 본사 그 계약을 하는, 우리가 대리를 해주는 본인의 뭐 허락 없이 뭐 자기의 계산이나 제3자 계산으로 그런 걸 하지 말아라. 여기 상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디테일하게 여러분이 알진 못하고 되지만 경업금 주무가 뭔지 그리고 어디에 해당이 어떤 주체에 해당이 되는지 정도는 여러분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어쨌든 이 중개인은 경업금지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있는 보조상인은 유일하게 대리상만 해당이 된다. 자, 3번. 특정 상인과 종속 관계 있다. 종속 관계 되게 중요하죠. 특정 상인과 종속 관계 있는 건 누구다? 상업 사용인이다. 저희는 적절하지 않은 설명. 자, 4번. 특정 상인을 위해 지속적으로 거래한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이제 지속적이라는 건 이제 다른 의미로 이제 얘기하면 계속적으로 이제 업무한다, 뭐, 결의한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특정 상인에서 지속적으로 거래하지 않아요. 일시적으로 해요. 우리 거래 기간도 있죠, 특징에. 그래서 얘는 적절하지 않은 설명. 거래 당사자 쌍방으로부터 수수료를 받는다. 얘 중개인에 대한 설명 맞죠? 선생님이 아까 설명할 때 얘기했지만, 그, 예를 들어 부동산 중개인 같은 경우에도 그 집을 공급하는 사람과 집을 사는 사람, 아니 계약하는 사람, 뭐 전세나 어쨌든 매매나 계약할 때 양쪽 쌍방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습니다. 거래 계약을 도와줬으니까, 공급자 수요자 연결해 줬으니까 양쪽에서 수수료를 받아요. 그걸 보수 형태로 이제 갖고 있는 특징이 바로 중개인이죠. 그래서 오늘은 중개인 초점 맞춰서 봤지만 상업의 주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특징별로 잘 정리해 두세요. 4번, 우리 상업의 주체 보조상인 봤고요. 5번 보겠습니다. 5번 다음 인터뷰 장면에 나타난 전자상거래 유형 적절한 것은 전자상거래 유형은요 정말 중요한 게 이렇게 지금 단독 문제처럼 이렇게 따로 한 문제 단독으로 나오기도 하지만 어떻게 된다고요? 다른 문제랑 같이 융합해서 많이 나와요 선지로. 그래서 이렇게 단독으로 나오면 오히려 또 쉽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의외로 선지의 다른 그 경제 활동의 주체랑 엮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른 제시문과 엮였을 땐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이번에 육모에서도 전자상거래 유형을 찾는 문제가 단독으로 나왔죠. 물론 그때는 이렇게 심플하게 하나만 찾는 게 아니라 이렇게 두개 찾는 게 나았지만 어쨌든 여러분이 사례별로 잘 알고 계셔야 그 단순히 뭐 B2C, B2B 이렇게 아는 게 아니라 사례별로 이해하셔야 제시문을 읽고 그 적절한 유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유형은 이제 판매 방식 세 가지 중에 하나, 전자상거래 파트에서 파생돼서 나오는 파트죠.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 학생들이 학생생활 기록부를 정부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무입 발급 시스템에서 발급을 받는데요. 그 사진으로 캡처해서 이제 올리는 게 하나의 유행이 됐습니다. 이거 올해인가 작년 유행했던 것 같아요, 실제로. 그래서 중요한 건 정부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무입 발급 시스템 전자상거래를 뭔가 이용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누가? 최근 학생들이 이제 개인들이 이제 정부가 운영하는 사이트를 통해서 본인의 이런 걸 열람하는 거죠. 개인정보를 열람하는 거죠. 그래서 어린 시절 가졌던 꿈을 되돌아보거나 학업에 열중했죠 했던 학창 시절의 모습을 되새기며 힘을 얻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중요한 건 지금 인터뷰 진행자가 얘기하는 키워드 하나로 우리는 찾아야 되는 문제입니다. 선생님이 최근에 5월에 이제 막 스승의 날때 옛날 제자들 만나는데 그 제자들이 실제로 이거를 근데

선생님이 담임 활동했을 때 적었던 뭔가 뭐 행발 이런 거 있죠? 그런 거를 같이 읽어보면서 얘기하고 이랬던 막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쉽게 할수 있어요. 그래서 했던 거 한번 보는 것도 재밌는 경험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중요한 거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 개인들이 이걸 발급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크게 전자상거래에서 유형할 때그세 명의 주체가, 세 가지 주체가 등장하죠. 첫 번째는 비즈니스. 비즈니스는 누구죠? 기업이에요, 기업. 그리고 가벌먼트, G는 뭘까요? 정부죠, 정부. 마지막으로 C. 커스터머, 얘는 고객,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개인이죠, 개인. 개인입니다. 그래서 이세 가지의 주체별로 우리가 잘 정리를 해두시면 되는데, 정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를 통해서 개인이 받은 거기 때문에 얘는 어떤 유형이다? G2C 유형이다. 그래서 정부에서 받은 사이트로 서비스 흐름이 이렇게 가고 있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일까요? G2C 5번. 이렇게 찾는 문제입니다. 다른 것도 예시 한번 볼게요. B2B. B2B는 뭐예요, 그러면? 기업과 기업이잖아요. 기업과 기업이 전자상거래를 할 만한 게 뭐가 있죠? 보통 뭐 부품이라던가 원자재 좀큰 단위로 우리가 계약하거나 뭔가 주고 주문하거나 할때 B2B 방식. 쓰고요. B2C, 사실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게 B2C죠. 여러분이 뭔가 물건을 사고 싶을 때 인터넷 사이트 들어가서 그 사이트, 기업이 운영한 사이트 들어가서 주문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내가 실제로 서비스를 받아보죠. 뭐 제품을 받아볼 수도 있고, 서비스를 받아볼 수도 있고, 우리가 가장 쉽게 많이 접하는 게 바로 이 B2C 방법입니다. B2C. 그 다음에 C2C. C2C는 뭘까요? 이건 개인과 개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런 중고거래. 중고거래 선생님 때는 이제 선생님만 사실 하는 줄 알았는데 요즘 친구들은 진짜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필요한 거를 바로바로 그냥 찾아봐서 바로바로 사고 이렇게 하는 걸 되게 많이 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그 플랫폼, 어떤 플랫폼을 이용해서 개인과 개인이 뭔가 그런 전자상거래를 통해서 물건을 사거나 주고받을 때 그런 게 C2C 예시가 될수 있겠습니다. 자, G2B랑 G2C는 사실 거의 유사하죠. G2C가 정부에서 우리가 서비스를 받는 이런 형태였다면 사실 여기는 대상이 기업이잖아요. 기업도 이렇게 뭔가 서류 같은 거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G2B, G2C는 비슷한 예시고 G2B, G2C는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게 육모에서도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어떻게 우리가 연결돼서 나올지 모르니까 전자상거래 유형 봤고요. 전자상거래 유형은 선생님이랑 앞으로 단독으로 풀어볼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여러분 잘 예시별로 정리해 두세요. 전자상거래 유형. 자, 6번 보겠습니다. 경제통합. 자, 경제통합은요. 보통 계산 문제가 나오면 좀 어려워하고요. 이렇게 뭔가 그냥 개념을 이해한다 이런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 좀 쉽게 느껴요. 근데 선생님이랑 옛날에 이제 지난 회차에서는 계산하는 문제 좀 풀어봤기 때문에 이번에 좀 쉬어가는 느낌으로 경제통합을 한번 복습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8회인데 이제 9회, 10회에는 경제통합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선생님이랑 정리해볼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경제통합의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 경제통합이라는 건 우리가 끈끈해지는 상호 협력을 하는 거죠. 우리가 같이 무역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경제통합, 경제를 같이 하나 합치는 거예요. 그래서 총몇 단계가 있다? 경제통합은 5 단계가 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부터 볼게요. 첫 번째 단계는요, FTA죠. 자유무역 협정이라고 해서 우리가 FTA를 맺으면 가장 기본적인 경제통합 형태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뭐 FTA 맺었다. 그럼 영내국, 영내국이라는 거는 이제 회원국이죠. 회원국 사이에 관세를 인하하거나 관세를 철폐하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관세가 인하되거나 관세가 철폐되면 무역이 되게 활성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들끼리 무역을 활성화하겠죠? 또 그런 목적이 있고 그런 효과가 있는 게 바로 FTA입니다. 그래서 영내국끼리의 관세가 인하되거나 철폐된다. 이제 그냥 도식화 해볼게요. 이렇게. 자, 그럼 두 번째 단계는 FTA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 단계 이름은 관세 동맹이죠. 자, 관세 동맹은요, 말 그대로 이 관세를 동맹 맺는 거예요. 어떻게 동맹 맺냐?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영내국 관세를 철폐하는 거는 이 단계는 기본적으로 안고 가는 겁니다. 거기에 플러스 어떤 효과를 가져가냐? 역외국. 역외국이라는 건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통합 협정을 맺지 않은 다른 나라들을 의미하죠. 그 역외국에게 공동 관세를 매겨요. 공동 관세. 그럼 좀더 끈끈해지는 느낌이 들죠? 조금 더한 단계 더 응집될 수 있는 그런 경제 통합 형태를 띱니다. 자, 세 번째, 관세 동맹이 끝나면 우린 이제 뭐냐면 한 단계 더 나가서 공동으로 시장을 만들어요. 조금 더 시장이 커지는 개념이에요. 어떻게 되냐? 영내국에서 관세가 철폐되거나 인해되는 효과 플러스 역외국에서 역외국을 대상으로 공동 관세를 매기는 것까지 하고 거기에 플러스 하나 더 얹어지는 거예요. 뭐가 얹어지냐면 이제 영내국,

동맹국이라는 건 계속 얘기하지만 회원국 사이에서 우리가 생산 요소를 자유롭게 이동합니다. 자유이동. 자, 그러면 생산 요소가 뭐죠? 우리 경제활동의 주체기체 배울 때, 경제활동할 때 배웠던 내용이죠. 생산할 때 반드시 필요한 요소들, 노동, 토지, 자본 이런 것들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어디들끼리? 영내국 자기 회원들국끼리 할수 있게 하는 거죠. 자, 네 번째가요. 경제 동맹입니다. 경제 동맹. 경제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공동 하나 더 추가되는 개념. 공동 경제 경제 정책을 수행합니다. 같이 운영해서 수립해요. 영내국끼리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영내국 관세 철폐, 거기다 여계국 공동관세까지 매기고, 3단계 영내국끼리 생산력 자유이동하고, 거기에 하나 더 공동경제정책을 운영하고 수행하는 거죠. 효과가 점점점 세지는 거죠. 통합이 점점점 끈끈해지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최근에 풀어봤던 문제 중에 경제동맹 예시가 뭐가 있었죠? EU 있었죠, EU. 유로와 같이 쓰는 EU 형태. 현존하는 것 중에 가장 강한 경제통합 형태입니다. 자, 마지막, 이제 이론적으로 존재하는 완경통, 완전 경제 통합 있죠. 완경통. 이 완전 경제 통합은요, 여기에 플러스 또 얹어지는데, 그게 뭐냐면 초국가적 기구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5번, 그 다섯 번째는요, 이론적으로만 존재하고 실존하지 않는 형태라고 선생님이 얘기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총 5가지의 경제통합, 이 개념만 알아도 풀수 있는 문제가 이 문제고, 사실상 우리가 이 관세가 철폐되는 걸 이용해서, 관세가 인하되거나 관세가 없어지는 걸 이용해서, 우리가 계산하는 문제, 그 수입 가격이 가장 낮은 나라에서 수입한다. 그래서 어떤 나라에서 어떻게 수입이 이동하는지를 우리가 풀어보는 문제 연습 많이 했었습니다. 거기까지 여러분 반드시 연습해봐야 고난도 문항을 맞출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개념만 알수 있는 문제 같이 풀어볼게요. 자, 발라사는 1928년에 헝가리에서 태어난 경제학자래요. 발라사는 경제통합 이론을 1960년대에 정립시켰고, 경제통합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시장에서의 무역 장벽은 감소한다. 그쵸? 점점 더 장벽을 허무는 거잖아요. 점점 자기들끼리 무역을 자유화하자라는 걸 사실 추구하는 거죠. 그래서 경제통합 이론에서는 경제통합의 정의를 2개 이상의 국가가 재화나 생산 요소, 재화와 생산 요소의 국경 횡단에 대한 장벽을 완화하거나, 계속 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해서 하나의 동질적 시장을 형성해 나가는 것으로 설정했대요. 경제통합의 단계를 자유무역 지역, 아까 말했던 FTA를 의미하는 겁니다. 1단계. 그 다음에 가나. 1단계가 나왔기 때문에 그럼 관세 동맹이 뭐가 될까요? 얘가 가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그다음 단계인 이 공동시장이 나가 되겠죠? 그다음에 경제동맹 4단계, 완전경제통합 5단계 이렇게 나눈다. 그 선생님이 방금 얘기했던 5단계 중에서 두 번째 단계, 세 번째 단계가 가다임을 찾아봤습니다. 자, 그럼 기억부터 선택지 볼게요. 자, 회원국 상호 간에 초국가적인 기구가 설치돼서 운영된대요. 설치된다. 자, 이건 아까 말했듯이 어디 단계다? 5단계. 완경통에 대한 설명이죠. 그래서 둘이 공통으로 물어보는 거는 아닙니다. 둘다 해당이 안 돼요. 자, 니은. 영내 국가 간 생산 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이 보장될 것이다. 영내 국가 간. 아, 이동했을 때죠. 그럼 영내 국가 간이니까 생산 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이 되는 건 공동시장의 특징이잖아요. 그 맞는 설명이죠. 여기서 일로 넘어가는 거니까 가에서 나로 적절한 설명. 회원국 간 경제정책의 협조, 조정 및 공동경제정책을 수립할 것이다. 자, 경제, 그래서 나오죠. 경제정책, 조정, 공동경제정책, 이렇게 나오는 순간 얘는 몇 단계다? 4단계. 경제동맹에 대한 설명인데, 지금 가에서 나로 이동했을 때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죠. 그러면 정답은 쉽게 이제 2번, 니은만 해당하는구나, 라고 여러분이 찾을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자, 경제통합 워낙에 중요해서 또 난도 있는 문제로 나오기 때문에 선생님이 여러분이 계산 문제 나왔을 때잘 맞췄으면 좋겠는 또 부분 중에 하나예요. 이전에 나왔던 수능 완성의 계산 문제를 여러분 꼭 복습하셔서 완벽하게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7번 넘어가 볼게요. 7번. 다음 기사에 가에 들어갈 물류정보 시스템. 자, 물류정보 시스템 진짜 많이 풀어서 특히 지난 회차 7회에서는 두 번이나 풀어봤죠. 그래서 여러분이 사실 쉽게 풀었을 것 같지만 또 오늘 물류정보 시스템이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9회, 10회에서는 이제 물류관리 파트에서 안 나와요. 그래서 물론 너무 많이 연습해봤던 선지라 여러분이 어렵진 않겠지만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또 꼼꼼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행사에서 세모세모 주는 태그, 라벨, 카드 따위에 작은 칩을, 이미 너무 힌트 주죠? 칩을 넣어서 정보를 저장하는데요. 그리고 무선 주파수로, 아, 또 너무 키워드를 주고 있죠? 무선 주파수로 정보 처리를 위한 데이터를 자동으로 인식해서

사물을 관리하는 장치 기술을 이용하여 만든 온라인 유통 추적 시스템을 소개했다. 자, 이미 여기로 답을 찾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죠? 칩을 넣어서 무선 주파수로 식별해서 뭔가 정보를 이렇게 관리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현장을 찾은 약사들로부터 높은 관심과 호응을 얻은 이거는 약국의 채널에서 제품이 판매될 경우 최초 유입 지점까지 역추적이 가능하며 소비 기한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그래서 물류 정보 시스템인 거죠. 회사 측은 국내 건강기능식품 업계 최초로 해당 시스템을 도입해서 전 제품의 유통 경로를 이걸 통해서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관리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미 너무 칩, 무선 주파수, 보는 순간 무선 주파수로 식별하는구나 라고 해서 바로 답을 뭐라고 찾았을까요? RFID, 그죠? RFID 5번이네요. 무선 주파수 식별. 우리가 칩을 넣었을 때 그거를 뭔가 딱 이렇게 하지 않아도 알아서 식별되는 거, 정보를 읽을 수 있는 거, RFID 배웠습니다. 다른 것도 볼까요? CRM. CRM은 이제 고객 정보를 잘 관리해서 고객과 긍정적인 관계를 맺는 거죠. 그래서 고객의 특성을 이해하고 좋은 관계를 맺어서 그걸 바탕으로 마케팅 효과도 내고, 좀더 넓게 보면 이제 물류정보 시스템으로도 연결되는, 둘다 마케팅에서 나오고 물류정보 시스템 나오고 중복돼서 나오는 내용 영역 중에 하나입니다. CRM. 자, 12호 우리 배웠죠? 12호 수능 완성에서 단독 문제로도 배웠고요. 얘는 GPS, 그러니까 우리가 인공위성 실제 실시간으로 볼수 있는 그런 추적 시스템을 이용해서 실제 화물이나 이런 물건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추적하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풀었던 수능 완성에서는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최적의 운송 경로를 이제 짜주는 것까지 했던 그런 내용을 바탕으로 공부를 했었습니다. 자, ERP도 같이 있었어요, 그때 그 선지에. 그래서 우리가 뭐그 학교에서 배우는 뭔가 인사 이런 거 배우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인사, 물류, 회계 이런 걸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해서 연계해서 통합 시스템 운영하는 걸 바로 ERP라고 배웠습니다. 자, 포스도 배웠죠?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많이 나오네요. 우리 7회에서 그때 포스 단독 문제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바코드를 찍으면 어떻게 한다? 실시간으로 그 제품의 뭐 정보나 그걸 사는 고객의 정보나 이런 뭐 재고나 이런 것들이 다 기록이 돼서 우리가 아주 물류 혁신을 이룰 수 있다. 이런 게 어떤 포스였고요. 정답은 RFID고, 여기서 하나 더 나아가 선생님이 뭘 강조했었는지 기억나시나요? 맞아요. NFC, NFC. 자, NFC는 우리가 10cm 이내에서 정보를 그냥 읽는 게 아니라, RFID는 보통 읽거든요. 근데 얘는 읽는 게 아니라 정말 상호 교환하는 것까지 하는 조금 더 발전된 형태다. 그래서 NFC까지 여러분 잘 기억해 두라고 현재 강조했었습니다. 이거 이외에도 사실 너무 많죠. ULS, 우리가 수능 완성 배웠던 물류 혁신이 종종 이렇게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같이 잘 정리해 두시면, 이제 뭐 구모나 아니면 수능 문제 나왔을 때 여러분이 빠르게 답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7번 풀어봤고요. 그 다음에 8번 보겠습니다. 자, 8번은요, 이제 ABC 기업의 자금 조달 현황을 비교한 거래요. 그래서 보통 자금 조달 문제가 나오면 대부분 그냥 금융 상품을 많이 물어봅니다. 뭐 주식과 채권, 그더 나아가면 뭐 다양한 금융 상품들이 있죠. 그들의 특징을 잘 알고 있는지, 그리고 좀더 나아가서 여기서 숫자가 조금 비교적 단순하게 나왔지만 보통은 몇 퍼센트 분산 투자하고 있는지, 막 그런 퍼센트까지 개념 더해서 곱해서 여러분이 뭐 숫자를 산출해야 되는 문제들이 종종 나오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조심해서 풀면 되는 문제들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금 조달 현황에 비교하고 있고, 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르라고 했어요. 지금 구분을 보니까 총네 가지가 나오죠. 첫 번째, 당좌 대출. 당좌 대출은 여러분, 당좌 차월이랑 비슷한 개념입니다. 우리가 당좌 계약을 맺고 당좌 예금 만들잖아요. 거기 당좌 차월에 약간 그 계약을 맺으면 우리가 그 예금에 돈이 없어도 그 당좌 차월 한 만큼 우리가 마이너스 통장처럼 대출을 해서 쓸수 있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비슷한 개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어음 할인. 어음 할인도 사실 어음이라는 게 만기일에 딱 정해져 있죠? 근데 만기일 전에 내가 은행한테 가서 할인율을 좀 떼고, 만기일이 아직 안 됐잖아요. 안 됐기 때문에 할인율을 좀 포기하고 지출하고 나머지를 내가 미리 자금 융통을 미리 받는 거를 이제 어음 할인이라고 합니다. 주식 발행 뭔지 알죠? 주식 발행하는 거. 그럼 주식을 발행하게 되면 자본금이 증가하게 되고, 회사채 발행은 대표적인 채권의 예시죠. 회사가 발행하는 채권. 채권을 발행하면 그거에 대한 채권값을 받고, 어느 정도 만기가 될 때까지 우리가 그 채권을 운영하며 돈을 사용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 채권은 또 약간 주기적으로, 우리가 장기적으로 보통 빌리다 보니까, 타인 자본이다 보니까 주기적으로 이자가 나가죠. 또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를 좀 개념만 알아도 풀수 있는 좀 어렵진 않은 문제였어요. 자, 한번 기업부터 볼게요. 은행과 약정을 통해서 예금 잔액을 초과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의 비중은 A 기업이 가장 높다. 그럼 여기 앞에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봐야겠죠? 일단 은행과 약정을 한대요.

약정을 한대요. 그리고 예금 잔액을 초과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이래요. 지금 예금이란 단어가 나오고 약정이란 단어가 나오고 그걸 초과해서 하는 단어가 세 가지 키워드가 있기 때문에 우린 뭐라고 찾을 수 있는 거죠? 당좌대월이라고 찾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당좌대월에 해당하는 걸 보니까 가장 비율이 높은 거 어딜까요? 비기업이 가장 높죠. 그러면 근데 A 기업이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적절하지 않죠? 정답은 B 기업이 가장 높습니다. 자, 니은. 은행이 매출 채권을 매입해서 자금을 융통해주는 방법의 비중은 B기업이 가장 높다. 그럼 또 앞에 있는 게 어떤 건지 봐야겠죠? 일단 매출 채권. 은행이 이 매출 채권을 매입한대요. 산대요. 그래서 자금을 융통해준대요. 그럼 이거는 네 가지 중에 어떤 걸까요? 맞아요. 어음 할인입니다. 어음 할인이 아까 선생님 얘기했지만, 어음 할인, 뭐, 매출 채권이라는 개념은 사실 세 개를 배운 친구들은 다 알죠. 뭐, 받을 어음, 뭐 예상 매출 이런 거 배웠잖아요. 우리가 상품을 매출하고 받을 권리를 매출 채권이라고 하는데, 그게 만기일이 아직 안 됐어도, 이제 은행이 그거를 매입해주는 거죠. 대신 할인율을 떼가고, 그걸 자금을 융통해주는 거죠. 그게 바로 어음 할인입니다. 그런데 가장 비중이 높은 걸 봤더니, 비기업이 가장 높네요. 세 가지 비교했을 때, 세 기업. 그러면 비기업이 가장 높다고 했기 때문에, 이제 니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디귿. 조달한 자금이 기업의 자기 자본이 되는 방법의 비중. 자, 자기 자본이랑 타인 자본은 워낙에 금융상품을 비교할 때 자주 나오는 용어예요. 특히 이렇게 주식이랑 채권 나올 때. 주식이랑 채권을 비교하는 건 워낙에 기출문제 많았고, 여러분도 연습 많이 해봤을 것 같은데, 자기 자본, 내가 다시 말하면 상환의 의무가 있다, 없다? 상환의 의무가 없다. 그래서 이네 가지 중에서 상환의 의무가 없이 내 자본이 되면서 자금 조달을 할수 있는 방법 하나밖에 없습니다. 뭘까요? 맞아요. 주식 발행. 주식 발행. 그럼 주식 발행에 해당하는 비중은 A 기업보다 B 기업이 높다. A 기업보다 B 기업이 높다. 아, B 기업도 낮죠. 그렇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은 설명입니다. 그럼 니은만 맞는 설명이네요. 니은. 자, 리을도 보겠습니다. 리을. 자금을 조달한 금액에 따라 약정 이자를 지급하는 방법의 비중은, 그럼 또 찾아볼게요. 자금한 조달 금액에 따라 약정 이자, 이자를 줘야 된대요. 약정이라는 건 약속된 이자라는 거죠? 그 약속된 이자를 지급한 방법을 보니까, 당좌 대출 일단 맞나요? 당좌 대출은 어쨌든 내가 대출을 받은 거니까 타인 자본에 빌린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얘는 이자를 내는 게 맞을 거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어음 할인. 아니고요. 주식 발행? 아니고요. 회사채. 선생님 아까 말했지만 채권 발행은 내가 지속적으로 그 이자를 지급해야 돼요. 그래서 채권 같은 경우는 돈을 거액의 보통 일반적으로는 거액의 장기 금액을 장기 자본을 조달하기 위해서 내 채권을 발행하잖아요. 주기적으로 이자를 줘야 됩니다. 자, 그럼 네 가지 중에서 해당하는 거는 당좌 대출이랑 그다음에 회사채 발행 두 가지 해당이 되네요. 그럼 두 가지를 B랑 C를 비교해야 되기 때문에 당좌 대출 볼까요? B랑 C. 동일하다. 비중은 여기 더하니까 50. 여기 더하니까 50. 동일하네요. 그럼 둘다 50이기 때문에 동일하다. 아까 니은이 정답이었죠. 그래서 니은, 리을 이렇게 니은, 리을 4번. 4번 정답을 찾아내는 문제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문제에서는 잘 유심히 봐야 되는 거는 주식이랑 채권 이런 자기 자본, 타인 자본 이런 개념만 좀더 복습해 두면 좋을 것 같고요. 좀더 넘어가서 우리가 일반 은행의 그 업무에서 선생님이 구조화 많이 했었는데 가장 고유 업무에 예대환 있었잖아요. 예금, 대출, 환원부 있었는데 그 예금 파트에서 우리가 예금 파트랑 그 대출 파트에서 그 금융상품을 여는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금 같은 경우에는 뭐 정기예금, 보통예금, 정기적금 이런 개념들 있잖아요. 그런 개념들 여러분이 잘 정리해 두시면 여기서 좀더 확장된 개념으로 금융상품의 특징을 묻는 문제가 나왔을 때 여러분이 잘 접근해서 풀수 있지 않을까? 또 그런 생각이 됩니다. 자, 8번 금융상품 풀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9번 보겠습니다. 9번. 다음 수익평가 보고서에서 가에 들어갈 외환거래 종류와 나에 들어갈 환율제도로 오른 것은? 자, 우리가 수능에서 이제 아무래도 수능 완성이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는 물론 내신을 준비하는 친구도 있겠죠. 그런데 보통 이제 모의고사, 더 나아가서 이제 수능을 잘 보려고 사실 공부하는 친구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자꾸 기출의 흐름, 이런 게 기출 많이 나오고 이런 얘기를 자꾸 반복적으로 하려고 하는 건데, 여기 나와 있는 외환거래나 환율제도 이런 거는 사실 수능에서 최근에 단독으로 나온 적은 없어요. 그치만 우리가 모의고사에서 조금 좀 아주 가끔 볼수 있고, 그리고 이제 환율의 외환거래 관련해서는 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개념에 좀 해당하니까 여러분이 가볍게 보시되 이번 기회에 아, 이런 게 있었지라고 한번더 자세하게 보는 기회로 삼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수행평가 보고 내용을 볼게요. 외환거래 종류와 우리나라 환율제도 변천 조사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외환거래 종류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환율제도가 변해,

있는데 그게 어떤 거에 해당하느냐 그걸 찾아라 이런 내용이죠. 외환 거래 종류를 보니까 통상 외환 매매 계약 후이 영업일 이내에 외환의 인수와 인도가 이루어지는 거래다. 자, 원래는 이 외환 거래가요. 기준에 따라서 나뉘게 하죠. 기준이 달라요. 뭐 지급 시기에 따라서 아니면 지급 방법에 따라서 나뉘는데 지금 우리 가해 선택지를 보면 선지를 보면 현물환과 추심환이 나와 있어요. 일단 가볍게 보면 그냥 지급 시기 우리가 지급 시기에 따라서는 여기 나와 있는 현물환 그리고 선물환이 있습니다. 선물환. 자, 현물환은 뭘까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지금 답을 말해버렸지만 통상 외환 매매 거래한 다음에 이 영업일 이내에 빠르게 외환 인수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답은 이 가에 적정한 답은 현물환이고요. 이 선물환은 지급 시기에 따라 다른 거잖아요. 미리 선자죠. 먼저 선자. 그러니까 내가 지금 미리 계약을 해놓는 거예요. 나중에 환율은 계속 변하잖아요, 여러분. 환율은 변하는데 내가 지금 미리 계약을 해놓으면 나중에 이제 환율이 변했을 때 뭔가 환 위험이라던가 내가 좀 불리할 때 그런 걸 예방하고 싶을 때 이제 계약하는 방식 현물환이 있습니다. 지급 시기에 따라서 두 가지 나뉘는데 어쨌든 여기는 정답은 가는 현물환이다. 현물환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나도 볼게요. 나는 제도에 대한 내용이고요. 외환의 수급 상황에 따라서 환율을 변동시킬 수 있대요. 자유롭게 변한다는 거죠. 그래서 일일 변동폭이 커지고 외환 시장의 수급 변동이 심화될 수 있다. 시장 원칙에 기반하여 경제 유연성을 높이는 장점이 있죠. 시장 원칙을 자유롭게 하니까 계속 수시로 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변동적인 환율은 일부 국가나 기업에 부담해 줄수 있다. 지금 우리가 이런 제도를 지금 도입하고 있죠. 그래서 환율이 계속 수시로 변하잖아요. 어떤 환율 제도일까요? 자유 변동 환율 제도. 자유롭게 환율이 계속 변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현물환, 가가 현물환이기 때문에 자유 변동 제도인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추심환도 있으니까 잠깐 보면 지급 방법에 따라서도 나뉘죠. 방법에 따라서는 추심환,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추심환, 지급을 결제를 요청하는 추심환, 그리고 송금환이 있습니다. 이런 거에 따라 나뉜다. 물론 기준이 통일되지는 않았지만 그런 것들이 있었다라고 가볍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10번 보겠습니다. 10번. 기업 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분석에 대한 내용이래요. 이거는 사실 경영 환경에 대한 문제거든요. 경영 환경도 사실 많이 출제되지 않죠. 그치만 우리가 최근에 수능에 단독으로 출제된 적이 있어요. 자, 재작년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경영 환경. 그래서 잘 나오지 않았는데 되게 단독 문제 오랜만에 나왔던 문제라 좀 용어는 다릅니다. 우리가 수능 특강에서 배웠던 용어랑 좀 다르게 쓰여서 여러분 헷갈렸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크게 구조화만 해보면 경영 환경은 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이죠. 말 그대로 정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환경이 있어요. 그걸 뭐라 그러냐? 과업 환경이라고 합니다. 과업 환경. 그리고 은은하게 간접적으로 미치는 그런 환경을 우리는 일반 환경이라고 배웠어요. 일반 환경. 이 과업 환경은 정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 소비자, 뭐 아니면 소비자 다시 말하면 고객이죠. 아니면 경쟁 업체, 공급자, 유통업자, 뭐 정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일반 환경은요, 은은하게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종류가 되게 많아요. 뭐 사회 문화적 환경, 뭐 경제적 법률적 환경, 뭐 정치적 환경, 뭐 등등등 게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 환경 파트에서 이제 요즘 혼밥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혼밥 이런 거 많이 하는데 그런 1인 세대가 되게 막 이렇게 많아져 가치관이 변화하면서 그런 게 변화한다. 그게 어디에 해당하냐? 그리고 사회 문화적 환경 이런 걸 찾아내는 문제가 한번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 영역 파트로 여러분 확장해서 한번 복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기업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은 직접 환경과 뭐가 할까요? 여기는 용어가 다릅니다. 간은 간접 환경이에요. 간접 환경. 직접 환경에서는 다시 내부 환경과 뭘까요? 얘는 외부 환경이겠죠? 그래서 조금 용어가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이해해 두시되 참고로 이렇게 같이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직접 환경에 과업 환경, 내부 환경과 뭐 외부가 나뉜다 이렇게 가볍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가에는 재무성과 분석에 속할 수 있다. 가가 보니까 간접 환경이거든요. 간접 환경이라는 건 이제 일반 환경에 해당하는데 재무성과 분석은 우리 회사 내부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관련이 없죠. 나에는 경쟁 환경 분석에 속할 수 있다. 나가 볼까요? 외부 환경. 외부 환경이라는 건 어쨌든 과업 환경, 직접 환경 미치는 것중 외부라는 건데 경쟁 환경 분석 속할 수 있죠. 아까 선생님 말했지만 경쟁 업체 이런 거 분석하는 거 해당됩니다. 자, 가에는 자사특허권 분석. 가가 간접 환경이죠. 자사특허권 분석 얘도 경제 내부 환경인데요. 관련이 없고. 나는 외부 환경인데 사회문화적 환경에 속할 수 있다. 외부 환경, 과업 환경 안에 있는 거라서 얘도 해당이 없죠. 그러면 정답은 2번 이렇게. 니은만 해당하기 때문에 2번 이렇게 찾는 문제입니다. 선생님이랑 오늘 8회죠. 시제 모사 8회 10문제 풀어봤고.

0: 있고요. 다음에 또 10문제 풀어볼 겁니다. 오늘의 명언 보고 마칠게요. 오늘도 여러분 꿈에 한 걸음 더 가까워졌습니다. 의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는 친구는 그만한 보상을 반드시 받을 거니까요. 스스로 잘했다고 칭찬해 주시면서 하루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은 다음 강의에서 11번부터 20번까지 같이 풀어보면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 책 읽고 책상 앞에서 읽어야 할까요? 바다를 보러 왔다가 책을 만나게 되는 순간.

누군가는 우연히 머물고 누군가는 이 낭만을 만나기 위해 먼 길을 찾아옵니다. 바닷가에 앉아 천천히 책장을 넘겨보세요. 파도 소리와 바다 냄 속에서 마주친 문장 하나가 당신의 하루를 조금 다르게 만들어 줄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반갑습니다. 생활과 요리 약정국리학 119 7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롤스의 분배적 정의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노직도 들어가겠지만 이 롤스의 포지션은 절대 무시할 수 없으니까요. 이 선지에 한번 답해 보시죠. 원초적 입장의 개인은 타인도 합의를 준수할 것이라 믿나? 이 문제가 이번 6번에 출제된 문항이었거든요. 기억나시죠? 강연자 문제예요. 헐! 롤스가 강연자 문항으로 나왔다고? 굉장히 새로웠습니다. 그런데 또 한 번 헐은 강연자 문항의 글밥, 텍스트가 엄청나요. 그런데 그 텍스트를 정리할 때는 아마 엄청난 공이 들었을 것 같아요. 딱딱한 문체가 아니라 강연자의 입장으로 녹여내면서도 롤스의 입장을 다 살려낸 그런 제시문이었는데 그 제시문을 통해서 많은 친구들이 정답을 잘 찾아냈어요. 다행히도요. 그러니까 롤스의 분배적 정의가 웬일로 초고난도 문항이 아니었었던 어떤 입장에서 보면 반가운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 많은 생각하게 됐어요. 저 대입하면서도요. 매해 조금씩 조금씩 뭔가 계속 바뀌는 거 공부해야 되고 캐치해야 되고 적응해야 되고 그런 것처럼 평가 문항에서도 매번 시험에서 그 변화들이 미세한 거라도 감지가 된단 말이에요. 특히나 이번에서 변화되었던 감지되는 요소들 중에서도 그 롤스에게서 그렇게까지 힘주지 않아도 다른 문항들에서 이런 변화 포인트를 줘서 난도는 충분히 조정할 수 있다. 이걸 보여줬어요. 그럼 이번 롤스 문항은 아 그럼 가볍게 해도 되지 뭐 이런 뜻이 아니라 롤스에게서 기본을 탄탄히 해두라는 메시지? 그래서 9월과 수능에 나 혹시 맘먹고 좀 다시 어렵게 나올지도 몰라. 그때 실수하지 말아줘. 나 이미 6월에 이만큼 글밥 내면서 너한테 읽어보라고 보여줬거든. 이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롤스에게서 특히나 1번이나 그 외의 선지들 중에서 1번과 3번이나 그 외의 선지들 중에서 고민한 친구들이 있다면 내가 어떤 부분들을 놓쳤는지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롤스의 분배적 정의, 노직과 함께 갈 때에는 이거 개념 얘기하기에는 우리 시간이 지금 너무 한정되어 있어요. 원초적 입장, 무지의 베일, 정의의 원칙부터 해서 모든 요소를 꼼꼼하게 체크를 하셔야 돼요. 문항을 통해서 확실하게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이번 6번 문항이 제가 말씀드린 바로 그 글밥 많은 제시문입니다. 그 중에 정답은 5번이라는 건데 제가 강의의 제목으로 삼은 거죠. 원초적 입장의 개인은 타인들도 합의를 준수할 것이라고 믿는 거예요. 이거 지난 평가 문항들에서 이미 출제된 요소이고 상호 신뢰라는 표현으로까지 변형되어서 출제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5번이 맞는 진술인 것인데 이 기본적인 입장을 두고 많은 친구들이 왜 혹시 고민을 했을까를 먼저 생각해 보면요. 네, 생각해 보면 먼저

1번. 정의 원칙은 개인의 삶의 목적에 한계를 설정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개인의 삶의 목적에 한계를 설정할 수 있어요. 만약에 한계를 설정한다라는 뉘앙스에 대해서, 왠지 이거 좀 부정적인 얘기하는 거 아닌가? 로이스는 개인의 자유를 중시한다면서 한계를 설정하게 되면 이건 뭔가 좀 부정적으로 가는 얘기 같은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 이러한 정의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사회 기본 구조를 규제하면서 상호 이익을 위한 협동체로서 호혜성을 실현하는 거예요. 맞죠? 그렇다면 내 삶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이 사회 기본 구조를 규제하는 이 시스템 안에서 정의의 원칙에 영향을 받아서 호혜성을 실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는 것이므로 1번 맞지 않는 진술인데 처음에 보셨던 것처럼 여기에 많은 친구들이 갈등했었던 선지예요. 두 번째, 정의의 원칙은 가상 상황의 합의이므로 실현 가능한 것은 아니다. 실현 가능해요. 가상 상황의 합의인 것이지만 그것이 정의의 원칙을 도출하고 그것이 다시 사회 기본 구조를 규제하는 것으로 시스템이 작동하면서 실현 가능한 거거든요. 여기에다가 5번을 바로 직진해서 보세요. 그러니까 원초적 입장에서 가상의 합의를 하지만 타인들도 그 합의를 준수할 것이라고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이것도 실현될 수 있어요. 그러니 2번과 5번을 짝지어서 공부하면 좋다. 3번. 어떤 기본적 자유가 다른 기본적 자유를 위해 제한될 수는 없다. 이거 무수히 나온 얘기죠. 제한될 수 있어요. 기본적 자유들끼리 충돌할 때에는 그 안에서 제한될 수 있다고 분명히 얘기했던 거죠. 계속 나오고 있는 내용이고. 4번. 원초적 입장의 개인들이 만장일치의 합의에 도달하지는 않는다라고 했는데 원초적 입장에서는 만장일치의 합의에 도달함으로써 상호 이익을 위한 협동체로서의 이 원칙에 합의하게 되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5번이 정답이고 나머지가 틀린 이유들을 이야기를 했는데요. 제시문 부분들은 꼭, 꼭 필독. 그리고 오케스트라예도 역시나 그가 그 저서에서 하고 있는 공정으로서의 정의 재서술에 있는 예시예요. 이런 거 읽어두면 좋겠습니다. 이걸 제가 해설 강의에서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한번 참고해서 꼼꼼히 매치시키는 연습해 두시면 좋겠는데요. 지금 이 문제를 여기에서 다 털어낼 게 아니라 지금까지 기출과 최근 기출과 연계 교재 문항을 짚어보면서 이렇게 연결된다라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수능 문제 보지요. 노직과 롤스의 전형적인 구도인 건데, 여기에서 롤스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3, 4, 5번 가보겠습니다. 사회 기본 구조는 시민의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도 분배한다. 이건 더 보탤 거 없이 롤스에게서 정진술입니다. 사회 기본 구조, 앞에서 이야기했었던 여기요. 사회 기본 구조를 규제합니다. 이 문장 있잖아요. 정의 원칙이 합의가 되어서 그것이 사회 기본 구조를 규제하게 되면 그런 사회 기본 구조는 시민들이 보장받아야 될 기본적인 자유, 그리고 그들의 권리들도 분배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정진술입니다. 그래서 이 사회 기본 구조라고 하는 것이 로이스에게는 그만큼 중요합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3번이 정진술이고요. 네 번째, 원초적 입장의 개인은 타인이 삶의 목적을 가지고 있음을 모른다. 아니요, 알아요. 도대체 무지의 베일이잖아요. 네네, 보세요. 무지의 베일을 썼어요. 그래서 각자가 갖고 있는 특수한 상황들에 대해서 모르는 거잖아요. 다만, 폭넓게 인간사회 일반적인 지식 안다고 했죠. 거기에 타인들도 역시나 삶의 목적이라는 것을 갖고는 있다라는 것도 알아요. 그 삶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목적들을 갖고 있다라는 걸 알고 한 번만 더 타인들도 합의된 원칙을 준수할 것이라는 걸 믿어요. 그래서 이 5번, 지난 2번, 육모의 5번 선지랑 지난 수능의 이 4번 선지 연결해서 여러분 오답 노트에 기록해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모른다, 아니다. 다섯 번째. 분배 절차가 부정의하더라도 분배 결과가 정의로운 경우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 이건 두 사람 다에게서 맞지 않는 내용이겠는데 왜 그럴까요?
절차적 정의 문제

때문이죠. 롤스와 노직 모두 절차적 정의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분배 절차가 정의로워야 분배 결과도 정의로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평등하냐 불평등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정의롭냐라는 걸 생각해 본다면, 만약 그 분배된 결과가 정의로운 거야? 라고 물어보려면 그 분배된 절차가 정의로웠는지를 따져보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 부정의 하더라도 라고 했으니까 맞지 않는 진술이 돼요. 그래서 롤스에게서 3번이 정진술이고 나머지 틀린 이유를 알았는데, 오히려 또 노직에게서 또 임팩트가 있는 선지들이었어요. 첫 번째 노직은 국가의 재분배 행위는 갔으니까 재분배 행위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비판하는 입장도 있고, 재분배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는지 노직에서 우리 꼼꼼히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기본적으로요, 경제적인 불평등을 교정해야 됩니까? 만약에 이게 정당한 소유 또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그 결과 나타난 경제적 불평등이라면 그걸 교정해야 한다라고 노직은 보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 국가가 재분배 행위를 할 때 경제적 불평등을 교정하는 것만, 그것만 정의롭다라고 노직의 입장에서 말할 수 없죠. 말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 맞지 않는 진술이 됩니다. 또 최소 국가보다 더 포괄적인 국가에서는 정의로운 소유가 발생할 수 없다. 아, 이런 식으로 쓰면 새로운 개념이 등장한 건 아니지만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살짝 헷갈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원래 알고 있는 1에다가 2단계를 살짝 섞어서 꼬아놓은 느낌? 자, 그럼 1단계는 이거예요. 노직이 생각했을 때 가장 정의로운 국가 형태는 미니멀 스테이트, 최소 국가인 건 맞아요. 그래서 그 최소 국가보다 더 포괄적인 국가를 노직은 부정적으로 보는 건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정의로운 소유 문제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노직이 생각했을 때 최소 국가에서 정당한 소유권을 인정받는 정의로운 소유를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최소 국가가 아닌 다른 형태, 그거보다 더 포괄적인 국가, 뭐 예를 들자면 복지 국가와 같은, 그건 예인 거예요. 그런 형태의 국가에서도 그 소유가 정당하다라고 하는 걸 따져봤을 때, 정당하냐를 따져봤을 때 소유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정의로운 소유가 발생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틀리다는 거예요. 이 느낌 아시죠? 어떻게? 노직한테서 이러한 선지가 뭔가 계속 변형되면서 새롭게 나오고 있는데, 그게 새로운 개념이 막 들어가서라기보다는 원래 알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 허를 찌르는 느낌으로 계속 변형되는 이 선지 느낌이야. 지난 수능 다음 9월이야. 아, 제가 여러모로 봤을 때 지난 9월과 이번 6월 사이에 연관성이 좀 많다. 이게 뭐 어떤 뭐 방침상 이렇게 연결되어 있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반가운 것이, 평가원이 내고 있는 문항의 형태들이나 방향점들의 그 사인들을 곳곳에서 짚어볼 수 있다면 우리 입장에서 당연히 고마운 거 아니에요? 그렇게 가고 있는 것이. 그래서 지난 9월에 롤스의 단독 제시문의 이 선지의 구성을 보면 이번 6월에서처럼 단독 제시문의 글밥 많은 내용과 선지 판단, 그 연관점을 알 수가 있는데, 롤스에게서 원초적 합의는 모두의 복지를 위한 사회를 지향하지 않는다라고 한 이 선지 틀린 내용이에요. 왜 그러냐면 원초적인 합의를 통해서 지향하는 사회는 무엇입니까? 그럼 여러분들, 제가 또 멋쓸게 해요. 네, 호혜성 쓰죠. 상호이익을 위한 협동체 쓰죠. 그러면 원초적 합의에 의해서 만들어진 사회, 규제된 사회에서는 사회 구성원 모두의 이익이 증대되는 거 아니에요? 사회 구성원 모두의 이익이 증대된다는 것은 사회 구성원 모두가 복지를 증진시키는, 그들의 복지를 위한 사회를 지향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이 호혜성과 상호 이익을 위한 협동체라는 개념을 갖고 계신다면 1번은 맞지 않는 거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오히려, 자, 다시 말해요. 내가 알고 있었던 1에다가 뭔가 두 번째, 세 번째 허를 찔린 느낌의 선지가 지금 계속 나오는, 즉 추론을 요하는 선지가 나오는 건데, 이거예요. 나 롤스 열심히 공부했는데, 롤스는 복지국가만으로는

정도는 충분하지 않아서 재산 소유 민주주의까지 이야기한 사람이라는 걸 내가 놓치지 않고 다 했는데, 그러면 복지국가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했으니까 모두의 복지를 위한 사회를 지향하진 않는다. 아, 복지국가를 지향하진 않는다는 말인가 보다. 맞는 말인가 보다. 라고 해버리면 이걸 틀리는 거예요. 그렇게 단편적으로 쓴 것이 아니라 모두의 복지라고 하는 것은 모두의 이익, 모두의 혜택을 증진하는 그런 사회를 얘기한다. 상호 이익을 위한 협동체. 이 말을 변형해 놓은 거예요. 혹시나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고급 개념으로 단순하게 접근했을 때또한 번,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네. 라고 판단할 수 있는. 1번 빼기. 두 번째. 공정으로서의 정의에 따른 사회는 우연성이 작용하지 않는다. 아, 맞지, 맞지. 공정으로서의 정의가 실현된 사회라면 사회적 자연적 우연성을 최소화시키거나 배제하거나, 나그말 많이 본것 같아. 우연성이 작용하지는 않지. 아니요. 우연성이 작용은 하겠죠. 그 작용하는 우연성을 어떻게 하면 사회 구조와 제도와 정책으로서 좀 최소화시키는 컨트롤 해볼 수 있을까인 것이지, 우연성 자체가 작용하지 않는다라는 건 맞지 않는 진술이라는 거예요. 역시나 개념은 지금까지 계속 왔던 건데 표현이 계속 바뀐다. 세 번째, 원조직 입장에서, 야, 사회 기본 구조의 원칙까지 합의되지는 않는다. 사회 기본 구조, 앞에 문항에서 분명히 봤어요. 사회 기본 구조. 사회 기본 구조. 계속 나오는 얘기예요. 그러면 롤스한테 생각했을 때 사회 기본 구조의 원칙은 뭘까요? 성의 원칙. 그러면 원초적 입장에서 정의 원칙까지 합의되는 건 아니야. 이래 버리면 너무 허무하죠. 원초적 입장에서 정의 원칙을 합의하는 건데. 그래서 X. 자, 여기에서 완전 새로운 개념은 없다. 네 번째. 순수 절차적 정의에는 분배 결과가 정의로운지 판단할 근거가 있다. 이것도요. 오히려 1, 2를 공부한 친구는, 로스가 얘기하는 순수 절차적 정의는 분배 절차가 정의로운 걸 얘기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분배 결과에 대한 독립적인 기준을 따로 설정하지 않더라도 그 절차가 공정하면 정의로운 거야. 아, 그러면 분배 결과가 정의로운지 판단할 근거는 없네. 이거 틀렸네. 라고 하는 순간 이 문제 또 틀리는 거예요. 왜? 열심히 공부하는데 틀린 거야. 내가 갖고 있는 그 개념을 여기다 잘못 판단 근거로 내세운 거예요. 어떻게 가냐? 지금 얘기 잘했어요? 분배 결과에 대한 독립적인 기준을 정하진 않았어요. 절차가 공정하면 돼요. 그래서 공정한 절차를 따랐거든요? 그렇게 공정한 절차를 따랐을 때의 결과가 정의의 원칙에 부합하냐? 하지 않느냐? 이거 판단해 볼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 분배 결과에 대한 기준을 따로 정하진 않았지만 그 분배 결과가 로이스가 이야기하는 그 합의에, 그 원초적 입장에서 합의한 정의 원칙과 같은 중요한 원칙들에 근거하여 판단할 근거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적절한 거는 4번이 돼요. 5번. 무죄 베이소 케인은 자신이 선을 추구할 수 있는 존재임을 알아요. 모른다가 아니라. 그래서 지금 여러분 3개 나왔어요. 무지의 베이소 케인은 자신이 선을 추구할 수 있는 존재인 걸 알아요. 그리고 앞에서 이야기한 내용들 속에서 이런 무지의 베일 속에서 있는 인간을 찌라고 하더라고 타인들도 이 합의를 준수할 것이라고 믿어요. 이런 내용이요. 그래서 이 원초적 입장에 대한 내용들이 은근히 계속 나오고 있어요. 거기에 요것까지 타인이 삶의 목적을 갖고 있음을 알아요. 요세 가지. 원초적 입장에 대해서 계속 출제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자, 그럼 다음 내용. 6월인데요. 노직과 롤스의 조합이고, 순서도 유형으로 답을 해야 될 텐데, 노직한테 과세 정책 매우 매력적인 얘기죠. 인상 깊은 얘기였을 거예요. 그런데 노직과 롤스에게 물어봤을 때, 과세 정책은 개인의 소유권을 필연적으로 침해하나요? 노직 예스. 그치 그치. 노직은 과세정책 싫어하지. 소유권 침해하지. 라고 하면 X. 왜 그럴까? 노직의 입장에서 최소 국가를 운영하기 위한 정당한 과세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아, 이거 엄청 강의하면서 개념에서 엄청 얘기를 많이 했네요. 최소 국가라고 하는 거는 우리들의 안전, 뭐 치안, 뭐 국방 이런 류의
기본적인 것들을 보장해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의 자유를 실현할 수 있도록 최소 국가가 작동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 뭐 법적인 시스템, 치안 시스템 같은 것들을 위해서 최소 국가에도 돈이 든다. 그 돈은 어디서 오느냐? 우리들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 경우에 국가 운영을 위해서 정상적으로 꼭 필요한 정당한 과세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노직한테 조심해라 말씀드렸어요. 이게 최근에 노직에게서 나오고 있는 중요한 포인트이고, 그 노직에게 자기 노동을 통한 취득물의 소유가 부당할 수도 있나요? 그렇죠. 내가 노동을 통해서 취득을 했지만 그것이 타인의 상황을 악화시키게 된다면 부당할 수도 있겠습니다. 루스, 이게 지난 6월에서는 새로웠던 거예요. 원초적 계약의 당사자는 자신이 최소 수혜자가 될걸 생각하죠. 우리 맥시민 룰로 공부를 했잖아요. 근데 이 문제에서 새로운 건그 확률을 합리적으로 계산하냐는 거예요. 내가 합리적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최소 수혜자가 될 확률이, 와, 내가 10%밖에 안 되는데? 계산 때려보니까, 야, 내가 최소 수혜자가 될 확률이 90%나 되는데? 이렇게 최소 수혜자가 될 확률을 합리적으로 계산하냐는 거예요. 그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D급법 맞지 않는 진술이에요. D급법을 빼내는 게 관건이 돼요. 1번, 최소 수혜자에게 가장 큰 이익이 되는 분배는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이익이 될수 있나요? 라고 롤스에게 묻는다면, 그럼요. 다시 한번, 호혜성과 상호 이익이라고 하는 건 최소 수혜자에게 이익이 되면서도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롤스에게 맞는 진술이 돼요. 그럼 봐봐요, 여러분들. 지금 이 구도에서요, 기역번을 일단 빼냈잖아요. 그 상태에서 D급번이 틀리다는 거. 이걸 빼내는 게한 단계 더 숨겨져 있는 두 번째 관문이었어요. 그리고 이 D급번 선지에서도 롤스에게서 맥시멈 룰이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열심히 공부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걸 합리적으로 확률까지를 딱 계산을 해버릴 수 있냐. 그건 아니라는 거. 이 점을 조심해서 디귿을 빼내고 리을로 가는 요 세팅이 되어 있는 문제였던 겁니다. 자, 이렇게 지난 6월 때까지만 하더라도 보면요, 이런 분배적 정의나 혹은 해외 원조 같은 부분에 살짝 살짝 새로운 게 쓱쓱 들어가는데, 그때마다 항상 요 기니 조합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난도를 조절할 수 있는 뭔가 하나의 세팅 안에서 절묘하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꼭이 선지 조합 두고 문제를 꼭 풀어보시라는 거예요. 그럼 연계 교재 문제 가보겠습니다.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 입장으로 옳지 않은 거 물어보고 있는데, 이 제시문을 왜 가져왔을까요? 꼭 보셔야 돼요. 왜요? 정의의 1차적 주제는 사회 주요 제도가 권리와 의무를 배분하고, 이거 자체가 선지네. 사회 협동체로부터 생긴 이익의 분배를 정하는 방식이다. 이건 합의의 대상이다. 그래서 모든 사회적 가치는 이러한 가치의 일부 또는 전부의 불평등한 분배가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돼야 돼요. 호혜성을 실현해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는다면 평등하게 분배되어야 된다. 이게 선지로 나온 적도 있거든요. 학생들이 그때 엄청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면 불평등해도 좋은데, 모두에게 이익이 안 돼? 그렇다면 평등하게 분배돼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할 만큼 모두에게 이익이 돼야 된다라는 이 호혜성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럼 여러분, 1번에서처럼 재산, 소득의 분배가 균등해야 되냐? 아니요. 균등해야 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균등하지 않아도, 즉, 불평등한 분배가 이루어지더라도 호혜성을 실현한다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균등해야 될 필요는 없다라고 하면 맞는 진술이 되고, 두 번째, 천부적 재능으로 인해서 소득 격차가 일어나요. 그래서 불평등한 분배가 나타나요. 그래도 허용될 수 있겠죠. 왜? 호혜성을 실현한다면. 세 번째, 분배의 정의를 실현해서 사회적인 우연성을 제거해야 된다라고 했는데요. 자, 사회적인 우연성의 문제가 있을 때그 사회적, 자연적 우연성에 영향을 최소화시키는 것이죠.

그러니 우연성 자체를 제거한다라기보다는 사회적이고 자연적인 우연성의 영향을 제거할 수 있는 정책이나 제도가 있어야 된다라는 관점이 되겠어요. 다음, 지위, 직책에 대한 접근 기회는 평등하게 분배되어야 되느냐? 그러면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이 되겠죠. 그럼 정의의 원칙을 서술하고 있는 내용이네요. 다음, 사유재산권은 평등한 자유의 원칙에 의해서 보장되어야 되느냐? 이것도 정의의 원칙을 서술하고 있는 건데, 사유재산권은 기본적인 자유의 항목들 중에서 롤스가 언급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 기본적 자유는 평등한 자유의 원칙에 의해서 보장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맞는 진술이 돼요. 그러니 4, 5번은 우리가 정의의 원칙이라고 제목만 알고 있다면 정의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을 늘어쓴, 길게 늘어쓴 항목이 되겠고, 1, 2번은 호혜성이 실현된다면 불평등을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관계성을 선지 안에 녹여낸 내용이에요. 그래서 1, 2, 4, 5번은 맞는 진술이 되겠는데, 3번에서 이 우연성 문제의 부분을 그 우연성, 그 자체 분배 정의를 실현해서 우연성을 제거해야 하느냐라고 했을 때 조심해서 빼줘야 되는 이 우연성 문제가 연계 교재에서도 출제가 되었네요. 옳지 않은 거 체크해 봤습니다. 그러면 다음 분배적 정의는 노직인데요. 노직이 이제 화자가 되고요. 나아가 되고요. 이 노직이 이 구도에서 보자면 누군가에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롤스가 되는 구도이긴 해요. 그럼 화자 나, 노직 입장을 한번 볼게요. 소유물에 대한 소유 권리는 취득과 이전에서의 정의 원리에 따라 얻게 된 경우에만 정당하고, 정당한 소유권을 가진 사람들이 그 소유권을 자유롭게 이전을 했다면 결과가 불평등해도 이 또한 정의롭다라는 노직이 맞잖아요. 근데 어떤 사상가는 사회경제적 불평등은 그것이 모든 사람, 특히 사회 최소수혜자에게 불평등을 보상할 만한 이득을 가져오는 경우에만 정당하다라고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 호혜성을 실현할 경우에만 불평등이 정당하다라고 보는 롤스에게 하는 비판의 구도인 셈이죠. 그렇다면 노직이 롤스에게 기억이라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간과한다라는 말이 아예 들어갔으니까 1번 선지부터 보겠습니다. 국가는 정의 실현을 위해서도 분배 과정에 개입할 수 없다는 노직의 기본 입장이 되지 않겠어요. 자, 정의 실현을 위한 것이라면 분배 과정에서 개입해서 국가가 해야 되는 역할이 있을 수 있어요. 혹은 뭐 어떤 사람이 불의를 저질렀을 때 그것을 국가가 개입해서 바로잡는 교정의 역할을 해준다거나 하는 것과 같이 분배 과정에 개입하는 최소 국가의 역할이 있을 수 있죠. 그걸 통해서 오히려 사회 구성원들의 소유권이나 자유 등을 침해하지 않게끔 조정해주는 개입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분배정의 정형적 원리는 필연적으로 재분배를 요구한다. 노직의 입장에서는 정형적인 원리가 아닌 비정형적인 원리를 따라야 그러니까 정당한 소유권을 얘기할 수 있는 건데, 정형적인 원리를 따르게 되면 정의롭지 못하죠. 공정하지 못해. 정당하지 못해요. 정당성이라고 얘기하는 게 가장 맞을 것 같아요. 정형적인 원리에 대해서는 그래서 비판적입니다. 그러면 이 정형적인 원리를 따르게 되었을 때에는 필연적으로 재분배를 요구하게 된다라는 점을 강가하고 있다. 그러니까 노직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정형적 원리를 따르면 필연적으로 재분배를 요구한다라고 나는 생각하는데, 롤스 입장에서는 차등의 원칙 같은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마치 내가 롤스를 판단했을 때에는 정형적인 원리를 얘기하는 것과 같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거예요. 세 번째, 개인의 소유권 보호를 위한 국가의 개입, 정당화될 수 없다. 1번에서 이 개입 이야기했었는데요. 또한번 노직에게서 개입을 이야기해보자면 개인의 소유권 보호하거나 혹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서 국가가 개입하는 것이 정당한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노직의 기본 입장이 아니니까 틀린 진술이 되겠고, 4번, 정당한 분배 과정에서 사회 경제적 불평등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걸 롤스가 간과하진 않겠죠. 롤스 입장에서도 공정으로서의 정의가 실현된 사회에서 호혜성을 실현한다면 사회 경제적 불평등이 나타날 수도 있다라고 볼 테니까 이건 롤스가 간과하지 않아서라고 빼줄 수 있겠네요. 다섯 번째,

재산과 소득의 균등 분배가 분배의 정의 실현의 전제 조건은 아니다라는 걸 롤스가 간과하진 않는다는 거죠. 왜? 위에서 이야기한 대로 사회 경제적 불평등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정당한 분배를 통해서도. 그러니 호혜성이 실현된다면. 그러니 재산과 소득의 균등 분배가 분배 정의의 전제 조건은 아니라는 점을 롤스도 간과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각각의 이유를 빼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머지가 이 비판의 구도에서 왜 틀렸는지를 이야기를 해봤고, 2번에서처럼, 이건 한 단계를 더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비정형적인 원리를 주장하는 로직, 나의 입장에서 봤을 때, 롤스 선생님이 얘기하는 저 정의 원칙과 차등의 원칙이라는 거는 저건 정형적 원리 아니야? 정형적 원리를 따르면 저건 필연적으로 재분배를 요구하는 건데, 저거는 문제될 수 있는데? 라고 본다는 거죠. 그런 시선이 한 단계 더 깔린 선택지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론적으로 잘 이해한 상태여야 이제 이게 맞을 수도 있을 텐데, 나머지의 내용들을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시면 롤스 입장에서 이걸 기본 입장이라고 볼수 있는지, 간과한다고 볼수 있는지 따져야 되는 내용 요소들이 많아서 은근히 아주 공부가 많이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그럼 다음 가보겠습니다. 롤스와 노직의 전형적인 구도인데, 첫 번째는 정의 원칙에 부합하던 모든 분배는 정의롭다고 본다 라고 하는 이 문장에 생윤러들의 한번 딱 긴장이 되는 건 이것 때문이에요. 뭐든이 맞을까요? 이 고민을 하는 거죠. 맞아요. 걱정하지 말아요. 왜요? 정의 원칙에 부합한다 그랬어요. 그럼 로이스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그 사회의 구조를 규제해야 할 원초적 입장에서 합의했던 그 정의 원칙에 부합을 했어요. 그거에 부합했다면 그건 정의로운 거예요. 정의 원칙에 부합한 모든 게요? 근데 모든 게 정의로운 거예요. 그럼 이거 더 간단히, 혹시 여러분들이 불안할까봐 더 간단히 말하면, 정의 원칙에 부합했다라는 것 자체가 정의롭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정의로운 모든 분배는 정의로운가요? 이 말과 같아요. 모든 때문에 너무 떨리죠? 근데 이 문장은 이렇게 해석해도 될 만큼 정의 원칙에 부합했다는 건 정의롭다는 것이고, 정의로운 모든 분배는 정의롭나요? 이 말과 같으므로 맞는 진술이에요. 안 떨어도 돼요, 이런 경우. 그리고 이미 출제가 됐어요. 두 번째. 역사적 원리에 따른 부의 불평등은 정당화될 수 있나요? 부의 불평등 정당화될 수 있는데, 그게 역사적인 원리에 따랐다면 노직 입장에서는 그런 불평등 정당화될 수 있어요. 세 번째. 갑과 달리 을은 복지국가에서 분배 정의가 완전히 실현될 수 없다고 본다라고 했는데요. 자, 이거요. 갑의 입장에서 보자면 복지국가에서 완전히 정의가 실현될 수 없기 때문에 재산 소유 민주주의로 가는 롤스 입장에서의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해 주긴 하는데, 그것들이 만약 차등의 원칙을 확 위반하게 되는 과도한 소득 격차가 일어나거나, 혹은 큰 규모의 부의 불평등, 그 불평등이 너무 큰 규모인데 그게 상속이 돼 버려. 근데 그 문제를 복지국가는 해결을 못하네 라고 롤 선생님이 고민하신 거예요. 그래서 재산 소유 민주주의를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 복지국가에서 분배 정의가 완전히 실현될 수 없다고 봐요. 갑의 입장에서도. 그럼 노직 입장에서는 복지국가는요, 최소 국가보다 훨씬 더 확장된 형태의 국가죠. 그러니까 정의롭지 못한 형태일 거야, 노직 입장에서는. 그러니 갑과 달리 을은이 아니라 롤스와 노직 입장에서 봤을 때 분배 정의를 완전히 실현할 수 있냐, 복지국가에서. 아니, 그건 아닌데 라고 볼 것이므로 갑과 달리 을은이라고 하는 이 구도는 맞지 않다. 네 번째, 을과 달리 갑은 선천적 유불리의 영향을 줄인 분배가 정의롭다고 본다. 노직과는 다르게 롤스 입장에서는 이 선천적 유불리 영향을 줄인 거, 그 사회적 자연적 우연성의 영향을 줄인 거, 이 분배가 정의롭다고 보죠. 갑과 을은 개인이 정당한 소유물에 대한 배타적 사용권을 지닌다고 본다.

그래서 정의롭다, 정당하다면, 정당한 소유물이라면 그건 네 거야, 그건 내 거야 라고 그 소유권, 사용권을 지닌다 라고 얘기하는 건 공통점일 수 있어요. 그래서 틀린 선지 이야기했고, 나머지 선지들 확인하는 거. 야, 이렇게 중요한 개념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죠? 수능 특강의 갑을병 사상가인데요. 지금 이 문제를 넣은 거는요. 혹시 롤스 단독 혹은 롤스와 노직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 다른 사상가가 하나 더 들어가서 새로운 구도로 종종 나오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아리스토텔레스이거나 마르크스요. 을은 벤담이고 병은 마르크스인데 이거 하나를 완전히 이해한 상태에서 꼼꼼하게 체크를 하면 이세 사상가를 다시 소환해서 복습할 수 있는 효과가 있어요. 첫 번째, 공정한 절차를 따를 때 정의로운 분배가 성립하는가에서 이 문항 출제 의도는 마르크스 입장에서 봤을 땐 정의로운 분배라고 하는 것은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를 받아야 된다라는 이 필요를 강조하는 것이지 공정한 절차를 따라야 된다라고 한다는 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거 마르크스에게 틀린 이유를 해설서에 써 놓으신 이유가 마르크스의 겨냥한 오진술. 이와 같은 패턴으로 나머지 선택지에서도 그 사상가를 겨냥한 포인트, 정오 판단의 포인트가 있는데요. 효용을 극대화하는 정책을 벤담은 긍정할 테니까 이 부분에서 틀렸다. 각자에게 각자의 몫을 줄때 공정한 분배가 아리스토텔레스에서는 맞는 기준이니까 아니오가 틀렸다. 또네 번째, 기하학적 비례의 동등함이라고 하는 것은 아리스토텔레스 입장에서 봤을 때 분배 정의에서 실현해야 되는 예스이니까 이 아니오라는 답이 틀렸다. 다만, 5번에서처럼 국가가 사라진 사회에서 이상적인 분배가 이루어지느냐라고 하는 건 마르크스가 공산사회를 이야기할 때 예스일 수 있지만 나머지 두 사상가가 국가가 사라져야 된다라고 말하진 않으므로 5번이 맞는 진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세 사상가가 들어간 것 치고도 문항 형식도 복잡하고 그 복잡한 형식에 비해서 오답 포인트가 이한 사람에게서 명확하게 살려져 있다라는 점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약간은 문항 설계의 기술적인 면에서 접근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도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오랜만에 이 사상가들도 복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수능 완성 문제로 가는데요. 롤스와 노직의 조합이고 천부적 재능 자체를 얘기했을 때 롤스의 입장에서는 그건 공유 자산이라고 보진 않아요. 인신의 온전성으로 각자의 소유이지만 공유 자산이라고 말하려면 천부적 재능의 분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이게 중요한 개념으로 작동한 문제고. 니은범, 개인의 소유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과세 정책이 존재할 수 있냐? 롤스와 노직 모두 예스라고 할 거예요. 특히나 중요한 판단 근거가 있는 것이 과세 정책이더라도 최소 국가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과세라면 인정을 해야 될 테니까 니은 번도 빼주는 구도. 디귿번, 차등의 원칙이라는 건 이번 수능 완성에 들어간 요 새로운 내용 요소인데요. 보상의 원칙이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상호 이익의 원칙을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이 차등의 원칙은 호혜성을 실현한다라고 하는 게이 수능 완성에 들어와 있는 제시문 선지에 들어있는 요 새로운 내용이야. 또 리을범, 정형적 원리에 따른 분배 중에는 과거의 상황이나 사람들의 행위를 고려하는 것도 있는가? 정형적인 원리에 따른 분배를 가게 된다면 도덕적인 공과를 따지게 되었을 때는 과거의 상황이나 사람들의 과거 행위를 고려하기도 하죠. 그래서 도덕적인 공과라는 기준을 따른다는 것 자체가 정형적이긴 하지만 정형적이어도 과거의 상황과 사람들의 과거 행위를 고려하게 되니까 역사적이기도 한 특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디귿과 리을이 들어가는 게 맞다. 다음, 롤스에게서 합리적 인간은 사회적 이득에 산술적인 총량의 극대화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냐? 그렇지 않아요. 산술적인 총량의 극대화, 뭐 최대 이익이 얼만큼, 총량이 얼만큼 많아질 거냐, 그 자체보다는 합리적인 인간이라면 정의

원칙을 합의해서 그거에 따라 호혜성을 실현하는 것을 더 옳은 것으로,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소수의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큰 이득을 취하는 경우는 항상 부정의하냐? 또한번 얘기 들어가요. 호혜성을 실현한다면 소수의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큰 이익을 취해서 그들 사이에 불평등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부정의하다고는 할수 없다는 거예요. 호혜성. 세 번째, 원초적 입장의 당사자들은 상호 무관심하지만 그들의 추구하는 목적은 대립할 수 없다. 상호 무관심해요. 그렇게 상호 무관심하면서도 자신들이 추구하는 목적이 있다는 걸 안다고 했죠? 그런데 그런 목적들이 때로는 충돌할 여지도 있을 수는 있죠. 다음, 모든 개인들이 특수한 처지에 맞는 정의 원칙이 수립되어야 공정한 분배가 실현된다. 자, 이 공정한 분배가 실현되려면 정의의 원칙이 작동해야 될 것이고, 그 정의의 원칙이 작동하게끔 합의했다라는 것은 개인의 특수한 처지에 맞는 정의의 원칙이 아니라 개인의 특수한 처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정의의 원칙을 합의하는 거니까 이 정의의 원칙이 개인의 특수한 처지에 맞아야 된다라고 하는 건 맞지 않는 진술이 되겠죠. 다섯 번째, 공리의 원칙은 질서정연한 사회라는 개념에 내포된 호혜성의 이념과 일치하지 않는다. 최대 다수의 최대 이익이 아니라 호혜성은 사회 구성원 모두가 이익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루이스는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5번이 정진술인 것이고 나머지가 틀린 이유들을 다 갖고 있어서 이론류로 롤스에게서 디테일하게 나오게 되면 지난 평가원 문항에서 보였던 것처럼 롤스 하나로도 어려운 문제가 될수 있죠. 노직과 롤스 문제 다음 보겠습니다. 노직에게서 분배 결과의 정당성은 분배에 관한 비역사적인 원리, 아니요, 역사적 원리. 이건 기본적 개념. 두 번째, 무지의 베일 속에서 합의의 당사자들은 만장일치로 정의 원칙 선택한다. 만장일치 또 나왔어요. 맞는 진술. 원초적 입장의 당사자들은 인간 사회에 대한 일반적인 사실은 알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위치에 대한 확률 계산, 이 확률 계산은 안 된다고 했어요. 1번, 올바른 결과에 대한 독립적인 기준 없어요. 하지만 공정한 분배를 실현할 수 있는 건 절차적 정의가 실현되었을 때예요. 그래서 니은과 리을이 맞는 얘기죠. 다음, 또 노직과 롤스라는 기본적인 구도인 건데, 천부적으로 타고난 상이한 재능이 조정해야 되냐, 그리고 부정이냐, 노직이 그렇게 말할 리 없죠. 천부적으로 타고난 재능은 나에게 속한 나의 권한이에요. 두 번째, 정의로운 분배는 정형적이면서 비역사적이 되느냐, 정형적이면 안 돼요. 비정형적이어야 되고 역사적이어야 되니까 기본 개념 발의해서 빼준다. 을, 각자는 자신의 천부적 재능과 지위에 대한 도덕적인 자격을 지닙니까? 천부적인 재능과 지위라고 하는 것은 우연성의 영향이잖아요. 그러니 그 우연성의 부분을 너는 도덕적인 자격을 지녔기 때문에 그런 재능을 지녔어. 너는 도덕적인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런 재능을 지니지 못했어. 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포인트가 뭐냐? 다 우연성이라는 거예요. 우연성의 영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맞지 않는 것. 원초적 상황의 당사자들은 서로에게 무제한적인 이타심? 아니요. 상호 무관심. 다섯 번째, 공정한 상황에서 공정한 절차를 거친 불평등은 정의롭냐? 두 사람 다 절차가 정의롭다면 불평등을 받아들일 수 있다. 중요한 내용이죠. 두 사람을 묶어서 물을 때 긴장합니다라고 하면 이런 류의 선택지 잘 받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역시나 롤스와 노직의 전형적인 구도에서 롤스가 공정한 합의를 위해서 필요한 지식, 인간사회의 일반적인 지식을 원초적 입장의 당사자가 알고 있다고 했죠. 또, 최소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이 되는 경우에만 사적 소유권의 침해가 가능하냐? 사적 소유권을 침해하면 안 돼요. 사적 소유권이라는 것을 기본적인 자유로 보장해야 되는 자유. 기본적 자유, 평등하게 보장해야 되는 것으로, 또 일원칙으로서 보장해야 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앞에 있는 이유가 따르더라도 이 기본적인 자유를 침해하면 안 됩니다. 디귿번. 노동을 하지 않고 재화를 얻는 것이 정당한 경우 있죠. 정당하게 이전받았다면. 리을번. 자신의 선천적인 재능을 바탕으로 이익을 얻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다. 롤스,
효과성을 실현한다면, 노직 위에서 말한 대로 나에게 속한 재능을 정당하게 실현해서 이익을 얻는다면 괜찮아요. 그래서 리을범도 롤스와 노직을 함께 엮어서 물어봤을 때 긴장하는 친구들 체크해두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억과 리을이 맞는 진술이 되겠습니다. 다음, 차등의 원칙은 재산과 권력의 불평등을 허용할 수 있습니까? 말하자면 경제적, 사회적 불평등 허용할 수 있는 건 차등의 원칙이 작동했을 때 맞는 진술. 그럼 그 차등의 원칙은 타인의 번영을 위해서 일부의 사람들이 손해 입는 걸 정당화한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호혜성이기 때문에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노직에게서 차등의 원칙은 분배 과정보다는 분배 결과를 중시한다. 노직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비판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정형적인 거 아닙니까? 라고 비판, 간과한다라고 하는 네모 안에 들어가는 칸의 그 아이디어 문제가 나왔던 것이 이런 것에 기반한 것이겠죠. 다음 1번, 천부적 재능 자체를 공동자산. 이건 롤스에게서 생각해봐도 안 된다라는 뉘앙스가 강한 선지죠. 자, 천부적 재능 자체는 인신의 온전성으로 자신의 소유권으로 인정을 해요. 공동자산이라고 말하려면 천부적 재능의 분포라고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롤스에게서. 그러니 롤스에게도 맞지 않는 내용이므로 이 언급은 롤스에게서 나오는 언어들이나 그런 표현들인 건데 그 롤스에게서 맞지 않다라는 걸 빼내라는 내용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 기억번과 지급번이 맞는 구성이 되죠. 자, 다음 문제 갑니다. 롤스와 노직의 구도 계속 훈련하고 있는데요. 롤스에게서 차등의 원칙은 공정한 사회협력을 위한 원칙으로서 호혜성 실현. 맞죠? 다음, 그렇게 차등의 원칙으로 최소 수혜자에게 이익 증진을 하게 된다면 경제적 불평도 허용할 수 있죠. 또 이 차등의 원칙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노직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차등의 원칙이라고 하는 걸 비판할 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앞에 있는 이 얘기, 디그선지랑 지금 여기 있는 이 디그선지의 뉘앙스가 노직이 차등의 원칙을 비판적으로 바라볼 때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가라는 걸 답할 수 있는 선지가 되겠고요. 리을범, 분배의 공정성은 사회적 효용을 근거로 판단해야 된다라고 하면 롤스의 입장에서는 사회 구성원 모두가 이익이어야지 사회적 효용을 근거로 판단하려는 게 아니다. 또 노직의 입장에서는 사회적 효용을 근거로 분배 공정성을 판단하자. 그건 정형적으로 네가 정해놓은 거다. 라고 말할 거여서 요거 둘 다 X입니다. 그래서 기니 D가 들어가는 선택지가 되는 거죠. 마지막 문제를 보겠는데요. 갑 노직에게서 정형화된 원칙에 따른 분배는 소유권을 침해하게 되죠. 또 개인의 재능을 통해서 얻은 이익은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어요. 근데 롤스에게서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은 분배 경제적인 불평등을 허용할 수 있다. 즉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과 같은 정의 원칙이 실현된다면 경제적인 불평등이 있더라도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했던 것이죠. 천부적 재능의 소유권은 개인에게 있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어서 그 소유권 자체는 인신의 온전성으로 기본적인 자유로 보장할 수 있다고 했어요. 또 개인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과세 정책은 허용될 수 있다. 노직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그야말로 소유권을 보호하기 위한 과세 가능하죠. 롤스의 입장에서도 개인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가가 과세 정책을 한다면 허용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2번이 맞지 않는 구도가 되겠습니다. 롤스와 노직을 꼼꼼하게 짚어봤는데 각각의 선지들에서 동원해야 되는 개념과 그 선지의 문양이 변형된 것들을 잘 훈련하는 시간이 되었길 바래요. 롤스에게서 원초적 입장의 개인은 타인도 합의를 준수할 것이라고 믿나요? 네, 믿습니다. 라고 답해야 돼요. 자, 이번 시간 클리어했습니다. 모두 수고하셨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수학 정신 안국선입니다. 수능 완성, 수능 안국선, 타원의 정의와 표현. 오늘 우리 두 번째 시간이니까 수능 완성 유형편의 두 번째 시간 타원이에요, 그렇죠? 타타타 타원, 타원도 2차 곡선 어차피 똑같아. 선생님 맨날 얘기하는 거 다를 게 없다. 폼을 쓸 때랑 똑같은데 기본 정의만 다르고 똑같은 흐름으로 흘러간다. 매번 얘기하는 거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완성 지어보자고요. 수능 완성 우리 유형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몇 쪽이야? 73쪽이요. 73쪽에는 타원의 정의 활용입니다. 타원의 정의부터 보자고요. 폼을 써는 고정된 한 점과 직선에 이르는 거리가 같은 점들의 모임이었다라고 한다면은 타원은 고정된 두 점에서 얘기를 하죠. 그림을 좀 우리가 예쁘게 좀 예쁘게 그래도 어느 정도 그림을 그리기 좀 만들기 위해서 약간의 보조선을 먼저 그리고 출발합시다. 타원은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찌그러진 원 정도 우리가 이제 어린 시절에는 그냥 찌그러진 원 정도로 생각했었는데 얘를 우리가 수학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다? 고정된 두 점이 있어서 그 고정된 두 점에 대해서 그 두 점까지에 이르는 거리, 여기까지의 거리와 여기까지의 거리 얘네들을 더했을 때 일정한 값을 가지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PF랑 PF'이랑 같으면은 일정한 값을 가지게 된다라면은 그 녀석을 만족하는 점 P의 집합을, P의 모임을 타원이라고 부르자 라고 했었어요. 이게 정의였습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일정한 값을 갖는다라고 하면 상수 뭐 K 이런 식으로 표현했었는데 그냥 K라고 표현하지 않고 그냥 A라고 B라고 표현하지 않고 굳이 E를 붙여서 표현을 해서 EA로 표현을 했었어요. 얘가 이유가 있었죠. 이렇게 우리가 세팅을 했을 때 얘를 가지고 우리가 요 두 점을 우리는 뭐라고 불렀어? 초점이라고 불러줬었고 얘도 초점, 얘도 초점. 그 다음 초점 두 개를 요렇게 이어서 그 녀석을 연장한 직선이 이 포물선, 아니 타원과 포물선이 아니죠. 만나는 요 네 개의 점을 우리는 뭐라고 불렀어? 꼭지점이라고 불렀었고 요 초점을 이 꼭지점과 꼭지점을 이었을 때 요렇게 그려지는 요 녀석을 우리는 뭐라고 불렀고 장축이라고 불렀고 그 다음에 요렇게 초점의 수직이 등분선 초점 두 개를 이은 연장선이 만났을 때 요 두 점 이 타원과 만나는 두 점에서 이걸 장축 그리고 초점 둘의 수직이 등분선이 이 타원과 만나는 요 녀석을 우리는 뭐라고 불렀어? 꼭 요 녀석의 이 꼭지점 두 개를 이은 요 녀석을 우리가 단축이라고 불렀었어요. 그리고 단축과 장축이 만난 요 지점을 우리가 타원의 중심이라고 불렀었더랬죠. 용어들은 요 정도였어요. 그럼 용어들은 요 정도였었고 여기서 이 녀석을 우리는 이제 뭐하자? 좌표평면상에다가 올려놓자라는 거죠. 그러면 고정된 두 점으로부터 이르는 거리의 합 이 일정한 점들의 모임이라고 얘기를 했으니 타원의 방정식을 얘기하려면 고정된 점에 대한 데이터 F를 내가 C,0 F'을 마이너스 C,0 고정된 점에 대한 데이터가 있어야 할 것이고 이르는 거리의 합이 일정하다고 했으니 그 합에 대한 데이터가 있어야 되겠죠. 이걸 가지고 내가 타원 위의 점 X,Y에 대해서 이 XY 관계식을 열심히 모아서 PF의 길이 루트 X 빼기 c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0의 제곱 pf 프라임 루트 x 플러스 c의 제곱 더하기 y 제곱을 대입해서 열심히 정리를 하고 계산을 해봤더니 그 타원의 방정식이 뭐가 나오더라? a 제곱분의 x 제곱 플러스 b 제곱분의 y의 제곱은 1이 나오더라 라는 거였었죠. 근데 여기서 내가 얘는 c,0 이 타원의 초점은 c라는 형태로 표현을 했었고 이 녀석의 길이 EA, PF랑 PF'에 더한 요 녀석의 길은 A라는 녀석을 표현했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B는 어디서 나왔느냐? 얘네를 가지고 출발해서 식을 계산하다가 중간에 적당하게 우리가 치환을 해주죠. 어떻게? B의 제곱이라고 하는 녀석은 여기서 지금 B의 제곱이라고 하는 녀석은 A의 제곱에서 C의 제곱을 빼준 걸로 치환을 했었어요. 근데 결국 우리가 문제를 풀다 보면은 이 초점의 좌표를 주어진 상태에서 PF랑 PF'의 길이를 더한 요 녀석 EA 값을 주어진 상태에서 타원의 방정식을 구해야 될 수도 있고 거꾸로 타원의 방정식을 구해놓은 상태에서 초점에 대한 C에 대한 데이터를 얻어야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기보다는 보통 우리가 C의 제곱은 A의 제곱에서 B의 제곱을 뺀다라고 기억을 했었더랬죠.
그쵸? 그럼 여기서 이 EA라고 하는 녀석을 여기서 기하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형태가 되느냐? 여기서 이 요점, 요 지점도 내가 어디 위의 점? 타원 위의 점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랑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더해주면은 EA가 될 텐데 좌우 대칭 형태가 될 수밖에 없을 테니 너의 길이는 너의 길이랑 같아. 따라서 이거 더하기 이거랑 이거 더하기 이거랑 같아. 그럼 이거 더하기 이거가 EA인데 그럼 이거 더하기 이거가 EA네. 요만큼의 길이가 EA구나. 바로 요 EA라고 하는 녀석은 장축의 길이와 같다라는 거죠. 장축의 길이. 그래서 우리가 이 타원을 보고서 여기서 요만큼의 길이가 뭐랑 같아? 초점까지 이르는 거리의 합. 이거 더하기 이거가 요만큼의 길이랑 같다는 것을 시각적으로 그림에서 확인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렇게 해서 이 꼭지점의 x좌표가 뭐? a. 꼭지점 x좌표가 마이너스가 a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것이고, 이 꼭지점의 y좌표가 b, 꼭지점의 y좌표가 마이너스 b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서, 이게 주어지게 되면 꼭지점의 좌표에 대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을 것이고, 꼭지점의 좌표에 대한 데이터를 얻으면 역시 타원의 반열식을 얘기할 수가 있었겠죠. 그쵸?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하나 정도도, 우리가 포물선에서 뭐, 좀 기억할 만한 그림이 있었다. 타원에서는 기억할 만한 그림이 있느냐? 여기서 내가, 요렇게, 이 초점에서 요 꼭지점을 이어버리게 되면은, 여기서 얘는 타원이 점이기 때문에, 요렇게 이어주면은, 좌우 대칭이 돼서 너랑 길이 같아요. 근데 이거 더하기 이것도 얼마야? 이 얘기가 되니까, 요만큼의 길이는 뭐가 되느냐? A가 돼버린다. 요만큼의 길이는 A가 돼버린다. 근데 요만큼의 길이는 B잖아. 요만큼의 길이는 C잖아. A, B, C가 요 직각삼각형 느낌도 볼수 있다. 정도 그냥 눈에 담아두고 넘어가면 되겠죠. 그럼 이렇게 우리가 타원을 얘기해 줬을 때 초점 두 개가 X축 위에 있을 때 이렇게 표현이 됐다라고 한다면은 이번에는 초점 두 개가 Y축 위에 있을 때는 우리가 타원의 방정식을 어떻게 얘기했더라? 타원 이렇게 길쭉하게 그려진다더라. 그럼 초점 F가 뭐 0, C가 되고 초점 F'을 0, 마이너스 C라고 했을 때이 타원 위의 점 P에 대해서 이때는 내가 PF랑 PF'을 쟤는 EA로 했는데 얘는 굳이 EB로 쓰셔. EB로. 그럼 얘가 장축의 길이니까 요만큼의 길이가 EB가 될 것이야. 여기가 B, 여기가 마이너스 B가 되겠죠? 이때 내가 px, y에 대해서 타원의 방정식을 열심히 만들어 봤더니 그때 뭐가 나오더라? a제곱분의 x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y제곱은 1이 되고 abc의 관계가 여기서 c의 제곱 밑에다 씁시다. c의 제곱은 b의 제곱에서 a의 제곱을 빼준 형태가 되더라라는 거죠. 그러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얘기했던 포물선과의 좀 다른 포인트를 한번 보면은 포물선 때는 초점이 이렇게 있고 준선이 이렇게 있느냐, 초점이 이렇게 있고 준선이 이렇게 있느냐에 따라서 식의 폼 자체가 y제곱은 4px, x제곱은 4pi가 달랐어요. 근데 얘는 한번 봐요. 여기서 이때와 그리고 이때 봐요. 모양새가 똑같아요. 똑같다. 뭐예요? a제곱분 x제곱 더하기 b제곱분 y제곱은 1, a제곱분 x제곱 더하기 b제곱분 y제곱은 1, 똑같다라는 거죠. 그럼 뭘 가지고 판단할 수 있냐? 여기서 c제곱의 양수 a가 얘가 더 크면 클, 대, 작을, 소. 갑자기 천점은? 여기서 얘는 b제곱이 a제곱보다 더 커요. 얘가 더 크고 클, 대, 작을, 소. 얘가 더 작으면 즉, 이 x제곱과 y제곱에 있는 분모에 있는 녀석이 누가 더 크냐에 따라서, 누가 더 크냐에 따라서 타원이 좌우로 길쭉하게, 세로로 길쭉하게. 좀 더, 이게 직관적인 표현은 그렇고, 구체적인 설명은 초점이 y축 위에 있느냐, x축 위에 있느냐가 달라진다라는 게 타원의 특징이었었죠. 앞에 포물선,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쌍곡선과 다른

차원의 좀 약간 독특한 점. 폼 자체는 똑같다. 이 값이 누가 더 크냐에 따라서 이런 형태나 이런 형태가 달라지는 것 뿐이었다라는 거죠. 달라지는 것 뿐? 달라지는 것이 조금 다른 두 친구랑 좀 다른 녀석이었어요. 이게 기본 폼이었다라고 한다면은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는 뭐 해줘? 평행 이동을 시도하겠죠. X축의 방향으로 M만큼, Y축의 방향으로 N만큼 평행 이동을 시도를 할 거예요. 그럼 평행 이동해 주게 되면은 초점에 잡혀, 꼭지점에 잡혀, 중심에 잡혀 다 평행 이동해서 따라 움직이면 되겠죠? 따라 이동을 하면 될 거예요. 그 녀석의 좌표를 구하는 건 우리에겐 일도 아닐 겁니다. 근데 평행 이동이라고 하는 녀석은 모름지기 변해 안 변해요? 모양은 안 변해요. 장축의 길이가 평행 이동한다고 해서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단축의 길이가 평행 이동한다고 해서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이 녀석의 길, 초점 둘 사이의 거리도 평행 이동한다고 해서 평행 이동에 대해서 바뀌어 안 바뀌어? 거리는 안 바뀐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평행이동시켜 놓은 녀석의 타원을 얘기해 줄수 있어야 된다 정도까지 얘기를 해 준다라면은 타원의 방정식을 보고 초점을 구할 수 있고 초점과 장축의 길이를 가지고 내가 타원의 방정식을 만들 수 있고 이런 것들을 해줄 수 있다라면은 타원을 살 일은 다인 거죠. 그럼 타원도 포물선태랑 마찬가지로 가장 중요한 것보다 이 정의를 가지고 타원 이해점에서 타원의 초점까지 이르는 거리압이 일정하니까 그게 장축의 길이 같으니까 포물선 때랑 마찬가지 우리는 반드시 해야 될 겁니다. 타원 위의 점이 한 초점까지 이어놨어. 시험지에 그렇게 그려져 있어. 그러면은 나머지 초점까지 무조건 이어봐야 된다는 거죠. 이거 아니면 뭐다? 불법이다. 맨날 얘기하는 거 있죠? 여기 위의 점에서 여기까지 이어놨어. 그럼 나머지 초점까지 이어봐야 돼. 일단 그려봐야 돼. 왜? 그게 문제 푸는 데 필요할 거거든. 알겠죠? 그것만 해준다라면, 그렇게 선을 그어놓고 나면, 그 다음에는 내가 뭘 해야 될지는 자연스럽게 눈에 보입니다. 그림을 그려야 돼요. 알겠죠? 필수형 2번 보자고요. 2016 수능 6월 모의평가. 그림과 같이 두 점, FF'을 초점으로 하는 타원 있어요. 값을 정확하게 안 줬어. 일단 C-C. A로 줬어. 일단은, 아유, 알겠어. 그리고 두 점, G'도 내가 정확한 값을 안 줬는데, 1보다 크다라는 말을 했어요. 초점으로 하고. 그리고 타원 C1의 두 꼭지점을 지난 타원 C2가 있다. 그러니까 느낌 보니까, 일단 그림의 느낌 보니까, 초점 있고 타원이 있는데, 여기 꼭지점을 지나는 요런 타원이야? 아, 그거 설명하고 있는 거야. 근데 직선 FG가. 타원과 일사분면에서 만나는 점 P? F'P가 타원 C2랑 일사분면에서 만난 점 Q? GP랑 PF랑 같고, 너랑 같고, GP랑 PF'을 더해서 2루트가 됐을 때, QG와 이거 더하기 이거를 구해달래요? 그림을 조금 더 크게 놓고 한번 봅시다. 지금 여기서 이거와 이거의 길이가 같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GP랑 PF'이랑 더해준 녀석이 얼마라고 그랬어? 2 루트 2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딱 보이는 게 너랑 같은데 이거 더하기 이거 2 루트니까 이거 더하기 이거가 뭐가 되는 거야? 2 루트 2가 되는 거야. 즉 문제에서 얘기한 GP 더하기 PF 프라임이 2 루트 2인데 이 GP가 뭐랑 같다고 그랬어? PF랑 같다고 했으니 PF 더하기 PF 프라임이 2 루트 2거든. 근데 얘는 타원 이해점에서 타원의 초점까지 이은 거리 합이에요. 이 녀석이 뭐가 된다? 장축의 길이가 된다. 장길. 뭔가 이렇게 사극에 나올 이름 것 같아. 장길아. 아무튼간 장축의 길이에요. 그럼 여기서 내가 초점까지 이은 거리 이 타원 첫 번째 타원의 방정식을 봤더니 이렇게 주어졌거든. A제곱분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이에요. 여기서 지금 초점 두 개가 X축에 있으니까 여기에 있는 요 녀석 여기에 있는 X좌표가 A거든. 근데 여기서 장축의 길이 2루트2라는 녀석이 뭐야? 두배 A가 되는 거야. A의 값이 뭐가 되는 거야? 루트2가 나와버렸어. A의 값이 나와버렸기 때문에 첫 번째 타원 C1은 2분의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이라는 걸 내가 알아버렸고, 그거에 따른 C,0의 저 C의 값도 계산할 수 있는 게 1이 아니라 y제곱이죠. 2의 제곱, 2분의 x제곱 더하기 1분의 y제곱이니까 c의 제곱은 2 빼기 1이 돼서 c의 값은 1이라는 것도 알아낼 수가 있어요. 그쵸? 그리고 여기서 지금 두 번째 타원도 여기 꼭지점이 2점을 지나는 거니까 여기서 지금 요두 번째 타원은 c2라고 하는 녀석은 2분의 x제곱 플러스 y제곱 나누기. 여기 모르잖아. b제곱은 1이라고 써봅시다. 그럼 내가 b제곱을 알아야

뭐 딜을 구하든지 뭘 하든지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여기까지 써놓은 상태에서 최종적으로 구하고자 하는 게 뭐였어? QG 더하기 QG 프라임이야. 그럼 QG와 QG 프라임은 요두 번째 타원 C2 위에 점에서, 이 C2 위에 점에서 두 번째 타원의 초점까지 이어놓은 거거든. 그럼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하고자 하는 QG 더하기 QG 프라임이라고 하는 녀석은 이 타원의 방정식에 대해서 장축의 길이와 같고, 그러면 이렇게 표현했을 때 장축의 길이는 뭐가 된다? 2B가 되는 거다. 그럼 우리는 답을 내려면 뭐만 알면 돼? B의 값만 계산해주면 돼. 그럼 이제 뭘안 써먹고 써먹었나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 조건 써먹었거든. 너랑 너랑 같다라는 거 써먹어서 A까지 찾아냈거든. 근데 더 이상 내가 써먹을 수 있는 게 조건이 있나 뭐가 없나 들여다봤어. 내가 너의 타원을 알고 있어. 너의 타원은 명확하게 내가 숫자 다 알고 있어. 그쵸? 2분의 x제곱 더하기 1분의 y제곱은 1. 그리고 여기서 내가 f의 x좌표도 알고 있어. 1,0. 근데 너랑 길이가 같다며. 그러면은 너의 x좌표가 1인데 너가 1대 1이니까 수선의 발을 내려주면은 닮음 삼각형이 보이죠? 1대 1, 너는 여기에 중점 2분의 1이 되겠구나. 즉 뭐의 좌표를 알아? P의 x좌표가 2분의 1이라는 걸 알아내버린 거죠. 그럼 우리가 아까 생각을 해보자고요. OQG 더하기 QG 프라임은 2B, B를 알면 되고, B를 알아내려면 여기에 x제곱에 붙어있는 2를 아니까 저 초점의 y좌표를 알면 되거든. 그럼 얘 y좌표를 구하려면은 아까 얘기했던 대로 너랑 길이 같으니까 P의 y좌표를 알면은 그거의 두 배가 G의 y좌표가 되겠네? P의 y좌표만 구하면 되겠네? 난 타원의 방정식을 아는데, P의 x좌표를 아는데 대입하면 되겠구나. 도형의 방정식을 활용해주면 되겠죠. 그럼 대입을 해버리게 되면은 2분의 1 곱하기 x제곱은 2분의 1의 제곱인 4분의 1이죠? 플러스 y의 제곱 뭐가 된다? 1이 된다. 그럼 여기서 y의 제곱은 8분의 7이니까 y는 2루트 2분의 루트 7이 나오더라라는 거죠. 이 녀석이 누구야? P의 y좌표야. 그럼 P의 y좌표의 몇 배? 두 배가 되는 것이니까 G라고 하는 녀석의 좌표는 이것의 두 배를 해주게 되면 y좌표가 0, 루트 2분의 루트 7이 되겠지요. 그럼 G의 y좌표, 초점의 y좌표라는 상태에서 요 타원의 방정식과 이 루트 2분의 루트 7 관계식이 어떻게 돼요? 여기서 이 녀석의 제곱은 2분의 7이라고 하는 녀석은 B의 제곱에서 2를 빼준 게 되겠죠? 그럼 B의 제곱은 2분의 11이 되겠죠? 그럼 B라는 녀석은 루트 2분의 루트 11이 되겠죠? B의 값을 찾아내기만 하면은 게임 끝이라고 그랬는데. 그쵸? 그럼 여기다가 대입해주면 되겠네? 너는 2에다가 루트 2분의 루트 11이지롱? 루트 약분해버리면 루트 곱하니까 루트 22가 정답이 되겠지롱? 끝났지롱? 그쵸? 해서 주어진 조건을 보고서 내가 할수 있는 것들을 먼저 다 해본 거죠. 장축의 길이 얘기를 해봐야지. 그치? 이 타원 2의 점에서 초점까지 이어놨는데 안할수 있겠어? 해서 A 값이 먼저 나와서 해놓은 걸 나서 써놓고 나서 봤더니, 더 이상 할수 있는 게 없네? 그럼 뭘더할수 있을까? 지금 여기서 내가 너의 좌표만 알면은 게임이 끝나는데 너의 좌표는 너의 좌표, y좌표의 두 배야? 너의 y좌표 되면 너의 y좌표가 궁금해? 너의 y좌표가 궁금해? 내가 타원의 방식을 대입하면 되겠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타원도 그랬고, 포물선도 그랬고, y좌표가 궁금한 상황이다? 그럼 그때 도형의 방정식을 적극적으로 써주라는 거예요. 선생님, 2차 곡선 얘기할 때, 선분의 길이의 포인트를 맞춰서 계산하는 거 쉽다? 그걸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렇다고 도형의 방정식을 그냥 모르쇠 하시면은 안 된다. 특히, y좌표가 궁금한 상황, 뭐, 이렇게 옆으로 있을 때는, 뭐, x좌표가 궁금한 상황, 이런 것들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내가 도형의 방정식을 적극적으로 끌어다가 써줄 수가 있겠죠. 그쵸? 5번 문제로 넘어가 보자고요. 5번 문제로 넘어가면은 그림과 같이 타원 있어요. 타원의 x좌표가 양수인 초점 f, y좌표 양수인 꼭지점을 a라고 했어요. fa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주었어요. 숫자로 다 줬습니다. 그럼 여기서 얘가 x좌표냐고 얘가 y좌표이잖니. x좌표이랑 y좌표 구하는 건 1도 아니잖니. x에다가 0을 집어넣게 되면 y값이 3이 나와요. 여기의 좌표는 0,3이 된다더라. y에다 0을 집어넣게 되면 x의 값이 5가 나와요. f는 5,0가 된다더라. 그럼 우리가 초점의 좌표를 알고 이쪽 y축 위에 있는 꼭지점 a의 좌표를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의 값 a제곱분의 x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y제곱에 대해서 b의 값에 해당하는 게 누구야? 3이 먼저 나와버린 거죠.
그 다음

여기에 있는 저 a와 b와 요 초점 x좌표에 대해서 관계식이 어떻게 돼? 5의 제곱은 a의 제곱에서 b의 제곱을 뺀다더라. b라는 녀석이 얼마더라? 3이더라. 그러면 a의 제곱은 얼마가 된다더라? 25에다 굴려주면 34가 된다더라. 게임 끝났죠? 문제에서 원하는 건 뭐야? a 제곱과 b 제곱을 더해주세요. a 제곱에다가 b의 제곱을 더해주면 34에서 3의 제곱 9를 더해서 43이 되겠구나. 정답이 나왔구나. 됐죠? 그래서 가볍게 저 직선의 방정식을 내가 아는 상태에서 x좌표, y좌표를 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초점이 잡혀, 꼭지점이 잡혀 찾아가지고 a, b의 그것의 값을 제곱을 해서 더한 거 가볍게 구할 수가 있겠죠? 5번 문제는 가볍게 그냥 너, 야, 타원의 방정식에서 여기 있는 a와 여기 있는 b와 초점 x좌표에 대한 관계식 알고 있니? 그냥 그거 물어보는 게 다였어요. 그쵸? 가볍게 5번 문제 해결해 봤습니다. 6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6번 문제 보시면 그림과 같이 x좌표가 음수인 점 f를 한 초점으로 하는 타원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보통은 여기다 f를 주고 여기를 f프라임으로 주는데 여기다 그림을 굳이 안 주고 저기를 f라고 불렀어. 여기부터 수상한 냄새가 나. 왜 너를 숨기고 있어? 너가 부끄러워? 왜? 여기 얘기해줘야지. 일단은 넘어가. 근데 이 타원 2의 제1사분면의 점 p에 대하여 pf랑 p O를 더했더니 11에 P의 Y좌표를 구하여. 자, 그러면 첫 번째 이야기, 이것을 푸는 첫 번째 이야기. 여기서 이거를 보고서 우리는 머릿속에서 타원을 떠올릴 수가 있어야 돼요. 왜 갑자기 타원이에요? F라고 하는 고정된 점, O라고 하는 고정된 점, 여기까지의 거리 합이 10이야. 그러면 P는 우리는 뭐라고 이름을 불러줄 수가 있느냐? 여기와 여기를 두 초점으로 하고 장축의 길이 이거 더하기 이거가 10이 되는 타원 위의 점이라고 P를 불러줄 수가 있을 거라는 거죠. 이렇게 타원이 많이 찌그러진 감자 같지만 타원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내가 이 타원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거죠. 이 타원의 방정식을 구한다면 두 타원의 교점이 P니까 P의 Y좌표니까 도형의 방정식으로 적극적으로 끌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 타원의 방정식을 생각해보면 장축의 길이가 10이야. 그리고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찾기 위해서 F를 찾아봤더니 FX좌표에 대해서 FX좌표의 제곱은 25 빼기 9, 16이죠. 그럼 루트 씌워주면 4예요. 그러니까 F가 마이너스 4, 0거든. 그럼 두 초점 사이의 거리가 4란 말이지. 그럼 여기 중점은 마이너스 2. 중점에 좌표고. 그러면은 여기서 저 타원은 어떤 타원? 요렇게 그려지고. 이거 더하기 이거가 10이 됐으니까 장축의 길이가 10이 되고 초점 사이의 거리가 4니까 마이너스 2,0와 2,0를 초점으로 하는 타원. 그러한 타원을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이동해 버린 거죠. 그럼 요 타원의 방정식은 25분의 x 제곱 플러스 25에서 4를 빼주게 되면은 루트 21. 그러면은 그거의 제곱, 그러니까 25에서 4를 빼주면 21. 루트 씌워주면은 여기가 루트 21이니까 21분의 y 제곱은 1이라는 타원이에요. 얘를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밀어버립니다. 그럼 저 타원의 방정식은 25분의 x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21분의 y의 제곱은 1이라고 하는 타원의 방정식이 등장을 합니다. 그다음 첫 번째, 이 문제에서 세팅된 요 타원의 방정식이 25분의 x제곱 플러스 9분의 y의 제곱은 1이라는 타원의 방정식이 역시 등장을 해요. 그럼 저기서 저 p라고 하는 녀석은 이두 타원 위의 교점이기 때문에 연립 방정식으로 끌고 가는데, 이렇게 들여다봤더니 복잡해 보이지만 여기다가 21을 곱하고 여기다가 9를 곱해서 빼버리게 되면은 y값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얘는 25분의 21의 x 플러스 2의 제곱에서 25분의 9의 x 제곱은 21에서 9를 빼니까 12가 될 것이고 25를 넘겨버리게 되면 21x 제곱에서 9를 빼버리니까 얼마? 12x 제곱이 될 것이고 그러면 4에다가 21을 곱하니까 84의 x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플러스 4에다가 21을 곱하니까 84가 될 것이고 25를 곱해버리니까 12에다가 25를 곱해버리면 300이 되겠죠? 그럼 얘는 300을 이항시켜버리면 마이너스 216이 될 거예요.

그럼 12로 나눠버려. 그럼 x제곱 플러스 7x인가요? 그쵸? 그럼 12로 나눠버리면은 120에다가 96이 되니까 18인가요? 로 정리가 돼요. 계산이 복잡해 보이지만 뭐 말도 안 되게 복잡하진 않았던 것 같아.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했더니 x 마이너스 2에 x 플러스 9로 인수분해가 돼. 그럼 여기서 얘가 플러스 5 마이너스 5니까 x좌표가 마이너스가 될 수가 없거든. 그래서 저 p x좌표가 2가 된다라고 접근을 한 거예요. 험난한 길이었지만 답은 p x좌표는 나왔습니다. 그래서 P의 Y좌표를 구하라고 얘기를 했으니 대입해주면 되겠죠. 얘나 얘 아무거나 난 여기다 대입을 할래. 그럼 여기다가 내가 대입을 해버리게 되면은 25분의 X의 제곱 플러스 9분의 Y의 제곱은 1이 될 것이고 이항시켜버리면은 9분의 Y의 제곱은 25분의 21이 될 것이고 이항시켜서 루트를 씌워버리게 되면은 Y는 5분의 3 루트 21이라고 하는 1, 4분면 위의 점이니까 내가 나오게 되겠죠. 상당히 힘들게 계산을 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얘를 다르게 보자고요. 두 번째 솔루션 얘기했죠. 아까 얘기 문제 설명하면서 수상함을 느껴야 돼요. 타원 2의 점인데 한 초점까지만 이어놨잖아. 나머지 초점도 이어봐야지. 이거 안 하면 불법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예, 이거 안 그리면 유죄예요, 유죄. 길티. 예. 여기서 지금 너의 x좌표가 마이너스 4, 너의 x좌표가 4라는 것까지는 알아냈어. 그런데 이거 더하기 이거가 10이라며, 지금. 근데 지금 여기서 얘를 이렇게 이어놨으면 PF랑 PF'을 더해줘도 10이란 말이지. 얘가 25, 얘가 꼭지점에 x좌표가 5니까. 어라? 너 더하기 너가 10, 너 더하기 너가 10, 너랑 같아. 그럼 너랑 같겠네. 얘랑 같아요. 이등변 삼각형이 보이잖아. 이렇게. 수선의 발 내리면 중점에 떨어지잖아. 그럼 0이고 4니까 중점 x좌표, px좌표 2가 그냥 허무하게 나와버려요. 우리 뭐 했니? 뭐한 거니, 나 지금?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뭘안 했어? 얘를 안 그려보니까 이런 상상을 못한 거죠. 그죠? 얘를 그리고 나면은 내가 뭘 해야 될지가 눈에 보인 거죠. 어? 이거 더하기 이거가 10인데? 이거 더하기 이것도 10이라며? 그럼 너랑 같잖아. 그 다음에 내가 뭘 해야 될지가 자연스럽게 눈에 보이잖아요. 그쵸? 그거라고요. 안 그리면 안 보여요. 안 그리면 안 보여. 선생님이 맨날 하는 얘기 있죠. 수학자 오일러는 두 눈의 시력을 먼 뒤에도, 시력을 잃은 뒤에도 수많은 논문을 암산을 통해서 저술했어요. 우리는 오일러가 아니에요. 암산을 안 돼요. 써봐야 되고, 그려봐야 되고, 수학시험 볼땐 팔이 아플 정도로 계속 이것저것 해봐야 되는데, 그 이것저것 해보는 그 스타트 첫 단추가 2차 곡선은 정해져 있다고요. 이어보라고요. 이어보고 나니까 내가 뭘 해야 될지가 자연스럽게 보이죠. 그럼 문제가 손쉽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맞나요? 해서 얘 x좌표를 2를 구했다라고 한다면 이 타원의 반추하니까 여기다 대입해버리면 그냥 y좌표가 띵 나와버리겠죠. 선생님, 그러면은 이 풀이는 전적으로 쓸모가 없는 풀이고 이렇게 풀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할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경각심을 주려고 이렇게 풀으셨군요! 라고 얘기한다면은, 생각한다면은 오산이에요. 얘도 의미가 있어요. 여기서 이 계산은 우리에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 선생님이 이 문제에서, 이첫 번째 풀이에서 얘기하고 싶은 의미는 요거. 얘를 만들어내기 전에 그 발상. 즉, 이 식을 보고서, PF에서 PF랑 PO를 더해서 10이 되었어. 그러면 얘네 둘을 초점으로 하는 타원 위에 있는 점이구나라는 발상을 떠올리는 거는 되게 좋은 시도였어요. 그거는 2차 곡선에서 좀 어려운 문제에서 사용되는 어떤 것들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혹시 여러분들 수능 특강을 공부한 지 그렇게 오래 안 됐나요? 올해 우리 2027 수능 특강에 타원의 레벨 3의 첫 번째 문제 기억나요? 기억나요? 기억나요? 기억 안 나요? 한번 찾아보세요. 그 문제가 이 기본 고정된 두 점으로부터 거리 합이 상수면은 타원의 점이 되는구나라는 거를 내가 생각해낼 수 있어야 되는데 다시 얘기할게요. 그런 것들이 어려운 문제에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정된 두 점으로부터 거리 합이 어떤 숫자가 딱 나왔어? 얘는 그러면은 타원이의 점이라고 설명할 수 있겠구나 라는 거는 할수 있어야 돼요. 그 발상은 되게 중요한 겁니다. 알겠죠? 어려운 문제에서 그런 것도

우리가 그려낼 수 있어야 돼요. 그냥 선분의 길이 하면 10이구나.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얘네를 초점으로는 타원 위의 점이라고 할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말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능력을 길러줘야 된다. 해서 첫 번째 풀이도 그런 어떤 중요한 의미가 있는 문제였습니다. 알겠죠? 풀이었어요. 그래서 6번 문제 다양한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7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7번. 그림과 같이 0보다 크고 K가 4보다 작은 상수 K에 대하여 초점이 F, F', 타원 이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두점 F, F'을 지름의 양끝점으로는 원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여기서 이렇게 들여다봤더니 원, F, F'을 지름의 양끝점으로 하는 원의 방정식을 이렇게 줬거든. 여기가 K란 얘기야. 여기가 마이너스 K란 얘기야. F랑 F'의 X좌표를 안다는 얘기야. 초점의 X좌표가 K로 표현된다는 얘기야. 근데 타원의 방정식이 이거잖아. 그럼 여기서 타원의 초점은 K의 제곱은, 타원의 초점 K의 제곱은 얘가 X축에 초점이 있으니까 여기에 있는 누구? 16에서 여기에 있는 누구? K의 제곱을 빼주게 되겠죠? 그럼 내가 두 배의 K의 제곱이 16이 되겠죠? 2로 나눠버리면 K의 값이 뭐가 된다? 2루트2가 된다. 2로 나눠주고 루트 씌워버리면 K의 값이 나와버렸어요. 아, 이 원의 지름의 양끝점 초점 X좌표가 K가 원의 방정식을 아는 상태에서 초점 X좌표를 표현하고 그걸 가지고 K값까지 여기서 다이렉트를 일단 구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 타원 위의 1사분면 위의 점 P에 대하여 PF'이 원과 만나는 점 Q, F'이 아닌 점을 Q라고 불렀을 때 QF'이 5라고 합니다. PF'F의 넓이를 계산해 주세요라고 얘기를 했어요. 지금 우리는 K의 값을 2루트2라고 찾아냈습니다. K, 너 2루트2가 되어라. 그럼 요 상태에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지금 초점 F'과 타원의 점 P를 이어서 이렇게 여기 만나는 점 Q라고 불렀어요. QF' 우리가 아까 얼마라고 그랬더라? QF'을 5라고 불렀더라. 그럼 여기서 내가 길이 아는 거 써봐. 너의 길이가 5야? 너의 길이가 5야. 그리고 F의 X좌표가 2루트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는 2루트의 두 배인 4루트 2가 될 거야.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뭘 그려보고 써보고 해야 된다고. 이 문제에서 뭘 해봐야 될까요? 얘가 지름이잖니. 얘가 원 위의 점이잖니. 그러면 지름에 대한 원 주각을 얘기해 줄수 있기 때문에 Q랑 F를 이으면 직각이다라는 말을 해줄 수가 있어야 되겠지. 그러면 5에다 4루트이니까 피타고라스 피타 너의 길이가 QF의 길이가 표현되지 않을까? 그럼 4루트의 QF라고 하는 녀석의 길이는 루트 속에 4루트 2의 제곱 얼마예요? 32예요. 5의 제곱 얼마예요? 25예요. QF의 길이가 루트 7로 딱 나와버렸어. 그러면 그 다음엔 또뭐 해야 될까? 뭘 해야 되겠어요? 여기서 지금 이 타원 위의 점이고 초점을 이어놨어. 타원 위의 점이고 초점을 이어놨어. P의 좌표를 A, 뭐 P, Q를 잡아가지고 아니죠? 여기서 초점까지의 거리에 대한 뭔가 길이를 변수로, 미지수로 하는 세팅을 내가 해주고 출발해줘야 되겠죠? 그럼 우리는 누구를? PF의 길이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를 내가 모르니까 너의 길이를 내가 L이라고 불러보자. 그러면 여기서 F'까지의 길이는 이거 더하기 이거가 장축의 길이랑 같은데 얘가 16분 X점이니까 여기에 꼭지점 X좌표가 4가 될 것이고 그럼 장축의 길이는 8이니까 이거 더하기 이거 PF' 더하기 PF가 8이 돼야 되겠죠? 그럼 여기서 PF'의 길이는 뭐가 된다? 8에서 L을 빼주게 된걸 거예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내가 8에서 L을 빼준 거고 여기에 길이 QF' 오니까 요만큼 PQ의 길이는 8-L에서 5를 추가로 빼준 3-L이 되겠죠. 왜? 여기서 지금 이쪽 직각삼각형에 대한 피타고라스 정리를 아직 안 써먹었거든. L이고 3-L이고 루트 7이니까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면 L의 값이 계산이 될것 같거든. 풀면 되겠거든. 해서 빗변의 길이인 PF, L의 제곱에서 L의 제곱은 누구? PQ의 길이 누구? 3-L의 제곱에다가 QF의 길이 루트 7의 제곱을 더해준 것 같다. 그럼 여기서 우변은 9-6L에다가 플러스 L의 제곱에다 플러스

7이 뭐 L에 적용되면서 없어지고 사라지고 이항시켜버리면 6L은 16이 될 것이고 L이라는 녀석은 3분의 8로 찾아줄 수가 있겠네요. 근데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게 누구였어? PF'F의 넓이였어. PF'F의 넓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에서는 2분의 AB 사인 세타를 쓸 거냐? 2분의 1의 밑변 곱하기 높이를 구할 거냐? 뭐가 더 구하기가 수월한가? 아까 수선의 발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루트 7인 거 알잖아. 너를 높이로 써먹으면 되겠지. 너를 높이로 써먹으면 너가 밑변이 되면 되겠지. PF'을 밑변으로 갖자.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PF'의 길이는 8-L이었어요. 3분의 8이 되겠죠? 그 다음에 높이는 루트 7이 되겠죠? 3분의 3, 8의 24. 38에 24에서 8을 빼니까 3분의 16인가요? 그쵸? 그럼 그 녀석을 이 앞에 있는 2가 약분이 되면서 너란 녀석은 3분의 8 루트 7로 넓이가 등장을 하게 되겠죠. 됐죠? 그쵸? 여기서 지금 얘기했던 거, 내가 뭘 해야 될까? 도형 문제에서 이도형이 나오면 이거라고, 이도형이 나오면 이거라고, 이런 것들이 그냥 기본적으로 정해진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2차 곡선에서는 뭐다? 정의를 이용할 수 있게끔. 포물선에서는 위에 점에서 초점까지, 중선까지 이어봐라. 타원에서는 양꼭지점까지 이어봐라. 원이 등장을 하게 되면은 지름이 있으면, 원위의 점은 원주각이 이게 90도 만들어지니까 직각삼각형이 등장한다. 직각삼각형 너무 좋은 친구거든.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기도 쓸 수도 있죠. 삼각비를 쓰기도 좋아요. 왜?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 위에 점이 있고 너가 지름이니까 이렇게 했으면 이거 이어서 직각을 그려봐야죠. 뭘 해야 될지가 정해져 있는 도형들 중에 하나라고요. 그런 것들 많이 있었잖아요. 원이 있고 접선이 있으면 중심에서 이어봐라. 직각으로 만나고 이 길이가 반지름이 될 거다. 얘가 이렇게 잘린다. 역시 현의 수선의 발을 내려봐라. 이게 둘이 길이가 같고 이 삼각형에 대해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쓸수 있을 거다. 이런 것들. 그냥 늘 하던 거 그대로 해봤더니 그 다음에 내가 뭘 해야 될지가 자연스럽게 눈에 들어왔고 그냥 그 흐름대로 그려져 있는 그림을 그냥 길을 따라가기만 하니까 그냥 답이 나와버린 거죠. 그쵸? 너의 길이 알았어. 높이 알았어. 게임 끝났어. 그렇게 우리가 타원, 원 같이 섞여서 나온 문제 한번 해결해 봤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k제곱이라고 하는 저 녀석을 주면서 내가 k값을 구하는 것에서부터 출발을 했더랬죠. 그렇게 7번 문제도 해결해 봤어요. 오늘의 마지막 8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문제요. 이번에는 타원이 이렇게 위아래로 길쭉하게 나왔어요. 타원을 위아래로 길쭉하게 주고서 그림과 같이 2.5 그리고 F는 0,C 얘를 초점으로 하는 타원이에요. 2.A 3,0 마이너스 3,0를 지난다. 그때 FBA의 둘레의 길이가 16일 때 F랑 B를 지나는 직선이 타원과 일사분면에서 만나는 점 P에 대하여 PF의 길이를 계산해 달래요. 지금 얘네가 3,0와 마이너스 3,0라는 얘기를 했고요. 어떤 삼각형? FBA, FBA. 요 녀석의 둘레의 길이가 16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일단 요 녀석의 길이가 눈에 보이거든. 얼마? 6이에요. 그럼 이거 더 이거 10이잖아. 근데 타원이 지금 두 초점이 Y축 위에 요렇게 있어. 그럼 기본적으로 타원이 이렇게 있는 녀석의 초점이, 둘다 초점이 Y축에 있다는 것은 얘가 Y축의 방향으로만 평행이동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타원이 기본적으로 여기서 Y축에 대해서 좌우 대칭 형태를 가지니까 얘가 Y축으로 평행이동을 한다 한들 좌우 대칭이 깨지는 게 아니에요. 그대로 좌우 대칭이에요. 그럼 그대로 좌우 대칭이니까 FB랑 FA의 길이가 같거든. 근데 둘레가 16인데 너가 6이야. 이거 더하기 이거가 10이야. 그럼 너의 길이가 5가 나오고 너의 길이가 5가 나오는 것이 정리가 되지요. 그러면 뭘 해야 될까요? 뭘 해야 될까요? 너네가 초점이라고 얘기를 했잖아. 너네가. 그럼 초점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얘가 지금 타원 위의 점이잖아. 타원 위의 점에서 초점을 잇고 타원 위의 점을 초점을 잇었어. 이거와 이거를 더해준 게 뭐야? 장축의 길이야.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돼 있는 타원, 이렇게 돼 있는 타원이 아니라 평행이동한다 하더라도 타원 위의 점에서 초점 두 개를 이어서 더하면 얘가 장축이 되는 길이가 같아지는 거는 변함이 없거든.
근데 너의 길이가 6인

역시 좌우대칭이니까 얼마씩으로 쪼개져? 3, 3으로 쪼개지면서 이거 더하기 이거가 뭐가 돼? 8이 돼버려. 장축의 길이가 8이라는 걸 우리는 알아냈어요. 그런데다가 3과 5가 있으니까 피타고라스 피타 피타고라스 용리를 쓸수 있겠죠. 너의 길이가 얼마야? 4가 된다라는 걸 찾았어요. 그러면은 초점 두개 사이의 거리가 4라는 것도 찾아냈어요. 그러면 여기서 내가 첫 번째 방법, 타운의 방정식을 한번 얘기를 해보자. 여기서 왜 PF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는데 PF가 0,4거든. 그럼 P의 좌표만 알면 PF의 길이를 구할 수가 있겠다라고 한 거죠. 그래서 타원의 방정식을 이렇게 들여다봤더니 저 타원은 장축의 길이가 얼마? 8이 되고, 그럼 여기에 Y좌표가 4가 되고, 초점 사이의 거리가 4니까 초점의 Y좌표가 2가 되니까 타원의 방정식은 여기 제곱은 4의 제곱 16에서 4를 빼니까 루트 12, 2루트 3. 해서 12분의 x제곱 플러스 16분의 y제곱은 1이라는 타원을 얘가 지금 중심이 어디에 있어? 0,2에 있단 말이지. y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들어 올려주게 되면 얘가 원점으로 간단 말이죠. 저 타원의 방정식은 12분의 x제곱 플러스 16분의 y-2의 제곱은 1이라는 타원의 방정식이 돼요. 그리고 우리는 P의 좌표를 찾아주기 위해서 저 직선의 방정식을 얘기를 해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3, 4예요. 기울기가 얼마야? Y는 3분의 4의 뭐? X. 그리고 Y절편이 4니까 3분의 4X 더하기 4라고 그냥 써버리면 되겠죠? 그럼 저 P의 좌표를 구하기 위해서 얘를 여기다 대입해. 그럼 12분의 X제곱 플러스 16분의 Y자리에 얘를 대입하면은 3분의 4X 더하기 4에서 2를 빼주면 더하기 2의 전체 제곱은 1이 된다더라. 12와 16의 최소공배수 48을 곱해주게 되면은 4배의 X의 제곱에 플러스 3배의 요 녀석 제곱해주면은 9분의 16X제곱 플러스 3분의 4의 8의 2배라면 16의 X 더하기 4. 48을 곱해줬으니까 우변에 48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겠죠. 그럼 저렇게 우리가 x 값을 얘기를 x에 대한 2차 방정식을 만들어 줬다라고 한다면은 정리해 주는 거예요. 4로 나눠주면서 갈까요? 계산을 편하게 4로 나눠 4 남죠. 4로 나눠 4 남죠. 4로 남아 1 남죠. 4로 나누면은 12만 남아요. 그 여기서 3을 전개를 해버려. 그럼 x제곱 더하기 3분의 1x제곱 플러스 3을 전개해버리면은 4x 플러스 3은 12가 돼버려. 3분의 4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9는 0가 돼버려. 그럼 여기서 얘는 4x제곱 플러스 3, 4, 12x 마이너스 9, 3, 27 이퀄 0가 돼버려요. 그쵸? 그럼 여기서 내가 여기가 3분의 4였었죠? 3분의 4였었죠? 그럼 여기 얘가 3분의 4가 아니라 3분의 7이니까 여기서 7x제곱이 와요? 여기서 인수분 어떻게 할까? 교점 x좌표 하나 이미 알거든, 사실. 마이너스 3. 그럼 7에다가 1에다가 마이너스 3을 나오기 위해서 플러스 3, 마이너스 9를 해봤더니 7, 3, 21에 딱 되네. 그럼 얘는 7x 마이너스 9에다가 x 플러스 3으로 인수분해가 되면서 저 P의 X좌표가 7분의 9라고 등장을 합니다. 그럼 P X좌표가 7분의 9면은 Y좌표는 7분의 9, 3분의 4 곱하기 7분의 9에다가 4를 더해준 거야. 약분해버리면 3, 7분의 12 더하기 4요. 7분의 12 더하기 4. 굳이 왜 통분을 안 하냐? 어차피 F와 P 사이의 거리를 구할 건데 F가 0,4잖아. 그럼 얘와 y좌표의 차가 4니까 어차피 4는 사라질 거거든. 그러면 우리가 PF의 길이를 편하게 구할 수가 있겠죠. PF의 길이를 구해라. 루트 속에 뭐 7분의 9의 제곱 플러스 얘와 4의 차는 7분의 12의 제곱. 분모에 있는 7은 바깥으로 끄집어내고 분자는 9의 제곱 더하기 12 제곱은 3대 4대 5, 15가 되겠네. 우리가 PF의 길이를 찾아낼 수 있겠죠. 조금 번거롭지만 도형의 방정식으로 x좌표, y좌표를 찾아서 PF 길이를 구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쵸? 그치만 다르게 접근을 하자고. 저렇게도 할수 있겠지만 좀더 시간을 단축해 볼수 있을까? 혹은 다르게 접근할 수 있을까? 안한거뭐 있다고 그랬지? 평행이동.

5분. 누구의 제곱에다가? 3의 제곱에다가. 3의 제곱에다가 L 플러스 5의 전체 제곱에다가. 그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배의 3에다가 L 플러스 5에다가 코사인 세타 5분의 3을 곱해주는 꼴이 되겠죠? 그럼 8, 8에 64, 마이너스 16L에다가 플러스 L의 제곱에다가 이 녀석은 9 플러스 L의 제곱에다가 20, 5, 10L 쓸까요? 플러스 25에다가 마이너스 5분의 3, 3, 2, 9, 2, 18에다가 L 플러스 5로 정리가 되겠죠? L제곱 하나 나눠주고 16L을 이쪽으로 이항시켜버리고 여기 있는 녀석들 L은 L끼리 상수는 상수끼리 다 이항을 시켜버려. 그럼 여기서 16L 이항시켜버리면 16L 더하기 10L 여기서 이렇게 해주게 되면 마이너스 5분의 18L 우변으로 이항시킨 녀석을 여기다 썼어요. 상수 파트는 반대로 좌변으로 이항시킨 녀석을 여기다 써주면 64에서 9에서 25를 빼주고 이렇게 해주면 마이너스 18이 더해서 플러스 18이 되겠지요? 그럼 여기서 얘가 64에서 10, 얘가 34를 빼준 거죠? 34를 빼준 다음에 18을 더해주면 마이너스 16이죠? 그럼 마이너스 16 해준 우변은 48이 될 것이고 얘는 5분의 얘가 26이니까 5분의 130L이에요. 거기서 5분의 18L을 빼니까 5분의 112의 L로 정리가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서 L이라는 녀석은 112분의 5 곱하기 48이 될 것이고 4로 먼저 나눠주면은 12가 되겠죠. 4로 나눠주면은 4, 2, 8, 4, 8에 32. 4로 한번더 나눠주면은 7이 될 것이고 4로 한번 나눠주면 3이 되겠네요. 7분의 15라는 답이 등장을 하게 되지요. 아까 도형의 방정식을 이용해서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고 타원의 방정식을 만드는 것보다는 계산이 나는 이게 조금은 더, 물론 이것도 계산이 아주 쉽진 않았지만 적어도 아까보다는 조금 더 낫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보통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왜? 여기서 2차 곡선에서 우리 기하러들에게 요구하는 바는 뭐다? 선분의 길이에 대한 관계를 요구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푸는 게좀더 유리한 문제가 등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도형의 방정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푼다? 뭐풀 수는 있겠지만 애초에 도형의 방정식을 가지고 우리가 해결하는 것들은 수학 1, 수학 2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들이었거든. 기하 시간에는 기하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가지고 풀게끔 그 출제 의도가 있었을 거라고요. 그래서 자꾸 이어보고 그 선분의 길이에 대해서 뭐 탈음, 뭐 합동, 피타고라스, 삼각비, 코사인 법칙 이런 것들을 우리가 끌어내야 된다는 거죠. 알겠죠? 타원도 똑같이 흘러갔습니다. 그쵸? 쌍곡선이라고 다를 게 있다 없다? 없다. 똑같이 흘러갈 거예요. 다음 시간에 한번 확인해 보자고요. 알겠죠? 수고 많았어요. 다음 시간에 이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제발.

윤유경 선생님과 함께 모의고사를 풀고 7강으로 넘어왔을 텐데요. 오늘부터는요, 선생님과 함께 마지막 시간까지 물리학 문제들을 모두 다 4회분에 걸쳐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EBS 파이널 모의고사는 실전 모의고사죠. 여러분들이 물리학 1 수능을 보기 위해서 실전 연습을 하기 위한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문제들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또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또 좋은 해결 방법은 무엇이 있을지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연구하고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1번부터 같이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바로 보겠습니다. PN 접합 다이오드와 관련되어 있는 1번 문항인데요. 자, 문제 같이 보죠. 자, 그림은 PN 접합 다이오드에 대해 학생 A, B, C가 대화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자, 그랬을 때 A부터 C까지 학생들이 이야기하는 내용들, 어떤 내용이 옳은 내용인지 한번 볼게요. 자, 가는요, 전구에 불이 켜졌어요. 불이 켜졌다라고 하는 것은 회로에 무엇이 흘렀다? 그렇죠, 전류가 흘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되죠? 자, 그리고 나는요, 전구에 불이 켜지지 않았어요. 불이 켜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회로에 전류가 흐르지 않았다라고 해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가에서 회로에 전류가 흘렀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방향? 그렇죠, 순방향 연결이 되어 있었다라는 뜻이겠고, 나에서 전류가 흐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 역방향 전압이 걸렸다, 역방향 연결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 기억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A부터요. 자, X는 P형 반도체다. 순방향 연결이 되어 있다 라고 하는 것은 전지의 플러스 극과 P형 반도체가 연결, 전지의 마이너스 극과 N형 반도체가 연결이 되어 있다 라는 뜻이기 때문에 X는 무슨 반도체이다? P형 반도체다.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 학생 B를 볼게요. 나에서 다이오드에는 역방향 전압이 걸립니다. 왜 역방향 전압이 걸린다고 판단할 수 있어요? 그렇죠, 전류가 흐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학생 B도 맞는 설명이고요. 자, 학생 C를 볼게요. 다이오드는 정류작용을 하는 전기소자야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정류작용이라고 하는 거는 전류를 한쪽 방향으로만 흐르게 하는 그런 특징을 뜻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학생 A, B, C가 모두 다 맞으므로 정답은 5번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해결해 볼 수 있었죠? 자, 우리 이어서 2번 문항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2번 문제 봅시다. 별에서 일어나는 핵반응에 대한 실험이래요. 자, 본문을 볼게요. 별에서는 가벼운 원자핵들이 결합하여 무거운 원자핵이 생성되는 기역 반응에 의해 에너지가 방출이 됩니다. 가와 나는 별에서 일어나는 기역 반응입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기역은 바로 여러분들, 그렇죠, 핵융합 반응에 해당이 되겠죠. 핵융합 반응입니다. 그래서 기역에서 동그라미 기역은 핵융합이다.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자, 니은 볼게요. 중성자 수는 이것이 D급보다 크다 라고 되어 있는데, 핵 반응에서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뭐였어요? 질량수 보존과 전하량 보존. 그치? 요 두 가지만 신경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가의 반응부터 살펴볼게요. 가의 반응에서는 반응 전에 질량수는 니은과 2를 더한 것인데, 이후가 3이에요, 3. 그러니까 니은 같은 경우에는 질량수가 1이 되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전하량 보존을 보면 반응 후가 2니까 반응 전에는 1 더하기 1 해서 니은의 전하량은 1이 되어야 된다, 양성자 수가 1이 되어야 된다라고 해서 니은은 수소 원자핵이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하나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해됐죠? 자, 이제 니은을 한번 찾아볼게요. 디귿을 찾아볼게요. 니은은 수소 원자핵임을 알아냈으니까 같은 방법으로 동그라미 디귿도 한번 찾아보면, 자, 질량수 3 더하기 3에서 6. 그러면 반응 후에도 6이어야 되니까 1 더하기 1 더하기 4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전하량 보존 2 더하기 2는 4니까 반응 후에도 1 더하기 1 더하기 2가 되어야 되겠네. 그래서 헬륨 원자핵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동그라미 디귿에서의 중성자 수라고 하는 것은 질량수에서 양성자 수를 뺀 거니까 2거든요. 2. 그쵸? 근데 여기에서는 중성자 수가 1이기 때문에 디귿보다 크다라고 하는 설명은, 그렇죠,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디귿, 질량 결소는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크다. 자, 질량 결소는

반드시 이제 물어보게 되어 있을 텐데, 이 질량결손을 보자마자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주셔야 되는 것은, 그렇죠. 바로 이 에너지의 값입니다. 에너지의 방출이 더 크다라고 하는 것은 질량 에너지 동등성에 따라서 질량이 에너지로 전환이 더 많이 되었다라는 것이고, 에너지 값이 큰 쪽에서의 질량 결손이 더, 그렇지, 크다라고 판단이 되어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질량 결손은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큰게 아니라 어때야 된다? 작아야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해서 정답은 기억만 맞아서 1번에 해당이 됩니다. 자, 질량 결손은요, 여러분들, 꼭 물어보는 요인이니까 에너지를 가지고 판단을 해주시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핵 반응에서의 전하량 보존과 질량수 보존, 요두 가지를 꼭 활용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우리 3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3번입니다. 자, 3번은 위치 시간 그래프가 나왔네요. 역학과 관련된 문항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림은 직선상에서 운동하는 물체 A, B의 위치를 시간에 따라서 나타냈어요. 자, 0에서부터 3t0까지 A, B의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 A는 운동 방향이 일정하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위치가 D에서 3d, 즉 플러스 방향으로 계속 이동하고 있는 등속도 운동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A의 운동 방향은 일정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를 수평면상에서 그림으로 따져보면은 처음 위치가 D였고, 그 다음은 ED, 그 다음은 3D, 이렇게 물체가 쭉 이동하는 상황입니다. 플러스 X 방향, 오른쪽 방향으로요. 자, 그 다음 B는 가속도 운동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위치 시간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의미하는 바는, 그렇죠, 속도였죠. 이 속도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하지 않고, 변하긴 하는데 일정하죠. 속도가 일정합니다. 위치가 변하는데 시간에 따른 위치의 변화가 일정한 값, 즉 기울기가 일정한 등속도 운동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디귿 볼게요. t0일 때 속력은 a가 b의 두 배이다. 자, t0일 때를 이렇게 찍으시고요. t0에서 a와 b의 무엇을 비교해야 되겠다? 그렇지. 속력을 물어봤기 때문에 기울기를 비교해야지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알겠죠? 자, 그럼 기울기 비교해보자. B는 3t0분의 D니까 숫자만 쓰면 3분의 1. 그지? A 볼게요. A는 숫자만 보면 3t0분의 2D니까 3분의 2라고 볼 수가 있겠네. 그러면 3분의 1은 3분의 2의 2배인 게 맞으니까 디귿은 맞는 설명이 되겠어요. 그죠? 자, 그래서 정답은 기역 디귿 4번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런 기본적인 그래프에서는 반드시 기울기 아니면 면적을 확인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 그래프에서는 여러분들이 기울기를 활용을 해주셔야 되겠죠. 면적은 의미 없어요. 기울기를 활용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4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4번에서 파동과 관련된 내용이 나왔습니다. 자, 2초 간격으로 물결파를 발생시키는 물결파 발생 실험 장치예요. 자, 나는 가의 A 영역에서 발생한 물결파가 B 영역으로 진행하는 모습을 나타냈고요. A, B 사이에 이웃한 파면과 파면 사이의 간격은 각각 4cm, 8cm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웃한 파면 사이의 간격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뜻한다? 그렇지. 파장을 뜻하는구나. 그러니까 영역 A와 영역 B에서의 파장을 알려준 거예요. 이해됐죠? 자, 그러면 우리 기억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파장은 A에서가 B에서보다 길다. A에서가 8cm였고요. B가 4cm였으니까 A에서가 더 길다라고 하는 설명은 맞는 설명이 되겠어요. 그죠? 자, 니은 볼게요. A에서 진행 속력이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얘들아, 파동의 진행 속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구하면 돼요? 파동의 진행 속력. 파동의 진행 속력은 주기분의 파장. 이렇게 구하면 되죠. 아니면 문제 상황에 따라서 진동수분의 파장. 이런 식으로 구해도 되고요. 자, 이 식은 기본식입니다. 당연히 암기를 하고 계셔야 되고요. 파동 문제에서 파동의 진행 속력은 반드시 물어볼 겁니다. 그래서 진행 속력은 이렇게 구하는데, 문제의 조건 첫 번째 줄에 보니까, 자, 몇초 간격으로 발생을 시켰대요. 2초 간격으로 발생을 시켰대. 그러면 주기가 2초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파장은 몇 센티미터예요? A에서. 그렇지. 8cm이기 때문에 파동의 진행 속력은 4cm per sec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니은은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디귿 갈게요. 진동수는 A에서가 B에서의 두 배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진동수하고 그 다음에 주기 같은 경우에는 서로 역수관계죠. 진동수는 동일한 파원에서 발생된 파동이라고 한다면 매질이 변해도 그 진동수와 주기는 그렇죠. 변함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디귿은 누가 누구의 두 배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같아야 한다라고 설명이 되어야 합니다. 이해됐죠? 자, 그래서 디귿은 틀려서 정답은 기역 니은 3번에 해당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첫 번째 페이지를 마무리했고요. 그 다음 5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입니다. 우리 물리학 1에서 제일 뒷단원에 있는 내용이죠. 현미경, 전자현미경과 관련된 내용인데, 자, 이 전자현미경에서 무엇을 물어보고 있는지 한번 파악을 해볼게요. 자, 땡땡 연구팀은 A로 관찰한 식물 사진전을 개최를 했대요. 식물의 섬세한 구조와 아름다움을 관람객들에게 제공을 했고, A는 전자의 이것을 이용하여서 시료를 관찰하는 장치래요. 자, 여러분들 이미 학습이 다 완료되었기 때문에 이 동그라미 기억에 정답을 다 알고 있을 거예요. 무엇이죠? 맞습니다. 이 동그라미 기억은 바로 전자의 파동성이라고 대답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이 전자를 이용하여서 시료 표면의 3차원적 구조를 관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3차원적 구조를 관찰할 수 있는 거는 주사 전자현미경과 투과 전자현미경 중에서 그렇죠. 주사 전자현미경 일명 쌤이라고 하죠. 줄여서 이렇게 파악을 할수 있다. 그러면 기억부터 보자. A는 주사 전자현미경이다.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그죠? 자, D는 파동성은 동그라미 기억으로 적절하다. 자, 전자의 파동성을 활용해서 우리가 설명을 하는 거니까요. 맞는 설명이고요. 자, 디귿. 분해 능은 A가 광학 현미경보다 좋다. 자, A라고 하는 거는 전자 현미경이잖아요.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주사 전자 현미경, 정확하게는. 근데 분해 능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분해 능. 두 물체가 있거나 아니면 뭐두 점이 있으면 두 점을 구분해낼 수 있는 능력인데, 분해능이 안 좋은 현미경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는 두 점이어도 얘를 하나처럼 볼 거고, 분해능이 좋은 현미경은 얘를 명확하게 두 개의 점으로 구분해서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쵸? 자, 더 확대되어서 자세한 상을 확인해 볼수 있는 이 주사 전자 현미경이 당연히 광학 현미경보다 훨씬 더 분해능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디귿은 맞는 설명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또 참고로 분해능 같은 경우에는 좋아지려면 분해능이 좋아지려면 또 연관지어서 많이 물어보는 물리량이 하나 있죠. 분해능이 좋다라고 하는 거는 파장이 어때야 됩니까? 그렇죠. 파장이 짧아야 됩니다. 그래서 전자의 파장을 짧게 하여서 분해능을 좋게 하는 그게 바로 전자현미경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자, 이렇게 해서 분해능까지 마무리를 했고요. 정답은 기역 니은 디귿 5번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6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6번은 이제 역학과 관련된 문항인데, A하고 B가 초기에 P하고 Q점에 있는데 4m 간격이 유지되고 있어요. 그런데 얘네들이 이제 출발을 했어. 출발을 해서 R 지점에 동시에 도착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그림은 T equal 0일 때 물체 A가 점 P를 3m/s의 속력으로, 그리고 B는 점 Q를 2m/s의 속력으로 지난 다음에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2초일 때 R에서 만나는 모습을 나타냈어요. 그죠? 자, 그리고 가속도의 방향은 A하고 B가 똑같대요. 똑같고, 가속도의 크기는 A가 B의 두 배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B의 가속도의 크기를 A라고 한번 두고, A의 가속도의 크기를 EA라고 둬볼게요. 알겠죠? 자, 그리고 P와 Q 사이의 거리는 4m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A하고 B가 처음에 가속도가 다른데,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해서, R이라고 하는 요 지점에서 만나게 되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A하고 B가 각각 R에 도착을 했을 때 물체의 속력이 있을 텐데 그 속력은 우리가 등가 속도, 그렇지, 1번식을 활용해 볼 수가 있겠네. 나중 속도라고 하는 거는 처음 속도에다가 속도의 변화량을, 그렇죠, 더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A의 속력이라고 하는 거는 처음 속력 3에다가 가속도는 2A인데 몇 초가 걸렸대요? 맞아요. 2초가 걸렸대요. 2초. 그러니까 얼마가 되겠어요? 4A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치? 자, 그리고 B의 속력은 처음 속력이 2였고요. 그다음에 가속도가 A인데 2초가 지났으니까 2A 이런 식으로 써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A하고 B의 R에서의 속력에 대한 정보를 하나 얻어낼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문제에서 이제 물어본 건 뭐냐면, Q하고 R 사이의 요 거리가 얼마입니까?를 물어본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 A의 처음 위치 P에서 R까지 하나 기준 잡고, B의 처음 위치 Q에서 R까지 기준을 잡았을 때, A하고 B가 각각 처음 시작점에서 R까지 도착할 때, 각각이 이동한 거리가 있을 거예요. 그쵸? 그 거리에 대한 차이, 그 차이 값이 얼마가 나오면 돼? 4가 나오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등가속도 직선운동에서 이동거리라고 하는 것을 구할 때, 등가속도 직선운동 식을 이용할 수도 있겠지만, 아주 파워풀한 도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뭐였죠? 맞아. 평균속도. 평균속도를 활용해서, 이렇게 S는 평균속도 곱하기 시간으로 식을 세워볼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러면 A하고 B의 각각의 이동거리 SA, 그 다음에 SB, 이것의 차이가 4m가 나오면 되는 거고, 그 차이는 평균속도를 이용해서 한 번에 써보도록 할게요. 시간은 2초 걸렸으니까 시간 2로 묶을게요. 자, 그러면 A의 평균속도는 2분의 처음 속도 얼마예요? 처음 속도 3. 나중 속도는? 그렇지. 3 더하기 4A. 3 더하기 4A. 요게 바로 A의 평균속도. 빼기. B의 평균 속도는 처음 속도 얼마? 2 더하기 나중 속도는 2 더하기 2a. 요렇게 계산할 수가 있고, 요 값이 얼마가 나오면 돼요? 4가 나오면 되겠지. 그지? 자, 그래서 이 정리가 될 거고, 위의 식을 정리하면 6 더하기 4a. 여기는 4 더하기 2a. 빼면 얼마예요? 2 더하기 2a. 그 값이 얼마가 나온 거예요? 그렇죠. 4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A는 얼마? A는 1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 A가 1이야? 그러면 VA는 7, VB는 4인 것까지도 알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문제에서 SA 빼기 SB를 이제 물어봤으니까, Q와 R 사이를 물어봤으니까, 요 X라고 하는 거는 이제 B가 2에서 4m/s가 될 때까지의 이동거리를 또 평균속도를 이용해서 구하면 되겠죠. 그게 사실 요거죠, 요거. 자, 여기에서 요게 바로 B의 평균속도였기 때문에 얘를 활용을 한번 해본다면 2분의 4 더하기 2A1이니까 6 곱하기 2초 이 일을 해주면 바로 문제에서 요구한 X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몇 미터? 그렇지, 6m. 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이해되셨죠? 자, 등가속도 직선운동식을 이용해서 나중속도를 표현을 하고, 평균속도를 이용해서 우리가 두 물체의 이동거리에 대한 차이를 표현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등가속도 직선운동에서는 평균속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해서 정답은 5번, 6m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 다음 우리 7번 문항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7번은 이제 열역학과 관련된 문항입니다. 그래프가 복잡하게 다섯 개나 나와 있어요. 이 상황을 잘 분석해서 가장 적절한 게 무엇인지 한번 찾아봐라 라고 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림 보세요. 그림 가는 단열된 실린더에 들어있는 이상기체에 열량 Q를 공급을 했어요. 열량 Q를 공급했죠? 자, 나는 가에서 고정핀을 제거했더니 기체가 체크해야죠. 단열 팽창이 돼요. 단열 팽창. 그 다음에 단열된 피스톤이 정지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열역학 관련된 문항을 풀때 필요한 도구가 있었습니다. 그 도구가
연력학체 1법칙도 있고 이상기체 상태방정식도 있습니다. 그 이상기체 상태방정식은 PV가 T에 비례한다라는 식이었어요. 그죠? 우리는 이 물리량들 사이의 관계를 잘 활용할 수 있으면 돼요. 자, 보세요. 고정핀으로 고정이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이상기체가 들어있는 이 공간의 크기, 즉 부피가 어떻다는 거야? 일정하다는 거예요. 그럼 부피가 일정하네? 부피가 일정하다라고 하는 것은 압력과, 그렇지, 온도는 서로 비례하는 관계겠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 가에는 누가 계속 공급되고 있는 거야? 열량이 계속 공급이 되고 있어요. 그 이야기는 이 내부의 온도가, 그렇지, 올라간다라는 거겠지. 온도가 올라가? 그러면 온도에 비례한 이 압력도 같이, 그렇지, 올라간다라고 해석이 되어야 돼요. 그죠? 자, 그러면 잠시 우리 뒤로 넘어가면 이런 그래프들이 이제 있는데, 압력이 증가하는 그래프는 몇 번이에요? 1번, 2번, 3번. 지금 4번, 5번은 압력이 가해서 감소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 2, 3번 중에서 하나를 우리 찾아야 돼요. 그렇죠? 자, 다시 이제 돌아와서 나를 분석해 볼게요. 나 같은 경우에는 무슨 팽창이라 그랬어? 그렇지. 단열 팽창. 단열 팽창 같은 경우에는 외부와의 그 열 공급이 차단된 상태이기 때문에 자신의 내부 에너지를 감소시켜서 써가지고 외부에 일을 하니까 내부 에너지가 감소하게 되고 그에 따라서 뭐가 감소하게 되냐면 온도가 감소하게 돼요. 온도가 감소해야 돼. 그치? 그러면 그래프 중에서 온도가 감소하는 것이 무엇일지 한번 찾아보면 다시 넘겨서 여기 보시면요. 일단 1, 2, 3번 중에서 봐야 되는데 온도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에서 압력과 부피를 곱한 값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압력과 부피를 곱한 값으로 볼 수가 있는데 우선은 온도가 감소해야 되기 때문에 압력과 부피의 값이 곱해진 값을 비교해 봤을 때 얘는 온도가 증가하고 있어요. 그죠? 나 같은 경우에도 PV 곱한 값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가장 적절하게 판단할 수 있는 거는 단열 팽창에서 바로 1번에 해당되는 그래프이겠구나라고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이 1번, 요 그래프에 해당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 문제에서는 이상기체 상태방정식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가장 적절한 그래프가 무엇인지 물리량들 사이의 관계를 파악한 다음에 가장 적절한 것을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정확한 계산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관계만 잘 해석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우리 8번 문항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8번입니다. 자, 8번 문항은요. 수평면에서 질량이 2kg인 물체가 이제 있는데 처음 속도가 1m/s예요. 자, 그런데 x는 0에서 4m까지 플러스 x 방향으로 자, 체크해 보세요. 힘을 받아서 직선 운동을 한대요. 이 물체가 힘을 받아요, 힘. 그럼 요 힘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현재 이 물체에 작용하는 그렇죠. R자임이에요, R자임. 이 힘 말고 그 어떠한 힘도 작용하지 않고 있어요. 이 물체의 운동에 관여하는 힘은 요 F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줄 X는 0, 4m에서 물체의 속력은 각각 1m/s, 4m/s이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나를 한번 보세요. F의 크기를 물체의 위치 X에 따라서 나타냈대요. 아, 그렇구나. 그랬을 때 F0는 어떻게 될까를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 문제를 봤을 때 내가 어떤 개념, 어떤 공식을 적용을 해야 될지를 이제 잘 생각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자, 이 문제는요. R자임이 가해진 상태에서 물체를 특정한 거리만큼 힘의 방향으로 이동을 시켰어요. 그쵸? 그랬더니 속력이 증가해버렸네? 아, 그러면 요 개념을 생각을 해야지. 누가 해준 일은? R자임이 해준 일은 물체의 무엇과 같다. 그렇지. 운동에너지의 변화량과 같다라고 하는 것을 활용하실 수 있어야 돼요. 1 운동에너지 정리죠. 문제 풀 때 상당히 많이 활용이 됩니다. 꼭 기억을 해둬야 되는 개념이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R자임이 해준 일이라고 하는 것을 얘를 보고 알아야지. 자, 보세요. F의 크기. 그리고 X. Fx, 즉 이 면적이 바로 R자임이 해준 일에 해당이 되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면적을 구해보면
자, 중간으로 해볼까요?

2분의 3F0 곱하기 4를 하게 되니까 면적은 6F0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알짜미 해준 일 6F0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물체의, 그렇지, 운동 에너지 변화량과 같은 거예요. 여기선 정확하게는 증가량이겠죠? 왜냐면 속력이 1에서 4로 증가했으니까. 그러면 운동 에너지 변화량 한번 써볼게요. 자, 2분의 1mv 제곱인데 2분의 1의 질량 2kg이 공통이니까 얘로 묶어서 나중 속력의 제곱 빼기 처음 속력의 제곱으로 바로 써볼게요. 자, 나중 속력의 제곱 얼마? 4의 제곱. 바로 계산해서 써볼까? 16. 빼기. 처음 속력은 1. 제곱하면 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15가 나오게 되고요. 문제에서 요구한 F0라고 하는 것은 2분의 5N이다 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그죠? 그래서 정답은 2번에 해당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여러분들? 자, 이 문제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요겁니다. 알짜임이 해준 일이 바로 그 물체의 운동에너지 변화량과 같다라고 하는 거. 물체가 수평면상에서 직선 운동을 하는데 힘이 제시되어 있고 이동한 거리가 있다라고 한다면 일단 요거를 한번 써볼까를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자, 그 다음 우리 이제 9번 문항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9번입니다. 자, 9번 문제에서는 여러분들이 많이 두려워하는 그리고 좀 거부감이 생기는 그 용수철이라고 하는 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용수철이 나와 있기는 한데 또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부분 중 하나가 물체에 작용하는 힘을 표시하는 것. 그 힘들의 관계를 파악해 보는 것. 이걸 좀 많이 어려워하더라고요. 자, 그 상황을 우리가 이두 개를 통해서 한번 연습을 해볼 건데, 자, 어떤 상황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문제 볼게요. 자, 그림 가는 용수철에 매달린 물체 A가 체크해야죠. 정지해 있는 모습입니다. 정지. 일단 정지해 있다라고 하는 건 뭐야, 얘들아? 정지. 그렇지. 알짜임이 0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러면 이 상태에서 A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가 mg일 거고, 그렇지? 그리고 문제에서 A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가라고 하는 거는 물체를 매달아서 용수철이 아래로 내려간 상황에서 정지해 있는 거니까 원래 길이에서부터 늘어났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용수철이 A를 이렇게 위쪽으로 당기는 무슨 힘이 있다? 그렇지. 탄성력이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는 탄성력이 결국에는 중력과 같은 상황이겠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죠? 오케이. 그러면 일단 기억 볼게요. 가에서 A에 작용하는 알짜임은 0이다. 왜? 정지해 있었으니까. 바로 판단할 수 있겠지. 그래서 기억은 맞는 설명이 됩니다. 자, 니은 볼게요. 나에서 용수철이 A에 작용하는 힘과 B가 A를 받치는 힘은 작용 반작용 관계이다를 물어봤는데, 자, 그럼 일단 나에서 AB에 작용하는 힘을 우리가 표시를 해줄 수 있어야 되는데, 한번 볼게요. 힘을 표시를 할 때, 그 힘들이 작용하는 그 작용 점들을 하나의 선으로 연결해서, 이렇게 선을 하나 만든 다음에, 이 선에다가 모든 힘들을 표시하면은, 한눈에 보기가 편해요. 자, 일단은 mg, a의 무게, 그리고 b의 무게, emg. 이렇게 하나 표시해 볼수 있겠죠? 오케이, 여기까지는 잘 됐을 거예요. 자, 근데 문제 조건 한번 보자. ab의 질량은 m하고 em인데, 용수철이 a의 연직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자, 용수철이 a의 연직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나에서가 가에서의 세 배래. 가에서 얼마였지? F였어, F. 그러면 나에서는 얼마가 된다라는 거예요? 3F. 그러니까 3F니까 얼마예요? 3mg가 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 그지? 자, 그다음 A하고 B는 서로 접촉해 있어요. 그쵸? 접촉해 있어. 그러면 A가 B를 미는 힘이 있을 거고, B도 A를 위로 떠받치는 힘이 있겠죠. 즉, 수직항력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 힘을 B가 A를 떠받치는 힘, 반대로 A가 B를 이렇게 아래로 미는 힘 표현을 해볼게요. 자, 또 하나.
B라고 하는

건또 누구와 맞닿아 있어요? 수평 면하고 맞닿아 있어요. 그러면 수평 면이 비를 또 위로 떠받치는 힘도 있겠지. 그 힘을 N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나 같은 경우에도 R자 힘이 0인 상태이기 때문에 이 N 프라임이라고 하는 값이 바로 결정이 되겠네. 왜냐하면 A 기준에서 아래 방향의 힘 3mg, mg, 그렇지, 총 4mg가 위쪽 방향 힘 n 프라임인 4mg하고 같으면 되니까, 그지? n 프라임이 4mg고요. 나에서 보면 용수철이 A에 작용하는 힘, 즉 얼마냐면 3mg예요, 3mg 힘과 B가 A를 받치는 힘, B가 A를 받치는 힘은 요거죠, n 프라임 4mg예요. 일단 이렇게 크기를 비교해서 작용 반작용 관계가 아닙니다 라는 것을 판단할 수도 있고, 더 작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는 거고, 아니면 용수철이 A에 작용하는 힘과 주어와 목적어를 바꿔서 작용 반작용 관계를 설명할 수도 있고, 또는 B가 A를 받치는 힘의 반작용으로서 A가 B를 이렇게 누르는 힘이 작용 반작용의 결과이다 라고 해서 틀렸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일단 중요한 거는 이렇게 A와 B에 힘이 작용하는 그 작용점들을 하나의 그냥 선으로 연결한 다음에 그 작용선 상에서 힘이 작용하는 작용점들을 표현해 보면 간단합니다. 작용하는 힘의 방향이 위아래밖에 없어요. 뭐 양옆에서 힘을 주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위아래 방향만 표시 잘할수 있으면 직관적으로 보기가 편할 겁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니은은 일단 틀린 설명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디귿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평면이 B를 받치는 힘의 크기는 6mg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수평면이 B를 받치는 힘의 크기는 N이에요, N. 그치? 자, 그런데 N 프라임은 4mg였기 때문에 B에서도 힘의 평형관계, 즉, R자 힘이 0인 것이 만족이 되려면 N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여야 돼, 얘들아? 그렇지. 6mg여야 합니다. 그래서 수평면이 B를 받치는 힘의 크기는 6mg가 맞게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정답은 4번 기역 디귿에 해당이 됩니다. 자, 아마 이 문제는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힘을 표현하는 그 방법 자체가 익숙하지 않다면, 연습이 잘안 되어 있다면 아마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선생님이 알려준 방법대로 연습을 차근차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우리 10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10번 문제에서는 전기 전도도와 관련된 문항인데, AB의 전기 전도도가 서로 이제 다른데, 물질이 무엇인지, A는 반도체, 절연체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라고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D 간격이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전기 전도도가 A는 얼마입니다, B는 얼마입니다라고 하는 이 실험 결과를 통해서 누가 더 전기가 잘 통하는 물질인지를 파악해 볼수 있는 거겠지, 그치? 그걸 통해서 D 간격까지도 대소 비교를 할수 있다라는 그런 문제예요. 알겠죠? 자, 문제가 길고 글이 많고 그림이 막 크게 있다고 해서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알겠죠? 자, 한번 볼게요. 자료 조사 결과입니다. AB는 반도체 절연체 순서 없이 나타냈고요. 자, 실험 결과를 보니까 A는 전기 전도도가 2.0이에요. 하지만 B 같은 경우에는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제곱입니다. 그러니까 전기 전도도가 누가 더큰 거예요? 맞아요. A가 더큰 거예요. 그럼 반도체하고 절연체 중에서 누가, 그렇지, 반도체가 전기 전도도가 더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다음에 B는 절연체입니다. 이렇게 찾을 수 있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D 간격은 반도체와 절연체 중에서 누가 더 D 간격이 커야 돼? 그렇죠. 절연체가 D 간격이 훨씬 커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동그라미 기역은, 즉 절연체의 D 간격은 반도체의 D 간격인 0.67보다는 커야 한다라고 결정할 수가 있겠죠. 자, 동그라미 기역 보세요. 아, 기역 보세요. 보기 기역. A는 반도체이다.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 니은 볼게요. 동그라미 기역은 0.67보다 크다. 우리가 절연체와 반도체의 D 간격을 통해서 대소 비교 완료했습니다.

그죠? 자, 그다음 마지막 디귿 볼게요. 상온에서 단위 부피당 전도띠에 있는 전자의 수, 즉 자유전자의 수를 물어보는 거겠죠? 자유전자의 수는 A가 B보다 많다. A하고 B의 전기전도도를 비교해 보면 반도체가 전기전도도가 절연체보다 크기 때문에 자유전자의 수는 당연히 A가 더 많아야 할 거예요. 그렇죠? 해서 정답은 기역, 니은, 디귿 5번에 해당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우리가 물질 크게 절연체, 반도체, 도체 이렇게 세 가지 배웠었잖아요. 그세 가지의 특징을 뭐 전기 전도도에 대한 특징을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긴 하지만 그와 연결지어서 띠 간격이 어떻게 되는지까지도 다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원자가 띠와 전도띠 사이의 그 간격, 띠 간격 통해서 전기 전도도를 당연히 한 번에 아셔야 되고 또 하나. 디귿에 나와 있는 것처럼 원자가 띠에서 전도띠로 전자가 전이를 했을 때이 전자는 자유전자로서 이 자유전자의 수가 많을수록 그렇지 전류가 잘 흐른다 전기전도성이 좋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물질이겠죠. 자, 구분지어서 잘 알아두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다음 11번 문항 들어가 볼게요. 자, 11번은 특수상대성 이론과 관련된 문항입니다. 자, 볼게요. 그림과 같이 관찰자 A에 대해 점P와 검출기가 정지해 있고 관찰자 B가 탄 우주선이 P와 검출기를 잇는 직선과 나란하게 광속에 가까운 속력으로 등속도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A의 관성계에서요. B가 탄 우주선이 P를 지나는 순간, 여기를 땅 하고 지나는 그 순간, B가 탄 우주선에서 방출된 빛이 있는데 그 빛이 검출기에 도달하는 데 걸린 시간은 T0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T0이다. 누구의 관성계에서? A의 관성계 기준에서 빛이 P에서 검출기까지 도착하는 데 걸린 시간이 T0래요. 그쵸? 그러면 빛이라고 하는 거는 빛의 진행 속력이 있을 거고 그 속력과 시간 T0를 곱하게 되면 이 사이의 거리를 계산할 수가 있겠죠? 자, 기억 볼게요. B가 탄 우주선에서 방출된 빛의 속력은 A의 관성계에서가 B의 관성계에서보다 크다. 자, 관찰자의 운동 상태와 빛의 속력 관계없이 어때야 돼? 그렇지. 일정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역은 틀린 설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니은 볼게요. B의 관성계에서 P와 검출기 사이의 거리는 CT0보다 작다. 자, 누구 관성계? B의 관성계. A의 관성계에서는 P하고 Q 사이, 검출기 사이가 CT0예요. 그런데 B 입장에서는 이 간격이 수축되잖아요. 길이 수축. 그렇기 때문에 B 관성계에서는 CT0보다 작다라고 하는 설명은 맞는 설명이 되겠죠. 그쵸? 자, 디귿. B의 관성계에서 B가 탄 우주선에서 방출된 빛이 검출기에 도달하는 데 걸린 시간은 T0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어요. A 관성계에서 T0만큼 걸렸습니다. 그쵸? B가 탄 우주선에서 방출된 빛이라고 하는 거는 길이 수축도 길이 수축인데 B의 운동 방향과 검출기의 방향이 서로 반대이기 때문에 걸린 시간은 T0보다 크다라고 볼 수가 없고 작아야 된다라고 설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니은만 맞기 때문에 2번에 해당이 됩니다. 알겠죠? 자, 우리 모의고사 4회에서는 특수상대성 이론 문항이 생각보다는 어렵지 않게 출제가 된것 같습니다. 자, 우리 그다음 12번 역학 문항으로 다시 넘어가 볼게요. 자, 12번입니다. 자, 수평면에 두 물체가 나와 있는데 이 물체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운동을 하고 있네요. 그러면 그렇지. 충돌을 할것 같아요. 아, 충돌과 관련된 문항이겠구나라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문제 한번 가볼게요. 자, 그림 가는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서로 반대 방향으로 등속도 운동하는 물체 AB가 X이퀄 0과 4D를 동시에 지나는 모습을 나타냈대요. 동시에요, 동시. 자, 그런데 AB의 운동량이 저러한데 그림 나에서 3D에서 충돌을 한 다음에 각각 등속도 운동에서
A가 ED를 지나는 순간, A가 이렇게 ED를 그 지나는 순간에, 순간이니까 시간이라는 개념이에요, 여러분들. B도 4D를 지난대요. 그러면 A하고 B가 똑같은 시간 동안에 똑같은 거리만큼 간 거죠? 그러니까 충돌 이후에 AB의 속력은 같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지. 그치? 자, 이 방법을 가에서도 한번더할수 있어요. 자, 어떻게? A는 0이고 B는 4D였는데 얘네가 어디에서 충돌했다고? 3D에서 충돌을 했다고. 그러면 A가 3D만큼 이동하는 동안에 B는 D만큼 이동을 한 거겠지. 그치? 그러면 A하고 B는 속력의 B가 맞아요. 3대 1임을 알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 식을 써서 보여줄게요. T라는 시간이라고 했을 때 충돌할 때까지가 T분의 A는 3D라는 속력을 가지고 있고 B는 T분의 D라는 속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3대 1임을 알 수가 있겠죠. 이거예요, 이거. 그죠? 그래서 3대 1입니다. 자, 그러면 가에서 P는, 운동량 P는 MV라는 식을 써볼게요. 자, 문제에서 기억 보시면 질량이 A, B 중에서 누가 더 큰가요를 물어보고 있어요. 그죠? 자, 그런데 우리는 충돌 전에 운동량의 B가 A 대 B는 몇대 몇임을 알고 있냐면 3대 2임을 알수 있어요. 그럼 3대 2. 바로 써야지, 3대 2. 그리고 속도의 B는, 그러니까 속력의 B는 3대 1. A 대 B가 3대 1. 그럼 질량비가 바로 나와야죠? 얼마로 나와야 돼요? 맞아요. 질량비는 1대 2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량은 A가 B보다, 맞아요, 작아야 한다. 기억은 틀렸어요. 그죠? 자, 니은 볼게요. 나에서 A의 운동량의 크기는 P0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나에서는 여러분들, 충돌 이후에 물체의 속력이 서로 똑같아요. 그럼 A, B의 충돌 이후 속력은 똑같으니까 1대1, 1로 놓고 그냥 간단하게 비교해 볼게요. 그런데 A의 질량과 B의 질량비가 몇대 몇이었어요? 여기 있잖아. 1대 2. 1대 2였기 때문에 충돌 이후의 운동량의 B도 1대 2가 나와야 해요. 그죠? 선생님, 근데 여기까지는 알았는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자,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B가 T라는 특정 시간 동안에 3D만큼, 아, 3D가 아니죠? 4D에서 3D로 D만큼 운동을 하고, 충돌 이후에도 이렇게 4D만큼, 3D에서 4D로 D만큼 이동을 했어요. 그죠? 충돌 이후에 B 같은 경우에는 속력이 충돌 전과 같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충돌 이후에 B의 운동량은 EP0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아, 그러면 EP0일 때 2야? 그러면 1일 때는 P0겠구나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니은 나에서 A의 운동량의 크기는 P0입니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디귿 볼게요. 충돌하는 동안 B가 A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를 물어봤습니다. 자, 단골 질문이죠. 충격량의 크기라고 하는 거는 맞아요.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가 얼마인가요를 물어보는 것과 같아요. 자, 처음에 B 같은 경우에는 운동량이 왼쪽으로 얼마였어요? EP0였어요. 그런데 충돌 이후에는 오른쪽으로 EP0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얼마만큼 변해야 마이너스 EP0에서, 마이너스 그냥 써볼까요? 방향이 표시되어 있긴 하지만, 마이너스 EP0에서 EP0로 바뀔 수가 있을까? 요만큼 바뀌어야 되겠죠? 4P0만큼 운동량이 변해야, 그래야 EP0가 되기 때문에 운동량의 변화량 크기는 4P0이고, 그게 곧 충격량의 크기니까 4P0이다는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해서 정답은 4번, 니은 디귿에 해당이 되겠네요. 이해됐죠? 자, 우리 그러면 그 다음 13번, 파동 문항이네요. 파동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13번 문항 보겠습니다. 자, 진폭이 몇 센티미터래요? 1cm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진동수와 진행 속력이 같은 파동 PQ가 있다고 합니다. 진동수하고 그다음에 진행 속력이 같다라는 조건이 있어요. 자, 이때
PQ가 각각 플러스

플러스 X, 마이너스 X 방향으로 진행하여서 중첩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0과 4초인 순간에 중첩된 파동의 변이 Y를 위치 X에 따라서 나타냈어요. 그러니까 왼쪽 그래프는 시간이 0일 때, 오른쪽 그래프는 4초일 때를 뜻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문제의 마지막 조건 중요합니다. 자, X는 2cm에서 T equal 4인 순간 처음으로 변이가 0이 된대요. 자, 2m 요 지점 있죠? 요 지점에서, 2m가 아니죠? 2cm. 2cm인 지점에서 4초일 때 처음 변이가 0이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그래프가 여러분들 두 파동의 합성파의 변이를 나타내고 있는 건데, 2cm인 지점에서 처음으로 변이가 0이 된다라고 하는 거는 얘가 이렇게 올라갔을 때거든요. 그쵸? 그때가 몇 초가 걸린대? 4초라는 시간이 걸린대요. 그러면 이 진동이 위로 쭉 올라갔다가 최대 변이까지 갔다가 다시 중심까지 왔다가 최소 변이, 그러니까 마이너스 2까지 오는 데에는 이 4초가 몇번 반복된 거예요? 네번 반복된 거니까 주기가 몇 초라는 거알수 있어요? 그렇지. 주기가 16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답니다. 이해됐죠? 자, 기억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P의 파장은 4cm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진행 속력을 문제에서 알려주고 있진 않네요. 진행 속력이 그냥 같다라고만 알려주고 있고, 그 진행 속력을 구해야 돼요. 자, 진행 속력은 T분의 람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진행 속력에서 주기는 몇 초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16초라고 볼 수가 있겠죠? 16초. 그리고 파장 같은 경우에는 한번 진동하는데 4cm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진행 속력은 0.25cm per sec라고 볼 수가 있고, P의 파장은 4cm. 기억 바로 해결이 되죠? Q의 진행 속력은 0.25cm per sec니까 틀린 설명. 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 디귿 볼게요. T equal 2초일 때, 2cm와 6cm에서, y는 같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2cm와 6cm에서는 여러분들, 위상이 어때요? 지금 보니까. 위상이 같기 때문에, 여기서는 지금 보강 간섭이 일어난 상황이고, 위상이 같으므로, 결국에는 2초일 때는, 위상이 같은 상황이다 라고 해석이 되어야 하겠죠. 0초일 때 위상이 같음을 확인했으니까 2초일 때도 위상이 같겠다. 이렇게 확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역 디귿 3번에 해당이 되겠네요. 이해됐죠? 자, 그 다음 오늘의 마지막 문제 한번 가볼까요? 14번입니다. 자, 14번 봅시다. 그림 가는 물체 ABC를 실 PQ로 연결한 후에 C를 잡아당겨서 정지시켰대요. 자, 중요한 조건이에요, 여러분들. 정지. 정지는 땡큐 조건이에요. 정지를 보면 여러분들이 아주 반가워하셔야 됩니다. 왜? 정지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 알짜임이 0입니다라는 거예요. 알짜임이 0. 그렇기 때문에 A, B가 지금 경사면에 놓여져 있는데 AB의 빗면 아래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잠깐. A하고 B는 질량이 1kg, 2kg이기 때문에 빗면 아래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의 비가, 그렇죠, 1대2예요, 1대2. 그러니까 A가 빗면 아래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을 F라고 했을 때, B 같은 경우에는 EF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지? 여기에서 C를 잡아당기고 있는 그 힘, 그 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FC라고 두었을 때, 이 FC까지 고려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여기에서 이 FC라고 하는 것을 빗면 아래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 그리고 사람이 손으로 잡고 있는 뭐 힘이 얼만지 모르겠지만 있을 거예요. 그 힘을 가지고서 다 합쳤을 때 알짜임이 0이 만들어질 거예요. 요거 하나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에서는 이 C를 또 끊어버려요. 어디를 끊냐면 P를 끊습니다. 자, P를 끊었을 때 가속도가 서로 다름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 그래프가 오른쪽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문제 보세요.
2초일 때 P가 끊어졌고 Q가 B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1초일 때가 4초일 때의 5분의 6배이다.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우리 가속도 한번 구해볼까? 왜냐하면 B의 속력과 시간 그래프이기 때문에 B의 속력이 점점점 시간에 따라서 증가하긴 증가하는데 그 증가함을 가지고서 가속도를 찾을 수가 있잖아요. 자, 기울기 얼마예요? 2분의 4니까? 그치, 2. 그러니까 전 가속도, 끊어지기 전 가속도는 2m/s 제곱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같은 방식으로 우리 끊어진 후도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끊어진 후에는 2에서 4니까, 6이니까 4분의 5. 그래서 4분의 5m/s 제곱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프 통해서 우리가 기울기를 찾아냈어요. 그러면 이제 운동 방정식을 세워보도록 할 건데 끊어지기 전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끊어지기 전에는 F 더하기 EF, F 더하기 EF죠? 그러니까 3F에서 FC를 뺀 것이 R자 힘이 될 텐데 전체 질량합은 3 더하기 M이 될 거고 그때의 가속도는 E가 될 거예요. 자, 얘를 한 번에 3F라고 한번 해봅시다. 3F 됐죠? 자, 그 다음 끊어진 후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끊어진 후는 3F가 아니죠? 여기가 끊어졌으니까 이제 B하고 C 사이의 운동을 살펴봐야 되는데 B는 처음에 오른쪽 왼쪽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A랑 B랑 연결되어 있는 실 Q를 P를 끊는다고 해도 B는 오른쪽 아래로 다시 왼쪽 아래로 내려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 F라고 하는 힘이 더 클 겁니다. FC라고 하는 힘보다. 자, 그 힘으로 전체 질량 2 더하기 M 그리고 가속도의 크기는 4분의 5를 곱하면 되겠지. 그치? 자, 여기에서 이제 이 F를 없애볼 거예요. 자, F를 없애기 위해서는 우리가 숫자를 6으로 맞춰주면 될 것 같아요. 자, 2를 곱해볼까요? 그러면 6F, 2F, 다음에 여기는 4가 되겠네요. 숫자만 보면. 자, 얘도 마찬가지로 6F, 3FC, 숫자를 곱하면 4분의 15,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자, 얘를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이렇게 빼봅시다. 위에서 아래를 뺄 거예요. 자, 그러면 FC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나요? 얘는 12 더하기 4M이고요. 얘는 4분의 30 더하기 그러니까 2분의 15죠? 2분의 15. 2분의 15 더하기 4분의 15M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위에서 아래를 식을 빼게 되면은 2분의 24에서 2분의 15를 빼면 얼마예요? 2분의 9. 4M에서 4분의 15M을 빼면은 4분의 1M. 요런 관계식이 하나 나오게 돼요. FC하고 M 사이의 관계식. 그죠? 자, 그런데 이제 문제의 조건을 잘 한번 보세요. 뭐라 그랬냐면 Q가 B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1초일 때가 4초일 때의 5분의 6배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PQ가 B를 당기는 요 힘의 크기는 장력이잖아요. 이 장력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C를 당기는 힘의 크기인 장력과 같아요. 즉, 여기도 T고 여기도 T예요. 그죠? 자, 그러면 이 C에 작용하는 R자 힘이라고 하는 거는 장력에서 FC를, 그렇죠, 빼면 돼요. 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장력에서, 여기다 써볼게요. 장력에서 FC를 뺀 것이 바로 C에 작용하는 R자 힘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 문제에서 T는 FC와, 라지 FC와 스몰 FC를 더한 값으로 장력을 표현할 수 있는데, 이 장력이라고 하는 것이 1초일 때가 4초일 때 몇 분의 몇 배래요? 그렇죠. 5분의 6배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걸 한번 비교해서 써볼게요. 언제? 1초일 때하고 4초일 때하고. 1초일 때가 4초일 때의 5분의 6이었나요? 5분의 6배. 요걸 이제 써보자 라는 뜻이에요.
자, 1초일 때는요.

0: FC 정리를 해볼게요. 자, FC를 넘겨봅시다. 그러면 5분의 1 FC는 2m 빼기 2분의 3m이니까 얼마예요? 2분의 1 m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FC라고 하는 것이 2분의 그렇죠? 5m이 되는 거고, 이 FC를 여러분들 여기다가 한번 대입을 해볼까요? 자, 요 값이 2분의 5m인 거니까, 그죠? 그러면 m을 넘겨서 정리를 해보면 2분의 9라고 하는 것이 얼마냐면 4분의 넘어가면 4분의 10 빼기 4분의 1이니까 4분의 9가 될 거고, 따라서 m이라고 하는 것은 2kg.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자, 지금 그래서 정답은 4번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 문항에서 여러분들이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것은 일단은 처음에 물체가 뭐에 있었다? 그렇죠. 정지에 있었기 때문에 알짜임이 0임을 확인하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 조건을 쓰셔야 되는 거고, 문제의 조건에서 그래프를 줬다라고 하는 것은 특히나 누구의 속력? 비의 속력. 비의 속력을 줬다라고 하는 거는 이 그래프에서 기울기를 꼭 활용을 해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죠? 기울기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었어요? 맞아요. 가속도였잖아요. 그래서 끊어지기 전과 끊어진 후에 대한 가속도 두 개가 나왔으면 그두 개를 이용해서 각각에 관련되어 있는 운동 방정식 하나, 전, 후, 운동 방정식을 하나하나씩 써야 돼. 그리고 그 방정식을 이제 쓰고 나면 새로운 관계식이 하나 나오겠죠? 그게 바로 요거였어요. FC에 관련된 관계식. 그지? 그럼 이 관계식이 나오면 분명히 여기서 여러분들 바로 구할 수 없게끔 뭔가 새로운 물리량이, 그러니까 새로운 물리량이라기보다는 우리가 뭐 구하고자 하는 물리량, 변수가 하나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럼 얘를 구하기 위해서 또 하나의 추가적인 관계식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이런 추가적인 관계식을 우리가 얻어낼 때, 뭐를 이제 보통 활용을 하냐면, 문제의 조건을 활용하는 거죠. 그 조건이 뭐였어요, 여러분들? 맞아요. 실이 B를 당기는 그 힘의 크기가 가에서가, 끊어지기 전이, 끊어진 후에 5분의 6배이다. 이런 조건이 하나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문제의 구조가 이해가 되죠? 그럼 이 조건을 줬다라는 건 뭐예요? 얘를 풀어내기 위해서 관계식을 너네가 하나 써야 되니까 잘 찾아서 한번 써봐. 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문제의 조건을 잘 파악해서 관계식을 하나 더 추가로 찾아낸 다음에 원래의 찾아냈던 식에서 문제에서 요구한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야 되는 이런 과정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 파이널 모의고사 4회 1번부터 14번까지 풀어보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15번부터 20번 문항까지 풀어볼 건데, 다음 시간에 풀어볼 문항들은 조금 어렵고 계산이 복잡합니다. 자, 오늘 풀었던 문제 연습 많이 해보시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1: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저
4: 그렇다니까.
2: 분위기? 따라간다며? 이분 위기.
1: 뭐야 이거?
2: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5: 이게 뭐야?
2: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안녕하세요. 화학의 유니버스 정윤희입니다. 오늘은 제4회 실전 모의고사 시작해 보도록 할 건데요. 1회, 2, 3회 충분히 복습하고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럼 어떠한 핵심 개념이 있는지 같이 유니크한 개념 청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첫 번째로 제가 가지고 온 개념은요. 5번에 구조식을요 나타내긴 했어요. 하지만 그냥 선 하나. 다시 말해서 모두 다 단일 결합이다 라는 것은 아니고요. 단일 결합과 다중 결합을 구분없이 나타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중 결합일 수도, 삼중 결합일 수도

단일 결합일 수도 있다. 그럼 이걸 어떻게 찾아내는가? 우리 연습 많이 했었죠. 옆에 있는 분자 사이에서 이 원소는 어떤 애일까라는 이제 추측을 해줘야 되는데, 서로 공유 전자쌍을 몇개 하는 애다? 그럼 여기서 얘네가 몇개 하겠다. 이런 서로 유추하면서 찾아줘야 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에서는요, 6번인데요. 우리한테 분자당 구성 원자 수가요, NF3다 4개, N2F2도 4개. 분자당 구성 원자 수가 4로 동일한데 계속 갇혀 있게 되는 건 중심 원자가 하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마 많이 틀렸을 것 같고,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라는 생각을 할것 같은데, 분자당 구성 원자 수가 4개로 같기 때문에 중심 원자가 하나일 수도 있고, 더 확장하여서 중심 원자가 2개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한번 이것도 그려보고 저것도 그려보고 다양한 관점에서 분자를 찾아보는 연습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핵심 개념은 우리 분자식 제대로 그려보고 분자당 구성 원자 수를 가진 힌트를 통해서 중심 원자가 한 개인 애뿐만 아니라 두 개인 애도 같이 생각하면서 그려보자. 자, 마지막은요, 8번입니다. 이건 제가 2회 실전 모의고사와 3회 실전 모의고사에서 계속 강조했던 부분을 다시 한번더 마무리하고자 하는데요. 실린더나 강철 용기에서 반응하는 물질이 사라졌어요. 반응 전에 분명히 있었는데 반응 후엔 사라졌어요. 그럼 걔는 한계 반응물이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그 한계 반응물을 가지고 반응 몰비와 반응 개수비가 같다라는 힌트를 통해서 구해 주셔야 됩니다. 이건 실린더와 강철 용기에서 자주 출제되기 때문에 반응 전과 후에서 비교했을 때 반응 물질 사라진 애가 있어요. 그럼 걔는 한계 반응물이네요. 걔로 인해서 반응 몰비가 결정될 거고, 반응 개수비도 우리가 찾을 수 있어야 된다. 자, 그럼 저랑 같이 1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은요, 화학의 유용성을 항상 나타내고 있는 문제죠. 거기다가 4단 안에서 열의 추리까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같이 발문 읽어볼게요. 그림은 화학의 유용성에 대한 수업 장면을 나타낸 것이다. 가는 뷰테인, 나는 아세트산으로요. 실생과 관련된 물질로 휴대용 가스를 하나 소개하고 있어요. 휴대용 가스다라는 순간 여러분들이 음식을 조리하거나 우리가 어떠한 열이 필요했을 때 사용하는 거구나라는 게 바로 보이고요. 식초다? 식초에 이제 성분으로서 아세트산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네요. 기억 갑니다. 가가 연소할 때 주위로부터 열을 흡수한다. 이 뷰테인은 휴대용 가스로 우리한테 지금 힌트가 주어지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캠핑 갔을 때도 우리가 어떠한 가스에 대한 예시가 많이 나왔었죠. 그럴 때 어떨 때 사용했어요? 음식을 조리할 때. 그러면 이 연소한다라는 건 주위로부터 열을 흡수한다가 아니라 주위로 열을 방출한다라고 가져야 했죠. 다시 한번 더 발열 반응이구나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발열 반응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니은, 나의 수용액의 액성은 염기성이다. 다시 한번 더, 아세트산입니다. 아세트산은요, 물 속에서 무엇을 내놓는다라고 했었죠? 그렇죠. 수소 이온을 하나 내놓는다라고 해서요, 액성이 무엇이다라고 했어요? 수소 이온 내놨으니까 산성이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거 틀렸다. 디귿 갑니다. 가와 나는 모두 탄수화물이다. 탄수화물에 대한 정의는 탄소를 기본 골격으로 수소와 산소와 같은 것들이 공유 결합함으로써 화합물을 형성해줘야 돼요. 자, 그럼 여기 보니까 탄소, 수소, 탄소 있습니다. 자, 탄소, 수소, 산소, 탄소가 있어요. 모두 다 탄수화물이 맞습니다. 디귿 선지가 맞구나. 답은 디귿만 가서요. 2번 가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를 풀때 우리는 탄수화물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탄소라는 것을 항상 있는지 확인만 해주시면 탄수화물 결정짓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앞뒤 상황을 판단해서 발열 반응인지 흡열 반응인지 판단하는 연습을 조금 더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 2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2번에서는 전자배치 규칙을 잘 알고 있는가? 바닥 상태와 들뜬 상태에 대해서 구분할 수 있는가? 바닥 상태다라고 하는 건 싸움 원리도 잘 지키고, 파울리 베타 원리도 잘 지키고, 훈트 규칙도 잘 지켜야지 우리가 바닥 상태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들뜬 상태다라고 했을 때는 파울리 베타는 절대로 어긋나서는 안 돼요. 위배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싸움 원리나 훈트 규칙 중뭐 무엇을

이제 위배했을 때 우리는 들뜬 상태다라는 것을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같이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할게요. 그림은 학생 A가 그린 산소 원자의 전자 배치 가에서 달을 나타냈는데요. 기억. 가는 바닥 상태 전자 배치다. 바닥 상태 전자 배치라면 일단 1s에서 2s, 2s에서 2p로요. 싸움월이라는 건 에너지 준위가 낮은 오비탈로부터 점차점차 우리가 높이 가준다라고 했었기 때문에 1s 다치에서 2s 같고 2s 다치에서 2p로 갔기 때문에 너무 잘했고요. 여기에서 에너지 준위가 같은 2p에서는요. 홀 전자 수가 최대로 되도록 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파울리 베타 원리에서는 한 오비탈에서는 전자가 최대 2개, 서로 다른 자기 양자 수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했었죠. 자, 서로 다른 스핀 자기 양자 수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방향도 서로 다르게 잘했습니다. 자, 그럼 이 모든 걸잘 지켰기 때문에 우리는 바닥 상태 전자 배치다라고 표현하고요. 니은 갑니다. 나는 파울리 베타 원리 만족한다 라고 하기에는 이상한 거 하나 있습니다. 뭐 있어요? ES에서 스핀자기 양자 수가 서로 같은 방향이에요.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래서 만족하지 않고 있고요. 디귿. 싸움 원리를 만족한다라고 했으면 1s 다 채웠어요. 2s 가서 채워주고 2p로 가줘야 되는데 2s에서 다 채우지 않고 2p로 갔기 때문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럼 답은 기억만 맞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만 맞으니까 1번. 여러분들이 이걸 푸실 때 스핀자기 양자 수는요. 딱 멀리서도 눈에 띄죠. 그래서 이거 잘 확인해 보시면 니은 성적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싸움 원리는 순서대로 잘 가고 있는가, 에너지 준위가 낮은 것부터 잘 채우고 있는가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어려움 없었을 것 같고요. 우리 3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합니다. 3번은 제가 항상 풀때이 원소를 굳이 찾아야 되는가? 그냥 우리는 얘네들의 전자 배치, 이 화학결합 모형으로만 보고서는 빠르게 풀면 어떤가? 라고 제가 몇 번이나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같이 한번 다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림 화합물 A, B와 CD를 화학결합 모형으로 나타냈고요. 여기서 보는 것과 같이 A라는 건 전자 두 개가 바깥에 있었는데 지금 버려서 양이온이 된 거죠. 금속원소의 원자가 전자를 잃고 양이온이 되었고요. 반면에 여기에선 비금속의 원자가 어떻게 했어요? 전자를 얻었는데 몇 개? 두 개를 얻었다. 그럼 두개 원래 얘거 아니네. 그럼 이제 C와 D는요, 전자쌍을 하나 공유하기 때문에 하나는 C 거, 하나는 D 거, 그럼 모두 다 전자 하나가 부족한 애들이었다. 그러면 공유결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비금속 원소구나라는 것까지 알 수가 있고요. 기억 갑니다. AD2는 전기전도성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AD2가 이 안에 없어요. 우리가 이제 생각해 줘야 되는데 A라는 건 전자를 두개 있는 이가 양이온이고요. D라는 건 전자 하나를 얻어감으로써 1가 음이온이 되는 애겠죠. 그렇기 때문에 A 하나 양이온에 D 음이온이 두 개가 오는 상황이고 중요한 거는 이온 결합 물질은 고체일 때와 액체일 때 전기 전도성이 다르기 때문에 상태 꼭 확인. 바로 액체 상태입니다. 그래서 액체 상태일 때는 전기 전도성이 있다 없다? 있다라고 가져야겠죠. 그래서 있습니다. 니은 갑니다. C2B는 이온 결합 물질이다라고 되었는데요. C2B라는 거는 전자 하나가 부족한 애였고 B라는 애가 두 개가 부족한 애였기 때문에요. B 하나에 C가 두 개가 옴으로써 전자쌍을 공유하는 공유결합 물질이 형성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온결합 물질이다라는 건 공유결합 물질이다라고 바꿔주셔야겠죠. 그래서 B라는 건 전자 두개 부족하고 C라는 거 하나 부족하기 때문에 C2B다라는 화학식은 틀리진 않았어요. 하지만 여기서 공유결합 물질이다라고 바꿔주면 됩니다. D급 갑니다. A에서 D 중 원자과 전자 수는 D가 가장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우리가 굳이 찾지 않아도 얜 가장 바깥에 두 개, 얜두개 지금 없어야 되니까 여섯 개, 여기선 하나, 여기 하나 부족하는 일곱 개라는 게 보여요. 하지만 우리가 차근차근 다시 찾아보면 얘네 지금 두 개라는 원자과 전자, 여기 여섯 개라는 거, 여기 하나라는 거, 여기 일곱 개라는 거. 그래서 원자과 전자 수는요, D가 가장 큰게 맞습니다. 기억과 디귿이니까요. 답은 3번 가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만약에 찾고 싶다면 얘는 마그네슘. 얘는 산소, 얘는 수소, 얘는 플로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찾는 게 본인은 더 빠르고
눈으로 하는 것보다 이게 더 빠르기 때문에 써서

하는 게더 좋다 하시면 그렇게 가셔도 됩니다. 하지만 충분히 우리가 이거 써놓지 않아도 충분히 풀수 있었는데 제가 천천히 해설하다 보니까 느끼게 조금 가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어요. 자, 그래서 쓰지 않고 하는 거 연습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그 다음으로 갑니다. 4번 가볼까요? 4번은 제가 더 이상 하지 않겠다 개념을 했던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죠. 그래서 혹시 한번 틀렸던 친구들은 이 문제를 계속 맞추려는 이 집착을 보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설명했던 거 다시 한번더 해볼게요.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발문에 대한 포인트는요. 부피가 다른 밀폐된 진공 용기입니다. 부피가 크다라고 하는 건요. 물에서 수증기가 될때 증발이 일어나거든요. 그때 부피가 크다라고 하는 건 동접형 상태에 도달하는 시간이 오래 걸려요. 오래 걸린다라는 건이 넓은 부피, 이 공간을 우리가 채우고자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동접형 상태에 도달한 시간이 다르면 남아있는 이 물의 질량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물의 질량을 보고 우리는 사실은 누가 더 크다, 작다라는 걸 판단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기역과 디귿에서는요, 이 물의 질량과 그리고 수증기의 질량을 비교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헷갈리는 친구들은요, 제 2회 실전 모의고사에서도 탐구활동 유형으로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다시 한번 앞에서 다시 복습하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저랑 발문 읽고 들어가 볼게요. 표는 25도에서 부피가 다른 밀폐된 진공 용기, 가와 나의 물 A g을 각각 넣었습니다. 서로 동일한 물의 질량을 넣어주었고요. 처음에 물이 있었고, 이 물이라는 게 수증기로 증발을 하고요. 수증기가 생기며 이 수증기들이 다시 응축이 됩니다. 그래서 정반응과 역반응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서 가에서는 언제 T3일 때, 나에서는 언제 T2일 때, 물과 수증기가요, 동접형 상태에 도달하였다. 그래서 도달한 시점을 보니까요, 가와 나에서 서로 다르다라는 걸알 수가 있고요. 동접형 상태에 도달했어요. 그러면 이때 이제, 겉보기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물의 양도 일정하고 수증기 양도 일정하겠죠? 하지만 정반응과 역반응이 일어난다. 정반응 속도와 역반응 속도는 같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엔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여기 보는 것처럼 가에선 C의 양으로 일정할 거고, 나에서는 B의 양으로 일정할 겁니다. 그래서 이 X 값이 B일 거예요. 자, 그럼 기억합니다. 그러면 X와 C를 비교하세요를 우리가 B와 C를 비교하세요라고 해석을 해도 되겠네요. 그런데 혹시 이거 발견하셨나요? 가의 B를 갖고 있었던 시점이 있긴 해요. 다시 말해서 이 가라는 건 동접형 상태에 도달하기까지 계속해서 이 물이라는 건 수증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동접형 상태에 도달했을 때이 수증기의 양은요, 나에 비해서는 많을 것이고 처음 시점에 물의 질량 같았기 때문에 당연히 이때 물의 질량 어떻게 될 것이다? 감소할 겁니다. 자, 그래서 B에서 쭉 가서 C 가면 어떻게 된다? 감소를 했겠죠? 그래서 B가 C보다 크다. 다시 말해서 X가 B이기 때문에 B랑 C 비교하면 B가 더 크다. 라고 가주면 돼요. 그래서 X라는 건 B라는 것이고 C보다 B가 더 큽니다. 니은 갑니다. 가에서 이 물의 증발 속도와 수증기의 응축 속도에 대한 비율은 정말 많이 나옵니다. 동접형 시점에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정반응과 역반응이 같다라고 했고요. 그럼 이제 질문 자체는 우리한테 가에서라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T3일 때는 이미 동접형 상태에 도달했고요. 그러면 이때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는 어떻다?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나눠준 값은 1이다. 하지만 T1일 때를 가져볼까요? T1일 때는 아직 동접형 상태에 도달 전이에요. 그럼 증발과 응축 중에 무엇이 더 클까요? 증발 속도가 응축 속도보다 더클 겁니다. 그러나 증발 속도가 응축 속도보다 크다? 다시 말해서 우리한테 증발분의 응축을 물어봤어요. 그럼 증발분의 응축 속도 이 비율 자체에서는 증발이 더 크기 때문에 얘네가 1보다 작은 비율을 갖게 되겠죠. 그러면 T3일 땐 1이고 T2일 때는 1보다 작은 비율이니까 T3일 때가 T1일 때보다 더클 것이다 라고 가는 게 맞습니다. 원래 실제로 여러분들 이제 기출문제를 많이 풀어보시면요. 이 시점, 동접형의 시점과 도달 전의 시점을 많이 비교해서 누가 더 크니라는 걸 많이 물어봅니다. 그래서 요거.

따로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디귿 가볼까요? 이번에는 가와 나를 같이 물어볼 건데요. T2일 때 수증기와 물에 대한 질량비가 나와 가 중에 누가 더 크니? 라는 질문인데요. 나와 가에서 이 T2일 때 물에 대한 질량 누가 지금 더큰 거예요? 우리가 기억선제에서 안 거는 계속 물의 질량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B보다는 물의 질량이 작을 겁니다. 그래서 나와 가를 비교했을 때 나라는 것이 물의 질량이 더 크고 그럼 수증기의 질량은 반대로 가가 더 크겠지만 우리 연습했던 거 있습니다. 원소의 주기성에서 큰 거에서 작은 거, 작은 거에서 큰거 나눠주면 어떤 비율이 더 크다라고 했어요? 큰 거에서 작은 거 나눠준 애가 더 크다. 그래서 나에서가 가에서보다 크다라는 것이 맞게 되는 겁니다. 그럼 기역님 디귿이 맞으니까 답은 5번 가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런 문제는요, 충분히 여러분들한테 나올 수 있는 비율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요. 이 속도에 대한 관점뿐만 아니라 질량에 대한 비율 비교도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됐으면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페이지 이제 5번에서는요, 아까 제가 유니크한 개념 청해회에서 구조식은 단일 결합과 다중 결합을 나타내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럴 땐 제가 뭐라고 했냐면, 서로의 분자들을 비교하면서 유추해 가세요라고 했거든요. 여기 W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나와 다에서 지금 중복될 수 있는 애가 있을까? 그럼 X랑 Z랑 Y를 찾으면 남은 애겠다. 그럼 여기에서 X라는 건 공유전자 상수 몇개 되는 애, 여기서 확정지면 X라는 특징 얘, 그럼 Z라는 특징 확정. 그래서 가의 W는 누구야? 이런 식으로 서로 분자들의 영향을 받게 돼요. 왜냐면 우리한테 주어진 애딱 얘만 있고 얘 중에 하나가 남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걸 푸실 때는 무조건 가로부터 시작하지 마시고 가로 시작했을 때 모르겠으면 나와 다를 보면서 빠르게 해결해 가시는 연습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같이 발문 읽고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그림은 수소와 원소 W에서 Z로 구성된 분자, 가에서 다의 구조식을 단위 결합과 다중 결합에 구분 없이 나타냈고요. W에서 Z는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 중 순서 없이 나타낸 거고, 모두 오택 규칙 만족해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항상 요게 나와 있으면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했냐면, 공유전자 상수 맞출 수 있어야 돼요. 라고 했던 기억나죠? 탄소라는 건 4개 가능하고, 질소 3개, 산소 2개, 플로린 1. 이게 왜 힌트가 되는가? 한번 보면은, 수소라는 게 양쪽에 와서요. 여기는 무조건 단일 결합 하나만 가능한 애들입니다. 그래서 단일 결합 하나만 가능하기 때문에 W는 누가 가능하다? 바로 그렇죠. 얘는 공유 전자쌍 두 개만 가능한 애 산소. 이렇게 바로 보여요. 근데 만약에 이 양쪽에 있는 애가 가려져 있었을 때 우리가 구분하기 어려우면 얘가 산소인지 탄소인지 구분이 안될수 있거든요. 그러면 나와 다로부터 나머지 하나를 저기에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한번 이제 나와 다도 찾아볼까요? 나에서는 공유전자쌍 3개가 가능한 애니까 얘가 질소. 그래서 Y라고 하는 애는 공유전자쌍 하나만 가능한 애 바로 플로린입니다. 자, 바로 제가 질소다라고 했었던 이유는 여기에서 Y라는 애가 모두 다 동일하기 때문에 공유전자쌍 수가 똑같아야 돼요. 그러면 3개 말고 만약에 2개씩 온다면 6개인데 6개 되는 애가 여기 없잖아요. 그래서 바로 질소다라는 걸알 수가 있었고, 다에서는 X, Z, Y이기 때문에 여기 자리가 누구예요? 바로 질소. 질소라는 거 공유전자쌍 3개 가능하네. 그러면 여기에서 Y라는 거 플로린이었고, 공유전자쌍 하나 가능하고, 가운데는 공유전자쌍 4개 가능한 탄소가 오게 됩니다. 그럼 기억부터 가볼까요? 가는 무극성 분자에다 마치 직선형처럼 오해하기 쉽죠. 하지만 사실은 산소고 비공유전자쌍 두 개이기 때문에 양쪽으로 쳐져 있는 바로 구분형 구조라서 비대칭 구조이기 때문에 무극성 분자가 아니라 극성 분자다라고 가져야 됩니다. 니은 갑니다. 결합각은요, 나와 다를 비교했을 때 다라는 건 중심 원자에 비공유전자쌍이 없습니다. 그렇다라는 건 직선형이에요. 직선형과 여기에서는 질소가 비공유전자쌍이 하나 있기 때문에 삼각불형이에요. 그럼 둘을 비교했을 때 누가 더 결합각이 크다라는 걸알수 있어요? 바로 다가 더 크다. 그래서 다라는 건 직선형이기 때문에 결합각이 180도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결합각과 비교했던 연습 충분히 했었는데

가장 큰 거는 직선형이었죠. 그래서 직선이 나왔을 때는 삼각분량 안 되죠. 다가 더 크다. 디귿. 다에는 삼중결합이 있을까요? 그래서 네, 여기 삼중결합이 하나 껴있기 때문에요. 네, 맞습니다. 라고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 단일결합과 다중결합이 숨어있기 때문에 공유전자산 가능한 애를 찾아줬어야 됐다. 답은 2번, 디귿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을 때처럼 우리가 지금 수소라는 게 주어졌기 때문에 공유전자산 두 개가 보였지만 만약에 가가 잘안 보여요. 탄소인지 산소인지 모르겠어요? 그럼 이미 우리가 나와 다에서 결정할 수 있는 타소가고 나면 산소구나라는 것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여기까지 해서 이제 여러분들은 만약에 우리 구조식에 단위결합과 다중결합 구분 없이 나타낸 게 있어요. 이제 손쉽게 맞출 수 있어야 된다. 얘네들이 각각 공유전자산 수 가능한 게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넣어주셔야 돼요.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도요, 우리가 방금 5번에서 푼 것처럼 어떤 분자가 될 것인가를 이제 생각해 주는 건데, 공유전자쌍수와 그리고 비공유전자쌍수를 가지고서는 같이 생각해 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한테 이 문제뿐만 아니라 종종 나오는 것 중에 하나 뭐냐면, 분자당 구성 원자수인데요. 이 분자당 구성 원자수가 2다라고 하면은, 일단 2원자 분자인데, 구성원소가 하나야? 그럼 동일한 X와 X가 나와 있겠다. 그럼 X와 X가 나와 있는데 단일인지 이중인지 삼중인지를 이제 요거를 가지고 판단을 해주면 되고요. 그리고 또 탄소는 탄소 탄소 이게 안 돼요. 그래서 하나를 소거해주는데 하나의 힌트가 되기도 하고요. 자, 일단은 발문에서 어떤 원소들에 대한 건지 힌트 보고 다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표는 원소 X에서 Z로 구성된 분자 가에서 다에 대한 자료인데요. X에서 Z는 질소, 산소, 플로린을 순서 없이 나타냈습니다. 가에서 다에서 모든 원자는 오택 규칙을 만족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요거를 빠르게 생각해 주시면 좋은데 만약에 안 되면 아까 5번과 동일하게 공유전자쌍수와 비공유전자쌍수를 써주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공유는 질소는 3개, 산소는 2개, 플로린 1. 모두 다 2원자 분자를 만들 수 있는 애고요. 여기서 비공유전자쌍수는 하나, 두 개, 세 개입니다. 자, 그런데 매혹적인 숫자다. 6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요. 분자가 6이 실제 값이라면 분모는 1일 겁니다. 그럼 공유전자쌍수가 하나일 때 비공유전자쌍수가 6인데요. 안 맞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2원자 분자니까 당연히 비공유전자쌍수는 두 배를 시켜줘야겠죠? 그럼 6과 1이니까 빠르게 X는 누구다? 플로린이다. 그럼 만약에 이게 생각이 안 나서 그럼 2분의 12인 비율은요 없어요. 왜냐면 비공유전자쌍수가 가장 큰게 플로린이기 때문에 플로린이 마지막이었다. 그래서 더 이상 없구나. 그래서 우리는 X가 누구다? 플로린이다라는 걸 빠르게 찾아주면 됩니다. 그럼 X 플로린이다라는 걸 가를 기준으로 해서요 다 찾아냈어요. 너무 쉽다, 그쵸? 자, 그런데 아까 제가 유니크한 개념청에 의해서 언급한 게 있기 때문에 계속 그거는 긴장하면서 따라오셔야 돼요. 자, 여기 나에서 보니까 분자당 구성 원자수가 3개예요. 근데 플로린은 공유전자쌍수 하나밖에 안 되는 애예요. 그러면 플로린은 지금 중심원자가 될수 없겠고, 그럼 Y라는 애가 왔을 때 양쪽에 지금 플로린, 바로 Y라는 애, 공유전자쌍 두개 가능한 누구다? 산소겠다. 그래서 얘가 산소고요. 그래서 분자당 구성 원자수 3개. 자, 그럼 이제 공유분의 비공유전자쌍수가 2X인데 저걸 맞춰줘야 돼요. 그러면 산소라는 거 공유전자쌍수 두 개에다가요. 플로린 양쪽에 3개씩 있죠. 비공유전자쌍이 6개. 근데 산소가 두 개가 있기 때문에 다 더해주면 8, 나눠준 값 4. 근데 2X는 4예요. X가 4가 아니고 2X는 4이기 때문에 X 값은 몇이다? 2다. 라고 가져야 돼요. 그럼 이 X 값은 2다. 라고 해서요. 이제 달을 맞춰보도록 할까요? 자, 그럼 이제 달을 맞춰볼 건데, 아까 제가 유니크한 개념 청에서 뭐라고 했냐면, 분자당 구성 원자수가 4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하는 건, 바로 나에서 제가 Y라는 거 중심 원자로, 플로린 양쪽에 두개 있을 거와 같이, Z라는 거 있고요. 그럼 얘가 플로린이 3개가 있으면 되겠네요. 그럼 분자당 구성 원자수가 3개가 됩니다. 그럼 얘겠어요. 라고 하지만, 이게 성립하는지 보세요. 공유전자쌍수가 3개에다가, 비공유는요, 여기 지금 3개, 3개, 3개에서 9개,
그 질소가 만약에 여기 딱 하나 있다면 얘네들 다 더했을 때 10개 돼요. 그럼 3분의 10이기 때문에 2가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얘는 성립하지가 않아요. 그럼 얘 성립하지 않아서 다시 한번 더 이제 생각해내야 돼요. 무조건 우리한테 X, Y, Z는 얘 중에 하나라고 했기 때문에 Z는 질소는 확실해요. 그럼 또 가능한 거 아까 제가 뭐라 했어요? 우리가 열어놓고 생각해야 된다. 중심원자가 하나가 아닐 수도 있다. 그래서 가능한 거는 아 질소가 있고 또 질소가 있고 양옆에 플로린이 온다면 분자당 구성 원자 수는 4개가 될수 있고 다만 질소라는 건 공유전자상 3개이기 때문에 가운데 다중결합을 하나 넣어주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맞는지 확인해 볼까요? 공유전자상 수가 하나, 둘, 셋, 4개고요. 여기서 비공유가 3개, 3개 플로린 지금 가지고 있죠. 6개에다가 질소 하나하나 그래서 2개 총 8개 나눠준 건 몇이다? 2가 되기 때문에 X가 2딱 맞아떨어집니다. 그래서 가능한 분자가 무엇이었다? N2F2예요. 그래서 아까 유니크한 개념 청해어에서 제가 중심원자에 대한 힌트가 지금 없기 때문에 딱 우리한테 중심원자 한 개고라고 해서 묶어놓는 게 없기 때문에 중심원자의 개수를 좀 열어놓고 생각을 했어야지 분자당 구성 원자 수 4에서 또 가능한 애를 생각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가라는 건 플로린 2개 있다, F2. 나라는 거는 OF2. 다라는 건 N2F2로 가주면 기억 갑니다. X라는 건 E다라는 건 찾아냈고요. 그래서 틀렸다. 니은. 나에서 Y는 부분적인 양전하를 띈다? 이거 질문 자체가 전기음성도 비교해라 라는 뜻인 거죠. 그러면 나라는 건 산소와 플로린으로 되어 있는데 전기음성도는 원자 번호가 클수록 같은 중에서 원자 번호 클수록 커지니까 플로린이 크다. Y라는 건 산소죠? 그래서 부분적으로 Y 산소라는 건 양전하를 띠고 있습니다. D급 갑니다. 다에는 극성 공유결합이 있다. 자, 다에서 보니까 극성 공유결합이 있나요? 우리 이걸로 봐줄까요? 극성 공유결합은 서로 다른 원소의 원자들 사이에서 공유결합이 있는 거기 때문에 산소가 아니라 질소죠? 플로린과 질소, 질소와 플로린 사이에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 극성 공유결합도 있는 건 맞지만 무극성 공유결합 있을까 없을까요? 있습니다. 이것도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니은과 디귿 답은 4번이에요. 그래서 무극성 공유결합뿐만 아니라 극성 공유결합 다 물어볼 수 있으니까 항상 구조식을 그리면서 있는지 없는지를 눈으로 직접 확인하면서 실수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면 돼요. 됐나요? 자, 그럼 그 다음으로 7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에서는 다시 한번더 우리가 앞에 실전 모의고사에서 했던 유형과 비슷하게 어떠한 원소를 주었을 때그 안에 가능한 오비탈이 다양하겠죠? 그거를 해결하는데 자기 양자 수가 있는 경우에는 조금 까다롭다. 왜냐하면 s 오비탈과 p 오비탈의 차이는 s 오비탈은 부양자 수가 0이었고 그럼 p 오비탈은 부양자 수 1이었고 그때 방향성에 대해서 우리가 마이너스 1, 0, 1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자기 양자 수는 꼭 조심하자라고 했었습니다. 발문 읽고 같이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표는 바닥 상태 나트륨 원자의 전자 배치에서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가에서 다에 대한 자료입니다. 그럼 최소는 1s에서 최대는 3s까지 가능한 경우고요. 여기에서 주양자 수, 부양자 수, 자기 양자 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오비탈 찾고 보기로 가보도록 할까요? 우선은 가와 나에 대한 관계를 보니까 2가 차이 납니다. 근데 그 2가 차이 나는 건 주양자 수, 부양자 수 합한 값에 대한 거니까 우리가 최소값은 1s니까 얘네들 값은 1, 최대값은 3s 또는 2p죠. 걔네들은 몇이에요? 3 더하기 0 또는 2 더하기 1이니까 바로 3이다. 그럼 얘네들 차이가 얼만큼 나요? 이만큼. 이미 나트륨에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에 최소와 최대, 에너지준이 낮은 오비탈과 에너지준이 가장 높은 오비탈을 비교했던 이 차이 나기 때문에 아, 얘가 몇이야? 1이야. 그럼 얘네는 몇이야? 모두 다 3이야 라는 걸 찾아냈고 그렇다라는 건 얘네가 3s나 2p 중 이제 하나일 거다. 근데 2p가 또 중보로 나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봤더니 만약에 얘네가 s 오비탈이라면 자기 양자수는 0이기 때문에 이 값이 3일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봐요. 얘네가 1대 2에 대한 비율을 두 배가 커야 돼요. 두 배가 커야 되는데 3이라는 숫자 들어올 수 있을까요? 안 되겠죠? 그래서 알수 있는 건 모두 다 2p구나. 아, 그러면 나라는

것도 2p, 다라는 것도 2p인가? 라고 이제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2 더하기 1은 모두 다 3이 될수 있는 상황이니까. 자, 그럼 여기에서 얘가 y와 2y? 그러면 2p에서 최소값은요, 주양자수 2일 때 자기 양자수가 마이너스 1이면 1이죠. 그래서 1과, 그리고 최대값은 주양자수일 때 자기 양자수가 1이면 돼요. 3이에요. 그럼 얘네가 두 배만큼 차이 날수 있는 숫자는 바로 1과 그 1에서 두 배야 2입니다. 그래서 1이 나오기 위해선 주양자수 2고, 그때 자기 양자수가 마이너스 1이야? 그럼 얘네 1 나왔으니까 2p인 오비탈에서 자기 양자수가 마이너스 1이네. 제가 우측 하단으로 나타내 봤고요. 이번에 다에선 2p인 오비탈인데, 얘네가 주양자수 2일 때 무엇을 더했던 2가 돼요? 0이요. 그래서 2p일 때 자기 양자수가 0인 오비탈. 그래서 가에서는 1s였고요. 나에선 2p인데 자기 양자수 마이너스 1, 다에선 2p인데 자기 양자수 0인 경우입니다. 기억 갑니다. 가는 1s다라는 거 맞고요. 니은 x가 1, y는 1 더해주면 2. 그래서 이거는 틀렸다. 디귿, 자기 양자수는 나에서 마이너스 1이고요. 가에서는 0이라고 했으니까요. 다에서가 더 크다. 그럼 기억 선진만 맞으니까 1번 가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를 풀 때는 나트륨 원자의 전자 배치에서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이기 때문에요. 최소와 최대값을 써주고 여기에서 가능한 애들에 대한 후보를 빠르게 골라주면 좀더 쉽게 접근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하나 다 넣어주는 것보다 가능한 애들을 골라주는 게더 빠르겠죠? 자기 양자수가 나왔다? 동일하게 2p 오비탈일 수도 있다. 하지만 거기에서 자기 양자수가 다른 거를 잘 찾아내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 페이지에서 마지막 문제로 가보도록 할까요? 유니크한 개념 청이에 의해서 제가 마지막 개념으로 뭘 가져왔었냐면요. 강철 용기나 실린더에서 한계 반응물을 찾아내면 그것이 바로 반응 몰비와 반응 개수비를 의미하게 될 거다라고 했거든요. 바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 전과 후를 비교했을 때 반응물이 지금 A라는 것이 없어요. 그럼 얘가 뭐야? 한계 반응물이야. 그걸 활용하라는 뜻이에요. 제가 같이 발음 읽고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A와 B가 반응하여 C를 생성하는 반응이 화학 반응식입니다. A와 B가 반응해서 C를 만드는데 그림의 실린더에 A와 B를 넣고 반응을 완결시켰을 때 반응 전과 후 실린더에 존재하는 물질이 나타났어요. 그때 우리한테 구하라고 하는 거이 X, A와 B. 반응 전과 후에 반응물 누가 없어요? A가 없어요. 그럼 얘가 뭐라고요? 한계 반응물이라고요. 이 한계 반응물에 의해서 반응이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뭘할수 있냐면 A와 C를 보니까 반응 개수가 같아요. 그러면 A가 X만큼 반응했으면 C는 X만큼 생성이 되는데 3불만큼 생성됐대요. 우리 A 한계 반응물이야. 다 사라졌어요? 그러면 A와 C에 대한 양 어때요? 같아요. 얘가 몇이다? 산물이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이때 B라는 애를 한번 우리가 해석해 볼 건데 2몰에서 0.5루요. 얘가 지금 얼만큼 반응한 거예요? 1.5몰만큼 반응에 참여한 거예요. 그럼 A라는 거는 3몰 반응할 때, B라는 거 1.5몰만큼 참여했고, C라는 거 3몰만큼 생성되었기 때문에 반응 개수비가 2대 1대 2다. 그래서 X라는 건 몇이다? 2다라는 걸 찾아냈습니다. 그럼 반응 전과 후에 대해서 A도 찾아내는데 B를 찾아내야 돼요. 우리 아보가드로 법칙에 의해서 실린더 속 기체 온도 압력은 일정하다? 다시 말해서 분자수를 무엇으로 봐주면 돼요? 이 부피비와 비례한다. 그러면 분자수가요, 이 3과 2를 더해주면 5에 해당한다. 여기 분자수는 0.5와 3을 더해주면 3.5에 해당하는데, 얘네들 관계가 지금 몇이에요? 두배한 거. 분자수의 두배한게 얘네들 부피구나. 두 배에서 10V구나. 그래서 B는 몇이야? 10이요. 그래서 A라는 거 3. B라는 거 10. 거기다가 X 2를 나눠주게 되면 15구나라는 것을 쉽게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 5번 가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문제를 풀 때는 반응 전과 후에 우리한테 반응물이 A와 B로 주어졌지만 A라는 게 사라졌고요. 여기에서 A와 C에 대한 반응 개수가 같았기 때문에 A가 사라진 만큼 C가 그대로 생성되네. 그래서 몰이 같다라고 가졌습니다. 근데 B라는 거 반응에 참여한 만큼, A도 참여한 만큼, C가 생성된 만큼이 바로 이 반응 개수비를 의미했고요. 얘네들이 지금 부피비

수비와 분자 수비가 비례한다라는 걸 활용해서 각각의 분자 수비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고 여기서 부피비만 우리가 고려해서 B라는 값을 구해줬습니다. 자, 이 문제는 강철연기나 실린더에서 자주 출제된다라고 했기 때문에요. 항상 화학반응식 두 문제가 출제되죠.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손쉽게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식을 따로 쓰지 않고 이 그림 위에서 연습을 충분히 해보시는 것도 시간을 줄이는 연습을 꼭 해보셔야 됩니다. 자, 이제 그럼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페이지에서는요.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직접 이 원자가 누구인가, 이 원소를 찾는 연습을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이 원소를 찾는 연습에서요, 전자가 두개 들어있는 오비탈수에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건 뭐냐면, p오비탈 같은 경우에는 짝을 이룬 게 있어요. 그러면 무조건 나머지에는 하나라도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무조건 하나 다 치우고 다시 짝을 이룰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요. 자, 그리고 홀 전자 수는요, 없을 수도 있고요. 제일 많으면 3개까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3과 2에 대한 숫자가 있을 때, 우리가 항상 했던 거는 이게 상대값, 분수로 표시가 되어 있을 때, 실제 값으로 바꾸기 위해서 2배를 하기도, 3배를 하기도 하는데, 홀 전자 수는 최대 3개이기 때문에, 이게 그냥 실제 값이다라고 하고 가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랑 같이 한번 찾는 연습 해보도록 할게요. 표는 2, 3, 6이 14에서 16쪽 바닥 상태 원자, W에서 Z에 대한 자료입니다. 다시 한번 더 2, 3, 6에다가 14에서 16쪽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선택해 보실래요? 그럼 나는 2, 3, 6에 14에서 16쪽을 다 쓰고 이 분수를 표현하는 게 나을지, 이 숫자에 대한 의미를 판단하는 게더 빠를지, 자, 한번 같이 해보면서 어느 게 나을 것이다 라는 걸 생각해 보세요. 홀 전자 수가 3개고요. 전자가 2개 들어있는 오비탈 수는 2개래요. 그럼 1s, 2s 다 채웠고, 2p에서 얘네가 몇개 있다는 뜻이에요? 3개 있다는 뜻이에요. 끝! 다시 한번더 여기 가볼까요? 전자가 2개 들어있는 오비탈 수 1s, 2s, 2p에서 지금 짝을 이룬 게 있다. 그럼 거기에서 홀 전자 수 2개. 바로 이 상황인 거예요. 1s, 2s 다 채웠고요. 2p에서는 짝을 이룬 게 지금 있는 거고, 나머지 일단 하나씩은 있으니까 홀 전자 수가 2개, 2p4입니다. 이제 y를 조심해야 되는데, 얘네가 홀 전자 수가 1일 때 전자가 2개 들어있는 오비탈 수가 3개야. 1s, 2s 다 채우고 2p에서 하나를 채웠는데 홀 전자 수가 1인 경우 가능해요? 절대 안 되죠. 짝을 이룬 애가 하나라도 있으면 나머지 2p 오비탈에 지금 홀 전자가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래서 얘는 안 되니까 두 배를 해볼게요. 그럼 2분의 6. 그러면 일단은 2p까지 모두 다 채웠고 3s까지 전자가 두 개가 들어있어요. 그럼 이때 두개홀 전자 수는 2p에서 3p죠. 3p에서 전자 몇개 있으면 돼요? 짝을 이루지 않았으니까 홀 전자가 하나, 두개 있으면 돼요. 그래서 얘는 누구야? 3p2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홀 전자가 최대 3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1분의 3, 2분의 6, 우리가 실제 값으로 만들어주는 과정이 필요하겠지만, 여기에선 이미 충분히 얘네가 최대값 3과 2, 2에서 4가 될수 없죠. 두비 했을 때.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고려해주면 된다. 마지막 Z입니다. Z에서는 전자가 두개 들어있는 오비탈 수가 7이래요. 그럼 3s 채웠고, 3p에서 짝을 이룬 거야. 그런데 홀 전자 수두 개네? 3p4요. 아까 누구랑 똑같아요? X에서 짝을 이룬 애 있고, 홀 전자 수두개 있는 애다. 그럼 원자과 전자가 들어있는 이 오비탈 우리가 고려했을 때 당연히 2p4와 3p4는 어때요? 지금 s 오비탈의 전자 2개, p에서 4개니까 같은 애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딱 보자마자 에너지 준이 높은 애를 써줬을 때 같은 애들이네? 원자과 전자가 같은 족이겠다. 바로 보이겠죠? 기억 갑니다. 원자과 전자 수는요, 누가 가장 큰가요? 라고 했을 때 모두 다 p오비탈이기 때문에 p오비탈에서 전자 수가 많은 애가 크겠죠? 그러면 x와 z네요. y가 아니고요. x와 z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틀렸다라고 가주시면 돼요. 니은 갑니다. p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 수입니다. y다라고 하는 거는 두 개가 아니고요. 2p 이미 전자가 다 채워졌죠? 6개에다가 2개 더해서 8개. w다라고 하는 건 2p에만 3개 있다. 그래서 3. 그럼 얘네들은 3분의 8배네요. 그래서 틀렸다. 이게 항상 우리가 에너지 준이 높은 것만 써놓다 보니까 2p를 놓칠 때가 있어요. 그래서 2p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자, 그럼 이번에는 디귿 가볼까요? 디귿에서 X와 Z는 같은 주 원소이다. 우리가 아까 얘기했었죠. X와 Z는 우리가 딱 끝에만 봐도 알수 있잖아요. 에너지 주행 높은 애만 봐도. 바닥 상태이기 때문에 밑에부터 차곡차곡 올라와서 똑같은 상태로 지금 도달한 거야. 피오비탈이 4개까지. 그래서 얘네들은 사실 16쪽으로 같은 쪽 원소가 맞습니다. 그래서 몇 쪽인지 묻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이 오비탈만 봐도, 이 전자배치만 봐도 우리는 알 수가 있다. 그래서 답은 디귿만 가능하니까 2번 가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풀 때는 우리가 실제로 2, 3주기에서 14에서 16쪽 애들이 쓰는 것보다 이 숫자를 활용하는 것이 더 빠른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그 다음 문제에서는 10번, 바로 용액의 농도 문제입니다. 이 용액의 농도 문제에서요, 몰농도비가 주어졌는데요. 이 몰농도비는 항상 주의해야 되는 건 몰비는 아니에요. 그럼 뭘 곱해줘야 될까요? 여기다가 부피를 곱해줘야지 우리한테 몰비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몰농도비를 막 쓰면 큰일 나니까 부피가 항상 제대로 곱할 수 있는지, 그럼 이 원이다란 거 50ml, 50ml, 100ml, 50ml, 50ml, 100ml 부피 같네? 그럼 몰농도비가 몰비다 라고 활용해주면 되고요. 만약에 부피가 다르면 곱해주고 몰비로 적용을 해줘야겠죠. 근데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는 건데요. 저는 용질의 양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몰비로 구할 거고요. 혹시나 몰농도의 관점으로 가고 싶어 하는 친구들은 이걸 그대로 살리셔도 되고요. 그래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물에 A, 곧 물에 대한 A 수용을 만드는 실험인데요. 물이 아니라 다음은 A 수용액을 만든 실험인데요. A의 화학식량 60입니다. A와 W를 구해보세요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 W, 그리고 A다라고 하는 건 여기 지금 있습니다. 같이 구하러 시작해볼까요? 물에 A 고체 W g을 녹여서 0.1 몰농도 A 수용액 50ml를 만들었습니다. 그럼 W다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구하라고 했던 거는 질량이죠? 0.1 몰농도에다가 50ml네. 그러면 이거를 다시 몰로 바꿔줘. 10의 마이너스 세제곱. 그럼 여기까지 몰이고, 우리한테는 질량 구하라고 했으니까 화학식량 60을 곱해주면 바로 뭐가 나온다? 질량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한테 A라는 걸 구하시오라고 했으니까 계속 쭉 가볼까요? 결과적으로 여기까지 만든 애들에 대한 이 밀리몰, 용질의 양은 5밀리몰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만든 50ml 그냥 그대로 똑같아요. 그래서 5에다가 여기에서 A 몰농도 50ml, 50A 밀리몰을 뭐 해준 거예요? 혼합해 준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 50ml, 50과 50에서 여긴 원래 100ml였는데 이 100ml에서 50ml만 우리가 취해 줄 거니까 2분의 1. 그래서 2분의 5 더하기 50A에다가 얘네들 추가로 A 곱하기 50ml이죠? 50A 밀리몰을 넣어주었더니 수용액 2가 되었대요. 얘네들 몰비가 몇 대며? 4대 5. 그래서 이제 식사 볼까요? 4대 5다라고 할 때요. 우리가 이 4대 5는 얘네가 5 더하기 50A 대. 우리 그냥 바로 얘를 지금 1로 바꿔주고 5 약분시켜 볼까요? 그러면 2분의 1 더하기 10A 더하기 10A 이렇게 바꿔줬습니다. 그럼 요거 바로 풀어줬더니 5 더하기 50A는 4 곱해줬더니 얘네들이 2 더하기 20A 여기에 4 곱해줬더니 40A가 됩니다. 그럼 쉽게 말해서 60A와 50A니까 10A는 3이다? A는 몇이에요? 10분의 3이다라는 게 나옵니다. 그럼 A는 10분의 3이요라고 나왔고요. 여기도 우리 한번 곱해줬더니 50과 60 곱했더니 얘네가 지금 300이 됐죠? 그러면 얘네가 사실 3000이네요. 3000인데 0.1이 있다. 그래서 얘네가 0.3이 된다. 그럼 0.3분의 0.3 나눠주면 1. 너무 쉬웠다. 그래서 1다몇 번이에요? 3번 가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한테 용질의 양으로 갈 건지 몰농도로 할 건지는 이제 여러분들 보고 판단하시되, 저는 용질의 양으로 갔기 때문에 이 몰농도를 뭐로 바꿔줬어요? 바로 부피를 곱해줘서 몰비로 바꿔주는 작업을 한번 거쳤습니다. 그래서 부피라는 게 100ml, 100ml 같았기 때문에 그냥 몰비 4대5가 몰비구나,
몰농도비 4대5가 몰피구나라는 것을 활용할 수가 있게 된 거죠. 자, 여기까지 됐으면 우리 이제 오른쪽으로 넘어가서요. 11번을 같이 풀어보도록 할 겁니다. 자, 11번 문제 어땠나요? 조금 까다롭지 않았나요? 이거는 실제로 출제가 되었던 것 중에 하나고요. 모의고사 작년에 왜 제가 까다롭지 않았나요? 라고 물었던 게 중화적정 원래 수산화 나트륨과 아세트산 적정시키면 바로 붉은색 나타나야 돼요. 그런데 붉게 변한 순간이 나타나지 않았더라. 그래서 우리한테 까다롭게 느껴진 거죠. 어떡하지? 한번더 적정해야지. 한번더 적정을 했대? 됐더라. 근데 이미 여기서 수소이온 썼어요. 그럼 여기서 수소이온 썼고요. 그래서 이 둘의 수산화 이온의 합친 값이 우리가 적정을 하고자 했던 여기 20ml에 들어있는 수소이온의 양과 같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까다롭게 느껴졌을 것 같아서요. 저랑 차근차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 거고요. 저는 일단은 용질의 양, 바로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이 같다라는 관점에서 한번 해보고, 그리고 나서 이 몰농도의 관점에서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반문 가볼까요? 다음은 중화적정이고요. 묻고자 하는 건 식초 1g에 들어있는 아세트산에 대한 질량입니다. 자, 요거에 대해서 구하기 위해서 일단 주어진 자료는 아세트산의 분자량 60이고요. 식초 A에 대한 밀도는 D g per ml입니다. 실험 과정과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식초 A 10ml, 그리고 X 몰농도 수산화 나트륨 20, EX 몰농도 수산화 칼륨 20ml를 준비했고요. 가이식초 10ml 물을 넣었습니다. 만약에 내가 몰농도로 갈 거면 몰농도가 달라지지만 지금 용질의 양이니까 똑같아요. 자, 10ml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질문은 1g이에요. 그래서 아까 우리 밀도가 몇이었냐면 밀도는 D g per ml다라고 했기 때문에 얘를 10D g으로 봐주면 돼요. 그럼 다 구한다, 나눠주면 되겠죠? 근데 이제 50ml 만든 다음에요. 중요한 거 나갑니다. 취했어요. 20만큼요. 그래서 얘네가 5분의 2배가 된 거예요. 수소 이온의 양이. 그 수소 이온의 양으로 이제 적정을 했을 때요. 바로 X 몰농도 수산화 나트륨 20ml 했는데 실패. 그럼 이만큼 일단 20X 수산화 이온과 수소 이온은 반응은 했어요. 자, 그럼 다시 한번더 EX 몰농도에다가 10ml니까 얘도 뭐예요? 20X 수산화 이온의 양. 그래서 얘가 실제로 지금 같이 적정한 거는 40X 수산화 이온인데 우리가 취했어. 5분의 2만큼. 원래 양은 2분의 5로 가주면 됩니다. 그럼 이게 지금 밀리몰이죠? 근데 우리한테 아세트산 질량이니까 10의 마이너스 세제곱, 거기다 분자량 60이고요. 근데 궁금한 거는 1g이기 때문에 전체는 10dg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나눠준 값이 필요하다. 그래서 요거 한번 계산해 볼까요? 그래서 요거 일단 10 제가 없애봤고요. 요 약분하면 20X. 곱해주면 100이다. 그래서 얘네가 10분의 6인데 D와 X를 갖고 가볼까요? 5D분의 3X다라고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용질의 양이 입장이에요. 용질의 양에서 내가 취했어요. 이거 취했기 때문에 원래대로 2분의 5를 해줬고요. 자, 그럼 이번에는 우리가 몰농도를 한번 가볼 건데 20ml다라고 하는 수용액에는요. 사실 얘네가 40X 수산화 이온에 대한 양이고, 그럼 20ml다라고 하는 수용액에 얼만큼의 몰농도인가는 우리가 이미 이 수산화 이온의 양과 수소 이온의 양이 같으니까 몰농도랑 부피를 곱한 값이 요 값이 돼줘야 돼요. 그럼 얘에 대한 농도는 몇이 돼줘야 돼요? 2X야. 그럼 중요한 건 얘가 지금 2X예요. 2X 몰농도. 그럼 얘가 지금 50ml에서 내가 취했을 때 몰농도는 안 변해. 얘가 바로 EX 몰농도예요. 언제 변했냐면 물을 넣어서 변한 거예요. 그럼 물을 넣었을 때 얘네가 5분의 1배가 됐기 때문에 원래는 얘네가 5배를 해준 몇이에요? 10X 몰농도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활용해주면 얘가 10ml에 10X 몰농도고, 그럼 밀리몰 구한 거니까 10의 마이너스 세제곱, 여기다가 분자량 60 해준 게 바로 아세트산에 대한 질량인데 언제일 때? 10t그램일 때. 그래서 이걸 다시 나눠주면 됩니다. 그럼 10 없어지네. 그럼 얘네들이 다시 한번더 10d분의 6x다. 그래서 5d분의 3x야 라고 구해주면 됩니다.
그럼 5D분의 3X 단몇 번이에요? 5번 가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저는 용질의 양에서 취했다라는 관점으로 한번 구해봤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사실은 이 MV 기억나죠? MV는 몰 농도랑 부피 곱한 값은 용질의 양. 그래서 이게 바로 수선화 이온의 양, 수소 이온 같아야 돼. 그래서 이때 20ml 이때 몰 농도를 구해줬고요. 다만 물을 넣어줬기 때문에 원래대로 5배 해주는 거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관점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아무래도 친숙할 거예요. 우리가 자주 사용했던 거라서. 근데 이제 몰 농도의 관점에서도 우리가 어떤 힌트 조금 더 빠르게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할수 있는 거니 다양한 풀이를 해보면서 본인한테 맞는 걸 찾아봐야겠죠? 그래서 요것도 식이 굉장히 간편했다라는 거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2번 페이지의 마지막 문제 한번 이제 가보도록 할까요? 자, 이 마지막 문제에서는 이 화학결합 모형으로 종종 출제되었던 것 중에 하나고요. 또는 여러분들한테 화합물 1몰에 들어있는 구성이온의 몰비,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내기도 합니다. 또는 어떻게 나오냐면, 사실은 이 XRY가 몇대몇 수로 안정화 화합물을 만드나요? 라는 문구로 나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문구들을 조금 더 친숙해지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같이 한번 어떨 때 얘네들이 몇대 몇으로 있을 때 안정화 화합물이 되는가를 보도록 할게요. 표는 원소 X에서 Z로 구성된 이온 결합 화합물 가완화에 대한 자료고요. X에서 Z에 대해서 각각 줬는데 산소와 플로린, 나트륨, 마그네슘 중 하나다. 얘네들 모두 다 네온의 전자 배치를 가져야 되고요. B가 A보다 크대요. 이제 전화 나타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봤더니 얘네가 누군지는 일단 찾고 기억님 뒤에 가봐야겠죠. X와 Z 이온에 대해서 1대로 있대요. 그대로 오른쪽. Z 이온 똑같이 갔는데 2대1이 됐어. 누가 2고 누가 1인지 모르겠지만 뭔알수 있냐면 A와 C에 대해서 X와 Z에 대해서 1대1이라는 건 A와 C에 대해서 전하에 대한 크기는, 전하량 크기는 같다. 그럼 오른쪽. 그럼 얘가 사실은 A에 대한 거랑 같은 거잖아, 수치가. 그쵸? 그러면 얘가 같을 때 지금 B가 A보다 커야 되니까 당연히 얘가 전하가 크면 이온수는 누가 많아야 돼요? 작은 애가 많아야 돼요. 그럼 이온수가 2대1이다? 다시 말해서 얘가 1대2에 대한 차이가 난다? 그럼 전하가 2 플러스와 1 마이너스 차이 난다. 자, 그럼 우리 여기에서 가능한 전하만 찾아볼까요? 산소는 2가 음이온, 플로린 1가 음이온, 나트륨 1가 양이온, 마그네슘 2가 양이온. 그래서, 아, 얘네가 차이 날수 있는 건 1대2, 1대2야, 이 개수가. 그럼 전하는 2대1, 그럼 우리가 가능한 건 마그네슘과 플로린이구나. 그래서 얘네가 딱 누구당 누구다라고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Y는 마그네슘, 바로 2가 양이온, Z라는 건 플로린, 1가 음이온 이렇게 찾아냈고요. 여기선 얘네가 플로린화 이온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선 나트륨 이온입니다라고 갈수 있습니다. 기억 갑니다. B와 C는 같다. B와 C는 같다라고 하면 안 되는 게 A와 C가 같고요. B는 C보다 커야 됩니다. 그래서 틀렸다. 니은 갑니다. Y다라고 하는 건 마그네슘이죠. 그래서 맞고요. 디귿. 나 1몰에 들어있는 전체 전자의 양은 얘네가 안정한 화합물의 화학식은요. 마그네슘 이온 하나 있을 때 플로리나 이온은 두 개가 와줘야 되는 상황이죠. 2가 양이온과 1가 음이온이니까요. 근데 모두 다 얘네가 이온 상태일 땐 네온의 전자 배치다. 네온에 대한 전자수는 10개죠. 그래서 마그네슘 전자 2개라서 10개, 플로린 하나 얻어서 10개. 그런데 플로린은 2개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 더해주면 전체 전자양은 30몰입니다. 그럼 이거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30이죠. 그래서 안정화 화합물을 찾을 수 있는가? 여기선 나트륨 이온과 플로린 이온 1대1이고, 여기선 마그네슘과 플로린이 1대2다라고 하기 때문에 전체 전자양은 30이다라고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요, 우리가 니은, 바로 마그네슘은 맞다, 2번 가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문구들은요, 자주 출제되었던 문구들이었기 때문에 같이 한번더 정리하면 좋을 것 같죠? 그래서 저랑 같이 유니크한 복습 청해회에서 한번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제가 몰 농도를 한번 같이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이몰 농도에서 몰비로 봤어요. 그냥 봐도 되는 건 아니었고요.

자원의 양이 아직은 지금 그때 소모하고 나서도 남아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 반응시키겠다는 이 적정하겠다는 수소이온의 양은 처음에 적정했던 수산화이온 양과 나중에 또 적정할 때 사용했던 수산화이온 합이 어떻다? 같다라는 거를 활용해 줬어야 됐고요. 제가 사실은 이 풀이에서는 용질의 양, 이 이온의 양, 바로 수소이온의 양, 수산화이온의 양, 이 관점으로도 했지만 이 몰농도 관점에서도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중화적정에선 다양한 문제풀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다시 한번 더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은 수용기가 하나일 때 또는 두 개일 때 유형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눴 라면 여기선 이제 붉게 변한 순간 나타나지 않아서 첫 번째 적정, 두 번째 적정 수산화 이온의 양을 다 더해줘라고 갔기 때문에 이 문제 한번 더꼭 풀어보는 거 해보세요. 자, 12번입니다. 화합물 1몰에 들어있는 구성 이온의 몰비를 우리한테 그림으로 주어졌었어요. 예를 들어 1대1이야 이렇게, 아니면 얘네가 지금 2대1이야 이런 식으로 줬었죠. 자, 그런데 이제 이 표현이 사실은 그림으로 주어지지만 원래 기역리엔 디귿 선제에서 기출에 많이 나왔던 건 X와 Y는 1대1로 결합하여 안정한 화합물을 형성한다라고 나왔어요. 그럼 다시 말해서 X 하나일 때 Y는 몇 개와 두 개와 XY2야라는 것을 우리는 글로도 나타낼 수 있어야 되고, 이렇게 그림으로도 나타낼 수 있어야 되고, 안정화 합물을 나타낼 때는 몇가 음인지, 몇가 양이온인지, 전자를 서로 몇개 주고받는지를 한번 더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요, 제 사회 실전 모의고사 12번까지 같이 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13번부터 해보려고 합니다. 복습 충분히 해보시고 오시길 바랄게요. 그럼 안녕!

네, 반갑습니다. 황마스터 시영철입니다. 이제 27번째 이야기들이 되겠고요. 저하고 만난 건 벌써 7번째네요. 그죠? 열심히 지금 따라가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 파트는 원래는 제가 처음에 이제 강의를 딱 받았을 때는 두 강에 걸쳐서 제가 해야겠다 좀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문제의 양이 많고 좀 어려운 내용들이 중간에 많기 때문에 요거 내가 설명을 좀 해줘야겠다. 그러니까 크노프 스킬을 좀 설명을 하고 풀어주는 게 좋겠다 생각해서 제가 지금 세 차시에 걸쳐서 제가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적 여력이 있다면 제가 내용을 쭉 다 풀고 마지막에 앞에 했었던 이야기들을 좀 정리를 하면서 끝을 내는 것들이 좀 좋을 것 같아서 좀 그렇게 시간을 제가 알뜰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알뜰하게 쓰기 위해서 제가 수업에 좀 다른 얘기는 거의 안 하고 있죠. 그죠? 거의 이제 사담 없이 수업의 본질에 충실해서 제가 수업을 쭉 진행을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좀만 이해해 주시고, 아마 발췌해서 이 강의를 듣는 학생들도 좀 있을 것 같아서 그 문제 푸는 것에 조금 더 집중을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시작할게요. 87번입니다. 87번. 자, 문제에서 어떤 조건들을 또 주고 있냐면, 문제에서 C와 F, 그리고 XY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지금 문제를 주고 있고요. XY는 지금 주네요. N하고 O 중에 하나다. 이렇게 지금 주고 있네요. N과 O 중에 하나다라는 말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옥텟을 만족한다. 동그라미 한번 잠깐 해보자. 그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 중에서 이제 무엇을 먼저 찾아야 되느냐라는 뜻인데요. 요거죠, 요거. 이거. 그러니까 간단해 보인다고 얘네부터 막 들어가지 마시고, 자, 요 선생님이 코프2 나온다고 했는데 그걸로 또 포문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강좌의 마지막 문제도 코프2였고 좀 시작하는 것도 코프2예요.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이 꼴을 보면 어떤 것들을 좀 바로 찾아야 되냐면 코프2라는 것의 어떤 기본 꼴이다라고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그 요게 이제 FF다라는 생각들을 좀 잡을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요게 F가 몇개 붙어야 되냐면은 여기가 이제 2개 붙다라고 X는 5라는 거 체크하시고 그럼 자연스럽게 요게 이제 물고 들어간다라는 것들을 좀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X하고 Y는 얘하고 얘 중에 하나라고 했으니까 그럼 Y는 N이다라는 것들을 찾아요. 이 사실은 XY가 N과 O 중에 하나다라는 것들도 시험장에서는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특수 물질이라는 것들을 좀 파악하면서 봐야지 되는 거지. 처음부터 그렇게 안 보여. 어? 초식이 되면 지금 마음하고 그때 마음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좀 정리를 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되면 얘는 지금 단일 결합 두 개로 되어 있죠. 정답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C하고 F의 결합은 두 개가 되겠고 C하고 U 맞네요. 나머지 다 들어맞죠. 그죠? 자, 기억도 갑니다. 자, 가의 분자 구조는 굽어 있죠. 그죠? 정답이에요. 자, M은 입니다. 틀렸고요. 자, 이제 다하고 나만 이제 들어가면 되겠는데요. 얘가 지금 보면 나였어요. 얘는 얼마냐면 지금 보면 비공유는 공유는 내 쌍인 게 분명하고요. 비공유를 세는 자와 외우는 자가 여기서 딱 갈리는 거예요. 882딱 외우고 들어가야 돼요. 비공유는 얼마냐면 8이라는 것들은 무조건 필수 암기입니다. 그래서 이 값은 얼마가 되냐면 이건 2분의 1이 됩니다. 하나는 부러졌어. 깜짝 놀랐어요. 하나는 끝났고. 자, 그다음 이제 달을 한번 가볼 건데 달은 NF3예요. NF3는 이렇게 됐어요. N 하나에다가 F, F, F 이렇게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럼 여기는 공유 전자 쌍수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면 여기는 세 쌍이 되겠고요. 비공유는 3, 3, 1인 거니까 여기는 10개가 되겠죠. 10개. 그렇게 하면 10쌍. 10개.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럼 여기는 얼마냐면 지금 보니까 여기서는 10분의 3. 여긴 2분의 1인 거니까. 그럼 누가 더 커야 되냐면 이건 10분의 5인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쪽이 커야겠죠. 그죠? 그럼 나가 더 커야 됩니다. 거짓이네요. 답은 기억이라 1번에 마킹하면 됩니다. 빨간 펜 들어보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 문제를 만난다면 나는 어디부터 풀어야 될까? 이거지. 코프2지. 코프2. 그렇게 잘 기억해 주시고 자, 넘어갈게요. 자, 다음 88번. 자, 문제에서 중심 원자에 대한 얘기들을 좀 주고 있고 이번에는 원자과 전자수의 합이다. 뭐 그런 얘기들을 좀 주고 있네요. 자, 문제에서 역시나 큰오프가 또 출제가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다 이제 한번 써볼게요. 자, 큰오프인데 자, 문제는 지금은 원자과 전자수예요. 그럼 여기는 4가 되겠고 5. 6, 7이 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보면은 뭐 어떤 걸 먼저 보셔도 상관없는데요. 자, 이 경우는 카드 3장을 뽑아서 한 번씩 안 치는 거. 그렇죠. NOF거나 FCN이거나 그렇게 가면 되겠죠. 그럼 걔네들의 원자과 전자수를 다 더해서 16이 나오면 돼요. 먼저 NOF로 한번 더해볼게요. 이게 딱 봐도 지금 보니까 이건 18이잖아요. 18이기 때문에 불가능한 거예요. 그럼 FCN으로 돌아가야죠. 그건 FCN인 거니까. 그럼 요렇게 들어가서 맞는지를 확인해 보면 이 동그라미 친 거를 다 더해 보면 얼마 되죠? 16이 됩니다. 그러면 WYZ 여기에서 FCN은 소리 나는 대로 쓸수 있으니까 그럼 여기에서 요게 중심 원자라는 걸 찾죠. 그럼 여기가 W라는 걸 찾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니까 WYZ에서 X를 쓰지 않았다는 걸알수 있죠. 그럼 여기가 X라는 걸 요렇게 찾죠. 그러면 C가 W였으니까 여기가 W라는 걸 요렇게 찾으면 끝나요. 자, 그럼 여기에서 지금 보면 YZ는 여기죠. 여기 쓰지 않은 거. NF3가 되겠죠? 그럼 요 자리가 Y가 되겠고요. 그럼 요 자리가 Z가 됩니다. 풀이는 끝났습니다. 자, W 하나에다가 X2인 것은 CO2가 되겠죠. CO2는 요거 하나, 요거 두 번인 거니까 더하면 16이 되겠네요. 여기는 16. 자, 기억. 기억은 16이다. 디귿이 먼저 풀었네요. 디귿 정답이 되겠고. X는 F이다. X는 O입니다. 기억은 거짓. 자, WYZ 요거 얘기하는 거네요. 여기서 비공유 전자 쌍수는 얼마냐 물어보면 여기 하나 있고 여기 3 있으니까 합치면 4입니다. 그러니까 니은과 디귿 정답이니까 답을 4번에 마킹 하고 빨리 나오셔야 돼요. 넘어갑니다. 다음 89번. 자, 역시 2주기 동그라미 치고 옥텟 규칙 만족하고 있습니다. 큰오프로 문제 푸시면 될것 같고요. 이것도 코프2 또 나왔잖아요. 코프2, 그죠? 그러니까 여기 C가 되겠고, O가 되겠고, FF. 그러니까 코프2를 외우는 사람은 이게 뭐 미지수가 무력화를 바로 시킬 수 있어요. 여기는 C가 되겠고, 여기 O가 이렇게 됩니다. 여기까지. 자, 그럼 이제 Y는 O.

F2가 되겠고요. 그 ZZ인 거니까 F2가 되겠죠? FF 이렇게 됩니다. 자, 기억부터. 자, 극성, 무극성은 좀 아셔야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 무극성, 여기 극성, 여기 극성. 기억 정답. 결합각도는 180도가 가장 커요. 정답. 자, 중심원자의 비공유가 있는 거. 밑줄. 이거에 따라 답이 달라집니다. 문제는 중심에만 있는지를 세시면 돼요. 중심만. 여긴 중심에 없고요. 여기 중심에 있고요. 여기 중심 없죠. 예, 요거는 하나다. 정답이 돼요. 답은 기역, 니은, 디귿이니까 답은 5번에 마킹 하시면 됩니다. 넘어갈게요. 90. 자, WXYZ에 대한 얘기들을 좀 주고 있고, 1, 2주기 동그라미 쳐볼게요. 1, 2주기. 문제에서 1주기, 2주기란 말이 나오면, 여태까지 경험상 1주기가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크고요. 1주기엔 두 개밖에 없죠. 그러니까 수소하고 헬륨인데 헬륨은 결합 자체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결합은 안 해요. 그러니까 수소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1주기 뭐뭐뭐뭐 그러면 무조건 수소가 들어간다고 생각하면서 푸는 게 좋아요. 알겠죠? 아닐 수도 있지만 여태까지 기출은 항상 그래왔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에서 1주기와 뭐 그러면 수소가 들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문제를 푸시는 것이 훨씬 좋아요. 그래서 여기 결합선으로 이렇게 표기를 해볼게요. 결합선이 하나죠. 그럼 여기는 이제 결합선이 두 개입니다. 결합선이 하나이면 F일 수도 있고 수소일 수도 있는데 비공유가 없다는 건 수소란 뜻이에요. 좋아요. 그럼 이 자리는 이제 O라는 뜻이죠. H 이렇게 결합을 하면 되겠고요. 그럼 여기 이제 O인 거니까 이렇게 이중 결합하면서 이렇게 결합선 되면서 NO, 이거 나왔네요. NOF와 FCN은 나올 거다. 자, 기억부터. 자, W하고 Z의 원자 가전자가 몇 개냐 물어보면 W는 하나가 되겠고요. Z는 여기네요. 그러니까 여기는 17쪽인 거니까 7이 되겠죠? 둘을 더하면 8이다. 정답. 자, 공유 전자쌍수는 X2. 이중 결합이니까 2가 되겠고요. Y2. 3중 결합이니까 3이죠. 거짓이죠. 자, Y에다가 W3예요. 그럼 N 하나에다가 H가 3이죠? 그럼 이런 경우는 우리가 삼각뿔이라 부릅니다. 정답이에요. 답은 기역과 디귿이니까 답은 3번 마킹하시고, 만약에 이제 학교에서 뭐 내신으로 내시는 분들은 삼각뿔 대신에 피라미드라는 말을 아마 쓰실 수도 있는데, 그 이제 교육과정 전편이지만, 학교에서 내시면 좀 알아두는 것도 좋죠. 그죠? 삼각뿔, 이렇게 부르는 게 공식 명칭이긴 합니다. 답은 기역 디귿이어서 3번에 마킹하시면 됩니다. 넘어갈게요. 자, 91번. 자, 요거 많이 틀리셨죠? 요게, 당시에, 아이들이 좀 함정에 많이 걸렸던 그런 문제가 되니까요. 그런 것들만 좀 조심하시고, 어떤 것들을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지만 제가 좀 짚어드릴게요. 자, 문제는 2주기 동그라미, 옥텟 규칙 만족 동그라미, 크노프로 풀란 뜻이죠? 여기다 써놓을게요. 크노프로 문제를 풀어라 라는 뜻이 되겠고요. 그럼 얘네들의 비공유 전자 쌍수 정도는 알아야 돼요. 0, 여기는 1, 2, 3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카드 4장 갖고 조합해서 문제를 풀 건데요.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이제는 뭐 강조를 너무 많이 한것 같아요. 이거부터 보면 좋겠어요. 코프투. 또 나옵니다. 코프투. 그럼 코프투니까 얘는 이렇게 생겼다라고 생각하면서 문제를 푸는 것이 제일 좋아요. 이 경우는 비공유 전자 쌍수를 외우시면 안 됩니다. 882. 8. 그래서 여기는 비공유가 8이 되겠고요. 곱하기 공유 전자는 네 쌍인 거니까 둘을 곱하면 32인 것이 자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경우를 따지면서 푸는 게 아니라 그려놓고 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한 거죠. 그래서 여기가 지금 무엇이라는 걸 찾을 수 있냐면 다라는 것을 빠르게 찾아야 되겠고요. 그중에서 Z가 노출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여기가 Z라는 것도 확인하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쓰지 않은 것이 X네요. 그럼 쓰지 않은 거 X니까 여기네요. 그요 자리가 무엇이라는 걸 찾냐면 X라는 걸 찾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방금 뭐라는 걸 찾았냐면 Z라는 것을 찾아냈습니다. 여기까지. 자, 근데 얘는 지금 보니까 N2F2겠네요. N2F2. 아, 좋아요. 그래서 N2F2인 거니까 N2F2를 그려내면 이렇게 그려내겠죠. 여기 중심 원자에다가는 이렇게 비공유를 좀 찍어줄게요. 그럼 이 경우는 공유 전자 쌍수 네 쌍이고요. 3311. 8이죠, 그죠? 8430이니까 이것도 딱 들어맞아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뭐냐면 나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럼 이제 W하고 Z, 이게 지금 관건인데요.
Z는 찾았는데 W가 누굴까? C2F2도 가능하고 O2F2도 가능한 일이에요.

두 가지를 다 따져야 되는데, 제가 이제, 저는 강사니까 틀린 경우를 먼저 좀 해볼게요. 자, 만약에 O2F2라고 칠게요. 만약에 O2F2를 만약에 가라고 놨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경우는 공유 전자쌍수가 3이고요. 비공유 전자쌍수는 3, 3, 여기서 2, 2, 3, 3인 거니까 10이에요. 그러니까 둘을 곱하면 30이니까 옳다커녕 들어갔단 말이에요. 요게 함정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이 경우라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라는 것들을 좀 보셔야 돼요. 자, 만약에 이게 가라고 한다면, 이게 가라고 한다면, 요 자리를 지금 뭘로 보라는 뜻이냐면, 요 자리를 W로 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틀린 경우니까 이렇게 쓸게요. 그럼 여기를 W로 보라는 것은, 여기를 뭐로 보라는 거냐면, Y로 보라는 뜻인데, 자, 문제에서 지금 걸어놨죠? 원자 번호가 Y가 X보다 뭐라고 했냐, 크대요. 이 6번이고 얘가 7번이기 때문에, 거기서 오류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함정을 한번 판 거예요. 여기를 조심해야 돼. 요거를.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가라고 놔야 되냐면 나머지 하나죠. 그러니까 O2F2가 아니라 C2F2. 그래서 C2F2가 가능한 거니까요. 그래서 얘는 C2에다가 FF에다가 결합선을 그어주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공유 전자 쌍수가 지금 보니까 얼마냐면 5가 되겠고요. 곱하기 여기는 3, 3. 그러니까 6이어서 얘도 30이야. 아허. 얘도 30이야. 그러니까 지금 미리 틀려보시는 것이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배들이 여기서 많이 많이 틀렸으니까 여러분들은 그 유산으로 나는 틀리면 안 되면 지금 틀려보는 게 좋죠. 그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딱 잡아서 여기를 가라고 놓고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 동그라미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요 자리가 뭐냐면 W라는 거예요. 여기가 W라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가 Y인 거니까 지금 원자 번호가 누가 더 크냐면 Y가 X보다 크다라는 것들. 요렇게 순서대로 쓴다는 것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요렇게 원자 번호 순서예요. 그러니까 얘보다 원자 번호가 큰 것이 돼야 되는 거니까 이게 오른쪽에 있는 것이 Y가 되겠죠. 그렇죠? 그런 느낌. 자, 그럼 기억부터 풀어보겠습니다. 빨간 펜 꺼내볼까요? 그럼 가나다를 다 찾으면 이렇게 습관적으로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야 시험지가 매우 혼탁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야 길을 잃지 않습니다. 지울게요. 현장에서 이렇게 지울 여유가 없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동그라미를 좀 쳐놓으라는 거야, 가나다. 자, 다음 중 무극성 결합이라는 건 같은 게 결합된 거. 예, 같은 게 결합된 게 없네요. 여기 있네요. 여긴 하나 있고, 여기도 하나 있네요. 두 가지입니다. 기억 정답이 되겠고. 자, 니은 볼게요. 자, 니은에서 나에는, 예보란 얘기죠? 그러니까 삼중 결합 없습니다. 그러니까 니은 거짓. 자, 가하고 다. 얘하고 예보란 얘기네요. 얘하고 얘. 자, 공유 전자 쌍수는 4가 되겠고요. 비공유는 8. 외우셔야 되는지 진짜. 얘는 얼마냐면, 공유가 얼마냐면, 지금 보니까 5가 되겠고요. 비공유는 3, 3. 그러니까 6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는 지금 얼마가 되는 거냐면, 2가 되는 거고, 여기는 5분의 6이 되는 거니까, 누가 크냐면, 이쪽이 커야 돼요. 다가 커야 되는데, 저 거짓이 되겠죠? 답은 몇 번이냐면, 기억. 답은 1번에 마킹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다시 한번 복기를 해보면, 여기서 실수를 하면 안 되겠다가 포인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포인트는 실수가 포인트가 아니라, 코프2가 포인트, 코프2. 그러니까 요렇게 생긴 꼴을 보면, 아, 이거 얘잖아. 요렇게 딱 머릿속으로, 요게 나오면 얘잖아. 이런 식으로 딱 대응을 아주 능수능란하게 하셔야 됩니다. 자, 답은 1번이었고, 다 문제 볼게요. 92번. 와, 정말 많이 풀었네요. 92번. 자, 다음 가나다에 대한 얘기들 좀 주고 있습니다. 자, 2주기 동그라미 옥텟 규칙 역시나 나왔어요. 큰 오프 스킬로 풀어야 돼. 큰 오프. 자, 여기에서 지금 보니까 제일 먼저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바로 얘죠. 동그라미. 카드가 3장인데 그거를 한 번씩만 조합했을 때그 경우수가 16이 나와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은 머릿속으로 얘네들의 원자과 전자수는 4. 여기 5, 6, 7인데 이 경우수는 내가 딱두 가지로 허락한다 그랬어요. NOF와 잘한다. FCN. 그렇게 지금 막 입으로 뱉어야 돼요, 지금. 딱두 가지. 그럼 그 중에서 첫 번째 경우인 이거를 한번 가볼게요. 이렇게 NOF를 가면 합쳤을 때 18이 되기 때문에 이거 오류죠, 그죠? 이거 아까 내가 풀었던 문제하고 거의 똑같네요. 내가 지금 이걸 강의하면서 좀 인지하게 됐는데, 아, 저기랑 똑같네. 한번 잠깐 보죠. 88번하고 문제가 이거 거의 똑같네요. 지금 보니까 누가 먼저 나온 거냐면 이게 먼저 나오고

88번이 나중에 나왔어요. 다시 한번 봅시다. 이 88번하고 거의 흡사해요. 지금 보니까 역시 같은 패턴. 카드 3장을 조합해서 그의 합이 16이 나온다는 거죠. 근데 지금도 지금 보니까 카드 3장을 조합해서 합이 16. 완벽하게 똑같은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그래프를 표로 줬냐? 어떤 그래프를 줬냐? 그 차이인 거지.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지금 정리를 해볼게요. 자, 92번을 잠깐 보면 지금 이렇게 조합을 하면 18이 되기 때문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FCN의 조합밖에 안 되는 거예요. 얘하고 얘하고 얘의 조합이 가능한 겁니다. 그럼 16이 들어맞죠. 그죠? 그러면 일단은 FCN이 돼요. 그러면 가를 갖다 그려주면 FCN은 축구팀 발음 나는 대로 쓰는 거예요. FCN은 여기 이렇게 이렇게 삼중 결합이 들어지고요. 요건 직선 구조. 그래서 기억은 정답이야. 니은 볼게요. 여기가 이제 가를 찾았어요. 첫 번째. 자, 그러면 이제 XYZ를 다 찾았군요. XYZ 다 찾았고, 두 번째는 XY. 이 중에서 두 장의 카드를 뽑아서 네번 조합해서 26이 된다. 이것도 앞에서 한번 봤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26이 된다라고 하면 제가 뭐라 했냐면, 그렇죠. 일단은 F로 최대한 넣으라고 그랬어. 최대한. 꾸겨서 넣는 거야. 그러면 얘가 73에 21이죠. 73에 21. 그러니까 7321이면 5가 부족하니까 요런 조합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나에서는 무엇이 되는 거냐면 NF3가 되는 겁니다. 요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XY의 조합이 되는 거야. XY. 그러면 이게 하나 남은 거니까 요게 바로 뭐라는 걸알수 있냐면 Z라는 걸 찾는 거고요. 그럼 여기가 나라는 걸 찾습니다. 빨간 펜. 이렇게 찾을 때는 동그라미 치면서 가는 게 좋고요. 여기에서 요 원자가 전자수가 7을 최대한 넣고 나머지를 구겨 넣는 거. 이것도 역시 앞에서 했던 문제입니다. 이게 이제 어디서 있는 내용이냐면 저기 지금 앞에 가보시면 68번. 네, 기다릴게요. 68번 가보세요. 68번에 봐도 역시 원자가 전자수를 다 더해서 26이라는 고값이 똑같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또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92번에도 역시 똑같이 이게 먼저 나오고 그냥 나중에 나왔네요. 자, 이렇게 됩니다. 달을 좀 잠깐 가볼게요. 자, X하고 Z를 갖다 조합한다. 지금 이렇게 지금 문제에서 주고 있는데요. 그럼 여기선 XY를 다 찾았죠. XY, Z에서. 여기서 지금 누가 X고 누가 Y인지 모르겠지만, XY를 이제 뭐, 요렇게 해서 지금 조합을 찾았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와 요 C를 조합해요. 그랬더니, 요렇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C 하나에 F 4개가 조합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얘 뭐냐면, CF4가 되면서, 요 경우는 요 원자가 전자를 다 더하면 요게 7428에다가 4를 당해 32가 들어맞죠. 요 정도는 조금 C 하나에 뭔가가 조합해서 CF4 충분히 가능한 얘기예요. 자, 여기는 지금 뭐가 될 거냐면 다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까지. 그러니까 요두 개를 찾는 게 어렵지. 요게 C 하나에 F4라서 이렇게 찾는 것들은 좀 현실적으로 뭐 이건 구현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기억부터 요건 직선 구조다. 정답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니은 중심 원자만 따져야 돼. 비공유 전자를 나하고 달을 갖다 따져주면 여긴 중심 원자는 하나가 되겠고 여긴 없죠. 예, 나가 정답이다. 니는 정답. 나가 큰게 정답이죠. 자, 모든 원자가 동일 평면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고 있는데요. 요거는 평면이죠. 평면. 그다음 요거 입체고 요것도 입체예요. 그래서 평면 구조인 게 뭐냐 요거 따지면 되겠죠. 그래서 한 가지 정답이 되겠네. 다 맞네. 그 답은 5번에 마킹하시면 됩니다. 자, 어떻게 풀었는지 다시 한번 볼게 하는데, 92번은 두 문제가 섞여 있는 문제네요. 엄청, 뭐, 엄밀히 따지면 얘가 먼저 나온 거니까, 요 하나의 문제를 두 개를 쪼개가지고 좀두 개가 나온 거니까, 그런 것들, 특히 요 니은, 요26 찾을 때, 좀 어려웠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 요거는 뭐 무난한데, 요거 찾을 때. 그러니까, 777을 최대한 넣어. 7이 네번 들어갈 수는 없잖아. 7428이니까. 그래서 7321. 나머지 5로 채워줘야 되겠죠. 그죠? 그런 느낌으로, 좀 현명하게 잘 헤쳐나가십시오. 자, 넘어갈게요. 93번. 자, 상대값 동그라미 치세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상대값이 나오는 순간부터는 이게 이제 4페이지에 가까워져요. 그러니까 문제 보시면 알겠지만 17번 문제입니다. 17번. 그러니까 문제가 실제 값이 아니라 상대값이 나올 때는 어떻게 풀 것이냐. 이제 시작해 볼게요. 자, 문제에서 이주기, 옥텟 규칙, 뭐 크노프죠. 요게 이제 WXYZ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요거 두 개죠. 그죠? 그럼 N2, O2, F2. 충분히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럼 첫 번째, N2, O2, F2 세개 중에서 지금 두 개가 나왔고요. 그들의 비율은 1대 3이다. 이렇게 찾으면 됩니다. 근데 왜 이렇게 여러분 선배들이 이 문제를 많이 틀렸을까요? 한번 보시면 알아요. 약간 함정이 좀 있습니다. 자, 얘는 비공유가 얼마냐면 2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공유는 3쌍이 돼요. 자, 얘는요, 2인 거니까 비공유가 4가 되겠고요. 요게 이제 2가 되겠죠. 자, 여기는 단일결합이니까 1이 되겠고요. 비공유는 3, 3인 거니까 이제 얘가 6이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얘네들의 비율이 1대 3이면 돼요. 그럼 양변에다가 뭐 요거 이제 2분의 1이 될 거니까, 이렇게 2분의 1인 거니까, 양변에 6을 싹 곱해보면 얼마가 될 거냐면은 여기는 9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3이 될 거고, 여기는 1이 되죠. 그러면 1대 3의 경우의 수가 두 가지 조합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렇게도 1대 3이 되지만, 이렇게 1대 3도 돼. 그러니까 이 경우는 둘 중에 하나를 못 보았다면 이제 실수하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개를 다 보았다면 운이 좋게 하나를 찍어야 되는 거고요. 두개 중에 하나를 못 봤다면 틀리는 거예요. 뭐 운이 좋게 맞을 수도 있지만 원래는 이두 가지의 조합이 전부 다 가능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강사니까 틀린 경우를 먼저 한번 해볼게요. 자, 만약에 얘를 가라고 할게. 얘가 가면 얘가 나란 뜻이죠, 그죠? 그럼 얘를 나라고 했을 때 어떤 조합일까? 첫 번째 요게 가능하고요. 1대 3이 요렇게도 1대 3이 되는 거니까요. 이 경우를 가라고 한다면 이 경우가 나겠죠, 그죠? 그래서 일단은 노란색 글씨를 먼저 오류를 범해 보도록 할게요. 자, 한번 얘부터 한번 스무스하게 해보면 얘를 가라고 한다면 요 자리를 W라고 간주하겠다는 뜻이 되겠고, 그럼 요 자리를 X라고 치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W, X, Y, Z인가요? 여기서 지금 보면은 Y, W2, Y, W2. 그러면 Y가 안 보이는 거니까 W2가 되려면 F2이면 무엇이 가능한 거냐면 F2, W2. 그러면은 OF2만 가능하단 말이에요. 근데 아까 전에 얘가 Y가 아니라 얘는 X라고 지금 박아놨기 때문에 YW2가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바로 눈치를 챈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이거 뭐 불가능해. 그러니까 지금 요렇게 지금 가야 되는 거죠. 근데 요 붉은 색깔로 가야 됩니다. 여기 가, 여기가 나. 좋아요. 그럼 여기를 W로 간주하겠다는 뜻이 되겠고요. 그럼 여기를 X라고 간주하겠다라는 뜻이 되겠네요. 그러면 다 같은 경우는 YW2예요. YW2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W2인 거니까, 그렇죠. O2가 되려면 가능한 것이 뭐가 되냐면, CO2가 가능하죠. CO2. 그래서 여기서 지금 주어지진 않았지만, 여기에서 C가 있는 거니까, 여기가 동그라미, 여기를 W라고 놓는다면 여기 Y가 돼요. YW2 되겠고, 그러면 아까 전에 여기를 뭐라고 보기로 했냐면 이 자리를 X라고 보기로 했으니까요. 그럼 여기는 자연스럽게 Z가 되겠죠. 그럼 X2, Z2, X2, Z2 바로 나왔네요. N2, F2가 돼요. 그래서 여기다 쓰세요. N2, F2가 되면서 이 자리가 자연스럽게 뭐가 되냐면 여기를 라라고 놓으면 되겠네요. 라. 다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이쪽에다 따로 쓰겠습니다. 그래서 다는 뭐냐면 Y에다가 W2인 거니까 CO2가 되겠죠. 빨간 펜 한번 들어볼게요. 자, 거의 뭐 시험지가 아수라가 돼 있을 거니까 이게 표시를 좀잘 하셔야 됩니다. 요 자리를 나라고 본 거고요. 여기를 가라고 본 거고, 여기를 라라고 본 거고요. 여기를 다라고 봤습니다. 자, 기억부터. 자, 가와 다는. 가와 다는 비공유 전자 상수가 같죠. 그죠? 기억은 정답이 되겠고요. 자, 무극성 결합이 있는 것이 뭐냐? 같은 것끼리 결합되어 있는 거. 요런 것들, 요런 것들, 요런 건 아니죠. 그죠? 세 가지라고 해야 돼요. 이건 틀렸고요. 다중결합이 있는 게 뭐냐?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도 있고. 자, 얘는 그려보는 게 좋아요. 그래서 N2, F2인 거니까, 요렇게 F가 있으면 여기. 아, 여기 다중결합이 있네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다중결합이 있다. 다 있네. 그지? 네 가지가 다 있어야 되는 거니까, 이건 틀렸어요. 답은 기억이라서, 답은 1번에 마킹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풀었는지는 다시 한번 뭐 복기하시면 좋을 것 같고, 경우의 수를 좀 조심해서 푸셨어야 돼요. 다음 94번. 자, 가. 자, H와 이주기 원소 또 옥택 규칙이 나오네요. 옥택 규칙은 큰 O로 풀어야죠. 어때요? 뭔가가 지금 이 33문항을 관통한다라는 게 느껴집니까? 2주기 옥택만조 이거예요. 큰 오프로 풀어야 돼요. 그럼 이 중에서 X와

사이즈가 있는 상황인데, 지금 보니까 공유전자가 두쌍 있다는 것은 O에 H가 두개 붙으면 되겠죠. 그죠? 여기 뭐냐면 O에다가 H가 두개 붙으면 되는 상황이 되겠고요. 여기에 2가 되겠고, 여기 5가 돼요. 자, 여긴 결합선이 3개 있어야 된다는 뜻이니까요. N에다가 NH3가 붙으면 되죠. 좋아요. 그럼 N에다가 H가 3개가 붙으면 됩니다. 여기까지. 자, 여긴 결합선 4개인 거니까 CH4가 되면 되겠죠. C에다가 H가 4개가 붙으면 돼요. 프리는 끝났습니다. 자, 기억부터. 자, 가의 모양은 직선이 아니죠. 그래서 이런 건뭐 구분형 구조 틀렸고. 자, 결합각도는 109.5도, 여기는 107도. 그러니까 크다 작다만 물어보니까 정답이 되겠고요. 자, 극성 분자는 몇 개냐? C와 H로 구성된 건 무극성. 이두 개는 극성 분자. 암모니아는 물에 잘 녹죠? 암모니아 수라고도 부르고, 이런 건두 가지라고 해야 돼요. 답은 몇 번이냐면 니은. 답은 1번에 마킹.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넘어가. 95번. 자, 문제에서 역시 또 어떤 조건들을 주나요? 2주기 옥텟 만조. 아예 그냥 써놓고 가야겠다. 그냥 뭐 항상 그러니까. 그냥 큰 오프라고 쓰세요. 이렇게 써놓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문제에서 뭐 전기 음성도 다 주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뭐부터 풀 거죠? 그래요. 이제 욕심이야, 욕심. 근데 욕심 같아서는 여러분들 이거를 먼저 봤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좀 간편해 보인다고 여기부터 하지 말고 좀 복잡해 보이지만 코프트를 떠올랐으면 좋겠다, 이게. 그래서 얘는 뭐냐면 COF2예요. 그래서 요 자리가 F라는 걸 바로 눈치를 채야 됩니다. 그럼 여기는 F3죠? 그럼 바로 해결이 되죠. NF3예요. 그다음에 여기는 뭐냐면 F에다가 뭔가가 결합이 돼 있는 그런 생각들을 좀 해야 돼요. 그럼 코프2인 거니까 코, 프, 투 이렇게 되면 되겠네요. 그럼 X, Y, Z를 쓴 거니까 여기 쓰지 않은 W가 있어야 된다는 뜻이겠네. 그러니까 W가 N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N이. 이거 FCN 아니야? FCN. 축구팀. 발음 나는 대로. 여기는 C라는 걸 이렇게 찾으면 되죠. 그럼 Y 값이 지금 어디냐면 여기가 Y라는 걸 찾으면 되겠네요. 그럼 여기가 아까 전에 뭐였냐면 X라는 걸 찾았고요. 그럼 하나 남은 거니까 여기는 WXYZ인 거니까 여기를 Z로 찾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시발점은 여기 있다. 그런 것들을 잘 기억해 주시고. 자, Y에다가 X3이에요. 아, W군요. W 하나에 X3, NF3, 극성 분자 정답이 되겠고요. 요거 얘기합니다. 코프2를 얘기하고 있어요. 코프2는 그려볼 줄 아셔야 되는데요. 자, 요렇게. 자, 이 중에서 누구를 얘기하냐면 X. X는 F죠, 그죠? X는 전기음성도의 왕이기 때문에 뭐 전자 끌고 갑니다. 그래서 부분적 음전하를 띈다는 거 정답이 되겠죠. 니은 정답. 자, 결합각도는 W의 X3. W 하나의 X3. 107도죠, 107도. 107도에 가깝고요. 그다음에 FCN. FCN은 요게 이제 FCN이 되는 거니까 180도가 되니까 이건 거짓이 됩니다. 답은 기역니은이라서 답은 4번. 4번에 마킹하면 됩니다. 다음. 96번. 자, 2주기 옥텟 규칙 만족한다. 맞아요. 큰 오프로 또 역시 풀 거예요. 큰 오프로. 근데 이제 이거는 좀 쉽네요. 맨 앞장에 있기 때문에 결합선을 다 노출시켰기 때문에 C가 될 거고 N이 됩니다. F가 되겠죠? 이렇게. 그럼 여기 FF가 되겠고 OF2가 되겠죠? 그럼 여기는 지금 보니까 결합선이 3개니까 N이 되겠고요. 그럼 여기는 F 3개. 자, 기억부터. 자, 이 구조는 이게 삼각뿔 구조예요. 삼각뿔. 틀렸고. 자, 결합각도는 180도이기 때문에 이게 더 크죠? 정답이 되겠고. 극성 문제 요거 하나, 요거 하나, 요거 하나. 3개네요. 3개. 이거 틀렸습니다. 답은 몇 번이냐면, 니은이라서 2번에 마킹. 하시면 됩니다. 넘어갈게요. 97번. 기억부터. 자, 중심 원자, 동그라미. 그러니까 전체 원자가 아니라, 이게 센텀. 센텀만, 요 가운데 있는 아톰만 세란 뜻이에요. 비공유가 없죠? 가장 큰 거, 여기 하나 있고, 여기 둘이네. 둘이 있습니다. 여기 거짓이에요. 자, 극성 분자는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어요. 사염화탄소는 아니죠, 그죠? 두 가지 정답이 되겠고. 자, 구성하는 원자가 모두 평면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는데요. 이렇게. 점이 지금 보니까 이건 세 개죠. 그럼 무조건 평면이에요. 무조건 평면.

하면 자, 이런 것들은 이렇게 쭉 들어가서 여기는 원자가 4. 4M4를 쓰시면 돼요. 4M4. 그래서 한 분자를 구성하는 원자수가 4죠. 이거 맞고요. 그다음에 입체수가 하나, 둘, 셋, 넷. 한 분자에 입체수 4를 보유하고 있어요.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니까 입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건 평면은 몇 가지냐면 한 가지예요. 그래서 답은 몇 번이냐면 니은. 답은 몇 번이냐? 1번입니다. 그러니까 이 4M4라고 하는 스킬은요, 이렇게 뭐 명확한 입체에서는 안 써먹고요. 긴가민가 할 때는 여러분을 구원할 겁니다. 그러니까 꼭 알아주세요. 그러니까 4M4는 아무 때나 쓰는 게 아니라, 애매할 때, 그럴 때딱 바로미터가 될 거예요. 답은 1번입니다. 다음, 98번. 자, 문제에서 뭘 물어보고 있냐면, 큰오프 갖고 문제를 풀라고 했고요. 중심원자는 하나다. 밑줄 그어볼게요. 그러니까, 가나다에서 중심원자는 한 개다. 여기까지 다 좋습니다. 자, 여러분은 뭐부터 봤죠? 자, 두 명의 학생이 갈릴 건데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선생님, 저는 이걸로부터 봤어요. 아, 그, 뭐, 훌륭합니다. 선생님, 근데요, 저는 이거부터 봤는데, 아, 그것도 대단한 척. 자, 얘를 먼저 봤다는 학생은 카드 한 장씩 뽑아서 푸는 FCN이거나 NOF를 본 거고, 이걸 본 학생은 코프2를 본 거예요. 아, 둘다 훌륭합니다. 그럼 얘부터 먼저 풀어볼게요. 그러면 복잡한 걸 먼저 풀어보자. 자, 얘는 뭐냐면 C에다가 OF2. 요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지금 구성되어 있고, W, X, Y, Z 중에서 X, Y, Z를 썼다는 건 W 안 썼다는 얘기죠. 그냥 W가 바로 뭐냐면 질소예요. 그래서 요게 W라는 거 확인하면 되겠죠. 자, 여기는 지금 보니까 카드를 한 장씩 썼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한 장씩 쓴 거니까 FCN이 가능하고 NOF가 가능한데, 자, 공유 전자 상수가 4가 돼야 되는 거니까 요거는 거짓이 됩니다. 그려보는 거 이제 안 할게. 요게 가능하죠? 그럼 여기가 나라는 것을 확인하면 돼요. 그럼 여기가 다라는 걸 확인하고, 자, 그때 이제 이쪽으로 가볼게요. W, X, Y. 그 중에서 아까 전에 요게 W라는 걸 찾았죠? W. 여기가 W. 그러면 질소, 요 자리가 W라는 걸 찾았어요. 그럼 X하고 Y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X하고 Y. 그러면 중심원자가 하나여야 돼요. 그럼 N 하나에 F 세 개가 결합되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중심원자가 하나라는 말이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왜냐면 N2F2일 수도 있잖아. 근데 중심원자가 하나라고 했기 때문에 이 경우는 뭐만 가능한 거냐면 NF3만 가능한 거죠. 여기가 가라는 걸 확인하면 됩니다. 자, 기억부터. W는 N이죠. 정답이 되겠고요. 다에서. 으, 다예요. 다에서 삼중결합? 없습니다. 거짓. 자, 가하고 난데요. 이거 107도가 되겠고요. 요거는 180도니까 거짓이 되죠. 답은 기억이니까. 답은 몇 번에 마킹하면 되냐면 1번에 마킹. 하시면 됩니다. 넘어가. 99번 갑니다. 자, 99번이에요. 지금 문제 보니까 제가 지우다가 자연스럽게 안 지웠어요. 왜안 지웠냐? 이거 또 나왔어. 그러니까 요 구조가 나오면 코프트. 그리고 요 자리가 뭐냐면 C라는 걸 찾으면 되고요. 요 자리가 H다. 그럴 수 있죠. 요 자리를 H로 얼마든지 호환해서 상위 호환해서 푸실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Z, XYZ는 코프라고 했어요. 코프니까 요 자리는 F가 들어가야겠죠. 여기까지. 이렇게 자연스럽게 푸시면 돼요. 나가 되겠고, 그럼 여기는 이제 5가 되겠고, 그럼 X가 C인 거니까 여기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기억부터 갑니다. 자, 전기 음성도는 Z가 왕이고, 그 다음에 Y고, 그 다음에 X죠. 맞아요. 정답. 자, 분자의 쌍극자 모멘트는 0이고, 0이 아니죠. 요거 거짓. 자, 여기서, 무극성 결합이 있냐? 이렇게 물어보는데요. 다 극성 결합이에요. 다 다른 것들끼리 결합됐으니까 이건 거짓. 답은 몇 번이냐면 기억. 답은 1번. 그렇게 마킹하시면 됩니다. 다음. 100번. 와, 100번까지였어요. 자, 가나다에 대한 설명이다. 지금 보니까 가나다가 누군지는 지금 다 주고 있네요. 자, 이럴 때는 그리는 것이 해법이에요. 그리는 것이 가장 좋고요. HCN은 이렇게 FCN처럼 그리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니까 NH3라고 주었네요. 그럼 N 하나

됩니다. H3.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코프2. 또 나왔죠? 그럼 C에다가 여기 O 이렇게 붙여주고, 여기 HH 이렇게 그려주면 됩니다. 여기까지. 자, 가나다에 대한 얘기예요. 자, 이 중에서 공유전자 쌍수를 다 그려봐라. 여기 4죠. 여기는 공유전자 세 쌍, 여기는 네 쌍입니다. 근데 그들의 격차가 하나가 나 있는데요. 그럼 무조건 4일 수밖에 없죠, 4. 그럼 여기는 3인 거. 그러면 여기가 4인 건 얘밖에 없잖아요. 3인 건 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확정. 여기가 뭐냐면 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비공유 전자 쌍수는 요거 비공유가 몇 쌍이냐면 한 쌍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비공유가 두쌍 있습니다. 그러면 둘 중에 두 배인 거. 여기네요. 그죠? 여기가 다가 되겠죠? 그럼 여기는 뭐가 되냐면 나가 됩니다. 자, 끝. 자, 다는 얘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거짓. 자, A 더하기 B를 구해보라고 하는데요. 요게 1인 거니까 둘을 더하면 4가 돼요. 니은 정답. 자, 가하고 나의 결합각도를 물어보는데 요건 107도고 180도니까 나가 더 커야 돼요. 거짓. 자, 이렇게 해서 다까지 구했죠. 아까 전에. 그죠? 다는 얘가 다니까 이제 거짓. 답은 니은만 마킹하면 됩니다. 답은 2번에 마킹. 100번까지 끝났어요. 와, 대단합니다. 자, 해서 몇 문제가 남았나? 두 문제 남았네요. 자, 101번 갈게요. 101번. 자, 이렇게 이제 분류하는 문항들의 핵심들은 뭐라고 했냐면, 그렇죠. 번호를 마킹하면서 문제를 풀자.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써보죠. 자, 1번. 자, 2번. 3번. 자, 첫 번째. 자, 가에서, 가를 대입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여기다가 대입했을 때 요게 요렇게 들어가야 돼. 이런 애들은 전부 다 지금 보니까 NH3와 CH4는 이쪽으로 가야 돼. 이쪽으로. 어허, 그 어떤 조건일까요? 자, 다중결합이 존재하느냐가 되겠네요. 요건 지금 다중결합으로 돼 있고, 요건 다 단일결합으로 돼 있으니까. 그래서 일단 다중결합이 존재하느냐 좋은 선지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나뉘는 것은 사면체냐 아니냐 이렇게 가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정사면체냐.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답은 몇 번이냐면 4번 마킹하시면 됩니다. 좀 무난한 문제가 되겠네요. 마지막에는 이제 약간 모래주머니를 덜어주는 그런 느낌이 납니다. 자, 102번. 예전에 이제 이런 것들만 나왔죠. 이제 슬슬 예전 문제가 나오는데요. 예전에는 이 파트가 이렇게 어렵지 않았는데 앞에 보여드린 것처럼 막 미지수를 막 쓰면서 어려워졌거든요. 좀 무난한 문제로 이제 끝이 납니다. 자, 기어. 가의 모형은 사면체, 정사면체 정답이 되겠고요. 결합각도는 180도죠? 요거는 104.5도니까 같지 않고. 자, 극성 분자는 몇 개냐? 요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죠. 그죠? 답은 몇 번이냐면, 기역, 디귿. 그렇게 마킹하면 됩니다. 답은 3번. 이렇게 마킹하시고요. 요렇게 해서 제가 준비한 문제 102번까지 다 끝이 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 33문항을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걸 내가 어떻게 일관되게 푸느냐를 먼저 설명했죠. 그죠? 그리고 실제 그렇게 일관되게 저는 풀었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이게 뭐였는지를 다시 한번 정리하는 수미상관, 처음과 끝이 똑같게끔 제가 강의 구성을 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태까지 제가 33문항을 앞으로 이렇게 풀겠다라고 예고를 했는데요. 어떻게 풀었는지를 좀 정리를 한번 하죠. 요렇게 관통시켰습니다. 첫 번째는, 가설문항이 나올 것이다라고 얘기를 여러 번 드렸죠. 그죠? 이 가설문항이 나와요. 이렇게 가설문항이 나오면 여러분들 제일 먼저 뭐부터 보라고 그랬냐면 제가 결론을 먼저 보아라. 결론. 예전에는 이 결론이 항상 참이었어요. 근데 최근에 나오는 이 기출유형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최근에는 결론이 가설은 거짓이다. 이렇게 끝나요. 거짓이다. 그럼 여러분들은 여기에 들어가는 말을 거짓을 찾아야 돼. 거짓. 거짓. 예를 들어보죠. 예를 들어서, 신영철 선생님이 청색 셔츠를 입은 날은, 청색 셔츠를 입은 날은, 예를 들어서 어떤 거짓이 있을까요? 뭐 예를 들어서 아이돌이다. 거짓이잖아요. 그죠? 누가 봐도 거짓이잖아. 아이 둘입니다. 아이 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주 이상한 게 그랬죠. 거짓이에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가설이 거짓이다라고 하면 이걸 찾아야 돼. 그러니까 거짓을 정답으로 찾아야 되는 어떤 조금 아이러니한 일이 생겨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으로 시험장에 가야 되냐? 두 가지를 기억해 줘. 그러니까 첫 번째는
가설이 거짓이다? 그러면 좀 조심히 풀어야겠다. 라는 느낌. 첫 번째. 두 번째는 거짓이더라도 여기까지는 맞는 말이에요. 시영 선생님이 청색 셔츠를 입어야 돼. 거기까지는 맞아야 돼. 하지만 요 끝부분에서 거짓을 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조심해서 풀어야 되니까 한번 정도는 발목을 잡을 날이 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요 강의를 듣는 이유예요. 아, 이거 조심해야겠다. 첫 번째. 자, 그다음에 이제 만약에 선지에서 가설이 정답이다, 옳다라고 하면 그때는 그냥 부담 없이 과학적 서신에 맞는 그런 이야기들 찾아가시면 되니까 그런 것들 제가 한번 조심해라. 한 세네 문항 나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자, 그 다음에 이제 얘기 나왔던 거죠. 그러니까 문제에서, 선지에서 X, Y, Z. 누군지 안 줘요. X, Y, Z. 근데 불과 4, 5년 전만 해도 그다 줬었습니다. 탄소인지, 수소인지. 이거 뭐, 다 줬었어요. 이게 누군지 다 줬단 말이야. 근데 문제가 점점점 진화돼요. 이렇게 되니까 애들 다 맞춰. 그러니까 애들을 변별하기 위해서 문제가 최근에 나오는 것들은 안 줘요. X, Y, Z, W, X, Y, Z. 이런 식으로 안 준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두 가지 풀이법이 있다 그랬어요.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 누군지를 주지 않는 경우에는 두 가지. 첫 번째는 심증을 갖고 푸는 거야. 이거일 것 같은데 이렇게 푸는 거죠.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렇게 무책임한 얘기를 하실 수 있어?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좋아요. 그러니까 심증을 할때 그냥 찍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찍는 거냐면. 여태까지 많이 나왔었던 이 빈출 구조를 어느 정도는 외우고서 들어가시는 것이 좋다. 1번. 자, 두 번째는 문제가 복잡하면 이렇게 심증으로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논리적인 구조를 갖고 찾아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번만 갖고 문제를 풀면 문제를 아무리 많이 풀어도 스스로 불안할 거예요. 여태까지는 이게 나왔는데 뭐 내가 보는 수능에선 낯선 게 나올 수도 있잖아. 그런 의심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1번만 갖고 푸는 학생들은 불안하다고. 뭐 없을까? 뭐 스킬 없나? 그게 2번이죠. 그러니까 로직을 갖고 푸는 거. 그게 바로 뭐였냐면 크노프 스킬이었어요. 크노프 스킬. 자, 문제에서 이 조건을 쓰려면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1번 첫 번째는 다음 XYZ는 이주기야 라는 조건과 두 번째는 그두 개는 옥텟을 만족해. 이런 조건을 툭 준단 말이야. 출제하시는 분이 오다 주운 느낌으로, 야, 이거 툭 준단 말이야. 그러면, 이두 가지 조건이 주어지면, 이거는 큰오프로 풀란 뜻이네. 그럼 어떻게 풀어야 되죠? 논리적 구조를 갖고 푼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뭐냐면, 만약에 원자가 N개다. 뭐 2원자일 수도 있고, 4원자일 수도 있고, 그럼 옥텟을 만족하려면, 거기에 곱하기 4를 해야죠. 그럼 보유하는 전자 쌍수가 나와. 전자 쌍수가. 그러면 전자 쌍수는 비공유 전자 쌍수와 공유 전자 쌍수가 나오는데 그냥 더하면 절대 안 나온대. 그럼 어떻게 풀라 그랬죠? 비공유는 그냥 더하고 공유는 곱하기 2에서 더한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럼 요걸 제가 X라 놓고 요거 Y라 놓을게요. 그럼 여러분들은 얼핏 봐도 이 미지수가 3개가 나온단 말이야. 이 중에 두 개를 준다고요. 출제하는 날. 두 개를 툭 준단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이 미지수 세개 중에서 두 가지를 줄 건데 분명히 이거를 찾으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비공유 전자 쌍수. 그럼 얘네들을 가지고 적당하게 조합해서 만드는 어떤 카드 조합을 가지고 푸는 거. 요게 크노프 스킬이에요. 그래서 요 문제를 빠르게 헤쳐나가야 되는 문제. 그거를 좀 제가 구두를 설명하겠습니다. 71번 빨리 보세요. 71번. 저한테 2분 남았습니다. 지금 빨리 보십시오. 그러니까 71번이 바로 이 크노프 스킬이 아니면 풀수 없는 문제예요. 안 그러면 막 그림 다 그려야 돼. 그러기 싫었기 때문에 이 강의를 보는 거니까 이 크노프 스킬로 푸는 것들은 반드시 한번 정도 익혀두시는 것이 좋고요. 두 번째는 빈출되는 거, 시험에 잘 나오는 거. 그런 것들은 따로 정리하시는 것이 좋죠. 뭐 하나를 찍어라. 코프투입니다. 코프투. 그러니까 우리 감독님하고도 지금 막 소통이 될 정도로 코프투는 시험에 나옵니다. 코프투의 비공유 전자 쌍수는 8이죠. 그러니까 882. 코프투, 오프투 머릿속에 탁 집어넣고 들어가는 거 그런 것들 제가 꼭 믿겠습니다. 좋아요. 자, 세 번째요. 자, X2Y2예요. 몬투, 몬투. 요거 세개 나온다 그랬죠, 그죠? O2F2. 그렇지. 지금 막 입으로 해야 돼요.
오토 F2.

0: N2F2, C2F2. 그세 가지들은 요세 가지 중에서 두 가지가 출제될 거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그리는 것까지 연습을 좀 하십시오. 마지막 이 크노프스킬에 대한 얘기들 여러 번 제가 뭐 강조도 했었던 것 같고요. 그 중에서 이제 시험에 잘 나오는 것들은 바로 이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뭐가 있냐면 NOF와 FCN. 그래서 이런 애들은 지금 보면 알겠지만 카드를 한 장씩 뽑아. 그죠? 그래서 한 번씩 안칠 때. 그러니까 원소도 세 종류고 원자도 세 개인 거. 두 개밖에 없어. 이거 안 되나? 이거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카드를 세장 뽑아서 한 번씩 안 치는 건 무궁무진한 게 아니라 요두 가지가 빈출인 거니까 잘 기억하시고, 그 중에서 요거를 그려낼 때한번더 얘기하지만 N이 중심이 되면서 이렇게 꺾어가지고 그리는 거좀 조심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 FCN을 그릴 때는 축구팀 발음 나는 대로 그려주는 거, 이런 것들을 그릴 때는 한번더 F 하나에 C에다가 이렇게 그려주는 거. 요게 180도 각도. 요 각도와 요 각도를 각도를 정확하게 물어보는 문제는 없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크다, 작다, 뭐이 정도 물어보는 거니까 러프하게 180도 보다 크다, 작다 그렇게 비교하시는 것까지 해주시면은 이 파트는 좀 꼼꼼하게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도 여러분들을 로그인하게 한 그런 문항들이 있으시죠? 그 이야기들은 후기에다가 잘 작성해 주시면 제가 다 봅니다. 지금 다 보고 요거는 그래, 외울 만하다. 아, 이거는 너무 지엽적이야. 보지 마. 이런 식으로 제가 가르마를 타드릴 테니까 믿고 가봅시다. 고생 많으셨고, 저 이제 새로운 테마에서 또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달다, 달아. 오늘도 무사히 출근 완료! 열심히 꿀을 빨고 있는 멋진 나. 안녕하세요. 저는 꿀벌입니다. 저는 꽃가루를 옮겨다니면서 식물의 반식을 돕고 사람들에게 먹거리를 가져다줘요. 그런데 요즘 제 주변에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저랑 같이 꽃밭을 누비던 친구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아니, 지구는 또왜 자꾸 뜨거워져? 기온이 점점 올라가다 보니 우리가 겨울잠에서 깨기도 전에 꽃들이 후다닥 폈다 쳐서 먹을 게 없어요. 우리가 실종되면 사람들도 무사하지 못해요. 사과, 복숭아, 당근, 아몬드 등 세계 100대 작물 중 70%가 꿀벌을 통해 열매를 맺는데 우리가 사라지면 누가 대신 일하냐고요. 제 꿈은 딱 하나. 예전처럼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친구들과 함께 꽃밭을 누비고 열매 맺고 벌집을 꿀로 가득 채우던 나날들. 다시 그런 날이 올까요?

네, 안녕하세요. 고종남과 성공하라의 고종남입니다. 자, 오늘 14강이죠. 14강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규제 실전 모의고사 11번부터 20번까지 해결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에 앞서 여러분을 위한 긍정의 한 줄, 어떤 게 있을까요? 자, 자신이 노력하지 않을 때 가장 먼저 찾는 것은 합리화다. 실제로 그래요. 자신이 굉장히 노력을 열심히 하고 해 나가는 상태에서는 어떤 다른 것을 핑계거리를 잡지 않아요. 근데 자신이 잘 안 하고 노력도 안 하고 하지도 않고 할 때 그거에 대해서 안 됐을 때 우리는 다른 핑계거리 스스로를 합리화시키는 경향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가장 안 좋은 습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열심히 하고 있고 내가 목표한 대로 지금 열심히 수행하고 있다면 합리화거리를 찾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스스로에게 합리화를 시키지 않는 그런 사람,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이 세운 목표를 스스로 잘 지켜나가는 사람만이 그러한 어떤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생태를 우리가 유지할 수 있다. 그래서 스스로에게 합리화를 시키면 안 된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면서 열심히 여러분이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를 기대하면서 자, 11번 문제부터 가보도록 합시다. 자, 11번 문제. 다음은 온라인 창업에 대한 수행평가 보고서 일부이다. 가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했어요.

자, 주제 보니까 온라인 창업 사례 및 창업 절차 조사예요. 창업 사례 볼게요. 온라인 수제 쿠키 쇼핑몰을 운영하는 A씨는 20대 후반의 여성으로 제과제빵 자격을 갖고 있다. 직장을 퇴사한 후 친구의 권유로 개인 블로그 및 SNS에서 소량씩 쿠키를 판매하여 유명세를 타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온라인 창업해 운영하고 있다예요. 그래서 온라인 창업 절차, 우리 교재에도 잘 나와 있죠? 온라인 창업 절차는 첫 번째, 이제 창업 준비 단계. 그다음 두 번째가 우리가 쇼핑몰 구축 단계죠. 쇼핑몰, 가에 들어갈 게 바로 쇼핑몰 구축 단계예요. 구축 단계, 그다음에 사업자 신고, 운영 준비, 쇼핑몰 개업이라는 순서대로 우리가 교재에 잘 나와 있죠. 순서대로. 이 쇼핑몰 구축 단계에서는 크게 이제 어떤 것들이 이루어져요? 일단 홈페이지를 구축하게 되고, 그 다음에 도메인 등록을 하게 되죠. 그래서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도메인 등록을 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본다면 쇼핑몰 운영 정책을 수립하게 되죠. 운영 정책. 그 다음에 쇼핑몰에 올라갈 어떤 상품에 대한 사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촬영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쇼핑몰 기획 및 구축을 하는 게 바로 이 쇼핑몰 구축 단계다라는 거죠. 자, 1번부터 볼게요. 도메인을 등록한다? 도메인을 등록한다가 정답이네. 이게 쇼핑몰 구축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정답은 1번이네. 사업계획서를 작성한다? 사업계획서 작성은 창업 준비 단계죠. 준비 단계고, 온라인 결제 시스템을 결정한다? 요거는 운영, 준비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운영 준비 단계에서. 그 다음에 온라인 마케팅 전략을 수립한다는 쇼핑몰을 이제 개업할 때 우리가 필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쇼핑몰 개업이다. 개업 단계다라는 거.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한다? 당연히 사업자 신고 단계죠. 신고 단계에서 한다라는 거. 온라인 쇼핑몰 같은 경우는 이제 사업자 등록만 하는 게 아니라 온라인에 별도로 이제 온라인에서 운영되는 다양한 어떤 신고 절차들이 몇 가지가 더 추가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답이 1번이 됨을 우리가 알수 있다라는 거죠. 자, 12번 문제 가보도록 합시다. 자, 다음 취업 면접 후기에 나타난 면접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했어요. 자, 취업 면접 후기 내용 볼게요. 회사명 공공기관이에요. 주제는 2년째 하락하고 있는 우리 공단의 경영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시오 했어요. 자, 주제와 관련한 자료가 A4용지 한장 분량으로 주어지는데 15분 동안 뭐할 거? 발표할 내용을 A4용지에 정리하며 면접장에는 본인이 A4용지에 정리한 자료만을 들고 들어갈 수 있음. 면접 순번은 비번호 순으로 15분 동안 진행되고, 면접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전체적인 분위기는 좋았는데, 면접관이 발표 내용에 대해 고개를 끄덕이기도 하고, 웃기도 함 했어요. 결국 발표할 내용을 정리해서 들어가서 이제 발표하는 거니까, 요거는 발표 면접이라고 우리가 할수 있죠. 발표 면접이다라는 거 우리가 제시문을 통해서 알수 있다라는 거. 다양한 상황을 연출하고 지원자의 행동, 말을 관찰하여 평가하는 것은 우리가 상황 면접이겠지. 면접이다라는 거. 그다음 판매력뿐만 아니라 자신의 의견을 설득력 있게 표현하는 능력 등을 평가한다. 그래서 판매하니까 세일즈 면접이죠. 세일즈 면접이다라는 거. 의도된 스트레스를 주어 극한 상황에서 임기응변 자제력 상황 대처 능력을 평가하는 것을 우리가 압박 면접이라고 할수 있죠. 자, 그래서 3번도 아니고, 사전에 제시한 주제에 대해 발표자를 만들어서 자신의 의견을 발표하는 능력. 이게 발표 면접이죠. 그래서 정답 몇 번? 4번이 정답이 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죠. 실제 있을 수 있는 가상의 상황에서 지원자에게 주어진 역할에 대한 업무 해결 능력을 평가하는 것을 우리가 롤플레잉 면접이라고 하죠. 그래서 5번은 롤플레잉 면접이다. 그래서 정답 몇 번? 4번이 정답이 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자, 면접 문제는 반드시 나오는 거예요, 수능에서. 어떠한 형태로든지 간에 우리가 면접 문제를

부임 미만 사업장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우리가 그와 관련된 선택 답지로 우리가 형성이 될수 있다라는 가정하에서 항상 상식 근로자수가 나오면 이렇게 동그라미 쳐서 꼭 기억해둬라라는 거. 3명이니까 5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거 이제 암시하고 있는 거죠. 공공 광고 기획사에서 1년 동안만 일하는 걸 했나 봐요. 시간급 15,000원을 받고 주 5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휴게시간 1시간 포함해서 총 8시간을 근무한다는 거죠. 근무하기로 계약을 맺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년 동안만 근무하는 걸로 이제 계약을 맺었으니까 기간이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라는 거알수 있죠. 최근 맡은 프로젝트 일정이 촉박해지면서 A씨는 동의하에 2주 동안 소정 근로일마다 오후 7시까지, 즉 2주 동안 하루 1시간씩 연장 근로를 한 거예요. 그쵸? 자, 그러던 중 갑작스러운 가족의 건강 문제로 병원 방문이 꼭 필요해 하루 연차 유급 휴가를 신청했으나 B 대표는 우리 회사에는 연차 유급 휴가가 없다고 하며 거부를 했다라는 거야. 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 유급 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죠. 그 말인 거야. 부여할 의무가 없다라는 거야. 자, 요 내용을 알고 우리가 기억부터 보도록 하죠. A씨는 근로기준법상 주 휴일 규정을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주 휴일은 5인 미만 사업장이든 아니든 다 적용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 휴일은 적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적용되지 않는다가 아니에요. 다저 5인 미만 사업장하고 별개다라는 거, 다 적용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틀렸다라는 거알수 있죠. 니은 B 대표는 근로기준법상 연차 유급 휴가 부여 규정을 위반하였다? 위반하지 않았지. 그치? 왜? 5인 미만 사업장이니까. 5인 미만 사업장이니까 연차 유급 휴가에 대한 부여 의무가 없기 때문에. 그쵸? 자, 그다음 디귿. A씨와 B씨, DB 대표는 기간이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여기 나와 있잖아. 1년 동안만 하기로 했자. 1년만 하기로 했기 때문에 디귿은 맞는 답이다라는 거, 기간이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다라는 거. A씨의 2주 동안 연장 근로에 대해 B 대표는 1일당 15,000원의 연장 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맞아. 우리가 연장 근로하게 되면 50% 가산하게 되죠. 그러니까 15,000원에 7,500원을 가산해야 되지만 그건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가산 수당도 없죠. 그러니까 시간급이 15,000원을 지급하는 게 맞지. 그래서 정답은 디귿하고 니을이 정답이 된다 해서 5번이 정답이 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야. 자, 13번 문제 같은 경우는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될 것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것, 즉 부여하지 않아도 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굉장히 고난도 문항으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거.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적용되지 않는 근로계약 관련된 법령에 대한 내용 부분 특강에도 잘 나와 있고 앞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설명했으니까 그 부분은 고난도 문항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반드시 공부해 두시면 좋겠고, 선생님이 뭐 예상한다면 이렇게 예상할 수 있겠지. 이렇게 낼수 있을 것 같아. 5인 미만 사업장하고 5인 미만 사업장이 아닌, 즉뭐 10명, 20명 근무하는 사업장하고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 A씨하고 B씨를 두개 비교하는 형태로 문제가 된다면 상당히 고난도 문항이 나와. 엄청나게 높은 수준의 고난도 문항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두 개를 비교하는 형태의 문항으로도 출제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거든요. 기존의 기출에서 보면 그렇게 이제 두 개를 비교해서 우리가 분석하는 문항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여러분이 잘 아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셨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제 13번 문제 해결해 봤고 정답은 이제 디귿하고 리을 5번이 정답이었다는 거. 자, 13번 그다음 다음 14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번. 다음 권익 침해 시정을 위해 A에서 C씨가 공통적으로 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으로 적절한 것은? 에서요. 자, 하나씩 보도록 합시다. A씨는 대형 유통업체에서 근무하다가 매출 저하를 이유로 별도의 경고나 개선 기회도 없이 곧바로 뭐 했다? 해고를 통보받았다. 이거 뭐야? 어디에 해당돼? 부당해고죠. 부당해고. 일단 종류부터 알아보죠. B씨는 대학에서 2년간의 계약 기간 동안 노동 강도, 권한과 책임,
업무 내용이 정규직과 동일한

행정 업무를 수행하였지만 정규직에게만 지급되는 연말 성과급과 복지 포인트를 지급받지 못했대요. 요거는 어떤 비정규직 뭐 이런 거에 대한 근로자에 대한 차별인 거죠. 그러니까 차별 시정 제도와 관련된 거죠. 그 다음에 C씨는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근무하던 중 노조 조직위원장으로 선출된 뒤 본사에서 지점으로 강제 점보를 배치를 당했고 상여금도 지급받지 못했대요. 그러니까 노동조합과 관련된 활동을 해서 불이익을 주게 되면 이런 것들은 부당 노동 행위에 해당하는 거죠. 행위에 해당돼. 자, 부당 해고와 부당 노동 부당 노동 행위는 부당 해고와 이두 가지는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다가 구제를 신청할 수 있죠. 진호위에다가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하게 된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3개월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죠. 자, 근로자 차별, 즉 차별 시정 제도 같은 경우는 몇 개월이에요? 6개월이야. 6개월 이내에 마찬가지 이 차별 시정에 대한 거를 우리가 할수 있는 거죠. 어디다가? 진호위에다가 마찬가지 지방노동위원회에다가 할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차별 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라는 거죠. 결국 여기에 들어갈 답은 전부 다 뭐다? 지방노동위원회다라는 거알수 있죠. 그래서 정답 몇 번? 4번이 정답이 된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야. 자, 지방노동위원회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는 3개월이라는 거. 그 다음에 근로자 차별, 즉, 차별 시정 제도는 어디? 6개월이라는 거, 6개월. 요게 더 중요할 수 있어. 그래서 이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14번 문제는 좀 좋은 문제다라고 할수 있죠. 절차적으로 볼때 우리가 도식화시켜서 했었죠. 거기에서 부당해고랑 부당노동행위 3개월, 근로자 차별 같은 경우는 6개월. 이렇게 여러분이 꼭 기억해 놔두시면 좋겠다. 어디? 진호위에다가 한다라는 거. 그래서 14번 문제 이렇게 이제 해결해 봤습니다. 중요한 문제예요, 14번 문제는. 이것도 이번 수능에서 나올 수 있는 충분한, 이것도 고난도 문항으로도 같이 함께 해서 나올 수 있는 문제다라는 거. 단순하게 우리가 지금 완성 문제를 보면서 그 내용에 대해서만 문제로 이제 제시문에 관련돼서 딱 나오지만은 실질적으로 본 수능에서는 종합적인 어떤 문제, 자, 근로기준법, 뭐 산재랑 그런 그큰 틀에서 우리가 종합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 형태로 그동안에 출제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제시문이 생각보다 좀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러한 다양한 요소들을 그 제시문을 통해서 우리가 평가 요소들을 확인해서 문제를 푸는 형태로 고난도 문항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수능을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하나하나하나의 중요한 요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알기 위해서 이러한 13번 문제도 그랬고요. 14번 문제도 중요한 문제라는 거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5번 문제 가보도록 하죠. 15번 문제. 다음은 근로시간 제도에 관한 설명이다. A, B 제도의 명칭으로 옳은 것은 했어요. 자, A 볼게요. 출근 시간이 일단 설정되면 그날의 근로시간에 따라 퇴근 시간이 자동으로 결정되는 제도. 그래서 출근 시간만 근로자에게 재량에 맡기는 이러한 제도를 우리는 자율 출퇴근제라 그래요. 자율 출퇴근제다라는 거. 그래서 요거는 좀 여러분들이 요 개념만 잘 기억해 놔두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출근 시간만 누가 근로자의 재량에 맡긴다라는 거. 근로자의 재량에 맡긴다는 거. 자, 기업에서 정한 시간에 근로를 하는 제도예요. 근로를 하는 제도. 예를 들어, 기존에 9시부터 18시까지 근로 제공하던 사업장이 일일 8시간 근로를 유지하되, 08시 30분부터 17시 30분 시간을 조정한 거야. 그쵸? 그래서, 이렇게 조정 등에 대해서 근로 시간을 조정하는 이러한 제도를, 이걸 시차 출근제라 그래. 시차 출퇴근제. 이런 제도를 시차 출퇴근 제도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5번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앞에 특강에서도 아주 비중 있게 다루지 않고 그냥 쑥 한번 읽으면서 넘어갔지만 이렇게 이제 완성해서 문제 나올 때는 요 개념 정도만 여러분이 잘 기억하고 있으면 이와 관련된 문제는

여기 이 틀에서 거의 벗어나지 않아. 어떤 사례가 주어지더라도 이 개념만 기억하고 있으면은 여러분이 문제 해결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유 출퇴근제, 시차 출퇴근제. 그래서 정답 몇 번? 5번이 정답이 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예요. 요거 말고 우리가 선택적 근로시간제, 뭐 이런 거, 탄력적 근로시간제.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까지 기출해 보면 그두 가지가 가장 많이 나왔었죠. 그와 더불어서 이러한 부수적인 어떤 근무제 형태들은 완성해서 나올 때마다, 그때그때마다 여러분이 학습하면서 기억해 놔두면은, 혹시라도 모를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선택적,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플러스 이러한 개념들을 여러분이 확장해서 공부해 놔두면은 어떤 형태로든 문제 나와도 여러분이 자신감 있게 해결할 수 있으리라고 판단되어집니다. 자, 15번 문제. 이렇게 이제 해결해 봤습니다. 자, 요즘에는 최근에 와서는 굉장히 다양한 어떤 근무 형태들이 나오고 있어요. 사실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부터 다양한 근무 형태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 회사마다 종류도 다르고 회사마다 또 명칭도 달라. 어떤 회사는 어떤 명칭을 사용하고 또뭐 B라는 회사는 또 다른 명칭을 사용하기도 하고 근무 형태들이 굉장히 다양해진 거예요. 재택근무도 많아졌을 뿐만 아니라 원격 근무 형태도 많아지고 일한 형태도 많아지고 요 최근에는 이제 근로 시간 자체를 회사가 좀 줄이는 그런 회사들도 역시 늘어나고 있죠. 혹은 8시간이라는 시간을 그대로 유지하되 뭐 일부는 이제 집에서 재택으로도 근무할 수 있게 하고 다양해. 회사마다 굉장히 다양해서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취업을 하고 그다음에 어떤 근로를 시작하게 될 때쯤이면은 굉장히 다양한 근로 형태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원하는 근로 형태의 회사에 잘 취업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16번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고용보험법에 나타난 법 조항의 일부이다.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을 했어요. 자, 근로자인 피보험자는 이 법이 적용되는 사업에 고용된 날에 뭘 취득한다라고 될까요? 피보험 자격이겠죠. 피보험 자격. 자격을 취득한다. 이게 13조예요. 자, 14조, 이제 15조 보게 되면, 15조 1항. 사업주는 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에게 피보험 자격의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에 들어갈 것은 피보험 자격이야. 자, 기억 볼게요.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는 피보험 자격 신고를 하지 않는다. 법 조항, 즉, 이법 조항의 일부이고 법에서 나타난 거기 때문에 요 법이 어디 나와 있냐면 15조 7항에 나타나 있어. 여기 지금 물결 쳤는데 요 밑에 보면 7항에 보면은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는 피보험 자격을 하지 않는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기억은 맞는 답이야.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자영업자는 그럼 고용보험에 적용이 안 되냐? 된다라는 거야. 그 단서 조항이라는 게 있는 거지. 단 이게 어떤 경우에는 어떤 거에 준용해서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15조라는 이법 조항에서는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 그래서 기억은 맞는 답이다. 그렇다고 해서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진 못한다는 거지. 그래서 이미 가입자이기 때문에 이런 요건을 갖추게 되게 되면은 자영업자도 우리가 고용보험 대상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상자가 된다 유무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 기억은 법 조항, 이 15조에 대한 연장선상에서 7항에 나타나 있기 때문에 기억은 맞는 답이다. 일단은 이렇게 법 조항에 나타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니은. 가해 신고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도 할수 있어요. 이거는 전자적 방법으로 당연히 인터넷 통해서 우리가 할수 있다라는 거고. 디귿, 가해 신고, 즉 피보험 자격 신고는 사업주가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근로자가 신고할 수도 있어요. 꼭 사업주만 신고하는 법 없거든요. 그래서 사업주가 뭐 미처 못했다거나 이랬을 때는 근로자가 바로 할수 있어요.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모두가 정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좀 헷갈릴 거는 이제 기억인데
기억이 그렇다고 해서 고용보험에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미 가입자이기 때문에

어떤 요건을 갖췄을 때는 가능하다라는 것. 그 다음에 고용보험에서 우리가 받을 때도 자영업자인 경우에 일부만 받을 수 있죠. 그래서 일부는 또안 되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 특강 시간에 EBS 플러스 쪽에서 잘 나와 있었고 강조했었기 때문에 그 정도만 알게 되고 요거는 이제 법 조항 15조 7항에 이제 요 문구가 있다라는 걸 하는 거. 기본적으로 법령상으로 볼 때는 우리가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는 피보험 자격을 신고하지 않는다라고 명시되어 있다라는 거, 법 조항에서. 그래서 16번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된다라는 거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17번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17번 문제. 다음은 산업재해 사례에서 박 씨가 받을 수 있는 산업재해 보상 서비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했어요. 자, 보니까 하나씩 보도록 하죠. 이 제시문. 전자부품 제조업체에서 근무하던 박 씨는 생산 라인 청소 작업 중 폭발 사고로 인해 2도 화상을 입었대요. 2도 화상. 2도 화상을 입었대요. 자, 당시 작업장에는 용제가 뭐냐면 요 밑에 나와 있어요. 물질을 녹이는 액체래요. 용제를 사용하는 공정으로 일부 용제가 바닥과 장비 표면에 남아있는 상태였대요. 박 씨는 별도의 환기를 하지 않았고, 가스 농도 측정 없이 청소 작업을 진행하던 중, 전기 콘센트에서 발생한 작은 스파크로 인해 주변에 퍼져 있던 용제 증기와 반응을 일으키며 폭발하였대요. 결국 이제 전기 스파크로 인해서 용제의 어떤 탁 표면에 그게 이제 부디 스파크가 발생해서 이제 이런 폭발이 이제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제 2도 화상을 입었다는 거예요. 사고 조사 결과 작업장 환기 시설이 고장난 상태였다는 거예요. 자, 박 씨가 환기 시설 고장 상태를 회사 측에 세 번이나 알렸으나 사업주는 조심하라는 말만 전했을 뿐 시설 교체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대요. 자, 박 씨는 사고 즉시 산재 지정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며 2개월간의 입원 치료를 받았대요. 자, 입원 기간 동안 화상 치료로 인해 거동이 불편하여 가족이 이제 간병을 했대요. 6개월 후 부상이 완전히 치유되었고 노동력을 상실하지는 않았으나 신체적 장애가 남아 10급, 1급부터 14급까지 있죠. 10급에 이제 장애 등급 판정을 받았대요. 자, 해당 사고는 사업주의 규칙 사유로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을 받았다는 거죠. 자, 기억 볼게요. 장애 급여를 장애 보상 일시금으로 형태로 받을 수 있다예요. 자, 그럼 이 장애 급여를 장애 보상 일시금 형태로 지급받을 수 있다? 지급받을 수 당연히 있죠. 있죠. 기억은 맞는 답이 되는 거죠. 일시금 형태로 지급받을 수가 있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왜? 10급이기 때문에. 시급이기 때문에. 그쵸? 우리가 연금이 있고, 일시금이 두 가지로 나누잖아요.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자, 1급에서 7급까지, 7급까지는 옵션이야, 선택이야. 연금과 일시금을 선택할 수 있어. 반면에 이제 8급부터 14급까지는 뭐밖에 못 받나? 일시금밖에 못 받는 거야. 그 지금 10급이니까 여기에 해당하잖아. 그래서 일시금을 받는다라는 거 맞죠? 그래서 기억이 맞는 답이다. 니은 입원 기간 동안 이루어진 간병에 대한 간병급여를 받을 수 있다. 자, 입원 기간 동안에 가족이 와서 간병을 했다고 나와 있잖아. 가족이 간병했다라고 돼 있잖아. 간병급여를 받을 수 있다. 받을 수 없죠. 이 간병급여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요양급여로 인해서 이제 요양급여를 받고 이제 그 기간이 치유죠. 치유 후에. 그러니까 다 나았다고 판정되니까 요양급여 기간이 끝난 후, 치유 후라는 단어 기억하세요. 치유 후에도, 간병이 지속적으로 필요할 때 이제 주는 게 간병급여예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시급 판정을 받아서 노동력 상실하지 않았대. 완전히 치유됐고. 그쵸? 완전히 치유됐고.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이제 아픈 상태로 남아있어서 간병이 필요할 때 받을 수 있는 간병급여야. 그래서 입원 기간 동안의 간병은, 요 입원 기간 동안의 요 간병은 간병급여를 받을 수 없는 거야. 알겠죠? 시점상에서 이제 문제가 발생했고, 그 다음 치후에도 이러한 것들이 간병이 계속 지속적으로 필요해서 이제 하는 상태여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니은은 답이 될수 없다라는 거.
디귿,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가름하여 장애특별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이 장애특별급여는 해당 급수가 있지. 1에서 3급이야. 1에서 3급. 3급에 해당하는 장애가 발생했을 때, 어떤 민사상의 어떤 손해배상 청구를 우리가 할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몇 급이야? 10급이기 때문에 장애특별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지, 당연히. 그치? 1에서 3급이다라는 거. 장애특별급여는 1에서 3급 이거 기억해 놔두세요. 꼭이 문제를 맞았다 틀렸다가 아니라 이게 수능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니을, 입원으로 출근하지 못한 기간은 일당 평균 임금의 70% 상당하는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죠. 당연히 받을 수 있죠. 그래서 기역과 니을. 기역과 니을이면은 2번이 정답이 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죠. 당연히 받을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17번의 정답은 기역하고 니을 2번이 정답이다. 자, 17번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수능에서 고난도 문항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여러분들이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7번 문제 여기까지 했고, 이제 18번 문제 가보도록 합시다. 자, 18번. 다음은 노동쟁의 조정과 관련한 수업 장면이다. 가에서 다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했어요. 자, 교사가 노동쟁의가 장기화되거나 사회에 큰 영향을 줄수 있는 경우, 이를 조정하기 위한 절차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했어요. 학생이, 네, 조정, 중재, 긴급조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는 조정, 나는 중재, 다는 긴급조정이에요. 자, 보기 선택지 보도록 하죠. 기억, 가해 기간은 관계 당사자 간의 합의로 일반 사업에 있어서는 10일 이내에 연장 가능해요. 즉, 조정은 10일 이내에 연장 가능하다라는 거 우리가 앞에서도 배웠었죠. 그래서 기억은 맞는 답이다라는 거. 자, 니은, 나의 재정안은 당사자의 동의를 얻는 경우에만 단체 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이거는 뭐에 대한 거야? 요거는 조정에 대한 얘기지. 중재는 동의에 상관없이 재정, 중재안의 재정이 되게 되면은 단체 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져요. 그래서 중재는 그냥 바로 동일한 효력으로 이제 발생한다라는 거. 그래서 요거는 이 니은의 답은 조정에 관한 이야기고, 중재의 재정안은 단체 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그래서 니은은 틀린 답이다. 디귿, 다의 결정이 공표된 날부터 30일이 경과되지 아니하면 쟁의 행위가 제기할 수 없다. 30일 동안 이제 경과되지 아니하면은 쟁의 행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30일이 경과해야만이 할수 있는 거죠. 긴급조정의 경우에는. 그래서 디귿도 맞는 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통상 우리가 긴급조정이 공표가 되게 되면 30일간 쟁의 행위를 할수 없죠. 그래서 30일이 경과되지 아니하면은 쟁의를 제기할 수 없게 된다라는 거죠. 자, 니을. 다는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미리 고용노동부 장관의 의견을 듣고 결정 및 공표한다? 이거 반대된 거죠. 고용노동부 장관이 결정사항이야, 이거는. 그래서 중앙노동위 위원장의 어떤 의견을 경청하고 청취하고 난 다음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결정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두 개의 기관장이 서로 반대가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기억하고 디귿. 기억하고 디귿이면은 2번이 정답이 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18번 문제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그동안에 고난도 문항으로 자주 출제됐었고 많은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이니까 요것도 이제 여러분이 잘 기억해 두는 게 좋겠다라는 거. 18번 문제도 어떠한 형식으로든 어떠한 형태로든 반드시 나오는 수능에서 반드시 나오는 부분이라는 거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9번 문제 가보도록 하죠. 다음은 대학 입시 응시 자격 기준에 관한 내용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이 19번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 특성화고 학생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결국에는 요 내용이 뭐예요? 재직자 특별전형과 관련된 내용들이라는 거알수 있겠죠. 다음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산업체 근무 경력이 몇 년? 3년 이상인 재직자라는 거죠. 그래서 재직자 특별전형에 관한 응시 자격 기준에 대한 내용이다.
라는 거. 자, 일반 고등학교 재학하는 동안 시도교육감이 직업교육 훈련 기간 중 직업교육 훈련 위탁 기관으로 선정한 기관에서 1년 이상의 직업교육 훈련 과정을 이수하고 해당 일반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도 가능해요. 그래서 일반고 다니는 학생들도 이렇게 직업교육 훈련 위탁 기관에서 이제 1년 이상 수료를 하게 되면은 가능하다라는 거, 이수하게 되면. 자, 두 번째는 이제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졸업한 학생이라면 가능하죠, 당연히. 그다음 특성화고 학생들도 역시 가능하다라는 거. 또 하나는 뭐냐면 학력 인증 평생 교육 시설 중 특성화 고등학교 등에서 제공하는 거와 같은 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평생 교육 시설에서 해당 교육 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도 가능하다. 근데 어쨌든간 뭐다? 3년 이상의 재직을 해야 된다라는 것은 기본적인 의무 사항이다라는 거죠. 이러한 고등학교, 이러한 어떤 교육 과정을 이수하더라도 이제 3년 이상 재직해야 된다라는 거. 자, 기억 볼게요. 산업체 근무 경력에는 군 경력이 포함된다죠. 않는다가 아니라 군 경력이 포함되죠. 그래서 남학생인 경우에는 군대를 다녀오고 그다음에 난 다음이라든가 군대 가기 전 해서 합이 몇 년? 3년이면 가능한 거죠. 그래서 군 경력이 포함된다. 이게 재직자 전형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죠. 니은, 이 입시 제도는 특성화고의 일반 전형에 대한 설명, 일반 전형이 아니라 특별 전형이죠. 특별 전형. 전형이다라는 거. 자, 디귿,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는 흔히 마이스터 고등학교가 학교가 대표적인 유형이다. 그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하면 우리가 마이스터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자, 니을, 일반 고등학교 3학년에 1년 동안 공공교육청에서 지정하는 뷰티 전문학원, 즉 직업교육 훈련 위탁기관에서 헤어 디자인 과정을 이수받은 학생도 응시자에 부합한다. 당연하죠. 이게 요 내용이야. 요 내용이 바로 요거죠. 그래서 정답은 디귿하고 니을. 디귿하고 니을이면 5번이 정답이 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죠. 대입에서 가장 내가 원하는 대학에 가기에 가장 수월한 방법, 수월하진 않지만 어쨌든간 여러분이 좋다고 하는 좋은 대학, 뭐 수도권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에 응시해서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이 재직자 전형이죠. 그 요즘에는 요게 경쟁률이 계속 올라가고 있죠. 올라가고 있고, 왜 그러냐면, 자신의 어떤 고등학교 때 내신 대비, 생각했던 것보다 아주 더 좋은 대학을 진학하는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리고 선생님도 이제 선생님 학교, 학생들한테 이 재직자 전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하거든요. 그 이유는, 우리가 직장 경험을 해보면서, 진짜로 내가 필요로 한게 무엇인지, 어떤 공부를 더 하고 싶은지, 그런 것들이 진짜 알아가면서 그래야 절실해지고, 그 다음에 진짜로 꼭 필요한 공부에 대해서 더 열정을 가지고 할수 있죠. 그 요즘에 최근에 이제 그 대학에서 우리가 졸업했다고 해서 좋은데 다 취업하냐?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취업을 먼저 하고, 그런 경험을 토대로 내가 공부하고 싶은 분야에 대해서 더 공부해 나가면서 그 다음에 더 좋은 직장으로 다시 또 전직을 하게 되거나 혹은 더 높게 올라가는 더 공부도 하고 하면서 그러한 어떤 자기 자신에 대해서 평생에 있어서 즉 평생 교육의 일환으로서 그러한 형태로 우리가 진행되는 게 가장 바람직한 어떤 사회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근데 너무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무조건 대학에 가야 된다 해서 그냥 대학 가서 그때 이제 나의 진로는 뭘까? 난뭘 해야 될까? 그렇게 생각하는 학생들이 실제로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사실 우리 딸도 지금 대학생이지만은 뭘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거리가 가장 큰것 같아요. 가장 두렵기도 하고. 이런 측면에서 보면 재직자 전형은 굉장히 좋은 전형이다라는 거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자, 20번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교육부에서 발표한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미래사의 모습 네 가지 중 하나이다. 이 내용을 바탕으로 예측할 수 있는 내용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했어요. 자, 여기 보니까 내용, 보니까 오늘은 작은 교육 정보에서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미래사의 모습 네 가지 이렇게 나타났죠. 자, 미래사회의 가장 큰 변화가 일어날 일자리 산업 경제 영역에서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로 인한
인해서 이제 자동화, 지능화가 빨라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대요. 그래서 이와 같은 일자리는 늘어나지만,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일자리가 늘어나는 건 아니거든. 오히려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있는 일자리는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거죠. 자, 긍정적인 면을 보게 되면 교육 분야에서 에듀테크, 금융 분야 핀테크, 기술 융합으로 인한 신산업 및 일자리가 탄생한다는 거. 그래서 신산업에 대한 일자리는 당연히 탄생되겠지. 자, 부정적인 면을 본다면은 자동화, 그다음에 산업 구조 개편 등으로 인해서 일자리가 뭐예요? 전체적인 일자리가 감소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다음에 이로 인해서 고용 불안 등이 발생하고 이게 곧 사회 문제로도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실제 우리가 AI 등장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일자리들이 잃어가고 있는 건 그건 사실이죠. AI가 대체할 수 있는 일자리들이 급격히 지금 사라지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어요. 자, 기억 볼게요. 자동화 산업 구조 개편은 고용 불안과 사회 문제를 초래할 수 있겠죠, 당연히. 그래서 기억은 맞는 답이네. 당연히 있죠. 니은 신산업의 일자리 탄생으로 사람의 일할 자리가 더욱 증가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일자리들은 다 감소하는 거죠. 요 부분에 대해서만 이제, 좀 탄생하고 있지만은, 사람이 일할 자리, 가 더욱 증가되진 못하고 오히려 AI 등장으로 인해서 일자리가 전체적으로 감소한다라는 거죠. 디귿 교육 분야에 있어 도시 지역, 농촌 지역의 격차가 여전히 줄어들지 않는다? 아니에요. 이러한 에듀테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교육 격차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실제 어떤 사실은 인터넷이라는 어떤 매체가 그다음 어떤 시스템이 나오면서부터 도농 간의 격차, 이런 정보의 격차는 줄어드는 건 사실이죠. 예, 더욱이 이제 앞으로는 더 줄어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뭐 이게 어떤 도농 간의 격차라는 게 사실은 더 앞으로 줄어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정답은 기억 하나네. 1번이 정답이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20번까지 이렇게 해결해 봤고, 이제 추가적으로 제가 좀, 나올 만한 것들, 어렵진 않지만 나올 만한 것들, 그 중에서도 이 고용보험 요율에 대해서 상당 부분 강조했었죠, 제가. 그래서, 일단 실업급여 부분과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력 개발 사업 두 가지로 이제 구분되고 있는데, 우리가 근로자로서 우리는 실업급여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만 0.9%를 납부하면 되는 거죠. 나머지 0.9%는 사업주가 내는 거죠. 그래서 반반씩 부담한다. 그다음 사업주에게만 추가적으로 부담하는 게 바로 이 고용 안정 사업 및 직업 능력 개발 사업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 요 부분도 충분히 계산하는 문제로도 낼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거는 고용보험료율은 제가 특강에서 설명할 때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걸 꼭 암기해 둬라. 그리고 그 활용한 문제로 계산하는 문제도 충분히 낼 가능성이 높다라고 계속 지속적으로 강조했었죠. 자,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력 개발 사업은 사업주가 부담하는 거죠. 근로자는 부담이 없어요. 그죠? 근로자는 부담이 없고 사업주가 이제 요거를 부담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근데 회사의 어떤 규모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50인 미만 기업은 0.25%야. 근데 패턴이 똑같아. 2씩 증가돼요. 그죠? 0.25, 0.45, 0.65, 0.85, 0.2씩 증가된다는 거. 자, 150인 이상 기업인데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인 경우에는 0.45%. 150인 이상이지만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이 아닌 제외된 거는 0.65%.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은 사실은 우리가 문제에서 제시해 주겠죠. 단, 이 사업장은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이다, 아니다, 라고는 명시해 줄 거예요. 이것까지 우리가, 다 암기해서 공부할 필요는 없고, 즉,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우리가 0.45%냐, 0.65%냐의 차이점이 있다. 정도만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1000명 이상의 기업, 그 다음에 국가 지방 자치단체가 직접 해가는 사업은 0.85%를 부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업주는 0.9%에다가 우리 회사의 규모에 따라서 0.2를 더 추가적으로 할지, 0.45를 할지 등등을 갖다가 결정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제 문제를 한번 보게 되면은 근로자 수가 100인인 기업, 그러면 요거는 150인 미만 기업이니까 0.25%가 적용되겠죠. 그죠? 요 부분에 대해서는. 요거는 이제 픽스고 0.9%씩은 픽스가 되는 거고, 요 부분에 대해서 되겠죠.

그래서 기업에 근무한 A씨는 월평균 급여 300만 원을 받고 있다. 고용보험료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자, 일단 근로자가 부담한 거는 0.9%뿐이야. 그치? 그래서 300만 원은 0.9%에서 근로자가 부담할 금액은 2만 7천 원. 근데 회사 부담액은 좀 다르겠지? 실업 급여 부분에 대해서는 똑같이, 각각 똑같이 부담하니까 2만 7천 원 부담해요. 그 다음에 고용안정직업력 개발 사업 요율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이거는 100명의 기업이니까 150인 미만에 해당하니까 0.25%를 추가로 이제 해주는 거죠. 그래서 7,500원이 나오겠죠. 그래서 회사 부담액은 27,000원에 7,500원을 뭐한 거? 더해가지고 얼마? 34,500원이지. 그럼 전체적으로 볼때 고용보험은 전체 납부하는 것은 얼마? 요. 근로자 부담, 회사 부담 합해서 61,500원이 된다라는 거예요. 한번 이렇게 우리가 계산해 보면, 아, 어떻게 적용되는지 쉽게 이해 되겠죠. 그래서 이건 특강 책에 나와 있진 않지만 제가 특강 할때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설명했던 부분이기도 해요. 그 다시 한번 완성 특강을 이거 안 보고 온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언급해 주는 거예요. 자, 또한 가지 사례 볼게요. 이번에는 두 번째인데, 자, 근로자 수가 이번에 200명이야. 200명인데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이래.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이면은 아까 몇 퍼센트였죠? 0.45%였어. 그지? 0.45%. 150인 미만인 경우에는 그 밑은 0.25고 그 이상인데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이면 0.45. 만약에 이 기업이 우선 지원 대상 기업에서 제외된다. 아니다. 라고 하면 0.65%가 되겠죠. 자, 근무한 A씨가 월 평균 급여 이제 400만 원을 받고 있다고 가정해보죠. 그래서 고용보험은 얼마인가? 당연히 400만 원에 근로자 부담금 0.9%에서 36,000원을 납부하면 되고, 그죠? 네, 회사 부담에서 실업급여 부분은 동일하죠. 0.9%니까 36,000원이야. 중요한 건 요거지. 고용안정및직업력 개발 사업 요율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이 기업은 200명이면서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이기 때문에 몇 퍼센트? 0.45%를 우리가 곱하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계산된 금액이 얼마? 18,000원이다. 그럼 실질적으로 회사 부담액은 요거 두 개를 더한 금액, 얼마? 54,000원이 된다. 그러면, 전체적인 고용보험은 근로자 부담하고 회사 부담을 합계한 얼마가 된다? 9만 원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계산해 보면은 여러분이 쉽게 이제, 아, 고용보험 요율에 따라서 우리가 고용보험료를 계산하는 방법을 이제는 완벽하게 여러분이 이해한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수능에서도 우리가 본 수능에서도 보면은 요걸 계산하는 문제 형태로 낼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배운 요 요율에 대해서는 반드시 여러분이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용보험 요 부분은 고난도 문항으로 내기 상당히 좋고, 그 다음에 단순하게 고용보험 요율만 가지고 문제 내진 않겠죠. 제시문에 다양한 고용보험과 관련된 어떤 사례를 제시하고, 우리가 실업급여 부분에서 구직급여와 관련된 부분들, 취업촉진수당과 관련된 부분들, 그 부분과 연계해서 요거를 고용보험 요율과 관련된 답지를 같이 형성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고난도 문항이 되겠죠. 그래서 구직급여의 종류부터 해서 요건부터 해서 이런 모든 것을 다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취업촉진수당의 종류, 그 다음 취업촉진수당에 대해서 하나하나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요건들이 있었죠. 조기 재취업 수당 같은 경우는 뭐, 2분의 1 이상 남아야 되고, 그 다음에 1년간, 그 상태, 재직한 상태를 유지해야만이 사후에 받는 게 이제, 조기 재취업 수당이다. 그 다음에 뭐, 구직비라든가 뭐 이런 것들, 이주비, 이러한 항목들,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의 개념에 대해서 완벽하게 여러분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 또 하나는 뭐죠? 구직급여의 종류, 연장급여 관련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이 잘 알고 있어야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고난도 문항으로 우리가 해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여러분이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단순하게 고용보험과 관련된 제시문만 가지고 출제하면 좋겠지만 최근의 트렌드는 그렇지 않죠. 산재, 고용보험 혹은 근로기준법과 고용보험 같이 혼합해서 제시문이 제시가 돼 가지고 여러 평가 요소가 하나의 종합적인 어떤 형태로 출제되고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이 기출 문제를 풀어보면서 잘 이해했으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하나에 대해서 우리가 잘 개념을 잘 알고 해결하는 방법들을 토대로 해서 종합적인 문제를 우리가

0: 포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여러분이 한꺼번에 키워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제가 오늘 설명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바로 여러분입니다. 감사합니다.
1: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4: 이분 위기.
5: 뭐야 이거?
4: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안녕하세요. 물리하는 여자 차영입니다. 재능은 노력을 이길 수 없습니다. 2027 수능을 향한 수능특강 물리학원 시작합니다. 자, 이제 수능특강 교재의 7번째 주제를 시작합니다. 바로 물질의 자기적 특성이었죠. 이 주제에서는 바로 자기장에 관련된 내용, 자성만 자기장을 만드는 줄 알았더니 전류도 자기장을 만들더라. 그래서 전류에 의한 자기장, 그리고 또 전자기 유도와 더불어 자성체의 종류와 그 특성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자, 본 수업을 진행하기 앞서서 미식축구 선수라고 합니다. 자말 윌리엄스 주장이었다고 해요. 그 동료들에게 이렇게 파이팅을 외치더라고요. 피곤하지 않으면 누구나 잘한다. 챔피언은 지쳤을 때 결정된다. 자, 여러분들, 내가 피곤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공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우리도 사람인지라 지쳐갑니다. 이때 이 말을 꼭 명심해 주세요. 피곤하지 않으면 누구나 열심히 공부할 수 있어요. 그 피곤함을 이기고 공부를 하는 사람이 바로 수능에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 피곤함을 이기고 조금만 더 힘내보실게요. 대단원, 이단원의 마지막 주제이기도 합니다. 물질의 자기적 특성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고요. 자, 먼저 이 자기장이라고 하는 것은 자석이 만들죠. 일단 자석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면 자기력이라고 하는 것은 자석과 자석 사이에 작용하는 힘, 우리 전화와 전화 사이에 작용하는 힘은 전기력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같은 종류의 전화 사이에는 밀어내는 청력이, 그리고 다른 종류의 전화 사이에는 당기는 인력이 작용했던 것처럼 같은 극 사이에는, 즉 S극과 S극, N극과 N극 사이에는 이 자석도 밀어내는 청력이 작용하고 다른 극, 즉 N극과 S극 사이에는 서로 당기는 힘 인력이 작용을 합니다. 자, 공간에 자석이 놓여져 있을 때 또 다른 자석과 이러한 자기력이 작용하게 될 텐데 이 자기력이 작용하는 공간을 자기장이라고 하고요. 이 자기장의 방향, 자기장의 세계가 물리학적으로 약속되어 있습니다. 일단 자기장의 방향은 공간에 나침반을 갖다 놔요. 그랬을 때 나침반 자침, 나침반에 보면 자침이라는 게 있죠. 침 모양, 바늘 모양의 자석이란 얘기예요. 그 자침에 무슨 극이 가리키는 방향이 자기장 방향이다? N극이 가리키는 방향. 선생님, 저는 S극이 더 마음에 들어서 S극이 가리키는 방향을 자기장 방향으로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약속을 어기는 것이 되니까 답이 틀리게 되겠죠. 이건 약속이에요. 지켜야만 돼. 그래서 자기장의 방향을 알고 싶으면 곧 나침반을 갖다 놔. 그래서 자침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이고 자기장 방향이고요. 자기장의 세계는 우리 이번 시간에 후반부에 전자기 유도에 관련된 이야기를 할 텐데 그때 조금 더 물리적으로 정의된, 약속된 자기장의 세계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 일단은 좀 뭐랄까 러프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자석의 자극, 즉 N극이냐 S극이냐 자극에 가까울수록 자기장의 세계가 커진다? 요 정도 그냥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자석이라고 하는 것은 왼쪽이 N극이면 오른쪽은 S극, 항상 N극과 S극이 함께 존재하죠. 요거 반으로 딱 부러뜨리면 N극만 있는 게 아니라 N극, S극, 또 얘는 N극, S극 항상 함께 존재합니다. 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이제 자기력선인데요. 이 자기력선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눈에 보이는 건 아니에요. 근데 자기장을 조금 더 편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자기력선이라고 하는 것을 도입을 하는 거죠. 전자기 유도에서 페러데이 법칙이 있잖아. 근데 페러데이 선생님은 가난해가지고 제대로 공부를 못하셨어요. 그래서 페러데이 선생님이 이 전자기 유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가상의 선이죠. 자기력선, 그림으로서 자기 스스로 이해를 했던 그 자기력선입니다. 자, 이 자기력선 마찬가지로 나침반 자침에 누가 가리키는 방향,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을 연속적으로 이은 거예요. 자, 막대자석이 놓여져 있어. 주변에 나침반을 막 깔아놔. 자, 그러면 나침반 자침에 N극이 붉게 그려져 있습니다. 이 N극이 가리키는 방향, 이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이 무슨 방향이라고 여러분들? 그치, 그대로 그려주세요. 이게 바로 자기장 방향이에요.
그리고 자기장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하면 자석, 마그네틱, 장, 필드, 마그네틱 필드인데, 자기장을 표현할 때는 우리가 기호 뭘 사용하느냐면 비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장의 방향은 그 지점에 놓은 나침반 받침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인데, 이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을 연속적으로 다 이어주는 거예요. 요렇게. 자, 그러면 얘도 요렇게. 이렇게 해서 쫙쫙쫙 그려져 있죠? 이 연속적인 선의 방향까지 표현을 하면 이것이 바로 자기력선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자기력선이 이 자석에 붙어 있는 건 아니죠. 우리가 도입을 한 거예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자, 그래서 이 나침반 받침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을 연속적으로 이은 것이 자기력선인데, 이 자기력선을 보면 그 특징이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서로 만나거나 끊어지지 않고, 그리고 보다 중요한 것은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갔잖아요. 이 자기력선은 패곡선이에요. 요렇게 그려져요. 자, 얘도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갔죠? 요렇게 그려집니다. 그러니까 즉 무슨 얘기예요? 자석 내부에서는 S극에서 N극을 향하는 자기력선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력선은 N극에서 나와서 외부로 S극으로 들어갔는데, 자석 내부에서는 S극에서 N극을 향하는 방향이다. 자기력선의 특징이고요. 이 내용은 또 우리가 전자기 유도할 때 그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자기장의 세기는 자기장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을 연속적으로 이은 것이 자기력선이라고 했잖아요. 자기력선의 간격이 좁은 곳이 자기력선의 간격이 넓은 곳보다 자기장의 세기가 더 큽니다. 따라서 P에서의 자기장의 세기가 Q에서의 자기장의 세기보다 더 크다. 간격이 좁을수록 자기장의 세기가 더 크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선생님이 앞에서 이야기한 자기력선의 특징들이 다시 한번 설명이 되어 있고요. 자기력선이든 자기장이든 기준이 뭐였어요? 받침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이죠. 그래서 자기력선의 방향이 곧 자기장의 방향입니다. 그런데 자기력선의 방향이 곡선의 경우에는 그 지점에서의 접선의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이다. 자석 사이의 자기력선이 아주 가끔 출제가 됩니다. 가끔보다는 종종. 자, N극과S극 서로 마주보고 있어요. 그럼 다른 극이니까 인력이 작용하겠죠? 그 인력이 작용하는 것을 자기력선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연결됩니다.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근데 N극과 N극, S극과 S극 사이엔 서로 밀어내는 청력이 작용하죠. 그 경우에는 자기력선이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다. 청력을 나타낼 때는 N극에서는 자기력선 나오고 S극으로 들어가는 건 똑같은데, 연결되어 있지 않는 것은 바로 청력을 의미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고, 앞에서 말한 자기력선이 곡선의 경우 접선이 자기장 방향이다. 그 얘기는 내가 예를 들어서 요 지점에서의 자기장 방향을 알고 싶어요. 근데 자기력선 방향이 곡선이잖아. 그럼 여기 자기력선에 접선을 그려. 접선을 그려놓고 방향은 그대로 자기력선 방향. 이것이 바로 자기장 방향이고, 그 얘기는 여기에다가 나침반을 갖다 놓았을 때 나침반 받침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이 바로 접선 방향이다라는 것을 우리한테 말해주죠. 그래서 자기장 그리고 자기력선, 자석에 의한 자기장과 자석에 의한 자기력선을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근데 물리학 1에서는 무엇이 핵심이냐? 도선의 전류가 흐를 때그 전류에 의해서 바로 주변에 자기장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여기서 또 시험 문제가 나오죠. 우리 전기력에서 합성 전기력 고난이도로 출제가 되잖아요. 합성 자기장 역시 고난이도로 출제가 되는 주요한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도선의 전류가 흐를 때이 도선 자체가 자석 역할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주변에 자기장을 만드는데, 시험에 나오는 문제를 풀으려면 이 도선의 전류가 흐를 때 도선이 만드는 자기장의 방향, 그리고 정해진 어떤 특정한 위치에서의 자기장의 세기를 구할 수 있어야 돼요. 먼저 자기장의 방향을 여러분들이
판단하고자 할 때는 오른손만 사용을 합니다. 선생님, 저는 왼손잡이예요. 미안하지만 이 문제를 풀 때는 오른손을 쓰셔야 돼요. 그리고 이때 항상 엄지는 구부리지 않아요. 천상천하 유아독존. 그리고 내 손가락은 기회만 되면 구부릴 거예요. 얘까지 피고 있으면 뭐해? 얘는 항상 구부릴 겁니다. 그리고 검지와 엄지는 항상 수직, 직각이 되게 유지해 주시고. 자, 그래서 직선도선이에요. 직선도선의 전류가 윗방향으로 흐른다. 그러면 우리 엄지는 구부리지 않고 얘는 구부릴 거니까 이 엄지 손가락을 전류 방향에 일치시켜주면 되는데 손톱 방향이 전류가 흐르는 방향이에요. 그래서 엄지손톱을 위에. 자, 그리고 내 손가락은 뭐 한다? 이 직선도선을 감아줍니다. 직선도선이 있을 때 전류의 방향 감아지면 이게 무슨 방향? 자기장 방향. 전류가 아래 방향으로 흐르면 이렇게 감아지면 되겠죠? 그래서 도선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에 따른 자기장 방향이 표현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시험을 볼 때는 종이가 2D잖아요. 2차원. 그런데 지금 얘는 뭡니까? 3차원이죠. 그래서 시험으로 출제가 됐을 때 자기장의 방향을 표현하는 방법은 일단 자기력선이 그려져 있어요. 자기력선이 곡선일 때는 접선이 그 지점에서의 자기장 방향이다. 자, 그래서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지금 도선이 이렇게 놓여 있는 거죠. 요거 칠판 쪽으로 들어가는 방향. 자, 얘는요, 선생님 기준으로 왼쪽 방향, 이 방향은 칠판에서 나오는 방향, 그리고 이 방향은 바로 뭐겠습니까? 선생님 기준으로 할 때 도선 앞에서 만들어지는 자기장 방향은 오른쪽 방향이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다 보면 여러분들은 시험지니까 종이면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종이면에 수직으로 들어가는 방향이냐, 수직으로 나오는 방향이냐, 이런 표현들을 잘 알아두시고, 직선도선 주변에는 원형 모양의 자기장이 만들어지지만 문제를 풀 때는 사각형 자기장으로 생각하고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기장의 세기는 예를 들어서 이 도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I이고 도선으로부터 R만큼 떨어진 지점에서의 자기장의 세기를 구하시오. 자, 그러면 이 자기장의 세기는 일단 도선에 흐르는 전류 때문에 자기장이 형성이 되는 거니까 전류의 세기에는 비례하고, 그리고 도선의 전류가 흐르면 이 도선 자체가 자석이에요. 그러면 자기장의 세기는 자석에서 가까울수록 세고 자석으로부터 멀어지면은 작아지는 거니까 거리하고는 반비례. 자, 조심할 것이 우리 쿨롬 법칙에 의한 전기력, 전하에 의한 전기력은

두 전화 사이의 전화량, 두 전화가 뛰고 있는 전화량에는 비례하고 두 전화 사이의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 했죠. 그런데 자기장은 거리의 제곱이 아니라 그냥 무엇에 반비례한다? 거리에 반비례한다. 헷갈리시면 안 돼요. 헷갈리면 답이 틀리게 나오죠. 두 배일 게네 배가 나온단 말이야. r 제곱으로 계산하면 2분의 1이 4분의 2에 나올 수 있죠.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r에 반비례한다. 자, 이 직선 도선을 원형으로 구부립니다. 그러면 이제 원형 도선이 되겠죠? 자, 이 원형 도선 같은 경우, 선생님 같은 경우는 항상 내 손가락은 구부릴 거잖아요. 엄지 손가락이 절류면 구부려지는 내 손가락이 자기장 방향이고요. 구부려지는 내 손가락이 절류면 엄지 손가락이 자기장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절류였다가 자기장, 절류였다가 자기장 언제든지 바뀌어도 이상하지 않아요. 그래서 원형 도선 같은 경우에는 역시 오른손 씁니다. 구부러지기 쉬운 내 손가락으로 절류의 방향 그대로 가리켜 주세요. 손톱 끝이 절류의 방향으로 가주시면 돼요. 그리고 내 손가락을 구부리더라도 검지하고 엄지는 항상 수직. 그럼 이때 이 엄지 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이 어디에서의 자기장 방향이냐? 원형 도선 중심에서의 방향이 바로 엄지 손가락 가리키는 방향.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경우에는 칠판에서 나오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만들어지게 되겠죠. 물론 원형 도선 주변에서도 자기장이 만들어져요. 근데 다행인 것은 중심이 아닌 주변에서 자기장의 세계는 굉장히 복잡한 수식이야. 그래서 물리학 1에서는 원형 도선 중심에서의 자기장 세계만 물어봅니다. 원형 도선 중심에서 자기장의 세계는 당연히 도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계에는 비례하고요. 그리고 도선으로부터 떨어진 거리, 원형 도선이니까 그때 떨어진 거리는 뭐겠어요, 여러분들? 반지름이겠죠. 그래서 반지름에는 반비례합니다. 자, 이러한 원형 도선을 여러 개의 용수철처럼 감아 놓아요. 이것을 우리는 솔레노이드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어쨌거나 솔레노이드도 여러 개의 원형 도선이니까 전류의 방향을 내 손가락으로. 그래서 앞에서 뒤쪽으로 전류가 흐른다? 이렇게 감아주세요. 자, 이때 엄지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은 솔레노이드 같은 경우에는 솔레노이드 내부에서의 자기장의 방향이 되겠습니다. 만약 솔레노이드 전류 방향이 뒤에서 앞쪽으로 흐른다면 그때 솔레노이드 내부에서의 자기장의 방향은 오른쪽이 되겠죠. 근데 이 솔레노이드가 만드는 자기장을 자기력선으로 표현한 건데 이걸 잘 들여다보면 마치 솔레노이드가 막대자석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수 있어요. 자, 솔레노이드에 흐르는 전류가 다음과 같은 방향일 때 엄지손가락이 바로 뭐다? 솔레노이드 내부에서의 자기장 방향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맨 앞에, 이번 시간 맨 처음에 자석이 만드는 자기력선을 어떻게 그렸죠?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고 자석 내부에서는 S극에서 N극으로 향하는 자기력선이 존재한다. 따라서 솔레노이드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이 다음과 같을 때 솔레노이드의 오른쪽이 마치 막대자석의 S극. 솔레노이드의 왼쪽이 막대자석의 N극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알수 있어요. 예전에는 솔레노이드에 관련된 내용이 어렵지 않게 출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최근에는 솔레노이드보다는 직선 도선 혹은 직선 도선과 원형 도선 함께 만드는 합성 자기장 문제가 최근에는 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솔레노이드 같은 경우에는 내부에서의 자기장의 세계가 외부에서보다 더 세고요. 그리고 이 솔레노이드가 무한히 길다고 하면 솔레노이드 내부에서 자기장의 세계는 어디에서나 같습니다. 그것을 균일하다, 자기장이 균일하다 이런 표현을 쓰고 솔레노이드 내부에서의 자기장의 세계는 솔레노이드 내부에서는 이 솔레노이드 전류가 흐르는 도선하고 떨어진 거리에 상관이 없이 자기장의 세계가 다 똑같아. 그렇기 때문에 솔레노이드에 흐르는 전류의 세계에 비례하고, 그리고 N이라고 하는 거는 물리학에서는 다 넘버예요. 숫자야. 무슨 숫자냐? 1m당 감은 숫자. 그러니까 1m당 감긴 횟수가 많을수록 솔레노이드 내부에서 자기장의 세계는 커집니다.

C가 있어요. 세 개의 도선이 있고, 원형 도선 B에는 세기와 방향이 일정화돼요. 그러니까 세기도 안 바뀌고 방향도 안 바뀌어. 그러니까 원형 도선 중심에 만들어지는 자기장의 세기, 자기장의 방향 안 바뀐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C에는 플러스 Y 방향으로 세기도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전류가 흐른다고 해요. P에서 원형 도선의 중심, C의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가 B의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보다 크다. 자, 이 조건을 왜 주었는지는 문제를 풀면서 얘기하도록 하고요. 표는 A, 직선 도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 IA에 따른, 오, 그런데 보니까 과정 1, 2에서 A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같습니다. 안 바뀌어요. 근데 신기한 건 P에서 ABC 세 도선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가 BP인데, 얘는 바뀌어. 무슨 뜻일까, 얘들아? 아, A 도선에 전류의 세기는 바뀌지가 않는데, 뭐가 바뀐다? A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이 바뀌는구나. 그러니까, 한 번은 플러스 Y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고, 다른 한 번은 마이너스 Y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는 거죠. 자, 과정 1, 2에서 BP의 방향은 서로 반대 방향이라고 해요. 자, 이게 주로 최근에 출제되는 합성 자기장의 문제입니다. 자, 그럴 때는 어떻게 문제를 푸느냐? 도선이 세 개잖아. A에 의한 자기장, B에 의한 자기장, C에 의한 자기장을 다 합성해. 그것이 바로 뭐냐면 이 문제 같은 경우 P에서의 세 도선에 의한 합성 자기장이죠. 자, 여기에다가 문제에 나와 있는 조건을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럼 먼저 과정 1. 자, A에 의한 자기장. A에 의한 자기장을 먼저 구해야 되는데, 그런데 C 도선에 대한 전류의 방향과 그리고 전류의 세기가 주어져 있죠. 그러니까 C를 기준으로 해서 C에 의한 자기장 3D에서 얼마만한 자기장이 만들어지느냐? C는 P까지 D만큼 떨어져 있고 C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I야. 자, 이럴 때 P에 만들어지는 자기장의 세기를 B로 놓읍시다. 선생님, 저는 B0 놓고 싶어요. 그건 안 돼요. 왜냐면 B0는 출제자 선생님이 먼저 사용을 했어.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B0 또 쓰면 안 돼. 자, 그럼 이렇게 만들면 좋은 점이 있죠. A에 의한 자기장은 얼마만큼 떨어져 있냐면 A에서 P까지 2D만큼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A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4i야. 그럼 우리 d분의 i를 b로 놓았으니까 2d분의 4i는 얼마로 놓을 수가 있죠? 2b로 놓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편리하죠. 꼬리가 없어지니까. 자, 그리고 b에 의한 중심에서 원형 도선 중심에서의 자기장의 세기는 이거는 뭐 c로부터 내가 유추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B에 의한 자기장, BB 놓고, 자, C는요, D분의 I를 B로 놓기로 했죠. 자, 그러면서 C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도 주어져 있기 때문에 C에 의해서는 P에서 나오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만들어진다. 나오는 방향을 플러스, 들어가는 방향을 마이너스로 놓을 거예요. 자, 이렇게 이세 자기장을 다 합성했더니 방향은 모르겠고 그 자기장의 세기가 B, 제로이다. 그럼 이번에는 두 번째 과정. 여기 있죠? 자, A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는 P에서 같을 거예요. 다만, 뭐가 반대여야 돼? 그치. A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이 반대일 테니까 자기장의 방향은 반대일 거고, B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와 방향은 똑같다고 했으니까, 나오는 방향인지 들어가는 방향인지는 모르겠지만, 얘네 두 개는 방향이 똑같아. 자, 그러면서, A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만 바뀌었지 C에 의한 것은 하나도 바뀐 게 없죠. 그러니까 과정 2에서 P에 만들어지는 C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와 방향은 플러스 B 그대로. 자, 방향 모르고 합성 자기장의 세기는 OB0. 자, 근데 문제를 잘 들여다보면 뭐라고 했느냐? P에서 C의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가 B의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보다 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B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이
들어가는 방향.

영향이거나 심지어 아니 죄송해요. 먼저 비에 의한 자기장이 피해서 나오는 방향이거나 심지어 들어가는 방향이라고 해도 비가 비비보다 크니까 이두 개의 합성 자기장의 방향은 결국은 무슨 방향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나오는 방향일 수밖에 없어요. 이 문제의 조건 때문에. 그럼 이제 A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만 나오고 들어가는 방향을 결정을 해야 되는데, 자, 여기 자기장의 세계를 잘 봐. 일단 B와 C에 의한 두 자기장의 합성 자기장은 나오는 방향이야. 그런데 과정 2를 보니까 여기서 A에 의한 자기장도 나오는 방향이라고 하면 이거 다 더해가지고 커질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 과정 1에서 A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이 들어가는 방향이야. 그럼 얘는 플러스고 얘는 마이너스니까 어떻게 되겠어? 같은 플러스끼리 더한 것보다는 작아지겠죠. 그러면서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합성 자기장의 방향도 반대. 따라서 과정 2에서 합성 자기장 BP가 플러스라면 과정 1에서 합성 자기장 BP의 방향은 들어가는 방향 마이너스라는 것을 알수 있어요. 자, 이렇게 판단이 됐으면 두 식에서 BB하고 플러스 B는 변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빼주세요. 왜? 내가 지금 내 맘대로 B라고 하는 기호를 썼잖아. 그러니까 이 B가 어떻게 출제자 선생님이 제안한 B0로 표현이 되는지 내가 그 관계식을 알아야 되거든. 자, 그러려면 내가 임으로 표현한 BB, 그 다음에 플러스 B, 얘는 똑같은 거니까 두 식을 더해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지워지겠죠. 그럼 남는 거는 마이너스 2B 빼기 2B니까 좌변이 마이너스 4B. 자, 우변은요? 마이너스 UB0. 아, 내가 B라고 썼던 것이 결국은 2분의 3 B0이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 대입해. B가 2분의 3 B0이니까 자, 여기 대입하면 마이너스 3B0. 자, 그리고 BB는 아직 몰라요. 플러스 B. B가 2분의 3B0니까 플러스 2분의 3B0. 자, 세 개를 다 합성하면 마이너스 B0가 나와야 돼. 자, 그러려면 이 BB 값은 얼마여야만 되겠습니까? 요게 플러스 2B0면 되니까 아, 플러스 2분의 1B0. 그러면 다된 거죠. 선생님, 혹시 모르니까 검토 한번 해봐 주세요. 자, 플러스 2B는 마이너스 아이고 플러스 3B0. 자, BB 플러스 2분의 1B0 플러스 B 플러스 2분의 3B0. 다 플러스네. 더하면 플러스 5B0. 이렇게 푸는 거예요. 자, P에서 A, B, C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계를 각각 구하시오. A에 의한 자기장은 세기만 구하라고 했으니까 3B0. B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 2분의 1B0. C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 2분의 3B0. 이렇게 구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 도선에 의한 합성 자기장을 물으면 각각 도선의 이름, 합성했을 때 합. 그래서 문제에서 제시된 정보부터 써놓고 내가 그 정보로부터 알수 있는 것을 파악을 하고요. 그리고 또 대부분 난이도가 높은 문제는 이렇게 연립해서 지울 수 있는 것은 지우고 연립 방정식으로부터 내가 사용한 기호를 출제자 선생님이 제시한 대개의 경우 B0로 바꾸는 과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더 많은 합성 자기장은 우리 본격적인 문제를 풀면서 더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자, 이제 물질의 자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성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자석이 가지고 있는 성질이죠. 그럼 자석은 다른 자석과 밀어내거나 서로 당기거나 하는 자기력이 작용을 할거 아니에요. 자, 그것을 세련되게 써놓은 거예요. 물질이 외부 자기장에 반응하는 성질. 그러니까 외부 자기장에 끌려가거나 외부 자기장을 밀어내. 그럼 그게 바로 뭐겠어요? 자석이 그럴 수 있잖아요. 그것을 자성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물질이 그러한 자성을 갖고 있는 그 원인이 뭐냐?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평가원에서 출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래도 또뭐 안다고 해서 나쁠 거 없으니까
자성의 원인은 바로 전자 때문이에요. 우리 원자의 구조를 보면 중심에 원자 핵이 있고 원자 핵은 양성자 때문에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죠. 근데 이 원자 핵은 무겁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동이 없어요. 근데 전자는 이 원자에게 비해서 굉장히 질량이 작죠. 그래서 이동성이 있고, 그리고 이 전자 음전하 띠고 있는데 원자 핵과 전자가 각각 다른 종류의 전하를 띠고 있어. 그러니까 전자가 원운동을 하지 않으면 끌려가서 꽝 충돌하겠지. 그러면 원자의 형태가 유지가 되지 않으니까 물질도 이러한 형태를 유지할 수 없을 거고, 그래서 전자가 원자핵 둘레를 돌고 있다 표현을 합니다. 만약에 전자의 운동 방향이 반시계 방향이야. 근데 물리학자들이 전류의 방향을 플러스 전하의 이동 방향으로 약속했기 때문에 전자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고 있으면 그때 전류의 방향은 시계 방향이 되는 거죠. 그 무슨 얘기냐? 전자가 원자핵 둘레를 원운동을 함으로써 마치 조그만 원형 도선에 전류가 흐르는 효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 바로 앞에서 공부했잖아. 오른손으로 원형 도선이니까 내 손가락이 전류의 방향을 가리킬 때 엄지 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이 바로 자기장 방향이다. 전자가 원자핵 둘레를 도는 것을 궤도 운동이라고 해요. 그래서 전자의 궤도 운동 때문에 자기장을 띠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 전자가 원자핵 둘레를 그럼 궤도 운동만 하느냐? 그렇지 않고 지구가 스스로 회전, 자전을 하듯이 전자가 또 스스로 회전합니다. 그것을 스핀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만약에 전자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회전한다. 그러면 전류의 방향은 전자의 회전 방향과 반대 방향이 될 거고, 그럼 그대로 전류의 방향 감아주셨을 때 엄지 손가락이 바로 이 전자의 스핀에 의한 자기장 방향이 되겠죠. 자, 이렇게 전자의 궤도 운동과 스핀 때문에 바로 물질이 자성을 갖게 됩니다. 자, 자기화는요, 외부 자기장에 의해서 어떠한 물질이 자성을 띠지 않다가 외부 자기장에 의해서 자성을 띠게 될 때, 즉 자석의 성질을 갖게 될때 그러한 현상을 우리가 자기화, 줄여서 자화라고 부릅니다. 자, 그리고 원자라고 하는 것이 원자핵과 전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러한 전자의 궤도 운동과 스핀에 의해서 자기장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결국은 원자 자체가 하나의 자석이라고 볼수 있고 원자 자석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럼 이제 시험에 나오는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자성체의 종류와 그 특징인데 자성체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강자성체, 상자성체, 반자성체. 먼저 강자성체는 상자성체와 반자성체와 달리 독특한 점이 자기 구역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구역에 있는 원자 자석들이 다 같은 방향으로 자기화가 되어 있어요. 이미 자성을 띠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다른 구역하고는 다좀 무작위적으로 자기장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자성을 아직 띠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강자성체에 외부 자기장을 걸어줘요. 그러면 자기장 방향이 뭐예요? 자기력선 방향과 일치하고 자기력선 방향은 N극에서 나와서 S극을 향하죠. 이게 바로 외부 자기장이에요. 외부에 있는 자석에 의한 자기장 방향. 그러면 강자성체는 외부 자기장과 같은 방향으로 자기화가 됩니다. 그럼 무슨 얘기예요? 이 강자성체가 하나의 자석이 됐단 얘기야. 그러면 자석 내부에서 자기장, 자기력선의 방향은 S극에서 N극 방향이라고 했죠? 그럼 어떻게 되나 보세요. 강자성체 같은 경우 자기 구역이 외부 자기장과 같은 방향으로 강하게 자기화가 돼그 결과 외부 자기장과 강자성체 사이에는 서로 당기는 인력이 작용하게 돼요. 그러니까 자성체가 외부 자기장과 같은 방향으로 자기화가 되면 인력이 작용해. 외부 자기장과. 자, 그런데 이번에는 외부 자기장을 치웠어요. 근데 이름이 강자성체야. 왜 강자성체일까? 외부 자기장을 제거하더라도 자기화된 상태를 유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자석이 된 거죠. 강자성체 성질이에요.
자, 이에 비해서 상자성체라고 하는 것은 자기구역은 없어요. 그리고 자기화되기 전에는 하나의 원자 자석을 나타낸 건데, 화살표가 원자 자석의 자기장 방향이고, 굉장히 불규칙적으로 분포되어 있죠? 전체적으로는 자성을 띠지 않아요. 자, 외부 자기장을 걸어줬어. 외부 자기장.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향하는 자기력선이 바로 자기장이에요. 상자성체 역시 외부 자기장과 같은 방향으로 원자 자석이 자기화가 됩니다. 자, 그 얘기는 하나의 자석이 됐다는 얘기야. 상자성체가. 그럼 자석 내부에서는 S극에서 N극 쪽으로 향하는 자기력선이 만들어진다. 자, 그러다 보니 외부 자기장과 상자성체 사이에 서로 다른 자극끼리 마주보고 있네요. 무슨 힘이 작용하겠어? 인력 작용하겠죠. 그러니까 상자성체는 강자성체처럼 원자가 나타내는 자기장 방향이 외부 자기장과 같은 방향이야. 그렇기 때문에 외부 자기장과 인력이 작용을 합니다. 근데 무엇이 강자성체와 다르냐? 강하게 자기화되면 강자성체. 근데 얘는 약하게 자기화가 돼요. 상자성체. 그리고 중요한 특징. 외부 자기장을 제거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한쪽 방향으로 원자 자석이 자기화되어 있다가, 그렇죠. 자성을 잃어버립니다. 바로 사라져요. 그래서 불규칙하게 원자 자석의 자기장이 분포되어 있다. 자성을 띠지 않습니다. 마지막, 반자성체. 반자성체, 외부 자기장이 없을 때, 선생님, 원자에 자기장 화살표 표시가 없어요. 이 반자성체를 이루고 있는 원자는 매우 독특한 것이 전자들이 있잖아요. 그 전자의 스핀, 마치 자전처럼, 지구의 자전처럼, 스핀 방향에 의해서 자기장의 방향이 바뀌게 되잖아. 그런데 이러한 스핀을 갖는 전자의 숫자와 이러한 스핀을 갖는 전자의 숫자가 정확하게 일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장의 방향이 정확하게 자기장의 방향을 갖는 전자들의 수가 반대 방향의 자기장의 전자들의 수가 일치함으로써 전체적으로 자기장이 다 상쇄가 되는 거죠. 이게 반자성체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반자성체의 원자는 자성을 띠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반자성체에 외부 자기장을 걸어줘요.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향하는 자기장 혹은 자기력선 존재하고, 이 반자성체 같은 경우에는 외부 자기장에 걸리게 되면 외부 자기장과 반대 방향으로 자기화가 됩니다. 자, 어쨌거나 반자성체 내부에 자기력선이 존재한다는 것은 이 반자성체도 하나의 자석이 됐다는 거야. 자석 내부에서는 S극에서 N극을 향하는 방향으로 자기력선이 존재한다고 했죠. 그러다 보니 외부 자기장과 반자성체가 같은 자극끼리 마주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힘이 작용하겠어? 서로 밀어내는 청력이 작용을 하죠. 그래서 반자성체는 외부 자기장과 무슨 방향으로 자기화가 된다? 반대 방향. 그러면서 약하게 자기화가 돼. 외부 자기장을 제거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렇죠. 원자가 다 자성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상자성체와 마찬가지로 반자성체의 외부 자기장을 제거하면 자기화된 상태가 그 즉시 사라져요. 강, 상, 반자성체의 이 특징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 놓으시고, 자, 이번 시간의 마지막 내용이 바로 전자기 유도인데요. 이 전자기 유도는 코일이 있어요. 전지에 연결되지 않은 코일. 코일 주변에서 자석을 막 운동시켜. 혹은 자석을 고정시켜 놓고 코일을 막 운동시켜. 그러면 결국 코일 내부를 통과하는 자기력선의 수 혹은 그 방향의 변화가 생기게 되겠죠. 자, 보세요.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 그리고 자기선속. 자기선속이라는 이름이 좀 어려운데요. 자기력선의 개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기력선 다발. 어쨌거나 자기력선 자기장이 그 숫자이든, 세기이든, 그 방향이든, 변하면 그 변화를 어떻게 하는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결코 방해하는 방향으로 코일의 전류가 흐르게 되는데, 이러한 현상을 전자기 유도라고 하고요. 이러한 전자기 유도에 의해서 코일에 흐르는 전류를 유도 전류라고 부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력선 수 혹은 그 방향에 변화가 있을 때 변화를 어떻게 해야 된다?

된다고요? 방해해야 된다고. 그때 코일에 흐르는 전류를 유도 전류라고 부릅니다. 자, 자기장의 세계를 다시 한번 환기를 시켜보면 자기장의 세계는 물리학적으로 정의가 되어 있어요. 자기장의 세계, 그냥 자기 선속이야. 파이라고 읽거든요. 자기 선속은 자기력선의 개수예요.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1제곱미터 면적을 통과하는 자기력선의 개수, 그것을 자기장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자기장 이퀄 자기 선속이야. 그런데 1제곱미터라고 하는 기준이 있으니까요. 그 면적으로 나눠주는 거죠. 그래서 면적, 스퀘어, S라고 쓴 겁니다. 전자기 유도에서 중요한 것은 자기장이 아니고요. 사실은 이 자기 선속이에요. 자기 선속이 어떻게 변하느냐. 그럼 자기장이 S분의 파이니까요. 자기 선속인 파이는 뭐다? BS다. AS는 서비스, BS는 자기 선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 선속이란 자기력선의 개수라고 생각하면 쉽고, 1제곱미터를 통과하는 자기력선의 수가 많아. 그러면 그것을 우리는 자기장의 세계가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유도전류의 방향. 요거 중요하죠. 자, 유도전류의 방향을 결정짓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원형 도선 혹은 원형 코일이 있고 자석이 있어요. 현미에서는 이 자석에 달라붙어 있는 자기력선을 그려주지 않습니다. 자석과 도선만 나올 거예요. 자, N각에서 자기력선이 나오잖아요. 자, 얘가 도선 가까이 와요. 그럼 이 도선 내부를 통과하는 자기력선의 개수가 증가하겠죠. 그럼 이 도선은 변화가 싫습니다. 변화를 방해해. 뭐야? 왜 아래 방향으로 자기력선이 증가하는 거지? 아, 나 그게 싫은데? 그래서 어떻게 해? 반대 방향으로 자기력선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원형 도선 중심에 윗방향으로 자기력선이 만들어지려면 이것도 오른손 사용하죠? 내 손가락이 바로 뭐예요? 전류 방향. 이렇게 전류가 흐를 때 중심에 이렇게 자기장, 자기력선이 만들어지잖아. 그럼 거꾸로 자기장이 이렇게 만들어지려면 이 원형 도선에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흘러야만 되겠죠. 자, 이번에는 자석의 N극이 도선으로부터 멀어져요. 급기야, 완전히 멀어졌어. 다 사라졌어. 사라지는 것도 방해해야 돼. 사라지는 거 싫어. 어떻게 해야 될까? 왜 사라지는 거야? 그냥 있어. 자기가 만들어냅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원형 도선 중심에 자기력선을 만들어내려면 유도 전류의 방향은 가번과는 반대 방향. 자, 이번에는 S극이 들어와. 그럼 자기력선은 S극으로 들어가는 방향인데 얘가 가까이 오게 되면 지금은 도선 내부를 통과 못했던 이 자기력선들이 통과할 수 있겠죠. 그럼 어떻게 돼? 윗방향에 자기력선의 수가 많아지니까 그거 방해하는 거야. 아우, 나 많아지는 거 싫어. 반대 방향으로 자기력선을 만들어내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려면 유도전류의 방향은 시계 방향이고요. S극이 사라졌어. 뿅 사라지면 이 자기력선도 뿅 사라지겠죠. 사라지는 것도 싫어. 아우, 왜 사라져? 니네 그냥 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자기 유도는 어떻게 보면 과거 지향이야. 과거의 상태를 유지하고 싶은 거죠. 자, 그래서 원형 도선이 윗방향으로 자기력선을 만들고 싶어? 그러면 유도 전류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흘러야만 되고요. 자, 이렇게 자기력선으로 설명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어요. 도선 입장에서 자석의 N극이 와. 오는 거 싫어요. 왜? 변화가 싫거든. 그러면 오는 N극을 야, 오지 마 하고 밀어내야 되겠죠. 그러려면 원형 도선의 윗부분이 자석의 N극이 되면 밀어낼 수 있겠지. 서로 같은 극이 마주 보니까. 그럼 상대적으로 아래는 S극이 될 거고, 그러면 원형 도선이 자석이 된 거예요. N극에서 자기력선 나가서 S극으로 들어온다. 다음과 같은 자기력선을 만들기 위해서 유도 전류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흘러야 된다. N극이 다가와? 아우, 싫어. 또 전리가 청력이 작용해요. S극이 다가와도 청력이야. N극이든 S극이든 안 가려. 야, 오지 마. 그럼 어떻게 돼? 얘 밀어내려면. 원형 도선의 윗부분이 S극이 돼야 되겠죠. 그럼 아래 부분이 N극. 그럼 이제 원형 도선이 자석이 된 거니까 자기력선 방향은 N극에서 나가서 S극으로 들어오는 방향. 그래서 그림에 그려져 있는 유도 전류 방향을 구할 수가 있고, 자, 이번에는요. N극이 사라지는 거야. 오는 애는 부담스러워서 밀어냈지. 그런데 또 간대. 가는 것도 아쉬워. 잡습니다. 인력이 작용해요. 그럼 N극을 잡으려면 원형도

어떤 윗 부분이 S극이 되어야만 되겠죠? 그럼 상대적으로 아래 부분이 N극. 그럼 N극에서 자기력선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니까 다음과 같은 자기력선이 만들어지고 유도전류의 방향은 시계 반대 방향. 자, 이번에는 S극이 멀어져. 철수가 멀어지든 민수가 멀어지든 멀어지는 거는 아쉽습니다. 미련이 남아요. 당겨요. 일력. 그러려면 원형도선 위쪽에 S극이 멀어지는데 얘를 못 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N극이 S극을 당겨야만 되겠죠? 즉, N극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N극에서 자기력선 나가고 S극으로 자기력선 들어오니까 원형도선 내부에는 이 방향으로 자기력선이 만들어지고 그때 흐르는 유도전류의 방향은 시계 방향, 아이고, 시계 반대 방향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페라데이 선생님의 페라데이 법칙. 먼저, 유도전류의 세기, 유도전류의 방향을 우리한테 많이 물어보는데, 전류라고 하는 것은 R분의 V잖아요. 오메 법칙. 자, 유도전류. 이 유도전류는 이 도선의 저항, 그리고 유도전류가 흐르기 위해서는 이 도선의 유도 기전력에 걸려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기전력이라는 용어가 어려우면 전압이라는 용어를 여러분들이 바꿔 사용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유도 기전력에 유도 전류가 비례하는 거죠. 그럼 유도 기전력은 뭐냐? 마이너스. 이 마이너스의 의미는 변화를 방해한다는 의미고요. 그럼 유도 기전력의 크기는 절대값이어서 생각하면 돼요. N, 코일의 가문 횟수. 코일이 많이 감을수록 유도 기전력이 커지고, 델타 T분의 델타 파이는 1초 동안의 자기력선의 변화예요. 자석이 가까이 혹은 멀리 하면서 이 코일 내부를 통과하는 자기력선의 개수가 변할 텐데, 1초 동안의 자기력선의 개수의 변화, 이것이 바로 무엇을 의미한다? 유도 기전력을 의미하게 돼요. 그래서 유도 전류의 세기를 구하시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바로 유도 기전력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유도 전류의 세기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예전에는 이와 같은 형태가 문제로 나왔는데, 최근에는 이와 같은 형태로 문제가 나옵니다. 자기장의 영역이 주어져 있고요. 여기에 도선이 통과하는 거예요. 사람이 도선을 끌고 통과하면 되겠죠. 그래서 균일한 자기장 영역을 일정한 속력으로 통과할 때, 금속고리에 흐르는 유도 전류의 방향을 한번 구해 볼게요. 자, 먼저, 균일한 자기장 영역으로 금속 고리가 들어갈 때, 지금 현재 금속 고리 내부에는 들어가는 자기력선이 두 개가 있는데, 이 금속 고리가 더 자기장 영역으로 들어가게 되면, 들어가는 자기력선이 네 개가 돼서 두 개가 증가하게 되죠.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 이러한 변화를 금속 고리는 방해합니다. 변화를 싫어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 왜 들어가는 자기력선이 증가하는 거야? 아, 나 이거 방해해야지. 반대 방향, 나오는 방향의 자기력선을 고리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그러려면 금속고리 내부에서 나오는 방향의 자기력선을 만들려면 유도전류의 방향은 시계 반대 방향이고요. 자, 그런데 이 금속고리가 이제 완전히 자기장 영역에 파묻혀서 운동해. 자, 지금 내부에 자기력선 4개가 통과하고 있는데 금속고리가 더 운동을 한다 하더라도 자기력선의 개수가 4개가 변해 안 변해? 안 변해요. 이런 뭐예요? 자기선 속에 변화가 없잖아. 유도전류 흐르지 않습니다. 자, 이번에는 균일한 자기장 영역으로부터 도선이 탈출하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순간 이전에는 금속고리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때 도선 내부를 통과하는 자기력선이 4개인데 금속고리가 오른쪽으로 이동하니까 이제는 2개밖에 없어. 무슨 얘기야? 2개에 들어가는 방향의 자기선 속이 감소한 거예요. 감소한 건 어떻게 해야 돼? 어우, 야, 왜 감소해? 그대로 유지해. 금속고리가 들어가는 방향에 자기력선을 스스로 만들어냅니다. 따라서 이 금속고리에는 유도전류의 방향이 시계 방향으로 흐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자기 유도란 변화를 방해한다. 들어가는 자기력선이 증가해? 반대 방향, 나오는 자기력선 만들고, 들어가는 자기력선이 감소해? 그러면 도선이 들어가는 자기력선을 만들게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물질의 자기적 특성에 대해서 개념 수업을 했고요. 다음 시간 본격적으로 문제풀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20강의 마지막 남은 것들 좀 합니다. 이걸 특강으로 이제 구성을 해봤어요. 특강, 아홉 번째 특강이고요. 자, 연중 행사와 언어 문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살펴보면, 일단 연중 행사입니다. 자, 연중 행사. 우리 지난번에 배웠어요. 10개를 다 했죠. 네, 10개 중에, 선생님 여기 8개밖에 없는데요? 이거 하나 더 세는 거야. 1월에 2개 있고, 8월에 2개 있어가지고 이제 10개 되는 거죠. 8개에다가 하나씩 더 있으니까. 근데 이제 12달인데 뭐가 없었어? 4월에 없었고, 6월에 없었어요. 근데 4월에도 뭐 있어요. 당연히. 6월에도 있죠. 그 다음에 뭐 9월도 있어. 근데 뭐가, 일본어에서 이 문제를 풀 때 우리가 지금 수능 문제도 조금 드릴 텐데요. 그때 보면은, 아, 연중에서는 요 정도 범위에서 이렇게 나오는구나라고 패턴을 알면 요 정도로 충분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도 했었던 1월 설날입니다. 뭐였죠? 오쇼가츠. 성인의 날 뭐였죠? 세진노히. 언제였죠? 1월 둘째 주. 무슨 요일? 해피 먼데이. 월요일. 자, 1월 1일. 그 다음에 3월 3일, 5월 5일, 7월 7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1, 1, 3, 3, 5, 5, 7, 7, 9, 9는 없어. 1, 3, 5, 7, 9 중에 1, 1, 3, 3, 5, 7, 7. 그 다음 셋집은 언제야? 2월 3일. 오봉은 8월 15일. 그치? 히치고상 11월 15일. 오미소가 12월 31일. 자, 여기까지. 날짜 다 외웠다. 자, 그 다음에 셋집은 할 거예요. 히나마쓰리, 여자 어린이, 어린이날, 남자 어린이. 칠석은 남녀가 만나는 날인 게 견우직 여성이 칠석이잖아요. 근데 오봉은 8월 15일, 스키미도 이제 그 8월에 보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시치고상은 11월 15일, 오미조가 12월 31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월부터 천천히 봐요. 이 그림은 여러분 보면 160페이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선생님 이런 거는 조금 더 추가했어요. 얘도 그렇고, 이거는 그럼 이런 여러분들 보면 실사는 우리가 모의고사나 수능에 실사로 이렇게 그 실사라고 하는 거냐, 실제 그림, 그러니까 사진처럼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일러스트 형식으로 해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 이런 게 나오면 그러니까 알아보겠네요. 이게 뭐야? 뭐 종이국? 막 구불구불하고 이게 뭐지? 뭐 꽃인가? 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아, 요런 느낌으로 나오면 이렇게 신사의 문처럼 포리처럼 생긴 어떤 장대 같은 데다가 막 묶어 놓은 어떤 게 있다. 그럼 아, 이거 오미쿠지구나라고 이게 보고 딱 알아볼 줄 알아야 되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그림을 조금 더 넣어 봤어요. 자, 1월 1일 갑니다. 1월 1일은 오쇼가즈라고요. 연화장. 1월 1일 새해 아침에 연화장이 한꺼번에 배달됩니다. 보통 보면은 크리스마스가 12월 25일인데, 12월 25일 전에 확 붙여놓으면, 그때 막 도착을 하는 게 이제 1월 1일 막 쏟아지게 막 우편함 열어보면 막 우악 쏟아질 만큼 이제 오는 거지. 근데 요즘엔 잘 안 한대요. 왜요? 이메일이 발달이 되고 하니까, 그리고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렇게 막 수기로 뭐 써가지고 우표를 붙여서 우체국에 가서 이렇게 잘 안 한다고 해요. 불편하잖아. 그래서 요즘엔 조금 많이 없어졌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일본의 아주 전통 문화입니다. 연화장. 네네, 지금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연화장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지금 나도 몰랐는데 하는 친구도 있을 텐데, 너무 옛날에 선생님 어렸을 때는 너무 연화장이 뻔하게 있는 거예요. 근하신 연화장.

돈막 써가지고 오거든, 아빠 앞으로 오거나. 근데 당연히 우리 뭐 카드도 보내고 신용카드도 보내고 했었는데 요즘에 그 너무 없다 보니까 요즘 청소년들은 연화장에 단어 자체를 모르는 친구들도 있던데? 근데 이게 카드 같은 거야. 그러니까 생일카드 이렇게 쓰듯이 연화장이 딱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12월 25일 전에 붙여서 1월 1일 한꺼번에 받는 신년 카드를 연화장이라고 합니다. 자, 새해 인사 뭐라 그래? 아케마시데 오메데토 고자이마스 라고 합니다. 자, 그 전해에는 요이 오또시오 라는 식으로 말하는 게 있었죠. 자, 설 음식은 오세찌료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 진안강에서 뭐라 그랬어? 연기가 나면 안 된다 그랬어. 그래서 요리랑 청소를 정월에 하면 안 된다라고 되는 거 배웠었죠? 자, 오조원이라고 하는 건 일본식 떡국입니다. 이건 1월 1일 날 떡인데 약간 우리나라의 떡국처럼 뭔가 이렇게 어슷썰기로 해가지고 이렇게 동전 모양으로 돼 있는 게 아니라 이 떡국은 약간 덩어리야, 덩어리. 네모난 덩어리를 넣거나 아니면 동그란 덩어리가 이렇게 있어요. 구워서 넣기도 합니다. 그 보면 한 덩어리 이렇게 딱그 점성이 우리나라 거랑 좀 다르지. 그래서 징 늘어나는 약간. 그 굳으면 이렇게 딱 딱딱하게 돼요. 자, 하츠모우데 봅니다. 하츠모우데 같은 경우에는 잘 기억이 안 나면 뭔가 이렇게 손을 모았구나. 모우데 모았다. 하츠모우데 처음으로 손을 모았다. 이렇게 신사참배를 하러 갑니다. 일본에서는 그 어른들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우리나라 이렇게 한복 입고 절하듯이 그런 게 없어. 기모노 입고 절하고 안 그래. 그럼 어디로 가? 이렇게 기모노를 입고 새해에 가까운 신사에 가거나 뭐 가고 싶은 신사에 가서 하츠모우데를 하는 거지. 응. 올해에도 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오는 거예요. 자, 오미쿠지는 사실은 꼭 정월에 안 뽑아도 돼요. 뭐 관광객들은 막 가가지고 수시로 뽑는데 정월에 점을 치는 거예요. 딱 이러면 길부터 흉까지 쭉 나와 있는 거고 가가미모찌는 가가미라고 하는 것이 거울이죠. 거울떡이에요. 거울이라고 하면 이렇게 평평한 게 거울인데 어떻게 이렇게 동글동글한 게 거울이지? 그럼 옛날 옛날 생각해 보면 옛날에는 거울이 약간 요런 모양이었대. 이렇게 이렇게 생긴 모양이었대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이제 거울을 이렇게 청동 거울 같은 거 있잖아. 막 닦으면 청동인데 보일까 싶었는데 내가 그 동영상으로 봤는데 그 옛날 거울을 진짜 엄청 닦았더니 진짜 번질번질해가지고 있잖아요. 그 광에 얼굴이 보이더라고. 그렇구나. 이게 가가미모찌예요. 그러니까 신기라고 하죠. 우리 동방신기 가수도 있는 것처럼 신이 내리는 신기. 그러니까 기, 그릇기. 그 신기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거울도 그 뭐야? 신이 주는 신기예요. 그래서 이 신기를 여기다 놓고 떡 모양으로 이 신기를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신기 모양으로 떡을 만드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장식을 하는 거죠. 그 위에 있는 거는 귤 같이 생겼는데 다이다이라고 해서 대대손손 잘 살아라. 다이다이 대대 대대손손 잘 살아는 그 약간 귤 모양의 뭐 까서 먹을 만큼 맛있지는 않대요. 아무튼 없으면 뭐 귤을 올려놓을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귤도 이렇게 올려놓고 떡도 이렇게 장식해 놓는 가가미모집니다. 장식을 어디다 갈까? 도코노마에다 하는 거야. 자, 그다음 오세찌리오리는 이렇게 생겼어요. 차나부록이 돼 있어요. 그 3, 5, 7중으로 이렇게 홀수가 길하니까 럭키하니까 3, 5, 7에 이렇게 보면은 장수하라고 새우도 있고요. 그다음 인연이 좋으라고 뭐 이렇게 그 빨강색이랑 흰색이랑 한 나물 같은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 비전이 좋으라고 연근은 이렇게 뻥 뚫려 있잖아. 연근 뭔지 알지 여러분? 연근 이렇게 뚫려 있잖아. 그럼 이렇게 그이 구멍을 통해서 미래를 내다보는 비전이 있다 해서 뭐 그런 미꼬미라고 해서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되게 여러 가지 의미를 다또 일본 문화 컨텐츠가 되게 아기자기 하잖아요. 그 아기자기한 뜻들을 담아서 한그 찬합에 이렇게 담아서 요리를 하지 않고 1월 1일부터 해가지고 며칠 동안은 굴뚝에 연기를 내지 않으면서 이 오세찌료리 같은 걸 먹으면서 이제 과일도 먹고 이러는 거죠. 자, 카도마츠 봅니다. 자, 카도마츠 같은 경우에는 마츠라고 돼 있는 건 뭐야? 소나무야. 소나무가 이렇게 다 있죠. 근데 여기는 소나무가 아니라 대나무네. 다케, 대나무예요. 근데 대나무를 올리고 그다음 소나무를 밑에다 장식해서 이렇게 해놓는 화분처럼 생긴 장식물인데 요거를 이렇게 양쪽에다가 사이드에다 올려고 그 문을 이렇게 해놓으면 도시가미 그 해의 신이 이 가도마츠를 보고 아이 집에 가야겠구나 하고 들어간대요. 그래서 가도마츠를 그 가게 앞에 세워두거나 집 앞에 세워두거나 합니다. 어디 가요? 예, 일본도 그렇고 약간 중국도 그렇더라고. 선생님 홍콩 갔는데 새해에 막다서 있던데 홍콩도 이아 이문

나 카도마츠 문화가 있구나라고. 아, 우리나라에는 별로 이런 게 없는데, 그지? 자, 2025년 9월 모의고사에서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도시감이 나오네. 아까 금방 얘기했잖아. 홍콩 얘기하면서 선생님이 뭐 골라야 돼? 그치? 3번 골라야 되죠? 이런 식으로 이제 구모에 나오는 거지. 재작년 구모에 아노이에 노 마에니 아르 노 나니 그저집 앞에 있는 게 뭐야? 아래와 이게 뭐라고? 마츠 무슨 마츠? 카도마츠. 즉 카도마츠 또 이유 모노다요. 신년을 축하하면서 도시감이 그 해의 신을 맞이하기 위해서 다테떼 이른다요. 뭐 세워두는 거야라고 얘기. 아, 서운한다. 자, 1번부터 볼게요. 1번 뭐야? 3월 3일 히나마츠리 히나닌교 7월 7일 다나바타의 단자크 아 잠깐 히나닌교 인형 다나바타 마츠리가 단자크 이 종이 얘기하는 거야. 얘는 이 인형 얘기하는 거고 얘는 가도마츠 얘는 다루마 다루마 윙크하고 있다. 왜 윙크하지 이 친구? 왜 한쪽만 있지? 왼쪽눈만 지금 칠해져 있잖아. 왜요? 얘는 지금 소원을 이렇게 그려놓고 그 다음에 아 제가요 지금요 일본어를 하고 있는데요 좀 잘해가지고요 다 맞았으면 좋겠어요. 다 맞았어 그러면 아다 맞았다 그러면서 이제 그려넣는 개안을 하는 거죠. 이거는 5월 5일 코이 노보이 남자아이의 출세와 성장을 기원하는 날. 요즘엔 여자아이도 한다 그랬지? 답은 몇 번? 3번 이렇게 푸는 거예요. 자 이런 문제도 있어요. 신년이 하지메 때, 자, 작년 육모예요. 신년에 처음으로 절이나 신사에 마이리 참배하러 가는 거. 어디야? 그지? 그 해에 겐기데이라리오니 뭐뭐 할수 있도록이라고 하는 동사에 가능 동사 플러스 요니 뭐뭐 하도록 나도 이도리마스. 예, 기원을 한다. 기모노 키데 기모노를 입고 있고 히토모이마스. 기모노 입고 간 사람도 있어요. 얘는 뭐야? 마츠리 데스네. 마츠리. 그냥 마츠리에 오미코시 이렇게 알아서 이제 가고 있는 거죠. 행차. 근데 이건 뭐예요? 8월 15일 오봉 데스요. 얘는 1월 1일 하츠모데. 얘는 뭐야? 얘는 4월 정도로 해둘까? 뭐 4월이 꼭 아니어도 상관이 없어요. 하나미. 꽃 구경하는 거잖아. 이 모양 자체가 보니까 벚꽃 그거다. 벚꽃의 이파리니까 4월 하나미 보러 가는가 보다라고 생각해도 7월 7일은 뭐야, 얘는? 단자쿠 지금 꽂고 있는 거죠.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하듯이 자기 소원을 가늘고 긴 단자쿠에 적어서 매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연중행사 합니다. 성인의 날 1월 둘째 주 월요일이에요. 만 18세가 되는 남녀를 18세? 예, 18세 우리나라랑 다르네. 자, 각 지자체 주관으로 성인식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왜 선생님이 그때 뭐라 그랬어 어제? 이 마치 이 뭔가 신체 검사, 신검. 우리 남학생들 군대 가는 그런 친구들이 이렇게 뭔가 날라오잖아. 그런 것처럼 아이 집에 이렇게 우편이 와요. 너 이제 성년이 되니까 성인식에 와. 이런 식으로. 여성은 전통 의상인 기모노, 남성은 정장.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일러스트에 보이는 이런 느낌으로 남자 여자가 있습니다. 물론 남자 기모노 입을 수 있어요. 근데 양복을 입는 친구들이 좀 많아요. 왜냐면 기모노나 이때 뭐 이렇게 안 사고 빌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기모노는 사실 혼자 못 입어요. 그래서 입을 때도 조금 되게 힘들지. 우리나라 한복은 혼자 입을 수 있잖아, 솔직히. 아무리 예쁜 한복이라도. 근데 일본은 기모노를 이렇게 뭔가 되게 입기가 힘들어요. 정말 뭐라고 해야 될까? 엄청난 고수면 혼자 입을 수도 있다고는 하는데, 입혀주는 센터가 있어요. 그 마치 그 지역에 무슨 국가에서 운영하는 뭐 동사무소 같이 약간 지역 주민센터 같은 데서 하는 데도 있고요. 아니면 되게 싼 가격으로 역 근처에서 이렇게 뭔가 기모노 입혀주는 분들이 계시기도 하고 뭐 그렇다고 하던데 혼자 입기 좀 불편하죠. 그래서 굳이 이렇게 행사 때 아니면 안 입으니까 빌리는 경우도 많다. 자, 셋째 분 갑니다.
자, 셋째 분은 입춘 전날인 입춘 2월 4일이니까 2월 3일이거나 아니면 입춘

날, 6월 4일 날 제츠분을 합니다. 자, 제츠분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춘분 같은 그런 거죠. 잡귀는 물러가고 복은 들어와라 하면서 이 오니라고 하는 게 바로 이 도깨비예요. 도깨비는 소또 후끄라고 하는 거는 복이죠. 후끄와 우찌 이렇게. 도깨비는 밖으로 복은 안으로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뭔가 오이하라우라고 하죠. 이런 식으로 이 콩을 막 던지는 거. 도깨비한테. 그래서 너 저리 가! 이러면서 도깨비를 앵막이 막 쫓아내는 거지. 그 다음에 이 콩을 뭐라고 하냐? 복콩이라고 합니다. 후쿠마메라고 해서 이 후쿠마메를 던지고 자기 나이 수만큼 먹어요. 그리고 건강과 행복을 기원한다. 자, 이런 식으로 그 편의점 같은데 1월 말부터 이제 팔기 시작해요. 그래서 보면은 그 세집은 세또가 있어요. 세트가 딱 있어가지고 그거 사가지고, 선생님 수업 자료를 막 가지고 와서 애들 막 하겠는데 콩 맛없어요. 네, 맛없는데 약간 볶은 콩 같은 맛인데, 그냥 바삭바삭한 맛인데, 이게 왜 그러냐면, 옛날에 이 오니가, 게으른 오니가 살았는데, 마을에 되게 예쁜 처녀가 있었어. 그래서 그 처녀 엄마를 만나서 이 딸을 내가 데리고 결혼하겠다. 그래가지고 턴을 데려가 버린 거예요. 근데 이 남자가 아니라 이 도깨비가 일도 안 하고 게으른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 처녀가 안 되겠다. 도저히 얘랑 못 살겠다. 그래가지고 다시 친정으로 도망쳤어요. 그랬더니 이제 도깨비가 와서 자기 그 와이프 달라고 다시 막 그러는 거지. 근데 이렇게 설명이 되는지 모르겠네. 근데 안 주는 거지. 왜냐면 그게 맨날 놀고 술 먹고 이러니까.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안 된다 그러니까, 아,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냐. 막 이러니까, 콩을 어머니가 꾀를 해서 볶은 거예요. 볶은 콩을 주면서, 이 콩에서 싹이 트면 내가 너를 다시 내 딸을 주겠다. 뭐 이렇게 하고 도깨비를 달래서 보내요. 근데 도깨비가 그 볶은 콩을 심는 거야. 볶은 콩에는 싹이 나요, 안 나요? 안 나겠지. 볶았으니까 요리를 해버린 거잖아. 그래서 아무리 심어도 싹이 안 나고 하니까 이제 자기 와이프를 데리고 올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게으르지 않고 이렇게 농사를 잘 짓는다라는 걸 입증하고 싶었는데 볶은 콩을 가지고 농사를 하려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콩을 보면 이제 진절머리가 나는 거지. 되게 무서운 거야. 뭔가 나한테는 너무나 해도 안 됐던 그런 뭔가 괴로운 추억이 있는 트라우마가 있는 그런 콩이 된 거죠. 그래서 이 도깨비한테 콩을 던지는 게 시작이 되었다라는 전설이 있네. 자, 3월 3일입니다. 모모노세크예요. 이게 그 엄청 정교한 인형인 거 알죠? 그래가지고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손녀나 손자, 아니, 손녀한테, 손자는 아니지, 손녀한테 하나씩 사줘요. 자기의 그 희나 인형이 있기도 해요. 근데 되게 비싸요. 엄청 비싸요. 비싼 건 진짜 비싸요. 막 1,000만 원도 해. 근데 그 정도는 물론 아니겠지만 그래도 몇십만 원 하는 것 같아요. 이 모모노세크에 이거를 이제 장식을 하고 빨리 이제 그 정리해서 넣어야 돼. 일본에서 만약에 3월 3일이 지났는데도 막 계속 그 희나 인형을 장식해둔다 그러면 얘가 시집을 못 간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빨리빨리 예. 3단, 5단, 7단 이런 식으로 이것도 3호 7단의 그 인형 장식이 있습니다. 자, 2024년 10월 볼게요. 이거, 아, 예쁘다. 이거 여자 어린이를 위한 날의 것이야. 그렇구나. 그래서 귀여운 것이 가득 있네. 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이게 귀여운 게 가득 있다라는 게 뭐냐면, 이게, 그러니까 왕자 공주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계급별로 쫙 앉아 있어요. 이건 3단인데 막 7단도 있고 15단도 있고 막 이래 어마어마한 것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이제 집기 같은 게 있어. 가마도 있고, 막 요리하는 것도 있고, 소도 있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귀여운 미니어처들이 막 있는 거야, 여기에. 그러니까 일본이 이렇게 인형 문화가 얼마나 발달을 했겠어. 옛날부터 이런 인형을 만들었을 거 아니야. 요거에 해당하는 집기들도 이렇게 조그맣게 만들었으니 얼마나 그 장인들이 이런 게 이제 그 이런 어떤 인프라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오미야게 같은 거 이렇게 만드는 거 보면 진짜 귀엽고 예쁜 거 많이 만들 수 있는 게 바로 이런 어떤 문화와 전통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발달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자, 이건 뭐야? 코이노보리 5월 5일. 이건 뭐야? 타나바타 7월 7일. 얘는 뭐야? 5월 5일. 무사야. 그 투구 가부토 장식한 가부토 투구. 왜 우리 임진왜란 때 많이 보잖아. 요 투구를 장식해 놓는. 그다음에 얘는 뭐죠? 1월 1일에 뭐 하는 거죠? 가가미 모찌. 거울떡. 신기라고 했잖아. 그래서 이거를 그 조상한테 이렇게 바치는 것처럼 공양하듯이 이렇게 장식을 해놓는다. 그랬습니다. 자, 이제 5월

5일이에요. 무사인형 나왔고요. 그다음에 코이노보리 나왔습니다. 단군호색구 단호절이에요. 우리 창포물에 머리 감는다고 했었어요. 창포물 뭐였어? 쇼부가 창포였어요. 창포물에 머리 감아서 이게 건강해지고 승부, 이겨라 뭐 이런 거죠. 이렇게 옛날부터 전쟁이 많았기 때문에 인형도 전쟁을 하는 그런 무사 인형으로 남자는 씩씩해야 되니까 계급이 있고 막 이렇잖아. 그러니까 장군이 되어라. 남자의 건강과 출세를 기원하는 날, 요즘엔 남녀 관계없이 아예 성장을 축복하는 어린이날로 변화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2026년 수능에서 나왔던 작년 수능 8번 문제입니다. 요거를 알아야 푼다는 거지. 답이 뭐야? 3번이 되겠네. 이게 왜인지 한번 볼게요. 5월경에 집 마당 등에 자주 보인다. 볼수 있다. 남자 어린이가 건강하게 아주 훌륭하게 되는 것을 기원하면서 세운다. 세운다. 세운다. 자, 바람이 불면 하늘을 막 수영하고 있는 것처럼, 뭐뭐처럼 보인다 라고 하는 코이노볼이 나왔습니다. 이게 여러분, 요게 되게 길이가 어때 보여요? 좀 짧아 보이지? 근데 선생님이 요거를 살려고 인터넷을 이제 일본 거 봤더니 이게 뭐 3m 막 10m 막 이래. 이게 이 미니어처럼 작아요. 근데 진짜로는 엄청 긴 거더라고. 몰랐어요, 그 정도로 큰 앤지. 그러니까 이제 코이노보리 세워놓는 거 보면은 진짜 길고, 이게 일본은 사실 그 해안에서 살잖아요. 우리 제주도가 보면 바람 많이 부는 느낌 여러분 모르나요? 그러니까 바다 가면 되게 바람 많이 부는 느낌 나지 않아? 그러니까 바람이 많은 게 기본인 거지, 기본값이지. 그러니까 이게 막 5월 달에 바람이 막 불면 여기 입이 이제 뚫려 있단 말이죠, 연처럼. 여기를 바람이 통과하면 얘가 막 뚱뚱하게 부풀어요, 종이가. 그럼 막 잉어가 막 춤추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야. 우리 그 노래방 인형처럼 막 이렇게 막 춤추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하늘, 먼 하늘에서 큰 높이 있는 장대에서 막 분화끼고, 그다음에 막이 소리도 막 ASMR 막 난단 말이죠. 그럼 보고 있으면 멍하게 약간 이렇게 되더라고. 이 테르테르 보호즈는 비올 때. 그다음에 이거는 오미코시라고 해가지고 그 맞질이 할때 신이 이제 타는 가마 같은 거잖아. 이걸 다 사람들이 메고 이제 행차를 하죠. 가가미모찌 1월 1일이었고, 얘는 뭐 오마모리는 이제 부적 같은 거예요. 럭키한 거. 우리 이거는 이제 일본 일상생활 문화에서 좀 다뤘었죠. 칠석입니다. 칠석. 칠석은 견우성, 직녀성이야. 견우직녀야, 견우직녀. 그래서 견우성, 직녀성, 별이야, 별. 호시마쯔리라고도 합니다. 자, 단자구 짧은 책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무튼 그렇게 이 가늘고 긴 종이에다가 자기의 소원을 적는 거예요. 자, 보통 7월에 하는데 8월에 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소원을 적어가지고 보여주는 거죠. 자, 다음 봅니다. 이제 5봉으로 넘어갔어요. 자, 5봉은요, 이 그림이 옛날에 그 모의고사인지 수능에서인지 나왔던 그림인데, 이제 선생님 캡처해가지고 이렇게 온 거야. 자, 봉 오도리 타이카이.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에요. 여기 타이코라고 해서 북을 막 둥둥둥둥 막 일본 그 북치는 거막 보이잖아. 이렇게 막 머리 딱 메고서 막 북치는 거, 아, 느낌 나오죠? 막 하면은 뭐 여기서 따다다다다다다 뭐 이러면서 소리가 막 나온단 말이지? 그러면 이게 엄청난 이 무슨 만국기가 걸려있듯이 막촥 있단 말이야. 그럼 사이를 이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뺑뺑뺑뺑 돌면서 노래에 맞춰가지고 이제 춤을 추는 그런 느낌이에요. 되게 신나겠지? 여름이야. 더워. 그죠? 일본의 추석, 조상의 명복, 그다음에 성묘를 한다. 유카타를 입어. 이거 기모노 입지 않아요? 유카타요. 기모노는 정장이야. 유카타는 여름에 입는 무명 호도, 혼자 입을 수 있어요. 봉오도를 이렇게 추는. 이게 뭐라고? 8월 15일. 오봉 야스미. 오봉. 자, 츠키미도 했었어요. 자, 달 구경을 하는 거예요. 달을 휘영청 뜬 달을 이제 쳐다보면서 츠키미 단고를 먹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갈 때도 이렇게 있고, 약간 이 본다나라고 해가지고, 다나가 뭐냐면 이 선반 같은 건데, 거기에다가 수확한 그해에 맛있는 과일이나 떡 같은 거를 이렇게 장식을 해놓고, 그리고 또 이제 달을 구경하는 그런 행사가 츠키미입니다. 갈대와 가을풀로 장식한 단 위에, 이게 본다나예요. 다나예요, 다나. 본다나. 부름달처럼 둥근 경단과 밤감 등을 올려놓고 달을 감상. 본다나는 그 오봉 야스미,
이때 하는 것도 이제 본 단어가 되는 거고요. 이런 어떤 상차림을 하는 것도 단 위에다가 올려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음력 8월 15일이기 때문에 이제 9월로 넘어가는 찍기미. 자, 시치고상입니다. 자, 11월 15일이에요. 남자 어린이, 여자 어린이. 신사참배하는 날입니다. 치토세아메라고 하는 가늘고 긴 홍백 가랑엿을 이렇게 들고 사진을 찍는 경우가 많다. 돌사진 찍듯이 찍는다. 시치고상까지 했어요. 자, 오미소가 갑니다. 12월 31일 날. 이게 여러분 이십강의 그두 번째 수능 특강의 문형학습에 있었죠. 한 해의 마지막 날 가족과 함께 보내고요. 제아의 종, 토시코시 소바를 먹는다. 요이 오토시 오무카이 쿠다사이라고 하면서, 연말 인사라는 거지. 고토시모 라이넨 뭐 요로시코 오네가이시마스. 내년에도 잘 부탁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죠. 요로시코 나이넨 뭐 요로시코 오네가이시마스 하면서 제아의 종소리 12월 31일 오미소카. 얘는 뭐야? 토시코시 소바. 토시코시 소바는 왜? 가늘고 길면 장수한다라는 느낌이 있어서 면을 먹죠. 그리고 또 뚝뚝 끊어지는 소바가 이렇게 안 좋은 면을 단절시켜주는 그런 의미도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오미소카도 이렇게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제 언어 문화로 넘어왔습니다. 자, 칭찬 표현 먼저 할게요. 일본어의 칭찬 표현. 자, 여러분 갖고 계시는 교재 162페이지 펴시면 칭찬, 감사, 의뢰, 완곡, 거절, 맞장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좀 봅니다. 능력에 대한 칭찬. 저즈 데스네, 소노 스커트 오니아이 데스네 라는 식으로 뭔가 외향에 대한 칭찬할 수도 있고 스커트 능력에 대한 칭찬할 수 있어요. 자,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하는 칭찬도 있으나 일상적인 인사로 하기도 함. 이게 무슨 말이야? 립서비스라는 거야. 그냥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훨씬 거짓말을 많이 한다?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 분위기를 좀 풀어가기 위해서 그냥 하는 말이 이제 칭찬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야. 칭찬의 말을 들으면 능력 이하와 관계없이 겸손하게 부정해야 됩니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감사합니다. 간바리마시타. 제가 좀 열심히 했죠. 이건 좀 약간 아메리칸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미국 사람들은 좀 그렇잖아. 나는 정말 정직하고 뭐 성실합니다. 저는 머리가 좋고 그래서 빨리 배우죠. 뭐 이렇게 막 자기소개하고 하잖아. 그럼 저렇게 자기를 저렇게 높이다니 막 이러잖아. 근데 일본은 진짜 우리나라 문화도 좀 그렇지 않나요? 약간 이에 소나 것도 아리마세요. 아유 안 그래요. 아예 멀었습니다. 소나 돈 때문에 터무니없네요. 이런 식으로 뭔가 부정하는 거야. 부정. 아니면 소래 호도 하나 더 추가. 소래 호도 데모 아리마센. 그 정도는 아니에요. 이렇게 아, 소래 호도 데모 아리마센. 소나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칭찬했을 때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경우는 언제? 이런 외향에 대한 칭찬했을 때는 감사를 하는 게 좋습니다. 능력에 대한 거는 부정. 얘는 그냥 감사로. 그래서 선생님 사실 좀 빨간색이 잘 어울려요. 그래서 빨간색을 또 준비해 주셨다고 해요. 나그 선생님 그 강의 보면 빨간색 많을 걸? 근데 이거 보면 뭐라 그래? 선생님, 빨강 너무 잘 어울리세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그럼 선생님 뭐라 그래? 예, 마다, 마다 됐어. 아직 멀었어요. 더 빨개야 된다고. 좀 이상하잖아. 뭐라 그래? 그럴 때는,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감사합니다. 제가, 또 이렇게 말을 들으니까 기쁘네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막 갑자기 막 부정을 해. 그것도 좀 이상하다는 거야. 외형에 대한 칭찬은. 부정할 필요가 없어요. 고맙다고 하면 되지. 자, 볼게요. 야, 기은, 아까 음악 끝났다네. 야, 야구 너 진짜 잘한다. 그랬더니 뭐라 그래? 너 진짜 엄청 늘었는데? 야, 뭐라고 해야 돼? 마다, 마다 됐어. 물론이에요. 부탁합니다. 그 소레자나이 데스. 그게 아니에요라고. No, it isn't. 이렇게 얘기하는 건좀 이상하지. 난데모이 데스. 뭐든 좋아요. 여기서는 부정해야 됩니다. 칭찬에 대한 겸손한 부정. 1번. 이렇게 문제 푸시면 되겠고요. 자, 감사는 뭐예요? 뭐 다지 우리도. 근데 일본 좀 틀린 게 뭐냐면 재차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하는 거지. 아, 지난번에 저한테 아우 너무 감사했어요. 이렇게 지난번에 고노아이다 이런 거. 재차 어제와이 날입니다. 감사했습니다. 제가 신세를 많이 졌네요. 그래서 재차한다는 거는 우리나라 조금 더 다른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지난번에 했던 게 진짜 고마움을 하는데 일본은 진짜 습관적으로 했던 것도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아우 지난번에 저한테 근데 그좀 좋은 것 같긴 해. 뭔가를 하나 선물을 줬는데 그 약간
그 이후에 후기를 들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나쁘진 않은 것 같아. 근데 막세 번, 네번 하면, 아, 뭐야. 약간 이런 욕구.

no!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소됐으네 하면서 시간을 끌던가, 아, 소래와졌다 그건 좀, 이런 식으로 뭔가, 예, 좀 이렇게 얼버무리면서, 이렇게 피하는 식으로. 자, 애매한 표현은 뭐라고 하냐면, 간가이 도깨마스, 제가 생각해 볼게요. 간가이 사세테 그다사이, 생각하게 해주세요. Let me think. 그치? 간가이 때미류 내가, 트라이 해볼게. 생각을 좀 트라이 해볼게. 뭐 이런 식으로 해보면 되겠는데, 거의 다 거절이지. 이렇게 얘기하면.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보고도 개콘시대 끄다사이. 저랑 결혼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아, 간가이 사시대 끄다사이. 그러면 아, 좀 생각 좀 하게 해 주세요. 이러면 좀 약간 판단의 보류 또는 거절이 되겠는데, 좋다 그러면 하이라고 얘기하겠죠, 여자도. 근데 아, 좀 생각 좀할 시간을 주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거절할 수도 있고 뭐 승낙할 수도 있고. 근데 거절의 경우는 사도 교시니 기마센까? 뭐 동아리, 야 우리 다도교실 와. 도테모 타나시이 데스요. 좋아요. 이제 아좀 생각해 볼게요. 이렇게 얘기하면 대부분 거절이에요. 대부분. 그러니까 대부분 거절인데 약간 프라이빗한 거에서는 진짜로 생각하고 수도 있는데, 보통 사업이나 뭐 이런 잘 모르는 사람들끼리 얘기하는 경우에는 거절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일본은 맞장구 표현 너무 대단하죠. 우리나라에서는 맞장구 잘안 쳐요. 경청할 때는 오히려 이렇게 응시하고 떡구덕통도만 하는데, 일본은 아, 소데스까? 소다네? 나류호도! 막 이러면서 뭔가 도중에 멈추지 않고 계속 맞장구를 치는 거야.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이 막 계속 맞장구를 치면 왜 그래? 왜 그러는 거야? 이게 약간 기분 나쁠 수도 있을 만큼 맞장구를 많이 쳐요. 왜안 듣고 뭐 하니? 왜 이렇게 심하게 고개 끄덕거리지? 선생님 놀리니? 뭐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아, 나루호도, 아, 소난데스까? 막 이렇게 한단 말이야. 왜 그러느냐? 그걸 멈추면 상대방이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잘 따라오는 거를 계속 표현을 해줘야 되는 거야. 불안하지 않게. 우리나라랑 조금 더 과하고 잦아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좀 덜해요, 이런 거는. 자, 표현적 특징, 이거 재밌다? 자, 상황에 따라 삼가야 하는 말을 뭐냐면, 자르고, 돌아오고, 끝나는 거는 결혼식에선 하면 안 되겠지. 그럼 뭐라고 해야 돼? 개콘식이요, 오와리마스. 결혼식을 끝내겠습니다. 하지 말고, 개콘식이요, 오히라키. 또, 사세 때 이따다키마스. 사세 때 이따다쿠는 시마스예요, 사실은. 하게 해, 받겠습니다는 하겠습니다. 그 얘기인데, 뭘 하겠다는 거야? 오히라키라고 하겠다. 오히라키로 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히라크라고 하는 건 여는 거지. 그러니까 새로운 장면을 열겠다. 이 장면이 끝나고 다시 새로운 장면을 열겠다라는 식으로 해서 완곡하게 끝났다라는 걸 말해주는 표현이 되는 거야. 대체 표현이 되는 거지. 자, 병문안 할 때는 이걸 쓰면 안 돼. 건강하세요. 내안 건강하니까 병이 나지. 사요나라는 영원히 안녕이기 때문에 쓰면 실례됩니다. 간바테 쿠다사이. 나 지금 아파 죽겠는데. 분발하세요. 힘내세요. 아이고, 내가 아픈데. 이게 되기 때문에 실례가 된다. 다이조부 데스까? 괜찮아요? 라고 물어보는 것도 실례. 그럼 뭐라고 말해야 돼? 자, 구아이와도 데스까? 이런 식으로. 아, 지금 컨디션 어떠세요? 이렇게는 할수 있어요. 그 다음에, 얼른 건강해지세요. 정도. 쾌유를 빌어요. 정도. 그러니까 이런 정도는 기억해 두고, 나머지는 안 건강하지. 안 괜찮아. 이기 때문에 안 괜찮은 사람한테 괜찮냐고 물어보는 게 실례가 된다. 자, 그 다음에 표현적 특징으로 합니다. 자, 시합에 졌을 때는 시아인이 마케타도끼, 그러면 마케루라는 말 자체가 기분 나쁜 거예요. 사무라이 노 쿠니 데쇼? 그지? 사무라이 나라이기 때문에 진다라는 말 쓰지 말고 이길 수 없었을 때 이렇게 좀 바꿔서 표현을 해준다는 거지. 케이키오 키르. 케이크를 팍 자르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하니까 뭐라 그래? 나이후오 이레루. 이 뭐야? 칼을 넣는다라는 식으로 자른다라는 걸 다시 합니다. 아시겠죠? 결혼식 등에서는 자르는 걸 인연이 끊기니까 이런 식으로 바꿔 말하나요? 워딩을. 그지? 집을 나오다라고 하는 건뭐 가출한 느낌이 나니까 히토리 그라시오 하지메테. 혼자 사는 걸 시작하고. 오와리마스. 쓰지 않고 오히라키 니 시마스. 오히라키 니 또는 토 시마스. 이런 식으로 쓴다는 거죠. 자, 상황에 따라 터부시 되는 말들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여러분, 이건 뭐냐면, 그, 신체 관용어구랑 같이 되는 것들이에요. 관용적 표현인데요. 아따마가 까따이. 그러면 완고하다. 머리가 딱딱한 거야. 머리가 딱딱해서 남의 이야기를 잘 듣지 않는다. 이거는 어디서 나왔냐면, 그, 예문이 옛날에 있었던 수능특강이나 아니면 선생님이 기출문제에서 찾아왔어요. 여러분 교과서에는 없어요. 자, 입이 무겁다라, 까따이 딱딱하다라는 거는 비밀을 잘 지킨다는 거. 비밀 엄수. 그는

그녀는 입이 딱딱하기 때문에, 즉 비밀을 잘 지키기 때문에 뭐든 말할 수 있어요. 자, 입이 무겁다라는 건 과묵하다, 말수가 적다는 거야. 그는 말수가 적어서 이견을 나까나까 이완하니 좀처럼 말하지 않기 때문에 저도 고맙다 이 맛을 좀 곤란해요. 그 뭔가 뭘 말을 해야 할 텐데, 그지? 자, 네와가 통오이라고 하는 건 전화가 멀다라는 건데, 전화의 위치가 먼다는 것도 쓸 수가 있겠지만 보통은 잘안 들린다. 아, 나 저도 네와 통오인 데스케도. 자, 안 들린다. 무시무시할 때 쓰겠지. 자, 토이레가 통오이, 토이레가 치카이라고 하는 거는 뭐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화장실을 자주 가면 치카이, 차를 잘안 가면 토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코히요 노무토 토이레가 치크치. 카페인 성분은 이뇨작용이기 때문에 토이레가 어떻게 돼요? 치카쿠나루, 가까워진다, 이렇게 표현됩니다. 자, 그 다음에 눈이 막 뱅글뱅글 도는 거야. 바쁘다 아니면 어지럽다도 돼요. 구찌오다스는 입을 넣는 거기 때문에, 입을 빼는 거기 때문에 내가 말창견을 하는 거고요. 메가나이는 맹목적인 거야. 매우 좋아하는 거야. 그치? 뭐 판단력 없이 너무 좋아하는 거. 세가타카이라고 하는 거는 등이 높기 때문에 키가 크다라는 걸알수 있고요. 하나가타카이라고 하는 거는 우쭐하다인데, 이거 너 이렇게 콧대가 높니? 그 우리나라의 그 우쭐하다랑 좀 달라요. 우리나라의 콧대가 높다라는 건좀 부정적으로 쓰이지만, 일본어의 하나가타카이라고 하는 거는 되게 뭔가 자랑스러워 하는 거예요. 우쭐하다가 좀 약간 마이너스 이미지가 있는데, 너무 자랑스러운 거야. 아우, 나 진짜 너무 이렇게 이거를 되게 기분 좋고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을 때 하나가 다까이 있습니다. 카오가 히로이는 얼굴이 넓다. 우리 얼굴 넓고 싶지 않죠? 근데 이거는 그런 어떤 얼굴이 아니라 인지도예요. 인지도가 많아서 얼굴이 많이 알려져 있는 거를, 아는 사람이 많은 거를 카오가 히로이. 자, 메또 하나노 사키. 이 코끝, 여러분 이렇게 코끝 보이세요? 선생님은 코가 높진 않지만 보이네요. 자, 이게 엄청 가까운 거예요. 치카이. 구찌니스르. 말로 하다, 먹다. 입으로 하는 게 말하고 먹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신체 관용어가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이에요. 한국어 표현이 반대인 것. 그러니까 이쪽, 저쪽은 저쪽, 이쪽이라고 되고, 저것, 이것인데 이것저것이고, 이렇다, 이렇다, 그렇다인데, 그렇다, 이렇다로 되어 있고, 이따리, 기다리 되어 있죠. 왔다 갔다 하는 거. 왜 이렇게 됐을까? 그치, 모음이 먼저 나오는 거야. 아이우에오. 이 모음이 먼저 나온 거죠. 아치, 코치, 이런 식. 코치, 아치 하면은, 호부터 이미, 크 하고 내기 때문에 어감상 부드럽지가 않으니까 모음 먼저 발설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언어 문화까지 싹 한번 살펴봤어요. 예, 기출문제 풀어보면서 우리 몇 페이지냐면 164페이지 펴시면 수능 실전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코마타 코토가 아타라 카레니 소단스루도 이요. 그한테 상담하면 돼. 뭐가 넓어? 아는 사람이 많아야 되지. 얼굴이 넓어야지. 다스케 테크레르 도모 도와줄 거라고 생각해. 이런 식으로 뭔가 알면 문제 쉽게 풀수 있는, 예, 좀 옛날 모의고사네요. 2019년 6월 모의고사 살펴봤습니다. 자, 빈칸에 들어가고 결혼식이에요. 뭔다 그랬지? 자르다, 오아루, 키르, 카에르. 뭐 이런 말들을 쓰면 기분 나쁘다 이거야. 그치? 이미고또바라고 해가지고 터부시되는 말이 있단 말이에요. 즉이와 신랑 신부, 신로 신부노 오테니요리. 자, 그 손에 의해서 뭐 한대요? 나이프 어 케이크니 이레마스. 이레 때 이따다키마스 넣는다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같이 손잡고 이렇게 자르겠지. 3단 케이크이네요. 답은 4번. 자, 두 번째 왔어요. 사토시 와타시 타치 노 고토. 야, 사토시야, 너 우리들 이야기 미유키장한테 말했어? 그랬습니다. 얘네 사귀나? 미유키 지금 와, 가라, 다른 이모 하나 사나 있대. 아무한테도 말안 하겠대.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입이 무거워서 아무한테도 말을 안 하겠죠? 구찌가 가타이. 오모이가 아니라, 예, 가타이. 근데 오모이를 써서 입이 과묵하다 또는 비밀을 잘 지킨다라는 말이 사전에는 나와 있더라고. 근데 보통은 가타이 쪽을 많이 쓰니까 가타이로 합시다. 소시티클에 따라 그렇게 하면 이익게 도네. 좋겠지만,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메가나이 1번부터 봅니다. 메가나이, 맹목적으로 좋아하다. 2번, 가오가 히로이, 인지도가 높은 거예요. 많이 알려져 있는 사람, 아는 사람이 많은 거. 4번, 세가타카이, 키가 큰 거고요. 아타마가 가타이, 아, 완고한 겁니다. 머리가 딱딱한 거니까 답은 4번. 3번 들어왔습니다. 글을 이해한 내용 한번 볼게요. 세이진 노 히, 아, 이거 진짜 너무 이 예문 한번 잘 봐봐. 성년의 날을 잘 설명해 놨어. 1월 둘째 주 월요일은 성년의 날이고요. 성인의 날이고요. 일본에서는 그날에 성인이 된 사람을 위한 식이 있습니다. 성인식이 있대요. 그것을 성인식이라고 말하는데, 식에는

여자의 오구가 대부분 온나노 히토노 오구 여자의 대부분이 기모노를 입고 나와요. 남자 오토코노 히토 데 기모노 키루 히토와 아마리 이나이 기모노를 별로 안 입어요. 그럼 뭘 입어요? 정장을 입어요. 성인식에는 고등학교 때 친구를 만날 수 있어요. 왜냐면 똑같이 나이가 먹잖아. 그러니까 그때 모이는 애들은 다 동네 애들 같이 모이는 거야. 근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년 정도 지난 다음에는 이게 만이잖아, 만. 그래서 지난 다음에 우리 탓대. 시간이 지난 다음이기 때문에 모두 조금씩 오토난이나 떼이드 어른이 되어 있죠. 대학에 간 친구도 있고 그다음에 회사에 들어간 사람도 있고 이미 결혼한 사람, 일본은 결혼 일찍 하는 애들 일찍 하니까. 히토 나도 이러이러나 히토가 있대. 오모시로이. 다양한 사람들이 변화를 볼수 있어서 되게 재밌다라고 하는 거죠. 자, 1번 갑니다. 성인이 되면 매월 1월은 바빠진다. 이것도 이상하고. 성인식에 나오면 고등학교 때 친구들과 만날 수 있어요. 답은 2번. 자, 성인식에 나오는 남자는 기모노를 입어서는 안 된다가 아니라 입는 사람이 별로 없고 보통 정장을 입겠죠.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2년이 지나면 남자는 기모노를 입지 않아도 된다 이런 말 없었고 결혼한 사람과 회사에 들어간 사람을 위한 날이 성인의 날이다. 아니죠. 답은 2번입니다. 저긴 문장 보통 수능 실전 문제에서는 안 나오는데 또 정성스러운 문장이 나왔었습니다. 자, 4번 볼게요. 자, 그림이 쭉 나와 있는데요. 11월 15일 나오면 볼 것도 없어. 답 뭐야? 5번. 그지? 뭐야? 치토세아메 가늘고 긴 홍백의 가랑엿 있다 이라고 했죠. 일본에서는 11월 15일에 3호세의 남자 어린이와 37세의 여자아이가 기모노를 입고 지금까지 건강하게 잘 자란 것에 대한 축하를 위해서 양친 부모님과 신사의 오마이린이 이키마스 참배하러 갑니다. 또 자, 장수하는 것을 기원하면서 아이들에게 뭘 줘요? 치토세아메. 치토세아메. 아메는 사탕이고요. 치토세는 천년이라는 뜻이에요. 천세를 사는 사탕. 이거 먹으면 천년 사는 거야. 다베타리 시마스 먹기도 합니다. 자, 1번은 그냥 단거고요. 2번은 우동이거나 소바겠지 뭐. 3번은 뭐야? 가가미모찌. 1월 1일. 그다음에는 오세찌리오리. 또 정월에 먹는 음식들이 나와 있네요. 자, 셋집은 나왔습니다. 자, 이 셋집은도 되게 긴 건데, 사실 되게 영양가 있는 본문이에요. 잘 볼게요. 셋집은 이라고 하는 말은 A to U B. A to U B. 그러니까 A라고 하는 B는 같은 거야. 자, 셋집은이라고 하는 말은 계절을 나눈다. 셋집분이잖아. 계절을 나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옛날 일본에서는 봄에는 1년의 시작이라고 여겨져. 특히 다이세츠니 사레타. 되게 소중하게 여겨졌다는 거죠. 봄이요, 봄. 1년의 시작이니까. 자, 그래서 봄이 시작되기 전의 날을 세츠분이라고 부르게 되었어요. 또, 계절을 나누는 세츠분에는 나쁜 것이 키아스이. 나쁜 게 막, 뭔가 시작할 때막 이렇게 부정 탈라고 막 오잖아. 또 사례 때 이때 오기 쉽다고 생각해서 그 와르이 모노가 오니 데아루 나쁜 게 뭐냐 그 오니야 뭐냐 그내딸 다시 줘막딸 내놔 뭐 이런 약간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그 와르이 모노 데아루 그 나쁜 것인 오니 도깨비가 오지 않도록 오니니 오니노 기라이나 마메 오니가 싫어하는 콩을 나겟다리시다. 그러니까 뭐 드라큘라가 십자가 싫어하듯이 막 이렇게 그런 게 있죠. 선생님이 얘기해 줬던 그 전설 같은 거, 설화 같은 거. 자, 지금도 그 습관이 남아 있어요. 오니가 이나쿠나레바 오니가 없어지면 새로운 한 해를 냉끼니 건강하게 쓰고스 보내다 보내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거를 해석을 할때 세츠분에 대해서 조금 알고 있으면 좀 해석하기가 쉽잖아, 그지? 도깨비가 오지 않으면 새로운 해가 시작되지 않는다가 아니라 도깨비가 올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매를 던진다. 콩을 던진다. 아니죠. 도깨비가 오지 않도록, 다가오지 않도록 앵마개를 하려고 콩을 던지는 거죠. 새로운 해를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누구한테? 도깨비에게 부탁한다. 아니요. 도깨비는 나쁜 역할이야. 자, 일본에서는
봄이 시작되기 전에 나를 새츠분이라고 말합니다.

0: 있습니다. 그쵸? 2월 3일. 예, 도깨비는 콩을 싫어하기 때문에 답의 나인데 먹지 않고 다른 곳으로 던진다. 이것도 좀 이상하죠? 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6번 들어왔어요. 마에다상, 콘슈노니지오비, 이번 일요일 날, 모두 다 같이 영화를 보러 가는데, 같이 어때? 아, 나도 모두랑 다 같이 영화를 보고 싶은데, 그날은 쫑쫑쫑 하면서 뭐해? 거절해야 돼. 알맞지 않은 거는 거절을 쳐또 요지 같대, 약속 같대, 와루인 데스케도, 바이토 같대, 뭔가 다 원인이 되는데, 얘는 와루인 데스케도는 미안하지만이 되죠. 그날은 말이 됐을게도 미안하지만이 아니라 나쁘지만 이렇게 되겠네요. 좀 이상하죠? 답은 4번 되겠습니다. 7번 넘어왔습니다. 자, 코토시와 이로이로 또 감사합니다를 해야지. 그리고 내년에도 잘 부탁드려요. 그렇게 해서 요이 오토시 오므가이 크다사이 연말 인사들을 지금 나누고 있는 상황이에요. 감사 인사를 봅니다. 주의 심하시다. 주의했습니다. 우잠마 심하시다. 신뢰 많았습니다. 시츠레 심하시다. 신뢰했습니다. 오세와이 나리마시다. 이게 바로 신세를 많이 졌어요 라고 하는 감사 인사가 되는 거예요. 아케마시테 오메데토 고자마세. 이거는 신년 인사니까 1월 1일 날 해야지. 답은 4번. 자, 8번 들어왔습니다. 이거는 이제 칭찬에 대한 말이에요. 일본에서는 아우 잘하네요, 잘하네요 등 칭찬하는 말을 자주 사용하는데 정말로 능력이 있어가지고 칭찬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인사말로서 말하는 경우도 적지 않아요. 그냥 하는 거지, 립서비스. 그래서 칭찬을 받을 때는 자신의 능력과 관계없이 겐손, 겸손해서 대답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영어 잘하네요, 피아노 잘하네요 라고 칭찬을 들었을 때는 아유 아니요 아닙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등과 같이 대답하는 게 보통입니다. 하지만 외향, 옷 같은 것을 칭찬받았을 때는 아리가토 고자이마스라고 대답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요 라고 얘기하고 있죠. 아까 본문에서 얘기했던 거랑 너무 같죠. 우리 수능 포인트에서 능력이 있는 사람은 칭찬하는 말을 자주 사용한다? 이상하죠? 일본인은 칭찬하는 말을 인사말로써 사용하는 경우도 있죠. 그냥 사용한다는 거죠. 답은 2번. 자, 인사말로 칭찬을 받았을 때는 겸손해서 대답하지 않아도 된다, 아니고요. 자기 자신에게 능력이 있는 것을 칭찬받았을 때 겸손하게 대답하는 것은 좋지 않다. 겸손하게 대답해야 됩니다. 자, 영어 잘하네요 라고 말을 들으면 감사합니다 라고 대답하는 게 자연스러운 게 아니라 겸손하게 부정해야 됩니다. 자, 9번은 감사 얘기예요. 일본인은 남한테 감사의 말을 자주 한다고 하죠. 예를 들어서 남한테 뭔가를 부탁하고 그걸 또해 받았다면 타논다히토, 부탁한 사람은 감사하다라고 말하겠지. 부탁한 다음에 고마워 해줘서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야. 또 남으로부터 뭔가를 받았을 때도, 뭔가 이렇게 물건 같은 걸 받았을 때도 어우 너무 항상 고맙네 라고 같은 감사의 인사말을 한다는 거지. 뿐만 아니라 무언가를 받고 바로 감사의 말을 말해도 다음에 그 사람을 만났을 때 다시 또 재차 그 전에는 고마웠어라고 말하기도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재차 감사를 한다는 거지. 감사의 말을 너무 자주 하고 또 재차 한다는 거야. 몇 번이나 감사의 말을 전하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를 아주 소중하게 여기는 일본인의 특징이다라는 거야. 고마워, 고마워. 습관처럼 말한다는 거지. 좋은 문화 같아요. 1번 봅니다. 부탁한 사람은 감사의 마음을 말해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입니다. 전에는 고마웠어. 그러니까 뭔가를 받았을 때 말하는 말이 아니라 받았을 때 재차 말할 때 말하는 거죠. 자, 일본인은 소중하다라고 하는 말이 아르꼬또니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 이것도 이상하고 본문 내용 아니죠? 무언가를 부탁할 때 항상 고마워라고 말하고 난 다음에 부탁한다. 뭐 그럴 수도 있지만 본문 내용과 다릅니다. 자, 일본인은 남과의 관계를 아주 소중하게 다이세츠, 나이지 같은 말이에요. 스루카라 간샤노 고토바오 요쿠유, 감사의 말을 자주 말한다라는 내용입니다. 답은 5번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9번까지 모두 풀어봤고요. 이렇게 해서 수능 특강이 모두 끝났습니다. 자, 다음 강에서는 특강인데요. 특강에서 수능 유형 정리하면서 만나보도록 할게요. 미나상, 고쿠로사마데시다. 자, 마다!
1: 사이버 폭력 신고 방법 알려드립니다. 국번 없이 117로 신고해주세요. 전화가 힘든 상황일 때는 샵

0117로 문자 상담이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객관적인 증거 확보를 위해 가해 학생의 이름이 드러나도록 화면을 캡처해 주세요. 신고 시 사이버폭력으로 피해를 당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폭력 없는 학교 생활을 위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직업탐구 사업경제 선생님 문혜진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교재 기준 20강이죠. 이제 강의는 29강이라 우리가 한 강의 강좌도 남아있지만, 일단 교재 기준으로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열심히 1강부터 쭉 달려온 친구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아직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오늘 20강까지 마무리를 잘 해봐야겠죠. 오늘은 이제 세계 경제 환경과 기업의 글로벌 경영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무역이라는 그 키워드를 조금 벗어나서 세계로 확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계 글로벌 경영을 하려면 어떤 전략들을 가져야 되는지, 그리고 경제 통합의 유형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약간 새로운 영역의 무역을 또 배워볼 거예요. 이전 시간에 배웠던 무역보다는 조금 다른 성격이고 난도는 조금 더 쉬운, 좀 재밌게 배울 수 있는 부분으로 마무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한눈에 보는 프리뷰 보면서 또 한번 쭉 보고 배울 내용은 선생님이랑 같이 차분하게 나가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지금 교재 기준 4개의 강의에 걸쳐서 쭉 계속 봤던 무역과 글로벌 경영 파트 기출 분석이죠. 마지막 시간이니까 마지막 시간인 만큼 좀 천천히 리뷰해보면서 그 다음 파트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제일 첫 번째 배웠던 게 무역의 이해였습니다. 그래서 무역을 가장 개괄적으로 볼수 있는 파트였죠. 그래서 무역의 이론, 그리고 우리가 절대 생산비설, 비교 생산비설 이런 것에서 절대 생산비설과 비교 우위를 구할 수 있는 계산하는 내용들을 배웠었고요. 무역의 분류, 종류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게 우리가 어떤 걸 보고 키워드를 찾아서 어떤 종류인지 어떤 분류인지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문제들 같이 풀어봤었고요. 그 다음에 무역의 계약 조건 너무 중요했죠? 어디랑 연계가 됐었죠? 맞습니다. 유통이랑 연계가 됐었죠. 그래서 유통에서 매매 5조건 배웠던 거에서 조금 더 확대해서 우리가 8가지 조건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여기 대표적으로 품질, 수량, 가격, 선적, 결제, 보험 해서 보면 거의 매회 출제되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파트죠. 그리고 그 다음 세 번째가 무역의 수출입 절차인데, 이 수출입 절차라고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어떤 조건이었죠? 맞아요. 여기서 봤던 가격 조건, 이코텀즈 관련해서 대금 결제 방식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전체적으로 봤을 땐두 번째 영역과 세 번째 영역이 고루고루 많이 출제되고 있는 영역이라 선생님 열심히 복습해야 된다고 얘기했었죠. 그리고 마지막 파트, 이제 오늘 해야 될게 세계 경제 환경과 기업의 글로벌 경영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다 무역이라는 키워드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무역의 전체적인 걸좀 배웠다면 이제는 세계로 확장해서 좀 세계로 시야를 확장해서 우리가 뭐 글로벌 경영이 어떤 건지, 어떤 전략으로 가야 되는지,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적절한 뭐 계약 방식이나 수출 방식이나 그런 걸 사례에 따라서 적용해보는 그런 내용들을 같이 배워볼 겁니다. 경제 통합이라는 용어가 나와요. 우리가 여러분이 뉴스에서 FTA 이런 용어 많이 들어보셨죠? FTA를 비롯해서 경제 통합의 단계가 있습니다. 그 단계마다 어떤 유형들이 있고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경제 통합에서 우리가 같이 배워볼 거예요. 최근에 3회에 걸쳐서 계속 출제가 되고 있고, 경제 통합 같은 경우에는 계산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우리가 수입 단가가 있으면 거기에 관세를 더해서 최종적인 수입 가격을 비교해보고, 가장 수입 가격이 저렴한 나라에서 우리가 당연히 수입을 해와야겠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고 각각의 어떤 경제 통합의 이점이 있는지 우리가 파악해야 되는 문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 전략은 글로벌 경영 이라는 우리가 키워드를 배우는데, 글로벌 경영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거에서 뻗어나온 키워드예요. 그래서 기업이 해외 시장 진출 전략을 크게 세 가지를 씁니다. 첫 번째는 가장 심플한 수출, 두 번째는 계약, 세 번째는 투자.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 중에서 어떤 걸 해야 될까 사례를 보면서 직접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여기 3회 정도 출제됐지만 실제로는 모의고사에서나 뭐 수능에서 등등 되게 자주 볼수 있는 영역 중에 하나입니다. 자, 세계 경제 환경과 기업의 글로벌 경영. 선생님 이미 키워드를 얘기했지만 키워드로 한번더 보고 넘어갈게요. 키워드는 크게 선생님이 세 가지로 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무역에서 했었을 때는 계속 무역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하나로 딱 묶었었는데, 이번 단원에서는 조금, 물론 연관성은 있지만 하나로 무역이라는 키워드로 연결시키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세 가지로 구분을 했고요. 제일 첫 번째는 아까 말했던 경제통합, FTA 같은 거 우리가 이따가 사례로 접근해 볼 건데, 경제통합의 단계, 각각의 특징들을 배워볼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글로벌 경영이 나와요.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에서만 경영할 수 없고, 워낙에 글로벌 시대니까 이제 경영도 해외로 나가고, 그리고 실제로 해외에서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들도 많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글로벌 경영이 추세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해외 시장을 진출을 해야 된다. 그 사실 글로벌 경영에서 뻗어나오는 키워드이기도 합니다. 해외 시장 진출 전략엔 크게 아까 말했던 대로 세 가지가 있는 거죠. 수출하는 방식, 아니면 계약을 하는 방식, 아니면 그냥 해외 투자하는 방식, 돈을 투자하는 방식, 그 내가 직접 경영을 목적으로 투자할 것이냐, 아니면 그냥 나는 배당이나 이자를 목적으로 투자할 거야, 이러면은 또 다른 방식, 간접 투자 방식, 이런 식으로 목적에 따라 투자 방식도 나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크게 세 가지 키워드로 같이 보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경제 통합부터 볼게요. 자, 경제 통합이라는 건말 그대로 경제를 통합하는 거예요. 하나로 합치는 느낌이에요. 경제 통합. 왜 합칠까요? 뭔가 이점이 있으니까 합치겠죠. 맞습니다. 경제적 이해관계가 깊은 다수의 국가, 그러니까 두 국가 아니면 세 국가 그 이상이 될 수도 있겠죠. 그 다수의 국가가 공동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같이 합치는 거예요. 결성한 결합체, 통합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많이 뉴스 같아 접할 수 있는 건 FTA예요. FTA가 가장 첫 번째 경제통합 단계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많이 접할 수 있고 좀 익숙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동이익을 얻기 위해서 하는데, 도대체 어떤 공동의이익을 얻으려고 할까? 그런 걸 생각해 보면서 한번 접근해 볼게요. 경제통합의 형태, 여러분의 교재에도 선생님이 지금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그대로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을 조금 변형해서 선생님이 설명할 거예요. 자, 첫 번째로 일단 다섯 개의 단계가 있습니다. 경제통합의 단계 다섯 단계. 그래서 1, 2, 3, 4, 5 이렇게 선생님이 큰 글자로 정리해 봤어요. 첫 번째 단계가 바로 자유무역협정이에요. FTA, 계속 얘기했던 FTA. 그래서 자유로 무역을 한다. 그래서 서로 협정을 한다. 약속을 한다. 가장 첫 번째 단계입니다. 자, 그두 번째 단계는 관세를 동맹 맺어요. 관세를 동맹 맺는다. 관세 동맹. 그리고 공동시장, 시장을 조금 더 하나로 같이 쓰는 느낌이 있어요. 조금 더 결합이 단단하겠죠. 공동시장. 이건 더 나아가서 이젠 경제를 동맹 맺어요. 점점 더 단계가 올라가는 거예요. 최종적으로는 앞에 뭐가 붙어요? 완전히 붙습니다. 완전. 완전 경제 통합. 정말 다 하나로 합쳐버리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아직 전체적인 이름만, 느낌만 보는 거예요. 우리가 1단계에서 5단계로 갈수록 점점점 구속력이 어떻게 되는 것 같아요? 나라들끼리 구속력이 더 끈끈해지고 단단해지는 느낌이 들죠? 그리고 보통 다른 말로 어떻게 쓰냐면 통합 강도가 높아진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통합 강도가 점점점점 높아진다. 자, 그러면 자유무역 협정부터 특징을 같이 볼게요. 자, 첫 번째 특징입니다. 우리가 자유무역 협정을 어떤 나라와 딱 맺게 되면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요. 역내 관세를 철폐해요. 역내 관세 철폐. 여러분 교재 기준에는 역내 관세 철폐만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은 뒤에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물론 대표적인 예시가 역내에 관세를 철폐하는 게 맞지만, 철폐하기도 하고 관세를 인하하기도 하고 아니면 다른 무역 장벽을 철회하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역내 관세 철폐 등 각종 무역 장벽을 완화하거나 제거한다라고 선생님은 좀 넓은 의미로 적어두었습니다. 자, 일단 영내라는 느낌 볼까요? 영내? 영내라는 건 뭘까요? 같은 통합을 맺은, 경제 통합을 맺은 회원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내. 옆에 조그맣게 나와 있는 건 여러분 교재에 다 그대로 나와 있는 예시예요. 그래서 굳이 화면에 보이지 않아도 여러분 교재에 다 있는 내용입니다. 대표적인 예시가 미국, 멕시코, 캐나다 협정, USMCA라고 부르기도 하죠. 뒤에서 선생님이랑 한번더 사례 볼 거예요. 그 다음에 유럽 자유무역 연합. 그래서 뒤에 FTA가 붙죠. 그래서 사실 이걸 딱 보면 FTA구나 알수 있어요. 그런데 USMCA 같은 경우는 조금 특이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번더 체크해두면 좋겠죠. FTA의 대표적인 예시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자유무역 협정을 맺으면 서로 역내 관세를 철폐하거나 아니면 서로 무역 장벽이 완화가 되기 때문에 더 자유롭게 무역을 할수 있어요. 그쵸? 근데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관세를 동맹 맺습니다. 어떻게 관세 동맹 맺냐면 역외, 아까랑 다르죠? 역외 공동관세 부과. 아까는 역내 같이 우리가 손잡은 통합을 맺은 국가들끼리 안에서 이렇게 관세 철폐했었거든요. 그거는 당연히 가져가는 거고, 거기에 플러스 효과가 하나 더 붙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역외

왜? 우리 협정을 맺지 않은 다른 나라를 역외국이라고 해요. 그 역외국들에게 공동관세를 부과한다.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끈끈해지는 느낌이죠. 우리 손잡은 친구들 말고, 손잡은 나라들 말고는 우리 다 공동관세 부과할 거야. 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두 번째보다 관세 동맹이다. 관세라는 게큰 키워드입니다. 자, 그럼 한 단계 더 나아가 볼게요. 여기 안에 나와 있는 거는 선생님이 뒤에서 한번더 설명할 거라서 이 관세 동맹에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세 번째, 공동시장이에요. 자, 공동시장이 뭐라 그랬죠? 조금 더 시장을 같이 쓰는 느낌, 얘보다 훨씬 더 통합 강도가 높아진 거죠? 그래서 어떤 특징이 생기냐면, 플러스 하나 더 효과가 생깁니다. 역내 생산 요소가 자유롭게 이동한다. 자, 다시 나왔어요. 역내. 역내라는 거 뭐라 그랬어요? 역외는 협정을 맺지 않은 다른 나라들이 역외국이었고, 역내국은 협정을 맺은 우리끼리 끈끈한 그런 나라들 역내국이라고 하거든요. 역내에서 생산 요소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게 해서 하나의 시장처럼 보이게 한다. 그래서 공동시장입니다. 자, 그런데 이 생산 요소 우리 많이 들어봤죠? 우리 경제활동 맨 처음에 배울 때부터 더 생산 요소 선생님한테 강조하면 설명했었어요. 뭐였을까요? 맞아요. 노동이나 자본 같은 걸 의미합니다. 기술 이런 것들을 의미해요. 자, 쉽게 말해서 만약에 공동시장의 협정을 맺게 되면 내가 그 나라 역내국에 가서 자유롭게 취업도 할수 있고 따로 비자를 발급받지 않아도 되는 환경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끈끈한 시장처럼 우리 하나의 나라처럼 그런 느낌이 들죠. 그래서 역내 생산 요소가 자유롭게 이동된다. 그런 효과가 추가가 되는 게 공동시장입니다. 공동시장. 자, 여기서 하나 더 추가됩니다. 효과가 하나 더 추가돼요. 역내 공동경제 정책을 수행한다. 똑같이 역내예요. 우리가 협정을 맺은 나라들 안에서 공동경제 정책이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같은 경제 정책을 공유한다는 거예요. 그건 뭐 환경과 관련된 걸 수도 있고요. 뭐 사회복지와 관련된 걸 수도 있고요. 굉장히 다양한 분야가 있겠죠. 어쨌든 역내 공동경제 정책을 수행한다. 같이 그걸 공유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대표적으로 선생님이 조그맣게 밑줄을 쳐놨는데 유럽연합, EU 있을 거예요. EU라는 유럽연합 많이 알죠? 뭐 프랑스, 독일 이런 나라들이 들어가 있는 그 연합에서 보통 공동 경제 정책을 수행하기 때문에 대표적인 경제 동맹의 예시로 씁니다. 그래서 또 단일화폐도 쓰죠. 유로화도 같이 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엄청나게 통화 강도가 높은 그런 경제 통합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현존하는 경제 통합 유형 중에서 가장 높은 통합 강도가 높은 단계일 거예요. 대표적으로 EU 많이 얘기하고요. 유럽 경제 공동체 EEC도 얘기하고요. 그다음 벨기에, 룩셈부르크 경제 동맹 이렇게 있습니다. 뒷부분에 경제 동맹 이렇게 말이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여기서 하나 더 추가가 됩니다. 마지막 5단계. 그게 뭐냐? 초국가적 기구를 설치하고 운영한다. 자, 여러분 딱 보면 알겠지만 얘는 앞에 완전히 붙잖아요. 경제 통합이 완전하다는 얘기거든요. 실제로 얘는 현존하는 예시는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많이 친숙하게 볼수 있는 현존하는 가장 통합 강도가 높은 경제 통합의 유형은 아까 말했던 대로 유럽연합 EU에 해당이 돼요. 자, 다시 한번 쭉 볼게요. 경제 통합의 이 효과를 선생님이 왜 이렇게 하나하나 효과를 주면서 여러분이 강조를 하냐면 실제 여러분이 어떤 문제 사례를 딱 접했을 때, 관세 동맹이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FTA에서 가져갔던 역내 관세 철폐 아니면 각종 무역 장벽 완화 이런 특징들을 당연히 가져간다고 생각하고 문제를 푸셔야 돼요. 근데 보통 여러분이 문제를 접근할 때 공동시장이다, 관세 동맹이다 하면 그 단계에 해당하는 새롭게 추가된 효과만 머릿속에 넣고 문제에 접근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틀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FTA가 협정이 됐다. 그러면은 당연히 효과는 가져가는 거고 거기에 플러스 하나씩 올라간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자, 1단계 가장 통합 강도가 낮은 거 뭐였을까요? 자유무역 협정이었죠? 자유무역 협정은 역내 관세를 철폐하거나 아니면 각종 무역 장벽을 완화한다라는 게 굉장히 큰 특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이 FTA가 뒤로 나와 있기도 하고 아까 말했던 USMCA 같은 좀 특이한 용어를 가진 것 여러분이 참고로 좀 조심해 주시면 좋겠죠? 그다음에 관세 동맹, 관세를 같이 동맹 맺는다. 어떻게 동맹 맺죠? 우리 역내국 말고 협정을 맺지 않은 역외국들에 대해서 잘 조심하셔야 돼요. 역외국에 대해서 공동으로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거죠. 조금 더 끈끈해지는 느낌. 그래서 베네룩스 관세 동맹 아니면 적도 아프리카 관세 동맹 이렇게 나와 있긴 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조금 더 조심해야 되는 건 뭐냐면 남미 공동시장은요. 남미 공동시장 이름이 공동시장이잖아요. 공동시장인데 관세 동맹 단계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헷갈려할 수 있죠. 그 이유는 뭐냐면 뒤에서 한번더 보겠지만 공동시장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경제 통합을 만들었지만 실질적으로는 관세 동맹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공동시장 조금 더 나아가서 이제 영내국에서 뭐가 자유롭게 이동한다? 생산 요소가 자유롭게 이동한다. 대표적으로 노동이나 뭐 자본이나 이런 것들, 기술 같은 것들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시도 봤고요. 경제 동맹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한다? 경제 정책을 같이 쓰는 거죠. 그래서 영내 공동 경제 정책을 같이 수행하는 거. 아직은 실존하지 않는 이론적으로만 존재하는 완경통, 완전 경제 통합까지 갈수록 점점점 경제 통합 강도가 높아진다. 잘 머릿속에 특징들을 여러분 기억해 두세요. 이제 선생님이 설명했기 때문에 교재에 나와 있는 건 여러분 금방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선생님이 방금 설명했던 다섯 개 단계를 좀 중요한 키워드는 노란색으로 표시해서 한 번씩 보고 넘어갈 거예요. 아까 제일 첫 번째 봤던 게 자유무역 협정이었죠? 물론 순서대로 아까 순서 올라가는 순서는 아니지만 배웠던 순서대로 회원국 간, 회원국이라고 하는 거는 다시 말하면 영내국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영내국, 회원국 간 무역 자유화를 위해서 관세를 포함해서 관세를 인하하거나 철폐할 수도 있어요. 또 또는 각종 무역 장벽을 완화해서 제거해서 어쨌든 서로 어떻게 하자? 자유롭게 무역을 하자. 그래서 자유무역협정. 거기서 추가 하나 더 되는 거죠. 다른 단계가 아니라 추가가 하나 더 되는데 어떤 효과가 추가가 되느냐? 역외국이라는 건 뭐였습니까? 우리 같이 협정을 맺지 않은 나라들. 그 역외국에 대해서 동일한 관세를 같이 부과한다. 그래서 관세를 끈끈하게 우리끼리 동맹 맺은 거 관세 동맹이라고 표현합니다. 경제적으로 단일체 형성으로 동맹국 상호 간 교역을 자유를 도모한다. 비슷한 내용이죠. 그리고 세 번째, 공동시장. 공동시장도 하나 더 추가되어 뭐가 추가된다고 했죠? 이제 외워져야 돼요. 생산 요소가 자유롭게 이동한다. 하나의 시장처럼. 그래서 관세 동맹에서 더 나아가 경제적 국경을 철폐하고 회원국과 다시 말하면 뭐다? 영내국 간 노동, 자본, 기술과 같은 생산 요소가 자유롭게 이동한다.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내가 만약 취업을 하고 싶어. 특히 예를 들어 아까 말했던 뭐 유럽연합 같은 경우에 내가 프랑스에 있다가 독일에 가서 취업하고 싶어. 그럼 원래는 되게 꼼꼼하게 그에 맞는 비자를 발급받아야 되는데 어느 정도 기준이 된다면 우리끼리는 허용할게. 비자 안 받아도 돼. 라고 하는 게 이런 형태, 공동시장의 형태입니다. 자, 경제동맹, 아까 말했던, 방금 말했던 그 유럽연합이 경제동맹의 예시였죠. 그 부분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회원국 간, 영내국 간의 금융이나 재정이나 정책이나 사회복지 다 해당돼요. 어떤 친구들은 이게 경제정책이라고 해서 반드시 금융과 관련된 뭔가 그런 것만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금융, 재정, 사회복지, 아니면 환경 이런 것까지 전체적으로 그런 정책을 같이 쓸수 있는 거, 공동의 정책을 수행하는 걸 경제동맹이라고 합니다. 자, 완전 경제 통합. 아까 말했죠? 완경통. 완경통은 실제로 아직 현존하는 통합 상태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존재하고 회원국들이 독립된 경제 정책을 철회합니다. 아예 독립된 게 없어요. 왜냐하면 완전 하나로 다 합쳐진 거기 때문에. 그래서 단일 경제 체제 하에서 모든 경제 정책을 통합 운영함 하나처럼 통합 운영한다는 거죠. 그래서 회원국 간 단일 의회 설치와 같은 초국가적인 기구를 설치해서 같이 공유합니다. 초국가적인 기구가 있다는 게 여러분 중요한 키워드예요. 완경통에. 그래서 이렇게 다섯 가지 쭉 봤습니다. 아마 이렇게 보면 특징적으로 머릿속으로 이해해도 여러분이 또 문제에 딱 적용하면 또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수능 실전 문제에 실제로 경제통합을 관세를 계산을 해서 그 효과까지, 그 특징까지 여러분이 잡아내야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실제로 수능에 그런 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수능 실전 문제로 충분히 연습하면 여러분이 수능에서, 아니 모의고사에서 문제 만났을 때 당황하지 않고 풀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경제통합의 효과 중요합니다. 이것도 아까 말했던 그 계산하는 문제와 연계돼서 같이 나와요. 자, 경제통합을 하면 좋은 기능들이 있죠. 그걸 크게 세 가지로 얘기하는데, 선생님이 빈칸을 뚫어놓은 첫 번째와 두 번째 효과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첫 번째부터 먼저 볼게요. 경제통합을 했어요. 그래서 회원국 간 관세가 철폐됐죠? 무역장벽이 완화가 됐잖아요? 그래서 수입 물품 가격이 어떻게 돼요? 하락해요, 하락. 원래 관세가 있으면 수입 물품 비싸지잖아요. 예를 들어서 나는 수입을 하고 싶어. 근데 너무 관세가 비싸서 내가 그 수입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수입 못하면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만들어야죠. 그냥 만들어 쓰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경제 통합을 하면서
관세가 없어지면서 이제 우리가 직접 만드는 것보다 뭐가 더 저렴한 거예요? 그냥 수입을 해오는 게더 저렴한 거예요. 그럼 당연히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지금 만드는 게더 힘들고 더 비싼데 굳이 수입을 안 해올 이유가 없죠? 그러면 관세 없어졌으니까 우리 거기서 수입해 오자라고 하면서 무역이 새롭게 어떻게 되죠? 창출돼요. 그렇죠? 그래서 수입 가격 물품이 하락하면서 새로운 무역이 발생하는 거, 창출되는 거, 무역의 창출 효과라고 합니다. 창출 효과, 새롭게 만들어졌다는 거죠. 이전에 안 했던 무역이 새롭게 생겼다. 관세가 없어지면서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안 했던 무역을 새롭게 시작했다면 무역 창출 효과가 생긴 거죠. 경제 통합으로 인한. 자, 두 번째는요. 경제 통합으로 인해서 회원국과 관세가 철폐되어 무역 대상국이 비회원국에서 회원국으로 전환된다. 자, 아까랑 조금 다르죠? 얘는 중요한 포인트가 비회원국에서요. 비회원국. 다시 말하면 내가 경제통합을 하지 않고 그냥 수입을 하고 있었어요. 다른 나라랑. 그런데 수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3국이랑 경제통화 맺었더니 제3국이 더 저렴하네? 그럼 난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요? 물론 여기에 신뢰관계 뭐 등등등이 있겠지만 단순히 가격만 봤을 때는 이쪽으로 무역을 틀어야죠. 그쵸? 내 나라를 바꿔야죠. 그런 게 바로 무역 전환 효과입니다. 전환. 그래서 무역 창출과 무역 전환은 달라요. 현재 상황과 변화하는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비교해서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근데 또 다행히 수능 실전 문제에서 무역 창출, 무역 전환 효과를 같이 풀어볼 수 있는 문제가 선지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다시 한번 복습하면, 아, 이거구나, 라고 여러분이 아실 것 같아요. 자, 두 가지 너무 중요하고요. 자, 마지막 세 번째. 규모의 경제. 규모의 경제라는 단어는 많이 들어봤죠. 우리 경제 같은 거 배울 때, 중학교 때도 많이 들었던 단어일 것 같은데, 생산 규모 확대가 돼요. 점점점 무역을 하게 되면 생산도 많이 하게 되죠. 규모가 커져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생산비가 절약이 되거나, 아니면 수익이 향상되는 효과를 규모의 경제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집중적으로 봐주셔야 되는 건 1번, 2번. 그리고 무역 창출 효과, 무역 전환 효과. 이 부분 잘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경제 통합의 효과. 자, 그러면 이제 아까 선생님이 잠깐 나중에 본다고 하고 넘어갔던 그 예시들 중에서 좀 중요한 것들만 경제통합의 예시들만 간단히 볼 거예요. 나프타 많이 들어보죠. 나프타 뒤에 뭐가 붙어 있죠? FTA가 붙어 있습니다. 자유무역 협정. 약간 몇 단계였죠? 1단계였습니다. 그래서 북미 자유무역 협정은 나프타라고 하는데 이게 용어가 바뀌었어요. 아까 선생님 좀 어렵죠라고 했던 USMCA 용어로 바뀌었습니다. 미국, 멕시코, 캐나다 각각 장점이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 미국은 자본이 많고요. 뭐 멕시코 같은 경우 노동력이 풍부하죠. 뭐 등등의 이런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서로 협정을 맺어서 이렇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프타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바뀐 이름이 예시로 올라가 있고요. 그다음에 아시아 태평양 경제 협력체도 있습니다. 목적은 뚜렷해요. 아시아 태평양 공동체 바탕으로 경제 성장을 변화 목표로 한다. 참고를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남미 공동시장, 남미 공동시장 조금 조심하라고 했었죠. 남미 공동시장. 남아메리카 지역의 자유무역과 관세 동맹을 목표로 설정한다. 유럽연합 중요하죠. 왜 중요하죠? 어디 단계였죠? 4단계 경제 동맹에 해당하는 단계의 예시였습니다. 단일 통화로 유로화를 사용하고 있어요. 정말 큰 특징이죠. 유로화. 그리고 지금 현존하는 것 중에서 가장 강력한 경제 통합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럽연합. 지역별 경제 통합체도 봤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국제 경제 기구도 볼 건데요. 우리가 앞단원에서 상업을 배울 때 상업의 활동들을 도와주는 상업 조성기관 배웠었잖아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우리가 되게 다양한 그런 기관들의 목적들도 같이 배웠었는데 이 국제 경제 기구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잘 무역이 될수 있도록 경제 통합체가 잘 유지되고 서로 잘 자유롭게 무역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게 국제 경제 기구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지금 교재에는 세 가지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특히나 WTO랑 OECD는 잘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 세계 무역 기구 WTO 많이 들어봤죠? WTO. 전 세계 자유무역 촉진. 어쨌든 WTO도 자유무역을 촉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구예요. 그래서 범세계적인 자유무역 기구라고 되어 있죠. 이따가 우리가 GATT랑 비교해서 자유무역 협정이랑 비교해서 같이 한번 더볼 겁니다. 자, OECD 회원국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우리나라 OECD 회원국 경제협력개발기구라고 해요. 물론 목적은 조금 비슷한 느낌이 있습니다. 회원국의 경제성장 도와주고요. 금융안정도 촉진하고 다자주의, 무차별주의 입각해서 세계 무역 확대 자유롭게 무역하자, 무역 확대하자에 기여하는 거기 때문에 좀 비슷할 수 있으나 OECD는 회원국, 보통은 조금 선진국에 해당하는 회원국들을 모집해서 같이 운영하는 기구입니다.
자, 국제연합무역개발회의,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을 가속화를 위한 무역 확대, 역시 무역 확대죠. 계속 무역과 관련된 얘기 하고 있죠. 이런 목적으로 결성된 상설기구다. 참고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WTO랑 GATT, 우리가 비교하는 거는 사실 이전에 교재에 하단에 보충자료, 심화자료처럼 조그맣게 나와 있었던 거 보신 친구 있을 거예요. 근데 메인은 아니라는 선생님이 넘겼었는데, 여기서 한번더 나오기 때문에 잠깐 보겠습니다. 자, 국제경제기구는 아니에요. GATT는, 그쵸? 얘는 왜 이름이 뭐냐면,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협정이에요. 협정, 협정. 하지만 WTO는 실제 국제 기구죠. 일단 그런 차이가 가장 큽니다. 근데 왜 굳이 둘을 이렇게 비교할까요? 우리가 비교하는 문제가 수능에도 출제된 적이 있어요. 비슷한 내용으로. 왜 그럴까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정리할 이 일반 협정 게트의 내용이 어떻게 보면 법적 기구 성격으로 이렇게 계승이 된 거예요. 그래서 둘을 비교를 많이 합니다. 기구의 성격을 보면 아까도 말했지만 얘는 기구가 아니죠. 그냥 일반 협정일 뿐이고요. WTO는 실제 국제법인으로서 국제기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OECD처럼. 그게 가장 큰 특징이에요. 가장 큰 특징. 그 다음에 국제교역상품이 옛날에 이 협정에서는 그냥 공상품 위주, 공산품 위주. 만약에 농산물을 한다면 극히 일부 이렇게 제한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WTO에서는 농산물 다 되고 공산품은 당연히 되고요. 또 서비스 같은 약간 무형재화 같은 것까지 폭이 굉장히 넓어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다? 교역상품이 조금 제한됐 했다면 조금 더 폭이 넓어졌다. 농산물 다 포용하고 뭐 서비스도 포용되고 국제적으로 교역되는 모든 상품으로 확대가 됐다라는 차이점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무역 규범 제정에서는 좀 어려운 말이 나와 있긴 하지만 어쨌든 포괄적인 무역 규범 제정은 실패했고 여기서는 여러 가지 반덤핑, 관세 부과, 보조금 운용 기준 같이 기준을 좀 강화했다. 마지막도 중요해요. 분쟁 해결 절차. 이 게트에서는 분쟁 해결을 할수 있는 기구가 일단 없어요. 법적인 기구가 없어요. 그러나 WTO에서는 상설 무역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기구가 따로 있습니다. 이렇게 DSB라고 해서 따로 설치가 되어 있어요. 이런 것도 큰 차이점입니다. 여러분이 잘 보셔야 되는 거 다시 한번 정리하면 협정이다. 얘는 기구다. 그리고 교역하는 상품의 차이가 있다. 일부 농산물의 공산품이었다면 조금 더 확대돼서 무형의 서비스 것까지 다 포함을 하는 그런 차이점. 그 다음에 여기는 상설 분쟁 해결 기구 없죠? 근데 여기는 분쟁 해결 기구가 따로 있습니다. 좀 법적인 성격이 좀더 많이 강화된 느낌이죠. 법적 기구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차이점 위주로 공부하시면 되고, 실제로 우리가 수능뿐만 아니라 모의고사 종종 나오지만 수능 실전 문제에서도 있더라고요. 비교하는 문제가. 그때 한번더 선생님이랑 차분하게 복습해 보도록 할게요. 이 차이점 대해서는 자 이제 글로벌 경영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갑니다. 우리가 앞에서는 경제 통합에 대해서 유형을 배웠고 경제 통합의 단계마다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배웠어요. 자 이제는 두 번째 키워드 글로벌 경영이고요. 글로벌 경영이 그 다음이 우리가 해외 시장 진출 전략이었잖아요. 세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기 위한 약간 징검다리 같은 느낌입니다. 글로벌 경영. 경영을 글로벌하게 한다. 해외에서 한다. 이런 느낌이죠. 국경을 넘어서 이루어지는 기업들의 거래 및 투자 활동을 우리는 글로벌 경영이라고 한다. 국경을 넘는다. 무역과 관련된 내용이죠. 교재에 기업의 글로벌화. 이 기업이 처음부터 물론 해외에서 바로 성공하면 그것도 좋은 사례가 되겠지만 일반적으로는 단계가 있어요. 우리가 좀 해외에서 새롭게 경영을 투자하는 거좀 두렵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국제화되는 과정을 정리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볼게요. 첫 번째부터. 자, 일단 첫 번째는요. 국내 시장 지향이에요. 국내 시장 지향. 우리가 국내 우리나라 안에서 시장 지향적인 활동을 하는 거예요. 경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내 기업이라고 되어 있죠. 좀 일반적인 우리가 아는 그런 형태 기업입니다. 내수 시장, 국내 시장에 전념하고 국내에서 제조하고 판매하고 해외로 아직 나가지 않은 단계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점점점 눈을 어떻게 세요? 해외로 돌리기 시작합니다. 그게 두 번째 해외 시장 지향 수출 기업이라고 해요. 수출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디로? 다른 나라로. 우리가 수출 무역 배웠잖아요. 우리가 수출 수입 어떻게 배웠죠? 무역의 처음에 그 분류 배울 때 어디서 어디로? 여기 안에서 밖으로. 그렇죠? 국내에서 국외로 우리가 갈때 수출이라고 표현했잖아요. 이제 국외로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외 시장을 지향하기 시작합니다. 해외 시장, 국내 시장이 아니고. 그래서 해외 시장 진출을 하기 시작하고 나머지는 기본적으로 갖고 갈 수도 있죠. 다만 우리가 이제 수출을 다른 나라로 이렇게 해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해외 수출을 시작하게 됩니다. 자, 세 번째. 해외 시장 지향입니다. 수출을 아까는 단순히 뭔가 이제 판매하는 거였다면 이제는 진짜로 다국적 기업이에요. 다국적 기업이 뭐죠? 국적이 다양한 기업이죠. 그래서 해외 현지 시장 지향이에요. 실제로 그 현지 시장 거기서 내가 직접 뭔가 판매해보고 하는 것들을 조금 더 확대하는 거죠. 단순히 수출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3단계에서는 해외 현지 시장 지향, 해외 현지 생산 시설을 직접 투자하거나 생산 기지를 뭐 설치하거나 이런 것들을 하게 됩니다. 나머지 당연히 그대로 가게 되죠. 개발도상국 진출도 하고요. 어쨌든 중요한 건 해외 현지에서 해본다. 해외 현지. 자, 마지막 단계입니다. 네 번째. 세계 시장 지향. 아까는 현지였죠. 딱 타겟을 정해놓고 그 현지에서 판매해보고 싶어서 생산기지 설치하고 판매하고 이런 거였는데 이제는 세계 시장이에요. 진짜로 글로벌 기업이 되는 거죠. 세계 시장. 그래서 저렴한 장소에서 생산해요. 무슨 말이냐면 저렴한

노동력을 아예 대놓고 이용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저렴한 장소에서 만들고 어떻게 해요? 판매는 전 세계에서 판매하고 좀더 전략적으로 가는 느낌이 들죠. 그다음에 국내에서 판매는 당연히 하고 있을 거고요. 해외 수출도 하고 있을 거고요. 개발도상국 진출도 이미 아까 이전에 했죠. 선진국 지출까지 합니다. 조금 더 확장된 느낌. 그래서 1단계부터 4단계까지 가기에 우리가 머릿속으로 그려봤을 때, 아, 이렇구나, 이해하는 키워드들이 다 있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이 이따가 뒤에서 문제 나왔을 때 키워드 중심으로 풀면 또 금방 글로벌 경영의 전략 단계를 알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글로벌 경영 전략 단계 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세 번째 키워드가 나오기 전에 이제 왜 이게 나오는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글로벌 경영을 하려면 일단 우리가 해외 시장에 진출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해외 시장 진출 전략 노란색으로 되어 있죠. 진출을 어떻게 할 거냐? 첫 번째, 수출할 거냐? 아니면 계약할 거냐? 아니면 직접 투자할 거냐, 직접 투자나 간접 투자. 아까 선생님이 세 가지 방식 있다 그랬잖아요. 그세 가지 방식에 대한 설명입니다. 해외 시장에 진출할 내용들이 나와 있고, 이따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선생님이랑 같이 배워볼 거예요. 자, 그리고 해외 시장에서 철수할 수도 있죠. 당연히 철수. 근데 좋은 의미의 철수도 있고, 나쁜 의미의 철수도 있겠죠. 일단, 수동적 철수. 수동적 철수는 뭐냐면, 내가 현재 시장에서 실패한 거예요. 실패. 실패해서, 뭐 아니면 실패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다른 뭐 상황의 악화로 인해서 어쨌든 철수하는 거죠. 별로 좋지 않은 상황이죠. 능동적, 내가 능동적으로 철수하는 거야. 어떤 상황일까요? 현재 시장에 목표가 달성됐어요. 좋죠. 그래서 내가 이윤 확보가 어려울 경우 여기선 더 이상 안 되니까 좀더 유리한 해외로 가보자라고 해서 능동적으로 철수하는 거. 어쨌든 철수에도 두 가지가 있다. 근데 우리는 철수보다는 해외 시장에 진출하는 방식을 집중적으로 배워볼 겁니다. 자, 크게는 몇 가지가 있다 그랬죠? 세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세 가지. 그래서 수출, 계약, 해외 투자.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이세 가지 머릿속에 딱 있어야 됩니다. 해외 시장 진출 전략 몇 가지? 세 가지. 이렇게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수출은 조금 간단하죠. 그래서 우리가 직접 할 건지, 간접으로 할 건지 나뉩니다. 여러분, 직접 간접이란 단어 이제 지겹죠. 너무 많이 나오죠. 상업 경제에서. 우리가 금융할 때도 직접 금융, 간접 금융 나왔고, 우리가 무역할 때도 뭐 직접, 간접 계속 나와요. 직접이라는 거는 어쨌든 뭔가 당사자가 직접 한다는 거, 중간에 제3자 개입하지 않는 거죠. 간접은 뭐예요? 뭐예요? 누가 개입하는 거죠? 뭐 무역상이나 다른 나라나 어떤 등등등이 개입해서 수출을 할수 있게 하는 거 간접 수출입니다. 이따 뒤에 자세히 볼게요. 계약은 너무 많아요, 종류가. 근데 이 내용을 다 아셔야 됩니다. 꼼꼼하게 6가지를 다 비교하셔야 돼요. 이따 선생님이랑 같이 볼게요. 어쨌든 라이선싱부터 BOT 방식까지는 직접 계약을 하는 방식으로 해외 시장 진출하는 거. 마지막 세 번째가 해외 투자인데 이제 투자도 두 가지가 있어요. 내가 직접 투자할 건지 간접 투자할 건지 또 나오죠, 직접 간접. 직접은 내가 좀 직접적으로 경영을 할 목적 내가 투자를 하는 거고요. 간접은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 내가 배당이나 이자나 이런 것들을 좀 부수입을 얻기 위해서 간접적으로 투자하는 걸 해외 간접 투자라고 합니다. 뒤에서 또 같이 볼 거기 때문에 제일 첫 번째부터 볼게요. 수출. 아까 말했듯이 직접이랑 간접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직접 수출은 수출 기업이 무역을 담당하는 자체 부서가 있거나 그럼 내가 직접 할수 있죠. 그다음에 계열 무역 회사를 통해서 수출 관련 업무를 직접 수행한다. 어렵지 않습니다. 자, 간접 수출도 마찬가지예요. 중간에 누가 끼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국내 무역업체나 오퍼상 또는 국내에 들어와서 활동하고 있는 외국 무역상 등을 통해서 우리가 업무를 처리하는 거, 수출을 하는 거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수출 방식은. 이제 계약 방식 메인입니다. 선생님이 계약 방식에 대한 설명은 적어 놓지 않았는데, 이제 말로 설명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뭔가 기술이나, 뭐 어떤 자산이나 경영 자산 같은 것들 있죠? 이런 거를 제공하고, 그거에 대한 대가를 받는 걸 보통 계약 방식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6가지가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국제하고 비워놨죠. 어떤 내용일까요? 자, 기업이 가진 특허권, 브랜드, 노하우, 이런 기타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경영 자산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외국 기업에 제공하고 그 대가로 뭘 받는다? 사용료로 로열티를 받는다. 이걸 뭐라 그러냐면 국제 라이선싱이라고 합니다. 라이선싱. 라이선싱 잘 기억하세요. 대표적으로 어떤 예시가 있냐면 우리가 해외에 굉장히 유명하고 귀여운 캐릭터들 있잖아요. 선생님이 그 뭔가 이제 홍보하는 것에 그런 얘기를 하지 못하지만 외국에 유명한 캐릭터들이 있습니다. 그 캐릭터들을 상품화해서 뭔가 우리나라에서도 뭐 굿즈를 만들고 싶을 수도 있고 옷을 만들고 싶을 수도 있고 뭐 등등등 하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캐릭터를 가지고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그 기업에 우리가 물어보는 거예요. 계약을 하게 되면 일종의 우리가 어떤 피를 내고 로열티를 내고 그걸 갖고 와서 빌려서 써서 상품 굿즈 같은 거 만들 수 있는 거죠. 대표적인 국제 라이선싱에 대한 예시입니다.
어쨌든 제공하는 거죠. 근데 그런 친구가 있어요. 아예 이걸 파는 거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계약 방식은 아예 판매권이 이전된다기보다는

일종의 빌려주는 개념이에요. 우리가 뭐 집을 살때 매매하고 아니면 전세나 월세 이런 개념이 있잖아요. 전세나 월세 같은 그런 개념입니다. 잠깐 쓰는 거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 2번은 이름이 비슷하죠. 2번도 국제로 시작해요. 근데 얘는 뭐예요? 프랜차이징? 프랜차이징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표도 빌려 쓰고 어떻게 뭐 재료나 모든 일련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한꺼번에 본사의 지원을 받아서 판매할 수 있는 것도 프랜차이징이라고 합니다. 그게 앞에 국제가 붙었을 뿐이에요. 그래서 본사가 해외에 있는 가맹점에게 뭐 상표나 상호의 상용권, 판매권 등등등을 제공하고 그거에 대한 대가 받아야 되죠. 가맹비, 보증금, 프랜차이즈 수수료 이런 것들을 받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이 좋아하는 햄버거 이런 거 유명한 햄버거 물론 우리나라에도 햄버거 그런 프랜차이즈가 있지만 워낙에 해외에서 유명한 그런 프랜차이즈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똑같이 외국에 있는 맛과 비슷한 것들을 제공해주고 있죠. 대표적인 국제 프랜차이징이고 별다방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에 정말 많은데 가맹점이 정말 많은데 실제 본사는 외국 거잖아요. 국제 프랜차이징의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자, 경영 관리 계약. 얘 키워드는 경영입니다. 경영. 경영을 대신 해주는 거예요. 경영을. 그래서 해외 특정 기업의 경영 활동을 대행하고 대신해주고 그거에 대한 일정한 대가를 받는다. 대표적인 그 사례가 뭐가 있냐면 보통 호텔 경영할 때 이런 방식을 많이 씁니다. 우리나라에 진짜 입지 좋고 너무너무 예쁜 뷰가 있는데다가 예쁜 호텔을 지었어요. 그런데 물론 우리나라에도 호텔 유명한 브랜드 많이 있죠. 그러나 해외에서 조금 더 유명한 그런 호텔 브랜드들 있잖아요. 그런 브랜드들에게 먼저 경영 관리 계약을 이제 맡기게 되면 그쪽에서 뭐 직원들도 보내주고 그리고 예약 관리 시스템도 쓰게 해주고 등등등 그들이 갖고 있는 그런 노하우 같은 거를 우리가 경영을 대신 해준단 말이죠. 그런 게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경영 관리 계약, 경영을 대행해 주는 거. 그 대신 우리는 뭔가 피를 줘야겠죠. 그거에 대한 수수료나 뭐 이런 걸 줘야겠죠. 자, 계약 생산, 생산을 하게 하는 거예요. 계약해서 생산을 초점 초점. 생산. 생산 능력이 있는 해외 현지 기업에게 자사가 요구하는 제품을 생산하도록 하는 거예요. 뭔가 좀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그 다음에 마케팅은 자사가 하는 겁니다. 중요한 건 어쨌든 자사가 요구하는 제품을 생산하도록 한다. 이거 생산해줘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이전에서 배웠던 무역의 종류에서 어떤 게 생각나요? 맞아요. OEM 방식이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주문자 상표 부착 방식 배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제품을 생산해줘라고 부탁하고 어떻게 썼죠? 우리가 브랜드 상표는 우리 거 붙였잖아요. 그게 OEM이었죠. 계약 생산의 대표적인 예시가 OEM이에요. OEM 모델이 여기 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쨌든 생산을 맡기는 거, 계약하는 거. 일단 턴키 계약과 밑에 있는 이제 바로 적어버릴게요. 그냥 BOT 방식입니다. BOT 계약. 그래서 턴키랑 BOT는 워낙에 비교돼서 많이 나오죠. 자, 턴키 계약과 BOT 방식은 공통점이 생산 설비와 관련되어 있어요. 우리가 보통은 물건을 수출하잖아요. 그쵸? 서비스나. 그런데 이거는 생산 설비. 그 물건을 만들 수 있는 큰 기지, 생산 설비 같은 거 자체를 우리가 물건을, 그러니까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거예요. 좀 크게, 큰 덩어리를 생각하시면 돼요. 턴키 계약은 이큰 덩어리 생산 설비를 건설한 뒤에 설비가 가동돼서 생산이 개시될 수 있는 시점에 이게 중요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제 다 완성했어. 이제 이거를 실제로 구동만 하면 돼. 그런데 그때 우리가 키를 돌리잖아요. 그래서 턴키거든요. 키를 돌리기 직전에 어떻게 해요? 소유권을 넘겨서 팔아버려요. 그래서 운영 수익을 가져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생산 개시는 하지 않고 개시될 시점에 팔아버리는 거죠. 자, 근데 BOT는 좀 달라요. 똑같이 생산 설비를 우리가 하는데, 건설해주고 하는데, 첫 번째 건설비. 건설하고 일정 기간 동안 오퍼레이트 운영해요. 앞 글자를 따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매각 양도 T, 그래서 BOT 방식이라고 합니다. 일단 건설해요. 그리고 턴키 같은 경우에는 바로 팔아버렸죠. 그런데 BOT 방식은 일정 기간 운영을 해요. 운영해서 벌어들인 그 수익으로 내가 공사에 건설해서 했던 그런 비용을 회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느낌이 다르죠. 비슷하지만 느낌이 다릅니다. 계약 방식은 6가지가 너무 골고루 다 출제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정리하셨으면 좋겠어요. 키워드별로, 선생님이 얘기했던 예시들 별로 잘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국제 라이선싱과 국제 프랜차이징을 비교한 게 교재 기준에 조금 나와 있어서 가볍게 보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국제 라이선싱은요, 일단은 이전 대상이 기존의 계약 기술이고 신기술은 안 되고요. 중요한 건 단기적이에요. 그리고 가변적이다. 근데 프랜차이징 어때요? 한번 우리가 가맹점 오픈하면 잠깐 하고 끝나는 거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사업 전반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꾸준히 지원받죠. 본사에 꾸준한 지원을 받고 만약에 신제품이 나왔다. 그럼 바로 가맹점도 똑같이 신제품 낼수 있잖아요. 그래서 좀 끈끈하죠. 본점과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관계다. 그런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국제 라이선싱, 국제 프랜차이징 이름이 조금 비슷해서 여러분 헷갈릴 수 있어요. 잘 정리해 두시고. 중요한 건 바로 이거예요. 턴키 계약이랑 BOT. 턴키랑 BOT의 공통점은 뭐였죠?

BOT는 뭐였죠? 영어 앞글자 따는 거였죠? 빌드, 일단 지어요. 생산 설비 열심히 지어요. O가 뭐였죠? 오퍼레이트, 일정 기간 동안 운영을 해, 오퍼레이트. T가 뭐였죠? 트랜스포, 그 다음에 양도, 이전해 버려요. 소유권 이전해 버립니다. 그래서 조금 단계가 있어요. BOT, 발주자로부터 공사 대금을 받지 않습니다. 왜? 내가 일정 수익 운영할 거니까. 운영하면서 수익 대금 받을 거거든요. 그래서 건설사, 수주사가 직접 일정 기간 동안 운영하고, 일단은 처음에 B가 생략돼 있지만 여기는 O, 일정 기간 동안 운영하고 얻은 수익금으로 공사 대금을 회수한다, 양도하면서 그걸 받는다. 둘의 차이점 아시겠죠? 시점으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턴키 계약, 우리가 키를 돌렸을 때 이전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마지막으로 해외 투자 방식이에요. 해외 투자 방식은 아까 두 가지 있다고 했거든요. 우리가 직접 투자할 것이냐, 아니면 간접적으로 투자할 것이냐, 그런 차이가 있는데, 직접 투자의 목적은 명확합니다. 어떤 목적? 경영에 내가 직접 참여하겠다는 거예요. 경영. 그러니까 어떻게요? 직접적으로 할 수밖에 없죠. 좀 저돌적으로, 적극적으로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자본, 돈이나 경영 능력, 기술, 인력 등의 생산 요소를 해외로 아예 이전시켜 버리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내가 직접 경영하기 위해서. 크게 이제 교재에는 단독 투자랑 합작 투자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길게 장단점이 나와 있는데, 그냥 쉽게 말해서 단독 투자는 누가 하는 거예요? 혼자 하는 거고요. 합작 투자는 이제 2개 이상, 2개 국가나 뭐 2개 이상, 업체 이상 같이 하는 건데, 단독 투자의 장점 뭘까요? 당연히 내가 혼자 투자해서 해외 성공했어. 그럼 그 이익 다 누구 거예요? 다내 거죠. 내가 독점할 수 있어요. 단점 뭘까요? 내가 예를 들어 해외에서 어떤 위험이 있거나 그랬을 때다 혼자 감내해야 된다는 그런 단점이 있죠. 합작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같이 하게 되면 뭔가 어려운 상황 같이 이겨낼 수 있겠죠? 잘할수 있지만 또 반대로 내가 뭔가 이익을 나눠 갖게 되거나 아니면 같이 하다 보니까 내가 의견이 만약 안 맞아. 그럼 충돌될 수 있어서 조금 불안할 수 있죠? 그런 부분이 단점입니다.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길게. 자, 그 다음에 해외 간접 투자 있습니다. 간접 투자는 내가 경영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뭘 목적으로 하죠? 배당이나 이자 수입을 목적으로 합니다. 배당금이나 이자 수입을 목적으로 투자하는 거예요. 외국 기업의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는 거. 주식과 채권, 우리 자본증권 배웠죠? 투자 목적으로 하는 유가증권, 거기에 투자하는 거를 해외 간접 투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크게 세 가지 해외 시장 진출 전략 배웠습니다. 수출, 계약, 마지막 투자 방식까지 배웠어요. 마지막 정리하고 기출 한 문제 풀어보고 마치겠습니다. 20강, 교재 기준 20강 마지막이죠, 여러분. 선생님이 좀 복잡하게 적었지만, 우리 배운 내용이 다 키워드로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경제통합 배웠어요. 경제통합 왜 한다고요?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뭔가 이익이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크게 몇 단계? 5단계였습니다. 그래서 FTA, 관세동맹, 공동시장, 경제동맹, 완전경제통합 5개. 얘는 완전경제통합은 실제로 현존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래서 각각의 특징들 우리 배워봤고요. 글로벌 경영 배웠어요. 글로벌 경영은 살짝 해외시장 진출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 같은 역할을 한다고 했죠. 글로벌 경영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해외시장 진출 전략을 펼쳐야 된다. 크게 몇 가지? 세 가지. 수출 방식, 수출하는 거예요. 직접 하면 직접, 중간에 누가 끼면 간접. 계약 방식이 중요하죠. 우리가 뭔가 경영자산 같은 거를 제공하고 그거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게 계약 방식이었는데, 여섯 가지가 다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국제 라이선싱, 국제 프랜차이징, 경영관리 계약, 턴키, 계약 생산이 빠졌네. 계약 생산도 있고요. BOT 방식도 있고요. 여러분이 잘 보셔야 되는 거는 국제 라이선싱이랑 프랜차이징의 차이, 각각의 특징, 그 다음에 턴키와 BOT 방식의 차이. 방금 했으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잘 기억 남아 있겠죠? 둘의 공통점은 생산 설비를 만드는 거. 그리고 차이점 뭐였죠? 턴키는 내가 운영 수익 대금을 내가 직접 운영하는 게 아니라 키를 돌리는 시점에 양도해 버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BOT 방식은 일정 기간 운영을 하고 운영을 하면서 운영 수익을 내가 가져가는 겁니다.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 반드시 기억해 두시고, 마지막으로 해외 투자 방식 배웠죠? 직접과 간접이 있습니다. 직접은 목적이 뭐죠? 경영 목적, 경영 참여 목적. 간접은 내가 배당이나 이자 수입 목적, 그래서 채권이나 주식에 투자하는 거. 단독과 합작은 혼자 하느냐, 같이 하느냐 차이였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무역의 마지막 강의 마쳤습니다. 이제 기출문제 풀어봐야죠. 기출문제는 난도가 어렵지 않은 문제로 갖고 왔습니다. 2020학년도 3번 문제예요.
다음에 동그라미 동그라미 기업의 해외 진출 사례다. 해외 진출 사례다 보는 순간, 아, 이거 무조건 세 가지 중에 하나라고 머릿속에 딱 떠올라야 됩니다. 이외에 나타난 해외 진출 방식으로 옳은 것은 읽어보니까 한국의 광섬유 제조사인 동그라미 동그라미 기업은 새로운 사업 영역으로 진출했대요. 그래서 이렇게 큰 규모의 광통신망 구축 공사를 수주했다. 느낌이 오죠? 이에 따라 이 기업은 해당 공사의 설계, 광케이블 등등등 전체 과정을 일괄 수주 방식으로 하고 있고,

0: 5. 계약을 체결했으며 키워드 주고 있으면 계약 중에 하나겠구나. 공사 완료 후 시운전에서 시운전 뭐였죠? 잠깐 잘 되는지 운전해서 정상적으로 가동되는 상태에서 즉시 어떻게 운영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리고 바로 발주처에 인도해 버렸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느낌, 광섬유 제조사 여러 가지 큰 기업 그래서 큰 공사 과정을 통해서 일괄 수주 방식으로 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얘는 뭐다? 플랜트 수출이다 그런 느낌이 강하게 오죠. 둘 중에 하나여야 돼요. 우리가 배웠던 BOT 방식이랑 턴키 계약 방식 둘 중에 뭘까요? 우리는 즉시 발주처에 넘겼기 때문에 BOT가 아니라 턴키 키를 딱 돌렸을 때 바로 하는 거 턴키 방식, 턴키 계약 방식이라고 여러분이 문제 찾아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미 특징적인 걸 너무 잘 배웠기 때문에 딱 보면 알겠지만 이걸 잘 특징을 비교해 놓지 않고 공부한 친구는 BOT인지 턴키인지 충분히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미묘한 차이까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어야 제시문이 나왔을 때 헷갈리지 않습니다. 자, 기출 문제 풀어봤고요. 오늘 교재 기준 20강 마지막 여러분 같이 풀어봤습니다. 마무리를 했어요. 우리가 교재가 강의가 1강부터 20강이 결코 쉬운 내용 그리고 결코 짧은 분량이 아닙니다. 선생님도 강의 준비하면서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면 재밌게 할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쉽게 이걸 잘 넘어갈까? 엄청 고민을 많이 하면서 교재 연구하고 강의 준비했던 것 같아요. 물론 선생님이 이 강의가 마지막 강의는 아니죠. 우리 수능 실전 문제 마지막 교재 기준 19강이랑 20 10강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 좋은 문제가 또 너무 많기 때문에 여러분이랑 같이 풀어봐야 돼요. 그렇지만 일단 교재 기준으로 20강을 마무리했기 때문에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이제 명언을 말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었어요. 일단 너무너무 꾸준하게 잘해온 친구들 너무너무 잘해왔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1회독을 끝냈잖아요. 사실 1회독만으로 우리가 수능 문제를 술술 풀수 있으면 너무 좋겠지만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리고 수능 실전 문제만으로도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수능 완성도 풀어볼 거고 수능 완성을 풀면서 기출 문제도 풀어볼 거거든요. 그치만 일단 1회독을 쭉한 친구들은요, 일단 뭘할수 있다. 기출을 풀어볼 수 있다. 1회독을 하지 않은 친구들은 손을 못 대죠. 근데 여러분이 일단 손을 대볼 수 있어요. 기출을 풀어볼 수 있기 때문에 1회독 다한 친구들은 우리 EBS에 상업경제 치면 기출 문제가 쭉 나와 있습니다. 제일 먼저 수능부터, 최신의 수능부터 풀어보시고요. 5개년간 난 정말 너무 다 풀었어. 너무 나을 것 같아 하는 친구들은 6, 9, 모의고사부터 다 풀어보고 더다 풀었다. 그럼 10월 학평까지 여러분이 쭉 풀어보시면 확실하게 어떤 문제가 하나 자신감 있게 풀수 있는 여러분을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이제 공유하고 싶은 마지막 명언을 얘기하면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성실함이 내일의 실력이 되고, 그리고 오늘의 노력이 여러분의 꿈을 완성합니다. 진짜 성실하게 해야만 사실 여러분의 꿈을 이룰 수가 있어요. 그 성실함이 내일의 실력이 되죠. 여러분이 오늘 하기 싫었던 거를 해야 또 내일 또 내일의 실력이 되고, 실력이 쌓이면 자연스럽게 수능이 술술 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자신감이 쌓이고 공부가 재밌어지죠. 그 결과적으로 여러분이 목표로 하는 꿈이나 목표를 이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충분히 하실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해왔을 거라고 믿고 선생님도 여러분과 함께 했거든요. 우리는 물론 마지막 강의는 아니지만 마지막 이제 정말 최종적인 강의에서 문제 풀어보면서 유종의 미를 거둬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오늘도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더 선생님은 다음 강의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또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안녕하세요. 수능한 성스페인어 안주희입니다. 잘 지내셨나요? 자, 오늘은 우리 실전 모의고사 5회 앞부분 들어가는 날입니다. 발음, 철자, 어휘 영역 다섯 문항 풀어보고요. 이어서 의사소통 표현 문항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예습 잘 해오셨을 거라 생각하고요. 우리 제2외국어 수능 시간은 40분인 거 잊지 마시고 40분 안에 30문항 푸는 거 역시 기억하셔서 예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차례대로 저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은요, 강세 문항입니다. 그래서 밑줄 친 낱말과 강세의 위치가 다른 것은 했어요. 일단 그림을 보니까 눈사람 만들고 있네요. 눈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Ya estamos en invierno라고 했어요. 이 문장 그대로 해석하면 무슨 뜻이에요? 이제 겨울이다 라는 뜻이 되죠. 그래서 invierno, 겨울이라는 어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invierno와 강세의 위치가 다른 어휘를 고르시면 되는데요. 우리 강세 문항을 풀 때는 먼저 스페인어의 강세 규칙 두 가지를 정리하고 푸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강세 규칙이라 함은 두 가지인데요. 일단 어휘의 끝 철자가 모음 아, 에, 이, 오, 우가 되겠죠. 자, 모음이나 아니면 자음 중에 에네 혹은 에세로 끝난다. 자, 그러면 이 낱말의 강세의 위치는 어디예요? 맞아요. 끝에서 두 번째 음절에 있습니다. 일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좀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끝에서 두 번째 음절 모음의 강세가 오게 되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자음 N의 S를 제외한 그 밖의 자음으로 낱말이 끝이 날 때. 자, 그때의 강세 위치는 어딥니까? 그렇죠. 맨끝 음절. 모음의 강세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 강세 규칙 두 가지를 머릿속에 넣으시고, 네, 그리고 이제 낱말들을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먼저 답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밑줄 친 낱말은 인비에르노죠. 그래서 오라는 모음으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강세는 끝에서 두 번째 음절 모음에 떨어지죠. 그래서 인비에르노라고 발음을 해주시면 되고. 자, 선택지 1번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끝 철자는 엘레로 끝났네요. 자, 엘레는 N의 S를 제외한 그 밖의 자음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맨끝 음절 모음에 강세가 오게 되죠. 그러면 바로 1번이 강세의 위치가 다른 낱말이 되겠네요. 자, 나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입니다. 맨끝 철자 확인합니다. N입니다. 그쵸? 그러니까 끝에서 두 번째 음절, 모음에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imagen이 되는 거고. 자, 3번 보겠습니다. 3번도 역시 모음으로 끝났습니다. 그죠? 그래서 끝에서 두 번째 음절에 강세가 와서 escuela라고 발음해 주시면 되고. 4번도 마찬가지입니다. 맨 끝에 이중 모음 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끝에서 두 번째 음절 모음에 강세가 와서 힘나시오라고 발음해 주시면 되고. 자, 5번 같은 경우는 에세로 끝났습니다. 예, 그래서 끝에서 두 번째 음절 모음에 강세가 와서 파라구아스라고 발음을 해 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2, 3, 4, 5번은 모두 끝에서 두 번째 음절에 강세가 있는 낱말로서 인비에르노와 강세 위치가 같고요. 다른 것은 1번의 까피탈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기 전에 우리 한번 음절을 한번 분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강세를 제대로 넣어서 읽으려면 음절 분해를 할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단어부터 시작을 하면은 어떻게 돼요? 인비에르노. 이렇게 3음절의 단어가 되는 거고, 자, 선택지 1번도 음절 분해하시면 까피탈, 자, 이렇게 3음절로 음절 분해가 됩니다.

자, 2번 볼까요? 2번은 어떻게 될까요? 맞아요. 음절분에는 모음이 중심입니다. 그래서 imagen이 되는 거고요. 역시 3음절. 자, 3번 보시면 이건 어떻게 될까요? escuela. 자, 이중 모음이 왔는데요. 이중 모음은 아시다시피 하나의 모음으로 취급을 합니다. 자, 4번 보시면 이거는 gimnasio. 3음절. 됐고 5번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파라구아스에서 역시 3음절 단어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선택지를 보시면 지금 이중 모음을 계속 보고 있거든요. 여기 있고 또 여기도 있고 또 여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 모음이 하나의 모음으로 본다. 그렇게 취급한다라는 건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자, 이렇게 이중 모음이 되었을 때 자, 그랬을 때의 강세의 위치는 어디에 있는지 기억을 하시나요? 자, 강세 위치, 이중 모음의 강세 위치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중 모음은 어떻게 구성이 돼요? 강모음과 양모음이 만나서 이중 모음이 되고, 반대로 양모음이 먼저 나오고, 뒤에 강모음이 나와서 이중 모음이 되고 또 양모음끼리 나란히 와서 이중 모음이 됩니다. 그렇죠? 강모음과 강모음이 만나면 음절이 분리가 되기 때문에 강모음과 강모음은 이중 모음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다. 이중 모음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할때 강세의 위치는 어디예요? 우리가 한번 했었는데 기억하세요? 맞아요. 일단 강 위에 오게 됩니다. 강약이 만나면 약강 만나도 강 위에 강세 떨어지고요. 약과 약이 만나면 그때는 뒤에 있는 양모음에 강세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중 모음의 강세 위치를 이렇게 정리를 했으면 자, 우리가 지금 선택지에서 보고 있는 이중 모음을 보시면 어디에 강세를 넣어서 읽어야 되는지 알수 있죠? 어떻게? escuela. 강모음 에에 떨어지는 거고, 요거는 어떻게 될까요? 힘나시오. 죠? 근데 이제 일단은 여기에다가 와야 되는 거니까, 예, 그렇게 되고, 자, 요거는 역시 강세는, 네, 아 위에 떨어지니까 마라구아스가 되지만, 만약에 여기에 떨어졌으면 아 위에, 그죠? 여기 요두 개로 이어지면 이오 위에 와야 된다라는 거, 예, 그것만 기억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1번의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2번입니다. 자, 글자 맞추기의 세로지로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해서 철자 관련 문항입니다. 잘 보시면 네 개의 낱말이 모두 다 동물을 가리키는 낱말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다 모두가 다 기본 어휘표에 들어가 있는 낱말들이고요. 그러면 차례대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동물입니다. 자, 뭐가 될까요? 그렇죠. 레온이 됩니다. 사자라는 뜻입니다. 자, 두 번째 낱말 보겠습니다. 자, 요건 뭘까요? 이거는 도로가 되겠죠? 그래서 숫소를 얘기합니다. 자, 세 번째 단어 갈게요. 이건 뭘까요? 그쵸. 띠그레입니다. 띠그레에서 뜻은 호랑이란 뜻이죠. 자, 네 번째 단어 가겠습니다. 네 번째는 그렇죠. 바까. 그래서 암소를 뜻하죠. 그래서 세로줄에 들어갈 이제 완성이 되는 이 단어는 노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몇 번이 정답? 2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선택지 낱말들의 뜻만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의 꽃바는 잔을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우리 생긴 포도주 잔 얘기하는 거고요. 노따는 뭐 메모란 뜻이 있겠고, 3번의 누베 하면은 구름, 4번의 로사 하면 장미, 5번에 비노 하면은 포도주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항 넘어갈게요. 자, 3번 문항입니다. 자, 3번부터 5번은 어휘 문항입니다. 일단은 선택지를 보니까 선택지 구성이 모두 명사로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빈칸에 명사가 들어갈 텐데 일단 대화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Quiero mejorar mi español이라고 하죠. 뭐래요? 나는 내 스페인어가

내가 더 좋아졌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더 잘했으면 좋겠어, 나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no sé cómo hacerlo. 뭐래요? 자, 우리 사베르 동사가 나왔네요. 잠시 후에 정리하겠습니다. 모르겠어. 어떻게 그걸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내 스페인어가 더 좋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뭘 물어보냐면, me puedes dar algún? 하고 이제 빈칸 들어가는 거죠. me puedes dar. 그럼 뭐예요? 나에게 줄수 있니? 라는 뜻이죠. 그리고 알고는 썸의 뜻이니까 뭐 어떤 무언가를 나에게 줄수 있니? 아, 라고 물었습니다. 자, 그랬더니 B가 뭐라고 하냐면 claro, 물론이지 라는 뜻이죠. 그러면서 lo mejor, 가장 좋은 건 es estudiar un poco todos los días 라고 하죠. 자, todos los días는 매일 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매일 조금씩 공부하는 거야. Intenta también ver películas y escuchar la radio en español 이라고 하죠. 자, intentar 동사는 시도하다 라는 뜻입니다. 또한 시도해 보라는 얘기죠. 뭘 시도하라고 하냐면 ver películas니까 영화를 보고 그리고 escuchar la radio, 라디오를 듣고 이런 것도 해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뭘로 된 거? En español, 자, 스페인어로 영화도 보고 라디오도 들어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me parece muy difícil이라고 하죠. 너무 어려운 것 같아. Pero voy a intentarlo. 그치만 해볼게. 고마워.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대화의 전체적인 문맥은 이제 우리가 파악을 했고요. 그러면 선택지의 단어들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알맞은 것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같은 경우에는 테마라고 했습니다. 테마는 무슨 뜻이에요? 그냥 주제란 뜻이죠. 2번, 후에고. 자, 후에고는 놀이란 뜻입니다. 3번에 regalo 하면 이거는 그렇죠. 선물이란 뜻이고요. 4번에 consejo 하면은 이거는 조언이란 뜻입니다. 5번에 partido 하면은 뭐 경기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자, 그러면 다섯 가지의 뜻을 모두 다 살펴봤으니 가장 알맞은 건 뭐가 될까요? 이 상황에서. 그렇죠. consejo 조언이 되겠죠. 나에게 조언 좀 해줄래?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자, 이렇게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몇 번이 정답이 될까요? 네,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문항 넘어가기 전에 이제 정리할 거 정리할게요. 자, 먼저 첫 번째로 정리할 것은 있세입니다. 자, 동사 원형은 뭐죠? 동사 원형은 맞아요. 사베르입니다. 자, 뜻은 알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 스페인어에서 알다란 뜻을 가진 두 개의 동사는 사베르 동사와 또 하나, 그렇죠, 코노세르 동사가 있습니다. 자, 이두 동사가 모두 알다란 뜻을 가졌죠. 네, 근데 쓰임의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두 개의 동사가 사이좋게 1인칭 단수만 불규칙 변화하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사베르 동사 같은 경우에는 1인칭 단수형은 세가 되고요. 나머지는 규칙 변화합니다. 그래서 세, 사베, 사베, 사베무, 사베, 사벤 하고 변화를 하고요. 자, 꼬노세르 동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인칭 단수만 불규칙입니다. 꼬노스코가 돼요. 그래서 꼬노스코, 꼬노세스, 꼬노세, 꼬노세무스, 꼬노세이스, 꼬노센 하고 변화를 해요. 자, 동사 변화형 받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사베르 동사는 지식을 기반으로 알 때. 자, 그럴 때 사베르 동사를 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사실을 알 때, 또는 어떤 방법을 알 때. 자, 그럴 때 우리가 사베르 동사를 쓰면 됩니다. 자, 그러면 꼬노세르 동사는 뭘 기반으로 알때 쓸까요? 맞아요. 얘는 경험을 기반으로 알 때, 그럴 때 꼬노세르 동사를 씁니다. 그래서 경험을 기반으로 어떤 사람이나 또 지역, 장소, 자, 이런 것들을 알때 꼬노세르 동사를 쓰면 됩니다. 그리고 어떤 분야에 굉장히 정통할 때도 역시 꼬노세르 동사 쓸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요.

세계제의 기본적인 사베르 동사와 코노세르 동사의 차이입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나 더 알아두셔야 되는 것은 사베르 아입니다. 자, 사베르 아 하면은 요건 무슨 뜻이죠? 오랜만에 봐서 기억이 안 나시나요? 자, 요거는 어떠한 맛이 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온 김에 같이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써봤습니다. 되셨나요? 네. 그래서 3번 문항 일단은 동사 하나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면 제가 todos los días에다가 밑줄을 쳤는데 요거는 무슨 뜻이었죠? 요거는 매일이란 뜻이죠. 그런데 만약에 요게 todo el día라고 하면 자, 이 표현은 뜻이 뭐가 되나요? 요거는 하루 종일이란 뜻입니다. 얘는 매일, 얘는 하루 종일이란 뜻. 예, 그 차이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en español 해서 이거 스페인어로란 뜻이었잖아요. 그러면 한국어로 라고 표현을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en coreano 하시면 되고요. 또뭐 영어로라는 표현하고 싶으면 en inglés 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세 가지도 더불어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문항으로 넘어갈게요. 4번 문항입니다.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자, 일단은 선택지를 보죠. 선택지를 보니까 모두가 다 명사입니다. 그래서 역시 이 공통으로 들어갈 낱말도 명사 어휘가 되겠는데요. 자, 어떤 명사가 들어올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부터 볼게요. Mi abuela me escribió una por mi cumpleaños 라고 했어요. cumpleaños 하면 뜻이 뭐죠? 이건 생일이란 뜻이죠. 우리 할머니가, 나의 할머니가 나에게 escribió 써줬다란 얘기예요. 써주셨다. 내 생일을 위해 뭔가를 써주셨어요. 그럼 일단 뭘까요? 뭐 카드나 편지나 자 이런 것들 써주시겠죠. 자, 그래서 그거에 해당하는 낱말이 첫 번째 문장에서는 들어오면 될것 같은데,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문장 보도록 할게요. Este restaurante cambia la cada 3 meses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건 뭐예요? 이 식당은 cambiar 한대요. 바꾼다란 얘기죠. 이 식당은 바꾼다. 자 요거를 바꾼대요. 근데 cada 3 meses예요. 자 잠시 후에 이제 cada의 용법을 정리를 할 건데 요거 어떻게 해석하시겠어요? cada 3 meses 하면은 맞습니다. 세 달마다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 레스토랑은 세 달마다 뭘 바꾼대요. 자, 뭘 바꿀까요? 1번 보겠습니다. 이제 선택지 보면서 넣어보죠. 자, 1번에 까르따가 나왔네요. 자, 까르따 무슨 뜻이에요? 까르따는 일단 기본적으로 편지란 뜻이 있고, 만약에 식당이면 라 까르따 por favor 하면 이거 무슨 뜻이죠? 차림표, 메뉴판을 말할 때 까르따라는 표현을 씁니다. 물론 el menú por favor 하셔도 되는데 la carta por favor도 당연히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까르따는 편지란 뜻도 있고 차림표란 뜻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답이 나오나요? 그렇죠. 첫 번째 문장에서는 una carta, 편지라는 뜻으로 쓰였을 거고 두 번째 문장에서는 까르따, 메뉴판, 차림표 라는 뜻으로 쓰였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될것 같고요. 자, 나머지 거 일단 보겠습니다. 2번에 forma 했어요. forma는 형태라는 뜻입니다. 3번에 parte 하면은 이건 부분이란 뜻이고, 그다음에 manera 하면은 뭐 이건 방법이란 뜻이고요. 그다음에 suerte는 운이란 뜻이죠. 그래서 몇번 정답? 1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예, 그래서 다의어 에 대해서 평가하는 문항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까다가 나왔으니까 요 까다의 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까다는 형태 변화가 없죠. 네, 형태 변화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뜻이 뭐가 있냐면 뭐 각각의라는 뜻으로도 쓰이고

매, 뭐뭐뭐 할 때, 매란 뜻으로도 쓰이고, 또 지금처럼, 뭐뭐, 마다라는 뜻으로도 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아까 다 드레스메시스 해가지고, 세 달마다라는 표현이 됐었잖아요. 그러면, 그대로 응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능한지 볼게요. 라울은 이틀마다 뛴다. 아, 이틀마다 달리기를 한다. 뛴다. 자, 이런 표현을 하고 싶으면 어떻게 작문을 하시면 될까요? 어떻게? 자, 주어는 라울이 되는 거고, 자, 달린다, 뛴다, 뭐예요? 꺼레를 동사 쓰시면 되죠? 그래서 라울 꺼레. 자, 라울은 이틀마다예요. 이틀마다. 어떻게 표현하시겠어요? 어떻게? 맞아요. Cada dos días. 자,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라울은 이틀마다 뛴다, 달린다 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까다도 역시 뭐뭐마다라는 뜻으로 쓰였죠. 되셨나요? 그래서 까다라는 어휘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했고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수특에서 배웠었던 게 생각이 좀 나실 것 같아요. 까다가 나오면 또 더불어 같이 나오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어휘들이. 자, 그게 뭐냐면 첫 번째로는 또도가 있어요. 또도가 있고 또 하나는 오뜨로가 있죠. 자, 이것들의 뜻도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또도 같은 경우는 모든이란 뜻으로 쓰이고, 또 모든 것 혹은 모든 사람이라는 뜻으로도 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적용, 응용을 해봐야겠죠? 예를 들어서 오후 내내라는 표현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오후 내내. 자, 우리 지금 또도를 하고 있죠? 네, 그거를 응용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오후 내내. 맞아요. 또 달라 따르대. 자, 이러면은 이제 오후 내내라는 표현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모든 것, 모든 사람, 이 뜻으로 한번 해볼게요. 나는 꽤 많은 책을 가지고 있다. 모든 사람을 위한. 나는 모든 사람을 위한 꽤 많은 책을 가지고 있다. 자, 이런 표현하고 싶으면 일단 어떻게 하면 돼요? 땡고 아, 충분한 책이라고 할까요? 그러면 충분한 책들을 갖고 있다 하면은 tengo bastantes libros. 자, 일단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을 위한 para todos. 자,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의 toda, 또 이때의 todos. 예 뜻을 여러분들이 잡아내시면 될것 같아요. 되셨어요? 그래서 또도라는 어휘 오랜만에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자, 그러면 요거는 되셨을 테니까 이번에 이제 오뜨로. 자, 오뜨로는 뭐예요? 오뜨로의 뜻. 자, 오뜨로는 다른이란 뜻을 가지고 있고, 자, 또 맞아요. 좀 전에 또도와 마찬가지로 다른 것 혹은 다른 사람. 이란 뜻으로도 쓰입니다. 자, 요거를 이제 적용해서 또 한번 해보죠. 다른 날. 너무 쉬운 거 일단. 다른 날. 좀 전에도 날이 나왔으니까. 자, 어떻게 표현하시면 돼요? 다른 날 하면은? 맞아요. Otro día. 하면은 이게 바로 다른 날이란 뜻이 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다른 것으로 가볼까요? 이번에는? 자, 나는 마르타의 책들 중 다른 것을 가지고 있어. 자, 이런 표현을 하고 싶어요. 나는 마르타의 책들 중 다른 것을 가지고 있어. 라는 표현을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렇죠. Tengo otro. 나는 다른 것을 가지고 있어. 마르타의 책들 중이니까 de los libros de Marta.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실 수 있으시겠죠? 예, 그래서 우리 까다와 또도와 오뜨로라는 어휘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교재로 다시 오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어휘 문항의 마지막 문항, 5번 문항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선택지를 보세요. 어휘 문항을 풀 때는 선택지를 미리 보시면 훨씬 도움이 많이 됩니다. 문제를 푸는데 시간도 절약할 수 있고요. 자, 일단은 선택지를 보니까 모두가 다 동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A가 먼저 ¿Estás estudiando para el examen de matemáticas? 라고 물었죠. 자, ¿Estás estudiando? 자, 하면은 요거는 현재 진행형 상태입니다. 그래서 너 공부하고 있는 중이니? 자, 무슨 공부? Matemáticas는 수학이죠. 그래서 수학 시험 공부하고 있는 중이니? 했더니 claro. 물론이지. 자, 그러면서 lo tengo que 하고 이제 빈칸이 들어갑니다. 자, tener que 동사 원형. 뭐뭐 해야 한다 라는 뜻이었고요. 그랬더니 A가 뭐라고 하냐면 yo también 나도 그래. 하면서 qué tal si estudiamos juntos? 자, qué tal si 이거는 제안 표현이죠. 뭐뭐 하는 거 어때? 라는 뜻입니다. 우리 같이 공부하는 거 어때? Genial. 아, 너무 좋지. ¿Cómo quedamos? 자, 우리 언제 어디서 만날까? 그랬더니 Voy a tu casa esta tarde sobre las 5 하죠. 자, 너희 집에 갈까? 오늘 오후에 너희 집에 갈까? Sobre las 5니까 여기서 sobre는 뭐뭐 경에란 뜻이죠. 그러니까 5시경에 너희 집으로 내가 갈까? 오늘 오후에? 그랬더니 말레. 오케이 라고 얘기하는 거죠. Nos vemos luego entonces. 그럼 나중에 보자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뭐 친구들 사이에서 많이 할 수 있는 대화고요. 그러면은 자, 보겠습니다. 1번 dejar 동사입니다. 자, dejar 동사는 사실 뜻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뭐 놓다란 뜻도 있고 뭐 빌려주다라는 뜻도 있고 뭐 남기다란 뜻도 있고 뭐뭐하게 두다 너무 많아요. 근데 여기에는 딱히 들어갈 이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맞는 뜻이 없는 것 같고요. 자, 이번에 sacar입니다. 그래서 sacar 동사는 이거는 꺼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알맞지 않고요. 3번 보겠습니다. mandar 동사입니다. 자, mandar 하면은 요거는 보내다 라는 뜻도 있고요. 명령하다 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알맞진 않고요. 자, 4번에 aprobar 하면은 이거는 통과하다, 합격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나 패스해야 돼 라는 표현이 되는 거니까. 자, 5번에 arreglar 하면 뭐 고치다, 수리하다 뭐 이런 뜻이잖아요. 정돈하다 많은 뜻이 있지만 여기에는 알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번이 정답? 4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넘어가기 전에 요거 하나만 정리할게요. 우리가 깨달시 하면은 제안 표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뭐뭐 하는 거 어때? 라는 뜻인데요. 깨달시 말고도 바꿔줄 수 있는 표현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예, 먼저 깨떼바레시시가 있고요. 자, 또 뭐가 있을까요? 맞아요. 뽀르케노. 자, 이것도 뭐뭐 하는 거 어때? 제안 표현입니다. 바꿔줄 수 있는 표현들. 자, 오랜만에 나와서 정리해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발음, 철자, 어휘 영역의 다섯 문항 모두 다 풀어봤습니다. 자, 이제 6번부터는 의사소통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보도록 하죠. 자,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자, 이 문항은 선택지를 보니까 속담 및 격언에 관한 표현입니다. 그런 문항이고요. 이런 속담, 격언 표현 관련 문항은 거의 매번 수능에 출제되었었던 유형의 문항이죠. 자, 보겠습니다. A가 먼저 뭐라고 하냐면 예 하면 예 라는 뜻이지. 그래서 예, me han dicho que has vuelto para estudiar. 그러니까 que야라고들 나에게 얘기하더라. 너가 공부하기 위해서 돌아왔다고 그렇게들 얘기하던데 라고 이제 말을 하죠. 그랬더니 이제 B가 C, estoy estudiando para ser médico. 공부하고 있어. 자, 뭐가 되기 위해서? 의사가 되기 위해서 공부하고 있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A가 qué bien 이라고 하죠. 아유, 잘했네. 그러면서 ese era tu sueño desde pequeño. 하죠. desde pequeño니까 어릴 때부터

라고 해석하시면 되죠. 그건 어릴 때부터 너의 sueño, 꿈이죠. 역시 꿈이란 뜻입니다. 꿈이잖아, 꿈이었잖아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 ya sabes, 너도 알다시피 이거잖니 라고 이제 속담 혹은 격언을 넣겠죠. 그랬더니 tienes toda la razón, 네 말이 맞아. mucha suerte, 그래서 행운을 빌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상황 파악 되셨죠? 네,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은 무슨 뜻이에요? Más vale tarde que nunca. 안 하는 것보다 늦게라도 하는 것이 낫다. 네, 이 상황에서 맞는 표현이 될것 같습니다. 자, 나머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알빵빵, 이알 미노 미노 하면은 이건 뭐예요? 빵은 빵이라고 포도주는 포도주라 한다. 있는 대로 솔직히 라는 뜻이고요. 자, 3번은 el deseo hace hermoso lo feo. 해서 욕망, deseo, 욕망이죠. 욕망은 추한 것도 아름답게 만든다 라는 뜻. 자, 4번 nunca llueve a gusto de todos. 모두를 만족시키는 비는 결코 내리지 않는다 라는 뜻이고요. 5번에 ojos que no ven, corazón que no siente. 이거는 안 보면 멀어진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6번의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넘어갑니다. 네, 7번입니다. 밑줄 친 부분과 유사한 의미로 바꾸어 쓸수 있는 것은, 자, 1점짜리 문항이고요. 밑줄은 noa에 4개에다가 밑줄이 젖어 있네요. 자, 그러면은 사실 우리는 답을 바로 쓸수 있어요. 그죠? 뭐죠? 그지? de nada. noa에 4개가 뭔데요? 감사 표현에 대한 대답이죠. 그래서 감사 표현에 대한 대답. 우리가 noa에 4개, 뭐 de nada, 그리고 뭐 a ti, a usted. 자, 이런 것들을 설명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A가 뭐라고 하냐면 qué tal la comida라고 하죠. 음식 어때? 라고 이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estaba deliciosa. 너무 맛있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gracias por invitarme a tu casa. 너희 집에 초대해줘서 고마워. 이제 고맙다라는 표현 gracias 나왔죠. 그래서 천만에라는 no hay de que가 나온 겁니다. B가 뭐라고 하냐면 la próxima vez te invito a la mía 라고 했어요. La próxima vez니까 다음번에 라는 뜻이죠. 다음번에는 te invito 널 초대할게. A la mía 내 것으로 라고 했네요. La mía 소유 대명사의 형태가 나왔네요. 자, 이 가운데 뭐가 생략되어 있을까요? 그쵸. 가사가 생략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집에 초대할게. 네, 아쿠에르도 좋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몇번 정답? 네, 이번에 데나다 정답이 되고요. 자, 나머지 거 뜻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에 달베스 하면은 아마란 뜻이고요. 3번에 이구알멘테 하면은 이거는 상대방이 한 말을 나도 똑같이 하고 싶을 때 이구알멘테라고 한다고 했고, 자, 4번에 me sienta bien 그러면 뭐 나랑 잘 맞아라는 뜻이고. 5번에 no me interesa 하면은 관심 없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7번의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넘어갑니다. 8번 문항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자, 볼게요. A가 lo siento. 자, 일단은 사과를 하고 있습니다. Pero no vamos a poder ir a tu casa hoy. 아, 진짜 미안한데, 그런데 우리가 갈 수가 없어. 너희 집에 오늘 너희 집에 갈 수가 없을 것 같아. 갈 수가 없네 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서 이유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Tenemos que practicar para el concierto. 그래서 우리는 연습해야 돼. 콘서트를 위해서 연습을 해야 되거든. 자, 그랬더니 이제 B가 바야 라고 하죠. 아이고, 이런 표현이 되겠죠. 이런, 자, 이 상황이 유감이겠네요. 그래서 이거 빈칸에는 유감 표현이 들어가면 될것 같고요. 자, 여기 보니까, 다음 문장 보니까, quería hacer una comida especial 이라고 하죠. 뭐라고 말해요? 특별한 음식을 만들고 싶었는데,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 그러면서 이제, cuándo es el concierto? 콘서트가 언제야? 라고 물어봤더니, Es dentro de 2 semanas 라고 했어요. Dentro de가 나왔습니다. 자, dentro de는 공간 표현이 있고 또

시간 표현이 있잖아요. 그래서 공간 표현으로 쓰였다. 그러면 dentro de 하면 무슨 뜻이에요? 뭐뭐 안에 란 뜻이고요. 시간 표현으로 쓰였다. 그러면 뭐뭐 후에 란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는 지금 시간 표현이 되겠네요. 그래서 2주 후야 라고 얘기를 해요. Bueno. Pues nos vemos otro día, entonces. 자, otro día 나왔네요. 저랑 정리했었는데. 아, 좋아. 그럼 다른 날 보자.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빈칸에는 유감 표현이 들어가면 될것 같아요. 보겠습니다. 1번에 pasa 하면 이거 무슨 뜻이에요? 뭐 들어와. 라는 뜻이 되겠고. 2번에 así es 하면은 그래. 라는 뜻이고요. 3번에 es cierto. 그럼 뭐 확실해. 라는 뜻. 4번에 atención 하면 이거 무슨 뜻이에요? 이거는 주목이란 뜻. 5번에 qué pena 하면 이게 바로 유감 표현이 되죠. 유감이다. qué lástima 같은 뜻. 자, 그래서 8번의 정답은 몇 번? 5번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네. 넘어갈게요. 자, 이제 9번 문항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해서 이제 합답형 문항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의사소통 표현 문항들도 합답형 문항이 나오는데요. 뭐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골라보는데 A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Me ayudas con estas cajas? 라고 했어요. 자, 일단 까하라는 기본 어휘가 자주 나오진 않아서 살짝 당황을 하셨나요? 까하가 무슨 뜻이에요? 까하는 네, 상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계산대란 뜻도 있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상자란 뜻으로 쓰였죠. 뭐래요? 자, 이 상자들이란 뜻이죠. 자, 이 상자들을 좀 도와줄 수 있니? 날 도와줄 수 있어? 그러니까 오해인가 결론적으로는 뭐 상자 좀 옮겨달라 혹은 뭐 들어달라 이런 뜻으로 쓰였겠죠. 자, 그래서 도움 요청을 했어요, A가. 그래서 B가 그에 대해서 이제 답을 했을 거고요. 자, A가 뭐라고 그러냐면, puedes ponerlas aquí, por favor? 라고 하죠. 여기서 las는, estas cajas, 이 cajas를 말하는 거고. 그러니까 뭐예요? 여기에 상자들을 좀 놔줄 수 있니?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vale, ok, necesito algo más. 뭐더 필요해? nada más. 아니, 더 없어. 고마워. 라고 얘기를 하네요. 자, 그러면 A의 도움 요청에 B가 응했겠죠, 당연히. 그래서 빈칸에는 그 응하는 표현이 들어가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A의 salud예요. 자, salud은 뭐 건배란 뜻이고요. como no, 물론이지. Si는 desde luego, 물론이지. No me digas, 말도 안 돼. 라는 뜻이니까 지금 빈칸에 들어가야 되는 것은 나좀 도와줄 수 있어? 물론이지. 자,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B, C로 이루어진 몇 번이 정답?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넘어갑니다. 10번 문항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자, 전화대화입니다. 지금 보니까. Hola, puedo hablar con el señor López라고 하죠. 안녕하세요. 로페스 씨와 얘기할 수 있습니까? 통화할 수 있나요? 그랬더니 soy요. 저예요. 그런데 ahora mismo, 지금은 no puedo hablar. 말할 수가 없네요. Estoy en una reunión. 자, reunión은 회의란 뜻이겠죠. 여기서는 제가 회의 중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A가 bueno 하면서 이제 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B가 뭐라고 하냐면, muy bien. 아, 아주 좋습니다. Estoy libre de 3 a 5. 라고 했어요. de a 하면은 from to입니다. 그죠? 그래서, 3시부터 5시까지 자유롭다. 그러니까 한가하다. 시간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중에 얘기해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들어가야 되는 표현을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같은 경우는 tengo sueño 하면 이거 무슨 뜻이에요? 졸립다 라는 뜻이죠. 여기서는 맞지 않고요. 자, 두 번째 se ha equivocado 하면은 잘못 거셨습니다. 이것도 아니죠. 자, 3번 보겠습니다. dejo de salir fuera 라고 했어요. 자, dejar de 동사원형
뭐뭐 하는 것을 그만두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가는 것을 그만두었다 라는 얘기니까 이것도 아니고요. 4번에 lo llamo más tarde 하면은 나중에 전화드리겠습니다. 자, 5번에 un momento por favor 잠시만요 라는 뜻이에요. 자, 그럼 뭐가 들어가면 될까요? 그렇죠. 4번에 알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전화드릴게요. 네, 저 3시부터 5시까지 시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갈 것 같습니다. 자, 10번의 정답은 몇 번? 4번이 되는 겁니다. 자, 하나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대, 아, 자, 요게 from to, 뭐뭐에서 뭐뭐까지 라는 뜻이었잖아요. 자, 이런 뜻을 가진 구분이 또 있습니다. 뭐죠? 맞아요. This day, hasta. 자, 요것도 from to 구문입니다. 뭐뭐부터 뭐뭐까지. 자, 그런데 다른 점은 뭐냐면 this day, hasta 로 쓰일 때는 정관사가 필요하다라는 것. 자, 그거를 기억을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되셨나요? 네, 10번 요 정도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갑니다. 자, 이제 11번 문항. 밑줄 친 부분을 나타내는 표지판은, 자, 밑줄은 히라랄라 드레차 라고 있어요. 사실 요것만 보고 답은 바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대화 보겠습니다. Buenas. 아, 안녕하세요. Le puedo hacer una pregunta? 질문 좀 해도 될까요? Claro. ¿Qué necesita? 아, 물론이죠. 뭐가 필요하세요? 라고 물으니, ¿Sabe cómo puedo llegar a la iglesia desde aquí? 자, iglesia 하면은 교회란 뜻입니다. 아, 아시나요? 여기서부터 어떻게 교회에 도착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교회를 어떻게 가야 되는지 아시나요? 라고 물은 거죠. 그랬더니, sí, mire. 네, 보세요. 하면서, tiene que ir todo recto. 자, todo recto 하면은 곧장이란 뜻입니다. 곧장 가시다가요, girar a la derecha en la segunda calle. 두 번째 거리에서 오른쪽으로 도셔야 해요. 감사합니다. 매우 친절하시군요. 자, 그래서 밑줄 친 부분은 오른쪽으로 돌다 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그거에 맞는 표지판은 몇 번? 그렇죠. 3번이 되겠네요. 자, 오랜만에 이 길찾기 문항 나왔습니다. 넘어갑니다. 이제 12번 문항으로 갈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을 보기에서 찾아 순서대로 바르게 배열한 것은 이제 순서 문항입니다. Hola, ¿qué le pongo? 라고 하죠. 안녕하세요. ¿Qué le pongo? 뭘 드릴까요? 라는 뜻이죠. 직역하면 당신에게 무엇을 놓을까요? 그래서 뭘 드릴까요?가 됩니다. 자, 뭘 드릴까요? 안녕하세요. 자, 그러면서 뭘 먼저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A가 뭐라고 하냐면 Hoy las tenemos a dos euros el kilo. 자, 오늘은요. El kilo 하면은 킬로당이란 뜻이에요. por kilo와 같은 뜻이죠. 킬로당 2유로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했더니 비가 pues quiero un kilo por favor. 그러면은 1킬로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해요. A가 또 물어보네요. 그랬더니 si también quiero medio kilo de plátanos. 자, medio kilo 하니까 이거는 1킬로의 반, 500g을 얘기하는 거겠죠. plátano는 바나나입니다. 바나나 500g도 원합니다. 아,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서 뭘 물어봐요? 그래서 Están en oferta. oferta는 할인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할인 중이거든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그것만요. 얼마죠? 아, 다 해서 en total, 전부란 뜻이죠. 전부 3.50유로입니다. 자, 여기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보더라도 과일 가게의 점원과 손님과의 대화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차례로 넣어보면 자, 첫 번째로는 뭘 물어봤길래 킬로당 2유로라고 했을까요? 그쵸? 사과 얼마예요? 라고 물어봤겠죠. 사과의 가격을. 자, 두 번째로는 뭐였을까요? Algo más 라고 물었겠죠. 뭐 더 필요하세요? 그랬더니 바나나 500g을 얘기한 거고요.
자, 그랬더니 이제 혹시 나랑카, 오렌지도 원하시나요? 할인 중이거든요. 자, 이렇게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C, A, B 순으로 들어오면

0: 돼서 몇 번이 정답? 4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되셨죠? 넘어갑니다. 자, 13번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 자, 엄마의 날을 언제 축하할까? 그랬더니 B가 뭘 물어봐요? 수요일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entre semana 하면은 주중이란 뜻이죠. 나는 주중에 시간이 없어. 자, ¿qué te parece si? 제안이라고 했죠. Fin de semana, 주말입니다. 주말에 축하드리는 거 어때? 좋아, 나한텐 좋아.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요일을 답했네요, A가. 그럼 B가 뭘 물어봤을까요? 요일을 물어봤겠죠. 자, 그 표현 고르시면 됩니다. 자, 1번은 너 한가하니? 2번은 뭐타고 가? 3번은 며칠이니? 날짜를 묻는 거고. 4번은 너 시간 있어? 5번은 무슨 요일이니? 해서 요게 들어가면 됩니다. 몇번 정답?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넘어갑니다. 자, 14번입니다. 광고문을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자, 네르하를 방문하라는 얘기예요. 자, Costa del Sol의 천국입니다. 자, Costa del Sol은 그 스페인 남부, 안달루시아, 그 말라가를 중심으로 한 해안 지역을 Costa del Sol이라고 합니다. 자, 조용한 마을이고요. 그리고 좋은 기후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 해변도 예쁜 해변이 있고요. 맑은 물이 있죠. 맑은 물에 예쁜 해변이 있고요. 편안한 호텔, 그리고 맛있는 음식이 있습니다. Por persona니까 인당이란 뜻이죠. 인당 250유로부터 있다란 얘기예요. 그래서 놓치지 마세요. 란 뜻이죠. 그리고 hoy mismo, 오늘 당장 당신의 여행을 예약하세요. 하고 이제 전화번호를 줬습니다. 전형적인 광고문의 형태입니다. 자, 알맞지 않은 거 골라보겠습니다. 자, 조용한 마을이라고 나와 있고, 예쁜 해변 있다고 그랬고요. 인당 250유로 미만이 아니라 250유로부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맛있는 음식 제공, 좋은 기후 맞습니다. 몇번 정답?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네.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문항, 15번 문항입니다. 대화의 내용으로 보아 B가 여가 시간에 하는 일이 아닌 것은? 자, A가 뭘 물어봤냐면, ¿Qué haces en tu tiempo libre? 라고 했죠. 너 자유 시간에 뭐 해?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B가, 나는 많은 aficiones, 취미들이 있어. 그러면서 일단 개랑 산책하는 거 좋아하고, 또 독서하는 거 좋아하고, 그리고 바이올린 켜는 거 좋아해. 라고 얘기하면서, 아, 그리고, me encanta. 자, encanta는 gustar mucho입니다. 뭘 엄청 좋아한대요? hacer ejercicio. 운동하는 걸 엄청 좋아해.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가 시간에 하는 일이 아닌 것은 몇 번이에요? 4번이 되겠네요. 자, 4번은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영화 보고 있네요. 자, 영화를 보다라는 표현은 스페인어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 오늘 내용에 있었던 것 같은데, 자, 어떻게 하면 돼요? 영화 보다, ver películas. 자,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실전 모의고사 5회 1번부터 15번 문항 함께 정리를 해봤습니다. 어떠셨어요? 네, 그냥 수월하게 잘 푸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실전 모의고사 5회 마무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16번부터 30번 문항 함께 볼 테니까요. 예습 혹시 안 하셨다면 해오는 거 잊지 마세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저
4: 그렇다니까.
2: 분위기? 따라간다면?
5: 이분 위기.
1: 뭐야, 이거?
5: 저분 위기.
6: 여러분의 위기도
7: 이게 뭐야?
6: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한 읽어도 답을 찾을 수 있는 단원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가볍게 여러분이 공부하셔도 되는데, 그 중에서 또좀 알아야 될 개념적인 요소들, 그 부분은 여러분이 집중적으로 좀 보면 나머지는 크게 어렵지 않다. 그래서 미래사회와 관련된 어떤 기술과 관련된 부분들은 제시문만 잘 읽으면 답을 찾을 수 있어요. 그리고 직업 윤리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문제들도 보면 대부분 쉽게 찾을 수 있는데, 한두 가지 정도만 여러분이 잘 구분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오늘 학습할 내용 이제 보도록 하죠. 현대사회의 특징과 사회 문제, 그리고 직업 윤리, 미래사회의 특징과 변화, 직업사회 변화 등에 대해서 오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사회 변화에 따른 사회 문제 보게 되면, 정보기술이 계속 발전되고 있죠. 그래서 정보와 과정이 첨단화되고, 대중매체가 되게 다양화되고 있는 걸알수 있죠. 이에 따라서 우리가 인간성의 상실이라든가 혹은 자아정체감의 어떤 혼돈이 발생하기도 한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과학기술이 급격히 진짜 발전하고 있죠. 그래서 첨단화되고 있고 과학기술에 대한 어떤 질적인 능력들이 이제 향상되는 질적으로 향상되는 것을 볼수 있죠. 이에 따라서 직업세계의 변화가 급변하고 있고 그다음에 특히 평생 직장의 개념은, 사실은 평생 직장의 개념은 1997년 우리나라 IMF 이후부터 평생 직장의 개념이 사실은 많이 사라졌죠. 지금도 특정 어떤 직군, 공무원이라든가 기타 어떤 특정 직군을 빼온 나머지는 평생 직장의 개념이 없죠. 그래서 어떤 개념으로 전환됐어요? 평생 직업이라는 개념으로 좀 전환됐다. 근데 그 직업도 최근에는 이제 많이 내가 평생 동안 살면서 직업을 몇번 변화하느냐, 뭐 요즘 통계도 막 나오고 하죠. 뭐세 번, 네번뭐 이런 식으로 직업도 변한다고 할 정도로 특히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더 급격하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삶의 질의 향상, 학업과 직업 과정에 대한 인생 설계의 변화가 이제 나타났죠. 특히 노년층의 증가. 우리나라가 앞으로 더 당면할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노년층의 증가. 그 다음에 그에 따라서 또한 사람들이 되게 건강해. 사실 저희 아파트에 이제 하시는 이제 어르신들 보게 되면은 제가 딱 봐도 한70좀안 됐구나 했는데 80세라고 하더라고요. 즉 그만큼 뭐냐면 어떤 그 되게 젊다 보니까 인생 주기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이 희석되는 그런 경향들이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사회 구조의 변화, 사회적 심리 위험과 그다음 물리적 어떤 가치에 집중하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인간 소외 현상, 그다음에 특히 개별적인 어떤 독립 주거에 대한 확대. 사실은 과거에는 우리가 할아버지부터 해서 손자까지 한 가족이 구성, 3대가 구성돼서 살았다면 지금은 어때요? 요즘엔 또 청년들 같은 경우는 부모님하고 또 떨어져서 독립적으로 또 생활하는 그런 그 형태들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주거 형태도 사실은 변화되고 있는 것을 알수 있죠. 변화하는 사회에 따라서 이제 중요해진 직업 윤리를 보게 되면, 이 윤리 중에서 하나 나와요. 하나 아니고 한 두세 개를 한꺼번에 해서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제시문을 보고 이게 어느 윤리에 해당하는지, 이제 종류 정도는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 이것도, 자주 출제됐던 부분이다. 자주 출제됐던 부분이니까 꼭 한번 보세요. 생명 윤리는 인간의 생명. 을 둘러싼 사회적 어떤 문제와 관련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정보 윤리는 개인정보의 유출, 컴퓨터 해킹, 회사 정보의 유출, 이런 정보에 대한 유출 부분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 정보 윤리다. 환경 윤리는 환경 오염, 생태계 파괴, 그다음 성 윤리는 양성평등이라든가 성희롱, 성추행과 관련이란 성 윤리 부분도 사회 변화에 따라서 중요해진 직업 윤리다라는 거. 그다음 장애인 윤리는 장애인의 어떤 사회적 역할의 수행이라든가 장애인에 대한 어떤 직업에 갖는데 어떤 문제 없이 할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들, 저 총칭해서 우리가 장애인 윤리라고 할수 있죠. 그다음에 언론 매체 윤리, 올바른 정보 전달, 언론 매체 종사자들의 윤리의식 및 양심적인 태도가 중요하죠. 우리는 사실은 모든 사회 현상을 언론을 통해서 우리가 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근데 그 제공되는 정보가 사실에 입각하고 그다음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되는데 거기서 왜곡이 된다면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언론 매체 윤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다음에 전문적 윤리는 전문직에 대한 윤리 문제예요. 뭐 변호사라든가 의사라든가 이러한 사람들이 어떤 윤리적인 문제들, 그런 것들이 이제 전문적 윤리다. 이런 것들이 변화하는 사회에 따라서 중요해진 직업 윤리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중요한 건 이게 수능에서 문제 나왔다. 어떤 식으로 나오느냐?
이 내용과 관련된 사례들을 제시할 거예요, 분명히 제시문에.

그 제시문에 나타나고 있는 직업 윤리로 옳은 것은 이런 식으로 문항이 출제될 거예요. 그게 뭐 정보 윤리도 될수 있고 환경 윤리도 성 윤리도 될수 있고 이 중에 하나 된다라는 거죠. 요즘에는 A 사례, B 사례 해서 A와 B 각각 어떤 윤리에 해당하는지 혹은 이것과 기업가 정신과 연결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기업의 경영 활동과 연관시킬 수도 있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도 연계해서 같이 출제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다양하게 출제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개념 정도만 여러분, 종류 정도만 여러분이 알고 있어도 제시문만 잘 파악해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라는 거. 자, 직업 윤리. 직업 윤리는 뭐하고 연계해서 같이 공부해 놨더냐면 직기초, 직업 기초 능력에서 역시 윤리가 나오죠. 직업 윤리 부분이 나오죠. 그 부분과 그 직업 윤리 부분에서 근로 윤리와 공동체 윤리 나오잖아. 여기도 마찬가지. 일반 직업 윤리 하면은 근로 윤리와 공동체 윤리다. 특수직업윤리라는 것은 직업별 특성에 맞는 고유한 행위 규범이에요. 뭐 법률이라든가 법령 규칙, 윤리 강령, 선언문. 우리 보면은 의사들 보면은 선언문 하고, 그쵸? 간호사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이제 특수직업윤리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근로윤리. 근로윤리로 이제 떼서 이제 더 구체적으로 본다면은 근로윤리라는 것은 일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근무하고 성실하고 그다음 정직하게 업무에 임하는 자세를 우리가 근로윤리라고 할수 있는 거죠. 그 외에는 이제 근면, 성실, 정직이라는 어떤 핵심 키워드들이 이 근로윤리 안에 포함되는 거죠. 근면하다라는 것은 즉 부지런하고 시간을 준수하며 그다음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행동하는 것을 우리가 근면이라고 할수 있고 성실의 개념적으로 본다면 정성스럽고 참되게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어떤 마음 자세를 성실이라고 하고 정직이라는 개념은 신뢰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규범이 바로 정직이죠. 신뢰의 형성에 가장 중요한 게 정직이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할 때, 일을 회사에서 일을 할때이세 가지 근면해야 되고 성실해야 되고 정직해야 돼요. 정직해야 돼요. 간혹 가다가 이제 일을 하다 보면은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실수를 덮으기 위해서 이 정직성을 버리는 경우가 있어. 솔직하게 진솔하게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데, 그럼 신뢰가 무너져 버리거든. 그치?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회사 생활하면서도 굉장히 중요해요. 보면은, 회사, 뭐 학교도 그래요. 학교 선생님들도 그렇고, 학교,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게 주이긴 하지만, 교무실로 돌아오게 되면은 그 안은 마치 사무실 공간과 같은 거예요. 선생님들 간에 서로 간에, 그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거든요. 근로윤리라는 게 필요해요. 그런 것들을 볼 때,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근면해야 되고, 성실해야 되고, 정직해야 된다라는 거 굉장히 중요할 때가, 많아요. 자, 그다음 공동체 윤리. 자, 공동체 윤리라는 것은 인간 존중을 바탕으로 봉사하고 책임감을 지니며 규칙을 준수하면서 예의 바른 태도로 업무에 임하는 자세를 우리가 공동체 윤리라고 할수 있고, 이 공동체 윤리의 종류에서 보게 되면은 봉사, 책임, 준법, 예절 등이 이제 공동체 윤리 안에 포함된다라고 할수 있죠. 봉사라는 것은 자신의 어떤 이해를 떠나서 국가나 사회 또는 남을 위해서 애쓰는 것을 우리 봉사의 개념이라고 할수 있죠. 그다음 책임이라는 것은 자기 직분과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맡은 일을 잘 완수해 나가는 그런 자세를 우리가 책임이라고 할수 있고, 준법이라는 것은 법과 규칙 같은 것을 잘 지키는 것을 우리가 준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공동체 윤리 안에서 준법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러한 어떤 법규라든가 규칙을 어긋나는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이 공동체가 사실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경우도 사실 진짜 있어요. 예절. 일정한 생활 어떤 문화권에서 오랫동안 습관처럼 형성되어 있는 게 바로 예절이죠. 그래서 하나의 어떤 공통된 생활 방법으로서 정립되어서 관습적으로 행해지는 사회 계약적인 어떤 생활 규범을 우리가 예절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절은 사실은 나라마다 다, 그 예절이 다르잖아요. 어떤 나라에서, 우리나라에서, 되게, 호의적인 예절의 어떤 제스처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른 나라에서는 굉장히 안 좋은 제스처로 또 비춰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만큼 이제 또 예절이라는 것은 이 관습이고 습관이고, 그 다음에 일정한 생활 문화권에서 형성되어 있는, 오랫동안 형성되어 온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특히 국제관계에 있어서 다른 나라와 뭐 무역을 한다거나 이럴 때는 그 나라에 대한 예절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알아야 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해요. 실제 이제 기업에 내가 무역을 담당한다든가 해외에

어떤 거래를 해야 되는 그런 일을 담당했을 때그 나라에 대한 예절에 대한 부분들은 굉장히 잘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죠. 동양 전통에서의 직업 윤리 보면 뭐 정명사상, 항산, 예치주의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은 그냥 참고만 하시고 뭐 맹자, 공자, 순자가 한 이야기들인데 이것까지는 뭐 시험 문제에는 크게 출제된 적은 없어요. 그래서 아 이런 것들이 있구나 정도만 알면 될것 같아요. 제가 시험 문제에 자주 출제되는 부분들은 별표 쳐주고 있죠. 그런 부분들은 더한번더 살펴봐라. 자, 직업 윤리 덕목 이거 나와요. 이거 중요하다라는 거. 자, 앞에 별표 하나 쳐줬어요. 그죠? 이번 또두 번째. 자, 첫 번째 소명의식. 이 소명의식하고 천직의식 이거 구분 잘해야 돼. 이거 두개 굉장히 중요해. 구분 잘해야 돼. 소명의식이라는 것은 자신이 맡은 일은 하늘의 부름을 받아 맡겨진 일이라고 생각하는 태도예요. 밑줄 쳤죠? 하늘의 부름을 받아. 하늘 기억하세요. 하늘. 하늘 하면 소명. 이렇게 기억하세요. 그래서 하늘의 부름을 받아. 소명의식이에요. 알겠죠? 이 사실은 어째 소명이라는 단어가 종교적인 어떤 용어라고 할수 있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종교적인 용어 굉장히 많이 사용해요. 뭐 소명이라는 단어는 뭐 기독교 천주교에서는 아주 많이 사용하는 그 단어이기도 하고, 뭐 보편적인 단어가 됐지 이제 일상생활에 사용하는 단어가 됐죠. 그 다음에 불교에서도 우리가 용어를 보게 되면 자주 사용하는 것들, 뭐 야단법석 이런 것들은 이제 막 시끌벅적하고 막 부산항 때 우리가 사용하잖아요. 사실은 그런 것들이 이제 불교 용어에서 온 거고. 혹시 또뭐 부연이라는 단어 아세요? 부연. 부연은 우리 부연 설명하다 할때그 부연. 그것도 사실은 법당이라든가 이 기아장 있죠. 기아장 밑에 보면 석가래 동그란 모양으로 쭉돼 있어요. 이렇게 받침이죠. 이렇게 그 지붕의 무게 하중을 갖다가 견디기 위해서 석가래 하는데 그것만으로 안 돼. 그래서 직사각형 모양의 쭉 나무가 이제 덧붙여져 있어요. 그걸 우리 부연이라 그래. 건축 용어이기도 해요. 불교 건축 용어이기도 해요. 부연은. 그래서 그 부연. 석가래 밑에 직사각형 모양의 나무로 쭉 기대어 덧붙여서 있는데 그걸 우린 부연이라 그래요. 그걸 그래서 우리가 덧붙여서 설명할 때 부연 설명하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 것들. 그래서 우리가 종교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들이 굉장히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 그걸 추가적으로 얘기하기 위해서 그냥 했어요. 자, 천직의식. 천직의식은 뭐냐? 요 밑줄 친거 기억하세요.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꼭 맞다고 여기요. 그 일에 열성을 가지고 성실하게 임하는 태도를 천직의식이라고 해요. 이 천하니까 하늘천자인 줄 알고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소명의식이 하늘의 부름을 받아. 요 구분 잘해야 돼. 두개 헷갈리지 마라. 이거 두개 가장 많이 헷갈려 하니까. 아셨죠?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꼭 맞다. 천직의식. 자, 직분의식은 뭐냐? 자신이 하는 일에 사회나 기업, 기타 타인을 위해 중요한 역할, 중요한 역할이라고 믿고 자신의 활동을 수행하는 태도를 우리가 직분의식이라고 한다라는 거. 책임의식이라는 건 직업에 대한 어떤 사회적 역할, 책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책임을 다하는 태도를 책임의식이라고 한다라는 거. 전문가의식은 뭐냐? 자신이 하는 일이 해당 분야의 지식과 교육을 뭐 밑바탕으로 성실히 수행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어떤 학습하고 노력하고 스스로의 어떤 지적 능력을 발전해 나가면서 지식을 발전해 나가면서 행하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전문가 의식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 전문가 의식도 간혹 출제했을 때 보면은 어떤 뭐 연구하고 노력하고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제 그 회사의 어떤 일들을 위해서 지식과 교육을 받는 그러한 어떤 제시문이 나오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동안에. 근데 마지막 봉사의식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과 공동체에 대해 봉사하는 정신을 갖추고 하는 실천하는 그런 태도를 봉사의식이라고 한다라는 거. 그래서 요 직업 윤리 덕목은 굉장히 잘 나오는 부분 중에 하나니까 여러분들이 꼭이 밑줄 친 부분들, 밑줄 친 부분들은 여러분이 꼭 기억해 두시면은 요 정도만 공부해도 여러분이 충분히 맞출 수 있어요. 자주 출제됐기 때문에 중요하다라고 하고 소명의식과 천직의식 절대 틀리면 안 돼요. 이제 가르쳐줬으니까 구분하는 방법 가르쳐줬으니까 꼭 기억해 두셨으면 합니다. 자, 직업 윤리의 5대 원칙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객관성의 원칙이에요. 객관성의 원칙. 요 5대 원칙도 중요해요. 작년인가 이거 아마 작년이죠. 작년 모평 때인가 출제했었죠. 이것도 중요하다. 객관성의 원칙이라는 것은 업무의 공공성을 바탕으로

공사가 명확한 거야.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들이 명확하게 구분되고 모든 것을 숨김 없이 투명하게 처리하는 것을 객관성의 원칙이다 라는 거예요. 두 번째 고객 중심의 원칙은 일단 핵심은 고객이야. 그지? 고객에 대해 봉사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현장 중심, 실천 중심으로 고객 만족을 추구하는 그다음 원칙이 바로 고객 중심의 원칙이다 라는 거. 특히 이제 서비스업과 관련해서는 고객 중심의 원칙이 굉장한 직업 윤리에 해당할 수 있겠죠.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일단 고객에 대한 물론 서비스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렇지만 특히나 이 서비스업에서는 특히 고객 중심의 원칙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자, 전문성의 원칙. 전문가가 지녀야 할 능력과 의식을 가지고 책임을 다하며 그다음에 능력을 연마해 나가는 것이 바로 전문성의 원칙이다. 그다음에 정직과 신용의 원칙이라는 것은 업무와 관련된 모든 것을 숨김없이 정직하게 수행하고 본분과 약속을 지키며 신뢰를 유지하는 것을 우리가 정직과 신용의 원칙이다. 자, 공정 경쟁의 원칙은 뭐냐? 법규 준수 및 경쟁 원리에 따라서 공정하게 행동하는 것을 우리가 공정 경쟁의 원칙이라고 할수 있죠. 우리가 직업 윤리에 있어서 공정 경쟁 원칙은 예를 들면 똑같은 일을 같은 일을 두 사람이 수행하더라도 뭐라 그럴까? 공정하게 경쟁을 통해서 그 성과를 내고 그를 통해서 그 성과한 사람한테 어떤 승진이라든가 이런 기회를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게 바로 이제 공정 경쟁의 원칙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법규 준수하고 그다음에 경쟁 원리에 따라서 공정하게 행동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요 다섯 가지 원칙도 충분히 출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잘 반응하면 좋을 것 같아요. 비윤리적 행위의 유형으로 보게 되면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죠. 가볍게 이제 이해하는 수준에서 넘어가면 될것 같아요. 거짓말. 거짓말 해서는 안 되겠죠. 그죠? 그다음에 도덕적 타성이에요. 타성. 타성이라는 거 우리가 좀 뭐야, 이 나태해지는 그런 거에 이제 젖어버리는 거지. 그 일상적으로 똑같은 것들을 계속 하다 보면은 그냥 타성에 젖어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도덕적 타성 이런 부분들이 이제 비윤리적 행위에 해당한다라는 거. 태만 마찬가지. 태만도. 그래서 어떤 피하고 뭐 결과에 대해서 피해버리거나 그다음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이런 도덕적 태만도 있고 연고주의. 아, 우리나라는 이 연고주의가 좀 많은 경향이 있어. 뭐 대학 동문. 고등학교 동문 뭐 이런 것들 있죠. 혈연, 지연, 학연 이런 연구를 통해서 다른 사회적 관계보다 중요시하는 것을 우리가 연구주의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 연구주의가 사실 우리나라에 조금 더 만연해 있지 않나라는 거죠. 그다음 도덕적 해이, 법과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서 자기 책임을 소홀히 하거나 바람직하지 않는 행위 이런 것들을 도덕적 해이라고 할수 있다. 이거는 단순하게 직업 윤리적 측면에서의 비윤리적 행위일 뿐만 아니라 기업에서도 또 이래서 안 되는 윤리 중에 하나라고 할수 있는 것이죠. 미래 사회의 특징을 보게 되면은 첫 번째는 이제 지식 노동자가 이제 증가되고 있다라는 거. 정부의 가속화는 뭐말안 해도 알겠죠. 그다음에 뿐만 아니라 글로벌화, 즉 세계화가 되고 있다라는 거. 그다음 다원주의의 어떤 심화. 그다음에 녹색 성장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을 알수 있죠. 앞으로 더욱 이런 것들이 더 확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미래사회 변화를 보면, 사회적 영역에서 보면, 인구의 증감이라든가, 국가별, 지역별 불균형, 도시화 현상. 도시화 현상이 심화됐다는 것은 그만큼, 농촌이라든가, 이런 지방이라든가 이런 데에 대해 더 축소돼버리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잖아요. 그 다음에 신흥공화국의 어떤 중산층 확산. 그 다음 특히 우리나라 뭐 1인 가구 세대의 증가되고 있고, 고령화 사회. 여성의 사회 참여가 점점 증가되고 있죠. 뭐 증가가 아니라 이제는 여성의 사회 참여라는 단어 자체가 필요 없는 거야. 대부분의 여성들이 사회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직업 가치관과 생활 형태의 변화들이 나타나는 이러한 부분들이 미래 사회에서의 사회적 영역이라고 볼수 있고, 기술적 영역으로 본다면은 선진국과 개발 도상국가의 어떤 기술 격차가 축소됐죠. 제가 대학 선생님이 대학교 때쯤 고등학교 때쯤 일본 하면은 굉장히 우리나라보다 기술이 엄청나게 몇십 년 앞서 있고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이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 진짜 갖고 싶은 게 하나 있었어. 이거 선생님 중고등학교 때 거의 그것을 갖고 있다라는 게 어떤

그 꿈과 같은, 아, 저거 있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그 일본 제품의 미니카스트가 있었거든요. 일본이 그 미니카스트가 있었는데, 우리나라에서 그때 당시에 이제, 제품이 나오긴 했는데, 기술력이 그때는 못 따라갔던 것 같아. 특히, 선생님은 테이프 있죠, 테이프. 테이프 아세요? 음악 들을 때 테이프를 넣고, 그래서 예전에 음반 판매량 막 집계할 때그 테이프 몇개 판매했냐, 그 다음에 LP 판몇개 판매됐냐, 그거 가지고 이제 음반 판매량 이렇게 했었거든요. 테이프 넣고 이렇게 음악을 들었던 미니카스트예요. 그걸 너무 일본 거를 갖고 싶어가지고 아주 유명한 제품이죠. 그 브랜드. 그래서 그 너무 갖고 싶었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때 당시 때 우리나라 기술이 되게 일본보다 못했다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요 일본뿐만 아니라 전 세계 우리나라 기술이 1위에 해당한다라고 볼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굉장한 기술력을 많이 가지고 있다. 그요 이거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기술 격차 축소 이거 읽으면서 축소가 아니라 그냥 이미 다 역전됐고 저희 나라의 기술력은 세계 넘버원에 가깝다. 대부분의 모든 제품에서도 마찬가지고 뭐 반도체 세계 1위잖아요, 그죠? 그만큼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도 가장 훌륭한 어떤 나라라고 볼수 있는 거죠. 경제 산업 영역으로 본다면은 글로벌 경제 시대가 됐고 이미. 그다음에 경제 블록화로 무역 경쟁이 최근에 와서 심화됐어. 이 경제 블록화가 사실은 2015년 뭐 17년 요정 그 어지 그전까지는 거의 뭐 경제 자유화라는 무역의 자유화 이런 것들이 어떤 그래서 FTA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각 나라마다 FTA 체결에 굉장히 노력하고 했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2015년 그 이후부터는 갑자기 경제가 다시 또 블록화가 되는 그런 현상. 자국주의가 좀더 심화되는 현상으로 세계 각국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부분도 있죠. 그다음에 환경 보호주의가 강화되고 있고 자원하고 환경 영역 보게 되면 온실가스의 지속적인 증가, 기상이변, 자연재해 증가, 생태계 파괴 이런 것들은 사실은 우리가 겪고 있는 현재의 현상이라고 보면 되죠. 굉장히 지금 자연적인 부분들, 이런 환경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변화되고 있다라는 거. 제가 어렸을 때, 한 20년 전까지만 해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과하면은 우리 경북 지역의 특정 지역들이 유명했었죠. 근데 최근에 사과를 정선, 영월, 그 사과가 더 맛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만큼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과일 재배도 이제 올라가는 것 같고, 그 제주도에서 이제 나는 바다의 생선, 자리돔이라고 있거든요. 그 쪼만한 생선이 있어요. 아주 구워 먹으면 맛있거든요. 제 고향이 제주도니까 선생님 잘 알죠. 그게 이제 강원도, 속초 앞바다에서 잡히고 이러잖아요. 그만큼 이제 환경에 대한 부분들이 지구 온난화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으로 미래 사회에서 굉장히 많이 좀 중요성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자, 직업 환경의 변화로 보게 되면은 첫 번째는 무역 환경이 변화하고 있다. 뭐 WTO, 그다음에 FTA 이런 무역 자유화가 많이 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유화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또 블록화도 또 발생하는 이러한 어떤 이중적인 행태가 무역 현상에서 지금 발생하고 있다라는 거. 두 번째는 과학기술의 변화. 굉장히 과학기술이 변화되고 있다.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알수 있죠. 뭐 나노 기술, 생명공학 기술, 정보 기술, 인지과학. 이거 답지로 형성됐던 부분들이에요. 이거 다. 그다음에 사회 환경의 변화. WTO하고 FTA는 알죠. 이 WTO는 다자 간의 어떤 협약이에요. 그래서 WTO는 전체 그이 WTO에서 체결된 그 가입되어 있고 거기서 협정을 맺게 되면은 무역 자유의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그 블록 전체가 이제 그 나라 전체가 이제 자유무역으로 되는데 FTA 같은 경우 거기서 추가 플러스해서 어떻게냐 이양 국가 간에 체결하는 거예요. 양 국가 간에 하나의 공동의 어떤 국가로 인식하고 관세라든가 이런 장벽들이 철폐가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FTA는 당사자 간의 계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FTA 체결을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 차이점이 조금 있어요. 그다음에 사회 환경 변화에서는 노동 환경이 변화되고 있고, 그래서 평생 직장의 개념은 이미 사라졌고, 평생 직업으로서 인식이 변화됐지만, 이 평생 직업도 지금은, 두세 개의 직업으로 또 변화되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고, 그다음에 인구 구조 변화, 이건 뭐, 말안 해도 알죠. 저출산, 고령화, 우리 사회의 당면화.

문제들이죠. 그다음 다문화 사회의 변화. 이미 우리나라는 다문화 사회로 변화되고 있죠. 변화했어요, 이미. 그다음에 개인 환경 변화로 본다면 직업 선택의 변화예요. 안정성, 경제력, 적응력 뭐 등등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우리가 직업을 선택하고 있고, 삶의 질의 변화. 삶의 질이 삶의 질을 좀더 높일 수 있는 어떤 직장이라든가 직업을 선택하는데 그런 것들이 결정적으로 우리가 작용하고 있다라는 걸알수 있죠. 직업을 선택할 때 고려해야 될 요인. 이거는 앞에 우리가 1강, 2강 이쪽에서 다 배웠었어요. 그죠? 적성. 소질에 맞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고, 그다음 장래성도 있어야 되고, 그쵸? 안정성, 경제적 소득, 자아실현, 환경 및 기타. 근데 이거 어쨌든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주관적인 부분도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이거를 절대라기보다는 상대적인 개념으로 우리가 좀더 봐야 될것 같고, 직업을 선택할 때 우리는 개인적으로 고려되는 요인들이 다를 수 있다라는 게, 뭘 추구하느냐, 어떤 직업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선택의 가치를, 선택을 우리가 다양하게 할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미래 직업 사회의 어떤 변화 전망을 보게 되면, 첫 번째는 이제 평생 직장에서 평생 직업의 개념으로 이미 대체되고 있고, 이미 됐다고 보여지는 거죠. 평생 직장은 특정 어떤 부분에 대해서만 지금 현재 존재하는 거고, 사실은, 평생 직장의 개념이, 거의 사라져 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뭐, 거의 사라지진 않았지만, 특정 직무를 뺀 나머지는 사람들이 인식을 안 하는 거야. 평생 직장에 대한. 그래서 평생 직업의 개념으로 이미 대체됐다. 자, 직업 유형의 변화를 보게 되면 자신이 스스로 창출하는 직업이 많아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직업도 창조해내는, 그래서 새로운 직업이 등장하는 그러한 것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고, 그다음에 인재상의 변화죠. 혁신성, 창의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지식 근로자들에게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혁신, 창의성,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이 앞으로 많이 개발해야 되는 개인적인 능력을 개발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보여져요. 그 다음에 직업 수의 변화도 마찬가지, 다양해지고 있다. 직업이 증가하고 있다는 걸알수 있죠. 직업 생활의 어떤 모습들을 보게 되면, 원격 근무는 우리 앞에서도 배웠었죠. 원격 근무가 지금은 많이 활성화됐고, 그 다음 잡 노마드. 노마드란 뜻이 유목민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유목민처럼 한 곳에 머물지 않고 일에 따라 전 세계 국가를 국경을 넘나들이면서 이제 여러 직장과 지역을 다니면서 직업을 선택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잡 노마드라고 할수 있고, 프로 에이전트 같은 경우는 자영업자, 그리고 임시직이나 계약직, 프리랜서 등의 신분으로 직업 생활을 수행하며 여러 회사를 옮겨 다니는 사람인데, 이들은 이제 일률적인 봉급이 아닌 자신의 어떤 능력과 성과에 따라서 보상을 받으려는 그런 측면이 강해요. 그래서 프로젝트 팀이 어떤 활성화되게 되고, 앞으로 이제 미래사회 프리에이전트가 일상적인 직장인의 모습이 될 것으로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평생 직장인, 평생 직업의 개념으로 가면서 자신의 능력을 어떤 성과로서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부분으로 변화되고 있다. 자, 뭐, 미래사회의 다양한 직업들을 보면, 지구온난화에 대체한 어떤 녹색 직업들, 유비쿼터스 시대에 이끄는 IT 직업들, 첨단 기술 관련, 그 다음 세계화를 이끄는 직업들, 다양하게 직업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이제 글로벌화되고 있고, 세계화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특히 어떤 정보사회의 급격한 발전,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한 곳에 우리나라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 그다음 내가 좋아하는, 내가 할수 있는 일이 그 나라에 있다면 그 나라 가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치를 가지는 여러분은 이제 성장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그러면 문제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문제 한번 살펴보죠. 자, 다음 이메일 내용에 나타난 직업윤리 원칙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했어요. 직업윤리 원칙 보면은 뭐 객관성의 원칙, 전문성의 원칙, 고객 중심의 원칙, 공정 경쟁의 원칙, 그다음에 정직과 신용의 원칙 다섯 가지가 있었잖아요, 앞에서. 그중에 어떤 원칙에 해당하는지 보도록 하죠. 자, 세모세모 산업가족이 되신 걸 환영합니다. 아래와 같은 신입사원 안내사항을 전달드립니다. 자, 1. 비전. 현장과 실천 중심의 미래로. 원칙 1. 업무의 공공성을 바탕으로 공사가 명확히 구분하고, 공사를 명확히 구분하고 모든 것을 숨김없이 투명하게 처리하는 객관성의 원칙이죠, 이거는. 객관성의 원칙이다라는 거.

두 번째 원칙. 현장 중심, 실천 중심으로 뭘?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한다. 이건 당연히 고객 만족이지. 고객 중심이지. 그래서 보기 선택지를 보게 되면은 객관성의 원칙, 그다음에 고객 중심의 원칙, 기억과 디귿이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자, 2번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다음 미래 사회의 특징을 주제로 한 수행평가 보고서의 일부이다. 가에 해당하는 미래 사회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대부분 이 20강,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재 20강의 문제들이 대부분 제시문만 잘 읽어도 답을 찾을 수 있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현재 수능의 20문제 중에서 약한두 문제 정도가 이렇게 쉽게 출제돼요. 그래서 20강은 쉽게 출제되는 부분이라는 거, 그래서 어렵지 않다라는 거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빠른 발전과 개발로 인해 에너지 고갈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친환경 에너지 개발 등이 증가할 것임. 천연 자원 고갈, 에너지 소모의 최소화 등에 따른 지속 가능 개발에 대한 관심이 확산됨. 가장 여기에 특징이 뭐야? 요거 중에. 당연히 뭐야? 녹색 성장이지. 그치? 녹색 성장과 관련되어 있다는 거알수 있지. 그 정답 몇 번? 1번이라는 거 우리 바로 알수 있죠. 자. 다원주의라는 것은 인간의 어떤 개성과 그다음에 어떤 다양성. 사람들이 되게 다양하잖아. 개성을 존중하는 그러한 것들이 다원주의라고 할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것들이 존중되는 것을 다원주의라고 한다는 거. 자, 3번. 다음 수업 장면에서 학생 A, B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직업 윤리 덕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여러분들은 직업 윤리 덕목 중 어느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나요? 했어요. 자, 학생 A 볼게요. 학생 A는 저는 직업이 저의 능력과 적성에 꼭 맞다는 여기는 거야. 그래서 주어진 일에 열정적으로 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요거는 어떤 시? 천지의식이 천지. 그 다음에 직업활동에서 자신이 맡은 일이 하늘의 부름을 받아 맡겨진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 뭐? 무슨 의식? 소명의식. 소명의식이다. 그래서 천지의식, 소명의식. 정답 몇 번? 1번이 되겠네. 요두개 구분 잘해요. 중요하니까 요거 두 개. 간혹 헷갈려서 그 학생들이 틀리는 경우가 있어. 하늘의 부름을 받아 하면 소명. 능력과 적성에 꼭 맞다, 천지. 알겠죠? 그 키워드만 여러분이 잘 기억하고 있으면은 문제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가보도록 하죠. 다음은 미래 사회의 변화 영역에 대한 발표 장면이다. 가에 해당하는 영역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미래사회 변화 영역 보니까 고령화 사회, 1인 가구 세대의 증가, 여성 참여의 증가, 인구 증감과 국가 지역별 불균형, 직업 가치관과 생활 형태의 변화. 이거 다 어떤 부분이야? 사회적인 부분이지. 그래서 미래사회 변화 영역 중에서도 사회적인 변화 영역에 관한 내용들에 대한 특징이라는 것을 알수 있죠. 그래서 정답 몇 번? 5번이 된다라는 거. 어렵지 않죠? 이 20강의 문제는 제시문만 잘 봐도 사실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다라는 거. 요 말고 뭐 사회적인 영역이 있고, 그 다음 또 어떤 영역이 있어? 기술적 영역, 그 다음에, 경제 산업적인 영역, 그 다음에 자원 환경적인 영역. 이네 가지 영역에 대해서 우리가 앞에서 잠깐 언급했었죠.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 가보도록 하죠. 다음 근무일지에 나타난 직업 생활의 근무 형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이 5번 문제 같은 것들 이제 앞에 1강에서 배웠던 내용하고 중첩되는 부분이에요. 20강은 1강하고 또 중첩되는 게좀 많죠. 그 같이 연계해서 보는 게 좋아요. 근무일지 보니까 09시부터 09시 30분에 매일 지정된 스마트 워크 센터로 출근한대요. 이거 원격 근무잖아. 그쵸? 자, 업무 메신저 안내상 확인하고, 10시 30분부터 12시 30분, 2시간 동안은 협력업체 관련 보고서 작성하고, 그 다음에 점심시간.
13

3시 30분부터 17시까지는 팀 프로젝트 화상 회의를 진행하는 거예요. 결국에도 이 근무일치 나타난 근무는 원격 근무야, 원격 근무. 자, 한 곳에 머물지 않고 일에 따라 여러 직장과 지역을 유랑하며 근무하는 것을 뭐라 그래? 유목민이랬든 뭐야, 노마드라고 했잖아. 그래서 잡 노마드. 잡 노마드에 대한 내용이다라는 거알수 있죠. 그다음에 니은 원격지에서 정보 단말 기기를 이용하거나 통신회선을 연결해 업무를 처리한다. 이게 바로 원격 근무죠. 니은은 맞는 답이고. 디귿. 정규 시간 외에 다른 시간이나 야간에 서로 이어서 일하도록 조정하는 근무 형태. 이거 뭐야? 근무한다. 이거 뭐죠? 교대 근무지, 교대. 교대 근무잖아. 그래서 요거는 사실 앞에 1강에서 우리 다 배운 내용을 다시 20강에서 다시 한번 내용이 중첩된 것을 문제 풀어본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 몇 번? 2번이 되겠지. 2번. 교대 근무 가장 이제 보편적으로 하는 게뭐 간호사라든가 2교대, 3교대 하는 근무들이 많죠. 이런 것들. 그래서 5번의 정답은 2번이다. 자, 6번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다음과 같이 변화된 사회 모습을 통해 알수 있는 미래 사회의 유망 직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했어요. 보니까 공공 레스토랑 주문 방법 봤더니 태블릿으로 원하는 메뉴를 선택하고 주문 후 결제. 그다음에 노봇 메뉴 서비스 주문 후 해당 테이블 위치로 로봇이 주문한 음식 배송. 태식 호출벨, 식사 후 호출벨에 누르면 로봇이 고객 테이블로 이동. 그래서 요거 지금 굉장히 요즘 식당에서 많이 해요. 주문하면 로봇이 쭉 해서 와요. 그래서 테이블 앞에 딱 와서는 음식 갖다고 음식 꺼내서 우리가 먹죠. 먹고 나중에 태식도 올려놓고 하는 그런 방식 지니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결과적으로 우리가 어디에 가장 가까워요? 1번 볼게요. 실버 산업과 관련된 직업 아니죠. 우주와 생명에 관련된 직업 아니죠. 그죠? 유비쿼터스 시대에 이끄는 IT 관련 직업. 이거 3번이 가장 적절한 거네. 그치? 3번 같아. 자, 4번 보니까 지구 온난화에 대처하는 녹색 직업 아니죠? 자본과 노동 중심의 산업 관련 직업 아니죠. 이거는 3번에 관련된, 즉 IT 이런 관련된 그런 직업으로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지금 많아지는 것 같아요. 이러한 로봇이 발달되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일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어. 그 결과적으로 일자리가 점점 줄어들겠죠. 대신에 새로운 또 일자리들이 창출되는 거고. 근데 새로 창출해서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보다는 일자리가 더 기술이 발달되면서 줄어드는 경향이 발생하는 거죠. 제가 작년에 물류센터에 한번 방문한 적이 있어요. 거기 보니까 과거에는 이제 사람들이 이제 올라 지게차 같은 거 이제 상하로 올리는 그런 곳에 가서 물건을 쭉 빼서 이렇게 막 그랬다면은 최근에 봤더니 로봇이 다 하더라. 로봇. 완전히 로봇에 의해서 탁탁탁 블럭하듯이 그다음 규격화돼서 그 안에서 다 움직이고 실질적으로 사람이 하는 거는 주문한 어떤 바코드를 찍으면서 주문한 것이 왔는지만 확인하고 배송 절차 밟는 그 정도 일만 사람들이 하지 나머지는 다 로봇이 하는 그런 물류센터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비용적 측면에서는 굉장히 절감되겠지만은 사람의 일자리들이 그만큼 없어지고 있다는 것도 안타까운 측면이 있더라고요. 7번 다음 인터뷰에 나타난 과학기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연구 중에 있는 미래과학기술 분야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했어요. 자, 올해 연구된 기술은 그리스의 난쟁이의 뜻 하는 어원에서 유래되었으며 머리카락 굵기의 10만 분의 1에 해당하는 크기를 의미합니다. 이거 뭐야? 나노잖아, 나노. 나노. 이 기술은 원자 혹은 분자를 적절히 결합시켜 새로운 미세 구조를 만듦으로써 기존 물질을 변형 혹은 개조하거나 새로운 물질로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결국 이 기술은 뭐야? 나노 기술이지.
1번 나노기술, 이게 정답이네. 그다음에 정보기술, 환경기술, 생명과학기술, 인지과학기술. 정답은 나노기술이다. 이게 나노에 대한 의미잖아. 나노에 10만 분의 1에 머리카락 굵기에 10만 분에 해당하는 크기. 이걸 나노라고 하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된다라는 거. 자, 이 8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문제. 다음 자기소개서에서 학생 A가 직업 선택 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직업 윤리로 가장 적절한 것은 했어요. 자기소개서 봤더니 문항 볼게요. 직업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준은 무엇이며, 당사를 지원한 동기와 결부시켜 기술해 주십시오. 당사라는 것은 우리 회사라는 거지. 답변. 직업 선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준은 사회적 가치 창출할 수 있는 일인가 여부입니다. 사회적으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일인가를 이제 본다는 거죠. 직업은 개인의 이해를 떠나 사회 전체에 도움이 될수 있는 일에 큰 보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직전 직장에서 일자리 안정기금 업무를 수행하며 작은 부분이지만 사회 효용 증진에 기여했던 경험을 통해 공공기관의 업무의 큰 매력을 느꼈습니다. 복지의 혜택이 절실한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업무는 제가 추구하는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여기에 가장 가까운 건 뭐야? 봉사, 예절, 정직, 준법, 책임. 여기서 사회적 가치 창출, 그다음에 사회 전체에 뭐 도움이 될수 있는 일. 즉 뭐야? 이 직업 윤리에서 가장 적절한 것은 봉사에 해당한다라고 할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제시문만 잘 읽어도 답을 찾는 형태의 문제들이 지금 20강에서는 출제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구분 정도만 좀할줄 알고 그 용어에 대한 개념 정도만 여러분이 이해한다면 큰 문제 없이 이제 20강에 대해서는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특히 이제 직업 윤리와 관련해서는 소명의식하고 요두개 구분을 잘해야 돼요. 이거 자주 틀리는 부분 중 하나야. 쉬운데도 불구하고 틀리는 부분. 소명하면 하늘. 이건 적성과 능력이 꼭 맞다.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그지? 그렇게 이제 구분해서 여러분이 두 가지를 좀잘 구분했으면 좋겠다. 20강은 어렵지 않다라는 걸 생각이 드십니다. 자, 오늘 이 8번까지만 해결하고 나머지 9번하고 10번은 다음 시간에 이제 해결할 텐데, 제가 여러분한테 좀 이제 마지막 이제 다음 한강 때 문제 풀다 보면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좀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이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 성공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좀 너무 거창한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어떤 목표에 대한 것들을 완성해 나가는, 잘 완성해 나가는 사람들의 특징 세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지 말아야 될것 하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다이어트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지나가다 떡볶이집을 지나가. 떡볶이는 먹고 싶은 욕구가 있죠. 근데 그 떡볶이를 먹으면서 내가 살을 뺀다, 뭐 다이어트를 하겠다 이런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런 갔을 때 자기 절제력을 발휘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은 하지 않는 거죠. 내가 지금 공부를 해야 되는데 게임을 한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해야 될 것을 해야 하는 거예요. 자, 내가 9시부터 공부 시작할 거다. 성공적인 직업생활 입에서 보면서 공부할 거다. 그럼 9시부터 반드시 그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하는 사람들은 해야 될 것을 반드시 핑계대지 않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않는 것, 그러한 절제력.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을 하는 그러한 어떤 자신의 노력. 그래서 세 번째가 뭐냐? 바로 저는 꾸준함이라고 해요. 꾸준함.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 꾸준함을 가져갔을 때 비로소 여러분이 추구하는 목표, 하고자 하는 그러한 것들을 완성해 나가는 거예요. 결국 그건 이 인간의 내면에 있어서 누구와의 싸움이야?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다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과의 싸움. 선생님이
마라톤을

한다 그랬죠. 매일 아침 7km에서 10km를 뛰고 출근해요. 선생님 출근 거리가 선생님 차로 1시간 걸리거든요. 그러면 아침에 가서 업무도 보고 또 제가 담임 맡고 있어서 조회도 들어가야 돼요. 그죠? 그러면 최소한 1시간 넘게 걸리니까 7시 30분 이전에, 7시 20분에서 7시 사이에 출발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아침에 7km에서 10km를 뛰려면 최소 1시간은 뛰거든요. 그럼 준비하고 1시간 20분. 그럼 몇 시에 일어나요? 저는 4시 40분에 일어나요. 선생님이. 그걸 매일같이 하고 있는 거죠. 매일같이 해요. 해야 될 것을 하는 거야. 그러면은 내가 내일 아침 뛰어야 되니까 그 전날 뭐 술을 마시거나 밤늦게 놀다 오거나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하지 않아야 될 것을 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뭐야? 꾸준하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저는 매일같이 승리하고 그를 통해서 저 역시 건강해지고 몸무게가 10kg 넘게 뺐고 내가 목표하는 거를 향해서 갈 때는 이런 세 가지 원칙을 여러분이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바로 하지 말아야 될걸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해야 될 것을 해야 된다. 지금 여러분이 해야 될게 무엇인지,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하지 말아야 될게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자기 인식을 통해서 그거를 수행해 나가세요. 언제까지? 꾸준히, 꾸준히. 여러분의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저는 목표가 달성됐지만 그 목표를 이제 꾸준함을 가지고 계속 또 다른 목표 가고 있죠. 하프 저 5번 완주했어요. 이제 앞으로 풀코스 완주할 예정이에요. 그걸 위해서 준비하고 있고 노력하고 있죠. 꾸준히 연습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처럼 선생님도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면서 내 자신의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 여러분도 여러분이 목표를 향해서 나가는 과정 속에서 포기하고 싶기도 하고 때로는 하기 싫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것을 자기 자신의 통제력에 의해서 명확하게 원시로 돌려놓고 꾸준함을 가지고 갔을 때 비로소 여러분들은 성공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마지막 강의 때 진짜 하고 싶었었는데 오늘 시간이 좀 남아서 여러분한테 하는 거예요. 꾸준함.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걸 하지 않는 것. 그리고 반드시 해야 될 것을 해야 되는 여러분으로 성장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바로 여러분입니다. 감사합니다.

0: 좀 넣어야 된다니까.
1: 아, 이 분위기?
2: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1: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3: 뭐야 이거?
1: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컴팩트하고 임팩트 있는 2027 수능특강 생명과학원의 박소연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5개 단원 중에 4개

컴퓨터 같이 공부할 유전 정보와 염색체라는 그런 이제 중단원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사람의 유전, 사람의 유전병 이렇게 이제 차례대로 진입을 하게 되는데, 일단 4단원에서는 6문항 정도가 꾸준히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단원보다는 한 문항이 좀 적지만, 보통 변별형의 문항들이 여기서 거의 몰려 있기 때문에 4단원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많이 이제 얘기가 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유전 정보와 염색체 부분에서는 여러 가지 용어 정리를 합니다. 염색체, DNA, 유전자, 뭐 핵상, 핵형 이런 용어 정리. 그런 용어에 대해서 사실 수능에서 묻지는 않고요. 그런 용어는 우리가 그 다음에 있는 이런 문항들을 해석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기본 개념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기본기 쌓는 작업을 좀한 다음에 오늘 후반부에 가게 되면 세포 주기라는 걸 배우거든요. 그래서 세포 주기에 관련된 문항이 보통 한 문항 정도가 출제가 됩니다. 근데 요거는 이 4단원 중에서도 그래도 쉽게 우리가 풀수 있는 문항이 또 있습니다 하는 느낌으로 굉장히 쉽게 출제가 되는 편이다. 자, 그 다음에 유전 정보와 염색체 그 다음, 우리가 다음 시간에 공부할 내용 중에는 감수 분열이 들어가 있는데, 생식 세포를 만드는 분열인 감수 분열에서 한 문항 정도가 항상 출제가 되고 있는 편이에요. 그런데 이제 뒷부분에서 변별도 많이 하지만 가끔 이 감수 분열이 굉장히 어렵게 나오면서 여기에서 변별을 시도하는 경우도 생긴다. 그래서 이 부분을 굉장히 열심히 잘 제대로 공부를 해둬야 합니다. 그리고 선생님은 이 4단원 전체에서 이 감수 분열의 개념 자체가 가장 중요한 개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요걸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자유자재로 이렇게 구성할 수 있어야 그 다음에 사람의 유전이든 유전병이든 문제를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우리가 다진 기본기를 바탕으로 사람에 대해서 적용을 해보는 게두 번째 파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유전인데, 사람은 뭐이 유전자가 상염색체 있을 때랑 성염색체 있을 때, 또뭐한 쌍에 의해서 결정될 때랑 여러 쌍에 의해서 결정될 때 어떻게 좀 양상이 다른가, 그런 것들을 해석하게 되고요. 여기서 항상 출제된다라고 보장할 수 있는 것은 가계도 분석입니다. 그래서 가계도를 분석하는 문제가 한 문제씩 꼭 출제가 되는 편.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한두 문항 정도가 유전 정보와 염색체인지 사람의 유전인지 좀 구분할 수 없는 좀 모호한 경계에 있는 문항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그냥 보면 감수 분열 문제가 뭐 두세 문제 나오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 경계에 있는 문항이 한두 문항 정도 나올 건데, 그중에서 많이 출제되는 것은 그냥 이렇게 문장으로 단서들을 주고요. 그냥 그건 사람의 유전이라고 볼수 있는데, 그냥 사람에 대한 어떤 형질에 대해서 묻는데, 거기에서는 보통 확률 계산을 시키는 문항이 한 문항 정도 출제가 꼭 되는 편입니다. 그럼 나머지 한 문항이 뭐 감수 분열의 내용을 담고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다인자 유전의 내용이 나올 때도 있고, 그래서 요 부분은 조금 그때그때 좀 다른 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사람의 유전병이 출제가 항상 되고 있는데요. 여기까지 다섯 문제가 나오잖아요. 사람의 유전병도 꼭한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4단원은 여러분들이 그 단원의 속성을 정말 잘 이해를 해야 나중에 포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3단원 같은 경우에는 앞에 흥분의 전도와 전달이 있었죠? 근육의 수축이 있었어요. 이거 사실 별개의 내용이었잖아요. 내가 흥분의 전도와 전달, 뭐 막전이 변화 이런 거 해석을 못해도 근육의 수축 풀수 있고요. 근육의 수축 내가 못 풀어. 그래도 뒤에 있는 방어작용 문제 푸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제 별도의 내용들로 주로 구성이 되어 있었다면 4단원은 다 연결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게 안 된다,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 이해 안 됩니다. 여기까지 뭐둘 중에 뭐라도 안 된다, 그럼 유전병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단계적으로 쌓아 나가는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이게 앞에 부분이 안 됐을 때 섣불리 뒤로 넘어가지 말아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 4단원 같은 경우에는 끈기와 인내심의 싸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4단원을 공부를 제대로 하고요, 문제를 굉장히 많이 풀어봐도, 아, 이 정도 풀었으면 내가 이제는 좀 문제가 맞출 수 있어야 되고, 해석이라도 좀 돼야 되는데, 내가 뭐 100문항을 풀었는데 아직도 문제 해석 자체가 안 된다. 그럼 나는, 아, 진짜 생명과학에 소질이 없나 보다. 유전은 안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유전은 똑같은 내용도 정말 조금만 이 형태를 바꿔도 다른 문제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정말 절대적으로 뭐 몇백 문항 정도 그 유형을 하나하나, 아, 이렇게 바꾸면 또 이런 느낌이구나. 그걸 하나하나 좀 경험을 쌓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게 최소한 6개월 정도 걸린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 이후에 문제가 풀릴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초기 단계에서 좀 해보고, 아, 못 풀겠네. 또 해석이 안 되네 하고,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언젠가는 하나씩 해석이 되는 그런 시기가 꼭 오게 되기 때문에 포기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끔 이제 사람의 유전병 너무 어렵다고 하니까 이건 아예 버리고 시작한다 이렇게 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오히려 여기까지 공부하고 나면 앞부분에 대한

이해가 더 높아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쉽사리 버리지 말고 나중에 뭐 해봤는데 내가 도저히 시간 안에는 못풀것 같아서 그럴 때는 이걸 버리겠다. 뭐 그렇게 전략적으로 접근한다면 괜찮겠지만 아예 공부조차 하지 않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할수 있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 중에 첫 번째 파트의 내용을 공부를 하게 될 텐데 오늘의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학습 포인트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기본 용어 정리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염색체 DNA 유전자에 대해서 개념 정리할 건데, 이게 뭐 어렵진 않고 금방 지나갈 거고, 그 다음에 앞으로 계속 등장할 용어들이 상동염색체, 대립유전자, 이런 용어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다른지, 정의가 무엇인지 제대로 잘 공부해 볼 거고요. 그 다음에 핵상. 핵상도 앞으로 N이다, EN이다로 우리가 문제 풀면서 굉장히 많이 언급을 하게 됩니다. 핵상이 뭔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세포 주기와 체세포 분열을 공부를 할 텐데, 사실 이거는 다음 시간에 감수 분열을 공부하기 위한 약간 밑바탕을 쌓는 작업이라고 할수 있어요. 요거 자체는 어렵지 않은데, 다음 시간을 위해서 요거를 좀 꼼꼼히 공부해 둬야 되는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은 염색체에 대해서 한번 좀 정리를 해 보죠. 염색체의 이 명칭 자체는 염색약을 뿌렸을 때 세포에서 유독 염색이 잘 되는 덩어리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사실 구조는 유전 물질이라고 할수 있는 DNA가 이렇게 잘 구성이 돼서 이루어져 있는 구조를 우리는 염색체라고 하는데 유전 물질인 DNA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 유전 물질에다가 유전 정보를 저장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DNA가 유전 정보 저장하고 있거든요? 그럼 DNA로 구성되어 있는 염색체도 유전 정보를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한다. 그 다음에 분열 중인 세포에서는 두꺼운 끈이나 막대 모양으로 이렇게 응축되어서 관찰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게 이렇게 정리해 볼수 있는데 분열을 하는 세포 분열이라는 것은 이 세포 입장에서 우리의 이상에 버금가는 그 이상이라고도 할수 있는 굉장한 지각 변동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큰 어떤 이동이 대이동이 일어날 때는 염색체 상태로 얘를 최대한 꽉꽉 눌러서 압축해가지고 걔를 잘 옮길 수 있도록 손실도 되지 않고 그 다음에 얘가 이제 개수도 잘 적당히 정확히 나눠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응축이 됩니다. 그러면 분열하지 않는 평소의 시기에는 이 DNA가 가지고 있는 유전 정보에 접근을 해야 생명 활동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꽉꽉 응축된 상태로는 정보에 접근할 수가 없다. 그래서 평소에 분열하지 않는 시기, 우리는 이걸 앞으로 간기라고 부를 겁니다. 분열기와 분열기 사이에 있는 시기라고 해서 간기라고 부르는 건데, 그 간기 시기에는 요게 다 풀어져 있어요. DNA에 접근할 수 있도록, 유전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렇게 평소에는 가는 실 모양으로 풀려 있어서, 접근이 가능하다가, 이게 분열을 할 때는 염색체를 응축하고, 다시 분열 끝나면 다시 풀려 있다가, 다시 분열하게 되면 응축하고,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 풀려 있는 모양도 사실 염색체라고 불러요. 그래서 풀린 상태의 염색체, 뭐 응축된 상태의 염색체, 이게 공식 용어인데, 우리가 앞으로 문제를 해설하거나 이럴 때는 그냥 빠르게 좀 짧게 얘기를 표현을 하기 위해서 풀려 있는 상태에서는 실사자로 해서 염색사라고 선생님은 설명을 할 겁니다. 근데 우리 그 평가원 문제에서 염색사라고 얘기할 일은 없어요. 풀려 있는 상태,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이게 바로 염색체에 대한 설명이고, 염색체의 구조를 그림으로 한번 보자면, 이게 일단 하나의 염색체의 그림입니다. 그래서 염색체는 좀 선생님 크게 한번 확대해서 그려볼게요. 요렇게 생긴 거한 가닥이 요 가운데 부분에서 똑같이 생긴 다른 한 가닥이랑 요렇게 붙어 있는 그런 형태를 하고 있어요. 이게 염색체 한 개입니다. 그래서 이 염색체 각각을 구성하고 있는 요한 가닥 한 가닥은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염색분체라고 불러요. 염색분체. 그리고 얘, 이 가닥은 얘의 염색분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닥의 염색분체가 가운데에서 만나고 있잖아요. 그 만나고 있는 부분을 뭐라고 하냐면 동원체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기에도 적혀 있죠. 그래서 염색체에서 두 가닥의 염색분체가 만나고 있는 부분을 동원체라고 합니다. 요거는 두 가닥의 염색분체가 이렇게 이제 맞닿아 있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나중에 세포 분열할 때 방추사라는 실 모양의 구조물이 와서 이렇게 연결되는 부위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동원체는 이렇게 두 개가 만나고 있는 부위이기도 하면서 방추사라는 구조물, 로프 모양의 구조물이 와서 부착이 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아까 염색체는 뭐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했냐면 DNA라는 유전 물질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바로 DNA인데 DNA 중에서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어떤 유전 정보가 저장이 되어 있고 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또 다른 유전 정보가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DNA라는 이 길쭉한 우리 사람의 그 DNA

DNA를 그 중심으로 해서 이제 설명을 좀 해보면 빠짐없이 모든 부위에 다 유전 정보가 있는 건 아니고요. 요만큼의 유전 정보 있고 이 중간은 사실 이거보다 간격이 훨씬 넓게 정보, 제대로 된 정보가 저장되어 있지 않은 부위가 이어집니다. 그러다가 또좀 떨어진 부분에 또 다른 유전 정보가 저장이 되어 있고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이 DNA에 유전 정보들이 저장이 되어 있는데 이게 우리 사람의 경우에는 이런 유전자들이 대략 한 2만여 개 정도 DNA 각 부위에 이렇게 자기 자리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얘가 너무 가늘고 길다 보니까 얘를 잘 정리를 좀 해야 된다. 안 그러면 이게 끊어지거나 뭐 손상될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를 잘 정리할 수 있는 특수 목적의 단백질을 생산합니다.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돼 있는 거 있잖아요. 얘네들이 바로 그런 목적의 단백질인데 이름은 히스톤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이 히스톤 단백질이 이렇게 동글동글한 구조물을 이루고 있으면 거기에 DNA가 이렇게 감고 지나가면서 정리가 되는 그런 구성으로 이렇게 구조를 이루게 되고요. 그래서 이 DNA가 히스톤 단백질을 감고 지나가는 요한 단위. 지금 여기는 히스톤 단백질도 있고 그걸 감고 지나가는 DNA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구슬 모양의 구조물을 우리는 앞으로 뉴클레오솜이라고 부릅니다. 뉴클레오솜은 DNA와 히스톤 단백질로 이루어진 구슬 모양의 구조물이에요. 기본 단위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많이 무수히 모여가지고 이런 구조들을 이루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잘 정리되면 우리가 봤던 것처럼 이렇게 응축된 상태의 그런 염색체의 형태를 이루게 된다라는 내용이고, 우리가 앞으로 잘 기억해야 될 거는 뉴클레오솜이든 히스톤 단백질이든 어떤 DNA든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체크한 세 가지 있잖아요. 요 구조는 간기에도 항상 존재하고 분열기에도 존재하는 언제나 존재하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물질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그런 구조 또는 물질이다. DNA와 히스톤 단백질과 뉴클레오솜은 요세 가지는 간기든 분열기든 언제나 존재하고 있다. 요거를 잘 기억을 하세요. 그럼 보기로 이런 것들을 하나씩 물어봅니다. 자, 그렇게 돼 있고 그래서 보면 분열하지 않는 시기의 세포. 우리는 그거를 간기라고 부른다고 했잖아요. 간기에는 일단 핵이 있습니다. 핵. 요 유전 물질을 별도로 보관하는 장소, 핵이라는 막 구조가 있어서 그핵 안에 실 모양으로 싹 풀어져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 정보에 접근을 하는 거고. 그래서 평소에는 핵이라는 구조 안에서만 그런 유전 물질이 존재하는데 일단 분열을 하게 되면 그런 핵막이 붕괴되면서 핵이라는 구조물이 없어집니다. 그 경계가 없어져요. 그러면서 그 안에 있는 응축된 염색체가 관찰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분열하지 않는 시기와 분열하는 시기에는 관찰되는 모습 자체가 다르다. 이렇게 응축된 상태의 염색체는 분열 중인 세포에서만 관찰이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DNA 구조는 사실 이 내용은 우리 생명과학원에서 물어보는 내용은 아니에요. 뭐 통합과학이라든지 생투에서는 다룰 수 있는 내용인데, 근데 이제 기본 구조만 우리가 이두 가닥, 이중나선을 구성하는 물질들 중에 이 가운데 부분으로 튀어나온 염기라는 것이 존재하는데 그 염기가 A, G, C, T 요네 가지가 이렇게 이제 그 정보에 따라서 배열이 되거든요. 이 염기가 어떤 순서로 몇 개나 배열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거에 의해서 어떤 정보가 저장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A, G, G, CCT 요렇게 돼 있는 것이랑 A, C, G 그냥 요렇게만 돼 있는 거랑은 길이도 다르고 어떤 순서와 배열도 다르잖아요. 그러면 서로 다른 정보를 저장하게 되는 그런 어떤 시스템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하고 있다. 근데 이 유전자가 저장하고 있는 정보는 그냥 우리가 지금 생명과학 원 수준에서 간단히 얘기를 해보자면 어떤 특정한 단백질을 어떻게 만들면 되는지에 대한 설계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 몸에서는 각가지 단백질들, 효소가 됐든 뭐 호르몬이 됐든 어떤 각가지 단백질들을 만들어서 생명활동을 한단 말이에요. 어떤 특정한 종류의 단백질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만드세요 하는 그런 설계도에 해당하는 것이 유전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용어들. 유전자는 뭐예요? 유전 정보잖아요. 그래서 유전 형질. 형질이라는 거는 우리 생물체에서 나타나는 각가지 특징들이에요. 뭐, 눈동자 색, 머리카락 색, 머리카락 뭐, 꼬부랑 정도, 뭐, 이런 각가지 정보들. 그런 각각의 정보, 형질에 대한 그런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DNA의 특정 부위를 우리는 유전자라고 한다. 자, 그 다음에 DNA는 그럼 뭐예요? 이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물질인 거죠?
그래서 유전 현상을 일으키는 물질입니다. 뭐 줄여서 유전 물질 이렇게도 얘기하고, 그래서 하나의 DNA, 한 가닥의 DNA에는 여기, 여기, 여기 많은 유전자가 같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수 유전자가 존재하고 있다. 보통 이제 뭐 사람 같은 경우

경우에는 한 가닥의 DNA 뭐 몇백 개에서 뭐 1000개 단위로 같이 있기도 하고 그래요. 그 다음에 염색체는 그 DNA가 잘 응축돼서 만들어진 구조물이잖아요. 그래서 DNA와 히스톤 단백질로 구성이 돼 있는, 그래서 DNA와 단백질로 구성돼 있다도 맞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염색체에 많은 수의 유전자가 같이 존재한다. 왜? 하나의 DNA 자체에 많은 유전자가 있으니까 그 DNA로 만들어진 염색체도 많은 유전자를 갖게 되겠죠.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유전체라는 거는 앞으로 자주 등장하는 용어는 아닌데, 어떤 한 개체가 가지고 있는 유전 정보 전체,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유전자 전체, 그거를 선생님의 유전체 이렇게 부를 수 있다. 그래서 전체 느낌으로 그냥 요거는 한번 읽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요 용어를 한번 볼 건데, 우리가 앞으로는 뭐 연관되어 있다 이런 표현들 많이 쓸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무슨 의미냐면, 하나의 염색체에는 많은 수의 유전자가 함께 있다고 했잖아요. 그 DNA 자체에 여러 유전자가 같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여러 유전자가 한 염색체에 있다. 그러면 우리는 걔네들을 연관되어 있다고 표현을 합니다. 아, 이 유전자들이 연관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고. 그러면 연관된 유전자들의 무리를 그냥 연관군이라고 무리군자 써서 이렇게 부를 수 있다. 그래서 한 연관군에 속해 있다면 같은 염색체, 같은 번호를 가진 뭐 염색체, 뭐 이렇게 같은 염색체에 같이 존재한다는 얘기가 되고, 걔네들은 만약에 교차나 돌연변이라는 어떤 특수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으면, 그러지 않는 이상은 세포가 분열할 때 함께 이동할 수밖에 없다. 근데 우리가 앞으로 만나는 그런 문제들 중에는 교차나 돌연변이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하는 조건이 거의 다 붙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연관돼 있는 애들은 같이 이동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연관군이라는 표현 자체는 앞으로 많이 볼 일은 없는데, 얘네들 연관되어 있다라는 표현은 많이 한다. 근데 연관되어 있다의 반대는 뭐냐면요, 독립되어 있다입니다. 이 유전자들은 서로 다른 염색체에 독립되어 있다. 그러면 반대말은 같은 염색체에 연관되어 있다. 이렇게 독립과 연관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고, 이제는 핵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핵형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만 여러분들이 그 개념을 이해하고 있으면 되는데요, 전혀 어렵지가 않아서. 일단 핵형은 핵에 대한 내용이 아니고요, 염색체에 대한 내용입니다. 염색체의 형태적인 특징을 핵형이라고 한다. 그럼 형태적인 특징이라는 건 쉽게 말해서 뭐 현미경으로 보든 뭘로 보든 아무튼 봐서 관찰된 특징이에요. 그래서 그몇 개인지, 몇 개인지는 이제 현미경 같은 걸로 세가지고 할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각각의 염색체가 어떻게 생겼는지, 크기가 큰지 작은지, 이런 것들. 그래서 수, 모양, 크기처럼 뭐 현미경이라는 어떤 기구를 이용할 수는 있지만, 아무튼 눈으로 관찰한 그런 그 정보를 우리는 핵형이라고 한다. 그래서 핵형이라는 거는 생물 종의 고유한 특성입니다. 그래서 핵형을 분석해보면 얘랑 얘랑 같은 종인지 다른 종인지 이런 것들을 알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같은 종이면서 성별까지 같으면 핵형은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같은 종인데 다른 성별이다? 그러면 핵형이 같다고 할수 없어요. 왜냐하면 성염색체 조성이 다르거든요. 성염색체의 생김새가 뭐 암컷과 수컷에서 이 조합이 다르기 때문에 관찰했을 때 다르게 나타나서 같다고 할수 없다. 그래서 종과 성별이 같을 때 핵형은 같다. 그 다음에 다른 종이다? 그럼 무조건. 이거는 뭐 예외 없어요. 무조건 핵형이 다릅니다. 가끔 이두 가지 서로 다른 종에서 염색체 수가 같은 경우는 가끔 있어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 각각의 염색체들의 모양이나 크기를 비교해보면 그것까지 같을 순 없거든요. 그래서 가끔 수는 같을 수 있으나 모양 크기에서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종이 다르면 핵형은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핵형을 알아보는 거를 핵형 분석이라고 해요. 그래서 핵형 분석은 어느 시기에 해야 하냐면, 우리가 지금 보고자 하는 게 뭐야? 염색사 상태예요. 염색체 상태예요. 염색체로 응축되어 있는 그 모습을 보겠다는 거기 때문에 분열하는 시기를 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분열하는 시기 중에서 염색체가 가장 잘 뚜렷하게 보이는 중기라는 시기의 세포를 이용해서 관찰을 보통 하게 된다. 그래서 보통 이제 감수분열 말고 체세포 분열 시기에 어떤 핵형을 관찰하거든요. 체세포 분열 중기 세포를 이용해가지고 염색체 형태를 우리가 분석하면, 그러면 성별도 알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염색체 조성이 눈으로 봤을 때 암수 또는 남녀에서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성별이라든지 염색체의 수 이상이나 구조 이상, 이렇게 이제 봤을 때 관찰되는 그런 이상도 여기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런 내용. 그래서 지금 110페이지의 내용을 보면은, 사람의 핵형을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110페이지. 자, 거기 보면은 이제 뒤에서부터

조금 시작해서 앞으로 가는 흐름으로 가볼 건데, 일단 핵형분석이라는 건 어떤 과정으로 하느냐, 이거 외울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한다라는 거 이해를 좀 시켜드리려고. 일단 보통 어떤 세포를 쓰냐면요, 백혈구를 많이 씁니다. 그 채색, 이 핵형분석의 대상이 되는 세포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세포들은 백혈구든, 뭐 뉴런이든, 아니면 어떤 다른 세포, 뭐 피부를 구성하는 그런 세포도 되겠죠? 그런 세포든 사실은 갖고 있는 염색체의 수라든지 가지고 있는 유전 정보라든지 이런 게다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어떤 세포를 가지고 분석해도 같은 결과가 나올 텐데, 근데 내가 지금 이거를 분석하고 싶다고 피부를 좀 떼어냈다. 그럼 어때요? 아프잖아요. 티도 나고 상처도 날수 있고. 그래서 그런 거보다는 피를 뽑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사바늘에 찔리면 좀 아프긴 하겠지만, 그래도 이제 그런 건잘 자국이 안 남으니까 주사를 통해서 혈액을 뽑아내면 그 안에 백혈구라는 그런 세포가 존재하게 되고, 그 세포를 빼서 우리가 이제 분석을 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잘 얻기 쉬운 세포들 중에 백혈구를 이용한다. 그냥 그런 내용이고요.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얘를 일단 체세포 분열을 해야 염색체가 될거 아니에요. 응축이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응축되도록 유도를 하고, 그 다음에 가장 잘 보일쯤 중기에서 세포 분열을 더 이상 하지 않도록. 왜냐면 내가 관찰하는 동안에 막 움직이면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더 이상 분열하지 마세요 하고 중지를 시킵니다. 우리가 거기서 멈추게 만드는 걸 고정이라고 보통 불러요. 그래서 앞으로 뭐 세포를 이렇게 해서 고정했다 하면은 더 이상 세포 주기가 진행되지 않도록 약물을 써가지고 거기서 그냥 멈춰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고정해놓고 걔를 봐야 되니까 염색을 해놓으면 더잘 보이겠죠? 그래서 염색약을 통해서 염색을 합니다. 그리고 카메라가 붙어있는 현미경을 통해서 그거를 이제 잘 촬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사실 이 세포에 저 사진을 찍어보면 염색체들이 막 이렇게 그냥 막 여기저기 있을 거예요. 중기라서 가운데 모여있긴 하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예쁘게 정리되어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이렇게 돼 있어서 얘를 사진 찍은 다음에 그 사진을 이렇게 떼내가지고 크기, 모양, 그다음에 염색체 띠 모양, 이런 것들을 다 분석해서 아, 얘랑 얘랑 짝꿍이겠구나. 아, 얘가 얘보다 더 크니까 앞에다가 배치를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걔를 잘 배열해서 정리를 합니다. 사실 쉽지 않은 과정이 되겠죠. 애들이 막 사실 좀 자유분방하게 이러고 있을 때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참고 그거를 분석해서 나열을 잘 한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핵형분석 결과를 보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위에 있는 자료가 되겠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제일 큰 거부터 작은 거 순으로 번호를 붙여가지고 쭉 나열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서로 닮은 애들끼리는 짝으로 그 같은 번호에 이렇게 붙여주고. 근데 그렇게 해서 1번부터 22번까지 다 나열을 했는데, 뭔가 한 쌍이 이상하게 남는다. 근데 남자와 여자에서 그 구성이 다르다. 그러면 그거는 성염색체입니다. 자, 그래서 이건 지금 사람의 핵형분석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거의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될 테니까, 사람은 23종류의 염색체를 갖고요. 그러면 어떤 종류냐? 1번부터 22번까지 번호 붙은 22종류. 거기다가 플러스 성염색체까지 총 23종류입니다. 그래서 개수로는 몇 개냐면, 각각의 종류의 각각이 두 개씩 이렇게 짝지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두 개씩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의 염색체는 총 46개예요. 그래서 어떤 돌연변이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사람의 염색체는 46개다 하는 거는 반드시 생명과학 1을 응시하는 학생들이라면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번부터 22번까지 번호 붙어 있는 애들은 상염색체, 그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거는 성염색체입니다. 그래서 지금 번호 붙은 상염색체 같은 경우에는 상염색체의 상자는 일반적이라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남자든 여자든 그냥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염색체 종류는 상염색체라고 불러요. 남녀에서 모두 공통이다 하는 거 상염색체고, 끝에 있는 이 X염색체, Y염색체에 의해서 성별이 결정되는데, 여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조금 크기가 큰 X염색체로 두 개가 구성이 돼 있으면 여자가 되는 것이고, 이렇게 X염색체 하나랑 이거보다 조금 작죠? Y염색체 하나가 이렇게 구성이 돼 있으면 XY 조성일 때는 그 사람은 남자로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XX냐, XY냐는 성별을 결정하는 성염색체라는 종류의 염색체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실전에서 빠르게 풀 때요, 이렇게 핵형분석 결과가 그림으로 제시가 된다면 여러분들은 21번 염색체랑 성염색체, 21번 염색체랑 성염색체에만 동그라미 쳐놓고
그 다음에 바로 그냥 문제 보기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육과정에서 배우는 이 염색체수 이상이라든지 이런 그런 문제에서 21번 염색체수 이상이나 성염색체수 이상이 주로 출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마지막에 사람의 유전병까지 배웠을 때 이제 그게 어떻게 해석이 되는지 나중에 설명이 되겠죠. 그래서 일단 문제를 빨리 풀 때는 21번과 성염색체 위주로 접근한다라는 거를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주요 용어입니다. 상동염색체와 대립유전자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 사실 중요하지만 어렵진 않아요. 얘는 누구에 대한 얘기겠어? 염색체 얘기고요. 얘는 그 염색체에 있는 DNA에 있는 유전자. 유전자에 대한 얘기가 대립유전자겠죠. 염색체, 유전자. 전혀 다른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일단 구분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상동염색체가 뭔지를 좀 설명해 보자. 염색체는 염색체인데, 서로 상의 같을 동자, 서로 같은 염색체, 서로 같은 한 쌍의 염색체를 상동염색체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저번에, 바로 전에 봤던 요 그림에서요. 1번도 두 개, 2번도 두 개, 같은 종류의 두 개씩 염색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이 다 상동염색체예요. 얘네 둘은 상동염색체, 3번에 구성된 얘네 둘도 서로 상동염색체, 그 다음에 얘네 둘도 서로 상동염색체입니다. 서로 모양과 크기가 같거든요. 그렇게 짝지어져 있는 한 쌍을 상동염색체라고 한다. 그래서 모양과 크기가 같아서 쌍을 이루는 염색체. 근데 아까 X랑 Y는 모양과 크기가 같진 않았어요. 하지만 얘네들도 상동염색체로 취급합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얘네들은 왜 도대체 두 개냐? 왜 1번에도 두 개, 2번에도 두 개냐? 왜냐, 여러분들이 수정이 될때 난자와 정자가 만나서 수정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정자가 사실 이거보다 이 부분이 좀 작지만 내용을 써야 되니까 조금 크게 이제 그려볼게요. 근데 어떻게 돼 있었냐면 난자에는 1번부터 22번까지가 각각 한 개씩 들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성염색체는 X염색체가 들어 있었어요. 그래서 총 23개. 총 23개의 염색체를 가진 난자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 정자도 1번부터 22번까지의 상염색체를 각각 한 종류에 하나씩 갖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얘는 성염색체를 X를 가지고 있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Y를 가지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X를 가진 애가 수정이 됐다? 그럼 딸이 태어나는 거고, Y를 가진 애가 수정이 됐다? 그러면 아들이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여기도 1번 있고, 여기도 1번 있잖아요. 그래서 수정되고 나면 1번이 두 개. 여기도 2번 있고, 여기도 2번 있는 거잖아요? 수정되고 나면 2번도 두 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한 쌍을 이루게 되었다. 그래서 그둘 중에 하나는 모계로부터, 다른 하나는 부계로부터 온 것이다. 이렇게 그냥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합쳐지고 보니 한 종류당 두 개씩 있더라. 걔네들을 상동염색체라고 부른다. 그럼 대립유전자는 무엇이냐? 대립유전자의 정의 좀잘 이해하세요. 일단 하나의 형질을 결정하는데 관여하는 유전자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두 번째까지 얘기해놓으면 상동염색체의 같은 위치에 존재하면서 하나의 형질을 결정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상동염색체를 일단 그려봐야 되겠죠? 그럼 이렇게 생긴 거랑 어떻게 그려야 돼? 모양과 크기가 완전 동일한 염색체 하나 그려줘야 되잖아요. 완전히 동일하죠. 전혀 다른 점이 없어. 자, 이렇게. 얘네 둘은 상동염색체 관계입니다. 근데 아까 처음에 얘기하기로 얘랑 얘는 무슨 관계였죠? 요가닥이랑 요가닥은 무슨 관계였어? 얘네 둘은 염색 분체 관계입니다. 이 차이를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염색 분체는 그냥 복제본이에요. 이따 우리가 그 그림도 볼 거거든요. 그냥 복제본이야. 얘네 둘은 서로 유전 정보가 다를 수가 없어요. 복제본입니다. 그러면 이가닥이랑 이가닥도 서로 복제본에 해당이 되겠죠. 유전 정보가 완전히 똑같다. 그런데 지금 얘네랑 얘, 이 덩어리랑 얘 덩어리는 서로 상동염색체 관계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게 엄마로부터 온 것이고 이게 아빠로부터 받은 염색체가 되는 거죠. 이렇게. 얘네 둘은 상동염색체입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그거를 준 사람 자체가 다르잖아요. 이건 복제본의 관계가 아닙니다. 상동염색체는 복제된 게 아니고 받은 게 출처가 달라. 그럼 엄마가 준 정보랑 아빠가 준 정보가 항상 같기만 하겠어요? 요 염색체 하나에 막 몇백 개에서 천개 넘는 그런 유전자가 같이 연관돼 있다고 했는데 그게 하나도 빠짐없이 다 같을 수가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죠. 사실은 같기가 어렵다. 워낙 많은 유전자들이 연관돼 있는데 그게 출처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같은 정보를 갖고 있다? 그러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엄마로부터 온 정보와 아빠로부터 온 정보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연히 같을 수도 있겠죠. 모든 게 같지 않겠지만 그중에 한 유전자에 대해서는 우연히 같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금 여기서 하나의 형질을 결정하는데 관여하는 유전자를 우리가 대립유전자라고 한다고 했는데 예를 들면 요 자리에 ABO식 혈액형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있다고 칩시다. 이런 혈액형도 형질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ABO식 혈액형이 결정한 유전자가 있어. 그러면 요 자리엔 뭐가 와야 돼? 얘랑 얘는 복제본이니까 당연히 똑같이 ABO식 혈액형이 결정한 유전자가 와야 돼요. 그러면 얘의 맞은편에 상동염색체에 같은 위치면 그 같은 높이란 얘기예요. 여기에는 뭐 결정하는 유전자가 와야 되냐면 여기도 ABO식 혈액형 결정하는 유전자가 와야 됩니다. 그럼 여기는 뭐가 와야 돼? 얘랑 얘는 어차피 복제본이니까 여기도 혈액형 결정하는 유전자가 와야 되겠죠. 그런데 혈액형이라는 걸 결정한다는 것은 이 대림 유전자에서 같이 똑같지만 예를 들면 엄마는 나를 A형이 되게 하는 정보를 주고 아빠는 나를 B형이 되게 하는 정보를 줄 수도 있잖아요. 서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이 엄마와 아빠로부터 온 조합에 의해서 나는 AB형으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형질에 관여하는 그런 한 쌍의 유전자인데 상동염색체 같은 위치에 있다는 특징을 갖는다. 그런데 우연히 아빠도 나한테 A형이 되게 한 유전 정보를 줄 수도 있죠. 같을 수도 있어요. 근데 다를 수도 있다라는 점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염색 분체는 항상 같은 정보겠지만 상동 염색체끼리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나타낸 그림이 여기 있는 건데 요게 지금 우리 교재의 저 뒷부분에 있죠. 111쪽입니다. 111쪽. 거기에 보면은 우리가 눈꺼풀의 모양도 하나의 형질이거든요. 그 눈꺼풀의 모양이 쌍꺼풀이 있다, 없다. 이렇게 종류가 나눠지는 거죠. 그래서 눈꺼풀의 모양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예를 들면 여기서는 요 D라는 유전자라고 가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염색체에 같이 있는 유전자들은 연관돼 있는 애들이고 연관군으로 볼수 있는데 사실 이거보다 더 많은 애들이 연관돼 있겠지만 뭐 다섯 개 정도만 나타낸 겁니다. 그랬을 때 D라는 요 유전자의 조합이 어떠냐에 따라 쌍꺼풀이 있거나 외꺼풀이 되거나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라지 D라고 한 거는 쌍꺼풀 만드는 유전자. 여기다가 쌍꺼풀 만드는 유전자 이렇게 쓰면 너무 길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이렇게 알파벳으로 우리가 그냥 라지 D는 쌍꺼풀 만드는 유전자라고 그냥 칩시다. 우리끼리 약속합시다. 그다음에 스몰 D라고 쓰면 이거는 외꺼풀이 되게 하는 쌍꺼풀 안 만들게 하는 그런 유전자를 스몰 D라고 우리가 그냥 씁시다. 근데 지금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부모로부터 각각 쌍꺼풀 만드는 유전자랑 외꺼풀이 되도록 한 유전자를 서로 다른 거 받은 겁니다. 근데 이렇게 두개 있을 때 쌍꺼풀이 우성이라면 이렇게 우성 형질이 발현될 수 있는 거예요. 뭐 그런 식으로 형질이 결정이 된다. 근데 이렇게 다를 수도 있지만 A나 B처럼 서로 같은 걸 받는 경우도 생기고 그러면 지금 이거는 부모로부터 각각 라지 A만 받은 거죠. 그다음에 B는 라지 B만 받은 겁니다. 이렇게 똑같은 거 받았을 때 우리는 동형접합성이라고 불러요. 같은 걸로 만났다. 같은 걸로 만났다. 동형접합이라고 부릅니다. 물론, 스몰 a로 두개 똑같은 거 받아도 동형접합이에요. 이 대문자인지 소문자인지 상관없이 같은 걸로 부모로부터 받게 되면 동형접합입니다. 그런데 c나 d나 e 같은 경우에는 부모로부터 온 정보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알파벳을 대문자, 소문자로 구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우리는 이형 접합성이다. 요렇게 표현을 앞으로 하게 될 거예요. 부모로부터 같은 정보가 아닌 서로 다른 어떤 구분되는 정보를 받았을 때 이형 접합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고, 우리가 앞으로 유전자형을 적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럼 보통은 알파벳 순서대로, 물론 여러분들이 나는 E를 앞에 쓰고 싶습니다. E, AA 이렇게 쓰고 싶다고 하더라도 보통은 알파벳 순서대로 적는 게 규칙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얘는 복제되어 있는 상태니까 이거를 라지, 라지, 라지, 라지 네 개를 써야 되나 생각할 수 있지만 염색 분체끼리는 어차피 같은 정보이므로 복제 안된 걸로 그냥 한 가닥만 있는 걸로 읽어주시면 돼요. 요 가닥만 읽어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뭐이 가닥 읽어도 상관없죠. 어차피 똑같은 거니까. 그래서 이둘 중에 한 가닥만 읽어주고 이둘 중에 한 가닥만 읽어줍니다. 그리고 걔네들을 조합해서 붙여서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라지 A, 라지 A, 라지 B, 라지 B, 라지 C, 스몰 C 대문자를 앞에 적어주는 게 규칙. 라지 D, 스몰 D, 라지 E, 스몰 E 이렇게 써주면 그 개체의 유전자형이 된다. 그래서 보면 알겠지만 그 종류의 유전자는 이렇게 두 자리씩으로 이렇게 끊어져서 유전자형이 표기가 될 겁니다. 근데 이런 조합을 가진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D에 대해서 스몰 D로만 부모로부터 받은 겁니다. 그러면 스몰 D 조합이 되는데 이렇게 동형접합으로 받았는데 그때는 외꺼풀로 발현될 수 있다. 그래서 이 대림 유전자 조합을 어떻게 받았느냐에 따라서 특정 형질이 발현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 핵상 같은 경우는 아까 핵형이랑 구분해야 돼. 핵형은 형태적인 특징, 수 모양 크기 같은

상대적인 특징. 핵상은 상대적인 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상대적인 수.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한 세포에 들어있는 염색체의 구성 상태.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짝꿍이 있냐 없냐로 그냥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무슨 소리냐? 이 세포 안에 똑같이 생긴,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1번 염색체예요. 근데 걔랑 똑같이 생긴 1번 염색체가 그 세포 안에 하나 더 있다. 그럼 짝꿍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EN이다. 짝꿍이 있다는 표시로 EN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가끔 우리가 뭐 감수 분열을 하게 되거나 이러면 짝꿍이 없는 세포들도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1번 세포가 이 1번 염색체가 이 세포에는 더 이상 없어. 한 종류에 하나씩만 존재해. 그런 경우에는 짝꿍이 없다라는 뜻으로 N이라고 얘기를 하게 된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한 세트냐 아니면 그게 똑같은 게 하나씩 더 있어서 두 세트냐. 요게 핵상의 개념이라고 보면 돼요. N이냐, EN이냐, 짝꿍이 있냐, 없냐. 그 짝꿍은 상동 염색체를 짝꿍으로 봅니다. 그래서 핵상이라는 개념이 앞으로 많이 나올 거고, 그거를 좀 연습을 해보자. 그럼 일단 여러분한테 핵상을 밝혀라 라고 주문하게 되면, 핵상은 N인지 EN인지만 보시면 돼요. 일단 핵상은 N, EN까지만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얘네 둘이 짝꿍이네요. 얘네 둘이 짝꿍이고, 얘네 둘도 짝꿍이고, 얘네 둘도 짝꿍이죠. 같은 세포 안에 짝꿍들이 있죠? 그러면 EN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세포는 어때요? 다 각각이 다르게 생겼어. 짝꿍이 없어요. 그런 경우에는 N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원래는 여기까지지만 우리가 앞으로 그냥 세포에 대해서 분석할 때는 핵상을 쓰고 뒤에다가 그 세포에 들어있는 전체 염색체 수를 세서 적어주는 것이 보통은 우리가 표기하는 규칙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8개 염색체 그려져 있으니까 얘는 8이다. 절대 약분은 안 됩니다. 약분하는 순간 이 중에 4개는 그림에서 지워져야 돼요. 그래서 이 상태로 그냥 읽어주면 되고, 얘도 N이면서 전체 염색체 수는 4개인. 근데 이 세포와 이 세포가 핵상이 같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그냥 진짜 N인지 EN인지만 판단해주면 돼요. 염색체 수는 거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N과 EN. 짝꿍이 있는지 없는지만 봐주면 되는 개념이 핵상이다. 그래서 요거 한번 연습을 좀 해볼게요. 보시면, 간은 하나, 둘, 세 개의 염색체. 일단 그려져 있습니다. 짝꿍 있나요? 없나요? 없죠. 각각이 다 다르게 생겼죠. N입니다. 일단 이 세포 안에 그려져 있는 염색체의 수가 홀수면 짝꿍이 없다고 봐요. 홀수면, 근데 만약에 EN이면 곱하기 2가 돼 있으니까 절대 홀수일 수가 없는데, 홀수의 개수다? 그러면 N이라고 봐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의 염색체가 그려져 있는데, 짝꿍이 다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EN인 겁니다. 짝꿍이 있다? 그러면 EN이야. 그럼 같은 종류가 두 개씩, 두 세트가 있다라는 의미니까 EN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다는, 다도 세개 그려져 있죠? 근데 각각이 다 다르게 생겼고, 심지어 홀수죠? N입니다. 그 다음에 라는, 얘네 닮았고, 닮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총 여섯 개 그려져 있는데, 짝꿍이 있으니까 EN이에요. 근데 약간 좀 이상한 부분이 있죠? 얘랑 얘는 짝꿍 같아. 얘랑 얘도 짝꿍 같아. 근데, 얘랑 얘가 짝꿍이어야만 하겠는데 모양과 크기가 너무 다릅니다. 이런 거는 딱한 경우만 가능해요. 성염색체 XY 조성일 때. 그래서 두 개씩 짝지었을 때 무조건 얘네들이 짝꿍이어야만 하는데 다르게 생겼다. 그러면 성염색체 XY 조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성염색체가 된다. 그래서 큰게 X염색체, 작은 게 Y염색체. 그래서 서로 다른 게한 쌍이 남으면 그게 수컷 또는 사람의 경우에는 남자 이렇게 분석하면 되겠죠. 근데 얘로 봤을 때이 파란색으로 돼 있는 게 성염색체인 것 같은데 여기서는 그게 똑같이 생긴 걸로 두 개의 한쌍 있잖아요. 그럼 요거는 X염색체 두 개를 가지고 있는 암컷 또는 뭐 요게 전체 염색체면 이제 암컷인 거고 그다음에 사람의 염색체 중에 일부만 그려놓은 거라고 예를 들어서 그렇게 돼 있다면 뭐 여자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배울 때는 의아할 수 있는데 다랑 가랑 비교해 볼까요? 얘네들이 여기 핵상이랑 염색체 수는 동일합니다. 근데 그림상 분명히 구분되는 특징이 있죠. 얘는 하나의 염색체가 두 가닥의 염색분체로 구성돼 있고 얘는 그냥 한 가닥으로만 구성이 돼 있거든요. 그거는 한 가닥인지 두 가닥인지는 핵상이랑 염색체 수에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핵상은 뭐냐? 짝꿍인 상동 염색체가 하나씩 더 있느냐 없느냐예요. 짝꿍 없잖아요? 얘도 없잖아. 그러면 N인 겁니다. 그 다음에 복제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염색분체가 한 가닥씩 더 있다고 하더라도, 아직 요 동원체에서 붙어 있는 상태면 그냥 한 개로 칩니다. 떨어지면 그때부터 두 개인데, 붙어 있는 동안은 그냥 한 개거든요. 그래서 염색체 숫자도 그냥 동일한 것이다. 그거를

것들을 처음엔 잘 정리하시면 돼요. 처음에는 분명 다르게 생겼는데 어떻게 이렇게 똑같지?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걸 정리해보자면, 복제가 됐는지 안 됐는지는 염색체 수나 핵상 N인지 EN인지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정리를 좀 해보시면 되겠고, 보면 아까 염색 분체라는 거는 그냥 복제된 애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게 만들어지는 과정은 이렇게 한 가닥 있던 이중나선인 DNA가 복제가 되고 나면 똑같은 게두 가닥이 생깁니다. 그 각각이 뭉친 것이 이 염색 분체 하나씩이 되는 거예요. 각각이 뭉쳐봤자 어차피 같은 유전 정보였기 때문에, 그래서 염색 분체끼리는 같은 유전 정보를 갖게 되는 거고, 나중에 세포 분열할 때 사실 왜 복제하냐면 나눠 가지려고 복제하는 거거든요. 서로 다른 딸 세포로 각각 하나씩을 담아주면은 그딸 세포가 원래 가지고 있던 유전 정보, 그냥 각각이 서로 다른 세포로 나눠졌지만 처음 그 유전 정보를 그대로 갖게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두 개의 세포로 분열을 할 건데, 내 유전 정보를 반씩 나눠 갖거나 그런 건 곤란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똑같은 거한 가닥 더 만들어서 그냥 공평하게 나눠주면 돼.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복제라는 걸 하게 된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세포 주기 한번 볼게요. 우리가 아까 세포 주기, 세포의 사이클이라고 할수 있는 것은 분열하는 시기와 분열하지 않는 시기로 나눠진다라는 얘기를 잠깐 했었죠. 그래서 분열하는 시기는 앞으로 분열기, 다른 말로 뭐 M기 이렇게 부르게 될 거고, 분열하지 않는 시기인 간기를 세 가지로 좀더 세분화해 볼 겁니다. 그래서 간기는 G1S, G2기로 나눠지고, 순서대로는 G1S, G2기 순서를 거쳐서 나중에 M기로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순서는 절대 바뀔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간기가 있고, 간기가 끝나면 그 다음에 분열기로 넘어가고요. 분열기가 또 끝나면 사이클이니까 다시 간기로 들어가는 그런 시스템인데, 간기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조금 전에 우리가 세포 분열을 할 거야. 그럼 뭘 복제해야 된다 그랬어? DNA라는 유전 정보, 유전 물질을 똑같이 복제해서 나눠 가져야만 생존이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DNA 유전 정보를 복제하는 게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간기 동안 분열을 계속 준비하는 건 아니에요. 간기라는 시기가 상당히 길거든요. 그래서 그 동안은 대부분의 시기는 그냥 이 세포가 자기 생명 활동하는, 자기 그냥 살아가는 그런 시기가 있습니다.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나 이제 분열을 좀 해야 될것 같아 하는 필요성을 느끼면 그때부터 DNA 복제를 시작해요. 그때부터 시작. 그러면 끝나면 바로 분열하느냐? 아닙니다. DNA 복제는 워낙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복제 잘 됐는지 확인도 끝나고 꼭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복제가 이렇게 이 간기의 중간에 일어나고 DNA 복제가 끝나는 시점이 있겠죠. 끝나고 나면은 확인 작업 다 하고 실제로 이제 분열 준비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DNA 복제가 일어나는 시기를 S기라고 불러요. 합성이다. 신터시스 해가지고 S기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간기의 가운데 부분에 S기가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 앞부분은 우리가 G1기, 뒷부분을 G2기라고 부름으로 무조건 G1S, G2 순서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G1기는 그냥 생명활동 많이 하는 시기인데, 세포를 구성하는 물질들 많이 합성되고, 그 다음에 이제 분열할 거라면 세포 소기관도 미리 좀 수를 증가시켜 놓고, 그 다음에 세포가 전반적으로 자라는 시기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아까 S기 아주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때 뭐 일어난다고? DNA 복제라는 중요한 사건이 S기에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G2기에는 방추사를 구성하는 단백질. 방추사라는 물질 자체는 이 구조물은 M기에만 관찰돼요. M기에 관찰됩니다. 그 다른 시기, 이런 간기에는 관찰되지 않는데, 방추사를 나중에 조립해서 만들 그 재료, 기본 재료는 그 직전 단계인 G2기에 만들어 두고, 그거를 조립해서 실제로 방추사라는 형태가 관찰이 되는 거는 M기인 거거든요. 그래서 방추사 자체는 분열기에 관찰되는 그런 구조다 하는 거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단백질을 합성하고 세포 분열을 진짜 S기에 복제까지 끝났으니까 이제 진짜 분열해야지 하고 들어가는 시기가 G2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점. 근데 이 G1기에 가지고 있던 DNA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S기에 복제를 하고 나면 어떻게 될까? 그거에 두 배가 돼 있겠죠. 원래 갖고 있던 양에. 그리고 M기에서도 분열을 막 지지고 볶고 하는데 복제해 놓은 상태로 진행이 되는 거니까 G1기에 가지고 있던 거에 두 배인 상태로 진행되는 시기가 G2기와 M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이루어질 거고,
분열은 두 단계. 일단 유전 물질 먼저 안전하게 나눠갖고 실제로 세포가 갈라지는 그런 세포질 분열로 마무리가 된 예정이다.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 세포주기 그래프를 간단히 해석을 좀 해보면 이게 세포당 DNA 양인데 상대값이래요. 그래서 이 X축에 있는 이 숫자는 2와 4여도 상관없고 100과 200이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두 배의 관계이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1과 2로 얘기를 한 거고 그러면 1이라는 거는 기본의 양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1의 값에 해당하는 이 세포들은 G1기로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공부했던 G1기. 그러면 지금 그거의 두 배다? 뭐가 끝났다는 거지? 복제가 끝난 상태의 세포들이다. 그러면 이 3그룹에 해당하는 이 세포들, 뭐 많이 있겠죠? 걔네들 각각은 G2기거나 아니면 분열 중인 M기의 애들이 여기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그 사이, 1에서 2 사이에 있는 2의 그룹에 해당하는 세포들은 지금 복제가 진행 중이네요. 이제 막 복제가 시작됐다. 1.2, 1.3, 뭐이 정도 됐겠고, 복제가 거의 다 끝나가? 1.8, 1.9, 뭐 이런 세포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애들은 S기로 볼 수가 있겠다. 그래서 이런 그래프 앞으로 많이 나올 텐데, G1기, S기, G2기와 M기, M기 빼먹지 말고, 이렇게 그룹으로 묶어서 걔네들이 거기에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체세포 분열 얘기를 잠깐 하고 마무리 할 건데, 보시면, 체세포 분열은 그냥 세포 수 늘리는 분열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세포였어. 근데 얘를 이제 세포수 늘려서 두 개로 만들 거야. 근데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유전 정보는 이 분열 전에 모세포라고 하거든요. 얘가 가지고 있는 유전 정보랑 완전히 동일한. 그래서 클론, 복제본에 해당하는 세포 두 개로 수만 늘리는 과정이 체세포 분열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체세포가 둘로 똑같은 유전 정보 갖는 두 개의 체세포로 수가 늘어나는 과정이 체세포 분열이고, 여러분들의 몸에서 거의 대부분 생식기관에서 생식세포 만드는 분열 빼고는 죄다 체세포 분열이에요. 여러분의 몸에서 일어나는 거의 대부분의 분열인 체세포 분열이다. 그래서 그렇게 분열했을 때 여러분들이 위로 막 자라잖아요. 뭐 옆으로도 자라지만 위로도 막 자랄 때 그럴 때 세포 분열을 활발히 하면서 사이즈가 자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여기 다쳤어. 근데 나중에 보면 메워져 있잖아요. 그게 다 세포 분열을 통해서 새로운 세포를 이렇게 채워 넣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의를 갖는다라는 내용이고, 모세포와 딸세포 두 개는 모든 것이 다 동일할 예정. 그래서 핵상과 염색체 수와 대립 유전자 구성까지 모든 정보가 다 동일하게 진행이 되는 것이 바로 체세포 분열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세포가 있었는데 얘가 두 개의 세포로 분열을 할 거예요. 요렇게. 근데 가지고 있는 유전 정보가 완전히 동일해야 됩니다. 근데 얘가 원래 갖고 있던 거를 완전히 동일하게 나눠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 S기에 복제를 해야지. S기에 두 배로 복제해놓고 각각을 나눠주면 완전히 동일한 걸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흐름으로 진행이 될 거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 체세포 분열의 과정부터 감수 분열의 내용은 다음 시간에 우리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요. 여러분, 정말 맑은 정신으로 선생님 만나는 걸로 약속.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소연입니다. 자, 오늘 29번째 만남입니다. 오늘은 17강, 18강에 해당하는 문제 24문항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공부하실 때 체크해 놓으셨던 부분 특별히 주의 깊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수능 실전 문제 17강의 1번 문항은 되게 간단하게 보이는 발음 문항이 나왔는데요. 밑줄 그어진 자음의 발음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라우스인데요. 블루스쿱. 역행동화 때문에 S 발음이 나는데 S 발음이 나지 않은 거를 찾는 문항입니다. 자, 1번도 Z로 바뀌죠. 역행동화 때문에. 2번, 맨 뒤에 오는 Z는 수로 발음이 나죠. 마로스라는 말이고요. 3번, 스카, 스카. 그 다음 4번, 스트라나. 5번, 라스카스. 그래서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자, 해석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녀가 샀습니다. 뭐를? 하얀색 블라우스를. 원래 하얀색 블라우스는 미엘라야 블루스카죠. 근데 이게 통으로 묶여서 목적어가 됐으니 대격으로 전환을 시켜줘야 되고, 아야로 끝나는 형용사의 대격은 우유, 아로 끝나는 명사의 대격은 우라서 이런 형태가 됐죠. 자, 1번은 거스름돈이라는 말이고요. 2번은 추위예요. 추위. 3번은 동화 이야기, 얘는 나라, 그 다음에 얘는 단편 소설 혹은 이야기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2번, 끝글자 읽기에서 빈칸에 들어갈 낱말에 해당하는 그림은, 요거는 여러분 아주 예전에 수능에서 나왔던 유형인데, 요즘엔 등장하지 않지만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숲, 치아죠. 배로 끝나서 배로 시작해서 밀리에트, 때로 끝났습니다. 그러면 때로 시작할 거고, 드람바이, 전차, 때로 끝날 거고, 때로 시작해서 때로 끝나는 아이는 어떤 건지 한번 그림 보고 러시아로 써볼게요. 강아지, 사바가. 2번은 택시, 딱시. 격변하지 않죠, 이 아이? 케이크, 도르트. 얘가 정답이네요. 이렇게 시작해서 이렇게 끝났으니 정답은 3번. 그 다음에 4번, 열쇠, 글류츠. 그 다음 5번, 공책이네요. 지트라츠. 공책은 명사의 성이 뭘까요? 여성 명사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어휘 문항인데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까꼬이지세르드. 어떤 디저트를 딜류비쉬. 너는 좋아하니? 그리고 이어지는 것이 무엇이시보 하면은 무엇보다도 더 많이니까 가장이란 말이죠. 가장. 너가 좋아하는, 가장 좋아하는 디저트는 뭐야? 라고 물어봤으니, 빈칸에는 디저트에 해당하는 명사가 들어가야 적절하겠죠? A. 코페, 커피. B. 안케토, 안케타, 안케이트. 설문조사의 지금 대격 형태고요. C번. 샤실릭, 꼬치구이. 이거는 먹는 거긴 하지만, 주 메인 메뉴지 디저트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C는 들어갈 수가 없고요. 마로슈네 하면은 아이스크림. 그래서 D하고 A가 있는 아이가 정답이겠네요. 정답은 2번입니다. 3번. 모스크바에 있는 모스크바 국립대학교를 설립한 학자인 로모노스프에 관련된 텍스트 내용입니다.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되어 있고요. 필수 어휘가 아닌 것이 두 개가 있으니 바로바로 대입시켜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화 문제를 딱 봤을 때 여러분, 아래 나와 있는 이 제시된 단어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실 좋죠. 내가 뜻을 모르는데 다 뜻을 보여주니까. 수능 필수 어휘에 들어가지 않은 아이들한테 이렇게 제시를 해줘야 되는 것이 의무인데, 이런 게 많이 나왔다고 해서 더 어려운 텍스트 걸 생각할 거 없이요. 오히려 역으로. 아, 많이 나오면은 하나하나 이렇게 넣어서 좀더 해석이 빨라질 수 있겠구나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로마노소프는 빌리김, 로스키무초님이었다. 위대한 러시아의 학자였다. 그는 태어났어요. 몇 년도에? 1711년에 어디에서? 빌라버 하면은 밀리, 흰색의라는 거예요. 형용사의 지금 생격 형태죠. 그래서 백해죠. 하얀색 바다니까 백해 연안에 있는 작은 마을에서 1711년에 태어났어요. 까기다, 뭐뭐였을 때, 이모, 나이라서 역격이 왔어요. 오늘 역격. 나이의 과거 시제, 브일러.
그가 19살이었을 때 그는 모스크바로 갔습니다. 어떻게 갔냐면 뒤에 교통수단이 없어요, 여러분. 삐슈공. 걸어서. 심지어 걸어서 모스크바로 갔답니다. 바타무슈토. 왜냐하면 왜 갔을까요? 온 오친 하틸. 뭘 그렇게 원했냐면 우치이차. 공부하고 싶어서, 배우고 싶어서 모스크바로 걸어서 갔습니다. 온 윌, 그는 뭐뭐였었다. 니 똘꺼 에이. 노이비 하면 에이뿐만 아니라 비다라는 건데, 학자라는 거고요. 얘는 시인이고 얘는 화가니까 그는 학자였을 뿐만 아니라 시인이자 화가였다. 이렇게 되겠죠. 그는 매우 많은 것을 했다. 늘야 뭐뭐를 위해서 교육. 러시아의 교육에 발전을 위해 많은 업적을 남겼다라고 해석이 되겠습니다. 자, 1번 위대한 러시아 학자다 맞는 내용이고요. 1711년에 모스크바 근교에서 태어났다? 아니죠. 백해 연안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요거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5번 문항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빠치무 하면 이유를 묻는 거죠. 빠치무 뜨이 너는 시보냐 오늘 니하질 오지 않았니? 스쿨로 학교에 왜 오지 않았어? 라고 했더니 내가 학교에 오지 않은 이유를 설명을 하고 뒤에 이어지는 문장이 이야 몰리엔 몰리엔 나는 아팠다라는 말이죠. 자, 발노이 하면은 형용사 장어미로 아픈이라는 말이 있어요. 형용사로는 아픈이고요. 명사로는 환자라는 말도 있습니다. 자, 요곳에 단어미 형태를 만들어 보면 주어가 남성일 때는 몰린이고요. 저기 나오는 것처럼 주어가 여성일 때는 왈나 하고 아를 붙입니다. 주어가 복수일 때는 왈니 하고 의를 붙이면 돼요. 그리고 단어미 아이들은 스스로 과거 시제를 만들 역량이 안 되기 때문에 브이치 동사의 과거 시제 도움을 받아서 아팠어. 남성 앞에서는 will. 여성 앞에서는 브일라, 중성 앞에서는 브일리 했으면 되겠죠? 나는 아파. 이렇게 되겠습니다. 1번, 아나 문이엔 라비싸. 내 마음에 든다라는 건데, 지금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니죠? X. 그 다음, 2번, 이아 사니마이 스포르담. 나는 운동을 해. 사니마차 플러스 족격, 뭐뭐 한다. 근데, 운동하다는 아예 딱 고차가 되죠? 사니마차 스포르담. 통으로 외우시기 바랍니다. 현재 상황과 어울리지 않고요. 우미냐, 수요 파리야드케. 수요 모든 것이 빠리야드케 질서 속에 있다. 나는 정말 잘 지낸다라는 말이어서 이건 안부에 대한 응답이고 지금 아팠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어울리지가 않죠? 4번 니아 플로호 시비아 추스트브요. 나는 나 스스로를 나쁘게 느끼고 있어. 나 컨디션이 좋지 않아. 나는 아파.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5번 야사비에토요. 사비에타바치 누구누구에게 권하다. 다음에 역격이죠. 그래서 역격 왔습니다. 너의 역격지비에 나는 너에게 권한다. 뭐 하는 것을? 빠이치 가는 것 어디로 후키노 극장에 가는 것을 권한다라는 말이 되겠죠. 자, 6번 가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날씨와 관련된 문항입니다. 날씨가 러시아로 파고다죠. 그래서 어떤 날씨 하면 까까야 파고다. 마스크비에 모스크바 날씨가 어때? 라고 물어봤더니 메가 디제스 이 모스크바는 지금 어때? 라고 하고 나 울리츠 울리자가 거리니까 거리에 보다는 그냥 밖에 이렇게 일반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밖에 오친 홀러나 매우 추워. 자, 그러면 요것과 관련된 연결되는 날씨 표현을 찾으면 될것 같은데요. 1번 리에타 여름이 계속되고 있다. 여름이 서 있는 거니까 여름이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2번 오친슈아르꺼 정말 더워. 여긴 춥다니까 어울리지가 않죠? 3번 우미니아 말리아 누비 누비는 치아 복수인데요. 나는 이가 아파라는 거고요. 누가 어디가 아프다 할때 신체 부위를 이렇게 내세우고 싶을 때는 공식이 우생격 내가 아프면 우미니아 너가 아프면 우찌비야 그녀가 아프면 우니오 한 다음에 아프다 동사 말리에치 동사를 활용해서 이것이 아픈 곳이 단수일 때는 말릿, 아픈 곳이 저기처럼 복수일 때는 말리아스 쓰면 돼요. 왜냐하면 여기 나오는 신체 부위가 주어니까요. 이 주어에 따라서 단수면 예, 복수면 예 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복수기 때문에 말리아시 왔죠. 자, 4번. 이하하츄. 나는 원해요. 스타치 되다. 얘는 무슨 격을 지배하는 대표 동사죠? 족격 지배 동사. 그래서 디플라맛 외교관의
족격이었습니다. 나는 외교관이 되고 싶어. 자, 5번. 이지오트스니엑. 눈이 내리고 실리 위즈르. 바람이 거세. 그래서 이 부분과 가장 자연스럽게 문맥이 연결되는 문장은 5번입니다. 자, 7번 가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또 날씨 문항이에요. 디니스 나이쉬, 너 아니? 까까야파고오다. 어떤 날씨일지 바스킬스니 일요일에 날씨가 어떨지 알고 있어? 그랬더니 메가빠 모임 하면은 내 생각으로는 이란 말이에요. 요거를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할까요? 아마도 나 비에르나에 혹은 모셰비츠 혹은 빠호쉐 혹은 누마이츠 이렇게 바꾸어 쓸수 있습니다.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때내 생각으로는 하고 이제 뭐라고 말했어요? 1번 무지 찌플로 찌플로 조플리 따뜻한의 부사 형태 찌플로는 근데 부사지만 수로 부사의 역할을 했을 때는 동사처럼 쓰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수로 부사를 하는 거죠. 따뜻하다인데요. 수로 부사의 과거는 will, 미래는 무짓으로 표현하죠. 여기서는 부짓이 왔잖아요. 따뜻할 거야. 일요일 날씨가 어떨지 너 알고 있어? 내 생각에 따뜻할 거야. 그래서 정답은

마음에 드는지 안 드는지, 옳은지 옳지 않은지. 그래서 전혀 이 상황과 어울리지 않는 표현들이었고요. 1번만 정답이 될수 있습니다. 자, 8번 가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만을 보기에서 그런 것은 되어 있어요. A가 미샤 불렀어요. 미샤야, 너안 좋아 보이는데? 그랬더니 B가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네요. 나는 나쁘게 느껴, 나를. 나 컨디션이 좋지 않아. 라고 말했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뭐라고 물어봤을까요? 그리고 이어지는 대답이 부미냐, 나에게 찜빼라또라, 열이 있고 말리 깔라바, 머리가 아파. 깔라바는 안하죠? 안아에 해당하는 동사 변화는 뭐예요? 이식동사 말리 왔죠? 머리가 아파. 에이, 슈토스타보이, 슈토스타보이, 너 무슨 일 있어? 라는 말로 정답 들어갈 수가 있고요. 자, 요거는 슬루치자 동사랑 좀 연결해서 설명할게요. 슬루치자 동사는 일어나다 발생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스 플러스 족격이 와서 누구누구에게 일어나다 발생하다. 근데 물어볼 때 슈토를 넣으면 일어났어, 발생했어 하려면 과거 시제를 해야 되죠. 슈토가 왔을 때는 안호 취급을 하니까 이 동사의 중성 과거로 slouchless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 다음에 너에게 무슨 일 있었어? 하면 스타보이 하면 되고, 저기처럼 당신에게 무슨 일 있었나 하려면 위의 족격인 와미를 하면 되죠. 근데 러시아 사람들이 슈토는 그대로 남기지만 음유사니까 얘를 생략할 수도 있고요. 얘를 생략할 수도 있어요. 러시아 사람들이. 상황에 따라서 왔다 갔다 생략을 하거든요. 여기서는 지금 이 동사가 생략된 모습이죠. 너 무슨 일 있어? 무슨 일 있었던 거야?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A번은 들어갈 수가 있고, 슈토지비 발릿, 아프다라는 거 나왔네요. 이미 여기 겹치니까 뭔가 다 정답일 것 같지 않나요? 너 어디가 아픈데? 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B번 들어갈 수 있고요. C번, 그지? 어디에서 너 휴식을 취하고 있니? D번, 너는 어떻게 지내고 있어? 안부와 관련된 말이죠. 그래서 A, B가 있는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자, 9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얘가 뭐냐면 아마 이게 문항으로 등장한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근데 간혹 가다가 수능에 나오긴 해요. 근데 쉽게는 나오지 않고요. 좀 꼬아서 내거든요. 그리고 학생들이 이것들을 수능 특강이나 완성해서 자주 접하지 않는 문법 개념이다 보니까 정리가 안돼 있는 학생들이 많은데 바로 뭐냐면 관계대명사와 관련된 문법 문항입니다. 관계대명사. 자, 이 선행사에 대한 설명을 이 관계대명사 뒤에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관계대명사에 대한 설명을 하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까또르이에요. 까또르이. 형용사처럼 생겼네요. 맞아요. 그래서 주격에서 남성은 까또르이고요. 여성은 까또라야. 중성은 까또라이에. 복수는 까또르이에가 됩니다. 노비, 노바야, 노바예, 노비에랑 똑같죠? 그 어미 변화랑 똑같이 형용사 변화가 되고요. 이게 주격인데 생, 여, 대, 조, 전하고 세로도 쭉 격변화가 등장합니다. 근데 노비 그 변화랑 똑같으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그대로 복붙이에요. 노바바니까 얘는 뭘까요? 까또라바. 얘는 까또라무. 그리고 대격은 활동체는 생격과 동일하고 불활동체는 주격과 동일하다. 원칙 똑같이 써주시면 되고요. 족격은 까또림, 노브임이니까. 전치격은 노밤이니까 까또람 이렇게 돼요. 그리고 여기에는 남성 명사, 남성 형태랑 중성 형태랑 동일합니다. 뭐만 빼고 대격만 빼고. 얘는 똑같이 주격과 동일한 걸 대격에 써주시고 나머지는 여기에 있는 거 그대로예요. 까또라바, 까또라무, 까또림, 까또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성은 어떻게 되냐면 여성은 더 쉬워요. 아로 끝나는 명사 대격 뭐예요? 우, 야는 유. 그래서 아야, 우유. 똑같죠? 노바야, 노부유. 나머지는 어머나, 너무 감사하게 다 오예요. 자, 읽어볼게요. 까또라야, 까또라이, 까또라이, 까또로유, 까또라이, 까또라이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복수. 까또리흐, 까또림, 활생물주. 쓸까요?
잘.

생불주 가또리미 가또리흐 됐어요. 자, 이제 두 개를 알아야 되는데 한 바닥은 끝났어. 요거 형태. 이제는 이거 중에 뭘 골라야 할지 원칙을 알려드릴 시간입니다. 자, 첫 번째 여기 가로가 1단계 뭐냐면 이 형용사 앞에 나오는 선행사를 보고 이 선행사의 성수에 따라 즉 선행사가 남성인지 여성인지 중성인지 복수인지에 따라서 네개 중에 하나를 고를 거예요. 근데 누로크 남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선택된 거예요.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가로축이 있으니까 세로축도 있어요. 세로축. 그리고 얘가 두 번째 단계. 그러면 이 선행사가 뒤에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만약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으면 여기를 써야 되겠죠. 그런 식으로 뒤에 해석을 한 다음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판단을 한 다음 여기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볼게요. 시보냐? 오늘 까무니에 나에게 올 것이다. 친구가. 근데 어떤 친구인지를 뒤에서 관계되면서 뒤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남성 명사였으니까 1단계에서 까또르이를 우리가 골랐습니다. 근데 뒤에 볼게요. 이제 한번 2단계까지 가봐야 되니까 야 아비샬 빠모치. 빠모치 하면 누구 돕다라는 말이죠. 아비샬 약속하다. 내가 돕기로 약속한. 내가 누구를 돕기로 한 거죠? 이 친구. 빠모치 다음에 무슨 격이 와요? 역격. 내가 도와주기로 한 친구니까 요거가 2단계에서 역격이 와야 되는 거니까 까또리의 역격, 까또라무가 등장하죠. 까또라무.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0번 문항 갈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 요거는 뭐냐면 복수 성격을 묻고 있고요. 신기하게도 여러분 기출문제 보면 명사 복수 성격이 격변화 중에서는 가장 많이 등장해요. 저번에 나오는데 또 나올까? 또 나와요. 그리고 또몇년 후에 또 나오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앞에 부분을 보시면 yes, 여기에서 라보다 일하고 있다. 많은 뭐. 자, 많은 요거 다음에 셀수 있는 명사가 오면은 복수 성격이 오는데 의사, 선생님, 대학생, 외국인 모두 다셀수 있는 명사니까 다 뭐가 와야 될까요? 복수 성격이 와야겠죠. 그리고 다 자음으로 끝나는 명사입니다. 얘는 이나스트라니치 이렇게 해서 다 자음으로 끝나는 건데 자음으로 끝나는 아이들의 복수 성격은 형태가 어떻게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대부분은 거의 대부분은 오프예요. 저기 스튜디언트, 대학생, 스튜디언트 오프 이렇게 대부분 오프고 두 번째로 je 그 다음에 tu, cha, xia로 끝나는 아이는 예의 어미를 갖습니다. 예의 어미. 이렇게 쓸게요. 예의 어미를 가져요. 그래서 저기 나와 있는 의사, 브라치. 이렇게 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브라체이가 되는 거죠. 이렇게 네 개는 예의 어미. 그 다음에 째로 끝나는 아이가 있어요. 째로 끝나는 아이는 또두 개로 갈라지네요. 어미의 강세가 있을 때는 오프고요. 어간의 강세가 있을 때는 예프예요. 아버지, 복수 성격, 아쪼프 이렇게 되고요. 째로 끝났는데 달. 는 강세가 어간에 있어서 미시츠하고 예프가 됩니다. 자, 요거를 유념하신 다음에 다시 가보면 최로 끝났으니까 복수성격 어미 예의 얘는 맞네요. 그러면 그 다음에 우치질 우치질은 미야키스나로 끝났죠. 미야키스나로 끝나는 아이는 남성이기도 하고 여성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남성이건 여성이건 상관없이 이거로 끝나면 무조건 예의 어미를 가져요. 복수성격 어미가 그래서 얘는 아웃이네요. 우치질리인데 아웃. 그다음 자음으로 끝난 명사의 대부분 오프죠. 아까 말했던 일부 자음에 속하지 않으므로 스투지엔트프 맞습니다. 그다음에 얘 원래 이나 스트라니츠. 자 이렇게 돼요. 이나 스트라니츠. 얘치로 끝나는 거는 격변할 때 얘가 탈락하거든요. 거의 대부분. 근데

강세가 어딨냐면 제로 끝났으니까 얘가 오프 아니면 예쁜데 강세의 그러니까 어미에 있는지 어가에 있는지 봐야겠죠. 이나스트란 이렇게 됐어. 이나스트란 니츠. 그래서 예프가 되는 거죠. 이나스트란 예프하고 오프가 아니야. 왜냐면 미의 강세가 없고 간의 강세가 있기 때문에 이나스트란 예프. 그래서 얘도 이렇게 바꿔야 돼요. 그러면 AC가 있는 정답은 2번이겠네요. 자, 그 다음에는 어떤 거냐면 부정성격. 부정성격과 관련된 게 나왔습니다. 부정성격은 시제가 세 개가 존재합니다. 과거, 현재, 미래. 자, 그리고 너무나 간단하게도 시제에 따라서 표현들이 하나로 박혀져 있어요. 뒤에 명사가 뭐가 오건 상관없이.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심플한 거죠. 없었다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그러면 예브일러 끝. 없다는 yet. 얘도 끝. 그 다음 미래 없을 것이다. 니부젯. 다른 형태 없어요. 그리고 없는 것이 바로 생격이 된다는 거죠. 없는 것이 생격이 된다. 자, 다시 저기로 가보겠습니다. 추라 어제 없었다. 집에 그녀가 없었어요. 그녀가 없었으니까 아나의 생격인 이오가 와야겠죠? 그래서 이오가 왔고요. 과거니까 니에 브일라. 2번, 3번 남고 나머지는 저 멀리 보내버립시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꼬음낫지 방에 책이 없었다. 또 복수성격 형태가 와 있어요. 원래 책은 끄니가잖아요. 아로 끝난 명사의 복수성격 아가 탈락하는 거죠. 없는 것이 책이니까 책이 복수성격이 된 겁니다. 역시 무일러가 와야 되기 때문에 정답은 3번. 자, 12번. 문장 표현이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되어 있어요. A. 나스탈리의 책상 위에 드비에 끄니기. 자, 드비에가 나왔다는 것은 드와 드비 중에 너네 어떤 명사의 성이랑 연결되는지 알고 있어를 물어보는 거죠. 숫자 2는 두 개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쩔 때 드바를 쓰고 어쩔 때 드비를 쓰냐? 요거 다음에 이 다음에 오는 것이 남성 명사나 중성 명사일 땐 요걸 쓰고요. 이 다음에 오는 것이 여성 명사일 때 드비를 쓰면 돼요. 그럼 뒤에 여성 명사가 왔는지 볼까요? 끄니가 여성 명사잖아요. 그리고 2, 3, 4 다음에 단수격이니까 단수격 형태 왔고 오류 없습니다. 그다음 B번 온 말로쉐 말로쉐 하면 말라도이 어린 젊은의 비교급 더 어린이라는 말이에요. 비교급 형태. 자, 비교급이 왔을 때는 비교 대상이 무슨 격으로 표현되죠? 최무로 표현하지 않고 그냥 하나로 표현하려면 비교 대상은 생격이고요. 비교했을 때 차이는 나 플러스 대격입니다. 요것이 적용되어 있는지 살펴볼게요. 그는 그녀보다 더 어리단데, 그녀, 아나의 생격이 예인가요? 아나의 역격이 예이죠? 이요가 와야 되죠. 이요. 차이는 나 곧, 한살더 어리다. 뒤에 차이는 나 플러스 대격으로 맞게 적용이 되어 있는데, 비교 대상이 생격이 아닌 역격이 왔기 때문에 생격으로 고쳐줘야 되는 문장입니다. X. C번, not you. 밤에 없을 것이다. 부정성격 미래. 없는 것은 비. 비의 생격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미약계절 끝나는 남성명사 생격은 야로 바뀌는 게 맞습니다. 강세가 이동하죠? 남성 주격이었을 때는 not인데, 생격일 때는 나슈자라고 이동합니다. 밤에 비가 오지 않을 거야. 네, 맞고요. D번, 무잘리에. 홀에 느바젯 20, 취띠 4. 합성 수사예요. 24라는 단독 수사가 없고, 20이라는 아이와 4라는 아이가 만났을 때 우리는 이걸 합성 수사라고 하는데, 1 다음에 단수 주격, 2, 3, 4 다음에 단수 생격, 5 다음에 복수 생격, 요게 원칙이잖아요. 그런데 합성 수사에서는 뒤에, 즉, 마지막에 오는 수사를 보고 그 원칙을 적용하면 됩니다. 4는 다음에 단수 생격을 원하기 때문에 단수 생격을 써야 되는데, 단수격 형태가 아니죠. 그래서 R을 붙여야지 단수격이 되니까 이 부분을 이렇게 수정을 해야 돼서 여기 X. 그래서 A하고 C가 맞는 문장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네, 오늘의 절반 했고요. 이제 수능 실전 문제 18강으로 페이지 넘겨주실래요?
자, 1번.

보겠습니다. 밑줄침 부분의 발음이 서로 같은 것은 하고 모음 오에 표시가 되어 있어요. 광세가 있는지 없는지 먼저 체크하겠습니다. 오친, 그로스나, 오 발음, 아 발음. 바이츠아, 사박, 아 발음, 아 발음. 하로쉐, 노버스티, 아 발음, 오 발음. 다볼나, 노츠류, 아 발음, 오 발음. 말라도바, 후도우시니까, 아 발음, 오 발음. 서로 같은 것은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발음을 지우고 이제 해석해 볼게요. 그로스나 하면은 그로스니 우울한 슬픈이란 말이어서 고고의 부사 형태. 여기서는 수러 부사. 수러 부사기 때문에 의미상의 주어 엮여 나는 매우 슬퍼라는 말이고요. 두 번째 시스트라. 얘는 바야짜죠. 두려워하다 플러스 생격. 사바까 아로 끝난 명사의 복근 습격 아가 탈락했어요. 그래서 누이는 강아지들을 무서워한다라는 말이고요. 우미니아 나에게 노버스티 미야키스나 여성 명사인데 미야키스나 여성 명사는요 복수가 이가 됩니다. 어미가 그래서 복수 형태고요. 그래서 형용사도 복수 형태. 뉴스라는 말이죠. 나에게 좋은 소식이 있어라는 말입니다. 4번 아나다볼나 그녀는 만족한다. 주어가 남성일 때 만족한다는 다 몰옌, 여성일 땐다 몰나, 복수일 땐다 몰니 되고요. 얘가 중요한 것은 다음에 족격이 와서 만족하는 그것에 대한 것을 족격을 표현하는데 자신의 딸에 만족한 거죠. 스바야 원래는 노치. 네, 각각의 족격 형태가 됐습니다. 5번, 이것은 그림이다. 에테카르치나. 근데 누구의 그림이냐면 젊은 화가의 그림이다. 말라도이, 노슈닉을 각각 형용사, 명사, 생격 어미로 만들어줬습니다. 자, 2번 갈게요.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번에 그 문항 중에서 이동동사의 어휘 문항이 엄청 많이 쏟아지는 것 같습니다. 자, 1번, 있지동사, 걸어가다. 얘는 동사 원형이 뭐죠? 요거죠. 운송하다, 수송하다. 요것도 쓸까요? 있지 동사 걸어가다. 얘는 정태. 얘도 정태. 다음 3번 바지 있지 동사. 어떤 의미죠? 사람을 데리고 가다라는 말이죠. 사람을 데리고 가다. 그리고 정태일까요? 부정태일까요? 부정태입니다. 정태는 위스지 동사입니다. 그다음 얘는 동사 원형이 니스지 동사이고요. 이거는 물건을 가지고 가다. 정태 동사고 부정태 동사는 나시지 동사예요. 나시지 동사는 다음에 의복을 대격으로 만들어줘서 그것을 착용하다. 안경도 되고요. 온 노시다 치키. 그는 안경을 착용하고 다니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5번 하지지 동사. 걸어가다. 얘가 정태동사고 5번이 부정태동사 되겠습니다. 그러면 공통으로 들어갈 거니까 뭔가 중의적인 의미를 가진, 그러니까 하나 이상의 의미를 가진 이동동사를 찾아야 되는데, 하나 이상의 의미를 가진 게 여기 있고요. 뭐, 착용하다. 그리고 또 하나가, 요거는 이제 뭐, 비가 오다, 눈이 오다. 이조도슈츠. 이주 스니엑, 그 다음 뭐 연주회가 상영 중이다. 이주 깐치에르트, 영화가 상영 중이다. 연주회가 공연 중이다. 영화가 상영 중이다. 시험 중이다. 익사민, 수업 중이다. 우록, 그 다음에 수리 중이다. 리몬트. 이런 거랑 결합해서 다양한 의미를 창출한다고 우리가 많이 배웠고, 그거에 대한 것도 문제를 많이 풀어봤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운송하다, 수송하다 의미가 있고 또 하나가 운이 좋다라는 말이 있어요. 운이 좋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뒤에 마시노, 자가용을 하면은 운전하다라는 말도 돼요. 자, 그러면 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아이들 중에 어떤 게 가장 적절할지 볼게요. 이무프시그다 나 이그자미나흐. 시험에서 그는 항상 운이 좋다라고 해야 되겠죠? 운이 좋다. 그래서 정답은 이것만 봐서는 2번인 것 같습니다. 미지오트. 그리고 그때는 운이 좋다고 할 때는 누구 어그누그이 역격을 사용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나는 운이 좋았어라고 하려면

to를 붙여서 문의의 과거 시제, by visit law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것도 많이 나오는 표현이니까 기억을 하시고요. 한번 넣어볼까요? 저게 이 부분에서도 적절한지. 운송하다, 수송하다. 차에 태워서 데리고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는 아들을 학교로 자가용을 타고 태워서 간다라는 말이기 때문에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두개다 자연스럽게 해석이 되니까요. 자, 3번 볼게요. 러시아 생활 문화와 관련된 문화 문항 등장했습니다. 새해와 관련된 건데요. 자, 바로 들어가 보면 우선 세계가 필수어가 아니니까 전통, 칙령, 장식하다, 집어넣어서 번역해 볼게요. 이미 오래전에 전통이 되었습니다. 뭐가? 12시에, 밤 12시에. 근데 언제 밤 12시냐면 12월 31일에서 1월 1일로 넘어가는 밤 12시에 라드니에 하면은 친척들이에요. 친척들과 친구들을 손님으로 초대하는 것이 전통이 되었습니다. 모두가 앉아 있어요. 어디에? 잔치 테이블에. 방에 트리가 있는 잔치 테이블에 앉아 있고 새해를 맞이합니다. 300이죠. 300년 전에 뭐뭐에 따라 준거 기준이 빠플러스 역격의 용법 중에 하나이니까 예를 집어넣으면 누구의 칙령에 따라 뾰뚜르 빌리키의 칙령에 따라 1월 1일에, 근데 몇 년도 1월 1일? 1700년 1월 1일에 모두가 집에, 트리를 장식해야 했고, 또 축하해야 했어요. 서로서로를, 새해를. 무슨 말이냐면, 이 축하하다 동사는 축하 대상과 축하 내용이 연이어 나올 확률이 높은데, 대상은 대격이고 내용은 스족교계라서 그렇게 온 거죠. 서로서로 새해를 축하해야만 했다. 그때부터 우리는 새해를 트리와 함께 맞이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1번, 새해 전날 손님을 초대하는 것은 오랜 전통이다. 맞고요. 새해 전날 모두 트리 장식이 있는 방에 모인다. 트리는 뾰뚜르 대지의 칙령에 의해 도입되었고, 트리는 스웨덴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상징한 것은 몰라요.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4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A가 뭐라고 질문했더니 B가 try, 차라고 답했어요. 그랬더니 리몬 하면 레몬인데 S 플러스 족격 뭐뭐와 함께 레몬 넣어서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B가 니엣, 아니, 사하라는 설탕이죠. 설탕 함께 설탕 넣어서 라고 말했습니다. 1번 tree at the try, 이것은 누구의 차인가? X. 2번, 또 호쳇 빚, 누가 마시길 원하나? 자, 여기에서 하나 설명하면, 또 누구, 니 또, 얘는 모두 다온 취급을 하고요. 슈또는 아노 취급을 한답니다. 그래서 또가 나왔기 때문에 하치지 동사 변화에 온 변화 형태가 온 거죠. 온 아나 호쳇이니까요. 3번, 어디에 그는 위치해 있나요? 라는 말이고요. 4번, 깍 아나나지바이자. 그건 어떻게 불리워지나요? 뭐 거리나 다리의 이름을 물어볼 때 이런 질문을 많이 사용합니다. 5번, 슈토티 호츠시피치. 너는 무엇을 마시고 싶어? 차 마시고 싶어? 레몬 넣어서? 아니 설탕 넣어서? 정답은 5번입니다. 자, 5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A가 더브리젠 슈토 바스발릿. 안녕하세요. 굿애프터눈이라고 했고요. 당신 어디가 아프십니까? 라고 했더니 내가 뭐라고 말했냐면 우미니아 위쇼카 침페라토라. 저는 고열이 있습니다. 발리갈라바이고랄라. 머리하고요. 목이 아파요. 우바스 그립. 당신은 독감에 걸리신 것 같습니다. 독감입니다. 밤나다. 당신은 뭐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쉬다. 이렇게 나왔어요. 쉴 필요가 있다. 그러면 독감 걸린 사람에게 뭐 하라고 했을까요? 그걸 찾으시면 됩니다. 1번, 쥐따지가지에도 신문을 읽다, 읽을 필요가 있다. 아니고요. 오페라를 들을 필요가 있다. 3번, 스크립카 하면 바이올린입니다. 이그라치나 플러스 전치격으로 악기 연주하다. 그래서 바이올린 연주할 필요가 있다. X. 4번, 친구들을 초대할 필요가 있다. X. 5번, 약을 복용할 필요가 있다. 동그라미. 무슨 약을 복용하다 할때 아트 플러스 생격까지 같이 묶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용 이해와

관련된 문항이었고요. 6번으로 넘어가면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런 발문이 나와 있습니다. 에이가 드라스위지. 안녕하세요. Вам что нибудь нужно? 당신에게 뭐가 필요하신가요? 라고 물어봤어요. 내가 무지답리 실례지만 문예 노슈나 저에게는 필요합니다. 필요한 것이 여성 명사일 때 노슈나가 오죠. 뒤에 여성 명사 왔는지 볼까요? 자, 여성 명사 왔네요. 뽀머시 미약해서 끝나는 여성 명사고 도움입니다. 나에게는 당신의 도움이 필요해요. 하고 이제 한 마디 더 덧붙였고요. 그 말을 들은 A가 뭐라고 했냐면, Yes, abietto요. 제가 권합니다. 누구누구에게 권하다니까 역겨 왔습니다. 당신에게 권해요. 뭘? 사라고. 마트로슈카 사는 걸 권합니다. 우리에게는 다양한 것이 있어요. 뭐에 따라서 가격과 사이즈에 따라서 다양한 마트로슈카가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번 해석 볼게요. Это мне очень понравилось. 이것은 저에게 정말 마음에 드네요. 라는 말이고요. 2번, Yes, посмотрел. 저는 봤어요. 이 연극을. Этот спектакль. 3번, Я ищу. искать 찾다 동사의 야 변화요. 저는 기념품을 찾고 있어요. 늘리아 누구를 위한? 친구들을 위한. 늘리아는 성격 지배니까 누르지아의 성격 형태 누르지아가 왔습니다. 나는 친구들을 위한 선물 기념품을 찾고 있습니다. 저는 마트로슈카 사기를 권해 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4번 무이 트러스트 호짐 나칸지아르티 칸지아르티. 우리는 자주 연주회장에 다녀요. 5번, 야츄, 저는 원해요. 이제까지 주문하는 것, 예약하는 것, 빌리엣, 표, 나사프트라, 내일 표 예약하고 싶습니다. 라는 말이 되겠죠. 자, 7번,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자프트라 바스케시니, 내일은 일요일입니다. 바 플러스 역격 뭐뭐마다. 이 뭐뭐마다는 여러분, 공간의 뭐뭐마다도 되고요. 시간에 뭐뭐 많아도 돼요. 즉, 뭐, 집마다, 상점마다, 우체국마다 되고요. 아침마다, 주말마다, 뭐, 밤마다, 이렇게 다 된다는 거죠. 얘는 요일이에요. 그래서, 뭐뭐마다, 일요일마다. 일요일마다 저는 합니다. 뭘 하냐면, 이그라지, 그 플러스, 운동 대격, 운동하다. 저는 축구를 해요. 일요일마다. 저는 좋아해요. 스포르트, 운동을 좋아하는데, 아소베나, 특히 풋볼, 축구를 좋아합니다. 우트람, 아침에, 우바스베시니, 일요일 아침에, 무이스 족격, 나와 족격은, 누루지아의 족격이죠. 나와 친구들은, 사비라임시아, 모여요. 어디에? 나 플러스, 전치격, 어디 어디에? 스타지오는 경기장. 경기장은 나랑 짝꿍이 나이라서, 여기 전치사 나가왔습니다. 경기장에 모여요. 그 경기장은 나 호지자 위치에 있습니다. 니달리크 아트 플러스 생격 멀지 않은 곳에 내가 사는 집으로부터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해 있고 파이템은 그래서 저는 하슈 다녀요. 거기로 경기장으로 피슈곰 걸어서 다닙니다. 1번 오늘은 일요일인데 여기는 토요일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8번 갈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뭐라고 물어봤더니 내가 맞다무슈토 왜냐하면 이아리블루 나는 좋아합니다. 갔다잖아 리샤 원래 이게 주격이 리쉬죠. 네, 스키 타다 할때 이렇게 쓰면 돼요. 갔다잖아 리샤 스케이트 타다는 갔다잖아 깐깍 쓰면 되고요. 자, 너무 간단한 건데 맞다무슈토 하면 왜냐하면이니까 왜라고 물어봐야겠죠. 왜? Why? Because랑 똑같아요. 왜? 이유 말해봐. 왜냐하면 나 스키 타는 거 좋아하거든. 이렇게 답해야 되니까요. 1번, 그지에. 어디에서 너는 일하고 있어? 2번, 슈토, 무엇? 무엇을 너는 보고 싶어? 3번, 깎기에. 어떤? 어떤 꽃을 너는 좋아해? 4번, 빠치무. 왜 너는 겨울을 좋아해? 정답은 4번이겠죠. 너왜 겨울 좋아하는 거야? 왜냐하면 나 스키 타는 거 좋아하니까. 5번, 나스코, 그 얼마 예정으로 너는 여기로 왔니? 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9번, AB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모슈나하고 나슈나, 노슈나 왔네요. 자, 여기에서는
식료품을 살수 삐리리 되었고요. 살수 있습니다가 되겠죠? 왜냐면 얘는 의미가 뭐예요? must, 강한 의무니까 얘는 의미상 적절하지 않고요. 그럼 세개 중에 뭘지 볼까요? on, 그는 sacconcit, 끝내다, et trabuto, 이 일을 끝내야 한다. 이게 지금 문법적으로 주격이 왔죠. 무엇이나는 의미상의 주어가 역격이잖아요. 네이지아, 나다, 누시나 동일하게 역격이 오고요. 얘도 역격이 와요. 근데 주어가 주격이 왔기 때문에 남성일 때는 노르쉐니움으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여성일 때는 다이슈나, 중성일 때는 다이슈노, 복수일 때는 다이슈니가 되니까요. 오님으로 노르쉐. 자, 10번 문항. 빈칸 AB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제 리자가 나왔는데 리자는 항상 그건 것 같아요. 문제가. 의미가 불완료상이랑 결합하면은 금지, 완료상이랑 결합하면은 불가능 요거잖아요. 그래서 의미상 어떤 것이 적절한지를 해석을 해봐야 되는데 수업에 지각하다. 지각하면 안 되는 거죠. 금지. 그러니까 여기에는 불완료상 들어가야 되고요. 두 번째, vs 플러스 생격. 열쇠가 없어요. 그래서 열쇠 없이 문을 열다죠. 열수 없다. 여는 게 불가능한 거니까 불가능의 의미고 여기에는 완료상이 오겠죠. 자, 그러면 지각하다의 불완료상은 이거고요. 완료상은 이거예요. 그러면 불완료상이니까 1번, 2번 아웃이고요. 3개가 남았는데 여기는 열다의 완료상을 찾으면 돼요. 아크리바치. 아크리바치가 불완료상이고요. 아크리치가 완료상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11번 문제. 필요하다가 러시아어로 이렇게 써요. 누시나, 나다, 플러스 동사 원형, 의미상의 주어 역격. 즉, 어떤 행위를 할 필요가 있다, 일할 필요가 있다, 뭐, 잘 필요가 있다, 달릴 필요가 있다, 그럴 때는 요걸 쓰면 되는데, 뒤에 명사가 왔을 때는 이제 상황이 달라지죠. 의미상의 주어가 역격이 오는 건 동일하지만 명사에는 남녀 중 복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뒤에 오는 명사가 남성이면 필요하다가 노신, 여성이면 노시나, 중성이면 노시나, 복수일 땐 노시니가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뒤에 오는 명사에 따라서 네 가지로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역격이 왔어요. 지에티, 아이들의 역격입니다. 복수 역격이죠. 아이들에게는 부모님이 필요하다. 명사, 남녀 중복 중에 부모님은 항상 복수로만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하다. 뒤에 오는 것이 복수 명사니까 누슈니가 와야 돼요. 그러면 4, 5번이 남았고요. 두 번째 문장, 찌비엔. 너의 역격이 왔죠? 왜냐면은 이게 오면은 의미상의 주어 역격이 오니까. 집에서 휴식을 취할 필요가 있다. 이게 지금 동사 원형이 왔잖아요. 행위를 할 필요가 있을 때는 선생님 뭐라고 했어요? 노시나. 그래서 정답은 5번 되겠습니다. 12번 문장 표현이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역시 같은 거예요. 이 강의 그거를 배웠으니까 그걸 체크해야 되므로 계속 동일한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먼저 밑줄을 그어보고요. A on notion will which. which. 공간의 떠남이죠. 떠나다. 그 다음에 노션, 노션, 날슈나, 날슈노, 날슈니. 남녀 중복인데 주어가 남성이니까 노션 일치가 되어 있고요. 얘는 과거를 만들 때 남성이면은 주어가 남성이면 will, 여성이면 will라, 중성이면은 이제 오를 붙이고 복수는 이를 붙이면 돼요. will이. 그래서 주어가 남성이므로 will이 왔습니다. 동그라미 틀린 거 없어요. B번. 찌비에 나다고 왔으니까 의미상의 주어 역격 온건 맞고 다음에 동사 원형이 왔는데 이 나다 노슈나 모슈나 니리자는 미래 시제를 표현할 때 반드시 하나로만 표현할 수 있어요. 무지트. 그래서 요거를 바꿔야 됩니다. 요건 X. 그는 뭔말 필요가 있었다. 자, 미래 시제를 무지수로만 하나로만 딱 고정되어 있는 것처럼 과거 시제는 will로만 고정되어 있어요. 뭐가? 노시나 나다 모시나 리자가 왔을 때. 그래서 보시면
일을 끝내

끝냈어야 했어, 끝낼 필요가 있었었다라는 말이어서요. 이것도 오류가 없습니다. 과거 시제 제대로 적용되어 있고요. D번, 니지야. 똑같아요. 니지야, 나더. 모두 미래 시에서는 무제를 써야 돼요. 무제. 이렇게 올 이유가 없죠. 자신의 친구들을 있다라는 건데, 자부이츠 하면은 완료상이고요. 자부이바츠 하면 불완료상인데, 니지야 다음에 불완료상이 오면 금지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친구들을 잊으면 안될 것이다 라는 말로 해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미래 시제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으므로 오류가 있는 문장이라서 정답은요, A하고 C가 있는 2번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24문항을 또 마무리를 지었어요. 아, 이제 정말 끝이 보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까지 잘 따라오신 여러분이 우선 너무 대견하고, 이제 한강 남았으니 마무리를 잘 해보도록 합시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데스피다니아.

안녕하세요. 2027 수능특강 공업일반의 최혜지입니다. 자, 우리 공업이들과 선생님 오늘 아홉 번째 만남이고요. 자, 수능특강 교재 8강입니다. 8강에 생산혁신활동과 생산정보시스템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핵심 포인트부터 보고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핵심 포인트 보면, 자, 오늘은요, 생산 혁신을 위한 방식에 대해서 배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생산을 조금 더, 잘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 혁신하는 방법, 이런 것들. 그래서, 뭐가 있냐면, 품질 분임조 3.5S, 그 다음, 6시그마라고 합니다. 그 다음, GT-Lean, 그 다음, TPS라는 것도 있어요. 자, 그리고, 자, 두 번째는 생산 정보 시스템입니다. 여기에, POP, MES, SCM, ERP, 그 다음 CRM 등등 있어.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아, 우리 친구들이, 아, 이거 뭐예요? 다 영어로 돼갖고, 이거 뭔가 어려워요. 하는데, 자, 요거는 정말 이 단어는요, 여기는 정의가 그대로 나와요. 그대로. 그래서 이거는 내가 암기만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도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는 단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생산 혁신이란 뭐길래 이걸 위해서 어떠한 생산 방식들을 많이 하는가 이거예요. 자, 그러면 생산 혁신은요, 생산 현장에 그냥 무조건 생산하는 게 아니라 모든 기업들은요, 생산 현장에 뭔가 이 잠재적인 손실이 뭐지? 약간 이런 걸 다 고민하게 되어 있어. 그래서 손실을 분석을 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여러 기법을 한번 써보는 거야. 그런 다음에 그거에 따른 대안을 마련해서 품질도 좋게 하고 원가도 조금 더 낮게 하면 좋겠죠. 그 다음 납기 관리까지.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게 더 좋더라. 그러면 우리 회사만의 생산혁신 방법도 있겠지만 기존에 나와 있던 생산혁신 방법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배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생산혁신은 자 요런 많은 것들을 생산혁신을 한다라는 거. 자, 한번 그냥 개념적으로 한번 읽어보면 되는 거예요. 뭐 이게 문제가 나오진 않습니다. 자, 그럼 생산을 혁신하는 방법.

방법 중에 하나 또 뭐가 있냐면, 첫 번째, 이거 너무 쉬워. 품질 분임조야. 품질 분임조 활동이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가 있었냐면, 제품을 그냥 만들어내. 그리고 나서 제품의 불량률이 생기면, 불량품이 하나 생겼어. 그러면 그걸 그냥 개선하는 거에서 끝났어요. 근데 요즘 어때? 각 기업마다 제품의 품질들이 너무 좋아. 그리고 우리 소비자들은 굉장히 똑똑해졌기 때문에 품질이 좋아야만 또그 제품에 입소문을 타서 또 걔가 엄청 많이 팔리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기업에서는요, 품질에 관련된 부서만 품질에 대해서 고민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품질에 관련돼서 직장 내에서 품질 관리 활동을 자발적으로 모임을 갖는 거예요. 그 예를 들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우리 친구들이 나는 1반이야, 나는 2반이야. 이건 자발적인 모임이 아니, 자발적인 반 구성이 아니잖아. 그냥 내가 학년을 진급하면 1반이 될 수도 있고 2반이 될 수도 있어. 근데 자발적으로 뭔가 내가 이거 하고 싶어서 하는 거뭐 있죠? 동아리 있잖아. 동아리. 그쵸? 동아리. 나는 예를 들어 이런 동안 축구 동아리가 너무 하고 싶어. 그래서 축구 동아리를 자발적으로 만들잖아요. 그런 모임이라 생각하면 돼. 알겠죠? 그러니까 기업에서 품질 관련된 부서뿐만 아니라 모든 부서 중에서 품질 관리 활동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행하는 모임이야. 그래서 소모임이라고도 많이 나오고요. 자, 자발적도 있지만 자주적이라는 말도 많이 나오더라. 아시겠죠? 자, 그거는 어쨌든 품질 및 생산성을 향상하는 거고요. 자, 분임조 직원의 의식을 전환해서 생산혁신 사고도 함양할 수 있고, 생산 직원부터 경윤자까지 모두 참여하는 거예요. 모두, 모두. 그래서 이런 생산 품질 분임조 경진대회 막 이런 것도 있어요. 기업마다 그런 것도 있다는 거. 그래서 아, 자발적으로 뭔가 행하는 소모임을 우리는 품질 분임조라 한다. 이것만 하나 알고 있으면 돼. 뭔가 모임, 소모임이나 품질 분임조야. 품질 분임조 기억하세요. 자, 그다음 두 번째 볼게요. 식스시그마야. 식스시그마. 자, 식스시그마는 어떤 거냐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제품의 품질을, 이거예요. 제품의 품질을 고객이 만족할 때까지, 완벽하게 만족하는 수준까지 향상시키는 활동이야. 완벽하게 만족하는 수준까지. 그래서 예전에는 제품의 불량품이 굉장히 많았어. 근데 요즘 거의 뭐 결점이 없을 정도로 불량품이 별로 없잖아요. 아까도 얘기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뭐를 하는 거냐면, 시그마 척도를 사용해서 제품의 품질 수준을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거야. 정량적으로. 뭔가 이렇게 딱딱, 이렇게 숫자가 있어. 정량적으로. 그래서 이 시그마는요, 우리가 단위, 이렇게 생각하면 돼. 시그마든 단위다. 그래서 단위당 결함수를 나타낼 거야. 결함수. 그래서 식스 시그마 결함수 단위야. 그래서 보통 얘를 무결점 운동이라고도 합니다. 거기 필기 한번 해볼까요? 무결점 운동. 품질에 관련돼서 무결점. 결점이 없을 정도까지.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결점이 있는 거 우리 고객들, 소비자를 좋아하지 않아. 그래서 고객이 완벽하게 만족하는 수준까지, 그게 바로 무결점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 두 번째 볼게요. 자, 선생님이 시그마는 뭔가 단위라고 했어. 그래서 얘를요, 이렇게 통계적인, 이 생산할 때 통계적인 품질, 그 측정 단위를 사용하는 거. 측정 단위 사용하는 거. 요거밖에 없다. 요거밖에 없다. 식스 시그마에 해당이 된다. 그리고 자, 이거 한번 볼게요. 예전에는 원 시그마를 했어. 그거는 적합품률이 30%밖에 안 돼. 그러니까 대부분 부적합한 게70% 정도 되더라. 그 얘기예요. 근데 이거를 단계를 높이고 높이고 높이고 해서 식스 시그마까지 가는 거야. 이 표는 우리 친구들이 교재 없어요. 선생님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가지고 온 거야. 실제 이 데이터가 있습니다. 실제 데이터. 적합품목을 봤더니 식스 시그마까지 올리잖아요. 적합한 게 99.99966이야. 그럼 거의 100이잖아. 거의 100. 99.99966. 자, 그러면 부적합품목은 PPM을 어떻게 되냐? 부적합품목이 3.4ppm이더라. 3.4ppm. 그래서 우리가 개수로 하면, 자, 100만 개를 생산하잖아요. 100만 개를 생산하면 불량품이 몇 개가 되느냐? 3.4ppm이라는 건 100만 개를 생산했을 때 불량품이 3개에서 4개 정도 된다. 3개에서 4개 정도. 이렇게. 100만 개는 3개에서 4개. 그리고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3.4ppm 이하로 되게. 자, 이런 거야. 그래서 요거. 식스 시그마 이네 가지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3.4ppm. 자, 그러면

0: 쓰시그 말과 이렇게 되니까 결점이 없네. 그래서 무결점 운동이다. 이런 거예요. 자, 그럼 식스시그마의 프로젝트 수행 절차까지 시험 문제 정말 많이 나와. 식스시그마. 식스시그마가 되게 중요해서요. 항상 나옵니다. 무결점으로 나오거나 통계적 측정 단위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100만 개 중에 3개, 4개 이하 아니면 3.4ppm 또는 자, 수행 절차야. 정의, 측정, 분석, 개선, 통제의 단위, 그러니까 이 단계를 거쳐서 무결점 운동을 하는 거다. 이겁니다. 그래서 정의는, 자, 예를 들어 품질에 대해서 개선, 뭐, 가능한 프로젝트가 있는지, 그 다음 측정을 하는 거야. 문제가 무엇인가. 그리고 분석을 하자. 이거에 대한, 품질에 대한 뭐, 잠재적인 원인이 뭐냐. 근본 원인이 무엇이냐. 그리고 개선을 하고 통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그대로 나와. 이거 정의. 측정, 분석, 개선, 통제가 그대로. 그래서 순서로 요즘엔 뒤바뀌어서 나와요. 그래서 요렇게. D, M, A, I, C. 요렇게 공부하시면 될것 같아요. D. 여기 있는 거. D. 이거. 그리고, 자, 이게 나오는 게 아니라, 이게 정의 측정. 그래서 시험 문제. 정의, 측정, 통제, 분석, 개선의 순서로. 그럼 틀린 거잖아. 그쵸? 그래서 요거 순서. 순서 외우기. 무조건. 자, 그 다음, 식스시그마는 단계가 몇 단계다? 5단계잖아. 둘, 셋, 넷, 다섯, 5단계. 아시겠죠? 자, 이거랑 헷갈리게 되는 게 뭐냐면, 선생님이랑 데밍이었어. 데밍. 데밍도 품질을 관리하기 위해서 순환 구조 P, D, C, A. 요거 했습니다. P, 계획. D, 실행. 그쵸? 그 다음, C, 검토. A, 조치 단계야. 예, 그래서 이렇게 나와. 계획, 실행, 검토, 조치 단계를 거쳤다 해놓고, 얘는 식스시그마 단계이다. 이렇게 나오기도 해. 헷갈리게. 그래서 자, 데밍은 4단계고요. 자, 그 다음, 식스시그마는 5단계고, 요 순서를 그대로 외우세요. 그대로. 순서를 바꿔서 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식스시그마는 요거랑, 요 정의랑, 그 다음 요거 단계. 이거 기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기존의 품질 경영과 식스시그마의 경영을 비교를 좀 해보자면, 여기 보면, 기존의 품질 경영은요, 예를 들어, 불량이 발생됐어.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제조원장 담당자 중심으로 불량률 측정 지표를 했지만, 요즘의 식스시그마 경영은요, 이런 식으로 고객 만족도를 위해서 하는 거야. 그래서 모든 프로세서에 전체적인 최적화시켜서 사내 전문가 중심으로 측정 지표가 시그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요걸 한번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님이랑, 식스시그마 공부했어요. 자, 그 다음 이제 뭐냐면, 3.5S라는 게 있어요. 3.5S가 뭐냐면, 이건 아주 정말 기본적인 거야. 그림만 봐도, 뭔가 3정? 정품, 정량, 정위치. 정. 이세 개의 정이라는 얘기야. 3정. 그래서, 이게 이겁니다. 아주 일, 기본적인 것만 해도 생산이 혁신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아주 기본적인 것만. 그래서 우리 친구들 공부할 때 조금 더 깔끔하게, 뭐, 그 다음 좀 청소하고, 뭐 이러면 공부가 더 능률이 올라간대요. 실제로.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거야. 그래서 3정이 뭐냐면 앞에 정자를 따서 정품, 정량, 정위치를 공부하셔야 돼요. 정품, 정량, 정위치 외워야 돼. 외워야 돼. 자, 그 다음 이거는 OS는 뭐냐? OS는 여기서부터 시작할게요. 정리, 정돈, 청소, 청결, 습관화야. 그럼 이 S가 뭐냐면, 일본식 영어 표기로 다 S로 시작을 한대요. 사실 이게 일본 거야. 일본 거. 아시겠죠? 그래서 정리하고, 정리 정돈을 하고, 이건 청소의 개념이야. 정리 정돈을 했더니, 정리 정돈을 하면서 청소를 하는 거야. 정리 정돈하고 청소를 했어. 자, 그리고, 그랬더니 어떻게 돼? 청결해졌죠? 이거를 습관화하는 활동까지. 그게 바로 OS 활동이야. 그래서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냐면, 예를 들어,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럴싸해. 정리. 정돈, 정위치. 자, 이렇게 놓고, 이렇게 놓고, 얘는 3정 활동이다 나와요. 뭐, 뭔가 3정 같잖아. 아니죠? 자, 3정 활동은 정품, 정량, 정위치죠. 정리, 정돈은 OS 활동입니다.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또 이렇게도 나와요. 정품 대신 정비를 넣어. 그리고 정비, 정량, 정위치 해놓고 3정 활동이다. 이렇게. 또는 OS 활동에 요거를 집어넣기도 해. 그래서 이걸 정확하게. 그래서 OS는 청소에 관련된 개념이죠. 정리 청소는 정리 정돈해서 청소하고 그랬더니 청결해졌네. 이걸 습관화하자. 요거고요. 얘는 정품 정량 정위치예요. 이거 보세요. 정품을 써야 되고 정량을 써야 되고 그리고 그거를 정위치에 넣어야 되고. 이 얘기야. 아시겠죠? 그래서 3정 OS 활동 기억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볼게요. 그 다음이 이제 적시 생산 시스템이야. 이것도 사실 일본에서 지금 도입된 거야. 그러니까 일본이 예전에는 생산을 정말 잘했어. 요즘에는 우리나라가 훨씬 잘하지만 옛날에는 일본을 좀 본받을 게 많았어요. 그래서 이게 적시 생산 시스템 일본 겁니다. 자, 그래도 이게 한번 볼게요. 이게 뭐냐면 무조건 뭐 부품들을 다 갖다 놓고 생산을 한 다음에 이게 남잖아. 그래서 그런 방법 쓰지 말고 우리가 너무 다 아는 방법이에요. 사실 굉장히 쉽지만 옛날 정말 옛날에 썼던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봐도 이게 뭐야 하지만 지금 이거 자체가 지금도 공장에서 이런 방법을 쓰면 생산 혁신 방법에 해당이 됩니다. 생산성이 향상이 됐대요. 자, 볼게요. 생산에 필요한 부품 자재를 뭐가 중요하냐면 이 정의 그대로 나와. 필요한 때에 필요한 양만큼 공급하는 거야. 필요한 때에 필요한 양만큼 하는 거야. 그래, 필요한 때 필요한 양만큼 가지고 와서 쓰는 거야. 그게 바로 적시 생산 시스템이라고 하고요. Just in time 또는 이렇게 나와. GT 해놓고 필요한 때 필요한 양만큼 생산하는 시스템을 도입해서 이 생산 방식은 무엇이다? GT이다. 이렇게 문제가 나옵니다. 아시겠죠? 요거. 이게 너무 쉬우니까. 기존의 기출은 GT만 정말 많이 나왔어. 근데 요즘 뭐가 나오냐면 이겁니다. 기존 푸시 생산 방식에서 불 생산 방식으로 변화를 취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푸시는 푸시 미는 거야. 밀어. 재료를 다 갖다가 밀어 넣고 생산하는 방식에서 자, 풀은 당겨서 쓰는 거야. 그러니까 필요할 때 당겨서 가지고 와서 쓰는 방식 이겁니다. 그래서 자, 풀 생산 방식이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데 한번 볼까요? 이겁니다. EBS 플러스 있습니다. 이거야. 자재나 제품의 이동 의지가 전 의지, 그러니까 공정이 있는 경우, 전 공정에서 후 공정으로 밀어 넣는 공급 방식, 이거를 뭐라고 하면, 푸시 생산 방식. 이렇게, 푸시 생산 방식이라 합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요거 정의 그대로 나와요. 후 공정의 요구를 받아서 전 공정으로부터 자재나 제품을 인수하는 공급 형태야. 전 공정으로부터 자재나 제품을 당겨 쓴다. 인수받는다. 필요한 때 필요한 양만큼 쓰는 거잖아. 그쵸?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하냐? 풀 생산 방식 PULL. 당겨 쓰다. 이겁니다. 그래서 GT 생산 시스템, GT. 적시 생산 시스템은 뭐에 가깝다? 풀 생산 방식에 가깝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GT가 필요한 때 필요한 양만큼 생산하는 거야. 이렇게 했더니 생산성이 향상된 내 생산 혁신 방법이구나, 이거야. 3정 OS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그러니까 낭비를 조금 제거해보자, 이런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또 이제 TPS라는 게 있어요. TPS. 자, 이거는 뭐냐면, 얘도 마찬가지야. 도요타 생산 시스템이야, 도요타가 자동차 있잖아요. 근데 이제 도요타 생산 시스템이 막 엄청 생산을, 대량 생산을 하다가, 이런 TPS 생산 시스템에다가 이 GT를 도입한 거야, 도요타에서. GT가 뭐였어요? 적시 생산 시스템. 적시 생산 시스템. 그쵸? 적시 생산 시스템. 필요한 때 필요한 양만큼 생산하는 시스템에다가 뭐를 도입했냐면 자동화를 도입한 거야. 자동화. 이 개념이라 생각하면 돼. 자동화. 그래서 소비자의 요구에 적기 생산으로 대응하면서 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시스템이죠. 그쵸? 이해가 되겠죠? 일본에서부터. 자, 이게 너무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이거를 보면서, 와, 원가도 절감하고, 적게 생산하니까 생산도 향상된 거잖아. 그래서, 자, 린 생산 시스템이라는 게 나옵니다. 린. 자, 린은 뭐냐면, TPS를 미국 기업에서 적합한 생산 방식으로 재구성한 경영 기법입니다. 경영 기법.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일본에서 적시 생산 시스템을 했어. 자, GT에다가 플러스 자동화 했던 이게 뭐야? 이게 TPS 생산 방식이야. 이것도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많이. 근데 이걸 보고 미국이, 와, 이거 정말 좋은 방법인 것 같아. 그래서 보고 모방해서 우리만의 기업의 방식으로 한 거야. 그게 뭐라고 하냐면 벤치마킹 하는 거죠. 벤치마킹. 벤치마킹이라는 용어도 많이 나옵니다. 자, 벤치마킹 했는데 그게 뭐냐면 이 TPS에다가, 자, 낭비 요소를 제거하는 거. 낭비 요소 제거. 제거했어. 그래서 경영에 도입을 한 거야. 경영에. 그게 바로 뭐냐면 린 생산 방식이라 하는 거야. 이게 린 생산 방식이야. 린. 자, 린이 뜻이 뭐냐면 린이요. 여기는 린. 린이 깡마른이란 뜻이야. 깡마른. 생각해 보세요. 낭비 요소를 다 제거했어. 자, 체지방을 다 제거했어. 깡말랐잖아.
1: 깡마른
0: 낭비효소를 제거한

불필요한 것들을 없앤 거야. 그래서 자, 자재 구매에서 생산, 재고 관리, 판매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손실을 최소화했어. 그리고 7대 낭비 요소인 가공, 과잉 제조, 불량 재고 운반 대기 동작에서 생기는 이 낭비를 제거해서 깡마르게 만든 거. 이게 바로 린생산 시스템이다. 자, 그래서 린은 TPS를 벤치마킹한 미국의 경영 방식이다. 오케이. 아시겠죠? 자, 경영 기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해서 린 봤습니다. 린. 자, 이게 생산을 혁신할 수 있는 방법들이야. 생산 혁신 방법. 그냥 뭐 정말 단순해. 3정 OS. 그쵸? 자, 그다음 여기에 뭐 식스 시그마도 쓰임이랑 했고 뭐 적시 생산 시스템도 했고 이런 것들을 했었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뭐가 있냐면 이제 점점 뭐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그쵸? 인터넷도 발달하고 지금은 뭐 인공지능이 발달하니까 이거보다 더 좋은 생산 시스템이 나오겠지만 우리한테도 이거를 배워야 돼요. 자, 생산 정보 시스템에서 정보 기술을 활용한 거야. IT 기술을 활용해서 생산 현장에 발생하는 이런 정보를 수집하고 그리고 나서 이걸 생산 현장의 모든 정보 시스템 이런 것들을 하는 거야. 이게 바로 생산 정보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거 정의 그냥 한번, 아, 그냥 정보 기술을 도입했구나. 이거 생각하면 돼. 생산에 정보를 도입했구나. 생산에 정보를 도입했구나. 이것만 계산하면 됩니다. 이것만 생각하고. 자, 그럼 생산 정보 시스템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선생님이랑 이것만 이제 공부하면 돼. 근데 이게 말이 조금 어려워. 처음 듣는 친구들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도식화한 장면을 좀 해줄게. 어떤 거냐면, 생산, 일단 우리 공업 일반에서 제품을 제조하려면 공장부터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땡땡 기업이 있다고 쳐봅시다. 선생님이 여기다 이제 써볼게요. 땡땡 기업. 자, 땡땡 기업이 있어요. 땡땡 기업에 이렇게 땡땡 기업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땡땡 기업 안에는 어떤 기업 안에는 요거부터 할까요? 땡땡 기업 안에는 뭐가 있냐면, 이제 우리 전사적 자원 관리부터 한번 들어가 볼게요. 구매 부서가 있을 수 있어. 그죠? 구매 부서. 구매 부서 있죠? 뭔가 제품을 구매를 해야 될거 아니야. 원자재를 구매해서 그거 가지고 만들어야 될거 아니야. 자, 그리고 이거를 생산하는 부서도 있어요. 생산 부서. 생산. 생산 부서를 좀 크게 할게요. 우리는 공업이니까 뭔가 제품이 필요한 것들을 만드는 거잖아요. 생산. 그리고 이 재무. 재무 부서가 있고, 재무 부서 있고. 자, 그다음 영업 부서도 있고. 여러 부서들이 있어요. 그죠? 뭐, 총무 부서도 있을 수 있고, 기획 부서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자, 이런 것들을, 놓을게요. 그래서 예전에는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 스님이 지금 요거 전사적 자원 관리부터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구매, 생산, 재무, 영업, 총무를 다 여기에 관련된 다 따로따로 했어. 따로따로. 여기에 관련된 데이터베이스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얘네끼리 하고, 얘네끼리 하고. 얘네끼리 하고 얘네끼리 해. 근데 이거를 한꺼번에 한 거야. 한꺼번에 정보 시스템을 하나의 그 전산 시스템으로 묶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구매 부서에서 총무 부서에서 어떻게 하는지 다할수 있어. 이런 거야.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 판매 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 생산 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 회계 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들을 서로 막 이렇게 이동해. 근데 이거를 하나의 통합 데이터베이스로 이렇게 묶어버린 거야. 이렇게. 그래서 전체적인 거를 묶었다. 이걸 자원이라고 그래. 자원인데, 하나의 자원을, 모든 자원으로 묶어버린 거야. 자원으로. 전사적 자원을 관리한 거야. 전사적 자원을 관리했다. 그래서 전사적 자원을 관리했다.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 ERP라고 합니다. ERP, 전사적 자원 관리 ERP라고 한다. ERP. 쌤이 또 이렇게 놓은 거는 ERP에 넣고 얘는 전사적 자원 관리다. 이거를 물어볼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 그대로 외우면 돼요. 그럼 볼게요. 얘는요, 구매, 생산, 유통, 재무, 영업 등의 단위별 정보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해서 이렇게도 나온 적도 있고 또 하나의 정의는 수주부터 출하까지. 그러니까 우리 기업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 그냥 기업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거야. 수주, 주문에서부터 내보내는 출하까지 모든 자원을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이 ERP입니다. ERP. 이게 바로 ERP다. 아, 근데 이제는 기업에서 모든 거를 다 통합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예를 들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 친구들 학교 안에서 예전에는 일반

제품 생산에 들어가는 생산 수량, 생산 소요, 원자재,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 돼. 소요량과 그 부품의 소요 시기를 역산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일정 관리를 하는 시스템이야. 그러니까 뭔가 계획적으로 소요량과 소요 시기 계산해서 이거를 정보화한 시스템이야. 그게 바로 MRP야. 그래서 MRP는 무조건 소요량과 소요 시기만 외우면 돼. 이거를 해보니 좋네. 그래서 모든 자원을 관리하는 ERP가 나온 겁니다. 아시겠죠? 이게 ERP입니다. ERP. 자, ERP부터 했어요. 자, 그럼 우리는, 자, 공업이니까 이제 일로 갈게. 이제 다시 일로 갈게요. 자, 그러면 얘는 이제 생산에 관련된 겁니다. 생산에 관련된 거. 생산의 지점을 정보화한 시스템이다. 그래서 생산 현장을 관리하는 정보 시스템이야. 생산 현장을 관리하는 정보 시스템으로 현장의 기계 설비 작업 등에서 발생하는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해서 관리자한테 제공하는 거야. 그래서 POP는 여기 개념이 들어있다고 생각하면 돼. POP 써볼게. 그냥 선생님이 요 그림으로 그냥 도식화한 거야. 그냥 외우라고. 외우라고. 생산 현장에 시시각각 발생하는 정보야. 이 정보를 누구한테 준다? 현장 관리자에게 계속 전달하는 거야. 이렇게 정보를. 그게 바로 생산 지점 정보 시스템 POP. 그 지점이야. 포인트. 자, 생산 지점. 이 지점. 예를 들어 설비가 있고 요 설비가 있고 요 설비가 있고 이 설비상의 그 정보들을 계속 현장 시스템, 현장 관리자에게 계속 제공을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POP다. 아시겠죠? 자, 그다음 이제 갈게. 조금 더 이제 확장됩니다. 이번에는요. 제조 실행 시스템이라고 해서 이건 MES야. 자, 이거 몇 번만 반복하면 됩니다. 우리 친구들. MES는 매뉴팩처링인데 선생님은 그냥 이렇게 외우라고 그래. 현장의 실시간 모니터링. 자, 이거 모니터링. 이렇게 외우세요. 모니터링. 그게 뭐냐면 여기 안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기 생산 현장 안에 여기 안에 이렇게 큰 모니터가 있어. 그래서 얘를 모니터링 하는 거야. 모니터링. 모니터링해. 이 생산에서 생산 현장에서 발생하는 이거를 모니터링해서 이 안에 있는 물류 및 작업 내용을 계속 실행하는 걸 보는 겁니다. 그래서 생산 현장에서 발생하는 있는 모든 정보를 통합하는 관리다. 그럼 요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POP랑 그러면 MES랑 뭔가 실시간 실시간 이 말이 들어가. 얘도 실시간. 얘도 실시간이야. 자, 그 차이. MES는 실시간 모니터링. 이 말이 꼭 들어가. 그래서 모니터링 하니까 그 안에서 작업 내역 관리, 물류 관리를 하는 거다. 큰 개념. 자, 그다음 POP는 실시간 정보를 이 정보를 현장 관리자에게 제공해 주는 거야. POP. 아시겠죠? 그래서 요 생산 안에 POP, MES가 있다. 요거 있는 데이터베이스, 얘 데이터베이스를 다 통합 관리하는 게 ERP다. 아시겠죠? 그래서 선생님이랑 세개 했습니다. 세 개. 그죠? 자, 그다음 이제 또 뭐가 있냐? 그다음 이제 볼게요. 그 다음이 이제 선생님이 좀 왔다 갔다 하는데 교재에 있는 내용대로 하면 순서가 조금 엇갈릴 것 같아서 이렇게 한 겁니다. 이번에는 공급 사슬 관리야. 공급 사슬 관리. 자, 얘는 뭐냐면, 자, 우리 땡땡 기업이 있어요. 근데 이걸 이제 뭔가 구매해야 되잖아. 어떤 제품을 만들어야 돼. 그러면 이 어떤 원자재를 공급해주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떤 업자도 있을 거고 어떤 업체도 있을 거야. 그래서 공급업체가 따로 있을 거야. 공급업체. 공급업체. 공급업체가 이렇게 따로 있어요. 이렇게 따로 이렇게 따로 있어요. 자, 그다음 제조를 하고 얘를 또 유통을 해. 유통업체가 또 따로 있을 수 있겠지. 여기서도 하기도 하지만 따로 가기도 하고. 자, 유통업체도 있고요. 그리고 나서 소비자 올 때까지 소비자. 자, 이거를 서로 ERP는 요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거지만, 자, 이 공급 사슬 관리라는 거는 공급 사슬. 사슬처럼 선생님 그렸어요. 자, 그 다음, 사슬. 이렇게 사슬. 이게 사슬이잖아, 우리.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 그림. 사슬. 공급 사슬. 그래서 공급 사슬 관리다. 이거야. ERP보다 더 광대한 개념이죠. 그죠? ERP. 이게 공급 사슬 관리.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하냐? 공급 사슬 관리. 자, 공급이 서플라이에서 S 앞에 이것만 하면 돼. 자, 사슬이 체인이야. CM 요겁니다. 요거. SCM 공급 사슬 관리다. 자, 그럼 선생님이랑 이거 한번 볼까요?

사슬 걸리는 SCM. 요거야. 자, 그래서 예를 볼까요? ERP를 통해 기업 경영 과정이 성공적으로 정비되고 생산성이 향상된 기반으로, 자, 이제는 고객 및 이해 관계자들에게, 고객, 소비자와 이해 관계자들이 요런 관계자들이야. 자, 이게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자, 요 정의입니다. 요것만. 최초의 공급업체로부터 최종 고객에 이르기까지 모든 경영 과정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전략, 이게 바로 공급 사슬 관리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돼. 공급 업체도 그 전산화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아, 이 땡땡 기업이 우리 지금 이게 계약이 다 되어 있으면, 아, 얼마큼 더 생산을 필요로 하겠구나. 그래서 미리 또 만들어 놓는 거야. 이런 겁니다. 그래서 다 관리. 근데 유통업체에서도, 아, 조만간 또 내가 우리 이만큼을 유통해야 되겠구나. 다 사슬처럼 엮어져 있어. 이게 공급 사슬 관리에 해당되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다음 이제 또 볼게요. 이제 그 앞으로. 자, 이게 있어요. 생산 시스템 활용 중에서 또 이제 이번에 이게 있습니다. 고객을 관계하는 관리야. 고객의 커스터머. 그죠? C, R, 관계. Relationship. M, C, R, M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어쨌든 기업에서는요, 이 소비자, 고객을 관리를 해야 되잖아. 그게 바로 CRM인데, 어떤 거냐면 볼게요. 이 CRM은요, 이런 거야. 고객 간의 관계를 관리하기 위해서 우리 친구들 이런 거 한번 경험해봤을 거예요. 내가 어떤 쇼핑몰에 들어가서, 예를 들어 우리 친구들이 운동화를 한번 검색을 해봤어. 근데 그 다음날 그 운동화에 관련된 알고리즘이 막뜰 거야. 어, 이게 더 좋은가? 어, 그럼, 어, 이게 더 좋은가? 하고 더 계속 보게 되잖아요. 그게 기업에서 그 고객들을 위해서 알고리즘을 제공하는 고객 관계 관리 CRM을 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아, 고객 간의 관계를 관리한다. 그래서 고객의 이해도를 뭐 보고 향상시키고 이게 바로 CRM에 해당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선생님이랑 생산 정보 시스템, 생산 관리 다 했습니다. 그쵸? 자, 그럼 우리 수능 실전 문제를 풀어보면 이게 이제 어떤 내용인지, 그다음 기출 문제도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우리가 다 파악이 가능할 거예요. 자, 그럼 3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은 월간 기술 저널 내용의 일부이다. 이를 통해 할수 있는 땡땡 기업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거야. 옳지 않은 것. 자, 그럼 1번 볼게요. 생산품을 내구성에 따라 분류하면 생산품이야. 그럼 오래 견디다. 자, 생산품이 뭐냐면, 배관 부품 생산 전문 기업이래요. 배관 부품을 만드는 거야. 자, 보통 이거는 기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내구재에 해당이 되는 게 맞죠? 맞는 답지. 자, 그다음 2번 볼게요. 업종은 얘를 생산하는 전문 기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만드는 거 제조하는 거잖아. 그래서 제조업에 들어가기 때문에 W 코드 C에 해당한다. 맞는 답지가 되겠죠. 그다음 3번 볼게요. 인터넷을 통해 컴퓨터 자원을 제공하는 서비스, 컴퓨터 자원을 제공하는 서비스가 바로 클라우드잖아. 근데 여기 보면 클라우드를 도입해서, 자, 이거를 도입해서 혁신화를 추진하고 있다. 맞는 답지. 그다음 4번 볼게요. 스마트 팩토리 구축을 위해서 고객 관계 관리 시스템과 현장과의 연계를 강화하였다. 고객 관계 관리. 그러니까 고객과의 관계를 관리하는 내용이 있는지 봐야 돼. 스마트 팩토리 구축을 위해서. 그럼 여기 한번 보면, 여기는 현장과 사내의 생산, 영업, 재무 등 기업 전체 업무를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과 연계 강화해서, 자, 스마트 팩토리 구축의 초석을 다질 계획이다. 스마트 팩토리 구축을 위해서. 스마트 팩토리 구축을 위해서. 그럼 요 내용이야. 요거. 현장과 사내의 생산, 영업, 재무 등 기업 전체 업무를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 이거 뭐야? 이거. 각자 있는 부서의 데이터베이스를 통합해서 자원을 관리한다. ERP. ERP 전사적 자원 관리에 대한 내용이지, CRM에 대한 내용은 있지 않기 때문에 옳지 않은 거 4번이 답이 되겠죠. 자, 그다음 5번 들어가 볼까요? 제조 현장에서 발생하는 최신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뭔가 욕하지 보니까 POP 같아? 근데 한번 보세요.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했다. 제조 실행 시스템, MES죠. MES를 설비와 작업 등 모든 정보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생산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뭐게? MES 체계를 구축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얘도 맞는 답지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이제 4번, 5번 세트형 문항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기업 컨설팅 발표 장면이다. 저는 구매, 생산, 관리 등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비효율과 낭비를 제거하는 방식에서 영감을 얻어 새로운 스타트업 개념을 제시하였습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구매와 생산, 관리 등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비효율과 낭비를 제거하는 방식, 이게 뭐냐면 미국에서 도입한 린 생산 방식이야. 린 생산 방식에 대한 내용입니다. 요말 그대로 나와. 비효율과 낭비를 제거하는. 그래서 구매, 생산, 관리 등전 과정, 경영으로 쓴 거야. 린 생산 방식. 자, 그리고 제가 컨설팅한 땡땡 회사의 비제품은 매출액이 낮은 수준에서 서서히 증가하고 있으나 이익은 아직 적자 상태인 어려운 상황이므로 지혜롭게 성장의 계기가 되도록. 예, 자, 여기서부터 딱 보면 이제 답 나오지. 매출액이 낮은 수준에서 서서히 증가하고 이익은 아직 적자 상태다. 그러면 수명 주기로 따지면 얘는 도입기에 해당이 된다. 그죠? 자, 그다음 직원 상호간 비판 없이 최대한 많은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하는 집단 토론 과정, 이게 뭐야? 브레인스토밍. 그죠? 브레인스토밍 과정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 그 과정에서 고객의 욕구, 경쟁 기업의 제품 구성을 병행해서 새로운 스타트업의 개념과 연계해서 고객과의 관계를 위해 고객 정보를 축적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 그래서 요즘 쇼핑몰마다 내 친구한테 제공하는 데이터와 나의 데이터가 또 달라요. 그쵸? 그게 바로 고객 관계 관리. 모든 기업은 요즘은 다 고객 관계 관리를 아주 잘하고 있어. 자, 그거는 CRM이다. 자, 그럼 그랬을 때 한번 볼까요? 자, 위 발표를 통해 A씨가 땡땡 회사에서 구축 필요성을 제안한 시스템은 무엇이냐? CRM에 해당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 얘는 1번이 되겠습니다. 1번. 4번은 1번이 되겠죠. 자, 그다음 이제 5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5번. 땡땡 회사의 비제품은 제품의 수명 주기 중 성장기가 아니라 도입기, 선생님이라. 서서히 증가했다. 성장기는 급격히 증가한다라는 말이 나온다고 선생님이 얘기했죠. 급격히 증가한다. 자, 그다음 2번 볼게요. 니은. A씨는 린 생산 시스템의 경감을 얻어 새로운 스타트업 개념을 제시했다. 린. 그쵸? 자, 낭비와 비효율을 제거한 경영 방식. 그다음 디귿. A씨는 땡땡 회사에 대해 제품 개발 절차 중 아이디어 창출 단계와 관련된 내용을 조언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떤 내용이냐면 이쪽에서 아이디어에 관련된 제품 개발에서 지금 아이디어 내용이 나왔잖아. 그렇기 때문에 얘는 아이디어 창출 단계와 관련된 내용을 조언했다. 맞는 보기가 되겠죠. 그다음 리을. A씨는 아이디어 창조적 발상을 위해서 브레인스토밍 기법을 활용하라고 조언하였다.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5번은 니은과 디귿, 릴의 조합이 몇 번? 5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5번입니다. 자, 그다음 이제 7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보통 개념들이 그대로 나오니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다음은 기술 전환의 일부이다. 땡땡 기업이 적용한 생산 정보 시스템과 품질 관리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거죠. 자, 품질 관리 방식은 선생님이랑 품질 관리 단어에서 배우지만 선생님이 오늘 또 설명을 좀 해줄게요.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자, 땡땡 기업의 헬스케어 부문 혁신이야. 땡땡 기업은, 아, 이거 보면 바로 알아. 이제 자꾸 몇번 반복하잖아요. 우리 친구들 이거 너무 쉽게 풀어. 최초의 공급업체로부터 최종 고객에 이르기까지 모든 경영 과정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전략, 이게 뭐야? 공급, 사슬 관리. 이렇게도 나오고, 영어로 하면 공급이 뭐야? 서플라이니까 S, Chain, C, M이다. 이거. 그래서 잘 생각해야 돼. 기업 안에서 있는 자원을 통합 관리한다. 수주부터 출하까지. 이거는 ERP지만 공급이란 말이 무조건 나와. 공급 무조건 나와. 공급부터 사슬. 이게 공급 사슬 관리다. SCM에 해당이 되겠죠. 자, 그다음 IT 기술을 융합해서 헬스케어 분야의 유통과 물류 혁신을 선도해 나가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수요 예측에서부터 생산까지의 정확성을 높이고 기업의 불필요한 비용을 줄여 이윤을 극대화하게 되었다. 더불어 땡땡 기업은 좋은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좋은 제품 생산하기 위해서 생산 직원만 하는 게 아니라 생산 직원부터 경영자까지 품질을 중심으로 모든 구성원들이 참여하는 전사적 품질 경영을 운영하는 등이라고 돼 있어. 자, 그럼 품질에서 선생님이랑 몇번또 봤을 거야. SQC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통계적 품질 관리라고 합니다. 통계적 품질 관리. 자, 퀄리티 컨트롤이야. 근데 TQC라는 게 있어. 이제 이것만 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하자. 이게 T가 토탈이야.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하냐면 또 종합적 품질 관리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또 나오는 게 뭐냐면 TQM이야. 관리만 할게 아니라 경영, 매니지먼트에서도 쓰자. 자, 그래서 종합적 얘는 뭐라고 하냐면 품질 경영이라고 해요. 경영.
경영. 근데 이제 어디서 나오냐?

생산 직원부터 경영자까지, 정영자까지, 그죠? 전사적이 통합적, 종합적, 같은 말이야. 전사적 품질, 경영을 운영하자라는 말이 나왔잖아. 그렇기 때문에 TQM에 해당이 되는 3번의 답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요거 있는 용어들은 그대로 나오니까 우리 친구들 크게 막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이제 10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10번. 10번이 다음 자료는 수업 시간에 사용된 게임의 일부이다. 이를 통해 알수 있는 잠금 해제 패턴으로 오른 것은 좀 뭔가 재밌는 것 같아. 문제를 풀면서 좀 재밌어야지. 그죠?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보통 가나 진술이 오르면, 오르면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그림,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틀리면 이렇게 그리는 거야. 알겠지? 이런 식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 볼게요. 가는 필요한 때 필요한 것을 필요한 만큼 생산해서 과잉 생산과 불필요한 재고를 최소화하는 생산 시스템이다. 필요한 때 필요한 양만큼 생산하는 거야. GT, 적시 생산 시스템에 해당이 되죠. GT. 자, GT입니다. 한번 볼까요? 진술. 가는 린 생산 시스템이다. 아니죠. 린은 낭비와 비효율을 제거한 거야. 경영 방식. 얘는 틀렸네? 그러면 A 같은 경우는 어떻게 시작해야 돼? 여기서부터 자, 틀렸기 때문에 이렇게 가야 되겠죠. 틀린 거니까 이렇게 가야 된다. 자, 그다음 나번 볼게요. 포드의 대량 생산 방식을 개선한 것으로 포드. 자, 철저한 낭비 제거 경영을 통해서 기업의 이윤을 확보하고자 하는 방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낭비를 제거하는 거야. 그럼 얘는 낭비 제거니까 당연히 당겨 쓰는 거. 푸시 생산 방식에서 풀 생산 방식으로 전환하였다라는 거 얘는 맞는 것 같아. 맞죠? 이렇게 가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자, 그다음 C번 볼까요? 나는 가의 자동화라는 두 가지 축으로 구성하여 자, 가. 이 가가 뭐냐면 GT야. GT에다가 플러스 자동화. 필요한 만큼 유지하면서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협동적인 생산 시스템이다. 이거 뭐야? TPS지. TPS. 자, TPS. 자, 그렇죠. 그래서 TPS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맞기 때문에 이렇게 가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이런 식으로. 자, 시작점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쓰임이랑 함께, 관련된 문제 풀어봤고요. 그럼 실제 기출 문제는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출 답할 시간. 기출 답하. 자, 볼게요. 이거는, 다음 땡땡 기업의 생산 혁신에 대한 회의 장면이다. 이를 통해 알수 있는 내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생산 혁신을 위해서, 정리 정돈 활동을 실시해서 화장품 생산에 좋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생산 혁신을 위한 현재 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 정돈. 그리고 청소, 청결, 습관화. 이거 뭐죠? OS야, OS. 그죠? 자, 그 다음 볼게요. 현재는 구매, 생산, 재무, 영업 등 부서별 데이터를 통합해서 수주부터 출하까지 기업의 모든 업무를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어서 혁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거 뭐야? ERP. 그죠? ERP죠. ERP 전사적 자원 관리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거 볼까요? 화장품 공장의 생산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구매, 생산, 관리 등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7대 낭비 요소를 제거하는 거. 린. 린 생산 방식이죠. 자, 그랬을 때 볼까요? 전사적 자원 관리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 어때요? 맞는 거죠. 는 도입하려는 생산 방식에는 린 생산 방식이 포함된다. 맞는 방식이 되겠죠. 자, 그럼 디귿. 생산 혁신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활동은 3정 OS 중에서 3정은 정품, 뭐지? 정량, 정 위치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어때요? 틀리죠.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났다는 거. 이거,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자. 다음 사례와 관련된 생산 정보 시스템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요. 생산 정보 시스템 요거 중에서 우리가 고르면 되는 거야. 그럼 이걸 우리가 알면 돼. MES 얘는 제조 실행 시스템이다. 모니터링이다. 그죠? 실시간 모니터링이다. MRP는 자재 소요 계획이다. 그래서 소요량과 소요 시기가 나오면 이거야. 자, 그다음 FMS는 공장 자동화에서 선생님이랑 공부합니다. 유연 생산 시스템이야. 유연하게 자동화한 시스템. 자, 그 다음, TPS는 도요타 생산 시스템. CRM은 얘는 고객 관계 관리입니다. 자, 그럼 볼게요.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고객을 관리해야 된다는 생각은 오래전부터 있었다. 이러한 생각이 오는 날 운전자와 승객을 중개하는 운송 서비스인 땡땡 공유 플랫폼에도 적용되었다. 자, 이는 고객의 행동 양식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고객의 정보를

수집해서 고객 특성에 맞는 개인 맞춤형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고객과의 관계 뭐야? CRM, 커스터머 CRM 이거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면 됩니다. 크게 어렵지 않죠, 우리 친구들. 자, 그다음 또 보도록 할게요. 그다음. 자,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 사실은 아까 요 문항이랑 이 문항은요, 이거에 대해서 모르면 굉장히 어려워. 근데 알면 너무 쉬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거는 기업용 솔루션 홍보 자료에 나타난 생산 정보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이거 그림을 딱 포스터를 보면 제조 현장에서 발생하는 최신 정보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서 설비 관리와 작업 관리 등을 실행한다. 모니터링 그거 뭐야? MES, 쓰임이 모니터링 M 이렇게 외우라고 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 제조 현장에서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거 실시간 모니터링 MES 이겁니다. 그쵸? 크게 어렵지 않죠, 우리 친구들. 자, 그다음 이제 다음 혁신 과제를 통해 알수 있는 땡땡 기업의 경영 혁신 활동에 대한 내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한번 볼까요? 자, 생산 현장의 작업자의 정리, 정돈, 정비 활동으로 작업 환경 개선한다 됐어. 정리, 정돈은 OS에 관련된 행동이야. 그죠? 내용이야. 정비라는 건 있을 수 없어요. 없죠. 없습니다. 자, 그다음 볼까요? 공정 혁신을 보면 작업을 분업화해서 작업자별로 업무를 전담해서 숙련도와 능률을 높인다. 이거는 생산 합리화의 원칙 중 전문화에 관련된 내용이다. 전문화. 자, 그다음 품질 혁신을 볼게요. 정의, 측정, 분석, 개선, 통제의 절차를 수행해서 무결점 수준으로 품질을 관리한다. 이거는 식스시그마에 해당된 내용이죠. 정의, 측정, 분석, 개선, 통제. 이거 꼭 해야 돼. 꼭. 정의, 측정, 분석, 개선, 통제. 이거 같이. 자, 그럼 기억 볼까요? 생산 합리화의 원칙은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자, 전문화, 표준화, 단순화. 그 중에서 얘는 전문화. 전문화를 통해 공정을 혁신한다. 어때요? 맞는 보기가 되겠죠? 자, 그다음 니은 볼까요? 데밍의 사이클을 활용해서 품질을 관리한다. 뭔가 단계가 있으니까 데밍 같기도 한데, 데밍은 4단계입니다. 4단계. P, D, C, A. 그래. 그래서 데밍은 꼭, 우리 꼭 알아야 돼. 계획, 실행, 검토, 조치. 네 가지 단계. 식스시그마는 다섯 가지 단계. 그래서 이거는 틀린 보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 생산 혁신을 위해서 실시하는 활동은 3정 OS 활동 중 3정이어야 돼. 그럴싸하지, 3정 같죠? 근데 정확하게 알아야 돼. 3정은 정품, 정량, 정위치에 해당이 됩니다. 아시겠죠, 우리 친구들? 예,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왔다라는 거. 자, 그 다음 볼게요. 그 다음. 이건 조금 오래된 문항이지만, 또 이런 이제 이거를 계산하는 거, 이 정의를 알면 충분히 풀수 있는 것들이 또 나올 것 같아서. 자, 우리나라 스마트 공장 정치에 대한 조사 결과 일부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제품 출고 과정에서 RFID 무선 식별 시스템을 통해서, 그럼 RF 뭐예요? 라디오 프리퀀시에서 무선 주파수를 통해서 나의 아이디의 정보를 읽는 거, 리더기에. 그래서 우리 친구들 RFID 무선 식별 시스템에 전자태그란 말이 들어가고, 자, 우리 친구들이 많이 쓰고 있는 교통카드. 내 교통카드에 내 아이디가 있잖아요? 버스, 단말기, 리더기에 읽히는 거야. 무선 주파수, 하이패스, 이런 것들이 다 무선 식별 시스템이에요. 이거를 이용한 공장 정체의 생산 정보 시스템 도입 비율이 이렇게 됐대요. 이랬을 때 우리 이제 기억 보도록 할까요? 생산 정보를 실시간 나와서 실시간. 그럼 POP 아니면 MES야. 근데 자,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처리해서 제공하는 시스템, 현장 관리자에게 제공하는 거 이거 뭐였죠? POP였어. 그죠? POP. 자, POP. 이거를 도입한 스마트 공장이 있다. 도입한 공장이 있죠. 맞는 보기. 그 다음, 니은 볼까요? 수주부터 추락까지, 주문하고 내보내는 것까지, 기업 내 모든 자원을 통합 관리하는 생산정보 시스템, 이거 뭐였어? ERP, 전사적 자원 관리야. 전사적 자원 관리 ERP는 12.8%. 근데 도입률은 32.3%이다. 32.3% 제조 실행 시스템 MES를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얘는 틀린 보기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제품 출고 과정에서 생산 정보를 초소형 칩에 내장시켜서 이를 주파수로 추적하는 기능, 그쵸? RFID. 이거를 활용하고 있다. 맞는 보기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POP, MES, ERP, 공급사슬 관리, SCM. 그리고 또 여기다가 고객 간의 관계를 관리하는 거 CRM까지 생산정보 시스템. 이제 머릿속에 우리 친구들 기업의 선생님이 도식화한 것까지 같이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이쪽은 정말 정직하다. 여기 있는 정의가 그대로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까지 해서 선생님과 함께 생산혁신 활동과 생산정보 시스템 다 마쳤습니다. 자, 우리 다음 시간에는요, 우리 친구들 공장 자동화 로봇의 활용에 대해서 공부하면, 이 관련된 생산 정보에 관련된 내용을 다 공부하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선생님과 함께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김경일입니다. 나의 두 번째 교과서. 아쉽게도 오늘이 심리학의 마지막 시간인데요. 마지막인 만큼 정말 중요한 거지만 많이들 놓치시는 주제로 준비해봤습니다. 바로 나이와 함께 성장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나이 들수록 오히려 나아지는 것들도 많거든요. 오늘은 제가 좀 더 희망적이고 낙관적인 얘기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들 나이 드는 게 두려우시죠? 최소한 두렵지 않더라도 걱정이 되거나, 야, 이렇게 내가 나이 들어가고 있구나, 굉장히 만감이 교차하실 겁니다. 저도 당연히 예외가 아니죠. 저는 열심히 재밌게 뛰어놀았던 20대가 불과 엊그제 같은데, 저 역시 50대 중반이 됐거든요. 게다가 우리나라는요, 나이에 굉장히 민감하죠. 그래서 20대만 지나도 30대에 벌써 우울해하시는 분들도 꽤 계시다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나이 들어간다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이라기보다는 좀 걱정과 부정적인 혹은 비관이 많이 숨어들어 있는 게 또 한국에서의 나이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분명한 건요, 나이 들수록 행복이 더 증가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나이 드는 것에 대해 왜 부정적인 이미지만 갖고 있을까요? 먼저 그 이면에는 어떤 생각들과 심지어 오해와 착각이 있는지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몇 살까지 사실 것 같으세요? 저는 이런 질문들을 사서뿐만 아니라 학문적으로도 많이 연구합니다. 제가 태어나던 1970년에 기대수명이 50대 중반으로 발표됐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사람이 50대 중반 정도까지 생존한다라고 본다는 거였죠. 그런데 55년이 흘러 저희 1970년생이 이제 55세가 됐어요. 그 나이가 됐죠. 그런데 대부분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분명한 건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이 살고 오래 산다는 거예요. 여전히 많은 부분은 추리와 그 다음에 예상과학의 영역이지만 110, 120, 130 셋 중에 하나를 골라 너는 사망할 거야 라고 굉장히 많은 수명 관련 전문가들이 인지심리학자인 저에게 얘기해 주죠. 이 이야기는 뭐냐? 120세에 사망한다면 무려 100년의 노화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생물학적으로만 보면 인간은 20살 때까지 성장하는 게 거의 최대치죠. 그러니까 21살

때부터 나이 들어간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인간은 성장의 시간보다 노화의 시간이 압도적으로 길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대한 매뉴얼은 없습니다. 그러니 막막하죠. 그게 바로 지금 내가 나이 들어간다는 것에 대한 막막함과 그대로 연결되는 겁니다. 우리는 과연 나이 들어가면서 점점 쓸모 없어지는 것일까요? 혹은 반대로 과거에 생각했던 것처럼 나이 들어가면서 점점 더 성숙해지는 걸까요? 당연히 둘 다 가능해지죠. 우리가 처음에는 살짝 비슷한 지점에서 출발했지만 각도를 조금만 벌린 상태에서 계속 가다 보면 그 거리는 훨씬 더 크게 변하죠. 큰 차이가 없었던 젊은 시절에 출발을 하더라도 그 각도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성숙한 삶과 그 다음에 미성숙한 삶의 차이는 엄청 더 크게 되죠. 제 주위에도 70대, 80대 이렇게 들어가시면서 너무나도 지혜롭고 그리고 내 인생의 중요한 질문은 꼭 이분한테 한번 의견은 들어봐야 되겠다라는 정도의 분들이 계시죠. 그런데 그분들과 거의 같은 연배이면서도 정말 마이동풍이 뭔지를 보여주시고 대화조차 하기 싫은 분들도 얼마든지 계시죠. 그래서 저는 가끔씩 정신이 번쩍 들곤 합니다. 야, 이렇게 살다가 정말 나보다 50살, 60살, 70살 어린 사람들한테 정말 보기 싫은 사람 될 수도 있겠다. 혹은 조금 괜찮고 나름 또 질 좋은 판단과 말을 한 날은 야, 나 계속 이렇게 나이 들어가면서 점점 더 계속해서 성숙해지고 싶다. 저도 늘 언제나 혼란스럽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나이 들면서 심리학적으로 더 성숙해지는가? 물론 여기엔 관련된 재밌는 연구도 있습니다. 독일에서 한 연구인데요. 이 연구는 일반적으로 속물 근성 혹은 과소비하는 그런 스타일, 소위 말하는 자기 자랑하는 이른바 미성숙한 자세들 있죠. 20대 초중반에 한 1년에 100명의 사람들에게 속물 근성에 대한 모습들을 측정을 했는데 1위부터 100위까지가 정해지겠죠. 그러면 나이 들어가면서 그 사람들은 그 속물 근성이 점점 줄어듭니다. 평균적으로 보면 철든 모습이죠. 근데 너무 재밌는 건요, 순위는 안 변하더라는 거예요. 즉, 내가 만약에 속물 근성으로 20대 초중반에 40이었다면 70대가 돼도 그때 연구에 참여했던 사람들 중에 순위는 40이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참으로 다양하고도 복잡한 측면이 있는 게 우리의 나이 들어간다는 측면입니다. 최근 서점가에서 굉장히 많이 판매되는 책들을 분석해보면 방황하는 40대를 위한, 혼란스러운 50대를 위한 지침서 아니면 안내서. 이건 공자님이 말씀하신 불혹, 지천명, 이순과는 정말 배치되는 개념이죠. 왜 그럴까요? 그만큼 많이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35만 년 동안 현생 인류가 쌓아왔던 지식의 사이클, 연륜의 사이클 혹은 연령의 사이클이 맞아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나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 그리고 나는 아직도 배워야 할 게 많다. 나는 아직도 더 성장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끊임없이 유지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그 생각을 포기한 분들이 바로 맞이하게 되는 그 가슴 아픈 성적표가 바로 헛살았다는 얘기예요. 나이 헛먹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잘하지 못했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은 20대, 30대 혹은 그 언저리 어느 순간부터 더 이상 고민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 자랐다. 나는 이미 성장을 끝냈다라고 하는 생각이 은연중에 자리 잡았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지금이나 그때나 같은 말을 한다는 거예요. 제 주위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30대 초반부터 검은 머리 가진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다. 제가 개를 거두기 싫더라고요. 사람은 믿는 게 아니야. 그놈이 제일 믿을 만한 사람이 못 됩니다. 30대에 그 생각을 가졌다 하더라도
검은 머리 가진 사람에게 가장 큰 도움을 받아

그리고 사람을 믿어야만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경우도 분명히 존재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A도 맞고 B도 맞고 C도 맞고 또 A도 틀리고 B도 틀리고 C도 틀리다는 걸 알고 있었겠죠.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은 왜 여기서 멈췄을까요? 그 이후에 자기의 신념 아닌 신념에 배치되는, 부합되지 않는 그런 수많은 경험들을 다 저장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계속 그 20대, 30대에 만들었던 어이없는 신념 아닌 신념, 즉 아집에 그냥 계속 기초한 삶을 살았고 다른 삶은 버렸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생각이 정교해지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요. 검은 머리 가진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다라는 표현을 30대 초반에 가졌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10년의 삶에서 고민과 생각을 했다면 그 명제가 버려지지 않더라도 수정됐겠죠. 내가 강할 때만 나에게 아첨하는 검은 머리 가진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다. 착한데 약자일 경우에 특히나 하대하는 사람은 절대로 신뢰하면 안 된다. 세상에 많은 규칙들과 법칙들이 존재합니다만 내가 그 세상을 판단하는 기준이 마찬가지로 정교해지고 복잡해지지 않은 사람들이 바로 헛사는 사람들입니다. 나이 헛먹었다는 사람들이죠. 어린이, 청소년, 청년, 중장년, 그리고 노년. 일반적으로 이렇게 성장 단계를 거치면서 사람들이 겪는 대표적인 심리적 변화는 무엇일까요? 어린이들은요, 좋으면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일이 일어난 것처럼 웃습니다. 슬프잖아요? 세상이 망한 것처럼 울죠. 그리고 그게 최고조에 이르는 게 청소년기입니다. 청년기가 좀 나아지죠. 중장년이 되면 상당히 조절을 잘합니다. 노년기에 들어간 사람 중에요. 정확한 사람들이 있죠. 10점 만점에 7점으로 화내야 되는 건 정말 7점 만점에 7점으로 화를 내고 10점 만점에 3점으로 기뻐해야 되는 것은 정말 3점 정도 기쁠 수 있는 이런 분들을 보면 저는 야 나도 저렇게 나이 들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점점 더 정교해지는 사람과 점점 더 단순해지는 사람. 실제로 이 점점 더 정교해지는 사람들을 보면요. 현인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 이걸 실험적으로 보는 연구들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나이 들어가면서 더 좋아지는 것에 혹은 더 향상되는 능력에도 연구자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만 예를 들어볼까요? 60대도 아니고요. 70대는 돼야 좋아지는 능력이 있어요. 어떤 능력이냐고요? 오늘 좋은 일이 3개 있었고 나쁜 일이 2개 있으셨어요. 그리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 정도는 다 플러스 1,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일 3개, 플러스 3이죠. 나쁜 일 2개, 마이너스 2입니다. 합치면 오늘은 플러스 1이죠. 그러면 오늘은 어쨌든 평균적인 날보다 좋은 날이죠. 그런데 나이가 어릴수록 50대가 되기 전까지는 플러스 3이라도 마이너스 2면 그날은 그냥 마이너스 2입니다. 실제로 직장에서 많이 일어나죠. 좋은 일 3번, 칭찬 3번, 아무리 해줘도 퇴근할 때 한번 뭐라 그러면 그 직원, 특히 젊은 직원은 입이 이렇게 나와서 나 오늘 부장님한테 엄청 혼났어, 짜증나, 부장님 안 보고 싶어, 퇴사할래 이러면서 저녁 때 술잔을 기울이죠. 그리고 이 얘기는 뭐예요? 마이너스가 있는 날이면 좋은 날이 아무리 많아도 계속해서 화나고 짜증난다는 거예요. 어쩐지 저희 20대가 그렇게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플러스 3, 마이너스 1을 이제 합치니까 오늘은 플러스 1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데 대충 60세는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연구 결과입니다. 이렇게 되는 데까지도 60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60세라 하더라도 그 마이너스 2가 후반부에 집중되면, 즉 저녁, 퇴근 무렵 혹은 내가 가게를 하고 있다면 가게 문을 닫을 무렵이라면 60대조차도 오늘은 마이너스라는 겁니다. 정확한 계산이 가능한 게 70대는 돼야 된다는 거예요. 참 재밌는 연구죠. 이 얘기는 뭐냐? 많은 걸 가지고도 자기를 불행하다고 생각하다는 것과 혹은 열심히

성취하고 있는데도 아직도 너무 많이 모자라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불필요하게 채찍질하는 그런 소진적인 모습을 70대가 되면 안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동일한 자원으로도 더 훨씬 효율적으로 살수 있는 지혜가 70대는 돼야 나온다는 거죠. 물론 여기서 제가 단서를 달아드렸습니다. 이렇게 가는 사람과 못 가는 사람의 격차가 더 벌어지는 게 70대이기도 하죠. 아니, 그런 재밌는 연구를 왜안 했어, 지금까지? 왜 최근에 와서야 한 거야? 죄송합니다. 과거에는 70대 실험 참가자를 구하기가 어려웠었습니다. 문제는 70대 연구자도 없었다는 거예요. 나이 들어가면서 이제 저희들도 같이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점점 심리학자들도 나이 들어가면서 더 좋아지는 것, 나이 들으면서 더 안 좋아지는 것들에 대한 구분을 이제 하기 시작했고, 심지어 여기에는 안 좋아진다라고 착각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별 문제가 없는데도요. 대표적인 게 기억력이죠. 나이 들어가면서 기억력이 점점 더 떨어지고 있다고 많이 생각들 하시죠. 그런데 정밀하게 뇌를 촬영하면서 실험 연구를 해보면 나의 기억이 뇌가 퇴화하거나 노화해서 떨어지는 것만큼보다는 주관적으로 느끼는 기억력이 더 안 좋다는 거예요. 즉, 실제로 뇌가 안 좋아진 것보다 아, 나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그 악화의 정도가 더 심하다. 왜 나는 나의 기억력을 더 과소평가하고 있을까요? 이건 내가 열심히 살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인지심리학의 오랜 연구 결과 중에 하나가 바로 간섭현상이죠. 간섭현상, 뭘까요? 초임교사이신 선생님은요, 제자들의 이름을 너무 잘 기억합니다. 왜? 제자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에 영희는 한 명밖에 없어요. 그런데 담임선생님을 한 30년쯤 하신 교사께서는 제자라는 내 데이터베이스에 영희가 무려 20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날 갑자기 전화가 와서 받았는데 선생님 저 기억나시죠? 저 영희예요. 오랜만에 인사드려요. 기억이 안 납니다. 이건 기억이 안 나는 게 아니라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20명의 영희들이 전부 다 자기가 나가겠다고 서로 밀치고 있으면서 간섭이 일어나죠. 그러다 아무도 못 나가는 거예요. 머리에 너무 뭐가 많이 들어가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저희 인지심리학자들끼리는 아주 재밌는 농담을 하죠. 저는 60대나 70대가 됐는데도 아무런 기억력에 문제가 없습니다. 머리에 든 게 없는 분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 위축되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활동하셔야 된다는 거죠. 실제로 원장수녀님을 연구한 결과도 있습니다. 미국의 인지심리학자들이 그 수녀원에서 가장 지혜롭고 그 다음에 활동력 있는 원장수녀님이 갑자기 급작스러운 질병으로 사망하시고 난 다음에 부검을 해보고 충격에 빠지죠. 왜? 정말 현인에 가깝고 늘 연구를 같이 상의했던 그 원장수녀님의 뇌가 후기 알츠하이머, 즉 치매가 굉장히 길게 진행된 뇌였다는 거예요. 아니, 치매가 온 지 한참 된 이 원장수녀님이 어떻게 우리 연구진들도 감탄할 만큼 야, 저렇게 지혜롭게 현명하게 늘 판단하실까? 뇌를 어떻게 쓰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원장수녀님은 어떤 일을 하셨기 때문일까요? 바로 내년의 예산이에요. 후년의 후원금이죠. 3년 후에 우리 수녀원에 어떤 설비를 해야 될까에 대한 예측입니다. 즉, 미래를 늘 생각하시고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나이 들어가면서 우리가 가장 하기 싫어하는 것이지만 가장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호모 프로스펙투스, 전망하는 인간이라는 책에 보시면 인간이 다른 동물들과 무엇이 다른가? 인간만 말한다. 다 틀렸죠. 다른 동물들도 커뮤니케이션 합니다. 인간만 감정을 가지고 있다. 대부분 기각됐죠. 다른 동물들도 감정을 가진 걸로 나옵니다. 그런데 아직도 깨지지 않고 있는 인간만의 특징으로 굳건히 자리 잡고 있는 건 인간만이 먼 미래를 생각한다. 인간 다음으로 지능지수가 높다는 어떤 오랑우탄 고릴라 보노보 침팬지도 10년 후를 고민하지 않습니다.
아니 단 1년 후도 고민하지 않죠. 그런데 우리 인간은 늘 끊임없이 미래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즉 가장 미래지향적이고 점점 더 미래지향적이어야 되는 게 우리가 중년과 노년을 거치면서 해야 된다는 거죠. 아유 곧 있으면 죽을 텐데 내가 이에 살면 얼마나 산다고. 그러고 30년 더 사실 거잖아요. 그리고 50년 더 사실 거잖아요. 그러면 그 30년과 50년은 어마어마한 시간입니다. 우리가 그런 노력을 계속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인지기능과 기억력 감퇴는 생각보다 많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야 나는 계속해서 조금 더 유지하고 싶어 조금 더 강화하고 싶어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그 담임선생님이 왜 영희를 기억하지 못하셨을까요? 제자들의 데이터베이스 아래 영희라는 수십 년간에 지도하셨던 학생 20명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이죠. 근데 재밌는 건 그 학교에 새로 부임하신 같은 나이에 학교 지킴이 보안관 선생님은 전교생의 이름을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학교 지킴이 보안관 선생님의 은퇴 전 직업은 대부분 경찰관이나 소방관이세요. 그 보안관 선생님의 데이터베이스에는 범죄자의 이름이 수천 개가 있죠. 요즘 트렌드에 맞는 초등학생들의 이름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제 첫째 딸이 초등학교를 다닐 때 학교 지킴이 보안관 선생님은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교수님, 진짜 신기해요. 왜요? 학교가 진짜 신기한 곳이에요. 왜요? 학교에 오니까 기억력이 좋아졌어요. 그럴 리는 없죠. 그 보안관 선생님은 간섭 현상으로부터 벗어나신 거예요. 왜? 과거와는 다른 경험을 하시고 계시니까.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건 좋은 경험이 아니라 다양한 경험입니다. 안 해봤던 일, 안 만나봤던 사람, 안 가봤던 곳을 계속해서 틈틈이 경험하시는 게 퇴화하고 있다라고 하는 많은 인지 기능을 보완, 심지어는 더 성장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능이죠. 자, 그렇다면 좋아, 나는 기억력까진 필요 없어. 아, 나는 그냥 건강. 이런 게 노화가 되고 있어서 너무 힘들어. 이런 분들께 또 조언해드릴 수 있는 말이 있죠. 여기에는 심리학사에 남을 만한 유명한 실험 하나를 반드시 소개해드려야 됩니다. 하버드 대학의 전설적인 심리학자 엘렌 랭어 교수는요. 1980년대에 정말 기념비적인 연구를 합니다. 70세가 넘은 노인들을 데리고 오하이오주에 있는 한 별장에 데려갑니다. 그리고 그 별장에서는 전화도 없고 다른 외부와의 소통도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별장에서 1980년대에 엘렌 랭어 교수는 노인들을 20년 전으로 되돌리는 실험을 한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고요? 그 별장 안에서는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마릴린 몬로가 새로운 영화를 발표했대. 뜨거운 것이 좋아. 오, 완전 야하겠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단 2주간의 시간 후에 그 어르신들의 생체 지수를 전부 다 측정했죠. 거의 20년 전으로 돌아가더라는 겁니다. 충격적이죠. 사실 이 연구의 결과들은 처음에 받아들이기 너무 힘들었습니다. 많은 연구자들이 같은 실험을 반복해서 해봤죠. 웬걸 효과가 더 잘 나오는 연구들도 비일비재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연구의 결과가 우리한테 의미해 주는 게 뭘까요? 설마 아니 타임머신 타고 과거로 돌아가라는 얘기일까요? 그게 아니죠. 우리가 늙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퇴화와 동일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이 들어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약해진다라는 사실과 동일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이 들어가면서도 건강하고 행복하며 심지어 지혜로운 선배님들은 저에게 어떤 얘기를 하는지 아세요? 제가 40대에 딱 들어갔을 때 그 선배님들이 50대였죠. 저한테 이러십니다. 김 교수, 50대가 딱 좋아. 빨리 와. 아, 그래요? 저 50대 되면 인생이 없을 것 같은데요? 아니라니까. 완전 재밌어. 그런데 제가 50대가 되고 그분들은 60대가 됐죠. 지금 또 저한테 그러세요. 김 교수, 60대가 딱 좋아. 빨리 와. 제가 60대가 됐을 때도 또 똑같은 얘기를 하시겠죠. 무슨 얘기냐.
지금 이 시점을 훨씬 더 재밌고 즐겁게 즐겨야만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도 마찬가지로 그만큼을 활동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전보다 더 나이 들었기 때문에 얼굴에 주름이 많다. 이런 건 받아들여야 되죠. 하지만 얼굴에 생긴 주름으로 나는 이제 쓸모없다. 나는 이제 필요 없다. 이건 전혀 다른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이 들어가면서 훨씬 더 예쁘지 않아도 매력적인 사람을 보죠. 이런 사람들일수록 다양하고 경험해보지 못한 것들에 대한 활동들을 중단 없이 하죠. 이런 사람들을 자기의 세상을 확장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오히려 좁히는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의 극단적 차이를 우리는 어디서 볼까요? 바로 영화 인턴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나보다 40살 어린, 내 자식보다 어린 사람 앤 해서웨이가 대표로 있는 회사에 인턴으로 첫 출근을 하는 로버트 드니로, 70세였죠. 주위에 있는 많은 동년배 친구들이 말립니다. 왜 굳이 그런 곳까지 가냐고. 하지만 로버트 드니로는 가보고 싶다라고 하죠. 로버트 드니로는 그 70세 이후에 그 영화에서 가장 오래 살고 건강한 사람이 되죠. 즉, 나이 들수록 지혜로워지는 사람의 태도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무엇으로 거기까지 가느냐? 굳이 뭘 그걸 하느냐? 이렇게 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안 해본 일을 하고 안 만나본 사람을 만나는 걸 한다는 거죠. 그 과정에서 점점 더 안 봤던 곳을 보며 확장적인 자세를 거치면서 나의 몸과 마음을 동일시한다는 겁니다. 심리학의 가장 중요한 말이 있죠. 정신과 건강은 같은 건전지를 사용한다. 그러니까 몸이 아프면 정신이 건강할 수 없겠죠. 그런데 바꿔서 생각하는 건 왜 하지 않으세요? 우리 삶의 고난은 주로 무엇 때문에 올까요? 물론 가난과 질병 때문에 오는 경우가 대부분일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훨씬 더 우리에게 빈번하게 오는 고난은 대부분 사람 때문에 오는 거죠. 그런데 사람 때문에 고통받을 때 몸 다쳤을 때의 뇌와 거의 다르지 않다는 건 이제 대부분의 인지심리학자들과 뇌과학자들이 동의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뇌에 상당히 많은 육체적 고통, 육체적 상해를 담당하는 뇌의 영역들이 있죠. 그런데 그 영역들이 사람 때문에 고통스러울 때도 거의 비슷하게 활동하고 반응한다는 거예요. 몸 다쳤을 때 진통제 드시면 효과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 때문에 고통스러울 때 진통제 드시면 효과 있느냐? 효과가 상당히 있는 결과들이 대부분 나옵니다. 깜짝 놀랐죠. 그리고 이렇게 사람 때문에 고통스러울 때마다 진통제 드시면 그건 약물 오남용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뭘까요? 바로 사람 때문에 고통스러울 땐 몸을 다친 것처럼 몸을 먼저 돌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정신력의 문제이기 이전에 몸의 문제라는 겁니다. 사람 때문에 고통받을 때 나는 교통사고 당한 거랑 똑같습니다. 잘 먹고 잘 자고 그리고 혈액순환 잘 되게 몸을 잘 푸는 그게 진짜 회복탄력성입니다. 오죽하면 이걸 사이컬로지컬 CPR이라고 부르는 연구자도 있죠. 심리적 심폐소생술. 그렇다면 내가 사람 때문에 고통스러울 때만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겠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타인들 때문에 고통스럽다면 그 소중한 사람들도 지금 몸을 다친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을 정말 몸 다친 사람들처럼 돌봐주고 손잡아주시는 그런 지혜를 한번 발휘해보시면 어떨까요? 사실 저는 20대, 30대에 저보다 지금 배가 훨씬 많이 나왔고 머리도 많이 빠졌지만 지금의 제 모습이 더 마음에 듭니다. 제가 지금의 김경일이 되기까지 나이 들어간다는 것 참 많은 도움을 줬거든요. 특히 저처럼 욱하는 성격의 사람, 저처럼 소탐대시라는 사람, 성격의 사람들은 그 욱을 잘 조절하고 그 소탐을 잘 참아내는 데 있어서
나이 들어가면서 만나는

0: 수많은 좋은 사람들은 많은 도움을 주고받았죠. 제가 20대 대학원생이었을 때 정말 많은 선배들이요,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경희라, 너는 어떤 직업을 가져도 되지만 말하는 직업은 가지지 마. 왜? 너무 욱하고 소탐대실해서 말을 정말 조리 없이 했거든요. 그런데 그 선배들이 지금도 되게 재밌어 하십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지금보다 더 젊었을 때를 떠올려 보세요. 분명히 그때보다 훨씬 더 성장하신 부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나빠진 점보다 좋아진 점을 되새기시면서 10년 뒤, 20년 뒤의 모습을 또 예측하고 그려보며 더 발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시면 이 세상에서 삶을 마감하기 전까지 계속해서 더 만족스럽고 더 발전된 모습을 살아가면서 더 지혜로워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지금까지 총 10번의 심리학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제가 여러분들께 가장 강조하고 싶은 건 나는 끊임없이 긍정적으로 변화한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시는 겁니다. 이 모든 이야기들을 한꺼번에 담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야기죠. 인간은 변화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재미있게도 타고난 변화하지 않는 것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변화하느냐를 결정한다는 거죠. 나를 소중히 인정하시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낸다는 존재로 신뢰하시죠.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가장 마땅한 삶에 대한 자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러면 저의 강의가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행복해지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1: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0: 수행평가 할때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1: 거의 대부분 모든 걸 다 AI한테 질문하고 하니까 사고력이 좀 제가 생각하는 게 많이 없어진 것 같긴 해요.

0: 내가 다니는 중학교는?
1: 역삼중학교.
0: 나는 중2병이 왔다 안 왔다?
1: 안 왔다.
0: 기억에 남는 선생님은?
1: 우세창 선생님.
0: 좋아하는 과목은?
1: 수학.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1: 여자친구를 만들어라.
2: 네, 안녕하세요. EBS에서 몇 년 차예요? 13년간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정승재입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은 뭐예요?
1: 중학교 때 고민이? 그때 인간관계에 대해서 이게 인간관계가 이게 만만치 않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던 기억이 좀 나요. 지금 생각해보면 별거 아닌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0: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1: 그러니까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수능 시험을 망치는 게 인생의 아주 큰 오점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되게 많아요. 그게 나중에는 정말 중요한 밑거름이 되거든요. 그 경험이 나중에 생각해보면 와, 그 일을 겪지 않았으면 어쩔 뻔했어라는 생각 되게 많이 들거든요. 하루하루를 여러분 생각하는 가치관 안에서 최선을 다하면 점점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장 아름다운 인생으로 가까이 가는 걸 테니까 충실하게 임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0: 학생 때 꿈은 뭐였어요?
1: 꿈은 세 가지가 있었어요. 우리나라 1타 강사가 가장 현실적인 꿈이었고요. 방송국 PD. 그리고 제일 하고 싶었던 거는 능력은 안 되지만 노래를.
0: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갖게 된 계기도 궁금해요.
1: 왜 저렇게밖에 못할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현재 직업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행동을 봤을 때 저보다 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직업이 있고 와 저거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저렇게 못하겠다라는 직업이 있잖아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었던 그 여러 가지 직업군들 중에서 월등하게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그거는 딱 그 수학선생님.
0: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뭐예요?
1: 힘들었던 거는 인터넷 강의 그때 막 시작될 때예요. 2000년대 초반에 PD50이라고 있었잖아요. 그거 PD 월급 다 털어가지고 그것도 할부로 사가지고 요분들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일단 나도 곧바로 녹화를 해서 나의 단점을 봐야 되겠다 뭐 이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돈적으로 월급날 되면 카드 회사에서 다 가져갔어. 그랬었던 기억이 나요.
0: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1: 정말 대학교 2학년 때 남녀가 모여서 술 한잔을 할 때 진실게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보통 진실게임의 질문이 이 안에 뭐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 뭐 이런 거잖아요. 저한테 질문 뭐였냐면 너 당장 내일 소개팅이 있고 과외가 있으면 뭐 할래? 이런 게 진실게임이었어요. 그 정도로 저는 과외하는 걸 너무 좋아했었고 그때부터 프린트물을 만들기 시작해서 10년간 교재를 만든 거죠. 뭔가를 그런데 그건 아니었어요. 뭔가 이거를 반드시 성공해야 되니까 나는 당장 놀고 안 놀고 열심히 이렇게 교재를 만들어야 되겠다가 아니라 그 교재 만드는 시간이 정말 그 잠도 안 오고 정신이 똘망똘망해지는 너무 즐거웠었던 기억이 나요.
0: 네. 내가 본 10년, 20년 후의 미래는 어떨 것 같은가요?
1: 저는 너무 억울한 게 인터넷에 들어온 지는 14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그 시절이 사회생활 시작부터 이제 마무리할 시기까지 됐다라는 게 그게 너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딱 10년 후에는 EBS 강좌는 제가 워낙 좋아해서 그거 한 일주일에 하루 이틀 정도 하고 두 번째 인생에 맞는 뭔가를 할 것 같은데 아직까지 결정된 건 없어요.
0: 그 미래에 살아갈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나요?
1: 10년 뒤면 25이네요. 10년 뒤에 어떤 직업을 선택할 나이는 아닌 것 같아요. 고등학교 3학년 될 때까지 그 하기 싫은 공부도 있고 하기 좋아하는 공부도 있을 텐데 이거를 사회에서 써먹어 안 써먹어 이런 차원이 아니라 여러분이 어떤 직업을 갖더라도 여러분이 가장 원하는 그런 부모를 타고나고 가장 원하는 직업을 선택한다고 해도 일은 안 풀리거든요. 그랬을 때 내가 그 역경을 헤쳐나갈 수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를 6년 동안 스스로에게 한번 테스트를 해봤으면 좋겠어. 그 중에서 가장 쉬운 게 뭐냐면 성실함이고 그 성실함을 테스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여러분 공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당장은 너무 하기 싫지만 나와 보니까 다 쓰였거든요. 지금 하고 있는 공부를 시험 대비라고 생각하지 말고 인생에 너무나 좋은 자양분이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어. 진짜 맞거든 그건. 네. 아름답게 빛날

안녕하세요. 정신과 의사 한창수입니다. 한 드라마의 초반에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저는 서울 자가에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입니다. 스스로의 행복과 스스로의 본래 모습보다는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남의 시선이 더 중요한 사람의 이야기였죠. 그냥 서울 자가 플러스 대기업 플러스 부장. 이게 본인의 아이덴티티였던 거예요. 이걸로 본인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장면이었던 거죠. 근데 이 짧은 문장이 저를 포함한 많은 50대 분들의 심금을 울렸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사실 많은 분들 중엔 그 대사를 듣고서 아니 서울에 집 있고 대기업 다니는 사람이 뭐가 힘들어? 그때쯤이면 그만둬도 되지 라는 얘기를 했다고 하지만 이게 꼭 그렇지 않다는 건 다 아시잖아요. 많은 분들이 그런 캐릭터에서 다 대기업의 부장은 아니지만 그 캐릭터에서 자기 자신을 봤다는 얘기입니다. 갖출 건 대충 갖췄는데 왜 이렇게 공허하고 힘든 걸까요? 오늘은 그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직장 명함이 사라지면 정체성이 흔들립니다. 우리들한테 직장이라는 건 단순히 돈을 버는 곳이 아닙니다. 경제적인 수입 말고도요. 심리적으로 직장은 우리한테 여러 가지를 선물해 주죠. 첫 번째가 정체성입니다. 나는 무슨 무슨 회사 부장이야. 나 뭐뭐뭐 만드는 사람이야. 나의 정체성이죠. 두 번째는 사회적인 관계를 선물해 줍니다. 집안 식구 말고도 매일 만날 사람이 있어요. 그 중에는 나랑 형 동생 하는 사람들도 생겨요. 사실은 동료죠. 세 번째는 구조화된 시간을 나한테 줍니다. 직장인은요, 아침 9시에 일 시작해서 저녁 5시나 6시에 퇴근하는 이 하루의 틀에 내 인생을 구조화해서 살고 있다는 거죠. 네 번째는요, 내 인생의 목적의식입니다. 내가 그냥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먹을 것만 먹고 사는 식충이가 아니라 내가 뭔가를 하고 있고 기여하고 있다는 느낌을 나에게 줍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는 자기 효능감을 나한테 주죠. 난 이 일 꽤 잘하고 있어. 이거 내가 없으면 잘 안 될 것 같아. 그리고 내가 안 해본 일이지만 나한테 맡겨주면 난 잘해낼 수 있어. 이 자신감. 이 다섯 가지를 직장이 그동안 나한테 제공했던 거죠. 그래서 20대 초반, 중반, 젊은 시절에 직장에 들어간 사람들 중에는요. 성격이 바뀐다 그러잖아요. 왜 검사 성격 다르고 기자 성격 다르고 뭐 작가 성격 다르고 교수들 성격 다르고 의사들도요. 외과 의사 성격 다르고 내과 의사 성격 다르다 그러잖아요. 직장 생활하면서 나의 정체성을 만들어 갔단 얘기입니다. 근데

50대에 접어들면은 이게 흔들리기 시작을 해요. 이제 내가 아침에 출근해서 내가 쭉 해내던 일들이 있었는데 이제 슬슬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심지어는 내가 아파가지고 며칠 출근을 안 했는데도 일이 잘 돌아가는 걸 내가 느껴요. 어느 순간부터는 어제까지 이 조직에서 내가 필요한 사람이었다고 느끼던 감정이 아니라 내가 혹시 이 자리를 그냥 차지하고만 있는 사람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옆 사람도 몰라요. 나만 느끼는 거예요. 나라는 인간에 대한 존재감의 위기를 느끼는 겁니다. 로마 황제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는 명상록에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오늘 일어난 일이 나쁜 건지 좋은 건지는 모르겠다. 다만 내가 그것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는 알 수 있다. 내 주변의 일들은 계속 변하죠. 그리고 직장 내에서의 내 위치도 계속 변합니다. 사회 속, 가족 속에서의 내 위치도 계속 변하죠. 그 변화에 내가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가는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내 직업, 내 존재감, 내 의미가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번아웃에 빠집니다. 많은 연구를 했더니요. 번아웃, 그러면 말 그대로 일 열심히 하다가 다 타버린 상태잖아요. 그게 몸이 아프고 피곤해서 생기는 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마음이 피곤해서 일의 의미가 없어져서 생기는 게 번아웃이라는 연구 결과가 굉장히 많습니다. 번아웃은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가 정서적인 고갈로 나타나요. 아무것도 보람이 느껴지지 않죠. 마치 음식을 먹어도 맛이 없는 것처럼 내가 이걸 잃었어도 성취감이 없어요. 좋을 게 없어. 심지어는 그거 누구 좋으라고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일을 하다 보면 그 전에는 막 마음이 울컥하기도 하고 재미있으면 나도 모르게 막 웃음도 나고 그랬는데 이제 그냥 맨날 보던 거야. 비인격화되는 거죠. 내 주변에 흘러가는 사람들은 그냥 내가 처리하는 처리 대상으로 보게 된 거예요. 문제는 그 처리 대상 중에 나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그래서 성취감이 감소합니다. 내가 잘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다는 느낌이죠. 예전에 코로나 시기에 병원에서 큰 병원장님이 오셔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지금 굉장히 힘드시겠지만 여러분들이 이 사회에서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고 아픈 사람들을 도와준다고 생각하니까 힘들어도 우리 힘냅시다. 근데 그거를 듣던 많은 의료진들이 마스크 쓰고 있었잖아요. 마스크 안에서 그런 얘기를 했대요. 네, 좋으시겠어요. 그렇게 좋으시면 당신이 하세요. 번아웃 되어가고 있던 분들이 있었던 거죠. 이 세 가지가 다 나타나는 게 전형적인 번아웃이에요. 이걸 그냥 놔두면 내 몸 안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옵니다. 코르티졸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서 만성적으로 내 몸을 망가뜨리죠. 면역을 떨어뜨리고 심장과 혈관을 망가뜨리고 결국 우울증으로 연결이 돼요. 지금 50대, 60대가 어떻게 컸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면 된다. 하면 되죠. 안 될 게 뭐 있어요. 노력하면 못 이룰 게 뭐 있어요. 삼당사락. 3시간 자면 붓고 4시간 자면 떨어진다. 아파도 엄마 아파. 오늘 학교 못 가겠어. 학교가. 아파도 학교 가서 죽어. 쉬는 건 좋은 거 아니야. 쉬는 건 게으른 거야. 이런 말을 들으면서 자라났었죠. 지금도 사실은 50대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 젊은 세대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50대는요, 쉬는 게 죄였어요. 무언가를 하고 있어야 됐어요. 하지 않으면 불안한 거죠. 이걸 심리학에서는 성취지향형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라는 인간이 그냥 내가 아니라 내가 뭐를 해냈냐. 자녀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엄마는 아빠는 나를 그냥 이뻐하는 게 아니라 공부 잘하고 성적 좋으면은 이뻐하는 거잖아. 사실이잖아요. 엄마 아빠가 자기들이 그렇게 커서 그래요. 성취 지향형, 내가 이룬 걸로 측정하는 경향이 남들한테 있었는데 그게 나한테도 그 잣대를 들이대고 살다 보니까 내 성취가 줄어드는 순간 나의 가치도 줄어드는 걸로 느끼는 거죠. 월든이라는 책 들어보셨죠? 데이비드 소로가 월든 호숫가의 숲속에 들어가서 아무런 문명의 도움 없이 혼자서 2년을 살면서 썼던 기록이에요.
그가 그 숲에 들어갔던 이유가 내 의지에 따라서 의도적으로 살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이거는 삶의 본질적인 부분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내려놓는 거였던 거죠. 50대에도 그래요. 이제는 나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나의 본질에 충실한 삶을 살아야 되는 시기가 온 거죠.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 가끔 있어요. 그래서 직업이고 뭐고 다 내려놓고 숲속에 가서 자연인으로 사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다 그렇게 소위 자연인으로 살 수는 없는 거니까 지금까지 숨가쁘게 달려온 30년을 끊어내고 정리하는 연습 세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퇴근할 때쯤 마감의식을 한번 만들어보세요. 책상을 정리하고요. 혼자 입만 달싹하세요. 오늘 수고했다. 그 소리내서 말하는 겁니다. 이거는 내 뇌에 일이 종료됩니다. 작업을 종료합니다. 라는 일 모두 종료 사인을 주는 거예요. 두 번째, 퇴근 후에 한 30분 정도는요. 알림을 좀 끄세요. 제 친구 중에 그런 친구가 있습니다. 뭐 퇴근 후 1시간쯤 지난 다음에는 연락이 되는데 퇴근하자마자부터는 1시간 정도는 연락이 안 돼. 그렇다고 휴대폰을 끈 건 아닌데 안 받아요. 알람을 끄는 시간에 뭘 하냐면 산책하고 혼자 그냥 음악 듣고 그냥 하늘을 보면서 잠시 멍 때리고 있는 것도 괜찮죠. 일이 끝난 시간을 즐기는 거예요. 세 번째는 적어도 주말에 하루 정도는 아무것도 안 하는 날로 정해보세요. 저 사실은 의사일을 하고 있지만 굉장히 게으른 사람이거든요. 근데 할 일이 이것저것 있어서 해요. 사람 사는 게 그렇죠 뭐. 근데 주말에 하루 정도는 비생산적인 날로 정해놨어요. 편안한 옷 입고 아무것도 안 하는 날. 나 하고 싶은 거 그냥 TV 보고 영화 보고 책 보고 음악 듣고 그런 날로 정해놓은 날이 있습니다. 처음엔 불안해요. 월요일 날 출근하자마자 할 일이 있거든요. 불안하지만 괜찮습니다. 그 불안을 견디는 연습을 해야 돼요. 우리의 인생 어차피 계속 불안하니까요. 그렇게 본다면 50대는요. 새로운 정체성 마련이 필요한 시기인 겁니다. 인류학자들이 수렵 채집 시기부터 시작해서 쭉 인간의 역사를 연구하다가 그 사회 속에서 흥미로운 발견을 했다고 합니다. 과거 수렵 채집 시대에는 50대, 60대가 추장들이죠. 그리고 그 무리의 지도자들 또는 지도자들보다 더 선배였지만 존중을 많이 받았어요. 그 무리의 리더, 사냥꾼의 대장이 문제가 생기면 그 5, 60대들한테 가서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왜냐하면 이들은 지식을 보유한 지식 보유자였기 때문이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삶의 현명함을 가지고 있는 동안이었어요. 젊은이들은 사냥을 하고 맘모스를 잡고 큰 동물을 잡는 동안 50대, 60대는 그들의 경험과 지혜를 전수해 준 거죠. 그러니까 부족에서는요, 나이 들어서 힘없어서 이 사람들을 그냥 배제하는 게 아니라 이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런 만큼 대우를 해줬죠. 30년 동안 쌓아왔던 우리들의 경험이 있죠. 여러분들의 경험, 그리고 여러분들의 판단력, 사람 보는 눈, 그리고 위기 대처 능력, 이건 사실 어디 가지 않아요. 이런 것들은 보통 암묵지, 눈에 보이지 않는 지식이라고 이야기들을 하죠. 이런 지식은요, 인공지능으로도 정리가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오랜 시간 반복과 경험을 통해서 몸과 마음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어가 있는 지식이라서 매뉴얼이나 엑셀 표로 정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정리할 수 있어서 딱 인계장만 남기면 되는 그런 지식은 형식지라고 부를 수 있지만 아까 말한 그런 암묵지적인 지식은 전달해 줄 수가 없잖아요. 이런 걸 쉬운 말로 현명함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제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거는요. 정체성의 재구성입니다. 오늘 저녁 이걸 한번 써보세요. 나는 직함과 회사를 빼고 나면 나는 어떤 사람이지? 두 번째, 이걸 한번 써보세요. 내가 아주 익숙하고 쉽게 잘하는 건 뭐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나의 기본 타고난 능력은 뭔가라는 질문이에요.
어떤 사람은 달리기하고 운동을 정말 쉽게 잘하는 사람이 있고요. 저는 운동 죽어도 잘 안 되거든요. 근데 책 읽고 정리하고 말하고 이러는 건 잘해요. 저는 그쪽을 좀 타고났나 봐요. 그리고 또 하나 질문이 있어요. 내가 기쁜 일은 뭐지? 내가 하면 재밌는 일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사람들 돌보고 막 도와주고 그러면서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막 돈 벌고 자기 돈이 막 쌓이는 걸 봐야 좋은 사람이 있잖아요. 사람마다 그건 다 다르잖아요. 여러분은 어떤 걸 좋아하세요? 이걸 한번 적어보시는 겁니다. 사실은 정답은 없어요. 이게 정체성을 찾는 질문인 거죠. 제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A4 용지에다가요. 내가 어린 시절부터 좋아해왔던 일들을 한번 쭉 적어보는 겁니다. 친구들 앞에서 선생님이 시켜서 노래를 한번 하고서 박수 받았던 일, 목소리 좋았다고 박수 받았던 일, 또는 친척들 앞에서 세배하고 세뱃돈을 받아서 기분 좋았던 일, 이걸 한번 다 적어보는 거예요. 30개가 될 수도 있고 40개가 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할 일은요. 거기다 번호를 적어보세요. 1번부터 30번까지.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일 그리고 나의 삶의 가치는 1번에서 5번 사이에 대충 있을 겁니다. 만약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그 중에 하나다라고 하면 나는 비교적 복받은 삶을 살고 있는 거겠죠. 나는 어떤 사람인가 질문해 보시고요. 내가 쉽게 잘하는 건 무엇인지 질문해 보시고 내가 진정 기쁜 일은 무엇인지 그것이 여러분의 정체성을 잡는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겐 불안함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경제적인 불안이 남아 있죠. 그 얘기는 다음 시간에 함께 하겠습니다. 정신과 의사 한창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0: AI 친구들, 생각이 톡, 말문이 톡, 톡톡 AI 니콜이에요. 오늘도 만나서 반가워요. 이번 시간에도 니콜 선생님과 또 AI 팬톡과 함께 우리 친구들의 영어 말하기 실력을 쑥 올려볼게요. 그럼 오늘의 톡톡부터 확인해봐요. 저는 아직 꿈이 없어요. 친구는 커서 무엇이 되고 싶은지 궁금해요. What do you want to be? 너는 무엇이 되고 싶니? 난 의사가 되고 싶어. 클릭.
1: What do you want to be?
2: I want to be a doctor.
1: Why do you want to be a doctor?
2: I want to help sick people.
0: 오늘의 대화 잘 들었나요, 친구들? 자, 오늘도 우리가 함께 채워볼 빈칸이 세 개가 있어요. 되다, 그리고 의사, 왜, 이렇게 세 개의 단어 떠올리면서 체크해 볼게요. 먼저 여자애가 물어보죠. What do you want to 되다예요. 되다, 무엇무엇이 되다, 또는 어떠어떠하게 되다. 이 되다는, 맞아요, 친구들. 친구들이 알고 있는 이 be라는 말이 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be라는 말은 누가가, 문장에서 누가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am, are, is로 바뀐다는 것도 알고 있나요? I am, you are, he is, she is. 하지만 이렇게 물어보는 말 want to be, to 뒤에 있을 때는 be 모양 그대로 써서 되다라는 뜻 전할 수 있어요. What, 무엇이, do you, 너는 want to be, 되고 싶니가 되겠죠. 장래 희망, 내가 커서 무엇이 되고 싶은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남자의 대답이 I want to be a 의사. 의사는? 그렇지, doctor. doctor이에요. or 만나서 소리 나는 거. I want to be니까 나는 되고 싶어. 무엇이? a doctor. 나는 의사가 되고 싶어. 왜 의사가 되고 싶을까? 바로 물어보죠. 왜? 왜? 하고 물어보는 말은? 그렇지. why. 알고 있죠? why. why do you want to be a doctor? 너는 왜 의사가 되고 싶은 건데? 이유를 물어봤더니 I want to help sick people. Want to 계속 나오고 있어요. I want to 뭐 하고 싶다고요? Help, 도와주고 싶대. 누구를? Sick people, 아픈 사람들을 돕고 싶다. 이런 꿈을 가지고 있는 친구네요. 좋아요. 그럼 우리가 완성한 이 대화를 리듬에 맞춰서 함께 읽어볼게요. 첫 번째 문장, What do you want to be? 에서 어디 강조하고 싶어요, 친구들? 그렇지. 물어보는 말인 what은 항상 강조해요. 그렇죠? 그리고 원하다. 이거 중요하죠. 그리고 하나만 더 강조해 볼게요. 사실 이 단어는 강조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만 되다라는 말도 여기선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what do you want to be? 이렇게 강조할 수도 있고요. What do you want to be? 이렇게 그냥 말할 수도 있어요. Want to be 자체를 묶어서도 많이 우리가 보고 듣고 말하고 하기 때문에 여기 be 부분은 꼭 강조를 하지 않아도 강조를 해도 돼요. 우리는 하는 걸로 연습해 볼게요. What do you want to be? 좋아요. 그러면 대답, 나는 의사가 되고 싶어. 되고 싶다. 그치? Want, 그리고 또 be, 무엇이? 의사. I want to be a doctor. I want to be a doctor. 나는 말이지, 이렇게 강조하고 싶으면

0: 그러면 I want to be a doctor 해도 괜찮아요. 선생님 가장 기본을 친구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 문장, 너는 왜 의사가 되고 싶은데? 여기는 그렇지, 왜 중요하죠? 되고 싶다 중요하죠? 의사 중요할 거예요. Why do you want to be a doctor? Why do you want to be a doctor? 좋아요. 마지막 문장, 나는 아픈 사람을 돕고 싶다. 여긴 어디 강조할까요? 오, 하고 싶어. 돕다, 아픈 사람, 이게 중요하겠죠. I want to help sick people. I want to help sick people. Awesome. 이 리듬 기억하면서 앱으로 함께 체크해봐요.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켜고 준비해줘요. 자, 친구들 앱 준비됐나요? 오늘도 스피킹 누르고요. 친구 누르고 씬 9 대화 한번 연습해 볼게요. 잘 듣고 리듬 살려 말해 보기.
1: What do you want to be?
0: What do you want to be?
1: I want to be a doctor.
0: I want to be a doctor.
1: Why do you want to be a doctor?
0: Why do you want to be a doctor?
1: I want to help sick people.
0: I want to help sick people. Well done. 친구들도 좋아요. 이제는 우리 talk more 시간이에요. 대화 속에 있는 문장 중에 하나를 콕 뽑아서 그 문장을 더 많이 나만의 문장으로 만들어 보는 거죠. 오늘 우리가 도전할 문장은 I want to be a 안 직업이에요. 친구들도 아, 나 크면 뭐 되고 싶다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걸 꿈 또는 장래희망이라고 말하는데 그걸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떤 종류의 직업인 걸알수 있죠. 여기 보면 I want to be a on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건 어를 고르거나 안을 고르라는 거예요. 직업을 나타내는 단어의 첫 소리가요. A, E, I, O, U 이 모음의 소리를 가지고 있으면 안 붙여주고요. 그렇지 않으면 아 붙여주면 돼요. 잘 모르면 우리 연습하면서 친구들 다시 한번 이해하는 시간 있을 거예요. 대화 속에 있는 문장은 I want to be a doctor이에요. 나는 의사가 되고 싶다. 그럼 우리 친구들도 I want to be 생각하면서 문장 만들기 도전. 나는 가수가 되고 싶어 말하고 싶어요. I want to be a 다음에 당연히 가수만 넣어주면 되겠죠. 가수는 노래하는 사람이에요. 노래하다라는 동작이 sing 그리고 거기다 er 붙이면 노래하는 사람이 되니까 singer이 되겠죠. 나는 가수가 되고 싶어. I want to be a singer. I want to be a singer. 좋아요. 두 번째 문장. 나는 축구 선수가 되고 싶어. 요즘 남자친구들 꿈 중에 축구 선수 많더라고요. 축구를 하는 사람이 축구 선수예요. 그러면 축구인 soccer, 그리고 운동 같은 거 하다는 play, 거기다 er 붙여서 soccer player이 축구 선수겠죠. 그럼 문장 만들어요. I want to be a soccer player. I want to be a soccer player. 좋아. 마지막. 나는 우주 비행사가 되고 싶어. 아, 우주 비행사라는 말 친구들 알고 있나요? 아, 몰랐다면 선생님이 알려줄게요. 우주 비행사는 astronaut. astronaut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잘 보니까 첫 소리가 아, 저 모음의 소리예요. 그래서 an 붙여줬어요. I want to be an astronaut. I want to be an astronaut. Awesome. 오늘도 잘했어요, 친구들. 이번 시간에는 우리 want to be. 여기서의 be는 그렇지, 되다. want to be를 사용해서 너는 무엇이 되고 싶니? 나는 뭐뭐뭐가 되고 싶어. 이렇게 나의 꿈, 장래희망 말하기 연습해 봤어요. 오늘 우리 앱에 보면은요, 클릭하지 않은 다른 대답 있거든요. 그거 우리 친구들 클릭해서 또 다른 꿈으로 대화 나누기 연습해 봐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도 재미난 대화 연습으로 만나요. See you next time.

우리를 심플하게 반갑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2027 약점 공략 물리학 2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의 약점을 낱낱이 파헤치고 그 약점을 강점으로 만들어 드릴 저는 임지호입니다. 우리 약점 공략 한번 들을 준비 되셨습니까, 여러분? 좋습니다. 해서 이 강의를 듣다 보면 아마 여러분이 아, 내가 이것이 부족했구나. 이것을 다시 한번 다듬어서 강점으로 만들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포인트들 선생님이 고민하고 곰곰이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해서 우리 전 단원에 있는 어떤 문제들을 다루기보다는 여러분이 가장 오답률이 높고 가장 약점이 될 만한 내용들만 딱 끄집어내서 깊게 들어갈 예정입니다. 아시겠죠? 해서 딱 걱정하지 마시고 같이 한번 마음 단단히 붙잡고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 약점의 첫 번째 포인트로 우리 항상 여러분이 언급하는 단원이 있죠. 바로 돌림인 파트 1단원이자 처음 만나는 뜻 이 약점의 가장 첫 번째 관문이 되겠다 해서 같이 한번 돌림인 파트부터 한번 들어보고 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이 돌림인 파트에서 첫 번째 만나는 이 가장 기본적인 약점 포인트 중 하나가 뭐냐면 바로 정역학적 병행 상태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정지되어 있는 상황에서 역학적 평형을 이루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뭐 질량을 구하라 또는 뭐 길이를 구하라 이런 정보들 많이 물어봐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한번 이 문제를 통해서 한번 간단히 볼 텐데 일단은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될 내용이 바로 힘의 분배라는 걸 활용할 거고요. 그리고 질량 중심 공식을 이용할 겁니다. 자, 이 내용들은 우리 수능 특강이죠. 2017 수능 특강 실전 개념 특강에서 실전 개념으로 이미 배운 바 있습니다. 혹시나 이것이 생소한 친구들은 실전 개념 특강 딱 듣고 온 것도 추천드립니다. 아시겠죠? 자, 좋아. 자, 이 문제를 한번 문제를 읽어 드릴게요. 자, 그림과 같이 길이가 10L이고 질량이 2M인 막대 AB가 수평을 이루면서 정지했습니다. 이때 A의 왼쪽 끝과 B의 오른쪽 끝에는 각각 물체 CD가 매달려 있고요. 그리고 B의 왼쪽 끝으로부터 오케이. 2L만큼 떨어진 지점에 질량 M이 물체가 어디에 여기 딱 놓여 있습니다. 중간에 끼어 있죠? 이때 실 P가 C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실 Q가 B를 당기는 힘의 크기의 2분의 1배래요. 아, 그럼 C가 이 P를 즉 P에 걸리는 장력을 편의상 F라고 둔다면 여기 장력은 얼마가 된다? EF가 되겠죠. Q에 걸린 장력이 이 상황입니다. 이때 D의 질량, 요 질량이 얼마게라고 하는 겁니다. 그쵸? 자, 이 내용을 우리 돌림인 평형 등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풀 수 있겠지만 우리 가장 기본적으로 한번 들어가서 그리고 가장 빠르게 간단하게 한번 해결해 봅시다. 일단은 딱 제일 처음 봤을 때 드는 생각이 뭐냐면 아, 이 모든 물체가 이 받침대 위에 딱 놓여 있네. 여기가 바로 뭐다? 질량 중심일 것이다. 오케이. 이 생각을 하나 해 주시고 여기가 질량 중심이다. 생각해 주시고 그리고 오, 막대가 두 개가 있네. 그리고 위에 있는 막대가 온전히 아래에 있는 막대에 중력을 가하고 있구나. 힘을 가하고 있다. 그치? 그러니까 편의상 우리가 문제 풀 때 둘을 합쳐도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한 막대가 뭐 두 번째 막대 또는 위에 막대 실로 연결되어 있는데 온전히 그 위에 막대에 다 매달려 있다고 한다면 둘을 합쳐가지고 간단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 그 전에 우리가 이 실과 이 실의 힘의 관계를 파악을 해야지만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럼 봅시다. 우리 힘의 분배에 따르면 기억나죠? 질량 M과 2M인 물체가 예를 들어서 여기 질량 M인 물체가 있고 여기 2M인 물체가 있다면 요 두 물체의 질량 중심 딱 여기 얼마? 2대 1인 점에 있죠. 이런 힘의 분배를 활용하자 이겁니다. 자, 어떻게 활용할 거냐면 자 봅시다. 지금 이 힘이 F고 요 힘이 EF인데 그러니까 힘의 비가 1대 2이기 때문에 요 두 힘을 하나로 합치게 되면 3F가 될 겁니다. 그치? 그럼 그 3F의 위치는 여기로부터 얼마? 1대 2니까는 2대 1만큼 위치에 떨어져 있어요. 얼마만큼? 2대 1 위치에. 그 말은 총 10L이기 때문에 10L을 2대 1로 쪼개게 되면 3분의 20, 3분의 10이 되겠지. 따라서

A로부터 얼마만큼 떨어져 있냐면, 딱 여기만큼 떨어져 있을 텐데, 얼마만큼 떨어져 있냐면은, 길이가 3분의 20L만큼 떨어져 가지고, 여기에 얼마의 힘이 존재한다? F와 EF의 합 얼마? 3F의 힘이 존재할 겁니다. 이 거리비가 2대 1이 되겠죠. 왜? 힘의 비가 1대 2이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자, 이제 중요한 점. 여기에 3F가 작용해. 자, 그런데, 지금 중요한 점은 요 막대기의 질량이 EM인데 요 중력 EMG가 있습니다. EMG. 요 EMG의 힘은 여기로부터 얼마만큼 떨어져 있냐면은 딱 L만큼 떨어져 있죠. 6L인데 질량 중심은 딱 막대기 중심은 5L인 위치했을 거니까. 자, 이 거리가 L이고요. 요 받침대 여기로부터 이 EMG의 중력까지 거리는 L이 되겠고, 자, 3F까지 거리는 여기가 3분의 20L이기 때문에 여기까지가 얼마다? 3분의 18, 그쵸? 5L이니까. 오케이, 아, 6L이니까. 6L이니까 3분의 18L이 되겠고, 요 길이가 얼마가 된다? 3분의 2L이겠지. 자, 그럼 여러분, 거리비를 봐, 거리비. 거리비가 3대입니다. L 대 3분의 2L은 거리비가 3대이기 때문에 힘의 비는 2대 3이 돼야 돼. 아, 얘가 EMG니까 얘는 얼마가 된다? 3MG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겠지. 자, 그래서, F는 얼마라고 찾을 수 있냐? 3F가 3MG니까 F는 MG가 되겠죠. 이렇게 우리 F를 찾고요. 두 번째, 오케이. P와 Q의 힘 크기 구했다. P가 P만 알면 돼, 사실은. P는 MG가 되겠고. 두 번째, 질량 중심 공식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D의 질량을 구해보도록 합시다. 어떻게? 이제 이 막대를 합칠 거야. 다 하나로. 합쳐. 왜? 이 막대가 작용하는 모든 힘이 온전히 B에 전달되고 있기 때문에 합칠 수 있겠지. 합치게 되면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이 모든 개의 질량 중심에 딱 여기 위에 놓이게 됩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 질량 중심 공식도 실전 개념 특강에서 다뤘습니다. 꼭 점검하시고요. 자, 들어갑니다. 질량 중심은 막대 A의 왼쪽 끝으로부터 얼마만큼 거리가 떨어져 있냐면 10L만큼 떨어져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자, 이때 L을 편의상 1이라고 두고 계산에 간단하게 들어가겠습니다. 자, 질량 중심 위치는 얼마? 10이라 두고요. 전체 질량의 합분의, 자, 전체 질량의 합인데, 얘를 뚝 합치게 되면은 요 실은 이제 필요가 없어지죠. 그리고 M은 위에 올리게 되는 거고, C의 질량 우리는 M이라고 둘수 있겠네. 왜? 요 실의 힘이 MG이기 때문에 C의 질량은 M인 것과 다를 바 없죠. 자, 전체 질량은 M, 그리고 2M, 총 3M, 4M, 그리고 2M이니까 6M이죠. 6M 플러스 D, 오케이. 6m 플러스 d분의, 자, 그리고 각 질량이 위치하는 것, 왼쪽으로부터 각 질량까지 거리와 질량의 곱을 더하면 되겠죠. 싹 더합니다. 따라서 여기를 기준축으로 잡았기 때문에 얘는 영향이 없겠죠. 자, 이 공식 잘 적용하셔야 돼요. 따라서, 자, 중간에 이 막대기부터 갑니다. 자, 2m 곱하기 5 플러스, 그 얘는 지금 6일만큼 떨어져 있지. 얼마? m 곱하기 6 플러스. 자, 이 EM은 9만큼 떨어져 있어. 그치. 여기서부터 얼마만큼 쭉 와서 9만큼 떨어져 있습니다. 9L만큼이니까. 따라서 결국은 얼마다? 5EM 곱하기 9가 됩니다. 9. 자, 그리고 플러스 D는 왼쪽 끝, A의 끝으로부터 14만큼 떨어져 있어. D 곱하기 14다. 오케이? 자, 요걸 푸시면 돼요. 자, 정리합니다. 곱하게 되면은 60M 플러스 10D는 25, 10, 29, 18, 그러면 28, 6 더하면 얼마? 34. 따라서 34m 플러스 14d가 되겠다. 따라 정리하게 되면은, 자, 넘어갑니다. 4d는, 자, 4d는 얘 넘어가게 되면은 26m입니다. 자, 4d는 26m이 되겠고, 따라서 d는 얼마입니까? 2분의 13m이 되겠죠. 이렇게 찾아도 좋겠다. 아시겠죠? 해서 이 문제는 정역학적 평형 상태인데 힘의 분배. 분배를 활용하고 또한 점위에 질량이 모여 있다? 질량 중심 공식을 활용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정역학적 평형 상태 약점이 될 만한 문제는 이렇게 깔끔하게 풀어주시고 힘의 분배와 질량 중심은 무조건 아셔야 돼. 질량 중심은 이따가 우리 2차원상의 돌림이 할 때도 많이 활용할 거거든요. 꼭 명심하시고요. 자, 두 번째 약점 공략 포인트 들어갑니다. 뭐냐면 이제 평형 상태이긴 하나 물체가 움직여. 움직인다는 거는 동역학, 움직일 동자를 써서 동역학이라 부르는데, 동역학적 평형 상태를 말해요. 이때, 자, 물체가 움직이는데 어떻게 평형을 이룰 거냐를 우리가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자, 문제 한번 읽어 드릴게요.
그림은 수평면에 고정된 받침대 위에 놓인 막대 ABC가 수평으로 평형을 유지하고 있다. 이때 ABC의 질량각각 8M, 4M, M이다.

받침대 위에 있고요. 받침대 이 사이 거리가 L이에요, 지금. 자, 조건은 ABC가 수평으로 평형을 유지하면서 A의 위치만을 바꿀 때 A가 움직인단 말이겠죠. 이때 EX, A가 움직일 수 있는 거리가 되겠죠. X의 최댓값과 최소값의 차이가 얼마냐라고 물어보는 거야. 맞죠? 자, 편의상 최댓값을 X2, 최소값을 X1이라고 하고 우리는 그럼 X2 마이너스 X1을 구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일 것 같아요. 맞습니까? 좋습니다. 자, 이때 우리가 한번 들어가 볼 텐데 여기서 또 정말 중요한 공식 하나 점검하고 넘어갈게요. 자, 첫 번째 봅시다. 스텝 1. X가 최대일 때와 최소일 때의 조건이 어떻게 될 거냐? 요거부터 판단해야 돼. 보통 최대 최소 문제 나오게 되면 수직 강력이나 장력이 0이 되는 질문 분명히 있어요. 그때는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돼. 어떻게? 자, 얘를 극단적으로 보내. 왼쪽으로 슉 보내게 되면 어느 순간 얘가 쑥 기울어지겠죠. 따라서 최소일 때는 받침대 왼쪽 끝이 회전축이 됩니다. 오케이. 최소일 때의 회전축. 오케이. 자, 체크하시고. 자, 그리고 두 번째. 얘를 이제 극단적으로 보내가지고 슉 옮겨봐. 그럼 얘가 이제 여기다가 쑥 기울어지겠죠. 여기는 얼마? X가 최대일 때. 최대일 때의 회전축이 되겠습니다. 해서 회전축 먼저 점검하시고 기억합시다. 자, 이때, 아, 오케이. 그럼 따라서 X가 최대일 때와 최소일 때 조건은 회전축이 각각 여기와 여기에 있다. 딱 점검하셨으면 두 번째. 너무 중요합니다. 움직이는 물체가 있으면 이제 돌림 힘이 변해. 그럼 이 변화량을 가지고 우리가 활용할 거야. 어떻게? 자, 정말 중요합니다. 자, 변화량을 이거예요. 델타, 토크, 시계 방향의 돌림이 변화량하고, 그리고 반시계 방향의 돌림이 변화량은 무조건 똑같아야지만 평형을 이뤄요. 만약에 어떤 물체가 움직임으로 인해가지고 시계 방향 토크가 증가해. 근데 그 반대 방향으로 반시계 방향 토크가 증가하지 못하게 되면은 기울어질 수밖에 없겠죠. 평형을 이룬다고 한다면 무조건 이 토크 양은 똑같아야 됩니다. 그치? 자, 그러면 이제 A가 움직여. A가 요 왼쪽 끝으로부터 생각한다면 A가 움직임에 따라 또는 A가 움직임에 따라 어떻게 A는 지금 쭉 움직이면서 시계 방향 돌림이 증가하죠. 여기를 회전축으로 생각한다면 얘가 움직임에 따라서 시계 방향 토크가 증가합니다. 얼만큼 증가하냐면 최댓값일 때 토크는 여기 뭐 왼쪽부터 쭉 본다면은 8m 곱하기 x2가 최댓값이겠죠. 최소값은 8m 곱하기 x1이 최소값이겠지. 따라서 A가 주는 시계 방향 토크 변화량은 얼마가 되냐면 8m에 x2 마이너스 x1만큼 시계 방향 돌림이 변해요. 8m x1은 x가 a가 제일 왼쪽에 있는 최소값일 때, x2는 최댓값일 때. 그럼 이 변화량이 요거겠죠. 맞습니까? 자, 이 변화량은 뭐하고 똑같냐면 이게 지금 a가 만드는 시계 방향 토크 변화량, 시계 방향 돌림이 변화량이고 두 번째, 시계 방향 토크가 변하는 거를 막아주는 돌림이 있어. 바로 반시계 방향 토크인데 그 반시계 방향 토크 누가 만드냐면 요 받침대가 받쳐줌으로 인해 가지고 만들겠죠. 맞습니까? 이때 이 받침대가 받쳐주는 힘은 8m과 m과 4m의 전체 중력이겠지. 맞습니까? 오케이. 8m, 4m, m 더하면 얼마죠? 8m 더하면 9m, 9m 더하기 4m은 13m. 13m 전체 질량의 합입니다. 전체 질량의 합 곱하기 최소일 때는 받침대가 여기야. 최대일 때는 받침대가 여기야. 즉, L만큼 거리가 변합니다. 그쵸? 따라 곱하기 얼마? L. 요것이 반시계 방향 돌림이 변화량입니다. 이해되시겠죠? 좋아. 따라서, 결국은 요들이가 똑같기 때문에 X2 마이너스 X1 얼마가 된다? 8분의 13L이 되겠죠. 이렇게 구해주면 돼. 아주 깔끔하다. 그쵸? 해서 8분의 13L로 구해주는데, 우리 정말 중요한 공식 하나 적용합시다. 물체가 움직일 때 변화량 공식 첫 번째 하나. 자, 만약에 질량 m인 물체가 움직인다라고 했을 때, 이 질량 m인 물체가 움직일 때그 물체가 움직일 수 있는 최대와 최소 거리 차를 델타 x라고 두자. m 곱하기 델타 x는 그 개의 전체 질량 m 토탈, 오케이, 전체 질량 곱하기 회전축 사이 거리. 요것이 바로 이 회전축 사이 거리가 되겠죠. 이해되시겠죠? 회전축 사이 거리. 그 회전축 사이 거리를 편의상 우리는 질량 중심이라고 봐도 돼. 자, 다시 왼쪽 가면 이렇게 하게 되면 지금 여기가 회전축일 때는 여기가 전체 개의 질량 중심. 여기가 회전축일 때는 여기가 전체 개의 질량 중심이 되겠지. 따라서 바로 뭐가 된다? 질량 중심의 변화량이 되겠다. XCM. 요 공식 하나 보면

3D다. 얘 길이는 33D라고 합니다. 좋아. 이때 X값이 얼마냐? EX값이 얼마냐? 와, 정보량이 아주 작은 것 같은데 상당히 재밌는 문제가 되겠다. 이 값을 구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잘 보셔야 돼요. 이것도 정역학적, 즉 정지된 상태에서 평형을 이루기 때문에 힘의 분배, 그걸 적절하게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잘 봐요, 여러분.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은 밑에 막대부터 해결하자. 여기 T와 여기 T가 똑같기 때문에 요 둘을 하나로 합쳐봅시다. 하나로 합치게 되면 딱 정중앙에 위치하겠죠. 힘의 크기가 1대16 같기 때문에 이둘 힘을 하나로 합쳤을 때 위치하는 힘은 이렇게 더큰 힘, 2T가 되겠죠. 2T가 되겠고, 힘의 크기는 2T가 되겠고, 이 2T까지 거리는 얼마가 되냐면, 잘 보셔야 돼요. 5D 플러스 2분의 13D니까 2분의 23D가 되겠죠. 맞습니까? 2분의 10, 2분의 13, 2분의 23. 자, D는 1로 두고 편의상 이 거리를 2분의 23이라고 둡시다. 판단되죠? 좋아. 두 번째. 이제가 되게 중요한데. 좋아. 그러면 요 둘의 힘의 합이 2T야, 2T. 2T인데 지금 이 실의 4개의 합이 얼마다? 위로 4T로 작용하고 있어. 위로 4T, 이 실의 둘의 힘의 합이 아래로 2T. 2T가 부족하죠, 평형을 이루기 위해서. 그 2T는 바로 A의 중력이 되겠죠. 맞습니까? 좋아. 따라서 A의 중력은 한 이쯤 있다고 할까요? 이렇게 있겠죠. 이 중력이 2T가 돼야지만은 아래로 4T, 위로 4T 평형을 맞출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얘가 2T, 2T네. 그럼 이런 생각이 들지. 오, 2T까지 가면 거리는 똑같아요. 쭉 갑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하면은 이 2T까지 거리는 얼마가 되냐면은 2분의 23? 얘는 33의 절반이니까는 2분의 33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생각이 들어야지. 힘이 또 2T, 2T네. 또 하나로 합치고 싶어. 그런 생각이 들죠. 들었으면 너무 잘하는 겁니다. 2T와 2T를 합쳐. 4T가 되겠죠? 덧셈, 뺄셈입니다, 지금. 4T가 되고, 이 4T의 힘은 여기 딱 있을 건데, 이 거리가 2분의 23과 2분의 33의 절반, 2분의 28. 자, 2분의 28이면은 14가 되겠죠? 거리가 14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14네? 근데 A 막대 전체 길이가 33이네. D가 1이라고 했으니. 자, 얘는 14고 33이니까는 나머지 오른쪽 길이까지 거리가 얼마냐면은 총 얼마 남았지? 19가 남았습니다. 19.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좋아. 그럼 X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자, 이제 정말 중요한 건. 아래로 4T로 잡아당겨. 위로 4T로 잡아당겨. 또요 TT도 합치고 싶죠? 그런 생각이 들어야 돼. 합쳐보자. 합치게 되면은 위로 얼마가 된다? 2T가 되겠죠? 그럼 이때 이 거리는 5의 절반이니까는 얼마? 2분의 5가 됩니다. 또 얘도 TT를 합치고 싶어. 합치야. 얼마? 2T가 되겠죠. 얘도 절반이야. 얼마? 2분의 7. 오케이. 자, 그러면 2T, 2T이기 때문에 잘 보셔야 돼요. 요둘 힘의 합은 4T가 되는데 그 4T는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딱 얘랑 일치해야 돼. 그쵸? 힘의 작용점은 같고 방향이 반대여야지만 평형을 이루니까. 따라서 이둘 힘의 합이 얼마가 돼야 된다? 4t가 되면서 여기 딱 위치해야 됩니다. 여기 4t. 판단되겠습니까? 즉, 여기와 여기의 정중앙이 딱 여기입니다. 오케이? 자, 어디, 그럼 길이를 알아봐야 되겠지. 얘가 지금 2분의 7이니까 같이 2분의 7을 맞추기 위해 d만큼 더 가요. 자, 여기 딱 왔을 때, 그럼 15d니까 여기 남은 길이는 14d가 되겠네? 그럼 14d의 절반. 이딱 여기입니다. 오케이? 판단되죠, 여러분? 절반. 따라서 아, 여기가 절반이네. 그럼 14D의 절반이니까는 얘가 7이구나. 얘도 얼마? 7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그럼 7, 얘도 7, 14. 그리고 19니까는 얼마? 5. 따라서 X는 얼마가 된다? 5니까는 5D라고 구할 수 있겠죠. 이렇게 힘의 분배 가지고 합치고 합치고 합치고 합치면 끝나는 겁니다. 그쵸? 정역학 평형 풀 때는 힘을 합치고 나누는 과정을 잘하면은 충분히 재밌게 빠르게 풀수 있어요. 따라서 X는 5D가 되겠다. 잘 풀어주시고요. 자, 하나만 또 우리 정역학 문제 풀고 갈게요. 왜냐면 한 개만 풀면 아쉬우니까. 오케이. 자, 17번 또한 갑니다. 이거 되게 재밌는 문제인데. 자, 그림과 같이 길이가 8L인 막대 ABC가 실에 매달려서 수평을 이루며 정지했습니다. 이때 A와 C를 연결한 실이 A에 연결된 지점은 A의 왼쪽 끝으로부터 X만큼 떨어져 있고요. 그리고 A와 B의 질량은 똑같대요. 자, 질량이 똑같으니까 편의상 M이라고 둡시다. 얼마인지 모르니까. 오케이. 이때 X 값이 얼마하게 요 거리를 물어봤습니다. 맞습니까? 자, 얘도 힘을 합치고 빼는 그 분배 과정을 잘 배워보도록 합시다. 되게 재밌어요. 자, 일단은 C부터 처리하자. 얘가 좀 밑에 주렁.

주렁 매달려 있으니 하나씩 없애봅시다. 자, 지금 보니까 C의 질량은 당연히 C의 절반 지점이 있겠지, 이만큼. 총 길이가 8L이니까. 자, 정중앙에 있을 텐데 이 길이가 L일 겁니다. 그쵸? 그럼 이 남은 길이는 4L이 될 건데, 그럼 얘는 3L이겠네? 자, 그러면 자, 요 실이 지금 떨어진 거리, 이 중심, C의 질량 중심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1대 3이야. 그럼 이 장력의 비는 3대 1이 되어야 됩니다. 그쵸? 그래야 딱 평형을 이룰 수 있겠지. 그럼 이 실의 장력은 얼마? 3t가 되겠고, 요 실의 장력은 얼마? t가 될수 있겠어요. 맞습니까? 오케이. 딱 체크하시고. 두 번째, 이제 B로 갈게요. 자, B의 중력은 지금 우리가 세팅했다시피 mg가 될 겁니다. mg. 자, 여기. 요 실에 묶여있는 여기, 여기를 회전축으로 잡아버리면 얘가 5L이니까 얘 L이네. 그럼 이 여기까지 떨어진 거리가 얼마다? 2L이 되겠습니다. 맞습니까? 자, 봐 여러분. 그럼 이 거리는 얘가 지금 5L이니까 요 거리는 지금 L이거든? 그럼 이 실과 이 중력이 떨어진 거리비가 1대2야. 1대2라는 건 힘의 비가 2대1이라는 거겠죠. 따라서 2대1? 아, T는 얼마다? 2분의 mg라는 거겠죠. 얘의 절반이 돼야 돼. 길이가 회전축으로부터 길이가 두 배가 되니까 힘은 절반. 맞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3t라는 거는 얼마다? 2분의 mg가 세 배란 뜻이니까는 2분의 3mg가 되겠죠. 오케이. 이제 다 끝났어. 정말 잘 봐요, 여러분. 이제 갑니다. A는 전체 길이가 8L인데 문제는 이거야. 8L인 상황에서 A도 중력이 질량이 똑같다 했으니 mg거든. 근데 얘가 3L이니까 A의 질량 중심으로부터 실까지 거리는 당연히 L이겠죠. 중심이니까. 맞습니까? 자, 이제 그럼 요 실이 묶인 점을 딱 보시면 힘의 비가 mg 대 2분의 3mg, 즉 2대 3입니다. 그럼 이 회전축으로부터 떨어진 거리는 3대 2가 돼야 돼. 그럼 3대 2가 돼야 되기 때문에 요 거리는 얼마가 된다? 3분의 2L이 돼야 되겠습니다. 맞습니까? 3분의 1. 따라서 결국은 X 거리는 X 값은 여기까지가 5L, 즉 5L 플러스 3분의 2L. 얼마입니까? 3분의 17L이 되겠습니다. 3분의 15 플러스 3분의 2니까. 이렇게 또 깔끔하게 한 풀어주면 우리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맞습니까? 해서 지금 푸는 문제가 바로 그거예요. 어떻게 하면 힘을 나누고 합치고 더하고 빼고 이 작업. 돌림인 평형 물론 좋아. 그렇지만 힘을 더하고 빼고 나누고 할수 있으면 그게 더 빠르겠지, 그치? 해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없애가는 방식으로 힘을 합치고 나누고 이렇게 하는 거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 이게 잘 되면 문제 되게 쉬고 쉬워집니다. 좋아. 자, 이어서 우리 너무 귀여운 피에로가 나왔다. 피에로. 이 피에로가 피에로 문제가 이 옛날 예전 교육 과정에서 되게 유명했던 문제거든요. 예전에 돌림인 파트가 물리학 1에 있었어. 그 물리학 1의 6월 모의평가 20번에 아주 어려웠던 문제로 출제가 된 바가 있었는데 이 문제가 너무 재밌어서 선생님 가져왔습니다. 오, 예전 교육 과정에서 유명했던 피에로. 유명인사, 유명인사. 인사하시고 다들. 자, 이 문제 같이 한번 볼게요. 재밌습니다. 그림과 같이 피에로가 받침대 위에 놓인 수평인 막대 위의 공 위에 서 있습니다. 오케이, 공 위에. 아주 멋지네요. 자, 받침대 사이의 거리는 3L이고, 좋아. 그리고 공 넣는 통은 막대 위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여기 고정되어 있네. 자, 수평으로 평형을 유지하며 피에로가 공 위에 서 있을 수 있는 가장 왼쪽 지점과 가장 오른쪽 지점 사이 거리는 4L이다. 오케이, 우리 돌림인 평형에서 돌림인, 즉 변화량 공식 기억하셔야 돼요. 딱 보니까 얘가 움직이구나. 변화량을 말해주는 거구나. 공식 적고 시작할까요? 자, 이겁니다. 움직이는 물체의 질량을 m. 이 물체가 움직일 수 있는 최대 최소차, 델타 x. 요거는 얼마가 되냐면, 바로 이거죠. 오, 얼마? 자, 전체 질량 중심. 전체 질량이죠. 라지 m, 토탈. 곱하기 질량 중심의 변화량. 델타 xcm. 요거지, 이거. 요거를 이해하시면 돼요. 맞습니까? 그러면 이 식에 그대로 한번 적용해 볼게요. 자, 봅니다. 이때 수평으로 평형을 유지하며 피에로가 공 위에 서 있을 수 있는 가장 왼쪽과 오른쪽 사이 거리가 4L이라는 것은 이 피에로가 움직일 수 있는 최대 최소 거리 차 델타 X가 얼마라는 거냐면은 지금 4라는 거죠. 4L. 4L이라고 주어진 겁니다. 그다음 막대와 통의 질량은 M1이고, 아, 막대와 통의 질량의 합이 M1이구나. 막대하고 통의 질량, 요 둘의 합이 얼마다? M1이고요. 그리고 피에로와 공의 질량의 합은 얼마다? M2다. 지금 이게 주어졌습니다. 이때 M1 대 M2. 이 값이 얼마냐라고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맞습니까? 자, 같이 한번 볼게요. 되게 재밌습니다. 일단은 얘가 움직이는데 그 움직이는 거리의 최대 최소 차이가 4L이라고 했네. 맞습니까? 최소일 때는 얘가 쭉

가가지고 여기가 회전축이 될 거야. 최대일 때는 얘가 쭉 와가지고 여기가 회전축이 되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최소일 때는 쭉 갔을 때 여기가 질량 중심이 다 모이는 지점이고, 최대일 때는 여기가 질량 중심이 다 모이는 지점일 겁니다. 여기가 회전축이니까. 오케이? 따라서 회전축이 여기서부터 여기로 바뀌기 때문에 결국은 질량 중심 변화, XCM. 델타 XCM이죠. 질량 중심 변화는 요 3L이 되겠죠. 3L. 맞습니까? 다 끝났어요. 너무 재밌어. 자, 이제 식 들어갑니다. 자, M은 움직이는 물체의 질량이기 때문에 V로 0 합친 질량 M2겠죠? 오케이. M2 곱하기 4L. 요거는 전체 토탈 질량 M1 더하기 M2. 오케이. M1 플러스 M2에. 자, 그리고 질량 중심 변화량 얼마? 3L. 여기서부터 회전축이 요만큼 변했기 때문에 질량 중심이 3L만큼 변한 거죠. 따라서 얼마 곱하기 3L이 되겠습니다. 자, 요 L 없애주고 요 계산하면은 4M2는 3M1 플러스 3M2가 되겠다. 결국은 얼마? 아, 이걸 정리해 볼까요? 정리하면은 3M1은 얼마? 아, M2죠. 따라서 M1 대 M2는 얼마다? 1대 3이다. 이렇게 비율을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아주 유명했던 문제인데 재밌습니다. 해서 이런 문제 나와도 당황하지 마시고 잘 풀어주는 실력을 갖추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동역학적 병행 상태, 변화량 공식 하나 기억하시고요. 자, 이 변화량 공식만 딱 기억했는데 갑자기 우리를 서성이게 만드는 갈등, 뭐랄까? 동공지진을 일으키게 만드는 문제가 있을 수 있어. 바로 질량 중심 변할 때 여기 장력이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전체 질량이 바뀌는 경우입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건지 이 문제를 통해서 또 변화량 공식을 한번 탁 적용해 보도록 합시다. 아시겠죠? 되게 재밌는 거니까 잘 따라오시고 자, 가봅시다. 자, 그림과 같이 길이가 8L이고, 전체 길이가 8L이고, 질량이 3M 미만대가 동일한 두 받침대 위에서 수평으로 평형을 유지하고 있다. 지금 수평 상태입니다, 이렇게. 오케이. 물체 A는 막대에 매달려 있고, 여기 A가 막대에 매달려 있죠. 수평면에 놓인 물체 B는 막대의 오른쪽 끝과 실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이때, 추는 막대의 왼쪽 끝으로부터 X만큼 떨어진 점에 놓여 있고요. 추 AB의 질량은 각각 4mm, 2m이다. 좋아. 오케이, 좋아. 그리고 막대가 수평을 유지할 수 있는 X의 최댓값과 최소값의 차이가 얼마냐? 수평을 유지할 건데 그 최댓값과 최소값 차이가 얼마냐라고 지금 물어보는 거지. 맞습니까? 자, 또 우리 변화량 공식 한번 생각합시다. 우리 변화량 공식에 따르면 움직이는 물체 질량 곱하기 델타 X, 즉 움직일 수 있는 최대와 최소 거리 차는 전체 질량 토탈 곱하기 질량 중심 변화량 이건데, 자, 이 공식을 쓰기 위한 조건은 뭐냐면 전체 질량, 즉 전체 떠받치는 수직 항력이 변함이 없어야 돼요. 근데 이 문제는 조금 상황이 달라. 왜? 얘가 움직임에 따라서, 자, 최소일 때는 얘가 쭉 가가지고 얘가 왼쪽 끝으로 가게 되면은 쭉 여기서 뚝 길어지면서 여기가 바로 뭐가 된다? 회전축이 되겠죠. 여기가 바로 최소일 때의 회전축이 되겠고요. 자, 최대일 때는 잘 봐야 돼. 최대일 때는 얘가 쭉 가다가 이렇게 길어져.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길어지는 순간 여기가 최대일 때의 회전축이 되겠는데, 이때는 문제가 되는 게 얘가 이렇게 내려가면서 얘를 끄집어 올라가지고 이게, 즉, 전체 질량이 변할 수밖에 없어요. 즉, 전체 질량이 변한다는 것은 얘가 떠받치는 수직 항력이 변할 수밖에 없어. 맞습니까? 그럼 이 공식 못 씁니까?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대처를 하면 돼. 그거를 여러분 약점을 극복으로 알려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요즘 이렇게 질량 중심 위치가 변함에 따라서 매달려 있는 물체 때문에 전체 이 수직 항력, 얘가 변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요거를 대처를 해볼 거야. 아시겠죠? 좋아. 잘 따라오시고. 일단은 얘가 없다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케이? 얘가 즉, B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나머지 개 가지고 요걸 적용할 건데, 그럼 어떻게 되냐? 일단은 움직이는 물체는 4M입니다. 4M. 곱하기. 자, 최대와 최소 차는 모르기 때문에 델타 X라고 두자고. 오케이. 델타 X는, 자, 2M. 요 B가 없다라고 생각한 상태에서 전체 질량은 바로 이겁니다. 4M 플러스 3M 플러스 M. 얼마죠? 8M이죠. 8M. 8M 곱하기. 자, 최소일 때의 질량 중심은 여기, 최대일 때의 질량 중심은 여기. 따라서 질량 중심 변화량은 얼마니? 델타 XCM인데 2L이 되겠죠. 얼마? 2L.
자, 이렇게만 되면 참으로 좋겠지만 그러지 못해요. 왜냐?

그러면 자, 봐봐 여러분. 얘가 이렇게 옴에 따라서 뭐가 증가하냐면은 시계 방향의 돌림임이 증가해. 자, 시계 방향의 돌림임이 증가함에 따라서 반시계 방향 토크가 증가해줘야지만 평형을 이룰 수가 있겠지. 자, 얘가 오면서 시계가 증가했는데 반시계 방향 돌림임 증가량은 이 받쳐주는 수직항력에다가 질량 중심 변화량이 반시계 방향 돌림임 증가량인데 하나가 더 추가가 돼요. 언제? 자, 봐봐 여러분. 최대일 때가 여기가 딱 회전축인데 여기 요 EMG가 딱 잡아당겨주면서 이 물체에 의한 돌림임 때문에 바로 얘를 위로 잡아당겨주니까 반시계 방향 돌림임이 증가하죠. 요것만 딱 추가가 되면 돼. 따라서 EMG가 여기를 회전축으로 잡았을 때 EMG 곱하기 3L만큼 반시계 방향 토크가 더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플러스 얼마? EMG 곱하기 얼마? 3L만큼 더 증가해서 이렇게 평형식이 작성이 되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정리하면 끝나요. 자, 정리해 봅시다. 8M 16 플러스 2, 3은 6. 자, 16과 16MGL. 그쵸? 오케이. 여기서 8M. 8M이고 전체 질량이죠? 자, 이거는 지금, 자, 여기서 지를 뗄게요. 그냥 편의상. 오케이. 2M을 맞추기. 전체 질량만 나왔으니까. 따라서 2M인 어떤 물체가 3L만큼 토크를 만들었다 생각하고 중력 가속도 뺐습니다. 자, 요걸 정리하게 되면은 얘는 6이야. 2, 3, 6. 얘는 얼마? 8이 16. 다음에는 얼마가 됩니까? 22가 되겠죠. 따라서 정리하게 되면은 22ml인데, 따라서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델타 X야. 델타 X는 얼마냐면은 4분의 22L. 오케이. 따라서 정리하면은 2분의 11L이 되겠죠. 이렇게 최대 최소 거리가 2분의 11L로 구해주면 되겠고, 이 문제가 왜 헷갈리냐면, 이렇게 변화량 잘 알고 있더라도 얘 때문에 어떻게 적용할까 고민이 많았을 거예요. 그때는 얘를 잠깐 접어두고 얘 먼저 딱 계산한 다음에 얘 때문에 생기는 반시계 방향 토크만 추가를 시켜주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고 2분의 11로 다잘 구해주도록 해요. 아시겠습니까? 좋아요. 이렇게 깔끔하게 이해해 주시고 우리는 따라서 정답 5번으로 고르시면 되겠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풀어주시고 이제 조금 더 어려운 문제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조금 더 어려운 문제 되게 재밌는데. 자, 고난도 문제입니다. 그쵸? 자, 첫 번째는 이겁니다. 2021학년도 9월 모의평가 19번. 물체가 움직여. 움직인다는 것은 동역학적인 평형 상태를 만든다는 거고, 어떻게 우리가 얘를 또 해결할 건지 한번 같이 가봅시다. 자, 그림과 같이. 간격이 20L인 두 받침대 AB 위에 질량 M인 물체와 질량 Large M인 균일한 밀도의 막대가 수평을 이루며 정지해 있습니다. 이때 A와 물체는 같은 연직선상에 있고요. 자, 0초일 때, 오케이, 0초일 때, 0초일 때 정지해 있던 물체가 수평 방향을 일정한 힘 F를 받아가지고 막대 위로 움직입니다. 이때 표는 0초일 때와 T0일 때 A와 B가 막대를 떠받치는 힘의 크기를 나타낸 것인데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F값이 얼마냐 요거를 찾으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가봅시다. 뭐 되게 중요한데. 자, 일단은 얘가 움직이기 때문에 받침대 A를 회전축으로 딱 생각해 봅시다. 얘가 움직이게 되면 뭐가 증가하냐면은 시계 방향 돌림임이 증가해. 맞습니까? 이 시계 방향 돌림임이 증가하는데 그 시계 방향 돌림임이 증가하는데도 불구하고 회전하지 않고 평형을 이루는 이유는 반시계 방향 돌림임이 증가해 주는 거겠죠. 그 반시계 방향 돌림임은 바로 받침대 B가 만들어 주는 겁니다. 오케이? 아주 간단해요. 그래서 변화량을 이용해 볼 겁니다. 오케이? 일단은 F 값을 이용하려면 뭔가가 F를 구한다? 그럼 F가 주어졌다는 것은 가속도가 나온다는 건데, 그럼 거리를 알아야 되고. 즉, 등가속도 운동을 좀 활용해야 될것 같아. 그럼 일단은 거리에 대한 정보가 필요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편의상 얘가 T0가 됐을 때 어디까지 간지를 모르겠지만 이만큼 갔다로 가정합시다. 그럼 이만큼 간 거리를 X라고 두도록 해요. 아시겠습니까? 이때 시계 방향 돌림임 증가량은 MG 곱하기 X가 되겠죠. 맞습니까? 오케이. MG 곱하기 X. 요것이 시계 방향 돌림임 증가량. 자, 이 시계 방향 돌림임 증가량의 반대 방향으로 반시계 방향 돌림임 증가량은 바로 받침대 B가 만드는 돌림임입니다. 자, 어떻게 되냐? 이 똑같아야 되겠죠? 자, 이힘 차인데 일단은 받침대 B, 회전축으로부터 받침대 B까지 거리는 20L이고 21 곱하기 힘의 크기가 변해. 즉, 20분의 9mg로부터 2분의 mg까지 힘이 어떻게 된다? 증가해버리겠죠. 맞습니까? 자, 이 차이가 얼마냐면은 20분의 mg겠죠. 이만큼 힘이 변해. 즉, 돌림임, 시계 방향 토크 변화량 이만큼이고, 반시계 방향 돌림임 변화량 이만큼입니다.

이게 지금 평형을 이룬다는 거지. 아시겠죠? 어디? 회전축을 여기를 잡았을 때. 그래서 20 약분하고 나면은 결국은 우리가 알고 싶은 x 값은 얼마냐면, 자, g 없어주고 x 값을 구하게 되면은 m분의 라지 m 곱하기 l이 되겠죠. 이게 바로 x입니다. x를 구했으니 등가 속도 운동 공식을 적절히 활용해 주면 될것 같아. 자, 갑니다. f를 물어봤잖아요. 그치? 맞습니까? F를 물어봤기 때문에 저 물체의 가속도가 나올 것 같아. 자, 그러면 이동 거리 m, 아, x죠? x, 즉, m분의 ml은 등가속도 공식에 따라서 2분의 1. 자, a 같은 경우는 가속도죠. 가속도는 질량분의 힘, 얼마? m분의 f. 그 다음에 t0의 제곱이 되겠다. 다 끝났네. 자, f를 물어봤다. 그치? f. f를 구하기 위해서 m 없어주고, 따라서 f는 얼마입니까? 정리하게 되면은 T0의 제곱분에 얼마지? 2ml.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물체가 움직이면서 증가하는 시계방향 돌림임, 요거랑 다시 이걸 막아 세우는 반시계방향 돌림임, 그거를 지금 탁 갖다라고 둔 거지요. 이 변화량을 잘 활용하셔야 돼. 아시겠습니까? 좋아. 이렇게 잘 점검해 주시고, 그래서 우린 F는 T0의 제곱분에 2ml로 잘 구했고요. 자, 이번 강의 마지막 문제. 너무 중요한 문제. 수능 기출 문제기도 하고요. 어려웠던 수능 기출 문제기도 하고, 이 동역학 평형 상태에서 너무 중요한 수능 문제인데, 같이 한번 아주 세세하게 뜯어보도록 합시다. 아시겠죠? 이 문제도 중요한데, 계산 과정을 줄이는 과정이 필요해. 자, 봅시다. 그림과 같이, 실에 매달려 수평을 이루며 정지해 있는 막대 AB 위에, 오케이. 물체 CD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각각 등속도 운동하고 있다. 와, 물체 두개 같이 움직여. 이 보는 순간 어질어질하죠? 근데 안 어질합니다. 간단해요. 자, 이때, CD가 운동하는 동안 AB는 수평을 이루며 정지해 있고, 아, 평형 상태다. 오케이. 그리고, 실 PQ가 A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서로 같다. 너무 중요한 조건. PQ가 A를 당긴 힘이 크게 같네? 얘도 T? 얘도 T. 와, 이게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조건이냐면, 와, 이둘 실의 힘이 똑같네? 그러니까 이게 전체 질량 중심이 딱요 막대 중심에 있다는 겁니다. 중심에 있기 때문에 TT 같지. 맞습니까? 이거 딱 체크해주고 힘의 분배입니다, 분배. 그리고 A와 B의 길이는 11로 똑같고, A와 C의 질량은 각각 얼마다? A의 질량 2m, C는 2m이고요. B와 D의 질량은 각각 mm입니다. 오케이. 요걸 통해서 옳은 내용이 뭐냐? 한번 같이 볼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야. 힘의 분배 잘 생각해야 되고, 돌림인 변해량 잘 생각해야 되고, 질량 중심 잘 생각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 정역학적 평형, 동역학적 평형에서는 결국은 힘의 분배, 질량 중심, 돌림인 변화량, 이세 가지로 다 끝내야 돼. 아시겠죠? 자, 갑니다. 그러면. 자, 일단은 우리가 조금 전에 말했지만, 이 장력이 똑같다는 것은 이 모든 개의 질량 중심이 딱요 A 막대의 정중앙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힘의 비가 1대1이 될 수가 있지.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딱 2m의 정중앙. 여기, 딱 여기가 이 모든 개, 이 전체 개의 질량 중심이 되겠습니다. 맞습니까? 좋아. 질량 중심이고. 자, 우리가 조금 더 이제 생각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막대 B는 막대 A에 온전히 그대로 매달려 있죠. 맞습니까? 그대로 매달려 있을 때는 이 둘을 합쳐도 아무런 상관이 없죠. 왜냐하면 결국은 이 질량의 분포에 따라서 힘의 비가 주어질 거고, 힘의 비에 따라서 여기에 힘을 가할 건데, 결국은 합치나 분리하나 이 힘의 비에 따라 다시 힘의 중심이 생길 거잖아. 그럼 이또 결국은 이 질량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 이렇게 하나의 막대가 위의 막대에 온전히 다 매달려 있을 때는 둘을 합쳐도 문제가 없다. 이걸 보고 막대 합치기라 부르자. 우리 합쳐도 돼요. 앞으로 쓸 겁니다. 합쳐도 돼요. 합쳤을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 D가 이제 여기 있고 요 막대 M도 여기 있는 거다. 그치? 이제 실은 생각할 필요가 없죠. 굳이 실을 물어보지 않을 때 생각할 필요가 없고. 자, 그러면 요 EM과 요 M을 합치게 되면 이 둘에 우리는 질량 중심을 생각해야지. 자, L만큼 딱 오른쪽 왔기 때문에 요 M은 지금 이 사이 거리가 얼마냐면은 L이죠, L. 오케이? 좋아. 자, 그리고 그러면 이제 중요한 이거야. 이 M과 이 M의 막대의 질량 중심은 질량비가 2대 1이기 때문에 이 A로부터, 즉 A 막대의 중심으로부터 1대 2만큼 떨어진 지점이 있습니다. 그럼 어디냐면 여기겠죠. 1대 2만큼 떨어져 있으니 딱 여기 요 거리 얼마? 자, 편의상 3분의 1이라 합시다. 라지 L 1이라 두고, 얘를 1이라고 편의상 1이라 두고, 그럼 이 거리가 3분의 1입니다. 즉,
A의 중심으로부터 3분의 1만큼 떨어진 지점에 A와 B의 딱 중심이 있습니다. 이해되겠죠? 자, 그러면 이 막대들의 중심이 이 전체 개 질량 중심으로부터 3분의 1만큼 오른쪽에 있고, 근데 이 막대의 전체 개의 질량 중심으로부터 왼쪽에 3분의 1만큼 떨어진 지점에 또 중심이 3m인 어떤 중심이 있어야지만 평형이 이루어질 수 있겠지. 그게 바로 C, D가 만들어주는 겁니다. 오케이? 따라서 C와 D는 요 중심, 전체 질량 중심으로부터 어디까지? 자, 똑같아요. 똑같은 거리 얼마만큼? 3분의 1만큼 떨어진 지점에 C와 D의 전체 질량 중심이죠. C와 D의 공통 질량 중심이라 합시다. 그 둘의 질량 중심이 딱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왜? 2m 더하기 m이니까. 얘도 2m 플러스 m, 얘도 2m 플러스 m. 따라서 이 3m이 질량 중심으로부터 왼쪽으로 3분의 1만큼, 요 3m이 질량 중심으로부터 오른쪽으로 3분의 1만큼 해서 전체 질량 중심이 다 요 중앙에 있을 수 있지. 요 성질을 여러분이 딱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기억하시고. 자, 그러면 기억 봅시다. 속력은 D가 C의 두 배냐? 라고 물어봤지. 자, 봐 여러분. 얘가 지금 C와 D의 질량 중심이 여기라고 했거든? 여기라고 했거든? C가 다가와. C가 다가오게 되면은 점점 이 중심축으로부터 돌림이 점점 줄어들죠. 즉, C는 지금 요 회전축으로부터 시계방향 토크를 만드는데 얘가 다가옴에 따라 시계방향 토크가 감소해. 그럼 D도 다가옴에 따라 반시계방향 토크가 감소하겠죠. 그 토크 변화량이 똑같아야지만 평형을 또 유지할 수가 있겠네.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를 딱 회전축으로 잡으려면 얘가 만드는 돌림이 변화량만큼 D도 똑같이 돌림이 변화량을 만들어야 되겠네. 그럼 C가 X만큼 움직였다면 D는 2X만큼 움직여야지만 토크 변화량을 맞출 수가 있겠죠. 맞습니까? 따라서 속력은 D가 C의 두 배가 딱 돼야 됩니다. 오케이? 두 배가 딱 돼야지만은 C가 다가오면서 돌림이 변화만큼 C도 돌림이 같이 변해. 그래서 질량 중심이 딱 여기 맞춰질 수 있는 거죠. 맞습니까? 따라서 속력은 D가 C의 두 배다. 맞겠죠? 이은 겁니다. C와 D가 동일 연직선상에 있을 때, 어디? C와 D가 딱 동일 연직선상에 있을 때 C는 A의 오른쪽 끝으로부터 3분의 16L만큼 떨어져 있냐? 잘 봐요. 동일 연직선상에 있을 때라고 하는 것은 어디냐면 바로 이겁니다. 전체 질량 중심으로부터 3분의 1만큼 떨어진 지점. 여기가 C와 D가 연직선상에 있을 수 있는 그 위치인 거죠. 만약에 C가 딱 여기 있어. 그럼 D는 딱 여기 있어야 되겠지. 맞습니까? 오케이. 따라서 C는 A의 오른쪽 끝으로부터 얼만큼 있냐? 자, C의 오른쪽 끝. A의 오른쪽이죠? A 막대 오른쪽 끝으로부터 정중앙까지 거리는 얼마? 5L. 맞죠? 전체 길이가 10L이니까 5L에다가 얼마만큼? 3분의 1만큼 더 가야 되겠지. 따라서 5 플러스 3분의 1이다. 따라서 얼마입니까? 3분의 16이죠. 따라서 3분의 16일만큼 떨어져 있다. 맞는 말이겠습니다. 오케이? 와, 너무 재밌어요. 이거. 그래서 이거는 수식을 좀 많이 줄여야 돼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자, 오케이. 니은까지 맞네? 디귿 가면 디귿. 디귿은 이제 우리가 이 물체들을, 개를 분리라고 생각할게요. 왜냐면 이 실얼이 당기는 힘을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자, 이제 이것도 갑니다. 디귿. C가 A의 오른쪽 끝으로부터 C가, 오케이. A의 오른쪽 끝으로부터 7L만큼 떨어져 있을 때, 7L만큼 떨어진다는 거는 여기서부터 7L이네. 자, 그럼 원래 이 전체 질량 중심으로부터 얼마만큼? 7L만큼 떨어져. 이만큼 갔다 갑시다. 그럼 여기가 얼마냐면 지금 이 중심으로부터 이만큼 갔죠. 7L이니까 5L, 2L. 자, 여기 이만큼 갔기 때문에 C와 D의 공통 질량 중심으로부터는 얼만큼 갔냐면은 3분의 1을 빼면 돼. 얼마? 3분의 5만큼 간 겁니다. 맞습니까? 좋아. 이때 실얼이 B를 당기는 힘의 크기가 4분의 3mg냐 물어봤어. 맞습니까? 자, 그러면 C가 저기로 갔기 때문에 D도 움직이겠죠. 맞습니까? D는 이제 어디로 가야 되냐 잘 봐요. 여길 중심으로부터 3분의 5만큼 갔으면 D는 너무 중요합니다. 잘 보셔야 돼요. D는 여기 C와 D의 공통 질량 중심으로부터 얼만큼 가야 되냐면 3분의 5의 2배만큼 가야 되겠죠. 얼마만큼? 여기는 얼마만큼 가야 되냐? 3분의 10만큼 움직여야 돼. 거리가 2배만큼 가야지만 토크 평형이 만들어지겠지. 맞습니까? 오케이. 따라서 결국은 아, 얘가 3분의 10이구나. 그럼 여기 요 전체 질량 중심으로부터 3분의 1만큼 떨어진 지점이 있기 때문에 얘가 3분의 1이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부터 전체 질량 중심으로부터는 얼마만큼 왔냐면은 3분의 9만큼 왔네. 즉 3만큼 온 거죠. 여기서부터 요만큼만 본다면 딱 3만큼 다가온 겁니다. 맞습니까? 3만큼.
3만큼 나왔기 때문에 얘가 지금 3이네.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2가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근데 여기는 또 1이겠네. 그럼 총 또 3이 남은 거죠. 그렇죠?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고, 자, 이때 실얼이 B를 당기는 힘의 크기를 구해봅시다. 토크 평형 쓰면 되겠지. 자, 여기를 회전축으로 생각해봅시다. 자, 이때 D는 어디 오냐면 딱 여기 있어. 여기 딱 있겠죠. 여기인데 여기는 어디냐면은 여기서부터 얼마만큼? 2만큼 떨어져 있고, 요 묶인 실로부터는 얼만큼 떨어지냐면 1만큼 떨어져 있죠. 여기서부터 2만큼이니 여기서부터는 1만큼 떨어져 있습니다. 맞습니까? 오케이. 따라서 돌림이 평형 쓰면 요 질량 M, M 곱하기 1, G는 생략할게요. 플러스 그리고 요 막대기 B의, 요거죠. B 막대의 질량 중심에 의한 무게에 의한 토크가 있겠지. 자, 얘는 2L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얼마만큼? 쭉 3만큼. 따라서 M 곱하기 3. 요거겠다. 그치? 이게 바로 반시계방향 돌림임. 을 막아 세우는 시계방향 돌림임은 R이 만드는 거죠. R 곱하기. 자, T다 할게요. T 곱하기 얼마냐면, 자, 여기서부터 떨어진 거리는 8만큼 떨어져 있습니다. 얼마만큼? 8만큼. 따라서 T를 구하게 되면 얼마입니까? 나눠봐. 아, 8로 나누면 되겠죠? 그럼 4분의 자, 8분의 4니까 2분의 1이죠. 따라서 2분의 mg. 자, g를 생략했는데 그냥 g 붙일게요. mg 3, mg 곱하기 3. 따라서 2분의 mg가 되겠다. 따라서 t는 2분의 mg가 되겠고, 따라서 d것은 틀린 선택지로 이해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 문제가 되게 재밌는 문제인데, 즉 이 막대 위에서 물체가 움직이는데 전체가 지금 평형을 이루어. 막 실 p와 실 q가 힘의 크기가 똑같다라는 정보가 되게 중요하고,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거냐. 그럼 얘가 움직일 때, 즉 C가 이 공통 질량 중심, C와 D의 중심으로부터 3분의 5만큼 가네. 그럼 D는 C와 D의 중심으로부터 3분의 10만큼 왔어요. 맞죠? 3분의 10만큼 온 이 위치로부터 이제 돌림이 평형도 쓰는 그런 문제가 되겠다. 아주 재미난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좋아요. 이렇게 우리 오늘 또 재미있는 문제를 통해서 풀어봤는데, 핵심은 이겁니다. 요약하자면 첫 번째, 일단은 역학적 평형은 정역학적 평형이 있다. 힘의 분배를 잘 활용하시고 질량 중심을 잘 체크하시고, 두 번째, 정역학적 평형이 아닌 동역학 평형이 있다. 그때는 변화량을 잘 활용하시고, 이해됐죠? 세 번째, 요 변화량 공식을 또 적절히 활용하되 또 다른 변수가 있을 때는 추가로 힘을 더해줘라. 그겁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좋습니다. 자,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무라일 퀴즈 딱 풀고 정리하도록 할게요. 좀 깁니다. 자, 막대의 길이가 8L인 수평한 막대 양쪽 끝에 실 PQ가 매달려 천장에 고정되어 정지해 있고, 막대 위에는 공이 놓여 있습니다. 이때 실 PQ에 걸리는 장력의 크기 B가 1대 3일 때 전체 질량 중심의 위치는 실 P로부터 얼마만큼 떨어져 있냐라고 하는 건데, 딱 읽으면서 생각이 드는 친구들은 수강 후기 게시판에 쫙 남겨주시면 쌤하고 또 소통하면서 재미있는 수업 만들어 가보도록 합시다. 아시겠습니까? 좋습니다. 여러분, 최고의 학습은 무한 반복. 물리가 심플해지고 간결해지는 그날까지 화이팅!

선생님 여러분 안녕하세요. 입에 수능 완성 21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 3시간 동안에는 우리 1단원부터 4단원까지 핵심 개념 정리 및 꼭 알아야 되는 개념과 그 다음에 최근 기출 문항을 풀어볼 건데요. 자,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우리 대단원 1단원과 4단원의 개념 정리 및 그 다음에 최근 기출 문항 빠르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번 시간부터 3시간 동안에는 자세한 설명보다는 평가, 핵심 평가 개념 또는 가장 중요하게 선생님이 생각하는 그런 요소 중심으로 해서 문항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단원 우리 인간생활과 배죠. 배 부분의 우리 핵심 개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선박이 이렇게 있죠. 선박은 전방과 후방으로 되어 있고요. 뒤에서 앞으로 봤을 때 우연과 좌연으로 구분하고요. 그 다음에 시험에 가끔 물어보는 게 이 조타실. 우리 조타실은 선박의 가장 핵심적인 장소라고 할 수 있죠. 조타실 또는 브릿지 또는 휠.

힐하우스 다 동일한 얘기고, 제시문에서 이 조타실 상황을 제시문으로 구성해서 문항으로 구성되는 문항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선조구조인데요. 우리 단조구조와 이중조 구조가 여러 번 선생님이 정리했는데,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이 이중조 구조의 장점입니다. 장점. 이중조 구조의 장점. 첫 번째가 침수를 예방할 수 있다. 내접판과 외접판. 즉, 내판과 외판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외판에 파공이 생기더라도, 내판이 막고 있어서, 선내로 침수를 물이 들어오는 것을 예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다양한 탱크로 활용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흘스와 트림을 이 밸러스트 탱크를 통해서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게 이중조 구조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선체 구조의 횡단면도인데요. 여기서는 반드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용어들이 있습니다. 시험에 우리 용골, 선수부터 선미까지 종방향의 골격제를 우리가 용골이라고 하고요. 거기에 직각방향으로 놓인 걸 늑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용골과 늑골에 대한 그런 개념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흘수라는 개념. 선박이 물에 잠긴 깊이를 우리가 흘수라고 하죠. 그래서 흘수는 용골 하면까지, 그 다음에 선박의 깊이는 상갑판에서 용골 상면까지를 깊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흘수, 용골, 늑골은 반드시 개념을 정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흘수표를 볼수 있느냐, 읽을 수 있느냐를 문항으로 구성하는데요. 자, 우리 선박의 선수, 그 다음에 선박 중앙, 선수, 선박 중앙, 성미에는 이렇게 숫자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흘수표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흘수표는 우리는 미터식을 사용하고 있고요. 숫자의 크기는 10cm, 그 다음에 숫자와 숫자 사이에 간격도 10cm라는 것을 알고 보면, 자, 선수 쪽에 보면은, 자, 수면이 이렇게 이 위쪽까지 이렇게 잠겨 있으면, 선수 홀수는, 자, 이 밑에 있으면은 이렇게 있으면 7m 20입니다. 그런데 숫자와 숫자가 10cm의 높이가 10cm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선수 홀수는 7m 30이다. 자, 선미 홀수를 보면 8m가 안 됐으니까 7m 80이 되겠죠. 8 밑으로 이렇게 있으니까. 그래서 7m 80cm다. 그래서 반드시 흘수표를 읽는 것도 우리 수험생이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상용화되고 있는 발전적인 배, 시험에 가장 많이 출제되는 세 가지의 배입니다. 그래서 호버크래프트는 우리가 에어쿠션선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아래쪽으로 공기를 채워서 선체를 들어 올린 다음에 뒤쪽 팬을 돌려서 공기를 뒤로 밀어내죠. 이 반작용으로 선박이, 움직이는 건데, 자, 프로펠러가 물속에 잠겨 있지 않기 때문에 물 위라든지 또는 육지 위, 모래, 갯벌 다 운항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수륙 양용용으로 쓰인다라는 거 키포인트죠. 수중익선은 선박 밑에 날개를 달아서, 어느 정도 속도가 되면 선박 위로 떠오르죠. 서울 떠오르게 되고, 선박이 위로 떠오르기 때문에 파도에 대한 진동이라든지 저항이라든지 이런 게 적어서 빠른 속력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게 수중익선입니다. 초전도 전자기 추진선은 프로펠러를 통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 플레밍의 왼손 법칙에 의해서 선박이 추진되는 거기 때문에 프로펠러가 없기 때문에 진동도 없죠. 그래서 여객선으로 활용했을 때 승객이 굉장히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게 초전도 전자기 추진선이고, 초전도 전자기 추진선 하면 플레밍의 왼손 법칙을 반드시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1단원이고요. 우리 4단원의 내용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양 레저의 종류는 무동력 해양 레저와 동력 해양 레저가 있죠. 무동력은 기관, 엔진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것들을 얘기하죠. 그래서 세일요트라든지 윈드서핑, 수상스키, 웨이크보드, 카약과 카누가 무동력 해양 레저고, 특히 카약과 카누를 구분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항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카약은 양날을 사용하고요. 카누는 외날을 사용한다라는 거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자, 동력 해양 레저는 동력, 즉, 엔진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모터요트라든지 수상 오토바이, 그다음에 파워보트, 호버크래프트, 수중스쿠터, 그다음에 패러세일.

까지가 동력 해양 레저로 구분할 수 있고요. 잠수는 스노클 다이빙은 호흡 장치 없이 수심이 얕은 곳에서 즐기는 다이빙을 스노클 다이빙이라고 얘기하고요. 스쿠버 다이빙은 호흡 장치를 가지고, 즉 공기통을 가지고 장시간 동안 물속에서 즐길 수 있는 레저가 스쿠버 다이빙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해양 관광 산업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어촌 체험이죠. 그래서 어촌 체험 관광은 바다에 접하는 어촌 지역을 방문해 자연 경관, 어로 활동, 전통 문화 등 지역의 산지한 문화와 해양 자원을 대상으로 한 체험과 관광 활동을 의미한다. 그래서 시험은 어촌 체험에서 즐길 수 있는 관광 상품들을 제시문으로 구성하고 어떤 관광이냐를 물어보는 문항이 출제가 많이 되고 있고요. 자, 어촌의 입지적인 조건이나 기후, 어업 운영 형태에 따라 관광 형태와 내용이 다양해질 수 있어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전통어업 체험과 특히 갯벌 체험, 해양 레저 등의 관광 상품이 특화되어 있다. 그래서 제시문으로 많이 활용되는 게 전통어업 체험과 그 다음에 갯벌 체험이 제시문으로 많이 구성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 크루즈 관광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루즈 관광도 시험 문항에 계속해서 한 문제씩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자, 선박을 이용한 관광이죠. 그래서 선박이 이동수단에서 관광 대상이 되는 것으로 선박 내에서 숙박과 식음료, 위락시설 등의 각종 시설을 갖추고 관광객에게 다양한 인적물적 서비스를 제공하며 관광지를 기양, 운항하는 선박 관광을 의미한다. 자, 그래서 시험의 제시문이나 또는 우리 보기 선택지나 답지로 많이 구성되는 게이 내용이죠. 자, 여객이나 화물 수송의 목적이 아니다. 뭐가 목적이냐? 순수한 즐기는 거, 유람이 목적이다. 크루즈 관광은 순수한 유람이 목적이다. 자, 크루즈 관광을 하게 되면 시간 활용이 우수하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경험을 높이고 색다른 체험을 할수 있다. 시간 활용이 우수하다라는 것은 낮 시간은 주로 새로운 경험이나 관광을 하고 야간에서는 선내 구비된 각종 편의시설을 활용하여 위락 활동을 할수 있다. 그래서 낮에는 기항지에서 즐길 수 있고 저녁에는 선박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고 또한 자는 동안에는 다음 기항지까지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시간 활용이 매우 우수하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선박의 규모가 대형이고 우수한 편의시설을 구비하고 있는 게 크루즈 산업의 특징이라고 할수 있겠고요. 자, 해양 리조트 관광은 그 리조트 안에서 모든 것을 다 즐길 수 있는 관광이죠. 그래서 해변 또는 해양에서 자연 경관 관람 활동과 함께 휴양을 위해 마련한 리조트에서 숙박과 식사, 해양 레포츠, 휴식 등을 취하는 관광을 얘기한다. 자, 해양 레포츠 관광은요, 동력 해양 레포츠가 있고, 무동력 해양 레포츠로 구분할 수 있죠. 그래서, 동력과 무동력 해양 레저는 앞에서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잠수도 해양 레포츠 관광의 일환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4단원에 또 자주 출제되는 게 해양 플랜트죠. 자, 해양 플랜트를 설치 형태에 따라서 구분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데, 자, 요런 이 평가 요소가 문항으로 출제가 되면 굉장히 난이도가 높게 출제될 수 있는데 이 각각의 고정식에는 파일 고정식, 중력식, 갑항승강식이 있고 유연식에는 타워형, 스파형, 인장강식이 있고 부유식에는 반잠수식, 바지 선박형, 부유식 석유 생산 시스템 FPSO가 있는데 자, 이 내용 자체를 전부 다 외우기에는 매우 굉장히 외워야 될 내용들이 많습니다. 근데 시험에 이걸 전부 다못 내었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고 굉장히 이 평가 내용 자체가 어려운 내용이기 때문에 제시문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 우리 힌트들을 굉장히 많이 주고 있습니다. 출제자가. 그래서 해양 플랜트의 설치 형태에 따른 종류를 물어보는 문항이 나오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제시문에서 어떤 거를 물어보는지를 힌트를 계속 찾다 보면 답지와 연계해서 보다 보면 답지가 이렇게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포기하지 말라는 거고요. 자, 해양 플랜트를 목적에 따라서

분류해보면, 자, 시추형 플랜트, 자, 해저 석유나 가스, 광물을 시추하거나 생산물을 저장 보관하는 시설을 시추형 플랜트라고 얘기하고요. 공업 생산, 발전, 담수화, 도시가스 저장, 폐기물, 그 다음에 저장시설로 이용하는 게 산업시설 해양 플랜트고요. 그 다음에 물류지원시설은 공항이라든지 교량, 상업용 빌딩, 호텔, 아파트 등 주거시설 및 기타의 시설들을 우리가 물류지원시설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레포츠 시설에 해양 레이저에 사용되는 해양 플랜트는 레이저 스포츠 시설로 분류를 할수 있겠고요. 과학 탐지 기지라든지, 그다음에 해양 연구소, 해양 관측 기지, 해상 우주선 발사되는 연구 관측 및 군사 시설에 뒤에도 군사 시설 있죠. 군사 시설에 이용되는 해양 플랜트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해양 관측 기지입니다. 지금까지 이어도 해양 관광 기지와 그다음에 서해 끝단에 있는 해양 관측 기지를 제시문으로 구성해서 어떤 해양 플랜트로 사용되느냐, 목적이 뭐냐를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연구 관측 해양 플랜트다라는 것을 우리 답지나 보기 선택지에서 찾을 수 있는 문항으로 구성돼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해양 플랜트 산업의 특징은 해양 플랜트는 계획에서 실행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소요된다. 그래서 장시간 소요되고 대규모 자본 투자가 필요한 사업이다. 자, 외적 환경 요인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고도의 품질과 안전성을 요구하며 전문 고급 기술 인력이 필요한 게 해양 플랜트 산업이고요. 해양 환경, 대상 자원, 시설 대상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제작되기 때문에 일반 선박처럼 표준화된 설계가 곤란하다는 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국가 규모의 대규모 사업이라서 시설 공사 계획의 변동과 시설의 발주 물량 기복이 심한 게 해양 플랜트 산업의 특징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우리 1단원에 4단원까지 주로 시험에 많이 나오는 개념들만 선생님하고 간단히 정리를 해 봤고요. 자, 우리 최근 기출문항을 보면서, 간단하게 우리 어떤 문항이 자주 출제되는지, 그 다음에 어떤 게 문항을 풀면서 어떤 게 중요한 평가 요소인지를 선생님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5학년도 9월 모의고사 문항입니다. 다음 글에서 가나에 해당하는 선체, 재료로 오른 것은 선박을 어떤 재료로 만들었느냐. 그래서 제시문에서 그 재료의 특징을 나열되고 그 특징을 찾아서, 답지에서 재료를 찾는 문항이 되겠죠. 자, 우리나라는 1977년에 수립된 연근해업진흥 5개년 계획에 따라 어선 및 어선설비 확충 지원 정책을 통해 나무나 철 소재로 제작하는 어선의 건조 지원을 중단하고 가소재 어선 건조 장려 정책을 시행해왔다. 자, 그러나 해당 소재 어선은 화재 시 유독가스를 배출하고 건조 및 파손에 의한 분진이 발생하고 재활용이 불가능하고 무단 폐기 등에 따른 환경 오염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였다. 자,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게 FRP 어선이죠. FRP 어선. 강화 플라스틱 선박. 그래서 가는 FRP가 되겠고요. 2003년 해양수산부는 친환경 어선 개발 설명회를 개최하여 나 소재의 어선을 개발 보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어선의 소재는 수분을 흡수하지 않고 외부 충격 및 화재에 강하며 폐선할 때 재활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알루미늄이죠. 알루미늄 합금 선박입니다. 그래서 가는 FRP, 나는 알루미늄 합금 선박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재료에 따른 선박을 구분하는 문항 중에 시험에 가장 많이 출제되는 게 FRP 선박이 가장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문항 25학년도 9월 모의고사 문항입니다. 자, 다음 사례에서 알수 있는 하역 작업 후 땡땡호의 흘수와 트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기항지에 입항하여 하역 작업을 실시했다. 하역 전 선박의 흘수는 아래와 같다. 하역 전입니다. 하역 전에는 지금 선수 흘수가 7m 80cm였고요. 선수 흘수가. 선미 흘수는 지금 9m가 안 됐으니까 8m 60, 70이죠. 70cm 했습니다. 자, 하역 작업 후에

선수홀수는 30cm가 증가하였다. 자, 30cm가 증가했으니까 8m 10cm가 되겠죠, 선수홀수는. 선미홀수는 60cm 감소했다. 60을 빼게 되면 8m 10cm가 됩니다. 그래서 선수홀수와 선미홀수가 같아졌죠. 우리가 이럴 때는 등홀수라고 얘기하죠. 등홀수. 등홀수 상태이다. 자, 기억. 선수홀수는 8m 10cm이다. 8m 10cm. 맞는 얘기죠. 선박의 트림은 등홀수 상태이다. 똑같아. 선박이 물에 잠긴 깊이가 선수와 선미가 같다. 맞는 얘기고요. 하역 전보다 타요가 좋은 트림 상태이다. 타요가 좋은 트림 상태는 선미 트림 상태입니다. 선미 트림 상태. 선미 트림 상태는 선미홀수가 선수홀수보다 클 때를 얘기하죠. 그래서 틀린 선택지가 되겠죠. 왜? 등홀수가 되니까. 그래서 기역과 니은 3번이 정답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자, 다음 문항 2025학년도 9월 모의고사 문항인데요. 자, 다음 상황에서 A 학생이 자료를 검색하여 알게 된 선박의 종류로 옳은 것은, 자, 우리 선박의 모양만 보더라도 선박 선체 아래 뭐가 있습니까? 날개를 가지고 있죠. 날개. 날개. 물속에 날개를 가지고 있다. 수중익선이죠. 수중익선. 수중익선입니다. 그래서 제시문에 수중익선에 대한 힌트가 굉장히 많죠. 자, 선박 안전법에 따르면 이 선박은 항해 특성상 만재울선 표시가 면제된다. 또한 선박의 선조 좌우 양쪽에는 특수 날개판이 있어서 멈춰 있을 때는 일반적인 선박과 같으나 항해를 시작하면 날개의 아랫면과 윗면의 압력 차이로 인해 힘이 발생하여 선체가 수면 위로 떠오른다. 그래서 양력이 발생해서 선체를 위로 떠오르게 하는 특징이 수중익선이다. 그래서 수중익선의 장점은 선박의 저항을 적게 받으면 항해할 수 있으므로 고속주행이 가능하고 파도에 의한 진동도 적다. 요 자체를 수중익선의 특징을 물어보는 문항이 출제될 수도 있고요. 수중익선에 대한 내용을 쭉 설명해주고 어떤 선박이냐, 수중익선이다 이렇게 찾는 문항도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 2025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문항이네요. 자, 다음 문서에 나타난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재질로 제작된 선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선박의 재료에 대한 선박을 어떤 재료로 만들었느냐 그걸 물어보는 문항이죠. 자, 번개식선의 노후화로 인해 새로운 소형 어선을 건조하고자 합니다. 아래와 같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선박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부 충격과 화재에 강할 것, 일단 FRP선은 아니네요. FRP선은 아까 화재에 약하다 그랬죠. 무게가 가벼워 연료 저감과 효과가 있을까? 효과가 있을 것. 영접도는 판금 수리가 가능할 것. 그러면 뭐 철근이라든지 알루미늄이 영접이 가능하죠. 근데 무게가 가볍다라고 했으니까 알루미늄 합김선이 되겠고요. 또한 폐기 시 재활용할 수 있어 비용 절감이 가능할 것. 알루미늄 합김선에 대한 특징들을 제시문에서 제시해주고 찾는 문항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자, 다음 문항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항이네요. 가에 들어갈 선박의 흘수로 옳은 것은 물어봤네요. 자, 여기는 만재 흘수선표죠. 만재 흘수선표입니다. 그래서 자, 선체 외판에 새겨진 그림과 같은 표시가 궁금해 선장님 물어보니까 선장님은 이것은 화물이나 여객 등을 싣고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최대한의 흘수, 만재 흘수선이죠. 화물을 가득 실었을 때 물에 최대한으로 잠길 수 있는 깊이를 만재 흘수선이라고 하는데, 최대한의 흘수인 만재 흘수선을 준수했는지 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한 표시이다. 그래서 만재 흘수가 되겠고요. 자, 우리 TF는 열대 담수를 운항할 때 만재 흘수선이고요. 그다음에 F는 프레시워터, 담수 만재 흘수선이 되겠고요. 자, T는 만재 흘수선, 트로피컬 열대 해역을 운항할 때 만재 흘수선. 그다음에 S는 서머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하기 만재 흘수선이고요. W는 윈터, 동계 때 만재 흘수선. WNA는
북대서양 동계 만재 우수선은 우리가 WNA라고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재 우수선의 개념을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항이었습니다. 자,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항이네요. 자, 다음 조사보고서에서 할수 있는 선박의 종류를 물어봤네요. 그림만 보더라도 선체가 두 개, 하나, 두 개인 쌍동선이라는 것을 쉽게 우리가 그림만 봐도 알수 있죠. 그래서 선박 아래 가운데가 뻥 뚫려 있다. 항해 시 조파저항을 줄일 수 있다. 그다음에 갑판 공간 확보가 이용하다. 갑판을 넓게 쓸 수가 있죠. 선체 두 개를 연결해 놓은 거였기 때문에 모양이 같은 두 개의 선체를 상부 구조물로 연결하여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쌍동선에 대한 내용이라는 거 쉽게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문항. 2026학년도 6월 모의고사 문항입니다. 자, 다음 인터뷰에 나타난 땡땡호를 추진 동력에 따라 분류했을 때 해당하는 선박의 종류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기관장님, 세빙용선 땡땡호는 어떻게 추진 동력을 얻나요? 그러니까 땡땡호는 3,400kW급 엔진 4대를 이용해 생산된 에너지로 5,000kW급 전동기 2대를 가동시켜 추진 동력을 얻습니다. 전동기를 가동시켜 동력을 얻는다. 자, 땡땡호의 가장 큰 장점은 무엇입니까? 하니까 이 선박은 극지방의 극한 환경에서도 전진, 정지 및 역전 등의 조작성이 뛰어납니다. 쉐빙선은 대부분의 추진 방법을 전기 추진선을 씁니다. 그래서 전진이나 후진할 때 동일한 힘을 또 바로 역전이 가능할 수 있게끔 그러한 장점을 가진 동력이 전기 추진선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자, 다음 2026학년도 6월 모의고사 문항입니다. 다음 글에 가에 나타난 선박 톤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제시문을 읽고 제시문에서 나타나는 선박의 톤수는 어떤 톤수냐를 알아내고 그 특징을 보기 선택지에서 찾는 문항이죠. 자, 우리가 선박의 톤수는 선생님이 여러 번 정리를 했습니다. 자, 부피로 선박의 크기를 나타내는 용적 톤수, 그다음에 무게로 중량으로 선박의 크기를 나타내는 중량 톤수로 구분한다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용적 톤수에는 총 톤수와 승 톤수가 있고, 그다음에 중량 톤수에는 배수 톤수와 재화 중량 톤수로 구분한다라고 얘기했죠. 자, 아르키메데스 원리는 BC 3세기에 그리스의 수학자이며 발명가인 아르키메데스가 발견한 부력에 관한 물리 법칙이다. 이는 어떤 물체가 물에 떠 있을 경우 그 물체의 무게는 물체가 밀어낸 물의 무게와 같다는 원리이다. 그래서 오늘날도 이와 같은 원리를 이용하여 선박이 물에 뜰때 선박이 밀어낸 물의 전체 무게를 톤의 단위로 표시한다. 자, 앞에는 배수량의 개념이 있는 거죠. 배수량. 그래서 가득 담긴 물이 가득 담긴 용기가 있다라고 하면 여기에 배를 이렇게 띄우게 되면 요만큼 물 밖으로 배수가 되겠죠. 이거를 요만큼의 양을 배수량이라고 얘기합니다. 배제시킨 물의 양, 배수량. 그래서 요 무게가 선박의 무게로 하는 거죠. 그래서 배수량을 선박의 무게로 하는 것을 우리가 배수 톤수라고 얘기하는데요. 배수 톤수라고 얘기하는데 배수 톤수를 선박의 크기로 나타내는 것은 군함입니다. 군함. 주로 군함의 크기를 나타낼 때 사용한다. 그래서 반드시 배수 톤수 하면 군함의 크기를 나타낸다라는 거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겠고요. 자, 선체의 부피를 톤으로 나타낸 용적 톤수이다. 배수 톤수는 용적 톤수가 아니고 중량 톤수에 해당하는 거죠. 우리나라의 선박 국적증서에 기재되는 톤수이다. 이거는 총 톤수입니다. 용적 톤수에 해당되는 총 톤수가 여기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래서 배수 톤수에 해당되는 것은 기억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항의 정답은 1번이 정답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자, 다음 2026학년도 9월 모의고사 문항입니다. 자, 다음 대화에서 알수 있는 선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여기 용모리 모양의 조각이 있는 선박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이 선박은 중세시대 바이킹선입니다. 수심이 얕은 연안에서는 노를 저어 움직였는데, 대항에서는 바람이 불때 돛을 사용합니다. 노 플러스 돛을 함께 사용하는 선박, 뭐라고 얘기하냐? 법료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법료선이고, 그러니까 인력과 풍력을

가에 들어갈 용어로 오른 것은, 자, 이등 항해사님, 땡땡항 입항 시 특별히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땡땡항은 항로에 세모세모 대교가 있기 때문에 선박의 수면상 높이, 즉, 에어드래프트를 반드시 확인해야 돼요. 자, 바다 위에 큰 대교가 있으면 그 밑을 안전하게 통과하기 위해서는 우리 선박의 높이를 알아야 되겠죠. 충분히 여유를 갖고 통과할 수 있는지 그 높이가 에어드래프트입니다. 드래프트인데요. 자, 그럼 에어드래프트는 어떻게 알수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어디에서 선박의 최상단까지, 어디에서부터 선박의 최상단 구조물까지의 수직거리로 알수 있습니다. 에어드래프트는 흘수선부터입니다. 흘수선, 선박이 물에 잠겨 있는 선이 흘수선이죠. 그래서 흘수선부터 최상단까지의 높이를 에어드래프트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자, 다음 2026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입니다. 다음과 같은 작동 방식으로 추진 동력을 얻는 선박의 종류로 옳은 것은, 자, 밀폐된 실린더 내에서 피스톤으로 공기를 압축하면, 공기를 위로 밀어내서 압축하면 공기의 온도가 상승한다. 여기에서 연료를 분사하면 급격한 연소가 이루어진다. 이때 발생한 폭발 압력이 그림과 같이 피스톤에 작용하여 이렇게 내려오겠죠. 크랭크축을 회전시켜서 동력을 얻는 것. 디젤기관선이죠. 디젤기관선의 원리를 아주 제시문으로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문항으로 구성한 문항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항은 2번이 정답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다음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 시험 문항인데 그림만 봐도 우리 이중저 구조와 관련된 문항이라는 걸알수 있죠. 자, 선체의 선저 구조에 대한 설명. 대부분 선체의 선저 구조 하면 이중저 구조를 물어보는 문항입니다. 설명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친구들과 워터파크에 놀러 가기 위해 구입한 고무 튜브는 이중 구조로 되어 있어 바깥쪽 튜브가 찢어져도 물에 가라앉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이 튜브를 보면서 그림과 같이 외판과 내접판으로 이루어진 선체 구조를 떠올렸다. 자, 내접판은 이거고요. 이게 내접판이고 외판은 바깥쪽의 판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두 개의 판으로 구성됐다라는 거죠. 주로 대형 선박에 적용이 되죠. 주로 소형 선박에 적용된다. 틀린 내용이고요. 선조 공간을 구획해서 나누어서 평형수 탱크로, 발라스 탱크로 활용할 수 있다. 맞는 얘기가 되겠고요. 좌초로 인한 선조 파손 시 선박의 침수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이중조 구조의 목적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래서 니은과 디귿이 맞는 정선택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항은 4번이 정답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2027학년도 6월 모의고사 문항입니다. 자, 다음 탐구 보고서에서 알수 있는 선박의 종류,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 선박의 추진 기술 동향에서 내연기관 선박은 엔진의 동력으로 스크류 프로펠러를 회전시켜 추진한다. 그러나 가는 엔진과 스크류 프로펠러가 없이, 여기 나왔네요. 플레밍의 왼손 법칙에 따른 힘에 의한 건 뭡니까? 초전도 전자기 추진선이죠. 그래서 제시문은 초전도 전자기 추진선이고, 초전도 전자기 추진선에 대해서 맞는 것을 찾는 문항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자, 강력한 팬으로 선박을 물 위에 띄운다. 이건 호버크래프트에 대한 내용이죠. 초전도 자석을 활용하여 추진력을 얻는다. 맞는 내용이고요. 엔진을 사용하여 선박에 비해 진동이 덜하다. 엔진을 사용하는 선박에 비해 진동이 없겠죠. 그래서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선체 하부에 설치된 날개의 양력을 이용하여 물의 저항을 줄인다. 수중 익선에 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초전도 전자기 추진선은 니은과 디귿. 3번의 정답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문항. 27학년도 6월 모의고사 문항이네요. 자, 다음은 선박의 흘수와 트림에 대한 승선 실습 일지를 나타낸 거다. 이를 통해 알수 있는 내용. 자, 선박의 흘수표를 보고 흘수를 알아내고 트림의 상태를 유추하는 거죠. 자, 선수 쪽에는 7m 20cm입니다. 20cm. 선박 중앙은 7m 70cm가 되겠고요. 선미 쪽은
8m, 8m, 20.

16cm 섬유수네요. 자, 선박의 트림은, 트림이라는 건 선박의 길이 방향으로 어느 쪽으로 기울어졌냐는 거죠. 선박의 트림은 등울수 상태이다. 등울수 상태가 아니죠. 1m 차이 납니다. 틀린 내용이고요. 선박의 중앙불수는 7m 60cm이다. 7m 70cm입니다. 틀린 내용이고요. 선박의 트림 상태는 선수 트림보다 항해할 때 타의 효과가 좋다. 자, 선미 트림 상태입니다. 자, 선미 트림이라는 것은 선미 쪽이 더 많이 잠긴 거죠. 자, 타는 이게 타라고 얘기하죠. 러더. 자, 많이 잠겨 있기 때문에 선수 트림 때보다는 물에 더 많이 잠겨 있어서 타의 효능이 높다라고 할수 있겠죠. 그래서 맞는 것은 2번. 하나네요. 디귿 하나. 그래서 2번이 정답이라고 할수 있겠고요. 자, 다음 문항. 2026학년도 6월 모의고사 문항이네요. 자, 다음 일기에서 형제가 체험한 해양 레저 활동으로 오른 것은, 자, 이 문항부터는 우리 4단원에 관련된 문항이네요. 자, 해양 레저 활동으로 오른 것은, 자, 해양 레저를 물어보는 문항은 제시문만 잘 보면 쉽게 정답을 찾을 수 있는 문항들이 많습니다. 자, 오늘은 동생한테 동해안으로 여행을 갔다. 다양한 해양 레저를 체험했을 레저 삼촌을 방문했다. 여기 쭉 보시면 나는 호흡용 공기가 고압 상태로 압축되어 있는 공기통을 착용하고 잠수하는 체험을 하였다. 스쿠버 다이빙이죠. 스쿠버 다이빙이고 동생은 공기를 충전시킨 바나나 모양의 무동력 고무보트에 올라탄 상태로 모트보트에 견인되어 물 위에 빠른 속도로 질주하는 체험을 하였다. 바나나 보트를 탔다라는 거죠. 바나나 보트, 땅콩 보트 이거 다 워터 슬레이드라고 얘기하죠. 워터 슬레이드. 그래서 나는 스쿠버 다이빙, 동생은 워터 슬레이드가 되겠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라고 할수 있겠고요. 자, 다음 2026학년도 9월 모의고사 문항입니다. 인터뷰에서 대표가 말한 해양 레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자, 프리다이빙을 하고 있고요. 프리다이빙은 무엇인가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프리다이빙에 대한 내용이네요. 공기탕을 착용하지 않고 최소한의 장비로 잠수하는 해양 레저입니다. 프리다이빙을 하면서 해양 스릴을 줍는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자, 프리다이빙은 부력 조절기를 사용한다. 스쿠버 다이빙이 부력 조절기를 사용하죠. 스킨 다이빙이라고도 합니다. 프리다이빙은 스킨 다이빙이라고 한다. 맞는 얘기가 됐고요. 자, 수상과 공중에서 동시에 즐길 수 있다. 이거는 패러세일에 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맞는 것은 니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2번이 정답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다음 2026학년도 9월 모의고사 문항이네요. 자, 다음 인터뷰에서 관광객이 체험한 해양 레저 활동으로 옳은 것은 패러세일이죠. 보트에 줄을 연결해서 낙하산을 타고 수상과 상공을 함께 즐길 수 있는 게 패러세일입니다. 그래서 달리는 보트에 감겨 있던 줄을 안전요인이 서서히 풀었더니 제몸이 펼쳐져 낙하산과 함께 공중으로 떠올랐다. 낙하산이 보트와 줄을 연결돼 있어 무섭지는 않았다. 하늘에서 내려본 동해바다가 장관이었다. 그래서 즐기는 제시문에서 알수 있는 해양 레저는 패러세일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자, 다음 2017학년도 6월 모의고사 문항입니다. 자, 다음 글에 나타난 겨울 스포츠와 유사한 기술을 구사하는 해양 레저의 종류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스노보드를 타고 있다. 스노보드를 타고 있죠. 레일과 점프대로 구성된 코스를 상단에서부터 하단까지 내려오면서 점프와 회전 등 다양한 기술을 구사한다. 자, 점프와 회전, 그 다음에 보드를 타고 물에서 즐길 수 있는 것은 웨이크보드죠. 웨이크보드. 웨이크보드 5번입니다. 이 웨이크는 물자국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보트가 지나갈 때 뒤쪽에 물자국이 형성되면 그 물자국을 따라서 그 보드를 타고 돌을 타고 즐길 수 있는 레저가 웨이크보드라고 할수 있겠네요. 그래서 5번이 정답이라고 할수 있겠죠. 자, 다음 문항은 해양 관광과 관련된 문항이네요. 2026학년도 6월 모의고사 문항입니다. 자, 다음은 해안마을 스탬프 투어 전단지입니다. 무료에 답하시오. 자, 위 전단지에 나타난 활동들이 모두 속하는 해양 관광의 종류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전통 김 만들기 활동, 낚싯배에서 문어 잡기 활동, 해안마을 축제 참여 활동, 뭡니까? 다 어촌 체험 관광이죠. 어촌에서 체험할 수 있는 것들을 관광 상품으로 구성한 어촌 체험 관광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2026학년도 9월 모의고사 문항입니다.

다음 상황에서 A군이 수립한 여행 계획을 통해 알수 있는 해양 관광 여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다트 던지기 한후 다음과 같은 여행 계획을 수립하였다. 그래서 이쪽에 여행을 하겠다는 거죠. 자, 이 다트가 꽂힌 지역은 머드 축제 참여하기, 조개캐기 체험하기, 선상악기 체험하기, 해수욕을 할수 있다. 우리나라 서해안이죠. 서해안입니다. 자, 여행 장소 주변에는 갯벌이 있다. 서해안은 머드 축제 참여, 갯벌이 있는 거죠. 체험 활동은 기상과 계절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자, 해안에서 하는 모든 관광 활동은, 해안 관광은 기상의 영향을 받죠. 그래서 틀린 내용이 되겠고요. 여행 장소의 해안은 동해안에 비해 조석 간만의 차가 크다. 서해안은 동해안보다 조석 간만의 차가 크다. 맞는 얘기죠. 그래서 기역과 디귿. 3번이 정답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자, 다음 2026학년도 대학수학여행 시험 문항인데, 크루즈와 관련된 문항입니다. 다음 홍보자료에서 할수 있는 선박을 이용한 해양 관광, 크루즈 관광이죠. 크루즈 관광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그래서 숫자로 보는 세계 최대 크루즈 땡땡호, 그래서 땡땡호에 대한 정원이 쭉 숫자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기억. 크루즈 관광은 해양과 기상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가장 많이 받겠죠. 기항지의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한다. 많은 인원들이 기항지에 들어가면 한꺼번에 많이 하선해서 그 기항지를 즐기기 때문에 기항지의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한다. 맞는 얘기가 되겠고요. 선내에서 숙박과 일학시설 이용이 가능하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니은과 디귿 구성된 4번이 정답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자, 다음 2027학년도 6월 모의고사 문항인데요. 해안별 관광 자원을 나타낸 포스터이다. 자, 가는 서핑 축제, 특산물, 과메기, 해중 전망대, 일출 명소, 동해안이죠. 동해안의 관광 자원이고, 나는 머드 축제, 특산물은 낙지가 되겠고, 염전 체험, 일몰 명소, 서해안입니다. 그래서 동해안은 서해안에 비해 조류가 강하다. 서해안이 조류가 더 강하죠. 동해안은 서해안에 비해 해안선이 단조롭다. 맞는 얘기가 되겠고요. 서해안은 동해안에 비해 갯벌이 발달해 있다. 맞는 얘기고요. 서해안은 동해안에 비해 해수의 탁도가 낮다가 아니고 높은 거죠. 탁도는 높은 거죠. 더 흐리죠. 갯벌이 많기 때문에 틀린 얘기입니다. 그래서 니은과 디귿 3번이 정답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2026학년도 6월 모의고사 문항입니다. 자, 다음은 해양 에너지 발전에 관한 조사 보고서이다. 위 조사 보고서에서 가에 들어갈 해양 플랜트의 설치 형식으로 오른 것은 어떤 형식이냐? 파일로 고정해서 만든 해양 플랜트죠. 여기에 나오는 것은 해상 풍력 발전기인데 이 해상 풍력 발전기는 어떤 해양 플랜트의 설치 형태에 따르면 어디로 분류할 수 있느냐? 파일을 고정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라고 할수 있겠고요. 자, 다음 2026학년도 9월 모의고사 문항이네요. 자, 다음 기사에서 알수 있는 해양 플랜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해양 플랜트인데 바다에 떠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자, 부유식이죠. 물에 뜬 거니까. 부유식 액화천연가스 생산 설비 한기를 수주했다. 그래서 부유식 해양 플랜트인 FLNG에 대한 내용이고요. 자, 1. 트러스형 구조물을 해저에 고정시킨다. 고정식이 아니죠. 부유식이죠. 상부에 적재된 하중을 타워 구조로 지지한다. 자, 콘크리트 자체 중량을 이용해 위치를 유지한다. 다리를 해저까지 내리고 선체를 들어올려 고정한다. 자, 물 위에 뜬 상태에서 한 곳에 위치하며 이동도 가능하다. 부유식이다. 그래서 5번이 FLNG, 부유식 해양 생산 석유 설비죠. FPSO라고 얘기를 하는데, FLNG에 대한 문항이었습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라고 할수 있겠고요. 자, 다음 문항, 2026학년도 대학수학여행 시험입니다. 자, 다음 수업 장면에서 알수 있는 해양 플랜트의 설치 형태와 활용 목적. 자, 파일을 해저에 받고 그 위에 트러스형 철골 구조물을 설치하였다. 파일을 해저에 받고 구조물을 설치했다. 고정식이죠. 고정식.
고정식이고, 어디에 쓰느냐, 각종 해양 및 기상

대기 환경을 관측할 수 있는 장비도 갖추고 있다. 연구 관측용이죠. 고정식이며 활용 목적은 연구 관측식이다. 2번이 정답이라고 할수 있겠고요. 자, 다음 27학년도 6월 모의고사 문항입니다. 자, 다음 조사 보고서에서 알수 있는 해양 플랜트의 설치 형식으로 오른 것은 자, 해양 플랜트의 시추형 플랜트고요. 자, 제시문에서 많은 힌트를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설치 형식으로 물어봤는데 자, A선을 이용해서 바지 형태의 선체를 시추 위치까지 이동시킵니다. 그러니까 A선이 끌고 온다라는 거죠. 세 개의 다리로 구성되어 있네요. 세 개의 다리를 시추 위치의 해저면까지 내려서 아래 해저면까지 이렇게 내려서 고정한다라는 거죠. 해저면까지 고정한다. 자, 선체에 부착된 승강장치,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갈수 있다. 승강장치를 활용하여 선체를 위로 올린다라는 겁니다. 위로 들어 올려 승강시켜서 원유 시추 작업을 수행한다. 자,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수 있는 승강장치가 있다. 그러면 갑판 승강식이다. 4번이 정답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래서 제시문에 잘 읽어보면, 정답을 유추할 수 있는 힌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다음 문항 2026학년도 6월 모의고사 문항입니다. 자, 수해운 분야의 직업과 관련된 문항이네요. 바다와 관련한 수산해운 분야의 이색 직업 무슨 일을 하나요? 하니까 자, 수중 작업 환경에서 장비와 자재를 이용하여 구조물을 용접 및 절단, 구조물 설치 및 해체 등의 수중 작업을 합니다. 기능사 이상 관련 국가기술 자격증이 유효되며 수중 용접 및 절단 등의 수중 작업과 관련한 전문 지식이 필요합니다. 뭡니까? 이러한 일을 하는 사람을 우리가 산업 잠수사라고 얘기하죠. 물속에서 용접이라든지 절단이라든지 구조물 설치를 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을 산업 잠수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라고 할수 있겠고요. 자, 다음 수산해운 분야의 직업과 관련된 문항. 다음 진로 탐색을 위한 인터넷 검색 결과에서 알수 있는 수산해운 분야의 직업으로 오른 것은 어떤 임무를 하느냐? 수행 직무는 선박의 운항 관리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회원의 지휘 및 감독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항해 안전을 확보하고 선박 화물 및 인원의 안전을 확보하고 위험 상황 시 인명 및 선박 구조 조치를 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다. 뭡니까? 선장에 대한 내용이죠. 선장임을 가장 크게 유추할 수 있는 게 선박 운항 관리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1번 선장이 되겠고요. 해당 항해사 면허 취득해야 되고 승선 경력 충족해야 되고 안전교육 및 직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그래서 1번 선장에 대한 수산해운 분야의 직업에 관련된 문항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자,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 시험이네요. 다음 일기에서 관계자가 설명하고 있는 업무를 수행하는 수산해운 분야의 직업은 자, 선생님 관계 땡땡항의 VTS, Vessel Traffic Service Center, 해상교통 관제센터의 약자죠. 견학하였다. 센터 상황실에 들어가 보니 제복을 입은 사람들이 있었고 창밖으로는 입출항하는 많은 선박들이 한눈에 들어왔다. 관계자는 우리 직원들은 VTS 센터에서 운영하는 레이더와 선박 자동 식별 장치 AIS 등으로 수집한 정보를 기반으로 하여 교통 통제가 필요한 선박들과 교신하면서 선박의 안전과 원활한 통화를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업무가 이루어지는 것을 해상교통 관제 센터라고 하고요. 거기서 일하는 사람을 관제 업무를 하는 사람을 선박교통관제사라고 얘기합니다. 선박교통관제사.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사람들을 매력적으로 보았다. 그래서 선박교통관제사와 관련된 수산해운 분야의 직업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2027학년도 9월 모의고사 문항입니다. 다음 상황에서 A씨가 도움을 요청한 전문가의 수산해운 분야 직업을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아쿠아리움 실습실을 관리하는 교사 A씨는 최근 새로 들어온 금붕어의 일부가 먹이를 잘 먹지 않고 힘이 없는 상태로 보이자 이상 여부를 확인하였다. A씨는 개체의 몸 표면에 흰 점이 생기고 움직임

이 둔해졌다는 것을 발견하여 관련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이후 전문가는 체표의 시료를 채취해 현미경으로 관찰하여 개체의 증상이 백점충에 의해 발생했다. 기생충병이라는 걸 확인하였다. 그리고 해결 방법으로 증상이 심한 개체들에게 수산용 포르말린으로 약욕하도록 처방하고 증상이 약한 개체들에게는 수조에 천연염을 녹여 수조의 염도를 조정하는 사용방법을 지도하였다. 자, 해양 생물에 대해서 진단하고 처방하는 직업을 제시문으로 구성한 거죠. 이러한 직업을 갖는 사람, 이러한 일을 하는 사람을, 업무를 하는 사람을 수산질병관리사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번 문항의 수산해운 분야의 직업은 수산질병관리사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우리 1단원과 4단원의 개념 정리 및 기출문항 풀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 대단원, 2단원에 대한 핵심 개념 정리 및 관련 기출문항 풀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플러스 원을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플러스 원은 수험생들을 위한 최고의 수능 강의 프로그램을 통해 학교 교육을 보완하고 평등 교육을 실현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EBS 플러스 원은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 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1: 아,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아,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4: 뭐야 이거?
2: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5: 펭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심폐소생술. 갑자기 신성기 번개를 발견한 당신,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네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깨운다.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여보세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라고 외치고 환자의 반응을 확인하세요. 둘째, 알린다. 환자의 의식이 없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 중 한 명을 지목해 119 신고를 요청하고 자동 심장 충격기를 가져오도록 부탁합니다. 셋째, 누른다. 환자를 단단한 바닥에 눕히고 환자 옆에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한 손은 다른 손 위에 겹쳐 깍지를 끼고 손바닥 뒤꿈치를 가슴 정중앙에 대세요. 양팔은 곧게 펴 환자의 몸과 수직이 되도록 합니다. 체중을 실어 1분에 100회에서 120회 정도의 속도로 강하게 누릅니다. 이때 압박된 가슴이 완전히 이완되도록 합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멈추지 마세요. 넷째, 사용한다. 자동심장 충격기가 있다면 사용하세요. 사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생존율이 약 4배 높아집니다. 깨운다, 알린다, 누른다, 사용한다. 당신의 빠른 대처가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팡팡!

4층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1타 강사 너무 과하고요. 4층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전도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SK 디스커버리에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담당하고 있는 황재선 부사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DX 조직에서 오래 몸담았던 실무자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DX 조직을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는지 핵심만 쏙쏙 알려드리겠습니다. 디지털 혁신은 매우 다양하고 복합적인 과정이기 때문에 이를 빠르고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IT 업종이 아닌 회사들은 DX 실행을 가속화하기 위해서 작은 규모의 DX 전담 조직을 별도로 구성하긴 하는데요. 이렇게 많은 비용과 인력을 투자해서 신설된 조직은 회사의 새로운 혁신을 만들어줄 것 같은 기대감을 받으면서 출발하죠. 그러나 몇년 지나지 않아서 해체 수순을 밟게 됩니다. 물론 그 기업의 DX도 성공은커녕 새로운 한 발을 내디뎠다고 하기도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걸까요? 기업에서 DX를 추진할 때면 디지털 이해도가 높은 직원을 선별해서 조직을 꾸리는 것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이 경우 기존 IT 부서원들이 그 일을 맡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만약 기존 IT 부서가 없다면 어떨까요? IT 직종이 아닌 이상 IT 부서가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럴 때면 어쩔 수 없이 외부 전문가를 영입해야 합니다. 여기서 외부 전문가란 IT 환경에 대한 기본 이해가 있고 DX 기반 기술이 되는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IoT 등을 활용한 프로젝트 수행 경험이 있는 인원을 말합니다. 전통 기업일수록 IT 인력에 대한 특징을 잘 모르시는데요. 프로젝트 경험보다는 IT 회사 출신이라는 이력만 보고서 부적합한 사람을 데리고 오는 실수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실제로 그 사람이 그런 프로젝트를 했느냐, 안한 경우가 많거든요. 뭐, 출신도 물론 중요하긴 합니다만, 내가 현장의 문제를 풀어봤다라는 그거를 체크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결국,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하는 게 우리 회사의 현업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IT로 풀어내는 거거든요. 현장의 문제를 듣고 해결하는 프로젝트 매니저, 프로젝트 리더 또는 개발자, 이런 쪽에서 직접적인 개발 경험이 있는지 등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DX는 IT 분야에서도 변화 속도가 상당히 빠른 분야입니다. 그래서 IT 환경 변화를 즐기고 IT 학습 역량을 갖춘 인원을 실무자급에서 발탁하고 그에게 리더의 역할을 맡기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DX 환경에 대한 이해나 유사 경험이 없는 책임자에게 DX를 맡기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리더가 DX에 대한 경험이 없고 구성원들이 DX에 대한 경험이 있는 경우가 가장 크게 미스매치가 일어나는데 리더의 역할은 방향성을 제대로 제시하는 것들인데 기반 기술이 되는 AI, 빅데이터, 클라우드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어떻게 방향을 제시할지를 모릅니다. 제대로 된 방향과 실행, 그리고 우리가 하고 있는 그 단계가 시장 관점에서 어느 정도의 성숙도를 보이는지에 대한 판단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이런 경우는 과연 최악이라고 할수 있겠죠. DX 환경에 대한 이해나 유사 경험이 없는 리더 입장에서는 뭔가 적극적으로 변하기보다는 변화를 덜 하면서 안정적으로 가려는 경향성이 이제 나올 수밖에 없다. 구성원들 입장에서는 나는 A를 밟았으니까 B, C로 나가야 되는데 B, C로 나간 의사결정이 안 나오는 거죠. 결국 자기 보신주의에 빠져버리면은 최악의 경우가 나오는 경우가 일어나는 게 이제 일상적인 상황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DX 성공의 80%가 CEO 역할이라고 하면 DX 조직의 80%는 DX 리더의 역할이 더 크다. 그래서 DX 리더를 그 업에 대한 이해가 높고 프로젝트의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적절히 선정하는 것이 절반의 성공을 가져가는 역할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좀 중요시하게 해야 되고 저 또한 그런 경우에는 성공을 했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결과론적으로는 실패였던 과정을 겪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조직의 형태를 고민하는 것입니다. 세부 조직을 어떻게 구성할지에 따라서 DX 실행 속도는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DX에는 어떠한 조직 형태가 적합할까요? 목적 중심의 단일 팀 구성을 추천드립니다. 팀 내에서 DX를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엔드투엔드 방식의 조직 운영이 DX에 적합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려면 업무의 시작과 끝을 책임질 수 있는 구조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기업 내에서 별도의 스타트업 또는 사내 벤처를 운영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실제 DX를 실행하는 과정은 하나의 스타트업을 성공시키는 것처럼 수많은 의사결정의 연속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분명한 조직의 결제 라인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꼭 필요한 DX 조직의 운영 원칙이 있는데요. 우선 3년 동안은 해당 조직의 평가 방식을 상대 평가가 아닌 절대 평가로 진행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DX 조직처럼 방향성이 명확한 경우에는 구성원들 간의 공동 목표의식을 가지고 부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절대 평가 방식을 도입하면 각 개인 간의 경쟁이 아니라 조직의 공동 목표를 향해서 모든 업무가 집중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DX 조직을 지원할 별도의 지원 조직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DX 조직에는 법무, 재무, 회계 등 다양한 업무 지원이 필요한데요. 이때 기존의 법무, 재무, 회계팀과 별도로 DX 전담 인원을 배치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존 조직이 기존 조직의 프로세스에 따라서 지원하게 되면 IT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사람이 DX 프로젝트를 내부의 규정으로 좌지우지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가 바로 비효율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전통적인 인사관리의 틀에서 본다면 상당히 거북할 수가 있지만 그러나 DX라는 것 자체가 기존의 틀을 깨면서 새로운 효율성을 창출하는 일인 만큼 기존 구성원들에게 이 점을 잘 설명을 하고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사내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서 말한 방식대로 DX 전담 조직을 성공적으로 구성했음에도 신생 조직이 생겼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여러 어려움에 부닥칠 수밖에 없습니다. DX를 실행한다는 것은 현업 조직과 DX 조직의 각자의 역할을 기반을 두고 서로 소통하며 문제를 도출하고 이를 DX로 어떻게 해결할지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존 사업부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해결한다고 생각해보죠. 분석을 통해 실행안을 만드는 것은 DX 조직의 일이지만 사업에 적용하는 것은 현업의 조직의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DX 조직은 분석 결과를 가지고서 직접 실행에까지 옮기는 부서가 아닙니다. DX 조직 스스로 성과를 낸다기보다는 현업 조직과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결과물을 만들고 현업 조직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해야 성과가 높아집니다. 하지만 DX 조직과 기존의 조직이 협력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100이면 100 기존 IT 조직을 비롯한 사업부 조직은 상당한 거부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업무 영역을 DX 조직이 침범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기존 조직은 겉으로는 협력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자신들의 영역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강한 거부 반응을 보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이 기업은 기업 자체적으로 전산실 같은 것을 두고 그곳에 서버를 두고 운영하는 온프레미스 방식을 차용하고 있었습니다. DX 전담 조직은 기존의 온프레미스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퍼블릭 클라우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전통적인 온프레미스라고 하면은 모든 과정들을 A부터 Z까지 서버를 사는 것, 서버를 구축하고 인스톨하고 시스템을 만드는 전부가 회사가 담당을 해야 되는 역할이라고 하면은 퍼블릭 클라우드에는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과 같은 그런 빅테크 기업들이 이미 만들어 놓은 서비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로 할 때 원하는 것들을 가져다만 쓰면 되는 서버조차도 몇 번의 클릭만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과정 자체가 거의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자신들이 관리하던 업무였는데 혹시 모를 치부를 들추는 것으로 오해하기도 하고 강한 불안감에 휩싸이게 됩니다. 결국 이런 분위기가 지속되면 실무에서의 협업은 아주 더딘 속도로 진행하게 되는데요. 데이터를 열어주고 정보 접근 권한 부여에 뜸을 두는 등 각 부서는 자신들이 쓸 수 있는 권한 안에서 최대한 비협조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장면을 경영진은 놓쳐서는 안 됩니다. DX를 회사 내에 뿌리내리고자 한다면 경영진은 조직을 만드는 것뿐만이 아니고 기존 조직과 잘 융화할 수 있도록 끊임없는 관심과 지원을 내보내야 합니다. 여러 가지 솔루션이 있을 수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기존 조직의 불편한 마음을 인지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DX 과제는 CEO의 실행 과제이며 진행과 책임은 신생 조직인 DX 조직이 담당하는 것을 명확히 선언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 의도적으로 DX 책임자를 불러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기반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경영진은 DX 전문 조직이 역할을 잘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스폰서가 돼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현업 조직 입장에서도 자신들이 가장 아쉬워하는 부분을 DX 부서가 해결해준다고 하는데 협조까지

하지 않을 리 없습니다. 오늘의 한 줄 리뷰는 DX 주인공은 현업 부서이고 DX 조직은 조연일 뿐이다로 하겠습니다.

자칭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일타강사 너무 과하고요. 자칭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전도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SK 디스커버리에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담당하고 있는 황재선 부사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전사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DX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회사의 경영진이 DX를 실현하기 위해서 든든한 서포터가 되어주고 DX 실행을 가속화하는 DX 전담 조직이 구성했다면 큰 산을 하나 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가장 큰 산이 하나 남았는데요. 바로 우리 전사 구성원들의 디지털 역량을 향상시키고 일하는 방식을 DX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영자와 DX 전담 조직에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필요성을 100% 인식하고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러고는 실무자들에게 매뉴얼만 툭 던져주고 가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혹은 실무자 한 명이 DX 전문 교육을 받고 돌아와서 나머지 팀원들을 이끌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또 어떨까요? 과연 그 구성원들은 이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오늘은 회사 구성원 전체로 디지털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현실적인 솔루션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업 문화를 30년 이상 연구한 하버드대 존 코토 교수의 변화관리 연구에 따르면 구성원들의 특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국내로 막론하고 모든 조직은 전체 20% 정도가 되는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부류, 그리고 전체의 60% 정도인 변화를 방관하는 부류, 마지막으로 나머지 20%의 부류는 무엇을 하든 반대하고 저항하는 부류가 있다는 게 존 코터 교수님의 연구 결과입니다. 많은 경영자들은 구성원들을 변화시키려고 할 때 함정에 빠집니다. 경영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구성원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부여하면 회사 전체가 바뀔 수 있다는 착각을 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어느 조직이든 변화에 강력하게 반대하거나 변화에 관심 없는 구성원들이 대다수라는 사실을 우선 인정해야 합니다. 바뀌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할 때 그 해법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평균적으로 20%의 구성원들은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영자들은 변화를 적극 수용하는 20%의 구성원들을 집중해서 변화의 주도 세력을 구축해야 합니다. 추진 세력이 없는 상태에서는 작은 변수에도 쉽게 변화와 혁신이 곧바로 중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999년 1조 엔이 넘는 부채와 3년 연속 적자에 시달리던 닛산 자동차의 당시 CEO 카를로스 고는 연구개발, 재무, 판매, 구매 등 다양한 기능을 담당하는 최고의 인재들을 모아서 크로스 펑셔널 팀을 구성해 도산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이 크로스 펑셔널 팀은 부도 직전에 닛산 자동차를 1년이라는 최단 기간의 흑자 기업으로 되돌려 놓았습니다. 그리고 닛산보다 10년쯤 앞선 1989년 미국 크라이슬러의 아이아코가 회장은 크로스 펑셔널과 비슷한 개념의 플랫폼 팀이라는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당시 자동차는 5년마다 한 번씩 새로운 모델이 나온다는 것이 정설이었는데 이 조직을 만들고 19개월 만에 신모델을 출시했습니다. 이 결과로 출시된 것이 바로 닷지 캐러밴이라는 미국 최초의 미니밴입니다. 이는 미국의 부도 위기에 크라이슬러를 구한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조직을 구성할 조직원들은 어떻게 선별할 수 있었을까요? 20%의 구성원들을 찾아내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새롭게 출시하는 서비스 브랜드명에 대한 아이디어를 도출해달라, 디지털과 관련된 교육에 자발적으로 참여해달라는 등 직접적인 활동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구성원, 아니면 팀에 누가 가장 이러한 디지털 변화에 익숙한지 질문을 하면 다수에게 지목을 받는 인원. 이런 업무적인 것이 아니더라도 회사에서 자발적으로 개인의 시간을 투자해서 관계를 만들어 나가고 시간을 할애하는 노력을 하는 구성원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그 핵심의 20%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의 핵심 인력은 현업의 문제를 정의하고 가구 역할을 할 일종의 앰버서더, 즉 디지털 챔피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을 찾아냈다면 DX 전문 조직에 잠시 파견을 보내거나 수단 근무를 할수 있게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변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려는 자세가 있는 부류이기 때문에 DX 조직에서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만으로 디지털 역량을 누구보다 빠르게 습득하고 또 익숙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만약 DX 조직이 없는 회사라면 DX를 목표로 하는 TF팀을 구성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TF팀에서 우리 회사의 여러 문제 중에 DX를 통해 풀 수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찾아내고 그것을 해결하는 과제를 내주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런 시간과 프로젝트가 자연스러워 그 사람들을 교육시킬 것입니다. 교육이 마무리되면 이들은 원래 자리로 돌아가게 되는데 여기서 또 많은 경영자들이 한 가지 오해를 하고 계신 게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이들이 원래 자리로 돌아가면 다른 팀원들에게 선한 영향력이 되어서 전체 구성원들의 DX 역량이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하신다는 겁니다. 조직 구성원들에게 새로운 기술을 교육시킬 때 많은 기업들이 이런 방법을 채택하십니다. 제조회사에서 직원들의 새로운 기술을 교육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보통의 경우 각 분야의 베테랑을 선발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들을 모아 교육을 하죠. 그리고 필요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 투자를 합니다. 각 부서에서 온 베테랑들의 디지털 역량이 향상되면 이들을 다시 원래 조직으로 복귀시킵니다. 상대적으로 접근이 용이하거나
단순 교육으로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은 이러한 전파 교육의 방법으로 기업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DX를 앞서 얘기한 방식으로 진행하게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들이 자신의 원래 부서로 돌아가 전파 교육을 하고자 할 때는 기존 조직을 지배하던 관성의 힘을 쉽게 넘어서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들이 상대적으로 소수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몸집이 작은 물고기는 몸집이 큰 기존의 구성원들에게 압도되고 잡아먹힙니다. 경영진들은 이들 베테랑이 기존 조직으로 돌아가 전체 역량을 끌어올려 줄 것을 기대하지만 DX에서 이야기하는 디지털 역량은 이런 방법으로 향상시킬 수는 없습니다. DX는 지적 정보의 습득과 전파를 넘어 보다 근본적인 근무 방식의 변화나 조직 문화의 근본적인 변화를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다음과 같은 솔루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선발되어 있는 전문가들을 투자를 아끼지 않고 교육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역량이 확보되었을 때는 이들 전문가들을 현업조직으로 곧바로 복귀시키지 말고 변화가 필요한 현업조직 옆에서 같이 일하도록 하는 겁니다. 물리적인 사무공간도 한 곳으로 모으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기존 조직을 전문가 조직과 같이 일하게 함으로써 업무 자체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 기반의 업무가 어떤 것인지 간접 경험을 하게끔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을 거치게 되면 현업조직은 전문가 조직과 비슷한 수준으로 디지털 문화를 이해하고 여러 도구들을 활용하는 데 있어 큰 어려움을 느끼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 현업조직이 어느 정도의 DX에 대한 이해와 활용이 가능하게 되면 또다시 다른 현업조직을 옆으로 배치해서 진행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랑비에 옷 젖듯 조금씩 전체 조직의 디지털 역량을 높이는 것이 효과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구성원들에게 새로운 디지털 기술을 소개할 때는 디지털 도구를 왜 사용하는 것이고 이로 인한 경영상의 이득이 무엇인지를 충분히 설명해야 합니다. 즉 공감대를 끌어내는 방식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시대가 바뀌니 우리 회사도 쫓아가야 한다는 식으로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성과 창출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과정이라고 설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술의 관점이 아닌 경영의 관점에서 생산성 향상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설명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경영진을 포함한 직원들로부터 공감대를 얻는 것이 DX 여정의 필수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바꾸는 것, 특히 일하는 방식이나 문화를 바꾸는 것은 기업에게 가장 어려운 숙제입니다. GX를 실행하는 과정에도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사람, 즉 구성원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성원들의 일하는 문화를 바꿔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GX를 향상시키는 조직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다음 다섯 단계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리더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두 번째, 현업의 문제를 정의하고 가교 역할을 할 앰버서더를 지정하기. 세 번째, 공통의 DX 조직 문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네 번째, 명확한 목표와 데드라인을 설정하기. 다섯 번째, 현업이 필요로 하는 불편사항을 수시로 커뮤니케이션하기. 이 단계의 핵심은 경영진과 DX 조직이 이끄는 탑다운과 구성원들의 바텀업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영진과 구성원이 DX를 하고자 하는 의지가 모이고 회사 구성원들의 인식과 행동을 어떻게 바꿀지 끊임없이 고민한다면 자기 조직에 맞는 새로운 DX 성공 방정식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한 줄 리뷰는 DX는 CEO와 구성원이 한 방향을 바라보고 참여할 때 적용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다툴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0: 수능 국어의 기본, 윤혜정의 개념의 나비효과.
1: 성적표를 받으면서 실제 말점이 확인이 되고 그동안 3년들이 이렇게 주마등처럼 스쳐가면서 너무 기뻤던 것 같아요. 2026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에서 만점을 받은 최장우입니다. 저는 이제 그런 학원과는 좀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학원보다는 학교에 좀 집중을 했고, 특히 이제 수특 수안에 있는 문학 작품을 한 세네 번 기본적으로 이렇게 본 것 같아요. 밤나무 그늘 아래라는 시가 연계 작품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아무래도 현대시이다 보니까 좀 내용도 어렵고 작품의 창작 배경이나 표현법 같은 것도 조금 파악하기 어려운 것들이 많았거든요. 국어는 1교시잖아요. 가장 수능 날 그날의 컨디션을 좌우하는 시간인데, 근데 이제 연계교재에 있었던 시고 미리 한 번이라도 좀 해제를 봤다면 시험장에서 시가 훨씬 잘 익혔을 거고 시간도 아낄 수 있었을 겁니다. 이 정도 시기에 이걸 해야겠다라는 거를 미리 생각을 해두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어요. 평가원 모의고사가 있을 때 직전에는 실전 강도를 올리려고 했습니다. 지금 9월 모의고사가 끝난 다음에는 실전 모의고사 콘텐츠들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했고, 따로 오답 노트를 쓰지는 않았고요. 고3 학생들 같은 경우는 시간도 많이 부족하니까 정답 오답 크게 상관하지 않고 다 그냥 해설지를 보면서 이렇게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이제 뭐 EBS 연계교재도 다시 복습을 했고, 그런 식으로 좀 최종적인 실전 강도를 높이면서 수능까지 갔던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좀 고통스러워도 꼭 참고 한 문제 한 문제 꼭꼭 씹으면서 뜯으면은 원하는 성적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장담합니다. 모든 수험생 여러분, 수험 생활과 목표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 네, 2027 수능완성농업 기초기술 22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도 저번 시간에 이어서 그전에 나왔던 기출문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오늘 함께 살펴볼 내용은 수능 특강 기준으로 해서 식품 가공 기술 15강, 16강 정도, 그리고 농산물 유통기술, 그리고 생명공학기술, 좀 뒤편에 있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셋다꼭한 문항씩은 꼭 나와요. 그렇죠. 한 문항씩 꼭 나옵니다. 자, 첫 번째 식품 가공기술부터 보겠습니다.

식품 가공기술도 수능 특강에는 크게 이제 두 개 강의로 되어 있어서 한참 이것도 이제 두 문제도 나올 때가 있었는데 최근에는 한 문항씩이 잘 나오더라고요. 네. 자, 식품 가공기술 맨 처음 나올 게 떡입니다. 떡을 분류할 수 있는가? 어떻게 제조 방법에 따라서 분류할 수 있는가? 일단 떡은 전분을 혼화시켜 만든 우리의 전통 음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떡은 오래되면 노화가 돼요. 노화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다? 딱딱해집니다. 딱딱해집니다. 떡을 크게 네 가지로 나눠 볼수 있습니다. 가공 방법에 따라 쪄요. 증기에 쪄서 만드는 떡. 맵쌀가루 또는 찹쌀가루 중에 찹쌀가루에 각종 잡곡 섞어서 시루나 찜솥에 쪄서 내는 것들. 시루떡, 백설기, 증편, 두텁떡, 약식이 여기에 속합니다. 그렇죠? 두 번째는 떡내로 칩니다. 진이겨서. 불린 찹쌀이나 맵쌀을 그대로 또는 가루 상태에서 찐 후에 떡내로 쳐서 일정한 크기로 절단한 다음에 고무를 묻혀 만든 떡이 되겠습니다. 인절미, 가래떡, 계피떡, 절편이 여기에 속합니다. 다음, 지지입니다. 지죠. 어디다가? 기름에. 튀김하고는 좀 달라요. 튀김 아니에요. 지지는 떡, 화전, 전병, 주악, 북금이 시작하면 북금이 많이 보죠. 네, 다 지지는 떡입니다. 지지는 떡. 다음 삶는 떡. 물에 넣고 삶아요. 물에 넣고 삶아. 근데 밀가루 반죽된 걸 물에 넣으면 물에 넣고 끓이면 어떻게 될까요? 다 퍼질 것 같죠. 그래서 곡물가루에 뜨거운 물로 반죽합니다. 익반죽해서 모양을 만들고 끓는 물에 삶아 익힌 다음 고물에 묻혀 제조하는 삶는 떡, 경단 오메기 떡이 여기에 속하게 되겠습니다. 자, 떡의 제조 원리 중에 전분의 호화, 전분의 노화. 전분의 호화는 전분에다 물을 넣고 열을 가하면 전분이 물을 흡수하면서 팽윤해져 부드러워지고 부피가 커집니다. 전분 분자의 규칙적인 배열이 풀어져서 점성이 증가하고 부드럽게 되는 현상이 호화, 알파화입니다. 그 밑에는 노화네요, 노화. 베타화. 어떻게? 그 부들부들해지고 해졌던 게 다시 딱딱해져요. 쌀이 따뜻한 밥, 막한 밥이 되면 전분이 호화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전분의 호화가 됐던 게 찬밥이 되면 다시 어떻게 돼요? 찬밥이 되면 딱딱해지죠. 그게 노화입니다. 노화. 자, 전분의 노화는 이 전분을 가지고 만들었던 제품의 품질을 낮추게 현상이 됩니다. 낮춰져요. 그래서 전분의 노화를 억제하는 방법, 이런 뭐가 있어? 수분 함량 조절하는 방법이 있고, 냉장 아니에요. 냉동을 시키거나, 탈수, 수분 함량 조절이나 탈수랑 같은 말이죠. 하거나 아니면 가장 완벽한 게 유화제 넣으면 되겠죠. 유화제. 이렇게 넣으면 노화를 좀 늦출 수 있습니다. 시험에 많이 나왔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갈변. 식품의 색깔이 변색이 돼요. 그 변색된 걸 크게 두 가지로 나눴죠. 효소적 갈변, 비효소적 갈변. 효소적 갈변은 따로 뭐 있는 게 아니고 그 식품 내에가 산소와 반응해서 그냥 발견되는 그런 효소가 있는 거예요. 그게 효소적 갈변이에요. 비효소적은 산소와 그냥 된게 아니고 무언가 바깥에서 에너지가 들어가야 돼. 예를 들어서 발효라든지 아니면 설탕을 뜨거운 팬 위에 설탕을 넣으면 설탕이 어떻게 돼요? 색깔이 갈색으로 변하죠. 고기 구우면 어떻게 색깔이 변하죠? 이런 게다 비효소적. 그러니까 보통 갈변에 관련된 문항에 나오면 제시문에 이게 효소적인지 비효소적인지를 골라라. 그 다음에 그거와 같은 범주에 속하는 사례를 고르시오라는 문항이 지금까지 주로 나왔어. 주로. 그러니까 효소적 갈색화 반응, 폴리페놀 옥시데이즈, 티로시네이즈는 무언가 잘라놓고 공기 중에 뒀더니 얘가 색깔이 변했어. 사과를 잘라서 그냥 뒀더니 사과가 갈변이 됐어. 감자를 반으로 잘라놨더니 공기하고 단 부분이 변색이 됐어. 이건 효소적 갈변.

아니면 된장의 원료인, 원재료인 콩이 덜 삶아졌을 때. 그리고 첨가된 소금이 골고루 섞이지 않았을 때. 이건 첫 번째와 같죠. 어디는 소금이 많고 어디가 소금이 적으면 그 부분이 산패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과일 및 채소류 젤리점 판정할 때 컵법, 스푼법, 당도개법이 있죠. 스푼으로 조린액을 떠서 떨어뜨려 보는 거. 컵법도 컵에 찬물을 담고 거기다가 조린액을 떨어뜨려 보는 거. 당도개법은 정말 당도를 한번 재보는 거죠. 이렇게 젤리점 판정법 세개 있었습니다. 그리고 식품의 가공원리 이제 이게 요즘에 많이 나와요. 그렇죠? 압착, 발효, 삼투압, 포화, 유화, 당화, 염지, 도정, 건조, 분쇄. 이거 말고도 많습니다. 많아요. 근데 이제 그중에도 좀잘 나왔던 게 발효, 효모나 미생물 따위 등이 발효를 시키죠. 유기화합물을 분해해서 알코올이나 유기산, 이산화탄소를 만들어내는 작용. 발효입니다. 삼투압. 농도가 서로 달라. 저농도에 있는 수분이 고농도로 이동하는 그런 현상. 예를 들어서 배추에 소금으로 절이면 물이 빠지죠. 아니면 무슨 청을 담글 때 거기에다가 설탕을 왕창 넣어놓으면 물이 또 생겨나죠. 이런 게다 삼투압이 되겠습니다. 호화는 조금 아까 했죠. 그 전분의 호화와 노화는 조금 아까 했고, 유화 서로 섞이지 않는 물과 기름 섞이지 않아요. 근데 이걸 아주 강하게 교반을 해버리면 물 분자 속에 기름이 쏙 들어가거나 기름 분자 속에 물이 쏙 들어가. 그래서 서로 이제 안전된 상태가 되어버린 거. 유화, 그러니까 섞이지 않는 두 개의 물질을 유타격을 형성하게 돼요. 유타격. 그러니까 분자 속에 다른 분자가 들어가서 나름 안정화되게 만드는 유화. 당화, 쉽게 만들 때 나오는 거죠. 단당류의 분자가 다른 당류와 결합하지 않은 후에도 그대로 유지되는 화학적인 변화. 염지, 고기를 재는데 소금뿐만 아니고 고기에 들어가는 소금, 설탕, 아질산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고기에 침투시키는 공정. 염지가 되겠습니다. 도정, 곡식의 나라를 찧어서 그 껍질을 벗겨내고 좋은 상태로 가공하는 작업, 도정. 건조, 말리는 거죠. 분쇄, 빻는 거죠. 이거 말고도 많습니다. 근데 주로 이런 것들이 나왔어요. 자, 이에 관련된 문항 몇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퍼즐이 완성될 때 서로 세로 낱말에 해당되는 떡과 같은 방법으로 가공하는 떡의 종류. 떡의 종류는 네 가지 있었다고 그랬죠. 뭐 치고, 지지고, 삶고, 치는. 그렇죠? 자, 그러면 지금 여기네요. 여기. 치는, 지지기, 두 개로만 구분했네요. 네 개도 아니고. 이러면 더 쉬워지죠. 자, A 가로는 삶과 만나면 응고해서 커드를 형성한 단백질. 치즈를 만들 때 커드를 형성하는 단백질. 카세인이죠. 카세인. 카세인. 자, B는 식품을 소금, 당, 유기산 용액에 담가 저장 기간을 연장하는 강, 염지. 아니, 절임이네, 절임. 절임. 그렇죠. 피클, 김치 등 절임. C는 중경 제철에 쓰이는 소 농기구예요. 제철이라는 작은 농기구. 삼각형의 날과 가는 목을 꼬부리고 자루를 끼운 형태. 호미죠, 호미. 호미. 그럼 여기는 인절미가 되네, 인절미. 인절미는 떡내로 쳐서 으깨는 떡이죠. 치는 떡이 되겠습니다. 자, 절편, 치는 떡입니다. 주악, 지지는 떡이죠. 가래떡, 치는 떡입니다. 볶음이 지지는 떡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역과 디귿으로 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인절미 찾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죠. 인절미 찾는 거. 자, 다음 문항 풀어보죠. 자, 이거 작년 9월 모의고사네요. 일반적으로 모의고사 문항이 수능보다 약간 좀더 어려운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수능은 아무래도 이제 이의신청 이런 거기 때문에 답, 정답, 정답 구성과 그리고 그 교육 과정이라는 걸 굉장히 타이트하게 잘 지켜줘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수능이 모의고사보다는 약간 더 쉬울 수 있습니다. 자, 9월 모의고사 16번.

알겠습니다. 다음은 곡류 가공식품에 관한 글이다. 가에 들어갈 효소네요, 효소. 지금까지 효소를 물어본 문항은 아마 이게 처음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자, 식혜는 엿기름 물에 쌀밥을 넣어 단맛이 나도록 삭혀 만든 전통 음료입니다. 주 재료인 엿기름을 만들기 위해서는 보리에 싹을 틔우고 조금 길러낸 다음 까불다 키를 위아래로 흔들면서 티나 거물 따위를 날려버리는 걸 까불다 그래요. 까불고 말려 빻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만든 엿기름에는 전분을 당분으로 분해하는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가효소가 들어가 있어요. 이 효소는 쌀밥의 탄수화물을 엿당으로 분해해서 식혜의 단맛이 나도록 합니다. 그러면 전분을 분해할 수 있는 거, 탄수화물 분해 효소가 뭡니까? 아밀레이스죠, 아밀레이스. 레닌은 응유 효소죠. 카세인, 단백질을 이렇게 단백질이 뭉쳐지게 만드는 응유 효소. 셀룰로이스, 팩티네이스는 섬유질을 분해하는 효소고, 프로테이스는 단백질을 분해하는 효소가 되겠습니다. 16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 정도면 이건 좀 어렵죠. 이건 좀 어려운 문항에 속합니다. 효소 이렇게 다 하는 건. 자, 16번 문항은 아밀레이스 탄수화물 분해 효소를 찾는 문항이 되었습니다. 자, 다음 6월 모의고사네요. 그러니까 수능 문항, 9월 모의고사, 6월 모의고사. 그러니까 각 시험에 평가한 각 시험에 꼭한 문항씩은 나오는 단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실습 보고서를 통해 알수 있는 원리, 가공 원리겠죠. 원리가 적용된 식품 가공 사례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수분의 이동 원리 알아보기. 일단 뭐 이것만 봐도 알겠는데. 우리가 가공 원리 중에 수분이 이동하는 건 하나밖에 없었어요. 하나밖에. 그렇죠. 물론 이제 뭐 건조해서 수분이 날아갈 수도 있는데, 수분의 이동이기 때문에 저농도에서 고농도 쪽으로 이렇게 수분이 넘어오는 거. 뭐였어요? 삼투압이죠, 삼투압. 한번 봅시다. 자, 껍질을 벗긴 생감자, 설탕, 중류수, 칼, 샬레, 숟가락 등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보니까 감자를 반으로 잘라. 이렇게 반으로 잘랐네요. 그리고 그 중간 부분을 파내서 그릇 모양의 감자 조각 두 개를 만들었어. 그러니까 감자를 이렇게 쪼갠 다음에 여기를 파내서 이렇게 두 개의 그릇처럼 지금 되어 있네요. 두 개의 감자 조각 중 하나에는 설탕을 넣어. 하나는 놓지 않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떤 변화가 생긴지 관찰을 했어. 실습 결과를 보니까 설탕을 넣은 감자 속에는 물이 들어와 있었어. 설탕이 있는 쪽에는 물이 있었고, 설탕이 녹고 물이 고 있었으면 설탕을 넣지 않은 감자 속에는 물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한쪽에는 설탕을 넣고 하나는 설탕을 넣지 않았는데, 한쪽에는 물이 생겨서 설탕이 녹았고 이쪽에는 물이 생기지 않았어. 그러니까 물이 왜 생겼냐 이거지. 물이 저 농도인 감자 속에 있는 저 농도의 쪽에 있었던 물이 설탕 고 농도의 설탕 쪽으로 지금 빨아서 나온 거죠. 농도 차이 때문에 삼투압이죠, 삼투압. 자, 삼투압의 원리 봅시다. 물을 건조시켰어. 아니죠. 우유에 레몬즙을 넣어 커드, 응유. 밀가루 반죽에 효모를 넣어 발효. 과일 주스에 젤라틴을 넣어 젤리. 배추를 소금물에 담가 절인 배추, 소금물에 담궜어. 이게 삼투압이네요. 농도 차이로 인해서 배추에 있는 수분을 빼내는 작업이죠. 자, 다음 문항 보겠습니다. 이것도 떡과 관련된 문항이네요. 떡의 가공 방법과 같은 방법으로 가공하는 떡의 종류예요. 자, 어떤 떡인가 봅시다. 부들 삿갓에 푸른 도롱이로 들녘 물가에 서 있는 시골 늙은이 생계는 서쪽 논밭에 달렸다오. 자, 모내기처럼 바로 장맛비 내릴 때요. 벼베기는 항상 개, 옆으로 갭니다. 어이니까. 항상 개가 살찌는 가을이라네. 갓 빚은 막걸리로 지신께 제사를 지내니 쪄서 만든 흰떡이 별미로구나. 그런데 쪄서 만든 흰떡, 이건 그러면 찌는 떡이 되겠네요. 쉽죠? 그럼 찌는 떡, 증편 찌는 떡이죠. 화전 지지는 떡이죠. 백설기 찌는 겁니다. 북구미 지지는 떡이죠. 기역과 디귿으로 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한 문항 더 풀어볼까요? 이것도 제조 원리네요.

자, 선생님, 오늘은 우유를 활용해서 바이오 플라스틱을 만드는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이 플라스틱은 합성 수지 플라스틱과는 다르게 생분해가 가능한 물질입니다. 우유를 활용해서 생분해가 가능한 바이오 플라스틱을 만듭니다. 우유 식초 비커, 거름망, 핫플레이트가 필요합니다. 실습 과정을 보니까 우유 200ml를 60도로 데운 후에 식초 20ml를 첨가해서 꺼져요. 우유 속에 카세인이 어떻게 됐어? 응고됐네, 응고. 응고되면 체에 걸려 유충을 제거했고, 추출된 카세인을 원하는 모양으로 성형했고, 성형한 카세인을 합성 수직 플라스틱에 준하는 강도가 생길 때까지 굳혔어. 응고, 우유 속에 있는 단백질을 응고시켰네요. 그럼 우유 속에 들어있는 카세인 응고, 응고가 나와 있는 거 봅시다. 두유에 간수를 넣고 두부 단백질이 응고가 돼서 두부를 만들죠. 응고. 곡물을 분쇄 아니고 소금에 절였으면 삼투압이죠. 즙 눌러서 즙을 짜내는 거 아니고 밀가루 반죽이 효모로 발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응고의 제조 원리는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농산물 유통 기술 보겠습니다. 일단 농산물 유통. 농산물이 생산자에서부터 어디 소비자에게까지 이르는 모든 활동이 농산물 유통이죠. 자, 농산물 유통의 기능은 일단 장소적 간격. 농촌에서 생산되는 걸 도시로 전국적으로 소비가 발생하는 지역으로 이렇게 분산시켜주는 장소적 간격을 좀 줄여주는 거. 시간적 간격, 보관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그 계절적 편제성 있죠. 생산은 어느 한때 집중이 돼 있어. 그런데 소비는 연중 계속돼. 그래서 그걸 보관이라는 유통의 기능으로 시간의 불일치를 약간 해소시킬 수 있습니다. 품질적 농산물은 공산품하고 좀 다르죠. 많이 다릅니다. 어떻게 달라요? 공산품은 그대로 찍어내면 돼요. 찍어내면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휴대폰, 그 휴대폰이 만약에 같은 기종이라면 속에 들어가는 부품 같고 같은 뭐랄까요? 능력도 같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농산물은 한 그루의 사과 나무에서 나오는 그 사과도 크기, 맛, 당도, 색도 다 다르죠. 이렇게 품질적 간격이 있어요. 이걸 뭘로 선별하고 등급화로 인해서 품질적 간격을 조금 줄여줄 수 있죠. 다음, 수량적 간격. 우리나라에서 농업을 하는데 그냥 자기가 먹기 위해서만 하는 농업을 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 텃밭 이끄는 거, 이건 농업인이라고 하지 않죠. 농업인은 거기서 자기가 먹고 살수 있는 경제적인 걸, 그러니까 돈을 좀벌수 있는 그 돈을 버는, 농업으로서 돈을 버는 사람을 농업이라고 그러죠. 그 농업인은 자기 먹을 만큼 1인분만 생산하지 않아요. 굉장히 대단위로 생산한 거죠. 그러니까 소수 대량 생산. 몇명안 되는 농업인이 굉장히 많은 생산. 그런데 다수 소량 생산. 어떤 사람이 쌀을 한 10톤 정도 생산을 해요. 근데 사람이 혼자 10톤을 다 먹나? 아니죠. 여러 사람이 조금씩 그걸 다 소분을 하죠. 그걸 소분이라는 유통의 기능으로 이 간격을 좀 줄일 수 있는 거죠. 자, 농산물 유통의 특성. 이것도 잘 나오는 문이에요. 그 내용 요소입니다. 계절적 편제성. 뭐예요? 생산을 할 때는 정해져 있어. 쌀 언제 나와요? 물론 뭐 시설이나 이런 데서는 사계절 나오겠지만 쌀 하면 벼 하면 보통 이제 가을에 수확을 하죠. 가을에 수확. 그러니까 그것처럼 생산을 할 때는 딱 정해져 있는데 소비는 연중 계속되는 거. 계절적 편제성, 부피와 중량성. 공산품에 비해서 농산품은 커요. 무거워. 휴대폰 한 100만 원씩 하죠. 수박 한 덩이 10kg 되는 것도 10만 원안 해요. 그렇죠. 그만큼 부피가 크고 무거워. 그렇기 때문에 보관이 좀 까다롭습니다. 그리고 농산물은 수분이 많아. 그래서 부패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다시피 한 나무에서 나온 농산물이라도 달라요. 품질이 달라. 그리고 하나의 농산물 가지고 용도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 공업용으로 쓸 수도 있고, 식용으로 쓸 수도 있고, 가공용으로 쓸 수도 있고, 다양하게. 그리고 수요와 공급의 비탄력성. 왜냐? 농산물이 생장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우리나라에 쌀이 확 부족했다.
그럼 내일 쌀을 생산을 할수 있냐 이거죠. 그건 안 되죠. 그렇죠. 그 생육기간인 것 때문에 수요가 갑자기 터진다고 해서 그 수요를 맞출 수 없고, 그렇다고 수요가 갑자기 부족하다고 해서, 수요가 뭔가 공급이 많다고 해서 수요를 줄일 수도 없어요. 그렇죠. 벼가 이거 하고 있는데, 야, 익는 걸 잠깐 멈춰줄 수 없겠니? 멈출 수 없어요. 그렇죠. 다음, 우리나라 이제 영농 규모의 영세성. 농가가 좀 작아요. 그렇기 때문에 생산비가 좀 많이 들어가는 편이죠. 국제적으로 봤을 때. 자, 농산물 거래. 크게 현물 거래와 선물 거래로 나눕니다. 현물 거래는 현재 물건이 눈앞에 있어요. 그래서 현재 판매를 할수 있어. 그 현물 거래에는 도매시장 거래, 소매시장 거래, 그리고 산지 직거래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 거래, 도매시장 거래, 소매시장 거래. 농산물을 생산한 사람이 이걸 도매시장에 팔 거냐, 소매시장에 팔 거냐. 이렇게 도매시장 거래, 소매시장 거래로 나눌 수가 있고, 아니다. 시장으로 하지 않고 직접 생산자가 소비자에게 직접 팔겠다. 산지, 직거래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도매시장에서 경매. 경매. 이것도 한참 잘 나오다가 요청이 잘안 나오죠. 경매. 경매 진행 방식에 따라 고정식, 이동식, 경매에 참여하는 사람이 그 자리에 참여를 하느냐? 그러니까 참여하는 사람은 가만히 앉아있고 물건이 왔다 갔다 하느냐? 아니면 사람이 그 물건에 맞춰서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느냐? 따라서 고정식, 이동식으로 나눠볼 수가 있고요. 가격 형성에 따라 상향식, 하향식, 동시호가식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고, 경매 응찰 방법에 따라 뭐 전자식이냐? 수지식이냐? 기록식이냐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매 기술적인 방식에 따라 현물이냐, 견본이냐, 번호 경매냐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선물 거래. 현물 거래는 현물은 현재 팔고자 하는 게 눈앞에 있어. 그래서 이걸 도매시장에 팔 거냐, 소매시장에 팔 거냐, 아니면 직거래로 팔 거냐. 이게 현물이고, 선물은 현재 존재하지 않아. 앞으로 생산이 될 거야. 앞으로. 한 서너 달 후에 그때 생산을 할 거야. 근데 그 계약을 지금 해버리는 거지. 그래서 선물도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어요. 선물 거래, 선도 거래. 이거 두개 가장 큰 차이점은 뭐다? 거래소. 선물 거래는 거래소를 통해 거래를 해요. 그러니까 거래소에 등록되어 있는, 거래소가 이미 행하고 있는 거래 방법, 계약 단위, 만기 등이 이런 게 계약할 수 있는 게 표준화되어 있어요. 그에 비해서 선도는 거래 당사자가 협의를 해요. 가격도, 날짜도, 금액도. 그러니까 선도 거래는 어떻게? 거래 쌍방의 신용, 거래 당사자들끼리 신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선물 거래는 거래소가 있어요. 거래소. 이 거래소에 의해서 거래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신뢰도가 높죠. 네. 자, 다음 전자상거래. 전자상거래. 전자상거래, 뭐 어렵지 않죠? 온라인을 이용해서 물건을 사고 팔면 다 전자상거래입니다. 인터넷과 같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정보통신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람들만 이용할 수 있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거래 전반을 포괄하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B는 비즈니스가 되겠고, G는 가버먼트. 그러니까 B는 비즈니스 기업이 되겠고요. G는 정부, C는 컨슈머에서 소비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자하고 소비자 직거래 C2C, 기업과 기업의 거래 B2B, 정부와 정부의 거래 G2G, 기업과 정부의 거래 B2G. 어떻게 되는지 알겠죠? 자, 이와 관련된 문항 이렇게 풀어보겠습니다. 자, 다음 사례에서 나타난 농업인 A, B의 농산물 거래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임대로 고른 것은? 자, 일단 농업인 A. 이 농업인 A는 농업법인을 창업해서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온라인에서, 농업법인을 창업해서 온라인에서 개인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있어. 법인의 자체 쇼핑몰 홈페이지를 만들어 소비자와 쌍방향으로 소통해서 고객의 구매 수요를 파악하고 있어요. 농업인 A씨는 전자상거래를 통해서 하고 있네요. 자, 농업인 B. 농업인 B는 마을 사람들과 아하, 장목반을 조직해서 농산물을 도매시장 법인 시장으로

제품을 하고 있네요. 통해 공동 판매 3원칙을 지키며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자, 장목반 구성과 네, 공동 판매 3원칙 때문에 옳은 내용입니다. 자, 농업인 A의 농산물 유통 경로는 농업인 B보다 단순하다. 농업인 A씨는 법인에서 온라인에서 바로 소비자. 농업인 B씨는 장목반, 그다음에 도매 시장으로 갔다가 다시 소비자에 거네요. 그러니까 농업인 A의 E, A씨의 농산물 유통 경로는 B보다 단순한 게 옳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도매 시장을 거쳐가죠. 그래서 니은과 디귿으로 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작년 9월 모의고사네요. 다음 학생들의 대화에서 A에서 C가 언급한 농산물 거래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찾아봅시다. 얘들아, 우리 영농 창업 계획서에 농산물 거래 방식에 관한 내용이 빠져 있어. 혹시 좋은 아이디어가 있니? 물어봤어. 그러니까 A가 주변 농산물 가공업체와 계약을 통해서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자. 사전 계약을 통해 선물이네, 선물. 사전 계약을 통해 거래하면 출하기 농산물을 가격 변동에 따른 손실을 피할 수 있을 거야. A는 선물 거래. B 보겠습니다. 주말마다 열리는 근처 장터에서 우리가 생산한 농산물을 직접 판매합니다. 직거래가 되겠네요. 직거래. 자, C는 나는 자체 인터넷 속 쇼핑몰이네를 구축해서 온라인상에서 개인 소비자만을 대상으로 거래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건 온라인 전자상 거래가 되겠습니다. 자, A의 거래 방식. A의 방식은 사전 계약이죠. 선물 거래. 자, 이 거래 방식은 거래 시점에 따라 분류하면 현물 거래가 아니고 선물이 되겠죠. 선물 거래. 자, B. B는 근처 장터에서 직접 판매해요. 그러니까 이건 산지 직거래. 옳은 내용입니다. C는 유통 경로가 3단계로 구성된다. 이 유통 경로 3단계라는 게 뭐냐면 생산자에서부터 소비자까지 갈 때, 이 안에 몇 단계로 나눠졌냐, 이거죠. 여기에 만약에 소매 시장만 있다, 이러면 1단계. 이러면 1단계. 그런데 도매가 있고 다시 소매가 있다, 이러면 2단계. 도매가 있고 다시 중도매인이 있고 다시 소매로 갔다. 소매로 가서 다시 소비자로 간다. 이건 3단계. 이건 3단계예요. 그러면 C는 어디서? 자체 쇼핑몰에서 바로 어디로 가요? 소비자한테 가니까 생산자에서 바로 소비자로 가니까 0단계가 돼요. 0단계.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리을 C의 방식은 전자상거래는 B의 방식이 직거래죠. 직거래보다 시장의 지역적인 범위가 넓다. 그렇죠. C는 인터넷만 되면 어디서든 국가 밖에서도 살수 있는 거죠. 니은과 리을로 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학생 A가 작성한 창업 계획서네요. 무슨 문항이죠? 위 창업 계획서에서 판매 계획에 나타난 거래 방법의 특징이네요. 판매 계획. 판매 계획 보니까 유통비 절감을 위해 인터넷 쇼핑몰을 구축해서 개인 소비자만을 대상으로 판매를 하고 있어요. 전자상거래네요. 전자상거래. 자, 전자상거래는 유통 경로가 복잡하나요? 그렇지 않죠. 도매시장이나 이런 데 거치지 않으니까 복잡하지 않아요. 거래 시간과 공간이 제약이 없죠. 인터넷만 되면. 중도매인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니은으로 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볼까요? 다음 기사에 나타난 농산물의 소비 변화를 분석한네요. 이제 이런 문항은 생각보다 쉽죠. 왜냐하면 여기서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 그 주제 파악만 하면 되거든. 주제 파악만. 이 안에 있는 내용만 가지고 추리하면 되니까요. 자,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집밥 열풍이 불면서 HMR, 가정식 대체. 이 HMR 시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HMR은 재료가 손질된 것은 물론 어느 정도 조리가 된 상태네. 가공 및 포장이 돼서 완전 조리 또는 반조리 형태의 제품이에요. 그러니까 HMR을 이용하면 요리에 필요한 과정이 대부분 省略되고 간단히 데우거나 끓이는 과정만으로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밥국, 샐러드, 면 요리, 반찬 등 다양한 형태로 출시되고 있으며 한끼 분량의 소용량으로도 제품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찾아볼 수 있는 건 뭐예요, 지금? 손질이 돼 있어. 어느 정도 조리도 돼 있어. 완전 조리도 돼 있어. 그러니까 일단 간편해. 편해. 그리고 소용량. 소형화돼 있다. 뭐

이거 두개 정도 찾을 수 있겠네요. 로컬 푸드 나타나지 않죠. 로컬 푸드는 그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그 지역에서 소비하자 나타나지 않고 편의식품, 안전식품, 어느 정도 조리가 된 편의식품, 어느 내용이고요. 대용량 아니죠. 소용량이지. 친환경 나타나지 않았고요. 건강기능성, 건강 안 나타나 있습니다. 20번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런 문항은 정말 그냥 읽어보면 그 안에 답이 있는 그런 문항이 되겠습니다. 자, 11번 문항 볼까요? 이건 24년도 수능 문항이네요. 농산물 거래 방식입니다. 자, 거래 장소만 봅시다. 공식적인 거래소가 있고 당사자 간의 협의가 필요하네. 학습 내용 보니까 장내 일정 시점에 따라 미리 정한 가격으로 선물이네, 선물. 선물인데 가는 공식적인 거래소가 있어. 그러니까 여기는 선물 중에 선물. 여기는 당사자 간의 협의래. 그러니까 선, 도, 거래. 그렇죠? 그러면 선물 거래는 받대기, 포전 매매가 있다. 이건 선, 도, 거래의 일종이죠. 가 방식, 선물 거래는 선도 거래보다 표준화된 방식이 있어. 왜? 공식적인 거래가 있으니까. 거래소가 있으니까. 정답. 나가와 나 방식은 현물 거래 범주에 들어가지 않죠. 선물 거래 범주 들어가요. 선물. 그래서 니은으로 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생명공학 기술이에요. 생명공학 기술. 생명공학 기술도 평가원 문항에서 꼭한 문항을 나옵니다. 꼭. 그런데 이 문항도 어느 정도 틀이 잡혔어, 틀이. 틀이 잡혔다는 말이 뭐냐면, 물어보는 형식이 굉장히 비슷해요. 지금까지 나왔던 문항들 대부분. 몇년 동안 수능이 그랬고, 몇년 동안 그, 모의고사가 그랬어요. 자, 일단 생명공학 기술을 한번 나눌 줄 알아야 돼. 자, 첫 번째, 조직배양 기술. 대량 증식 기술, 무병 개체 증식 기술, 품종 개량 기술, 바이오리액터 기술. 이거 따로 좀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이건 지금쯤이면 다 알고 있어야지. 조직배양 기술. 말 그대로 작은 조직을 크게 키워서 하나의 개체로 만들어내는 기술. 조직배양 기술. 동물 생명공학 이용해서 수정란과 체세포 복제. 수정란을 쪼개서 같은 DNA를 가진 두 개의 수정란. 그러니까 이렇게가 복제죠. 체세포는 체세포에서 핵을 떼어내고 난자에서 세포질을 가지고 와서 이거 두 개를 수정란으로 만드는 기술이죠. 그래서 세포 핵을 공여해준 동물과 같은 동물이 나오는 그런 복제 기술. 줄기세포는 지금까지 잘 나오지 않았고 이번에도 잘안 나올 것 같아요. 수정란과 체세포 복제에 대해서는 알아놓읍시다. 다음 분자표지 기술.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이 생명공학 기술 중에 가장 많이 나온 기술이 아마 분자표지가 아닐까 싶고, 그 다음으로 많이 나온 게 유전자 제조학 기술. 그 다음으로 나온 게 조직배양 정도로 볼수 있겠습니다. 자, 분자표지 기술은 뭐냐면, 우리가 그냥 눈으로 봐서는 모르겠어. 똑같아. 똑같이 생겼어. 그래서 얘네들을 유전자의 DNA 염기 서열 차이를 감별을 해버려요. 염기 서열 차이를. 그래서 감별을 해. 분자가 표지판 들고 있어요. 난 누구야? 하고. 얼굴로는 몰라. DNA 염기 서열 차이를 감별해. 그 DNA 염기 서열 차이를 감별하는 기술이 전기영동법. 전기영동법. 그래서 분자표지 기술이 만약에 사례에 나온다 그러면 보통 무언가를 비교했다, 판별했다, 아니면 무슨 마커를 사용을 했다. 그런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다음, 식물 형질 전환 방법. 형질 전환이란 지금까지 없었던 형질을 만드는 새로운 품종을 만들어내는 거죠. 흙 속에 있는 아그로 박테리아를 이용한 아그로 박테리아법, 그다음에 유전자 총법, 그리고 돌연 변이 유도 방법, 그리고 원형질체 융합법에서 세포 융합법 이렇게 나타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와 관련된 문항 한번 보도록 하지요. 자, 발문 봐요, 발문. 다음 기사에 나타난 생명공학 기술을 농업에 적용한 사례예요. 여기서 어떤 기술을 사용했는지 그걸 알아내고 그 기술을 사용한 사례. 지금까지 나왔던 문항 중에 대부분이 이런 형식으로 나왔어요. 이런 형식으로. 그러니까 요 부분 지금 답지 있죠, 답지.
답지가 그 기존에 봤던 그러니까 기출문제 한 10년 거 찾아보면 답지가 중복이 된게 굉장히 많아요. 이유는 이거 자체가 정확해야 되잖아. 정확해야 돼. 정확해야 되니까 많은 답지를 마구 그냥 뭐라고 할까 그냥 문장만 맞게 그렇게 쓸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맞아야 되는 사례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 사례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답지 자체가 한정이 돼 있어요. 한정이. 자, 봅시다. 캐번디시는 전 세계인이 먹는 수출용 바나나의 99%를 차지하는 품종이에요. 최근 파나마병이라고 불리는 치명적인 곰팡이병에 이 TR4가 확산되면서 캐번디시는 멸종위기에 처해 있다. 뭔가 어려운 말이 좀 많긴 한데 쉽게 말하면 그거죠 지금. 바나나, 사람이 먹는 바나나에 곰팡이병이 발생됐다 이거예요. 자, 세모세모 연구팀은 야생 바나나에서 이 TR에 강한 유전자 뭔지는 몰라도 이렇게 생긴 유전자를 찾아냈어. 이 유전자를 아그로박테리아 흙 속에 사는 이 아그로박테리아를 이용해서 캐번디시에 집어넣었어. 그러니까 이 곰팡이 병에 걸리면 죽어요. 이 캐번디시라는 품종이. 그런데 이 곰팡이 병에 강한 유전자를 가진 야생 바나나죠. 유전자를 가진 야생 바나나에서 이 유전자를 찾아냈어. 그 유전자를 어떻게 아그로박테리아를 이용해서 이 캐번디시에다가 집어넣어서 그러니까 기존에 없던 새로운 품종 이거에 강한 유전자가 들어간 새로운 품종이 나타난 거지. 형질 전환 기술이죠. 유전자 제조업 기술이고. 그렇죠. 그럼 여기서 유전자 제조업 기술 살인을 찾아보면 되네. 자, 분자 마커야. 분자 마커는 분자 표지죠. 분자 표지 아니고 우리가 찾는 건 유전자 제조업 형질 전환 기술. 체세포 핵을 이용해서 복제양, 이건 체세포 복제 기술이고, 양배추의 꽃가루를 이용해서 반수체 생물, 이거 조직 배양이죠. 생물 반응기를 이용해서 산산 배양의 바이오리액터, 조직 배양 기술, 안토시아닌 관련 유전자를 도입을 했네. 그래서 보라색 토마토를 개발을 했어. 새로운 유전자를 도입을 해서 새로운 품종을 개발을 했어. 5번이 정답입니다. 그렇죠? 이 생명과학 기술 문제 자체가 이 기술을 어떻게 하냐 이렇게까지 물어보잖아. 우리 왜냐면 우리 그 농업 기초 기술이라는 교육 과정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게 이걸 어디다 어떻게 쓰는지 한감 정도만 잡으면 돼요. 감 정도. 정확히 알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자, 다음 26강도 대수능 1번. 다음은 생명공학 실습의 사례인데 이거 아까 1번 문제에서 풀어본 거네요. 문항을 봅시다. 위 사례에서 가에 들어갈 실습 목표의 내용. 실습 목표의 내용. 아, 여기 들어갈 실습 목표. 뭘 위한 실습인가? 그러면 실습 과정을 한번 봅시다. 실습 과정. 클린 벤치를 작동시켜서 무균 환경을 조성을 합니다. 줄기의 선단부를 자른 후에 소독液에 담가. 줄기 윗부분을 자른 후에 소독液에 담가 소독하고, 줄기 선단부를 멸균수로 세척을 합니다. 무균, 멀균, 소독. 전부 다 멸균을 하고 있네요, 지금. 메스를 이용해서 줄기 선단부에 있는 생장점을 0.3mm로 떼어냅니다. 떼어낸 생장점을 멸균된 배지에 치상을 했어요. 자, 생장점을 멸균된 배지에 치상을 했네. 그러면 생장점은 뭐가 없다? 바이러스가 없지요. 그래서 병에 걸리지 않은 그런 묘목을 재배할 수가 있는 거죠.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조직 배양 기술이죠. 생장점에서 나온 작은 조직을 하나의 큰 개체로 키운 조직 배양 기술이 되겠습니다. 자, 위사로 가해서 가해 들어갈 실습 목표. 염색체를 배가시키는 반수체 아니고, 세포벽 제거에서 원형질체 융합 아니고, 바이러스 감염된 무병목,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는 생장점을 이용해서 작은 걸 크게 키웠습니다. 조직 배양 기술. 자, 수정란 이식
수정란을 인식해서 우수 개체를

대량 생산한다. 수정란 20기술 아니고 아그로박테리움을 이용해서 형질 전환 체 유전자 제조업체 형질 전환 동물을 만든다. 아닙니다. 자, 조직 배양 기술이 들어간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항 또 풀어볼까요? 자, 다음 대화에 나타난 생명공학 기술을 농업에 적용한 사례네요. 자, 농업에 적용한 사례. 이건 실습 목표를 물어보는 문항이었고, 이것도 농업에 적용한 사례. 그렇죠? 자, 그러니까 9월 모의고사는 농업에 적용한 사례. 작년 대수능 1번은 이게 사례는 아닌데 어떤 기술인지를 물어보는 문항. 그리고 6월 모의고사는 농업에 적용한 사례. 그러니까 작년 보니까 작년에 6월, 9월 모의고사는 비슷한, 그렇죠? 문항이 내용만 좀 다를 거지 똑같은 거죠. 똑같은 거. 여기는 뭐가 나와요? 사례가 나와요. 무슨 사례? 이거 조직배양으로 했느냐, 분자표주로 했느냐, 유전자 제조업으로 했느냐.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서는 어떤 사례, 어떤 기술이 이용된지 그것만 찾으면 되는 거고. 9월 모의고사하고 똑같은 문항입니다. 포장만 달라졌어. 포장만. 근데 올해도 이렇게 나올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어떤 생명공학 기술이 들어가 있나 봅시다. 가루쌀 품종과, 가루쌀 품종과 일반 쌀 품종이 섞여 있다면 구분할 수 있나요? 품종 검정 키트로 간편하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품종 검정 키트는 어떤 기술을 이용한 거죠? 그러니까 가루쌀 품종의 시젖 유전자 이것의 DNA 염기 서열을 이용한, 염기 서열 차이를 이용한 기술. 그냥 보면 몰라. 모르기 때문에 DNA 염기 서열 차이로 무언가를 판별하는 기술, 분자 표지 기술. 그렇죠? 분자가 표지판 들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나 누구라고? 눈으로 봐서는 모르는데 이 염기 서열 차이를 이용해서 아, 나 누구구나 이렇게 알아내는 기술, 분자 표지 기술. 분자 표지 기술에 보통 검정 키트 또는 마커가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 끝에를 보면 분자 표지 기술은 구별을 해내야 되니까 뭔가 틀린 거, 그러니까 비교하거나 구별하거나 판별하거나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문장이 떨어져요. 볼까요? 만들었다, 생산했다, 판별했다. 일단 이거 같아. 생산할까, 개발하였다. 이거 같은데 한번 봅시다. 핵치환 기술 유형에서 복제양을 만들었다. 이건 수정란 복제. 그렇죠? 아니죠. 딸기의 생장점을 비교해서 무병주. 이거 조직배양 기술이죠. 분자 표지를 이용해서 수입 쇠고기를 판별하였다. 정답. 네 번째, 당근의 체세포를 배양해서 인공종자 조직 배양 기술이죠. BT 유전자를 도입해서 해충 제어 새로운 국화를 개발을 한 유전자 제조업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년 전 수능 문항이에요. 어때요? 농업에 적용한 사례. 2년 전 수능 문항, 농업에 적용한 사례. 그러니까 지금까지 수능이 대부분 이렇게 나왔어요. 농업에 적용한 사례. 단, 여기에 나타난 기술이 무슨 기술인지를 먼저 알고, 그 다음에 사례를 찾는 거죠. 자, 다음 강연에 나타난 생명공학 기술을 농업에 적용한 사례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걸프만 습지에 서식하는 염생식물. 그러니까 좀, 그 소금기 나트륨이 있는 쪽에서 잘 사는 염생식물 비에너티아의 유전체를 이용해서 내염성 있는 배추를 개발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연구 과정 보니까 비에너티아의 내염성 유전체를 분석하고 무엇인지는 몰라도 이 유전자가 염분에 저항성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 그래서 아그로박테리움을 벡터를 제작을 했고 배추에 적용하는 내염성 분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염분 농도가 높은 환경에서 건전한 생육을 이뤄냈다는 내용이네요. 자, 뭐가 나왔어요? 지금 아그로박테리움이 나왔지. 이놈 뭐 하는 놈이야? 유전자를 옮겨주는 놈. 유전자를 옮겨주는 놈. 그렇죠. 유전자를 옮겨서 새로운 유전자를 더해주는 거. 유전자 제조업 기술 찾으면 되겠지. 자, 방사선. 아니죠. 체세포 복제 아니죠. 감자와 가지 세포 융합 아니죠. 이 유전자를 도입을 했어. 유전자 제조업 기술. 그렇죠. 이렇게 찾으면 됩니다. 4번. 하나만 더 풀어볼까요? 자, 이건 24년도 수능 문장이네요.

다음 기사였다면 생명공학을 또 농업에 적용한 사례네. 농업에 적용한 사례. 지금 농업에 적용한 사례만 계속 나오다가 작년 수능에서만 좀 다르게 종류를 찾는 문항이었어요. 자, 여기 보면 빨간 장미, 노란 장미, 분홍 장미, 흰 장미 등 장미는 아름다운 만큼이나 다양한 색을 가지고 있어. 하지만 중세 시대부터 수많은 육종 노력에도 불구하고 파란색 장미를 만들 수가 없었어. 그래서 파란색 장미의 꽃말이 뭐였다? 불가능. 장미의 파란색 색소를 생성하는 유전자가 없어. 꽃과 식물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에게 파란 장미는 도달할 수 없는 불가능했어. 그런데 최근 인위적으로 장미의 붉은색과 주황색 색소를 생성하는 유전자 발현을 억제한 다음에 피투니아에서 파란색 색소를 생성하는 유전자를 도입을 했어. 그럼 무슨 기술이에요? 유전자 제조업 기술, 형질 전환 기술이네. 그러면 체세포 핵을 이용해서 복제양 아니고 무병주 아니고 유전자를 삽입해서 제초제 저항성 목화를 개발해. 정답이 되겠습니다. 3번이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생명공학 기술까지 해서 식물과 동물을 빼놓고 나머지 다 풀어봤어요. 오늘 했던 내용도 21강하고 내용이 좀 비슷하죠. 그렇게 난도가 높게 나오지 않습니다. 네, 그냥 한 번씩 읽어보고 감만 잡아도 수능을 풀수 있는데 수능 특강부터 같이 했던 친구들이면 좀 충분히 다 잡아낼 수 있는 문항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식물과 관련된 내용을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고생 많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범블리 정성범쌤입니다. 자, 오늘은 4강 역학적 에너지 보존 파트입니다. 자, 역학적 에너지 보존은 우리 수능 물리학 1에서 4페이지의 거의 마지막 문제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하죠. 그리고 문제를 읽다 보면 조건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이 조건들을 하나하나씩 다 챙기다가 시간을 보내는 경우도 있고 중간에 실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 문제들, 어떠한 문제들이 있고 또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고 어떤 개념으로 우리가 적용을 하면서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는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약점 공략 첫 번째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당연히 역학적 에너지 보존 관련된 문항을 여러분들이 해결을 하려면 에너지와 관련되어 있는 공식을 명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죠? 그 첫 번째 공식은 바로 운동 에너지죠. 그쵸? 운동하는 물체가 가지는 에너지로서 운동 에너지 EK는 2분의 1의 mv제곱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뒤에서도 우리가 문제를 다룰 때 같이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식을 좀 간편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운동 에너지를 이 식을 다 쓰지 않고 2분의 1 mv제곱의 형태를 라지 k 이렇게 간단하게 쓰기도 할 겁니다. 알겠죠? 자,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특정 기준면에서 특정 높이의 물체가 있을 때 그 물체가 가지는 에너지, 물체에 저장되는 에너지, 그 에너지를 우리는 중력 포텐셜 에너지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mgh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죠? 자, 이 mgh도 마찬가지로요. 위에서 운동 에너지처럼 라지 K와 같이 라지 P로 표현을 할 거예요. 알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탄성 포텐셜 에너지인데요. 우리가 역학적 에너지 보존 문항을 풀다 보면은 용수철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용...

용수철이 원래 길이에서 압축되거나 아니면 늘어났을 때그 용수철에 저장되어 있는 에너지를 우리는 탄성 포텐셜 에너지라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이 탄성 포텐셜 에너지 우리가 EP라고 표현을 할 거고요. 2분의 1 KX의 제곱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여기에서 K라고 하는 거는 용수철 상수고요. X는 원래 길이에서 변형된 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여기서 변형이라고 하는 거는 압축된 것도 있고 원래 길이에서 이렇게 늘어난 것도 있고 두 가지 경우에 해당이 되겠죠? 자,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간략하게 기호로 표현을 하기 위해서 중력 포텐셜 에너지의 P와 구분을 해서 P 프라임 이런 식으로 보통 표현을 할 거예요. 알겠죠? 자, 우리가 탄성 포텐셜 에너지를 적용하는 문제에서 크게 이제 두 가지 상황으로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 자, 우리가 평형점이라는 개념을 용수철이 매달린 물체가 수평면에 놓여져 있는 그런 상황. 첫 번째, 이런 상황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 상황은 뭐냐면, 용수철이 천장에 매달려 있는데, 그 용수철에 물체가 매달려 있는 이런 상황 두 가지로 크게 나눠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수평면에 물체가 놓여져 있는 이런 상황에서 평형점이라고 하는 것은 고유 길이인 지점을 우리가 평형점이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렇게 중력장 상황, 매달려 있는 상황이라고 보았을 때는 중력과 용수철의 탄성력이 평형을 이루는 그 지점이 바로 평형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평형점의 특징은 가속도가 0이고 속도의 크기가 최대인 지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에너지 관련 공식은 당연히 기본적으로 다 아셔야 되고요. 이 공식들에서 여러분들 이제 문제의 상황마다 뭐 예를 들어서 물체가 두 개, 세 개, 네 개가 있는데 그 물체의 속력이 다 똑같다라고 한다면 각 물체의 운동 에너지는 질량비에 의해서 결정이 될수 있다. 우리 초반부에 썼죠. 어떤 세 개의 물리량이 있을 때 하나의 물리량이 일정하다 같다라고 한다면 나머지 두 개의 물리량의 관계를 이런 식으로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뭐 중력과 속도 일정하니까 물체의 질량도 일정한 상황에서 중력 포텐셜 에너지의 B라고 하는 것을 그렇죠. 기준면으로부터의 높이 B로 정리할 수 있는 거. 이런 식의 어떤 물리량들 사이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등가속도 운동 공식 얘기할 때도 한번 다뤘었는데요. 하나의 물리량이 같다, 일정하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나머지 물리량들을 비교하는 연습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이제 두 번째로 들어갈 건데요. 두 번째는요, 바로 1 운동 에너지 정리라는 겁니다. 자, 물체에 작용하는 R자 힘이 한 1이라고 하는 것은, 자, 여기다가 R이라고 써볼게요. R자 힘이 한 1입니다. R자 힘이 한 1은 그 물체에 무엇과 같냐면, 그렇지.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과 같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물체가 만약에 양의 1을 한다라고 한다면, 물체의 운동 에너지는 증가할 것이고요. 그죠? 물체가 음의 1을 한다라고 한다면, 운동 에너지는 감소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1 운동 에너지 정리에서 여러분들이 주의하게 보셔야 될 거는 바로 요 R자 힘. 그냥 힘이 아니라요. R자 힘이 한 1이라는 거죠. 그래서 R자 힘이다라는 것을 꼭 체크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 이제 그다음 세 번째로 갈 건데요. 역학적 에너지 보존에서 기본적으로 쓰여야 하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 개념입니다. 공기 저항이나 마찰력과 같은 비보존력이 일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중력에 의한 역학적 에너지 보존, 탄성력에 의한 역학적 에너지 보존, 다 이런 식으로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 상황이 있을 텐데, 역학적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여러분들? 역학적 에너지. 바로 운동 에너지하고 중력 포텐셜 에너지. 그러니까 포텐셜 에너지의 합.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의 합이 어떠하다? 어떠한 위치에서든지 간에 일정하다라는 거잖아요. 뭐 하나의 예시로 물체가 위에서 아래로 낙하하는 경우를 생각을 해보세요. 공기 저항 마찰 없습니다. 그럴 때이 물체가 어느 지점에 있든지 간에 각 지점에서의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의 합은, 즉 중력 포텐셜 에너지의 합은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운동 에너지, 중력 포텐셜 에너지 합은 일정합니다라는 것을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라고 하겠죠. 자, 두 번째 상황은 탄성

중력에 의한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에요. 자, 이때도 용수철에 매달린 물체의 운동 에너지와 용수철에 저장된 탄성 포텐셜 에너지의 합늘 일정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겠죠. 자, 요거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체크를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자, 잘 보세요. 선생님이 지금 두 군데를 한번 비교를 해볼 건데요. 자, 1번 지점, 여기 1번, 그다음에 2번 지점, 딱요두 개를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자, 1번 지점은 기준면에서부터 특정 높이만큼 있는데, 이곳에서 물체를 잡고 탁 놨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초반부에 이곳에서의 물체의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 중력 포텐셜 에너지를 생각을 해볼 건데, 잡고 있었으니까 정지에 있었을 거고, 정지에 있다는 이야기는 속력이 0. 그러면 운동 에너지도 0. 그래서 운동 에너지는 0이에요. 그쵸? 하지만 낙하하면서 점점점 뭐가 증가하게 되죠? 맞아요. 속력이 증가하니까 운동 에너지도 같이 점점점 증가한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리고 나서 2번 위치에 왔을 때 운동 에너지를 30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편의를 위해서 편의상 숫자를 간단하게 30으로 한번 둬볼게요. 자, 1번 위치에서 중력 포텐셜 에너지를 100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공기 저항 마찰 작용하지 않는 상황에서 운동 에너지와 중력 포텐셜 에너지의 합은 그치, 늘 같아야 돼요. 늘 같아야 돼. 얼마로 같아야 될까요? 100으로 같아야 합니다. 그러면 요 2번 위치에서도 합이 100이 나오기 위해서는 위치 에너지가 70이 되어야 함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까지는 여러분들 다잘 이해했을 거고요. 우리가 여기에서 중요하게 사용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잘 보세요. 1번 위치에서 2번 위치로 갈때 운동 에너지는 0에서 30으로 얼만큼 증가했어요? 그렇죠. 30만큼 증가를 했습니다. 그죠? 자, 반면에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100에서 70으로 얼마만큼 감소를 한 거예요? 30만큼 감소를 했어요. 그쵸?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체크해야 될 사실. 증가한 양과 감소한 양이 어떠하다? 같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3번. 중력 탄성력만 일을 하는 경우에는, 즉, 중력에 의한 역학적 에너지 보존 상황, 탄성력에 의한 역학적 에너지 보존 상황, 이 상황에서 감소한 에너지가 증가한 에너지와 같다라고 하는 이 조건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방금 우리가 간단한 숫자로 확인을 해보았죠? 자, 요거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오케이. 자, 요거 이따가도 한번 연습을 해보는 시간 가질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속력이 같을 때예요. 이건 아까 운동 에너지 식을 간단하게 봤을 때도 한번 다루긴 했었는데, 뭐 대표적인 상황이 요런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물체가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뭐, 세 개의 빗면이 있다라고 했을 때, 간단한 예시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에 이렇게 도르래 달려있고, 물체가 이렇게 운동한다라고 해볼게요. 자, 물체가 운동하는데 세 개의 물체가 하나의 실에 연결되어서, 아, 여러 개의 실이죠? 여러 개의 실로 연결되어서 한 물체처럼 운동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세 개의 물체는 모두 다, 맞아요. 속력이 똑같습니다.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라고 했을 때 속력이 다 같아요. 그죠? 자, 그럴 때, 이 물체들의 속력이 다 같기 때문에 속력이 같은 상황에서 각각의 질량이 서로 다르다라고 한다면 운동 에너지라고 하는 것을 질량비로 나눠 가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뭐 예를 들어서 질량이 1, 2였다라고 한다면 전체 운동 에너지가 4줄이라고 했을 때각 물체에 해당하는 운동 에너지는 질량비 따라서 1줄, 1줄, 2줄, 이런 식으로 운동 에너지가 1대1대 2로 나눠 가지게 된다. 자, 결국에는 운동 에너지는 질량비와 같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겠지. 자, 이렇게도 활용할 수가 있다라는 거. 문제의 그 해결 요소 중에서 간략하게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 요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을 해 둡시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요. 4-4번. 마찰력과 외력에 의한 역학적 에너지 변화를 살펴볼 건데, 자, 우리가 문제를 풀다 보면 학생들이 이 단어가 나왔을 때 또는 이 그림이 보였을 때 흠칫하고 놀라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바로 마찰 구간이라는 거잖아요. 마찰 구간이 나오면 왠지 어려운 느낌이 들어요. 그죠? 자, 이렇게 마찰력과 뭐 외력에 의한 역학적 에너지 변화가 있을 때, 자, 첫 번째.

마찰 구간에서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이라고 하는 거를 볼 거예요. 감소량. 예를 들면 마찰 구간이 바닥에 이렇게 있을 때 물체가 이 마찰 구간을 지나가게 되면 운동하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마찰력이 작용을 할 건데 마찰 구간에 특정 거리가 제시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이 마찰력 이해준 일이 있겠죠? 바로 FS. FS만큼 역학적 에너지가 감소한다라는 거예요. 그죠? 자, 두 번째. 만약에 운동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는 구간이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한번 볼까요? 어떤 특정 구간이 있는데 물체가 오른쪽으로 똑같이 S라고 하는 거리를 이동을 합니다. 근데 마찰력처럼 반대 구간으로 힘이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엔 외력이 운동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작용한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 물체는 운동하는 방향으로 외력이 주어지면서 특정 거리만큼 이동을 한 거니까 외력이 해준 일만큼 이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가 그치 증가하는 거예요. 그죠? 얼마만큼 증가하느냐? 힘과 힘이 작용하는 구간의 길이 F'S만큼 증가하겠지. 그치? 자, 이렇게 우리가 총 4-4번까지 해서 역학적 에너지 보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본적인 개념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2027학년도 6월 모의평가 문항부터 이제 들어가 볼 거예요. 자, 17번 문항이고요. 문제를 일단 보니까 상당히 복잡해 보이죠? 일단은 용수철도 나오고요. 물체가 두 개가 있고. 또 이제 뭐도 있어요, 여러분들? 마찰 구간 1, 마찰 구간 2, 마찰 구간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마찰 구간이 제시되어 있고 용수철이 있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될지, 자, 문제의 조건을 통해서 일단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17번입니다. 6월 모의평가 17번. 그림과 같이 높이가 4h인 평면에서 질량이 각각 m, 2m인 물체 AB로 용수철 P를 압축시킨 다음에 가만히 놨대요. 자, 압축시킨 다음에 가만히 놨어요. 그러면 이건 이제 물체가 분리되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분리되기 전에는 잡고서 가만히 있었으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지. 분리되기 전에 운동량의 합은? 그렇지, 당연히 0이었겠지, 그치? 그러면 운동량 보존에 의해서 분리된 이후에도 A, B 운동량을 각각 합했을 때그 값이 얼마가 나와야 돼요? 그렇지, 0이 나와야 되는 거지, 0. 자, 그러면 운동량의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P, P 이렇다라는 이야기죠. 그럼 질량비가 1대 2니까 A의 분리 직후 속력을 EV, B의 분리 직후 속력을 V. 방향은 A는 왼쪽, B는 오른쪽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지. 그치? 자, 이렇게 분리 상황이 많이 나오니까요. 보자마자, 아, 질량비와 속도의 크기비가 반비례구나라는 것을 바로 활용해서 속력을 EV, V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속도로 방향까지 표현하면 마이너스 EV 플러스 V 이렇게 되겠지. 그치? 자, 오케이. 이렇게 하나 일단 표현해 보시고. 자, 그다음 두 번째 줄 보세요. A는 높이 차가 라지 H인 마찰 구간 1을 등속도로 내려간대요. 자, 여기를 등속도로 내려가. 그 말은 뭐예요? 여기에서의 속력이나 여기에서의 속력이 똑같다. 등속도로 내려간다라고 하는 거는 속도의 변화가 없으니까 운동에너지의 변화도 없다라는 이야기. 그러면 이렇게 라지 H만큼 쭉 내려가면서 무엇만 감소했겠어요? 그렇지. 중력 포텐셜 에너지만 감소를 했겠지. 그래서 문제에서 마찰 구간 1을 지나면서 감소한 역학적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중력 포텐셜 에너지의 감소량과 같은 거예요. 요거 체크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자, 그다음. B는 점 S와 마찰 구간 2를

앞으로 이렇게 쓸 거예요. 운동 에너지는 K, 2분의 1 mv 제곱 형태를 K라고 쓸 거고요. 그 다음에 라지 P는 mg 스몰 h 기본 형태. 자, 우리가 이따가 또 라지 h를 쓸 건데 이때는 P 라지 h 이런 식으로 쓰겠습니다. mg 라지 h 이렇게 구분해서 쓸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우리 처음에 a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부터 가볼게요. 자, A 같은 경우에는 운동 에너지를 우리가 K라고 한번 둬볼게요. 질량이 M이고, 속력이 EV라고 했을 때의 운동 에너지를 K라고 하고, 그리고 4H. 여기서의 K랑은 좀 달라요, 여러분들.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여기서 K라고 두겠습니다. M하고 EV일 때를 K라고 둘게요. 자, 그리고 수평면에서부터 4H만큼 높이 있으니까,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그치, 4P가 될 거고, 마찰 구간 1을 지나네요. W만큼 어떻게 돼야 돼? 손실 되어야 돼. 그리고 나서 어디에 도착하게 돼요? R에 도착하게 되죠? 자, R에 도착했을 때의 운동 에너지를 KR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자, KR과 수평면에서부터 H 높이만큼에 있으니까 P라고 쓸 수가 있겠지. 그지? 자, 그리고 이번에는 B에 대해서 식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B 같은 경우에는요, 똑같이 4H 높이에 있는데 질량이 2m이기 때문에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8P에 해당이 될 거고요. 그리고 잘 보세요. 질량이 2배가 됐는데 속력이 절반이 됐어요. 근데 운동 에너지는 속력의 제곱에 비례하는 형태니까 결국에는 운동 에너지가, 그치, 절반으로 줄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요거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자, 그리고 나서 수평면을 지나서 압축을 한 다음에 마찰 구간을 한번더 지나게 됩니다. 마찰 구간 한번 지나고 그다음 또한번 지나게 돼요. 근데 한번 지날 때마다 여러분들 얼마씩 손실이 된다고? 그렇지. EW만큼씩 손실이 돼요. 그러면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는 EW가 몇 번이어야 돼요? 그렇지. 두 번인 거겠지. 그래서 4W만큼의 손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디로 올라가게 되냐면, 그렇지. S로 올라가게 되는데 여기서는 아주 땡큐인 조건이 하나 나오게 돼요. 정지합니다. 자, 정지하니까 중력 포텐셜 에너지만 있을 거고 여기서 또 주의를 해야 되지. 이 질량이 얼마야? 그렇지. EM이에요. 그러니까 중력 포텐셜 에너지 EP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다라는 거예요. 자, 식은 여기까지 이렇게 정리를 해 보시고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요 식을 한번 정리를 해 볼까요? 자, 2분의 K 더하기 6P라고 하는 것이 4W가 됩니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문제의 조건에서 보면은 이 KR 있죠? 우리 문제의 밑에서 세 번째 줄, 두 번째 줄 한번 보시게 되면, 자, R에서 A의 운동 에너지는 P와 분리된 직후 B의 운동 에너지의 몇 배래요? 4배래요, 4배. 근데 P와 분리된 직후 B의 운동 에너지는 얼마였어? 2분의 K였잖아요. 그러면 요 KR이라고 하는 것은 4배니까 얼마가 되어야 돼요? 그렇지. 2K가 되어야 되겠지? 그래서 요 값이 2K가 된다라고 정리할 수 있고, 자, 그리고 또 하나. 이 W예요, W. W는 H, 라지 H만큼 이렇게 내려가면서 감소한 역학적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 값이 바로 mg 라지 H만큼에 해당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걸 우리는 뭘로 둘 거냐면, P 라지 H 요걸로 둘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요식을 바꿔볼게요. P 라지 H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겠죠? 얘도 4P 라지 H. 자, 식 요렇게 정리가 되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위에 있는 A식을 여기 옆에다가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K를 넘기고요. K 넘기면, 자, 3P에 마이너스 K라고 하는 것은 pH를 넘기게 되면 이런 식으로 식을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이 식하고요. 요 식을 한번 정리를 해볼 거예요. 자, 그러면 요 식을 한번 두 배를 해볼까요? 자, K를 없애볼 거예요. 자, 두 배를 하면 12P 더하기 K라고 하는 것은 9가 아니죠. 8P 라지 H 이렇게 됩니다. 자, 요두 개의 식을 어떻게 할까? 더하면 K가 이렇게 없어질 거예요.
자, 그럼 더 해볼까요?

15 라지 P는 9 P 라지 H 이렇게 되겠지. 근데 이제 문제에서 뭘 요구를 했냐면요, 라지 H가 몇 H로 표현이 되는가를 물어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요 라지 P는 mg small h, 그지? p 라지 h는 mg 라지 h이기 때문에 어차피 요 mg라고 하는 것은 다 약분이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라지 h는 9분의 15, 즉 3분의 5 small h의 형태로 표현이 된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해서 정답은 2번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 문제는요, 조건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조건이 되게 많아서 그 조건 하나하나를 이제 기억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그 조건이 뭐였더라 이렇게 보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을 수도 있고요,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시간을 최소화해야 되기 때문에, 아껴야 되기 때문에 기호 같은 것도 간단하게 쓰시고요. 그리고 기호를 쓰면서 우리가 정리를 해 나갈 때, 식정리를 해 나갈 때 복잡한 식보다는 훨씬 더 실수할 확률이 적을 거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하게 쓰는 연습, 그리고 간단하게 쓰면서 조건들을 확인해가는 그런 연습들을, 체크해가는 연습들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겠어요. 알겠죠? 특히나 우리가 지금 4강에서 하고 있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 문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알겠죠? 자, 그럼 이제 작년 수능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2026학년도 수능 19번 문항입니다. 자, 형태가 비슷하고요. 일단 용수철은 없네요. 그렇죠? 용수철은 없지만 마찰 구간이 두 개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자, 살펴볼게요. 자, 빗면의 높이가 15h인 지점에 질량이 m인 물체 a를 가만히 놓습니다. 자, a는 빗면의 마찰 구간 1을 등속도로 지난대요. 자, 등속도로 지난다라고 합니다. 또 나왔죠? 등속도로 지나니까 여기에서나 여기에서나, 즉 p에서나 q에서나 속도가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특정 거리만큼 아래로 내려오게 되면서 무엇이 감소하지?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감소해요. 그 값이 바로 PQ를 지나면서 손실된, 그렇지,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과 같겠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높이가 9h인 평면 위에 정지해 있던 질량이 2m인 물체 P. 자, B는 질량이 2m이고요, A는 m이라고 합니다. 자, 충돌한 다음에 정지한대요. A가 정지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B는 충돌 이후에 빗면의 마찰 구간 2를 역시나 등속도로 지나게 되고요. 그러면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이 중력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과, 그렇지, 같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요, 점 P와 Q, R과 S는 각각 1, 2의 양끝점이다. PS의 높이는 각각 E 라지 H, 스몰 h, E 라지 H, 라지 H 이렇게 구분되어져 있고, 자, 중요한 조건이 나와요. Q와 R의 높이는 똑같대요. 자, Q하고 R, 여기 보이시죠? 이 Q하고 R의 높이가 이렇게 같다라는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요, 잘 보세요. 2에서 손실되는 B의 역학적 에너지는 1에서 손실되는 A의 역학적 에너지의 두 배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P에서 손실되는 역학적 에너지, 아, 2에서죠. 2에서 손실되는 B의 역학적 에너지가 1에서 손실되는 A의 역학적 에너지의 두 배래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잘 보시면요, P를 쭉 옆으로 한번 이어볼게요. 이렇게. 그죠? 그리고 S 있죠? S도 옆으로 쭉 한번 이어볼게요. 그러면 이 전체가 EH이고, 여기가 H다라고 한다면, 요 남은 구간 있죠? 여기? 요 부분. 여기는 얼마에 해당이 될까요? 전체 EH에서 H만큼 뺐으니까, 맞아요, H만큼에 해당이 될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잘 보시면요, 우리가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mgh로 쓸 수가 있는데, 중력 가속도 동일하고, A하고 B의 질량비가 몇대 몇이냐면, 1대2예요, 1대2. 근데 문제의 조건에서 손실되는 역학적 에너지의 B가 제시되어 있어요. 그 B가 몇대 몇이라고 얘기했냐면, A 대 B가, 그렇지, 1대 2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찰 구간 1, 2를 내려오면서 내려간 그 높이라고 하는 것은 A, B가 똑같다라는 거예요. 1대 1. 요거를 확인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잘 보세요. P에서 Q만큼 내려갔는데,

그 Q는 누구랑 똑같아? R하고 높이가 똑같아. 그리고 R에서 S까지 내려간 거야. B가. 그러면 전체가 라지 H인데 요두 개의 높이 B가 같으려면 각각 1대1로 나눠 가져야 되기 때문에 마찰 구간 1과 마찰 구간 2의 높이는 그렇지. 똑같다. 2분의 라지 H, 2분의 라지 H로 같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요거 체크되시죠, 여러분들? 오케이. 요거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랬을 때또 하나의 조건. P에서 A의 운동 에너지와 S에서 B의 운동 에너지는 서로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때 문제에서 뭘 구하라 그랬냐면 라지 H가 얼마인가요?를 물어보고 있어요. 자, 하나씩 한번 따져볼게요. 자, 여기다가 해볼까요? 자, A 같은 경우에 15H 지점에서 9H 지점까지 이동을 하면서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 어떻게 성립이 되는지를 한번 따져볼게요. 자, 봅시다. 자, 마찬가지로 라지 P를 mgh, K를 2분의 1 mv 제곱 이런 형식으로 한번 놔볼게요. 알겠죠? 자, 그러면 A는 일단 처음에 15P에 해당이 될 거고, 그지? 그러면서 마찰 구간을 지나게 되는데, 마찰 구간을 지나면서 얼마만큼 에너지가 손실이 되냐면, 질량이 m이고 높이가 2분의 h니까, 2분의 1 pH만큼의 손실이 일어나겠죠. 선생님, pH가 뭔가요? 자, 여기서 pH라고 하는 거는 mg 라지 h를 pH라고 앞으로 쓸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들? 자, 그리고 요 값이 9H 지점에 올라왔을 때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9P. 그리고 A하고 B는 9H 지점에서 충돌을 하게 됩니다. 그죠? 그 충돌을 할 때의 운동 에너지를 K라고 한번 둬볼게요. 자, 그럼 여기에서 일단 식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6P-2분의 1PH라고 하는 것을 K라고 하나 정리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자, A식 하나 세웠고요. A에 대해서 식을 하나 더 세워볼게요. 자, A 보시면요, 여러분들. 15H인 지점에서 이렇게 E 라지 H인 지점까지 쭉 내려가는데, 이때는 마찰 구간이 전혀 없어요. 그쵸? 그러니까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되는 그런 상황인데, 15H에서 E 라지 H 지점까지 가는 동안에 여계보를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P만큼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있을 거고요. 그 값이 E 라지 H인 지점, 그러니까 EPH인 중력 포텐셜 에너지와 그리고 운동 에너지 K0라고 한번 해볼까요? 자, P에서의 운동 에너지 K0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렇게 A에 대한 두 개의 식을 한번 정리를 해보았고요. 자, 이제 B를 볼 건데, B 같은 경우에는 9H인 지점에서 출발을 해서 아래로 쭉 내려가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제 문제의 조건에 따라서 S하고 R은 등속도이기 때문에 S에서의 속력이나, 그렇지, R에서의 속력은 같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B에 대해서 이렇게 식을 한번 세워볼 건데요. 자, B는 9H인 지점에서 R인 지점까지 가는 동안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A가 충돌을 할때 운동 에너지를 K라고 했어요. 그쵸? 그런데 A는 B와 충돌하고 나서 정지를 한다라고 했거든요. 그쵸? 그럼 운동량 보존에 따라서 A의 속력이 예를 들어서 EV였다라고 한다면 충돌 이후에 B의 속력은 V가 되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쵸? 그러면 EV이고 M일 때 K라고 한다면 EM이고 V가 된다면 그렇지. 절반인 2분의 k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쵸? 자, 여기서의 k하고 여기 옆에 있는 k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기본적인 형태를 이렇게 쓰는 거고요. 새롭게 EV와 M일 때의 운동 에너지를 라지 k라고 새롭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아, 충돌 이후에 b 같은 경우에는 2분의 k가 되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쟤를 이제 적용을 해보면, 질량이 EM이고 높이가 9H니까 18p. 더하기 2분의 k. 그리고 이게 R까지의 운동 상황을 봐야 되는 거니까
2분의 3H만

3만큼의 높이에 있는 상황인 거죠. 근데 질량이 2m이니까 3p RGH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쵸? 자, 그런데 문제의 조건에서 마지막 줄 보세요. P에서 A의 운동 에너지와 S에서 B의 운동 에너지는 서로 같은데 S하고 R은 등속도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운동 에너지와 같은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지.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K0라고 표현할 수가 있답니다. 그죠? 자, 그러면 K0가 똑같이 있으니까 요 두식을 한번 연립을 해볼게요. 자, 요 두식을 같다라고 두고서 식을 정리를 해보면, 자, 식은 선생님이 미리 정리를 해봤어요. 어떻게 나오냐면, 자, 15, P-2PH라고 하는 것이 18P 더하기 2분의 1의 K에 마이너스 3PH. 이런 식으로 식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2분의 K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끌어올 수가 있어. 자, 2분의 K니까 요 값들을 어떻게 해주면 돼요? 그치, 절반을 하면 돼. 그러면 값이 어떻게 될까요? 써볼까요? 자, 18P 더하기 3 라지 P 마이너스 4분의 1의 P 라지 H 빼기 3PH. 자, 좌변, 우변. 요 식을 정리하게 되면 뭐만 남아요, 여러분들? PH하고 P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에서 요구하는 라지 H를 우리가 구해낼 수가 있다라는 거겠지. 자, 요걸 여러분들 정리를 하면요. 식이 어떻게 나오냐면, 자, 6P라고 하는 것이 4분의 5P 라지 H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정리를 해보면, P 라지 H라고 하는 것은 5분의 24P가 되겠죠. 그러면 양변에 있는 mg를 없앴을 때 라지 h는 5분의 24 스몰 h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할수 있다라는 거예요. 됐죠? 해서 정답은 4번에 해당이 되겠네요. 자, 이 문제를 여러분들 처음에 해결을 할때 우선은 마찰 구간이 두 개가 있잖아요. 마찰 구간이 두 개가 있기 때문에 각 구간에서의 이제 손실되는 에너지를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문제의 조건에서 일단은 마찰 구간을 내려갈 때, 얼마만큼의 높이로 내려가는지를 안 알려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찾았어야 됐어요. 바로 2분의 h라는 점을 이용해서 2분의 h라는 거를 찾아야 되는데 그 2분의 h를 찾을 때뭘 활용했었냐면, 그렇지. Q하고 R의 높이가 똑같습니다. 라는 조건이 중요하게 작용했었고, 나머지 구간에 대한 거리가 h인데, 구간을 내려갈 때의 거리가 똑같대. 그지? 그러니까, 아, 절반 값인 2분의 라지 H만큼이구나, 라고 생각을 할수 있다라는 거죠. 자, 요 문제도 여러분들, 비교적 간단해 보일 수 있는데, 실제로 이제 해보니까, 앞에 있는 그 6월 모평 문제, 용수철이 있는 문항보다도 조금 더 헷갈릴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는 해요. 자, 비슷한 형태의 문제이기 때문에 반복해서 연습을 해 보시고요. 우리는 또 다른 문제로 한번 가볼 건데요. 이제 연계교재 수능 특강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자, 수능 특강 55페이지의 4번 문제 볼게요. 자, 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수평면에서 질량이 각각 m, 2m인 물체 A, B로 용수철 Q를 압축시킨 다음에 가만히 놓았대요. 자, 압축시켰다가 가만히 놓으면 분리되는 상황이고 압축 전과 분리 후의 운동량이 보존이 되어야 되니까 운동량은 0으로 보존이 되어야 돼요. 왜냐하면 분리되기 전에 0이었으니까. 그치? 그럼 질량비가 m, 2m으로 1대 2네. 그러니까, 아, 분리 직후에는 A의 속력은 EV, B 같은 경우에는 V. 이렇게 세팅을 해볼 수가 있겠다. 그치? 자, 그리고요. AB는 각각 마찰 구간 1, 2를 지나는 동안에 용수철 P, 1, 2를 각각 압축해서 속력이 0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P1과 1은 높이가 같은 H인 평면 위에 있고요. 높이가 H인 평면에서 A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A와 Q가 분리된 직후 운동 에너지의 8분의 3배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K라고 하는 것을 2분의 1 MV 제곱 이렇게 한번 세팅을 해볼 거고요. 그리고 P는 MGH. 그리고 P'을 2분의 1 KX제곱의 형태라고 한번 둬보겠습니다. 탄성 포텐셜 에너지. 자, 그러면 분리 직후에 A의 운동 에너지는 4K가 됩니다.

0: 될 거고, B 같은 경우에는
1: 그치, EK가 될 거예요. 근데 문제의 조건에 따라서 첫 번째, A와 Q가 분리된 직후 A의 운동 에너지의 8분의 3배래요. A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그러면 결국에는 A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P는 4K의 몇 분의 몇 배? 그렇지. 8분의 3배이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P는 얼마예요? 그렇지. 2분의 3K가 되는구나. 이렇게 식 하나 정리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요게 이제 첫 번째 조건 활용을 한 거고요. 그 다음 조건 보자. P1, P2에 저장된 탄성 포텐셜 에너지의 최댓값. 최댓값은 각각 Q에 저장된 탄성 포텐셜 에너지 최댓값의 9분의 1배, 6분의 1배래요. 자, Q에 저장된 탄성 포텐셜 에너지 값은 얼마일까? Q에 저장된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용수철에서 분리된 A와 B의 운동 에너지의, 그치, 합과 같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Q에 저장된 탄성 포텐셜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얼마? 그치, 6K. 6K가 되는 거예요, 6K. 됐지? 자, 그럼 여기에서 P1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P1 용수철에 저장된 탄성 포텐셜 에너지 P1 프라임이라고 해볼게요. 자, 6K의 얼마? 그치, 9분의 1배 하니까 3분의 2K.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 그 다음, P2 프라임이라고 하는 것은 6K의 몇 배라 그랬냐면, 6분의 1배라고 했기 때문에, 얼마? K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됐죠, 여러분들? 자, 근데 이제 문제에서 뭘 구하라 그랬냐면요. W2분의 W1이 얼마입니까?를 물어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결국에는 마찰 구간 1, 2를 지날 때 손실되는 에너지가 W1과 W2일 텐데, 각각에 대한 역학적 에너지 보존식을 세워야 되겠지. 자, 그러면 세 번째로 A에 대해서 한번 세워볼까요? A부터. 자, A의 운동 에너지는 얼마? 4K. 이 에너지를 가지고서 이제 쭉 올라가는데, 올라가면서 마찰 구간 1을 지나니까 W1만큼 감소를 하겠죠? 자, 그리고 나서 A는 수평면으로부터 H만큼 올라갔으니까 P, 그리고 P1을 압축을 시키게 되죠. 최대로 압축을 시키니까 P1 프라임만큼. 됐죠, 여기까지? 자, 그런데 P하고 P1 프라임을 계산해 보면 P 같은 경우에는 얼마예요? 2분의 3K. 그리고 P1 프라임은 얼마예요? 3분의 2K.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이 2분의 3 더하기 3분의 2K를 계산하게 되었을 때 W1은 자, 4에서 빼기 W1 넘어가고 이 덩어리 왼쪽으로 넘어와 볼게요. 6분의 13K 이렇게 쓸 수가 있겠지. 그럼 6분의 24 빼기 6분의 13이니까 6분의 11 라지 K 이렇게 W1을 구했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로 뭐 하나 살펴보면 될까? 이제 B를 살펴보면 되겠죠? 자, B를 볼게요. 자, B 같은 경우에는 운동 에너지 얼마? 2K. 2K이고요. 마찰 구간 2를 지나니까 W2만큼 감소를 할 거예요. 그 에너지를 가지고서 누구한테 가는 거냐면 P2 용수철한테 쭉 가서 최대로 압축을 시킵니다. 그럼 그때 저장된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P2 프라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P2 프라임은 우리가 구해놨어요. 얼마로 구해놨냐면 그치, K라고 구해놨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W2라고 하는 것을 K라고 정리할 수가 있어요. 자, 문제에서 뭘 요구를 했냐면 W2분의 W1이 얼마입니까?를 물어보는 것이기 때문에 정리하면 6분의 11입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지. 그지? 자, 이 문제도 사실은 여러분들, 뭐, 기호를 써가지고 전체 이런 2분의 1 mv제곱, mgh, 뭐 2분의 1 kx제곱, 이 식을 이용해서 다 쓰게 되면 조금 복잡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간략하게 식을 쓰게 되면 식 자체도 간단해집니다. 그리고 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거는 이런 상황 되게 자주 나와요. 분리 상황. 분리가 되었을 때 속력의 비는 질량에 반비례한다라는 것이겠죠. 왜냐면 운동량 보존에 의해서 운동량의 합이 A하고 B가 분리 직후에 같아야 돼요. 그 말은 운동량의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인 상황이므로 질량과 속도의 비가 반비례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지. 그지?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55페이지에 있는 4번 수능특강 문제 해결을 해 보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비슷한 문항 하나 더볼 건데, 이번에는

조르래에 매달려 있는 상황이에요. 자,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일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57페이지에 있는 7번 문항이고요.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물체 ABC를 실로 연결을 하고, 그 다음에 빗면에 점 A에서 A를 가만히 놓았더니 ABC가 함께 등가속도 운동을 하다가 A가 점 B를 지나는 순간에, 여기를 지나는 순간에 실이 딱 끊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자, A는요,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해서 점 C를 지나게 되고요. A가 A에서 B를 지나는 동안, 그러니까 얼만큼 지난 거야? ED만큼 지난 거지. ED만큼 지나는 동안에 A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은 C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증가량의 6분의 5배래요. 자, 보시면요, 여러분들. ED만큼 지나는 동안에 C도 얼마만큼 위로 올라갔어요? 그렇지. ED만큼 위로 올라간 거지. 그럼 C는 얼만큼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증가했냐면 EMGD만큼 증가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요 MGD를 P라고 한번 세팅을 해볼까요? 그러면 EP만큼 증가를 한 거예요. 그러면 문제에서 다시 조건을 보게 되면, 자, A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이라 그랬어요. A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은 A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 KA라고 한번 써볼게요. EP, 그러니까 C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증가량이 몇 배라 그랬냐면 6분의 5배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럼 계산하면 얼마예요? 3분의 5P.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지. 자, 그 다음에 또 조건을 보세요. 자, A의 운동 에너지는 C가 B에서의 5분의 11배래요. 자, 여기에서 지금 3분의 5P였잖아요. 그럼 C에서는요. 자, 요거를 편의상 B라고 한번 더 볼까요? 보기 편하게. 그럼 C에서의 운동 에너지는 3분의 5P에서 몇 배라고 봐야 되냐면 5분의 11배. 그러면 정리하면 3분의 11P라고 하는 값이 나오게 되겠지.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오케이. 자, 그리고 B하고 C는 질량이 M으로 똑같습니다. 그랬을 때 A의 질량이 얼마인지를 구하는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A가 B에서 C로 갈 때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A가 B에서 C로 갈 때. A가 B에서 C로 갈 때에는 운동 에너지가 이만큼 증가해요. 증가한 에너지가 있겠지? 그럼 증가한 에너지가 있다면? 그렇지. 감소한 에너지도 있어요. 자, 증가한 에너지는 3분의 11P 빼기 3분의 5P니까? 그치. EP만큼 증가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감소한 에너지는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중력 포텐셜 에너지 PA만큼 감소했다라고 한번 봐볼게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뭘볼 거냐면 전체를 한번 볼게요. 이 물체 전체는 원래 ABC가 하나로 이제 묶여져 가지고 A에서부터 B까지 운동을 한 상황이었어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ABC 한 묶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BC 한 묶음 이동하게 될때 역시나 마찬가지로 감소한 에너지도 있을 것이고 증가한 에너지도 있을 건데 그 값이 어때야 돼? 같아야 돼요. 자, 감소한 에너지는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감소한 에너지는, 그렇지. A에서부터 B까지 쭉 이동을 하면서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감소하는데, 자, A하고 B, B하고 C는 거리비가 2대1이에요. 자, 그런데 B에서 C만큼 내려갈 때, 뭐 예를 들어서 H만큼 내려갔다라고 한다면, A에서 B 내려갈 때는, 그렇지. EH만큼 내려간 거겠지? 근데 B에서 C로 이동할 때 PA만큼 감소를 한대요. 즉, EP만큼 감소를 한대. 그러면 이때는 높이가 두 배니까, 그치, 4P만큼 감소를 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A, B, C는 전체적으로 운동 에너지가 다 증가하게 되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C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도 같이 증가하게 된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지. 그래서 요식을 정리하면, 요렇게 넘겨서 정리하면 얘가 EP가 되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여러분들? 오케이. 자, 그러면 이 질량이 지금 현재 질량비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뭐 MA, BC의 질량은 똑같은데 우리가 질량비를 따졌을 때 B와 C의 운동 에너지의 비를 이 질량비로 표현을 하게 되면 자, 일단 A의 운동 에너지는 3분의 5P라고 볼 수가 있고 B하고 C는 3분의

A분의 OP에서 A분의 M만큼 해당되는 비율일 거고, 그게 지금 BC는 질량이 똑같으니까 두 개만큼 있겠지. 그지? 이렇게 식을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값이 얼마가 나와야 되냐면, 그렇지. EP, 이렇게 나와야 된다.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P를 다 지우고, 요 식을 이제 정리를 해보면, 얼마가 되냐면, 6분의 5. 5분의 6. 5분의 6은 1 더하기 M분의 2M, MA분의 2M.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넘기면 5분의 1이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A의 질량 MA라고 하는 것이 10M으로 정리가 된다. 볼 수가 있겠죠. 해서 정답은 4번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역학적에너지 보존 개념과 4개의 문항들을 풀어보았습니다. 문제를 풀다 보니까 공통적으로 많이 나오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수 있었어요. 자, 문제 복습 열심히 해보시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열역학 시간으로 만나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생명과학의 한 남자 한정입니다. 네 번째 시간입니다. 네 번째 시간, 4강. 네, 우리 여러 가지 유전 오늘 한번 살펴볼 텐데요. 먼저 우리 독립 연관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연관은 이제 하나 염색체에 두 가지 이상의 유전자가 함께 있다라는 건데, 이제 이게 시험 문제 이제 어떻게 활용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들을 오늘 좀 간단하게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맨델의 독립의 법칙부터 한번 얘기해 볼 텐데, 너무 이제 잘 알고 계시지만 우리가 한번 복습 차원에서, 자, 독립이 뭐예요? 독립의 법칙이 중요한 게 아니라 독립이 뭐냐? 이걸 같이 얘기해 보려고 갖고 왔는데, 두 가지 이상의 형질이 유전될 때 각 대립 유전자는 서로 영향을 주지 않고 독립적으로 분리되어 생색으로 들어가. 이게 무슨 말이야? 염색체 하나 유전자 하나씩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맨델이 이제 완두를 가지고 연구했잖아. 모양 유전자 뭐 R이라고 했다. 색깔 유전자 Y라고 했다. 그럼 이게 각각이 서로 독립적으로 유전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한 실험이 이 실험이죠. 이형 접합이에요. 양성 이형 두 가지 형질 이형 접합. 자, 이걸 우리 이형 접합이라고 하죠. 각각 다른 형질.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만들어질 수 있는 생식 세포의 종류는 네 가지. 네, 각각 네 가지의 생식 세포가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나오는 자손의 표현형, 유전자형은 그냥 그대로 쓰면 돼. 라지 R, 라지 R, 라지 Y, 라지 쓰면 되는데, 이게 완전 우성이니까. 즉, 얘가 얘에 대해서, 얘가 얘에 대해서, 이걸 우리가 완전 우성이라고 하지. 그럼 얘네들은 이런 표현형이 나올 것이고, 얘도 이런 표현형. 자, 쭉 한번 우리가 전개해 보면,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는 얘기지. 얘 같은 경우에는 이런 표현형이 나올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이 표를 다 정리하시면, 여기 이제 요것만 좀 써볼게요. 얘네들은 전부 다 완전 우성이니까 이런 표현형만 나온다, 이런 얘기야. 그죠? 네, 그 다음에 여기는 이런 표현형이 나오고, 맞죠? 네, 그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는 이런 표현형.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9대 3대 3대 1.

이렇게, 이렇게. 여기 이제 아홉 개 보이시죠? 그 다음에 이렇게 세 개. 그 다음에 또 이제 이렇게 세 개. 이렇게 9331이 보여요.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건 뭐냐? 모양. 모양이 뭐였어요? 둥근 애랑 주름진 애만 놓고 보자. 그러니까 둥근 애는 라지 알만 보시면 돼. 라지 알만 보시면은 얘네도 라지 알이잖아. 아, 그래서 라지 알만 보면 12, 16 중에서. 그 다음에 주름진 거. 주름진 건 스몰 알. 예, 스몰 알만 보시면 되니까 여기 보이시지? 4단 말이야. 3대 1이다. 우리 한 쌍. 한 가지 형질을 가지고 실험했을 때랑 두 가지 형질을 놓고 실험했을 때랑 분리의 비가 똑같지 않느냐. 독립되어 있다라는 걸 확인한 거고. 색깔. 마찬가지로 라지 Y, 스몰 Y. 이것도 이제 라지 Y를 우리가 세어보시면 이게 12이고, 스몰 Y를 세어보시면 이게 4다. 3대 1의 분리비가 그대로 유지된다라는 걸 통하여 독립되어 있구나. 결국은 우리가 알고자 하는 건 뭐냐면, 모양은 모양대로 여기에 이제 라지 R, 스몰 R, 또 다른 염색체에 이렇게 다른 형질 결정적인 유전자가 이렇게 따로따로 있다라고 하는 걸 확인했다라는 겁니다. 됐고. 자, 이어서 이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게 뭐냐면 연관입니다. 연관은 하나 염색체에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함께 있어서 생식세포에 같이 전달된다라는 거죠. 우리 연관이라고 하는 용어 자체를 교육과정에서 잘 언급하진 않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수능을 보시는 데 있어서 독립과 연관을 정확히 확인하실 수 있으셔야 되겠다. 그래서 독립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쉽게 얘기하면 염색체나 유전자 하나 있는 게 아니다. 여러 개 있을 수 있다라는 거지.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양성 이형 접합 이런 거. 알파벳이 이제 R과 Y보다는 A와 B가 익숙하니까 여러분이 A와 B로 많이 연습을 하셨을 거고, 여기서 생식세포의 종류가 네 종류가 나왔다. 그럼 독립되어 있다는 얘기고. 그죠? 우리 아까 봤던 그 독립의 법칙이 적용된다는 얘기고, 생식세포가 두 종류가 나왔다라고 하면 이제 연관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연관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 상인연관과 상반연관. 자, 상인연관과 상반연관 그림을 그려보시면 상인연관은 이렇게 우성끼리, 열성끼리 연관되어 있는 걸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상반연관은 우성, 열성, 열성, 우성 이렇게 연관되어 있는 걸 우리가 상반연관이라고 한다라는 거지. 여기 생식세포는 어떤 생식세포? 라지 AB 생식세포, 스몰 AB 생식세포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생식세포 어떤 생식세포? 라지 A, 스몰 B, 스몰 A, 라지 B 생식세포 만들어지는 것이다 라는 걸알수 있어요. 얘네들을 이제 자가 교배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러한 분리의 비를 가지고 자가 교배를 설명하셔야 되는데, 독립은 아까 했었고 9331 네, 했었고, 그래서 생식세포 종류 네 가지다 라고 했었고, 그다음에 여기 표현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런 표현형. 아까 얘기했던 거 보면 둥글고 황색인 녀석, 둥글고 녹색인 녀석, 주름지고 황색인 녀석, 주름지고 녹색인 녀석,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이렇게 네 가지 표현형을 이야기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상인연관을 한번 해보시면 좀 조금 가볍게 이렇게 써볼게. 여기 이제 이렇게 써가지고 이렇게 쓸 건데, 이거 조금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그냥 요거 이렇게 연관되어 있다는 걸 느낌으로 이렇게 한번 써봅시다. 얘네들끼리 이제 자가교배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럼 이제 표를 한번 그려보시면 이쪽에서 만들어진 생색세포 랄라 스스 랄라, 스스, 표현형. 자, 지금 항상, 뭐야, 완전 우성인 거야. 라지 A가 스몰 A에 대해서, 라지 B가 스몰 B에 대해서 완전 우성인 거야. 그럼 여기 표현형을 랄라, 랄라, 랄라, 라지, 라지. 그지? 여기는 스몰, 스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라지 AB 표현형 3개, 스몰 AB 표현형 하나, 3대1이란 말이야, 3대1. 표현형은 라지 B 표현형, 스몰 A 표현형 두 가지. 이렇게 나온 겁니다. 여기 3대1. 됐고, 상반. 상반은 뭐라 그랬지? 상반은 우성, 열성, 열성, 우성, 이렇게 연관되어 있는 거다. 여기도 이제 자가교배라는 것은 똑같이, 예, 똑같은 녀석이랑 교배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생식세포 만들어 보시면, 라스, 쓰라, 라스, 쓰라. 되죠? 그러면 라스, 라라, 라라, 쓰라. 이렇게 되는 거야. 그죠? 자, 그럼 표현형 어떻게 되는 거야? 라지 AB 표현형 두 개, 라지 ABB 표현형 하나, 스몰 A 라지 B 표현형 하나. 2대 1대 1. 뭐 이런 식으로 보시면 2대 1.

1대1 표현형 몇 가지? 한 가지 표현형, 두 가지 표현형, 세 가지 표현형 나온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표현형의 개수만 가지고 이게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알고 있어야 되는 거지. 기본적으로. 네. 그 다음에 상인상반이 뭐냐? 이렇게 만날 수 있다는 얘기야. 이렇게 교배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죠? 자, 그러면 이것도 표로 만들어 보면, 자, 하나는 상인, 하나는 상반. 이렇게 만난다. 이런 얘기야. 자, 이건 어떻게 될까? 표현형이야. 랄라, 라스, 랄라, 쓰라. 이렇게 되는 거야. 그죠? 그럼 얘도 어때? 라지 AB 표현형 두 개, 라지 A 스몰 B 표현형 하나, 스몰 A 라지 표현형 하나. 똑같네? 뭐랑? 상반상반이랑. 표현형의 개수랑, 예, 자손의 표현형의 비가 똑같단 말이야. 그러면 얘하고는 뭐가 다를까? 상반상반이랑 상인상반이 다른 건 뭡니까? 유전자형이 달라요. 유전자형이. 여기 이제 다 써보시면, 유전자형으로 한번 보여드릴게. 그래도 차이가 있을 거란 말이야. 랄라스스, 라스라스, 그 다음에 라스라스, 스스랄라. 여기 어때요? 두 개는 이형 접합, 두 개는 동형 접합이에요. 그지? 보이세요? 그런데 얘 같은 경우를 한번 볼게요. 상인상반. 랄랄라스, 라스스스, 라스랄라, 스스라스. 여기 됐습니다. 여기는 어때요? 아까는 두 개는 이형 접합, 두 개는 동형 접합이었잖아. 근데 얘는, 자, 보시는 것처럼 공통적인 것을 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표현형은 똑같지만 유전자형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양성 이형 접합 교배 시 자손의 표현형의 비를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좀 머릿속에 잘 가지고 계신지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것만 보시면 안 되죠. 완전우성만 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야. 문제들을 보시면 중간 유전, 불완전 우성이 나옵니다. 불완전 우성. 보통 이제 우리 교육 과정에서 여러분들 불완전 우성하면 중간 유전을 떠올리시면 돼. 불완전 우성하면 중간 유전 떠올리시면 돼. 자, 우리가 배웠던 게 뭐냐? 한 형질을 결정하는 두 대립 유전자 사이에 대립 유전자가 두 개야. 한 형질을 결정짓는 대립 유전자가 두 개란 말이야. 그게 세 개가 넘어버리면 복대립 유전인 거지, 그지? A, B씩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대립 유전자 사이에 이건 두 개니까 복대립이 아니라 중간 유전을 얘기하는 건데 우열 관계가 분명하지 않아. 자, 그래서 따라서 유전자형이 다르면 표현이 다르다. 이러한 문장이 굉장히 잘 나온단 말이야. 유전자형이 다르면 표현형이 모두 달라. 유전자형이 세 가지야. 표현형이 세 가지야. 예를 들면 얘하고 만났단 말이야. 그랬을 때 이런 애들이 만들어지고 이런 애들이 만들어지고 이런 애들이 만들어진단 말이야. 만약에 얘가 얘에 대해서 완전 우성이라면 얘네들은 같은 표현형이란 말이야. 그럼 얘 표현형, 표현형이 몇 가지? 두 가지일 거란 말이야. 그런데 말이야. 알파벳 바꿔볼게. 이렇게 만났는데, 그러면 유전장이 요런 거 나오고, 요런 거 나오고, 요런 거 나오겠지. 물론 1대 2대 1의 비로 나올 거야. 여기도 마찬가지. 1대 2대 1의 비로 나오잖아. 그래서 이게 3대 1의 분리비가 나온단 말이야. 맞죠? 완전 우성인데. 근데 요 표현형 나오고, 요 표현형 나왔단 말이야. 표현형의 분리비가 1대 2대 1로 나왔어. 그 얘기 뭐야? 표현형이 몇 가지 나온 거야? 세 가지 나왔단 말이야. 이게 무슨 말일까? 얘가 표현형이 나왔단 얘기지. 이게 확실히 얘한테 우성이 아니라는 거야. 이게 아니라는 거지. 그지? 자, 그래서 우리 대표적인 예로서 중간 유전의 분권 유전이 이제 소개되어 있는데, 붉은색 분권과 흰꽃 분권. 예, 유전자형이 이렇게 표시했어. 불타라는 레드랑 화이트에 W를 해가지고 썼단 말이야. 그럼 얘네들이 자손을 만들어냈을 때, 이렇게 되면, 만약에 붉은 유전자가 우성이면 붉은 꽃. 흰 유전자가 우성이면 흰꽃이 될 텐데, 얘가 중간이더라. 이런 얘기야. 표현형이 중간이더라. 핑크드라 이런 얘기야. 얘하고 만난 거지. 자, 그렇게 되면 이런 유전자형, 이런 유전자형, 이런 유전자형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불완전 우성이기 때문에 붉은에 분홍, 흰색 이렇게 세 가지 표현형 나오더라 이런 얘기지. 자, 그래서 문제에서 중간 유전 알려주는 표현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대립 유전자의 우성이가 분명하지 않아. 이런 말. 유전자형이 다른 표현형도 모두 달라. 이런 말. 자, 그다음에 이렇게 유전자형이 세 종류. 우리가 이제 뭐 익숙한 유전자형이 아닐 수도 있어. 알파벳이. 그지? 이렇게 나왔을 때세 유전자형이 서로

다른 표현형이야. 이런 말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디디스타 부모 사이에서 자손의 표현형은 최대 세 가지입니다. 요거는 이제 조건이 있어. 이건 어떤 조건이 있어? 단 대립 유전자가 두 종류인 경우. 마지막 문장은 그러한 조건들을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달라. 이런 얘기야. 단 대립 유전자 종류가 두 가지인 경우. 됐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했던 걸 정리 한번 해봅시다. 완전 우선과 중간 유전. 조금 더 심플하게 얘기하면 완전 우선과 불완전 우선을 비교해 보자. 이런 얘기야. 자, 완전 우선은 분명히 우열관계가. 그지? 우리 둥근 완두가 주름진 완두에 대해서 완전 우선이야. 그지? 황색 완두가 우리 녹색 완두에 대해서 완전 우선이야. 이런 거 얘기하는 거야. 중간 유전, 분권 유전. 붉은색 유전자와 흰색꽃 유전자. 분명하지 않아. 표현형의 가짓수 두 가지 말씀드렸고, 얘는 이제 세 가지. 표현형의 B라고 했을 때 얘는 라지 A, 라지 A와 라지 A, 스몰 A가 같은 표현형이니까 여기 이제 3대1로 묶이고, 얘는 라지 A, 라지 A와 라지 A, 스몰 A가 다른 표현이기 때문에 1대2, 대1로 이렇게 분리된다라는 거지. 부모와 같은 표현형 확률. 부모가 뭐야, 부모가. 이게 부모야. 얘네들이 부모야. 부모가 뭐야? 완전 우선이니까 라지 A 표현형이란 말이야. 그거와 같은 확률은 요거지, 요거. 4개 중에 3개. 요걸 얘기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부모와 같은 표현형 요거란 말이에요. 요거. 부모와 같은 표현형이니까 요거지. 같은 유전장에 있어야 같은 표현이 나올 수 있으니까 4개 중에 2개니까 2분의 1이다라고 우리가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다 우리가 뭐 익숙하게 알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고 또 어쩌면 중학교 때부터 배웠던 맨델의 법칙까지도 얘기하다 보니까 굉장히 쉬운 유전이라고 느껴지지만 이런 것들이 실전 수능 문제 곳곳에 이렇게 발문 자료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 번씩 점검을 해달라 이런 얘기예요. 자, 뭐 이것도 이제 한번 여러분이 좀 생각해 보자. 외운다기보다는 저랑 같이 이렇게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뭐라 그럴까요?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이제 연습만 좀 되시면 되겠어요. 단일인자 유전, 한 쌍이라는 얘기지. 한 쌍. 한 쌍이 한 가지 형질 결정 짓는 걸 단일인자 유전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완전 우성 교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라지 A가 스몰 A에 대해서 완전 우성이다. 이런 표현인 거죠. 라지 A 스몰 A, 라지 A 스몰 A이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3대 1이니까 우성 표현형이 이제 4분의 3이다. 이런 얘기고, 3대 1이니까 열성 표현형이 4분의 1입니다라는 거야. 4분의 3이란 확률, 4분의 1이란 확률, 이런 것들 나왔을 때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4분의 3이 나오면 라지 A 스몰 A, 라지 A 스몰 A를 가장 먼저 의심해 보자라는 거고, 4분의 1도 이렇게 이형 접합에서 만든 나온다라는 걸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이렇게 하나가 열성이다라고 했을 때 라지 A 스몰 A, 스몰 A, 스몰 A가 만나게 되면 이럴 때는 아시는 것처럼 라지 A 스몰 A와 스몰 A, 스몰 A만 자손에서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성 표현형은 당연히 요거니까 2분의 1이고, 요게 열성 표현이니까 역시 절반 나온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중간 유전의 교배를 보자. 우리가 이제 좀 익숙하지 않은 거, 중간 유전, 불완전 우성을 보시면 이렇게 만나면 라지 A, 라지 A, 라지 A, 스몰 A인데 이게 불완전 우성이기 때문에 표현형이 하나가 아닌 거야. 완전 우성이라면 표현형이 하나일 거야 말이야. 그래서 1대 1로 나왔다는 얘기야. 그냥 1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이건 아까 봤었죠. 그래서 1대 2대 1로 표현형의 비가 나왔다는 거알수 있겠고, 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요런 것도 나오고 요런 것도 나온다라고 해서 1대 1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표현형이 세 가지, 단 이제 대립 유전자가 두 가지다라는 조건이 있었어요. 부모와 같은 표현형의 확률은 2분의 1이다. 아까 1대 2대 1. 요거 여러분들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양성 이형 접합 교배 한번 가볼까요? 양성 이형 접합 교배. 예전에는 이제 양성 잡종 뭐 이런 표현 썼어요, 여러분. 우리 이제 연수생들 같은 경우는 양성 잡종 뭐 이런 말 많이 알고 계실 텐데, 지금은 뭐 양성 이형 접합 이렇게 이제 많이 부르니까 좀 따라가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독립인 경우, 그죠? 염색체 하나 유전자 하나씩 배열되어 있을 경우 보시면은 16분의 9였죠? 16분의 9, 16개. 왜냐면 4개의 생식세포와 4개의 생식세포가 만들어지니까 총 16개겠죠? 그 중에 이제 9개가

라제의 라지비 표현형. 그래서 표현형의 총수는 네 가지. 그렇죠? 라제의 라지비, 라제의 스몰비, 스몰A의 라지비, 스몰A의 스몰비가 9대, 3대, 3대, 1의 비로 나왔다는 걸 제일 첫 화면에서 봤었고요. 상인, 상인 있을 때 라제의 라지비 표현형은 4분의 3, 3대 1이었죠. 그죠? 우리 앞서 슬라이드에서 3대 1 봤었고요. 표현형은 두 가지였고요. 그 다음 상반, 상반일 때는 2대 1대 1이라 그랬죠. 그 2에 해당하는 게 바로 AB 확률이니까 4개 중에 2개, 2분의 1이고. 상인, 상반도 네, 2대 1대 1 똑같았어요. 뭐만 달랐어요? 유전자형이 달랐어요. 표현형의 가짓수는 211, 세 가지 표현형 나왔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16분의 9란 확률이 나왔다. 그럼 독립인 거지. 그지? 양성, 이형접합, 물론 완전 우성이라고 하는 조건상에서 4분의 3이 나왔다. 상인연관. 2분의 1이 나왔다. 이렇게 나왔다면 상반상반이거나 상인상반이겠구나라고 여러분이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우리가 세 쌍이 나오죠. 실제 시험 문제에서는 두 쌍보다는 세 쌍이 많이 나옵니다. 삼독립. 각각의 확률을 곱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삼독립이라고 하는 그림을 생각해 보시면 이런 거죠. 라지 스몰 A, 라지 B 스몰 B, 라지 D 스몰 D가 각각 염색체에 따로 배열되어 있다. 이런 걸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이쪽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지. 자가기별 기준으로 보는 거니까 항상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되시면 얘는 얘대로, 얘는 얘대로, 얘는 얘대로 각각의 확률을 계산해서 곱한다. 이런 얘기죠. 자손에서 어떤 표현이 나올 확률이 얼마냐라고 물어보면 독립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확률을 계산해서 곱하시면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2연관 1독립. 당연히 이제 2연관 1독립이 뭐야? 뭐 이런 거겠죠. 이렇게 연관되어 있고, 하나 독립되어 있는 이런 경우. 2연관 1독립. 이런 같은 경우는 요렇게가 이제 독립인 거니까, 얘는 얘대로의 확률, 얘는 얘대로의 확률을 계산해서 곱한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3연관이 뭐야? 3연관. 그렇지. 물론 이제 이렇게도 연관되어 있고 저렇게도 연관될 수 있겠는데 어쨌든 이렇게 세 가지의 유전자의 종류가 하나의 염색체에 연관되어 있는 경우. 이게 이제 3연관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여기는 이제 상인 상반 배열을 확인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그거 한번 그림을 좀 그려 볼 텐데. 지금 3연관 같은 경우에는 모두 상인을 한번 그려 볼게요. 이런 것도 여러분들 가볍게. 네. 맨날 문제만 푸니까 우리 수험생들 지겹잖아요. 그런 거 이제 그림을 그려보시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편하게 보실 수가 있겠죠. 3연관인데 지금 모두 상인연관이라는 게 이거야. 요렇게 연관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랬을 경우에 라지, 라지비, 라지디 표현형 어떻게 나와요? 전부, 자, 요거 나오죠. 요거. 요렇게. 요렇게도 나오고, 요렇게도 나오고, 요렇게도 나오고. 그지? 요것만 아니죠? 그래서 4개 중에 3개다. 이런 얘기예요. 표현형은 라지 A, 라지 B, 라지 D 표현형, 스몰 A, 스몰 B, 스몰 D 표현형. 이렇게 만나는 거. 그죠? 이렇게 두 가지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일부 상반, 같은 배열. 저건 무슨 말이냐? 일부 상반의 같은 배열. 자, 해볼게. 일부 상반의 같은 배열이다. 아, A, 스몰 B, 스몰 D. 이런 거야. 그죠? 일부 상반. 얘는 상반이잖아, 상반. 그 다음 여기도 같은 배열이라는 얘기는 똑같이 이렇게 배열하시면 돼. 똑같이 여러분들이 배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라지, 라지비, 라지디는 어떻게 나와요? 이렇게 하면, 잠깐 해볼게.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라지, 스몰비, 스몰디잖아. 그지? 그렇기 때문에 얘랑 이렇게 만나면 라지의 라지비, 라지디 표현이요. 자, 또 있을까요? 이렇게 만나면 예, 라지 A, 라지 A, 라지 B, 라지 D 표현형.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만나면 스몰 A, 라지 B, 라지 D 표현형이니까 안 되죠. 네개 중에 두 개다. 이런 얘기야. 2분의 1. 될까요? 표현형은 어떻게 됩니까? 아까 요 위에 것만 보시면 돼요. 아래 거는 전부 다 라지 A, 라지 B, 라지 D 표현형이니까. 위에 거는 라지 A, 스몰 B, 스몰 D 표현형. 그죠? 이렇게 하시면 스몰 A, 라지 B, 라지 D 표현형. 그죠? 위에서 두개 나오고 아래에서 하나 나오니까 총세 개의 표현이 나온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제 그림으로 한 번씩 한번 그려보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확실하게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일부 상반을 아까처럼 한번 해볼까요? 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그렸다고 합시다, 하나를. 일부 상반은 어떻게 그릴까? 다르게 이제 그리시면 돼. 다른 식으로. 네, 이렇게. 얘와 얘를 다른 식으로 여러분들이 그려주시면 되겠다. 그죠? 네, 그랬을 때 이제 표현형을 보시면, 이렇게 만나면은, 라지 A, 라지 B, 스몰 D 표현형이 나오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만나볼까요? 이렇게 만나면, 라지 A, 스몰 B, 라지 D 표현형. 됐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만나면, 라지 A, 라지 B, 라지 D 표현형. 됐죠? 이렇게 만나면, 스몰 A, 라지 B, 라지 D 표현형. 어때요? 라지 A, 라지 B, 라지 D 표현형이 몇개 나왔어? 하나 나왔죠. 얘랑 만났을 때. 그래서 4분의 1이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4개가 모두 다 표현형이 달라. 4개가 다 표현형으로 나온다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됐고. 그다음에 이제 확률 얘기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해 볼 수가 있는 게 표현형 개수 인수분해하라. 이게 뭐 수학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독립인 두 요전형질의 표현형 개수를 곱으로 나타낼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만약에 표현형이 6가지다. 그러면 이제 두 유전형질이라고 했으니까 독립된 거니까 각각의 확률을 곱하면 된다 그랬단 말이야. 그래서 2 곱하기 3이겠구나. 그러면 이제 가능성이 있는 유형을 한번 생각해 보면 자, 완전성이라고 했을 때 라지 A 스몰 A, 라지 A 스몰 A로부터 만들어질 수 있는 표현형이 있겠고. 그다음에 여기 라지 B 스몰 B, 라지 B 스몰 B인데 얘가 불완전성이야.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여기서 나올 수 있는 표현형은 두 가지잖아. 라지 A 표현형, 스몰 A 표현형. 3대1로. 여기서 나올 수 있는 표현형은 라지 B 표현형, 라지 B 스몰 B 표현형, 스몰 B 표현형. 세 가지지. 그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다는 얘기야. 2 곱하기 3. 그 다음에 표현형이 12가지다. 그지? 독립인 두 유전형질의 표현형 개수인데 12가지가 나왔어. 그럼 이제 3 곱하기 4겠구나.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수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요렇게 불완전성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몇 가지가 나오는 거야? 세 가지가 나오는 거지, 표현형. 그지? 그 다음에 얘가 독립되어 있다고 한다면은 여기서 이제 네 가지의 표현형이 나올 수 있겠다라고 정리를 해 주실 수 있다. 될까요? 네. 그런 식으로 한번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좀더 확인을 해 보면 독립인 두 유전형질에서 특정 표현형이 동시에 나타날 확률은 각 형질의 표현형 확률을 곱하여 구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 이제 2형 접합이 나왔고 하나는 2형, 하나는 동형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A 우성이고 B 우성 표현형인 확률을 한번 얘기해 보자라고 했어요. 독립 조건이야. 그럼 따로따로 보면 되니까 여기에서 A 우성 표현형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4분의 3일 거고. 그지? 그다음에 여기에서 우성 표현형은 어차피 이게 열성이기 때문에 2분의 1일 거란 말이야. 그럼 이걸 두개 곱하시면 되겠지, 그지? 그래서 8분의 3이다라고 하는 확률을 여러분이 계산할 수 있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쪽도 2형 접합이다, 이쪽도 2형 접합이다, 양성 2형 접합끼리 만났을 때 A형질에 대해서 우성, B형질에 대해서도 우성이 나올 확률이 얼마냐? 라고 물어봤어. 자, 그랬을 때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확률 4분의 3. 여기서도 나올 수 있는 확률이 4분의 3이니까 이거 곱하시면 우리가 16분의 9다라고 하는 확률을 계산할 수 있다. 라는 것까지 여러분이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뭐 여기까지 쭉 우리가 들어봤는데, 우리가 같은 확률이라도 교배 유전자형과 우회관계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2분의 1이라고 하는 확률을 얘기했을 때, 만약에 얘가 얘에 대해서 완전 우성이야. 아, 그러면 라지 B 우성 표현형은 당연히 이제 2분의 1이 나오는 것이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중간 유전 같은 경우도, 예, 여기 라지 B 스몰 B의 표현형이 얘네끼리 했을 때 2분의 1이 나온다라는 걸알수 있어요. 그러니까 2분의 1이라고 하는 확률도 이 의미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들을 한번 좀 볼까요? 과연 이제 우리가 보셔야 될 문제들은 지금까지 얘기들을 어떤 식으로 이제 좀 문제에 녹여냈는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발문이 좀 길죠. 가부터 다의 유전자는 서로 다른 세 개의 상염 색채에 있다라고 그랬어요. 독립되어 있다는 얘기죠. 독립되어 있다. 그죠? 이제 이런 식으로 주는구나. 독립이다라는 표현을 주지 않고 이렇게 서로 다른 세 개의 상염 색채에 있다라고 줬어요. 그리고 대립 유전자는 가 형질은 라지 A 스몰 A, 나 형질은

라지도 주고 스몰도 주고.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좀알수 있는 정보가 있죠. 뭘알수 있느냐? 피 같은 경우가 없어요. 라지비가 없대요. 뭐 이렇게 있구나 라는 거알수 있겠고, 라지디 없이 스몰디만 있대요. 그러면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 얘 같은 경우에는 하나만 주고 있죠. 라지디만 있다 이렇게 주고 있어요. 됐죠? 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이제 줬고요. 그 다음에 PQ 사이에서 이제 PQ가 부모야. 여기서 태어난 자녀 1부터 3. 요게 태어난 자녀 1부터 3이야. 그러면서 이제 여기 추가로 두 가지 정도의 어떤 정보를 더 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여기서 알수 있는 건 얘네 둘이 만나면 무조건 나올 수 있는 건 뭐예요? 생식세포가 만났을 때 라지 디 스몰 디죠. 얘네들이 전부 다 라지 디 스몰 디인 거야. 라지 디 스몰 디밖에 나올 수가 없겠다. 왜? 부모가 스몰 디 스몰 디랑 라지 디 라지 디 갖고 있으니까. 그쵸? 네, 이런 거알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1이에요. 근데 이미 D가 1이잖아요. 다 채웠으니까 여기 앞에는 라지 A도 없고, 스몰 라지 A도 없고, 라지 B도 없다는 얘기니까 얘는 확정이네. 스몰 A, 스몰 A, 스몰 B, 스몰 B, 라지 D, 스몰 D. 뭐 이런 식으로. 1자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결국은 이제 3자녀와 2자녀를 찾아야 됩니다. 근데 이제 힌트는 3자녀와 2자녀의 가부터 다의 표현형이 모두 같습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이제 3자녀부터 한번 보시면, 3자녀가 있을 것이고, 2자녀가 있을 거예요. 3자녀부터의 이제 유전자형을 한번 우리가 추론해 보죠. 먼저 얘는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이렇게 있다고 하고, 얘가 이제 2 값이니까 A나 B 중에 1이 하나 더 있다는 얘기예요. 라지 A나 라지 B 중에 하나 있다는 얘기예요. 뭐 이런 식도 되겠고, 아니면 스몰 A, 스몰 A에 라지 B, 스몰 B도 되겠죠. 한번 이렇게 한번 채워볼게요. 라지 A, 스몰 A, 스몰 B, 스몰 B, 라지 D, 스몰 D.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도 역시 이제 요건 맞춰줄 거고, 2번 같은 경우에는 3이니까 라지 A가 두개 있거나 라지 B가 두개 있거나, 또는 라지 A 하나, 라지 B 하나, 뭐 이렇게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채워주셔야 되는데, 얘가 될수 있는 게 한번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까요? 라지 A, 라지 A, 스몰 B, 스몰 B라고 합시다. 그럼 이제 대문자가 3개가 나오는 거고요. 표현형 같은 경우도 지금 같다고 했는데, 라지 A 표현형, 그죠? 그 다음에 스몰 B 표현형, 라지 D 표현형, 뭐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표현형도 같다라고 하는 조건이 해당될 것이고. 자, 만약에 이제 2와 3이 만들어지려고 한다면, P와 Q는 이제 어떻게 만나야 될 것인가? 근데 조건이 있어요. 네. 한 형질에 대해서만 가와 나, A와 B죠. P와 Q의 유전장이 서로 같아야 된다. 라고 나와 있어요. 한 형질에 대해서만 같아야 된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가 라지 A 스몰 A, 라지 A 스몰 A라고 하고, 여기가 라지 B 스몰 B가 있다면, 지금 한 가지 형질에 대해서 유전장이 같죠. A에 대해서. 그쵸? 그러면 둘다 이제 A가 있으니까 AA도 만들어질 수 있고, 이쪽에 스몰 A 있으니까 라지 A 스몰 A도 만들어질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스몰 B 같은 경우도 여기에는 스몰 B, 스몰 B 있으니까 만들어질 수 있겠구나라고 우리가 추론해 볼 수가 있겠죠. 네. 뭐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한번 P와 Q도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기억번에 PQ는 나의 유전장이 서로 같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PQ의 나의 유전장은 스몰 b, 스몰 b, 라지 b, 스몰 b로 서로 다르다는 걸 알게 됐고, 그 다음에 니은번에 2의 가부터 다의 유전자형에 대한 얘기인데, 2니까, 이걸 여러분 봐주시면 되겠죠? 라지 a, 라지 a, 스몰 b, 스몰 b, 라지 d, 스몰 d. 네, 정확히 설명이 됐고, 그 다음에 확률 문제입니다. 3의 동생이라 그랬어요. 그럼 어쨌든 PQ를 가지고 보시면 되는데, 독립되어 있으니까 A 따로, B 따로, D 따로 보시면 되겠어요. 그 중에 표현형이 3과 같다는 얘기니까 3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라지 A 스몰 A가 나와야 되니까 얘네들이 만나서 라지 A 스몰이 나와야 되니까 2분의 1이겠죠? 그렇죠? 네, 여러분들 여기서 2분의 1 봐주시면 되겠고, 아, 표현형이라 그랬으니까. 자, 표현형이라 그래서 유전장이 아니라 표현형이니까 우리 앞서 많이 했었죠? 4분의 3이죠. 우성 표현형이 정리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열성 표현형이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2분의 1이죠. 스몰 b, 스몰 b랑 라지 b, 스몰 b가 만난 거니까. 네, 그 다음에 얘네들이 만나면은 라지 d, 스몰 d밖에 안 나오죠? 네, 1이네요. 네, 그래서 8분의 3이다라고 하는 확률

값을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한번 또 다음 문제들을 한번 볼게요. 비슷한 어떠한 발문들은 계속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발문들이 비슷하다라는 건 여러분들이 좀 문제상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다부터 다의 유전자는 서로 다른 두 개의 상염색체. 자, 아까는 세 개였죠. 근데 지금은 두 개래요. 그럼 여러분들 뭘 연상하셔야 돼? 하나는 연관되어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만약에 독립되어 있다면 서로 다른 세 개의 상염색체라고 해야 되겠죠. 그렇죠? 가의 유전자는 다의 유전자와 서로 다르다 그랬어요. 가하고 다는 서로 다른 거에 있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독립되어 있습니다. 이런 얘기죠. 예, 가는 대립유전자 라지A와 스몰A 결정되며 자, 여기 중요한 문장 있죠. 유전자형이 다르면 표현형이 다르다. 그 말은 뭐예요? 라지A, 라지A, 라지A, 스몰A가 다른 표현형이다. 이런 얘기예요. 될까요? 네, 불완전 우성이다라는 얘기겠죠. 그 다음에 나는, 이게 가예요. 가에 대한 얘기고, 나는 대립유전자 라지B와 스몰B에 의해서, 다는 대립유전자 라지 D와 스몰 D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그랬어요. 네. 근데 이거는 뭐 이제 우열관계에 대해서는 아직 얘기가 없죠. 얘는 좀 자세하게 줬고, 나하고 다는 정보가 아직까지는 없어요. 자, 나하고 다는 하나, 그 중에 하나, 나하고 다 중에 하나는 대문자로 표시되는 대립유전자가 소문자로 표시되는 대립유전자에 대해 완전 우성이다. 이거 하나는, 그죠? 나와 다, B와 D 중에 하나는 완전 우성입니다. 표현형이 두 가지인 게 있다. 이런 얘기고, 나머지 하나는, 네. 나머지 하나는 가와 마찬가지로 유전장이 다르면 표현형이 다른 불완전 우성입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는 확실하게 불완전 우성 줬고, 나중에 다는 하나는 완전 우성이고, 하나는 불완전 우성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이제 우리가 찾아야 되겠죠. 어떤 게 완전 우성이고, 어떤 게 불완전 우성인가. 그걸 찾기 위한 정보가 이 마지막 문장에 들어있어요. 유전장이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라지 D, 라지 D인 남자 P와, 이렇게 삼성 잡종이라고 할수 있겠죠? 삼성 이형 접합인 여자 Q. 이게 남자예요. 이게 남자. 이게 남자 P. 이게 여자 Q. PQ를 좀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고, 태어났어요. 자손이 태어났을 때, 표현형이 최대 8가지. 네, 표현형이 최대 8가지라고 줬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이걸 가지고, 한번 확인을 좀 해보셔야 되는데, 8을 맞춰야 돼, 8. 8을 맞춰보자. 자, 그럼 보자. 얘가 독립되어 있다면, 만약에 가가, 나다가 연관되어 있고, 가가 독립되어 있다고 가정해보자. 그러면 이렇게 만난 거잖니? 그렇지? 이렇게 독립되어서 만난 거니까 따로 확률 계산하면 되잖아. 그럼 여기서 나올 수 있는 표현형의 가짓수가 몇 가지입니까? 세 가지죠. 라지 A, 라지 A, 스몰 A, 스몰 A, 스몰 A. 그럼 3 곱하기 얼마 했을 때 8이 나올 수 있나? 안 되잖아. 모순이지. 그지? 그러므로 얘는 독립이 아니다라는 거야. 뭔가 다른 거랑 연관되어 있다는 걸알수 있겠죠. 그죠? 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 요걸 하나 확인해 주실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D를 보시면, 자, D를 보세요. P가 DD예요. 맞죠? 그 다음에 Q가 라지 D 스몰 D입니다. 얘 유전자형 써보시면 요런 애랑 요런 애입니다. 그렇죠? 얘가 이제 불완전 우성이라고 한다면 몇 가지예요? 요런 애랑 요런 애두 가지겠죠. 완전 우성이라면 한 가지겠죠. 그렇죠? 한 가지라면 얘가 독립되어 있다면 나머지에서 확률이 나와서 8을 만들어야 되잖아. 그렇지? 그래서 얘는 뭐라는 거알수 있다? 두 가지가 만들어진다. 불완전 우성이구나. 불완전 우성인가 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얘가 불완전 우성이니까 확정될 수 있는 게 뭐예요? 얘가 얘에 대해서 완전 우성이구나라는 걸 우리가 확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식으로 이제 우리가 전개되는지 그런 것들을 보는 게 중요하죠. 이런 문제랑 똑같은 문제는 아니겠지만 비슷한 유형의 문제가 나온다고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어떻게 연관되어 있고, 어떤 게 불완전 우성인가, 이런 것들을 찾는 거, 그거를 연습할 수 있는 문제라고 봐주시면 되겠어요. 그럼 이제 연관된 모습을 그릴 수가 있겠다. 연관된 모습을, 우리가 한번 그려보자, 이런 얘기예요. 자, 그려보겠습니다.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시면, 아까 이제 두 가지가 나오고 네 가지가 나오면 될 거란 말이야. 2 곱하기 4면 8이니까. 그치? 아까 이제 DD와 D스몰D를 이렇게 따로 떨어뜨려 놓고 나머지 이제 A와 B를 연관시키면 될 거란 말이야. 자, 연관시켜볼까? 라지 A, 스몰 B, 스몰 A, 라지 B. 요거 한 거야. P야, P. 예, 여러분들 P를 봤다라고 보시면 되겠어. 예, 그 다음에 Q를 보시면은 라지 A, 라지 B, 스몰 A, 스몰 B. 예,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됐죠? 예, 그러면 이제 여기서 얘는 두 가지니까 여기서 네 가지를 한번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은 라지 A의 B 표현형. 이게 B가 우성이니까 완전성이니까 이렇게 쓸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만나 보시면은 얘는 불완전이니까 라지 A 스몰 A 스몰 B 표현형 됐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만나 보시면은 라지 A 스몰 A의 라지 B 표현형 됐죠? 네, 그 다음에 이렇게 만나 보시면 스몰 A의 라지 B 표현형 이렇게 몇 가지가 나온다? 네 가지의 표현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됐고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제시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유전장이 이런 아버지와 이런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날 때이 아이의 가다의 표현이 모두 Q. 요거. 요게 Q입니다. 요거와 같은 자녀가 태어날 확률을 물어봤어요. 그렇죠? DD부터 먼저 해볼까요? 요거는 이제 독립되어 있으니까 얘가 이제 DD가 나올 확률을 물어본 거예요. 근데 얘는 뭐예요? 지금 표현형이에요, 표현형. 유전장이 아니라 표현형이 나올 확률이니까 여러분 요걸 계산하시면 이게 얼마가 나옵니까? 2분의 1이다라는 걸알수 있겠죠. 그죠? 네, 표현형이 라지 D 스몰 D 표현형 나오는 거는 여러분 해보시면 라지 D, 라지 D, 라지 D 스몰 D, 스몰 D, 스몰 D가 어떻게 나와요? 1대 2대 1로 나오죠. 이게 불완전 우성이기 때문에 이런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야 같은 표현형이잖아. 요거 우리가 아까 연습 많이 했었죠. 4개 중에 2개, 2분의 1.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적용하실 수 있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만들어진 거를 한번 보시면 이쪽에 이제 라지 A 스몰 B, 스몰 A 스몰 B 있겠고요. 왼쪽, 예, 아버지 쪽. 그 다음에 이제 엄마 쪽 보시면은 라지 A, 라지 B, 스몰 A, 라지 B 이렇게 있는 거죠. 이렇게 만나서 요 표현형이라는 게 뭐예요? 라지 A, 스몰 A의 라지 B 표현형 얘기하는 거죠. 그죠? Q의 표현형. 그런 걸 만들어 보시면 라지 A, 스몰 A가 있어야 됩니다. 그죠? 라지 A, 스몰 A가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만나야 되겠죠. 라지 A, 스몰 A의 라지 B 표현형. 또 있을까요? 이렇게 라지 A, 스몰 A의 라지 B 표현형. 4개 중에 2개니까 역시 2분의 1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 확률이 어떻게 해요? 얘네 확률과 얘네 확률이 독립되어 있으니까 곱하시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여러분이 해주시면 된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세 번째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세 번째 문제 발문을 보시면 가는 대립전자 라지 A와 스몰 A, 나는 대립전자 라지 B, 스몰 B, 다는 라지 D, 스몰 D입니다. 라는 대립전자 2와 2면 4개네요, 4개. 아까까지는 3개까지였는데, 그죠? 이번엔 4개를 줬어요. 각각 완전우성입니다, 줬어요. 이건 불완전우성이 없네요. 이런 조건 보시고. 가부터 라의 유전자는 서로 다른 2개 상염수에 연관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연관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지? 연관이 되어 있다는 얘기고, 가부터 다의 유전자는 라의 유전자와 다른 염색체에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가나다가 함께 있고, 라가 떨어져 있나 보구나, 이렇게 추론할 수 있겠죠. 그죠? 네,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고, 가부터 라의 표현형이 모두 우성인 부모 사이에서라고 했으니까, 대강 이제 그려보시면은, A, B, D, 네, 그 다음에 뭐 E,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일단은, 뭐 어떻게 연관되는지 모르겠지만, 모두 우성인 부모 사이에서라고 했으니까, 결국 이러한 우성 유전자가 있어야 될 거란 말이야. 완전우성이라고 했으니까. 그죠? 예, 그 다음에 자녀 사이에서 A가 태어날 때 A의 가부터 라의 표현형이 모두 부모와 같을 확률이 16분의 3입니다. 라고 하는 확률이 나왔어요. 4분의 3 곱하기 4분의 1?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4분의 3이 나올 것이고 하나는 4분의 1이 나오면 되겠구나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놔뒀을 때 4분의 3, 4분의 1을 만들어 보자.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을까? 부모와 표현형이 같다라고 했으니까 4분의 3, 요게 간단하게 보이죠. 요렇게 우리가 단성을 많이 했으니까, 그지? 그러면 라지, 라지, 라지, 스몰이, 스몰이 스몰인데 완전성이라고 했으니까 라지 이 표현형이 4분의 3이 나오겠죠. 그럼 여기서 뭐가 나오면 된다는 얘기야? 4분의 1이 나오게끔 만들어주면 된다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쵸? 이제 작지만 16분의 3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4분의 3 곱하기 4분의 1이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만났을 때, 라지 A 스몰 A, 라지 A 스몰 A가 만났을 때 우성 표현형 4분의 3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4분의 3 잡고 나머지에서 4분의 1만 찾으면 된다라는 걸 조금 더 빠르게 접근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까 4개 중에 하나, 4분의 1이 뭐였냐면 일부 상반이었어요. 일부 상반. 일부 상반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그거에 맞게끔 한번 대강 그려보시면 이런 식으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는 이제 스몰 b, 스몰 d가 왔다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일부 상반. 네, 그리고 일부 상반인데 배열이 달라야 4분의 1이 나왔다는 걸 우리가 아까 했었단 말이야. 그치? 배열 다르게 한번 그려보시면 뭐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여러분들 그려보시면 라지 A, 라지 B, 라지 D 표현형이 4개 중에 하나밖에 안 나와. 자, 만나볼까? 이렇게 하면 안 나오죠? 스몰 D니까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스몰 B니까 안 되고요. 이렇게 했을 때만 라지 A, 라지 B, 라지 D 표현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쵸? 4개 중에 하나. 아, 일부 상반인데 배열이 다른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우리가 이제 앞서 연습을 한번 했던 거니까 여러분 좀 기억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 아, 그 다음에 문제를 보시면 이 A가 가라 중 적어도 두 가지 형질의 유전자형을 이형 접합성으로 가질 확률이라고 했어요. 이건 이제 이렇게 하셔야 되겠죠. 이 확률은 계산했고, 적어도 두 가지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이형 하나, 여기서 이형 하나를 가져도 되고, 여기서 이형 둘, 얘는 뭐두 개를 가질 수가 없으니까 여기서 이형 하나, 하나, 둘, 여기는 이제 모두 상관없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2형을 가질 확률이라 그랬으니까 여기서 이제 한 가지만 2형일 확률이니까 예를 하나만 이제 보여드리면 이렇게 만났어요. 그러면 얘 동형이죠. 얘 2형이죠. 얘 동형이죠. 이런 게 바로 한 가지만 2형인 거야. 될까? 그리고 얘하고 얘가 만났으니까 얘는 그냥 이렇게 쓸수 있겠지. 요거 하나, 요거 두 개, 그다음에 요거 하나니까 2형인 건 뭐야? 요거잖아, 요거. 요게 2형인 거잖아. 그 2분의 1인 거지. 그지? 여기에서 한 가지 2형인 경우를 찾고, 여기에서 한 가지 2형 경우는 무조건 얘니까 2분의 1이야. 그지?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계산을 하시고, 그 다음에 더하기, 이게 이거거나 이거면 되는 거니까. 여기서 이제 2형이 두개 나오고, 여기는 어떤 게 나오든 상관이 없어. 그럼 1인 거지, 1. 그죠? 아무거나 상관없어. 적어도 2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여기서 2형이 두개 나와야 되니까, 여기서 이제, 아까 여기서 이렇게 했을 때는 2형이 하나 나왔죠? 라지 B와 스몰 B만 2형이니까 두개 나오는 경우는 어떤 게 있을까요? 2형이 두 개. 여기 보세요. 아, 요렇게 요렇게 만나 보시면 라지 A, 스몰 A 2형이죠. 요렇게는 동형이죠. 요렇게 만나면 또 2형이죠. 요런 게 바로 2형 두 가지인 케이스다라는 걸알수 있어요. 됐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요 확률을 계산하시면 이게 4분의 1이 나오고 요게 이제 2분의 1이 나올 테니까 요거 계산하시면 이제 4분의 3이라고 하는 확률을 계산할 수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하셔야 될 게, 요 16분의 3이라고 하는 확률을 가지고 이제 4분의 3 곱하기 4분의 1을 추론한다. 우리가 앞서 이제 연습했던 거에서 확인했던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배열을 하실 때는 문제 조건에 따라서 3개 하나로 배열하시는데, 요 4분의 3이라고 하는 확률을 빨리 찾으시면 편해요. 그죠? 우리가 이제 한 쌍의 2형 접합끼리 만났을 때 완전 우성 기준으로 우성 표현형이 나올 확률이 4분의 3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4분의 3을 만드시고, 우리가 앞서 이제 선생님이 우리 팁이라고 해서 소개해드렸던 내용에서 조금 참고하시면, 우리가 일부 상반에서 서로 다른 배열일 경우 4분의 1의 우성 표현형 확률이 나온다는 거, 그걸 생각하시면서 이제 이것만 그리시면 되겠고, 요거는 이제 이 마지막 질문이 조금 여러분들이 좀 독특한 문제였습니다. 이게 좀 2003학년도라 조금 오래된 문제.

0: 일 수는 있지만, 요 질문은 기존에 우리 기출문제에서는 좀 보기 어려운 질문이기 때문에 요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확률 계산할 때 연습을 좀 해보시라고 제가 한번 가져와 봤으니까 연습을 좀 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 복대리뮤전과 관련된 내용으로 다시 한번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1: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1: 뭐야 이거?
2: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안녕하세요. 약점 공략 표분석의 패턴 레벨업. 드디어 두 번째 섹션으로 넘어왔습니다. 1, 2, 3강까지는 패턴을 익혔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주제별로 온전한 문제들에 어떤 패턴이었지? 확인하면서 정말 문제를 풀어보는 거야. 이제 문제 푸는 실력을 늘려야 되는 시간입니다.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뭐 저는 요즘 들면 뭐 K-팝 스타라든지 배우라든지 이런 분들을 보더라도 이런 평범한 사람들이 이름을 알 정도로 또는 이제 요즘은 세계적으로 이름이 알려진 분들도 많잖아요. 그런 분들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경제적 보상을 받기도 하지만 그만큼 정말 어렵고 힘들고 대단한 시간들을 견뎌왔겠구나. 진짜 대단한 사람들이겠구나라고 하는 생각들을 점점점 하게 됩니다. 저보다 나이가 한참 어리고 그러신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마인드가 이루 말할 수 없이 그 정도로 성공했으면 정말 일반적인 그런 마인드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 제가 어디에선가 봤는데요. 사회에 이제 진출하게 되면 무수히 많이 이제 겪게 되는 게 거절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유명하신 배우분이 해주신 얘기인데 사회에 나가면 우리는 끊임없이 거절의 순간을 맞닥뜨리게 된다. 고등학교 때나 학교 다닐 때는 별로 그럴 일이 없잖아요. 그렇게 마음 다칠 이야기들 별로 안 듣잖아. 그런데 사회에 나가게 되면 무수히 많이 그런 말들을 듣게 되고 또 요즘은 진짜 미성년일 때부터 뭐 아이돌 연습생부터 해서 그 어릴 때부터 그 모진 거절의 말들을 다 견뎌온 거잖아. 포기하면 아무것도 더 나아질 게 없는데 포기하지 않으면 뭔가는 달라질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진짜 한 발짝 한 발짝 오랜 기간 동안 견뎌낸 그런 많은 분들이 있잖아요. 그거에 비하면 이제 공부하는 거는 진짜 훨씬 더 쉬운 것임에도 불구하고 또 이 공부하는 게 쉽다라고 말하기도 참 어렵습니다. 제가 그 잠자리에 들 때마다 오늘은 휴대폰을 안 갖고 가겠어. 오늘은 그냥 쓸데없이 막 이거저거 안 보겠어 라고 결심하면서 동시에 들고 들어가요. 그래서 그만큼 이 공부를 한다거나 또는 잠자기 전에 책부터 봐야지 이런 것들이 사실 진짜 그 작은 것도 진짜 어려운 일 같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인생에서 지금 진짜 진짜 중요할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내야 될 때인 거야. 이 표분석 이런 거 진짜 너무 머리 아프다. 하기 싫다라고 하는 생각이 여기까지 들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겨내고 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3강까지 잘 왔으니까 지금부터 문제에 적용할 때는 생각 안 나는데 이렇게 해도 안 되는데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어. 그런데 진짜 신기한 것이 아주 조금씩 달라집니다. 모든 게 그런 것 같아. 피아노를 치는 일, 운동을 하는 일, 그림을 그리는 일, 그리고 공부하는 일. 하루아침에 오늘 하루 했다고 다음날 확 달라지고 그런 것 같진 않아. 꾸준한 게 중요한 것 같고요. 다행스러운 것은 사회문화 등등은 이 꾸준함이 다른 것처럼 막 영어나 수학처럼 막 6개월 이상, 1년 이상 꾸준해야 돼 그렇게 요하지 않습니다. 진짜 단기간 집중적으로 꾸준히만 해도 성과가 나는 거야. 그러니까 힘내서 여러분 9강 정말 끝까지 가주셔야 됩니다. 그럼 달라진 거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이번 시간부터 이제 패턴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번 시간에는 사회계층구조 문제들에 쭉 적용을 해볼 거고요. 다음 시간에 사회복지제도 문제들에 쭉 적용을 해볼 거야. 그리고 6강에서는 인구 부양비에 대해서 쭉 이렇게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제별로 한 강씩 가서 볼 건데요. 저는 최신 문제 위주로 그리고 문제 유형 위주로 우리가 점검해봐야 될 문제 유형 위주로 자료를 뽑아놓은 것이니까 여기서 연습하시고 여러분은 우리 EBS의 기출의 미래 막 이런 거 있어. 표문제 엄청 모아져 있어. 네. 그런 문제들 풀어보면서 조금 더 적용하는 연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배웠던 패턴을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배웠던 패턴에는 1번 뭐 했어요? 비와 비율. 비가 뭐야? 상대적인 크기, 나누기야. 사실 나누기지, 나누기. 그쵸? 여기다 곱하기 100 하면 비율이 되겠고요. 뭐에 대한 뭐의 비. 뭐 중 뭐의 비, 비율 이런 식으로 선지가 나오게 됩니다. 앞으로 여러분 여기서 만나게 될 거야. 그리고 비율은 100%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나누는 것도 이제 연습을 하게 될 것이고요. 두 번째, 그렇지 격차 했지. 격차는 절대값 차이,
그리고 우리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했던 것처럼 무슨 격차 지수 막 이런 게 나와. 그러면 그 격차 지수 구하는 공식이 아래 다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공식 통해서 보시면 되고, 세 번째는 뭐였냐면 증가율 했습니다. 세 번째는 증가율. 증가율이나 감소율이나 변화율이나 마찬가지인 거야. 그래서 원래 얼마였는데부터 시작해서 얼마만큼 변화했는지를 쓰시면 됩니다. 원래 얼마였는데 얼마만큼 변화했는지 비율을 계산해라 라고 하면 거기 증가율이니까 곱하기 100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네 번째는 이 강의에서 네 번째 부분이 나와 있고 전체 비율이 나와 있을 때 집단의 상대적인 크기 구하는 걸 설명을 했고, 지난 시간 내내 그 패턴을 적용을 하면서 여기서 확장돼서 나아가서 뭐 평균 구하는 거, 평균을 도출하는 것까지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크게 네 가지 패턴이 되고요. 이네 가지 패턴 안에서 거의 다 해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주제가 되고요. 이표 문제는 선지 나오는 패턴은 다음과 같이 네 가지가 되고, 이표 문제가 나오는 주제는 4단원입니다. 보통 4단원에서 지금 했던 사회 계층 구조. 사회 계층 구조. 그리고 사회 복지 제도. 사회 계층 구조에서 왜 많이 나오게 되냐면, 우리 사회 계층 구조를 구분할 때 중요한 게 있었어요. 뭐로 구분을 했다? 계층 구성 비율. 계층 구성 비율에 따라서 계층 구조를 구분을 했었잖아. 생각나지? 즉, 상보다는 중이 많고 중보다는 하가 많다라고 하는 계층 구성 비율을 보이게 되면, 네, 이게 바로 피라미드형이다. 그리고 중이 가장 많다. 중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면 다이아몬드형이구나. 중이 가장 적다. 라고 하면, 아, 모래시계형이구나. 즉, 계층 구성 비율에 따라서 우리 계층 구조를 파악했었어. 이게 개념으로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문제가 이렇게. T 플러스 50년과 T 플러스 100년에 A, B, C가 상중하 중에 뭔지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A가 상이고 B가 중이고 C가 하라고 한다면 바로 이대로 피라미드형이 되겠지. 그치? 그래서 이런 문제가 도출돼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2026 작년도 6월에 보통 이렇게 사회계층구조에 관련해서는 어렵지 않게 나오는 추세인데, 바로 이 문제와 올해 나왔던 문제입니다. 이게 올해 나왔던 문제인데, 올해 여러분이 제일 어렵다고 한 오답률 상위 1번이었습니다. 근데 풀고 나면, 아, 뭐야 이게? 풀고 나면, 에게 내가 이걸 틀렸어? 라고 할 거야. 그래서 제가 그래서 강조드리는 것이 무엇이냐면, 일단 표분석 선지에 나오는 패턴, 아, 비율이구나 라고 하는 패턴을 익히고 문제 유형에 부지런히 연습을 해야지, 어떤 식으로 변형해서 나오더라도, 이렇게 변형해서 나오더라도, 아, 이거 그거잖아 라고 바로 즉각적으로 할 수가 있거든요. 네, 제가 이렇게 표 문제를 잘풀수 있었던 건 십몇 년간 풀어.

있기 때문이야. 근데 여러분은 지금 머리가 착착착 돌아가고 막 이러니까 집중적으로 한두 달착 하면 저보다 훨씬 더 잘할 수 있고 훨씬 더 빨리 풀수 있습니다. 이제 문제를 풀어가 보도록 할게요. 각국의 계층은 A, B, C로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예전의 문제는 그냥 상중하도 주었는데 요즘은 A, B, C가 상중하 중에 무엇인지도 찾으라고 나와. 그래서 A에서 B로의, 바로 여기 힌트죠. A에서 B로의 수직 이동과 A에서 C로의 수직 이동 방향은 같다라고 하는 거 하나. 상승 이동을 통해 B에 진입하는 사람은 존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하나. 즉, 바로 이 내용을 통해서 무엇을 물어보고 있어요? 그치. 사회 이동 하나 물어보고, 그치. 사회 이동이라고 하는 거, 상승과 하강 이동이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개념 하나 여기서 확인하는 것이고, 동시에 계층 구조에 관련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상승 이동을 통해서 진입할 수 없는 층이 있어. 나 상승해서 여기 왔어. 라고 하는 거. 그렇지. 하층이지. 나 부모보다요, 상승 이동해갖고 하층에 왔거든요?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아, B가 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찾아낸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나왔냐면 A에서 B로의 이동 방향하고 A에서 C로의 이동 방향이 같다라고 되어 있는 거야. 그러면 AC는 무조건 하층보다 높은 거지. 그러니까 이 이동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냐면 상승 이동을 말, 하강 이동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상승이 아니죠. 네, 하강 이동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A하고 C는 상하고 중 중에 하나인데 그 중에서 두 개, 둘 중에서 뭐가 상이겠어요? 그렇지. A에서 C로의 이동 방향도 A에서 B로의 이동 방향처럼 하강 이동이기 때문에 A가 상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려준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A가 상이다. 이렇게 써볼게요. 그래서 A가 상이다. B가 하다. C가 중이다. 이렇게 써두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놓고 그냥 풀어도 상관이 없지만 문제에 보면 또 어떤 내용이 나와 있냐면 문제에 하나 더 자료가 있습니다. 하나 더 있는 것이 바로 T년에 ABC의 상대적인 구성비는 1대 6대 3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상대적 크기 나와 있는 거지. 그치? 비율로서 우리 판단해서 그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일목요연하게 그냥 그려놔 보자고. T년, T 플러스 50년, T 플러스 100년 해서 그려놔 보자고. T년, T 플러스 50년, T 플러스 100년. 상, 중, 하. 해줄 거고요. 상이 바로 뭐냐면 상이 A, C, B.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네. T년에 A 대 B 대 C가 1대 6대 3이다 라고 했어요. 잘 맞췄어야 되겠죠? A 대 B 대 C가 1대 6대 3이다 라고 했습니다. 100%로 맞춰줄 거죠. 그러면 10대 30대 60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고, 아, 피라미드형이구나 라는 게 되죠. 그다음부터 너무 쉽네요. 그렇죠? T 플러스 50년에는 30이고요. 그 다음에 C가 중위 20이고 50입니다. 중층이 가장 작은 거죠? 하시면 되고. T 플러스 100년대는 20, 50, 3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층이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다이아몬드형이구나라고 하시면 끝납니다. 예, 네, 이제 다 했습니다. 이런 문제가, 사실 이런 문제가 안 나오다가요, 중간에 킬러 문항 배제라고 하는 이 수능 출제의 기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계층 표분석 문제가 진짜 어려운 수준까지, 최고조까지 올라갔었었어. 그러다가 이 킬러 문항 배제로 이렇게 쉬워진 게몇년 이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는 이거보다 이제 조금 다시 난이도가 올라가는 추세죠. 그래서 사회 계층 구조는 표문제 할때이 사회 계층 구조 표문제는 틀리면 안 돼. 얘가 난이도가 가장 낮게 나오는 편입니다. 최근에 좀 이제 좀 올라가고 있지만 사탐 런도 있어서 이과생들이 오니까 좀 올라가고 있긴 하지만 이것도 수능형으로 나왔던 유형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이제 그대로 읽으면 되겠죠. T년의 중층 비율은 얼마냐면 30입니다. 하층 비율의 두 배예요. 반대로 썼네요. 그렇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두 번째, T 플러스 50년의 계층 구조는 뭐가 돼? 모래시계형이죠? 네,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온 문제 안에서 우리가 찾아보는 거야. 무엇을? 패턴을. 상층 인구 대비, 하층 인구의 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 대비 뭐의 비라고 하는 거 그대로 써주면 되잖아. 그래서 상층 인구 대비 하층 인구의 비.

희년도 해볼까요? 상층 인구 대비 하층 인구 비. T 플러스 100년도는요. 상층 인구 대비 하층 인구의 비. 이렇게 써주면 되죠. 어디가 커요? 그렇지. T년이 더 크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 이렇게 하나씩 찾는 거야. 기쁘다, 기쁘다. 이렇게 찾는 거지. 왜 틀렸네요. 아, 예, 맞았네요. 네, 그래서 T년보다 T 플러스 100년이 작네요. 그다음에 4번 선지를 가보겠습니다. 개념 문제죠. 개념 문제. 폐쇄적 계층구조냐, 개방적 계층구조냐라고 나왔는데 우리는 뭐야? 저 우리 이 문제는 계층 구성 비율. 상보다는 중위 많아, 중보다는 하가 많아, 중위 가장 적어, 중위 가장 많아라고 하는 계층 구성 비율에 따른 계층 구조만 파악했지. 이 폐쇄적 계층 구조인지 개방적 계층 구조인지는 어때? 알 수가 없는 거지. 폐쇄적 계층 구조와 개방적 계층 구조는 어떻게 판단하니까? 수직 이동 가능성에 따라서 판단을 하죠. 그래서 수직 이동이 자유로우면 개방적 계층 구조라고 하고 그렇지 않으면 폐쇄적 계층 구조라고 합니다. 우리 이 내용을 보고는 파악할 수 없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에 T 플러스 100년에 비해서 T 플러스 50년이 사회 안정에 유리해요? 아니죠. 그렇죠? T 플러스 100년이 중층이 가장 많으니까. 그렇지? 그래서 정답은 3번 하시면 되고요. 이제 다음 문제를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랑 사실 똑같은 문제야. 똑같은 문제인데 이게 뭘까라고 한 거야, 여러분이. 읽어볼게요. 갑국의 계층은 상중하로만 되어 있다. 똑같네. 그치? A, B, C는 각각 상중하 중에 하나이다. 똑같네. 그치? 또 있습니다. 또 똑같은 게 있어요. A에서 C로의 이동은 상승 이동이고, A에서 B로의 이동은 하강 이동이다. 이번에 더 쉽게 좋았습니다. 왜? A는 뭐도 되고, 상승 이동도 되고, A는 하강 이동도 되는 거야. 상승 이동도 하강 이동도 다 되는 게 여러분 뭐예요? 그렇지, 중층이지. 중에서 상을 가면 상승 이동이고, 중에서 하를 가면 하강 이동이잖아. 따라서 A에서 C로 간게 상승 이동이라니까 C가 상이겠네. 그쵸? A에서 B로 간게 하강 이동이니까 B가 하겠네. 다 썼습니다. 그쵸? 네. 그림은 세대별로 A 인구를, 이 문제에서 핵심은 A 인구를 기준으로 해서 B와 C의 상대적인, 우리 이거 상대적인 거 너무 많이 했잖아요. 예. 네. 상대적인 인구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 A, 여기를 100이라고 쳤을 때, 이게 A죠. A, B, C. A, B, C. 그래서 A를 100이라고 쳤을 때, B와 C의 상대적인 크기가 나와 있는 거야. 이해되지? 그치? 그러면 얘를 100이라고 쳤을 때, 서로 상대적인 크기를 이게 100대, 160대, 140, 이러면 너무 크잖아요. 그러면 100대, 160대, 140, 얘를 나눠보면 어떻게 되죠? 그렇죠? 그러면 5대 8대 20으로 나눠보면 되지. 7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5대 8대 7 이렇게 되겠습니다. 맞죠? 그러면 자녀 세대도 역시 마찬가지로 할수 있어. 이것도 100대 60대 40이다. 이게 너무 크니까 20으로 나눠줘요. 그러면 5대 3대 2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죠. 끝난 거야. 끝난 거잖아. 뭐랑? 얘랑 다를 바가 없어요. 준 거. 1대 6대 3이야 라고 준 것이나, 네. 여길 갑자기 100으로 줘버리니까, 이게 뭐지? 이렇게 헷갈려버린 거야. 그래서 중층 인구를 100이라고 했을 때 상대적인 크기라고 했으니까 상대적으로 약분해가지고, 아, 5대 8대 7이구나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 전체 인구가 동일하다라고 하는 단서도 있기 때문에 둘다 100%니까 100. 그냥 이렇게 놔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 세대랑 자녀 세대 해보자고. 부모 세대, 자녀 세대. 할 거고요. 상, 중, 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상위 C고 중위 A고 B 이렇게 됐네. 그러면 상대적인 크기 해볼게요. 네. CAB야. 7대 5대 8 이렇게 되네요. 그쵸? 7대 5대 8 이렇게 쓰면 되지. 그치? 예. 네. 자녀 세대도 CAB예요. 2대 5대 3. 2대 5대 3 이렇게 써주면 되지? 다 됐어. 끝난 거야. 그러면 인구가 같다라고 했으니까 우리 100으로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100으로 맞춰줘 보자고. 100으로 맞춰줘 보니까 자녀 세대는 30대, 50대, 20. 다이아몬드잖아. 끝. 부모 세대는 어떻게 하면 돼? 산수까지 하겠습니다. 이거 다 더해보세요. 20 나오죠.
전체 100 하면. 그치? 다 곱하기 50 하면 되지. 그치? 다 곱하기 50 하면 100 맞춰지고 상대적인 크기도 딱 맞춰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곱하기 50 해보니까 35 대 5, 25 대. 그쵸? 그 다음에 40. 이렇게 하시면 끝난 거다. 그래서 부모 세대는 보니까, 중층이 가장 적어요. 부모 세대는 이거네. 됐어. 이거나, 이거나. 그치, 물론 변형이 있었지. 이런 변형들을 알아채려면 많이 풀어보는 수밖에 없겠지. 그치?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중층 인구는 자녀 세대가 부모 세대의 두 배이다라고 돼 있네요. 그런가요? 중층 인구는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의 절반이 되겠습니다. 그렇지. 그치. 아니, 자녀 세대가 부모 세대의 두 배다. 자녀 세대가 부모 세대의 두 배다. 맞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5라고 해주시면 되고, 두 번째, 또 나왔던 거. 뭐 대비, 뭐의 비. 이 패턴 또 나왔네. 뭐 대비, 뭐의 비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그대로 써볼까? 상 대비 하의 비. 해서 부모 세대부터 해볼까요? 상 대비 하가 얼마냐면 35분의 40. 이렇게 되죠. 자녀 세대는요? 20분의 30입니다. 20에서 30이 차지하는 게더큰거 아니야? 그렇지. 따라서 부모 세대가 작다라고 했으니까 어때? 맞는 거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선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 세대 계층 구조에 비해 자녀 세대 계층 구조가 사회통합 실현에 당연히 어때요? 당연히. 네, 유리하죠. 그쵸? 왜? 다이아몬드 0이잖아요. 따라서 기역, 니은, 디귿 다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좋아. 이 문제에서 나온 포인트는 첫 번째 뭐? 네, 이동 방향에 따라서 작년에 나왔던 기출문제랑 똑같아. 상중하 판단하는 거. 그치? 결국은 뭐냐면 A를 기준으로 B와 C의 상대적인 크기 이렇게 단순화시키면 됩니다. 아, 5대 8대 7이구나. 인구가 동일하기 때문에 100하고 맞춰주고 비율 계산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이제 여기까지 해서 바로 이거 계층구조. 계층구조 관련된 문제가 아, 이런 형식이지라고 하는 거 하나 익히시고 이제 뭐냐면 기본표입니다. 이 기본표를 토대로 해서 이런 유형은 이제 잘안 나와요. 이 2022라고 되어 있지? 그리고 3월이야. 3월이니까 기본표 그대로 주지. 근데 기본표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뒤에 이제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이 기본표를, 뭔가 기본표랑 비슷하지? 지 기본표랑 비슷한 게 작년도 수능 문제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마지막 사회문화 시험이 될 텐데요. 계층 구조에 킬러 문항 배제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만 냈었다가 최근에는 기본표 응용해서 뭔가 달리 또 볼까? 네, 여기도 2026 9월입니다. 뭔가 좀 달라졌지. 그치? 기본표를 그려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기본표 이해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표를 이해해 볼게. 한 학생들도 있을 거야. 여기까지. 왜냐면 저는 이 기본표는 진짜 기본이기 때문에 개념 홀릭부터 했어. 이거 얘는 수능 특강에서도 했고 수능 완성에서도 했습니다. 얘는 얘를 모르면 표 문제를 못 풀거든. 그러면 여기 전체가 뭐냐면 전체 100%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모 100, 자녀 100이라고 했을 때 부모와 자녀의 1단, 여기 나와 있는 모든 숫자를 판단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모 상위 20, 중위 30, 하가 50이에요. 그러면 부모의 계층 구조는 뭐가 되는 거야? 피라미드 형이네. 그치? 자녀도 가볼게요. 자녀를 보면 상위 20, 중위 20, 하가 20이에요. 중위 가장 많네. 그러면 자녀는 다이아몬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끝에 있는 숫자들을 다 파악을 했어요. 이제 파악할 것들이 바로 뭐가 되는 거냐면 안에 있는 내용들. 대각선부터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각선은 바로 뭐지? 부모와 자녀의 계층이 똑같은 거. 상상, 중중, 하. 똑같은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걸 이렇게 쓰기로 합니다. 뭐냐면, 부모와 자녀의 계층이 일치했다라고 쓰고요. 전체 100%에서 이거 세개딱 노란색 한거 더해봐. 그럼 얼마가 나오냐면, 55%가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당연히 생각했을 때, 부모랑 자녀의 일치가 55면, 그러면 부모랑 자녀가 다른 불일치. 다시 말하면 이동한 거죠. 자녀가 부모보다 높아졌거나 낮아졌겠지? 그게 바로 몇 퍼센트? 45%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고, 이 이동했다는 건 부모보다 높아지는 이동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부모보다 낮아지는 이동도 있을 거야. 이걸 두개 더해서 45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다는 거지. 그러면 이 영역이 바로 뭐가 되는 거야? 그렇지. 부모보다 높아진 상승 이동이 됩니다. 맞죠?
부모가 중

이나 하예요. 그런데 사이, 여긴 뭐지? 자녀가 상으로 올라온 거야. 그러니까 상승이동이지. 마찬가지로 부모가 한데 상으로 가거나 중으로 가는 거. 이것도 뭐예요? 상승이동입니다. 그래서 이 영역이 바로 상승이동의 영역이 되는 거야. 그래서 얘를 다 더해보면 얼마가 나온다? 다 더해보면 37하고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계산하지 않아도 하강은 8이 나와야 되겠지? 둘이 더해서 45가 나와야 되니까. 진짜 그런지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바로 나머지 색칠 안된이 부분이 바로 뭐야? 하강이동입니다. 실제로 볼까요? 부모는 상인데 자녀는 중하로. 그치? 중하로 떨어진 거. 부모는 중인데 자녀는 하로 떨어진 겁니다. 따라서 하강이동의 영역이 되고 3개 더해보면 8 하고 나오게 되는 거지. 이게 바로 기본표입니다. 문제가 이렇게 기본표 그대로 나오면 너무 쉽지만 이렇게 나오지 않고 다음과 같이 변형 또 변형 이렇게 해서 나온다는 얘기야.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대 간 이동한 자녀가 부모와 일치하는 자녀보다 어때요? 그렇지, 적지? 우리 이거는 위에서 판단했으니까 틀렸고요. 하강 이동한 자녀가 상승 이동한 자녀보다 어때요? 적습니다. 8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바로 판단이 됩니다. 세 번째, 계층 구조 측면에서 자녀 세대가 부모 세대보다 사회 통합에 유리하다. 정답은 3번이네요. 그렇죠? 3번. 왜? 자녀 세대가 중층이 가장 많으니까. 그래서 정답은 그냥 쉽게 찾아집니다. 네 번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에 바로 뭐가 나와? 우리가 배웠던 패턴이 나오는 거지. 각 자녀 세대 각 계층 인구 중 부모와 계층이 일치하는 비율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뭐야? 비율 계산하는 거라는 거야. 그런데 누가 높은지 낮은지, 누가 큰지 작은지 물어보면 비율 계산할 필요가 없고, 예, 뭐에 대한 뭐의 비만 찾아두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이대로 해볼게요. 자녀 세대 상 중에서 일치하는 거, 중 중에서 일치하는 거, 하 중에서 일치하는 거 찾아보겠습니다. 자녀 세대 상이 얼마예요? 20이에요. 20 중에서 일치는 얼마? 14만큼이야. 그래서 20 중에 14야. 중은요? 60 중에 24야. 하는요? 하는 20 중에 17이야. 20 중에 17입니다. 여러분 이거 계산해야 돼? 아니지. 그치? 하는 20 중에서 반을 넘습니다. 상도 어때요? 20 중에서 반을 넘어. 그런데 중만 60에서 반이 안 돼. 그러니까 중층이 어때? 가장 낮은 거지. 그치? 바로 이 패턴입니다. 뭐에 대한 뭐의 비율. 뭐중 뭐의 비율. 이렇게 나왔어. 이처럼 높다, 낮다 비교하면 굳이 계산할 필요가 없다. 됐어? 5번입니다. 부모가 중층인 자녀 중. 하강 이동한 자녀가 상승 이동한 자녀보다 많다. 이건 비율 계산하는 게 아니네. 부모가 중층. 여기 있어요. 부모가 중층인 자녀. 전체. 상승 이동은 얼마? 여기 4. 색칠해 놨죠? 하강 이동은 얼마? 2. 하강 이동한 자녀가 더 적네요. 그렇죠? 예,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제 적용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보면 깜짝 놀랄 거야. 이 진화된 느낌이랄까? 세대 간 계층 구성 현황과 사회 이동 현황 나타내주고 있고요. 뭐 이렇게 막 색칠돼 있어. 여기 색칠돼 있어. 이 색칠돼 있는 것 있고 또 하나. ABC, ABC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중하, 상중하 주질 않았어. EDF, EDF 막 이렇게 되어 있어. 그럼 ABC, EDF가 상중하 중에 무엇인지를 찾아내라는 얘기고, 그 단서로 바로 무엇을 준 거예요? 지금 이렇게 색칠된 부분은 상승이동이다라고 준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 C 칸을 딱 보겠습니다. 부모 A, B에서 자녀 C로 간 거야. 부모 A, B에서 자녀 C로 간 것이 상승이동이다. 라고 한 거지. 그러면 C는 AB보다 높은 거야. A에서 C로 간 것도 B에서 C로 간 것도 다 상승이동이야. 그럼 C가 뭐겠어요? 맞습니다. C가 상이 되는 겁니다. C가 상이구나. 이렇게 찾았어. 그러면 AB 중에 누가 더 높아? 그건 바로 여기 있잖아. 예. 부모 B에서 자녀 A로 간게 상승이동이래. 그럼 A가 더 높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A가 중이구나. 그래서 찾았습니다. 그러면 이런 느낌이 들어. 아, 얘를 상중하처럼 이렇게 바꿔놓고 싶다. 그러다가 틀립니다. 그리고 그럴 시간 없어. 그냥 이대로 놓고 하면 돼. 이대로 놓고 할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일단 대각선은 당연히 뭐겠어요. 대각선은 일치야. 중중 하하 상상 이렇게 되는 거잖아. 따라서
예, 갑곡부터 먼저 정리를 해보자면, 갑곡은 대각선 일치하는 걸다 더해보세요. 얼마 나와요? 40하고 나옵니다. 그러면 이동한 게 얼마 나오겠어? 60하고 나오겠지. 이동이란 상승에 이동하고 하강에 이동을 합해서지. 그러면 상승의 이동 여기 이렇게 구하려면, 아, 45에서 요거 해가지고 20이 되겠구나. 이렇게 다 쓰셔도 되는데, 그러지 않아도 할 수가 있습니다. 하고 싶으면 그렇게 해보시고요. 그러지 않아도 할수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바로 여기입니다. 나머지 우리가 색칠 안한이세 부분이 바로 뭐가 돼? 하강 이동이 됩니다. 당연하죠. 예. 왜냐면, 여기. 상에서, 부모는 상인데 중하로 떨어졌어요. 부모가 중인데 하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하늘색으로 표시한 이 세 부분. 그래서 더하니까 얼마 나오냐면 25 나오게 됩니다. 25가 하강 이동이야. 그럼 상승 이동 그냥 35구나. 라고 정해진다. 뿐만 아니라 부모 상은 30, 하는 50, 중이 20. 중이 가장 적네요. 그러니까 부모는 모래시계형이구나. 자녀는요? 자녀는 중이 가장 많습니다. 그렇지? 그래서 자녀는 다이아몬드구나. 이렇게 찾으면 되겠다. 같은 방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같은 방식으로 하시는데 이제 이게 점점점점점점점점 된게 뭐라고 나왔냐면 하강 이동이다 라고 나왔습니다. 마찬가지 방식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면 되죠. 여기 이렇게 가볼까? 부모 뒤에서 자녀 E하고 F로 간게 다하강 이동이래. 그럼 D가 어때야 돼? 가장 높아야지. 그치? 그래서 가장 높아야 됩니다. 그래서 D가 상이구나.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E하고 F는 같은 방식으로 여러분이 찾아봐. 같은 방식으로. 부모 F에서 자녀 E로 간 여기. 이게 바로 뭐다? 하강 이동이다. 따라서 F가 더 낮은 거네요. 아니죠. F가 더 높은 거네요. F에서 E로 간게 하강 이동이니까. 그래서 F가 더 높은 중. 그치? 그래서 중이고, E가 하여야지 하강 이동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상하중, 이렇게 되겠다. 이걸 상중하로 다시 그리다 보면 틀릴 수가 있어. 그리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빈칸을 굳이 채울 필요가 없더라. 예, 뭐, 채울 수 있는 숫자의 여지는 다 있으니까 하셔도 상관은 없지만, 또 똑같이 해볼까요? 예, 똑같이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을국도, 계층이 일치하는 게 얼마다? 50이네요. 그쵸? 50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동하는 게 얼마가 돼요? 이동이 50이 되겠죠. 그래서 이동이 50이 되고요. 그러면 이동은 상승 이동과 하강 이동을 합해서 50이 됩니다. 그럼 나머지 색깔이 상승 이동이겠구나, 라고 하는 거를 제가 이렇게 놓고 풀어라 라고 하는 것도 우리 수능특강이나 이런 데이 문제 나왔던 것 같아. 굳이 바꾸려고 하지 말아라 라고 나왔던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연습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해볼까요? 여기랑 여기 보면 부모는 중한데 자녀가 상으로 갔잖아. 상승이동이지? 여기도 역시 부모는 한데 중으로 갔어요. 상승이동입니다. 따라서 이거 세개 하니까 25가 상승이동이 되죠. 25 상승이동이야. 그러면 하강이동도 25가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다 20 이런 식으로 채워가지고 쭉 숫자를 찾아내셔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이제 계층 구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계층 구조. 부모부터 보면 상은 10, 중은 30, 하는 60입니다. 그래서 부모 세대는 피라미드형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고요. 자녀 세대도 가서 한번 해볼게요. 자녀 세대도 보니까 상은 10, 중은 30, 하는 60. 똑같네요. 그렇지? 이렇게 되겠습니다. 선지는 정말 쉽기 때문에, 예, 여러분, 이 자료만 분석하는 선지 여러분이 해결해 보시고, 정답표도, 예, 제가 답지도 다 올려놨으니까, 답지 보면서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요. 바로, 이러한 기본을 토대로 해서 기본을 익히시고, 기본이 바로 이런 식으로 변형해서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걸 익혀주시고, 여러분 몇년전 문제들을 보면 이렇게 비슷한 유형으로 변형된 문제 유형들이 나오게 됩니다. 예. 그래서 변형에 연습하는 것까지 해보시면 되고, 자, 이제 작년도 9월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도대체 이게 뭐야? 예. 이거 뭐야? 여러분 아래 자료를 보면, 아래 선지를 읽어보면, 상승 이동한 자녀가, 하강 이동한 자녀가, 부모와 자녀의 계층 구조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뭐 계층 구조야 A, B, C가 상중하 중에 무엇인지 찾아보면
그치. 계층구조 파악할 수 있겠지만 상승이동, 하강이동 이런 거 찾아보려면 당연히 뭐 해야 되겠어? 그렇지. 이런 기본표를 그려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주어진 자료를 기본표로 바꾸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읽어볼게. 다음은 각국의 세대별 계층 구성 현황하고 세대 간 이동 현황을 나타낸 것이고요. 자녀 세대 전체 인구, 이게 중요합니다. 전체 인구 중 부모와 자녀의 계층이 일치하는 비율은 30%다. 이렇게 문제 속에서 나온 단서들은 다 하나하나 따박따박 이용이 됩니다. 난 보셨고요. 또 하나, 세대 간 이동에서 갑은 A에서 B로, 그다음에 을은 B에서 C로 하강 이동을 했고, 그러니까 A에서 B로 이동한 것과 C에서 B로 이동한 건 하강 이동이고, 병은 A에서 C로 상승 이동을 하였다라고 되어 있어. 이러한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A, B, C가 상중하 중에 무엇인지를 여러분 찾아내야 되는 거지? 그치? 그런데 여러분 잘 봐봐요. 갑이 A에서 B로 갔는데 이게 바로 하강 이동이라고 했어. 그다음에 병이 A에서 C로 갔는데 이게 바로 상승 이동이라고 했어. 똑같지. 똑같이 어디서 봤던 거? 어디서 봤죠? 예, 네, 여기서 봤던 거. 이 A는 상승도 되고 하강도 되네? 이게 언제 나왔던 거야? 예, 이게 올해 6월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 작년도 9월에 이게 이렇게 나왔어. 그러니까 자꾸 연습해 봐야 된다고. 그러면 A에서 A는 상승도 하강도 되는 거니까 A가 중이겠구나. A에서 B로 간게 하강이동이래요. 따라서 B가 하겠구나. C가 상이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찾을 수가 있겠다. 그렇죠? 그래놓고 기본표를 이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표가 그려져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려야 되는 거야. 부모, 자녀, 상, 중, 하. 상, 중, 하. 상이 C, A, B. C, A, B. B. 잘 따라 써야 되겠지? 전체 100이야. 네. 그래서 C, A, B 해볼까요, 부모? C, A, B. 20, 30, 50. 잘 써야지. 20, 30, 50. 자녀도 20, 50, 30.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 그렇지. 첫 번째 자료 보고 이거 다 썼습니다. 그래서 부모 세대의 계층 구조가 뭐다라고 하는 거 찾아냈어? 부모 세대는, 피라미드형이구나. 상보다는 중이 많고 중보다는 하가 많은 거. 자녀 세대는 중이 가장 많죠? 그쵸? 자녀 세대는 다이아몬드형이구나. 라고 하는 거 찾아냈습니다. 괜찮아? 두 번째. 제가 표시하라고 했던 거 뭐냐면, 자녀 세대 전체 인구 대비 세대 간 이동 현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전체가 얼마야? 100이야, 100. 전체 100에서, 여러분 보겠습니다. 예. A에서 B로 간 거, 2칸이에요. 그쵸? A에서 B로 간게 얼마다? 10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10. 이렇게 써주시면 되죠. 네. 또, C에서 B로 간 게, 여기입니다. C에서 B로 간게 얼마다? C에서 B로 간게 5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5.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또, A에서 C로 간게 얼마냐면 10. 이렇게 써줬어. 이제 빈칸을 채울 수 있는 게 있네. 채울 수 있는 거 한번 채워볼까요? 어디 채울 수 있지? 그렇지, 여기 채울 수 있고 여기 채울 수 있습니다. 그렇죠? 채워보겠습니다. 그러면 15개구나. 왜냐하면 30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여기 30이니까 여기 10이겠구나. 채웠네. 10 이렇게 채워보겠습니다. 이제 나머지는? 그렇지, 여기 있어. 전체 자녀 전체 중에서 일치하는 비율은 30이다 라고 되어 있는 거야. 그러면 일치하는 게, 전체에서 일치하는 게 30이다 라고 되어 있어. 그러면 여기 얼마 들어가면 돼요? 맞아요. 5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래야 30 하고 나와지니까. 하나가 채워졌기 때문에 나머지 이제 다 구해집니다. 아, 여기 5 하면 되겠죠? 그쵸? 그리고 여기 얼마? 30 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10. 다 채워집니다. 끝. 네. 그래서 이로써 정리를 해보면, 일치하는 건 30이다. 이동한 건 그럼 70이 되겠구나. 그쵸? 상승의 이동과 하강의 이동이 있겠구나. 상승의 이동은 어디겠어요? 그쵸? 여기죠. 기본표를 그렸으니까. 45입니다. 하강의 이동은 그럼 당연히 25가 되겠죠. 그쵸?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의 부모 계층보다 을의 부모 계층이 낮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갑의 부모 계층과 을의 부모 계층 찾아볼까? 갑의 세대가

많아요. 그렇죠? 들렸습니다. 부모 세대 계층 구조와 달리 자녀 세대 계층 구조는 모래시계형이에요? 아니죠? 우리 찾았습니다. 뭐라고요? 이걸 찾았죠. 그렇죠? 틀렸습니다. 자녀 세대 계층 구조에 비해 부모 세대의 계층 구조가 사회통합 실현에 유리해요? 아닙니다. 네. 부모, 자녀 세대가 뭐냐면 요거 다이아몬드형입니다. 그래서 반대로 써서 틀린 거지. 어때 얘들아? 자, 차근차근 보는 겁니다. 어디서부터? 그래서 문제를 분석해서 보는 게 매우 매우 중요해. 이동 연습해야지. A, B, C 판단하는 거 연습해야죠. 그렇죠? 기본표 익히셔야 되죠. 기본표 그대로 나오지 않는다. 최근에는 그대로 나오지 않고 이거 2022입니다. 3월입니다. 3월. 그러니까 이렇게 나온 거지. 사실 이렇게 변형된 거. 그리고 작년 9월에는 기본표를 아예 그리도록 나와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렇죠? 이제 한 문제만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 수능 문제예요. 2025 수능 문제가 되겠고, 자, 이 문제를 보면 이 문제의 경우는 기본표를 그리는 건 아닌데 기본표와 그렇지 기본표의 변형이야. 기본표의 변형으로서 ABC, ABC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ABC가 상중하 중에 무엇인지를 판단해야 되겠지. 그치? 판단해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여기에 부모 계층과 본인의 현재 계층. 그러면 이게 무슨 이동이에요? 이게 바로 세대 간 이동이지. 세대 간 이동이 되는 것인데 다음은요. 본인의 24년 전 계층과 본인의 현재 계층입니다. 아, 그래서 2025 수능에서는 기본표를 뭔가 변형한 형태가 나오면서 동시에 세대 간 이동, 부모와 자녀 세대뿐만 아니라 한 사람의 일생 내에서 세대 내 이동도 출제가 됐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문제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떤 나라의 시기별 계층 구성 비율과 연령이 50대인 간부의 사회 이동 결과를 세대 간 이동과 세대 내 이동. 그래서 세대 간, 세대 내. 이렇게 돼 있죠. 구분하여 나타난 것이고, 세대 간 이동은 당연히 부모 세대와 비교한 것이고, 세대 내 이동은 본인의 계층과 현재의 계층을 비교한 것입니다. 그래서 ABC는 상중하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ABC가 상중하 중에 무엇인지를 찾아야 된다는 얘기야. 어떻게 찾아야 될까? 그렇지. 단서가 어디 있어? 아주 표 아래 아주 작게 있습니다. 갑의 부모의 계층은 1970년대 부모의 계층은 상층이며라고 나와 있어. 그러니까 갑의 부모의 계층 해볼까요? 갑의 부모 여기 B가 있네요. B가 상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상 이렇게 찾았어요. 그리고요, 갑은 세대 간 이동과 세대 내 이동을 통해서 모두 하강 이동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갑이 이 B가 상이니까 C로 온건 당연히 하강이동이겠지. 그런데 C가 하일 수도 있고 중일 수도 있잖아. 그치? 예. 중으로 가도 하강이동이고 하로 가도 하강이동이니까. 어떻게 판단을 하래요?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면 A에서 C로 간 것도 하강이동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매우 비슷하지. 그치? 뭐하고? 이런 거. 예. 이런 거. 하면서. 상승 하강이동인 걸 통해서 상중하했던 것이 바로 작년도 수능에 나왔는데 그 이전년도 수능에 바로 이렇게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갑의 경우를 보면 A에서 C로 간게 하강이동이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B가 상으로 했으니까 A는 뭐여야 돼? 그렇지, 중이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A가 중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찾을 수가 있고 C가 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중하를 다 찾았단 말이야. 중상하. 이렇게 다 찾았습니다. 그래서 A가 중이고요. A가 중상하 다 써주시면 계층 구조도 다 판단이 되죠. 해볼까? 네, 여기 하가 제일 많습니다. 상보다는 중이 많고 중보다는 하가 많아. 따라서 1970년대 계층 구조는 뭐다? 아, 피라미드형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지? 2000년도에는요? 중이 가장 많아요. 그치? 중이 가장 많아. 55%. 2024년도 중이 가장 많습니다. 둘다다 뭐예요? 다이아몬드형이요.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뒤에 선지가 있는데, 이 자료를 보면서 해야 되니까 선지 읽어가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970년대

0: 계층구조는 2000년 계층구조보다 사회 안전성이 높다. 틀렸죠? 네, 사회 안전성이 높은 건 중층 비율이 높았을 때. 그래서 2000년과 2024년이 1970년보다 안전성이 높다라고 하셔야 되는 거죠. 네, 틀렸습니다. 두 번째, 2000년은 다이아몬드형 맞고요. 그 다음에 2024년도 다이아몬드형이라고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네, 틀렸습니다. 1번, 2번 선지 다 틀렸고, 을은 세대 간 상승 이동과 세대 내 하강 이동을 하였다라고 돼 있네요. 3번, 을 경우. 세대 간, 그리고 세대 내. 어떤 이동했는지 한번 찾아볼까요? 을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을, 여기 있어요. 예. 세대 간, 부모는 중인데 상으로 갔네요. 그쵸. 그래서 뭐 했어요? 상승 이동했습니다. 다시 또 을, 세대 내 보겠습니다. 상에서 그대로 상인 거야. 따라서 세대 내 이동은 하지 않은 거죠. 그쵸. 그래서 틀렸습니다. 네. 이제 4번을 가서 보겠습니다. 4번에 봐서 정하고 나와 있네요. 정도 역시 물어보고 있어요. 정은 세대 간, 또 세대 내. 다 물어보고 있습니다. 정 한번 해볼까? 정. 세대 간은 뭐예요? 상에서 중으로 하강 이동했네요. 그쵸? 하강 이동했다. 세대 내는요? 정. 또 이렇게 했습니다. 정. 상에서 중으로. 똑같네요. 세대 간, 세대 내 모두 상에서 중으로 떨어졌어요. 둘다 모두 하강 이동했다라고 써야지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틀렸네요. 그렇죠? 네. 이제 마지막 선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병 물어봤고요. 병의 세대 간. 그리고 무의 세대 내. 정리를 해보자. 병 세대 간. 병, 세대 간이니까 이 앞에 자료 봐야 되겠지? 병을 가볼까? 병, 여기 있네. 병은 부모 중에서 하로 뭐가 있어요? 하강 이동했습니다. 그렇지? 하강 이동했고. 무는 세대 내 물어보고 있죠? 무, 여기 있네요. 하에서 상으로 뭐 했어요? 그렇지. 상승 이동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때요? 예. 네. 이게 사회 이동과 관련해서 이 정도 출제됐으면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담아서 출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문제들을 쭉 풀어봤습니다. 오늘 사회 계층 구조와 관련된 문제를 여기 선지 5번 체크를 해볼 거고, 예. 사회 계층 구조와 관련된 문제들을 쭉 풀어봤는데요. 앞에 문제부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자, 지금껏 어떤 내용들을 했어요? 우리 패턴에서 보면 비와 비율. 그렇지? 비와 비율. 그리고 격차, 증가율, 그리고 집단의 크기와 관련된 내용을 했는데, 아, 계층 구조에서는 은근 평균을 구한다거나 아니면 집단의 크기와 관련된 내용이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물론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 교재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는 경우도 있는데 거의 대부분 뭐지? 그렇지. 이 계층 구조 자체가 계층 구성 비율의 양적 비율에 따라서 피라미드형인지 모래시계형인지 이거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율에 대한 문제가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나올 수 있어요. 뭐냐면 증가율 같은 것들은 얼마든지 비율이 나오면 증가율 같은 건 얼마든지 나올 수가 있겠지. 그래서 뭐에 대한 뭐의 비 정도와 비율이 거의 대부분 출제된 것이고, 그리고 결국은 이 기본표도 뭐냐면 100%에서 비율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비율에 대한 문제라서 아, 비율만 알고 가면 되고, 그리고 또 하나 문제의 형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층 구조와 관련된 것만 단독으로 나올 수도 있고, 기본표를 변형한 것. 그래서 기본표를 변형해서 다음과 같이 그대로 기본표 놓고 읽는 것인데 상중하, 상중하라고 판단하는 거. 이건 바로 뭐를 통해서 판단했어요? 그렇지. 사회 이동. 이렇게 A에서 B, B에서 C, 이론 결과가 무엇이다를 통해서 A, B, C 판단하는 건 매우 많이 나오고 있지. 그래서 이와 같이 그려보는 거. 여기까지 하는 게 목표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문제 유형 보았는데 결국은 두 가지였어. 결국은 예, 계층 구조에서 비율 파악하는 거 하고 기본표 그리는 거 이거 두 가지였습니다. 할수 있겠지. 그치? 이제 문제만 많이 풀어보면 돼. 꾸준히 하면 돼. 그러면 계층 구조 맞추고 가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 사회복지제도 표 문제를 쭉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여러분. Good luck to you.
1: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역사 완성자 유산입니다. 아이 너무나 반갑습니다. 좋습니다. 네 번째 시간이고요. 네, 여러분의 실력이 차츰차츰 이렇게 좋아지시는 게 느껴지시죠? 여러분들의 이제 약점 없는 수능 세계사를 위해서 같이 노력하고 있으니까 결과까지 꼭 좋게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고요. 이번 시간부터는 기출문제를 좀 더 많이 준비해봤습니다. 다섯 문제씩 이렇게 하도록 할 테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바로 갑니다. 제 연표필기 노트 4강에 해당되는 15, 16세기 요 내용인데요. 이따가 기출문제 보시면 알겠지만 최근에 정말로 시험 문제 여기 파트가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특정 나라, 특히 요 16세기는 오스만 제국의 전성기이다 보니까 오스만 제국, 사파비 왕조, 그리고 티무르, 그 앞에 있었던 티무르, 뭐, 이러한 내용들까지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까지 같이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하나씩 한번 설명드리면서 가보도록 할게요. 자, 15세기 갑니다. 15세기에는 뭐가 있었죠? 교회 대분열이 초기에 있었고요. 1378년부터 17년까지, 1378년부터 1417년까지가 교회 대분열 시기였고, 그것을 종식했던 게 콘스탄치 공회입니다. 1414년부터 18년인데, 요 디테일한 내용보단, 15세기 초 정도만 해주셔야 되는데, 이 콘스탄치 공회가 뭐 했다? 교회의 대분열을 종식시켰다. 그 다음에 후스랑 위클리프를 이단으로, 후스는 화형에 처해졌었고요. 위클리프 같은 경우는 이미 죽은 상태였었기 때문에 시체를 꺼내서 또 부관참시하는 그런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잔다르크가 등장했다? 아하! 잔다르크 무슨 전쟁? 백년 전쟁, 요거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되겠고요. 초기에는 백년 전쟁에서 누가 유리했었습니까? 영국이 좀 유리한 측면이었었다가 누구의 활약으로? 잔다르크의 활약에 의해서 최종적으로는 프랑스가 승리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특히 잔다르크 하면 유명한 전투가 바로 이 오를레앙 전투라는 전투 있으니까요. 이게 1429년인데요. 이 연도까지는 안 나올 것 같고, 100년 전쟁 중에 가장 상징적인 인물 잔다르크, 15세기 인물 기억해 두시고, 1453년도에는 뭐가 끝났다? 100년 전쟁이 끝나게 되었다. 참고로 잠시 뒤에도 다시 나오겠지만 1453년은요, 100년 전쟁이 끝나는 해이기도 하고, 오스만 제국이 콘스탄티노폴리스를 점령했던 해도 같은 해예요. 콘스탄티노폴리스를 점령했다라는 건 또 누구의 멸망이랑 같은 말일까요? 예, 비잔티움 제국의 멸망도 같은 해입니다. 1453년,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참 의미가 있는 해였죠. 그리고 1455년부터 85년, 정확히 30년 동안은 영국 내에서의 다툼이 있었습니다. 우린 그걸 뭐라고 합니까? 장미 전쟁이라고 하죠. 이건 어디서 있었다? 영국에서 있었다라는 거 체크해 두시고요. 이 장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던 랭카스터가가 그 이후 이 튜더 왕조라는 왕조를

대학을 영국 내에서 열게 되죠. 그래서 요거 기억나실까요? 우리 지난 강의 했었는데요. 뭐 했었죠? 카노사의 굴욕. 카노사의 굴욕. 누가 누굴 이긴 사건입니까? 교황권이 황제권을 압도했던 사건이었고요. 클레르몽 공의회. 클레르몽 공의회는 누구요? 우르바누스 2세가 십자군 원정을 선포했던. 나좀더 클레. 나 클레. 예, 클레르몽 공의회 기억해 두시고요. 보름스 협약. 보름스 협약이라는 건 뭐다? 성직자 서임권을 누가 차지했던 것입니까? 교황이 차지했던 것을 성직자 보름스 협약 1122년의 일이고요. 아비뇽 유수. 아비뇽 유수는 교황권과 황제권. 여기서 말하는 황제권은 왕권으로 예, 보시는 게 조금 더 정확하다라고 할수 있겠죠. 예, 프랑스 왕이 교황을 당신 이제 교황청 그 로마 교황청 가지 말고 요 아비뇽에 좀 있으시오라고 하고 있는 아비뇽 교황청 시대를 우리는 아비뇽 유수라고 한다라는 것도 꼭 체크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장미전쟁 이후에는요, 이제는 신항로의 개척이 여기저기서 나오게 됩니다. 이베리아 반도. 이베리아 반도에 있었던 대표적인 나라가 에스파냐 아닙니까? 에스파냐 왕국이 성립되고요. 당시에도 여러 나라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상징적인 나라가 카스티아와 아라곤이 연대하면서, 연합하면서 에스파냐 왕국을 성립했고요. 그리고, 이베리아 반도는 유럽으로 따지자면 끝에 쪽에 위치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향신료에 대한 이 수요가 훨씬 더, 향신료에 대한 욕망이 훨씬 더 강한 지역이었어요. 왜? 가장 저질의 질이 낮은 향신료를 가장 비싸게 구입할 수밖에 없던 이들이 이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새로운 항로를 개척하기 위해서 혈안이 돼 있었습니다. 누구가, 누구가? 포르투갈과 에스파냐가. 에스파냐가. 그래서 포르투갈 같은 경우는 두 명의 사람을 지원했습니다. 뽑아봐. 나좀 뽑아봐. 나 뽑잖아? 네, 당신한테 뭘줄 거야? 내가 향신료 갖다 드릴 거야. 나좀 뽑아봐. 뽑아봐.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유치하지만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뽑아봐. 포르투갈은 바로 시작되는 두 명의 인물들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포르투갈이 대표적으로 지원했던 인물 중엔 바로 바르톨로메우 디아스. 이 이름이 좀 길죠.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좀 힘들어 하시는데요. 이 바르톨로메우 디아스라는 인물이 희망봉을 발견하게 됩니다. 1488년의 일입니다. 그로부터 정확히 10년 뒤인 1498년도에 마스코 다가마가 인도 항로를 최초로 뚫게 돼요. 아프리카 대륙을 돌아서 인도 항로로 가는 것을 최초로 뚫게 됩니다. 딱 10년 뒤죠. 10년 뒤죠. 포바바 요거 기억하시고요. 근데 바르톨로메오 디아스는 희망봉 발견하고 나서 돌아간 다음에 다시 항해를 시작하지 않습니다. 야, 나 거기서 죽을 뻔했어. 아, 나못 가, 못 가. 그랬더니 이 마스코 다가마가 했다는 거 아닙니까? 야, 봐. 내가 다 가고 만다. 라고 하면서 마스코 다가마가 실제로 인도까지 가게 되죠. 이게 1498년도의 일이었습니다. 자, 포르투갈 같은 경우는 포바바 요게 있었고요. 그에 비해서 이 에스파냐 같은 경우는 콜럼버스, 예, 그 다음에 마젤란 항해를 후원하게 되었습니다. 요거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 콜럼버스가 어디를? 서인도 제도를 발견했던 것이 1492년. 서인도 제도는요, 지금의 뭐 쿠바, 바하마, 뭐 고일 때입니다. 선생님, 근데 왜 인도라고 그래요? 인도는 완전 반대쪽인데요. 그 사람들은 거기가 인도인 줄 알았어요. 예, 그래서 그들이 하도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그냥 호칭을, 그렇게 명칭을 그렇게 붙여버렸던 것입니다. 인도랑은 사실 전혀 관련이 없는 것이 되겠고요. 자, 어쨌든 이렇게 포르투갈과 에스파냐가 이렇게 서로 이렇게 주고받게 되자 어떤 게 나오게 됐냐면 토르 데시아스 조약. 토르 데시아스 조약은 라인을 쭉 거요. 라인을 이렇게 쭉 거서, 야, 여기서부터 요 라인을 기준으로 여기, 이 동쪽은 포르투갈이. 그리고 서쪽은 에스파냐가 차지한다라고 해서 이 라인을 근 것을 토르 데시아스 경계선 내지는 토르 데시아스 조약이라고 합니다. 요거 기억해 두셔야 될 텐데. 자,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가 어디죠? 이베리아 반도. 이베리아 반도의 요 끝에는 포르투갈. 그렇죠? 그다음에

아라곤과 카스티아가 연합하면서 에스파냐 왕국을 만들었고요. 마지막까지 이슬람 문화가 남아 있었던 지역을 여기를 그라나다 지역이라고 하거든요. 이 그라나다 지역을 정복하면서 레콘키스타, 우리는 재정복 운동이라고 흔히 얘기하는데요. 그 재정복 운동을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됐죠? 요거 하나 기억해 두시고. 그리고 신앙로 개척. 신앙로 개척에 누가 있었다? 푸바바. 포르투갈은 바바 아닙니까? 바르톨로메오 디아스가 어디? 희망봉 왔다가 가고요. 그리고 마스코 다가마. 바, 다 가고 만다. 마스코 다가마가 인도 항로를 최초로 뚫었다. 우리는 여기서 뭐이 세계 지도에서 이렇게 하기 이제 쉽지만 이 당시에는요, 여러분, 지금 우주를 나가는 것에 비할 만큼 상당한 모험이었습니다. 뭐 거의 미지, 엄청난 미지의 세계였었죠. 예, 그러면서 인도 항로를 뚫으면서 향신료 무역을 거의 독점하게 되면서 상당한 부를 가져갔던 것이 포르투갈이 되겠고요. 자, 에스파냐 같은 경우는 여기 서인도 제도 갔다 오게 되었었고, 시간이 더 지나서 16세기 초에는 마젤란 일행을 후원하게 되면서 태평양을 지나서 필리핀. 필리핀이 한때 어디의 식민지였습니까? 에스파냐 식민지였다가 이제 이 미국으로 넘어가게 되거든요. 에스파냐 식민지였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초기에 요 필리핀. 요 필리핀이라는 국가의 호칭 자체가 펠리페 2세 이름을 따서 이 필리핀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마젤란은 죽고요. 나머지 일행들이 돌아와서 본인들이 떠났던 지역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면서 지구가 구라는 것을 최초로 직접적으로 입증하게 되었죠. 특히 요 포르투갈과 에스파냐를 얘기할 때요 토르데시아스 경계선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요 라인 해서 여기는 포르투갈이 여기는 에스파냐가 이렇게 차지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라틴 아메리카의 대부분의 국가는 어디의 식민지였습니까? 에스파냐. 요 라인을 긁을 때만 해도요, 요 밑에 있었던 요 브라질에 대한 존재를 사실 제대로 인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라인을 걷어 했는데 쭉 라인을 긋고 내려오다 보니까 여기 뭐가 있어요? 엄청나게 또큰 땅이 있네요. 그래서 라틴 아메리카 대부분의 국가는 에스파냐 식민지였지만 브라질만큼은 어디의 식민지가 되었습니까? 포르투갈의 식민지였습니다. 그 포르투갈의 식민지일 수 있었던 근거가 바로 이 토르데시아스 경계선 내지는 토르데시아스 조약 때문에 그랬었다라는 거. 요 라인을 그을 때에는 흔히 아, 요 아메리카는 에스파냐가 차지하고 요쪽으로 가면 어디가 있어요? 아시아가 있죠? 아시아는 포르투갈이 차지한다. 라는 원래는 그런 뜻으로 라인을 걷는데 여기 라인을 긋다 보니까 여기 엄청나게 큰 땅이 남아 있어서 요 땅까지 포르투갈이 한때 지배를 했었다라는 거 체크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15세기는요, 초기에는 교회 대분열의 종식, 콘스탄트 공의의 100년 전쟁의 종결, 영국에서는 장미 전쟁, 그리고 15세기 후반에는 신항로 개척에 대한 포르투갈과 에스파냐의 경합, 요게 주된 모습이 되겠고요. 자, 16세기로 넘어오면서, 16세기는 유럽 내에서는 또 어떤 시기이기도 합니까? 15, 16세기가. 르네상스의 시기이기도 하죠. 특히 르네상스의 거의 끝머리쯤에 있었던 게 16세기고, 특히 이 르네상스의 이후로 나오는 것이 종교개혁 아닙니까? 종교개혁의 시작점을 알렸던 게또 16세기이기도 하죠. 계속 가보겠습니다. 성 베드로 성당. 예, 바로 이 피에타. 여러분 아마 가서 꼭 한번 여러분이 직접 보셨으면 전 너무 좋겠습니다. 이 피에타는요, 가서 딱그성 베드로 성당 들어가자마자 바로 오른편에 있습니다. 예, 가서 보시면 가장 위대한 슬픔, 거룩한 슬픔을 여러분도 직접 확인하실 수 있을 것이고요. 이러한 성 베드로 성당 딱 보면요, 정말로 럭셔리해 보여요, 여러분. 와, 이거 돈 진짜 많이 들었겠다 생각이 절로 들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가장 상대적으로 왕권이 약했던 독일 지역을 수탈하게 되었었고요. 당시에 교황청이나 뭐 면벌부 판매나 이런 걸로 인해서 그 결과 바로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1517년에 16세기 초에 나오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마젤란. 마젤란 일행은 아까 그 신항로 개척에 대한 연장선입니다. 그래서 최초의 세계 일주, 지구가 구라는 것을 입증했죠. 이게 16세기 초입니다. 연도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뭐 1519년부터 22년까지 있었다라고 하는데 그냥 그렇구나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수장법. 요건 체크해 두세요. 예, 수장법이 나와야 되는 이유는